각 C가 몇 도였냐면은 60도. 각 B가 몇 도였냐면은 45도. 예. 네. 그리고 우리 반지름 길이도 각각 얼마인지 찾아냈잖아요. 3, 3. 그래서 얘네들을 다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서 얘네들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3이 6에다가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에서 얘는 3 루트 3이 될 거고요. 얘는 2분의 루트 2잖아요? 거기에다가 6을 곱했으니까 3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요구하는 A, B, A, C 곱한 값은 339에다가 루트 6. 정답은 9 루트 6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어떤 식으로 더볼 거냐면, 요 삼각형이 지금 현재, 제가 여기를 싹 지우고 나니까 45도, 60도 특수각이에요. 그래서 보조선을 이렇게 내려 찍으면, 뭔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얘가 되게 구하기 굉장히 애매한 게 뭐냐면, 이 길이를 지금 현재 알아요, 몰라요? 네, BC 길이를 현재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각이 아까 몇 도였어요? 75도잖아요. 사인 법칙을 75도에 대해서도 구할 수 없습니다. 왜죠? 이 각이 뭐니까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사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것보다 훨씬 좀더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방금 전에 했던 방식으로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요 문제를 쭉다 풀었고, 그 다음에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에서는요, 선분 AD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저는 그냥 요거를 바로 X로 두고 가려고요. 그래서 선분 AD를 X로 두고, 여기를 X로 쓴 다음에, 예, 요 각을 봤더니, 끼인 각에 해당하는 CAB가 하필이면 특수각이에요. 이게 60도잖아요? 그러면 이게 각각 30도씩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30도씩. 네. 그건 마침 다 특수각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넓이식을 특수각에 대해서 x에 관련된 식으로 쓸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에 대한 넓이식을 x에 대한 식으로 쓸수 있고 전체 넓이 또한 하나의 값으로 쓸수 있게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두 개로 따로 띄어서 가려고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삼각형 ABD와 삼각형 ADC로 나누어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요, 2분의 1에 4루트 3 곱하기 3루트 3 곱하기 사인 60도를 보면 될 거고, 삼각형 ABD의 넓이는 2분의 1에 4루트 3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 삼각형 ADC의 넓이는 2분의 1에 3루트 3 곱하기 X 사인 30도. 얘네 둘을 더했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날릴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루트 3도 하나씩 날릴 수가 있어요. 루트 3, 루트 3, 루트 3. 그리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얘는 정리하면 2X가 되고요. 얘도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얘도 정리하면은 2분의 3x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사인 60도에 해당하는 것은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의 분모에 2랑 요 사가 나누어져서 여기가 2가 될 거고요. 그러면 6 루트 3에다가 루트 3을 곱해서 6 루트 3 곱하기 루트 3. 이 부분이 좌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변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2x. 여기는 2분의 3x가 돼서 우변만 따로 정리하면 2분의 7x가 될 거고요. 좌변은 6, 3, 18이 돼서 7x가 36. 따라서 x의 값은 7분의 3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7분의 36이다. 그래서 41번은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가지고 넓이가 같다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제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는요, 평행 사변형이 나와 있고요.

CDA의 각이 60도다라는 특수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하고 물어봤는데, 이 평행사변형은요, 사실 삼각형 두 개의 넓이로 쪼개져 있죠. 근데 이 삼각형 두 개의 넓이로 쪼개져 있는데, 여기가 60도면요, 얘네들이 여기가 억각으로서 60도가 돼서 반대쪽은 120도가 돼요. 그리고 이쪽 동위각으로서 봤을 때 여기가 60도가 되니까, 여기 60도, 여기 60도. 근데 얘네들도 각이 사실은 서로 억각을 이루기 때문에 이각하고요. 이각하고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선분 AD 길이는 마주보는 변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6이겠죠? 예. 네. 그리고 나서 AB 길이랑 CD 길이는 지금 현재 알수 없는 상황이지만 얘네들을 계산을 또할 수가 있네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냐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60도인 2분의 1은 12x분의 36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8.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러면 분자에 해당되는 게 6x가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6x 36에다가 28을 빼주면은 플러스 8이니까 는 0. 그러면 x가 2또는 4가 나올 거예요. 그럼 x랑 2가 지금 하나 있고 4가 하나 있는데 문제의 조건식이 하나 더 있죠. 선분 AB 길이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여기 x가 될 거고요. 그럼 x제곱 플러스 AC 길이의 제곱은 28이죠. BC 길이의 제곱은 36이에요. 그러면 넘어가서 X제곱은 8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8보다 큰 것은 오로지 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X가 4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넓이 구할 수 있죠. 넓이는 2분의 1에 6X인데 6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도다라는 건데 얘네들 각이 서로 지금 현재 같고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똑같은 삼각형이어서 넓이를 몇배 해주면 돼요? 네, 두배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4 곱하기 사인 60도에 해당하는 2분의 루트 3. 정답은 1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42번의 경우는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얘의 넓이가 서로 두 개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것의 두 배를 해주면 되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42번까지 봤는데요. 43번의 경우는 문제 풀이 아이디어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43번의 경우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제시되어 있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얘는 보조선을 그을 건데 어떻게 그을 거냐면 이 변에 평행하게 선을 하나 그어줘요. 네. 물론 A를 지나게끔.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선분 BD에 대해서 평행하게 점 C 지나게끔 하나를 그어줍니다. 네. 평행하게끔. 네. 그 다음에 선분 AC에 대해서 평행하게끔 선을 그어주고 선분 AC에 평행하게끔 선을 그어줘서 D점을 지나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얘네 두 개의 넓이가 서로 다 같아요. 이거의 넓이랑 이거의 넓이랑 이거 두 개의 넓이랑 이거 두 개의 넓이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다는 걸 이용해서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것의 2분의 1을 해주면 삼각형 ABC의 넓이, ABCD의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선 그어서 일단 평행사변형 그리세요. 그 뒤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나머지 이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삼각형의 넓이,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사각형의 넓이 초반까지 다뤄봤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사각형의 넓이 남은 부분과 서술형 완성하기 그 문제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미리 풀고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2027 수능완성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다섯 번째 만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수능 완성 교재 실전 모의고사 3회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1번. 자, 다음 사례에 나타난 A씨의 직업 의식과 직업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공업일반에 우리 직업관과 직업의식, 그래서 우리 다섯 개 단원 중에 맨 마지막 단어 5단원에 항상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제시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0년 동안 특용 작물을 재배한 A씨는 청년 농부이다. 그는 기온차가 큰 계절에도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일정한 온도 유지를 위한 스마트팜 장비를 운영하였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조치하였다. 자, 모종 심기부터 수확하는 모든 공정을 직접 운영하는 일 자체를 즐기며 보람을 느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이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잖아. 그래서 과정, 지향적 직업관임을 알 수가 있죠. 자, 특히 특용 작물을 재배하는 일은 또 여기서 나왔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소임. 그래서 이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거. 이거를 우리는 소명의식이라고 하죠. 또는 직업관으로 나오면 소명적 직업관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정 지향적 직업관 소명의식 여기 있는 1번이 답이 되겠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다음은 경영 발전 결과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경영 발전 결과 보고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목적이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산 공정 자동화는 공정 간의 이동 물건을 정해진 경로에 따라서 적재 후에 스스로 이동시켜주는 장비야. 정해진 경로에 따라서 스스로 이동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AGV, 무인 반송차라고 하죠. 무인 반송차. 무인반송차. 자, 그 다음 경영조직 단위라 볼게요. 제품별, 자, 제품별 경영조직에서, 여기에서 대표 경영자와의 권한과 명령이 최하층으로 수직 단계적으로 전달되는 조직으로 변경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뭐 사장 밑에 뭐 예를 들어 이사가 있고 그다음 그 밑에 부장이 있고 그 밑에 예를 들어서 뭐 대리가 과장이 있고 그 밑에 대리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사원이 있다. 자, 보세요. 수직적이죠. 여기 있는 수직적. 그리고 단계적으로 전달되는 경영자, 대표 경영자가 여기야. 대표 경영자가 권한과 명령이 최하층으로 이렇게 명령 일원화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조직으로 변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예를요 직계식이라고 하죠. 직계형 조직으로 변경했다.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조 현장 내 직무 분석을 실시를 했는데 직무 수행자에게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작업 일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직무를 자료 수집을 하는 방법을 적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직무 분석하는 방법, 우리가 그 방법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나오는 것도 뭐 있죠? 관찰하는 거야. 관찰법. 그리고 면접법도 있습니다. 면접법. 그러니까 직무 수행자를, 직무 관찰자가 관찰해보는 거야. 관찰. 관찰을 해보면서 이 직무의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면접도 면접하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국어적으로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또 작업 일

일지법이라는 것도 있어. 작업일지법. 또 설문조사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설문조사해서 직무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야. 그리고 또 요즘 들어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중요사건법이라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행동과 비효율적인 행동들,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그럼 이 다섯 가지 직무 분석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이거 해석이 가능합니다. 국어적으로 볼까요? 직무 수행자에게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작업 일지를 작성하게 한다. 그럼 뭐야? 얘는 작업 일지법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직무 분석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를 하냐면 직무 명세서. 뭔가 기록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이 직무에 대해서 뭔가 내, 이 직무를 관찰하는 사람이 해결을, 그러니까 그 직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자기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뭔가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직무 명세서 또는 직무 기술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직무 분석 내용에 이런 말들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기억 보도록 할게요. 경영 조직은 직계형 조직에 변경하였다. 직계형 조직을 변경한 거 맞죠? 니은 볼게요. 제조 현장에 적용한 직무 분석 방법은 관찰법이 아니라 작업일지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공부 한 번만 하면 이거 충분히 할수 있어. 왜냐면 제목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국어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생산 공정의 자동화에 도입한 장비는 무인 반송차.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도 나와. AGV에 해당한다.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리을 볼게요. 리을. 제품별 경영 조직에 제시된 제품은 클라크의 산업 분류 방식의 제1차 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크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 클라크. 클라크는 분류를 크게 1차, 그리고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부터 직접 얻어지는 거, 채취하는 거, 농업, 임업, 수산업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2차는 여기에서 얻어진 거를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걸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보통 제조업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리고 건설업 이런 것들을 2차 산업으로 분류를 했어요. 2차 산업으로. 클라크는 3차는 유형,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는 거야. 서비스업, 상업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볼까요? 제품별 경영 조직 여기에 여기 나와 있어. 구두, 장화, 운동화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쨌든 얘는 이 제품은 산업 분류에 따르면 1차 산업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얘는요, 얘 같은 경우는 2차 산업에서 생산되는 거죠. 2차 산업에서 생산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은요, 기억과 디귿만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이죠. 자, 그다음 이제 우리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다음은 제품의 생산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 생산 과정 보도록 할게요. 원료의 준비 과정에 과수원부터 과일을 확보해서 신선도를 저하, 파손 위험이 커.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한다? 얘는요, 원료 산지 인근의 공장을 입지해서 가공 후 출하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확보를 했어. 근데 이 신선도가 자꾸 떨어져. 멀리 갈수록. 그 신선도를 조금 더 떨어뜨리는 게 그러니까 신선도를 떨어뜨리지 않게 얘를 좀 보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파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왜냐면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그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결국에는 그 운송비가 들어가는 거야. 그막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해서 운송을 해야 될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원료 산지 인근에다가 공장을 입지한다. 이게 바로 원료 지향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원료 지향형.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제품의 제조 과정입니다. 과일 세척을 했어. 착즙 장비 이용하고 음료 생산해서 얘를 납품까지 하는 겁니다. 과일 관련 식품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이제 착즙 장비를 제조하는 거. 이 장비를 제조하는 겁니다. 얘는요, 주문을 해서 소선과 절삭 가공으로 부품을 생산해서 얘를 조립하고 납품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 소선 절삭 가공. 이거 뭐야? 소선은? 영구적인 변형을 하는 거야. 주어진 재료에 외력을 가해서 영구적인 변형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얻어내는 게 우리가 소성이라고 하고요. 절삭은 뭐였어? 깎아내는 거를 우리가 절삭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다음 음료수 용기 제조 과정 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 글자, 그림, 사진 등을 대량으로 복제해서 이 용기에 포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도록 할게요. 기업, 가해 공업의 입지의 유형은 간이 노동지향형이 아니라 원료

보이기 때문에 어때요?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나의 제품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자, 이거는 식품이잖아. 어쨌든 얘는요, 핵썹 인증을 획득하면 제품의 안정성 및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지. 식품에서 당연히 맞는 보기. 우리 핵썹 같은 경우는 뭐죠? 식품에, 그러니까 원재료부터 소비자까지, 원재료부터 그걸 가공하고 유통해서 소비자까지 가는 이 모든 과정을, 이 모든 과정, 이 과정에 위해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위에 과학적인 위생 관리 체계를 우리가 핵썹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생긴 마크, 우리 친구들 요렇게. 이렇게 생긴 마크.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이왕이면 이 식품의 핵썹 인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믿고 안심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품의 안정성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어때요? 맞는 보기죠. 자, 그럼 디귿 볼게요. 제품의 제조 과정은 기계공업 제품 생산 과정을 포함한다. 소선과 절삭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공업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라의 과정은 이거는 이제 인쇄야. 이렇게 인쇄를 하는 거잖아요. 인쇄는 나의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자, 이 제품에다 이 인쇄를 조금 더 멋지게 하면 가치가 부가되잖아. 그래서 그 말입니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과정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 리을의 조합이 몇 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협약. 협약은 한 문제가 통으로 많이 나와요. 우리 친구들 꼭 알고 있어야 돼. 요거 틀리면 정말 억울해. 그쵸? 자, 다음 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제 협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지구 평균 온도가 2010년부터 2012년에 이미 1.5도씨 이상 상승했음을 밝혔고, 기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온도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구 온난화 원인으로 화석 연료 사용, 그다음 산림 파괴, 농업 활동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급증이 주된 원인이며, 2015년 국제협약에서 이 기온 상승을 2도씨 이하로 제한하고 1.5도씨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했으나 이런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시사하고 있다라고 됐습니다. 그럼 이거에 관련된 협약,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협약들은 뭐가 있죠? 파리 협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파리 협정. 자, 그럼 우리가 요거에 관련된 국제 협약을 우리 친구들 다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협약을 좀 까먹었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또 정리하셔야 됩니다. 국제 협약에 많은 국제 협약이 있지만 우리 공업 일반에서는 여기 안에서만 나온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선생님이랑 아까 했던 이 파리 협정부터 파리 협정. 얘와 관련된 거는 요거. 그리고 요거. 요거. 요거 선생님이 별표 친 거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후가 자꾸 변화돼. 그쵸? 그러니까 지구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어. 그거에 주된 원인이 뭐야?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그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그러니까 탄화수소 계열의 메테인이야. 그러니까 탄소에 관련된 겁니다. 그럼 볼게요. 기후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야.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자꾸 지구 온난화. 아까 우리 제시문에서 봤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발생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이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를 한 겁니다.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 바로 교토의정서입니다. 교토의정서. 그래서 이거의 구체적인 이행서가 교토의정서야. 그런데 얘는요, 만료가 됐습니다. 2020년 만료되었어. 그럼 뭔가 또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게 바로 파리협정이야. 파리협정.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이 협약으로 파리기후변화협정이라고도 합니다. 파리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 그래서 탄소 배출권, 탄소 관련된 내용.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온실가스 대표적인 거. 그쵸? 이런 말들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세 가지 협약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근데 얘는 만료돼서 이제 안 나올 거야. 근데 예정 기출에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람사르 협약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얘는 습지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역 주변에 습지가 있다. 그럼 한번 가보세요. 그럼 그 팻말에 람사르 협약에 의한 무는 습지 보호 이런 데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몬트리올 의정서가 있습니다. 얘는요,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야. 몬트리올. 그래서
자, 오존층입니다. 이렇게 지구 선생님 항상 그리는 거야. 자, 여기 이 지구 위에 보면 이 성층권이 있어요. 그쵸? 성층권. 자, 이 성층권에 오존이 이렇게 둘러싸이고 있습니다. 오존이, 오존층. 자, 오존. 그럼 여기는 오존은 지구, 여기는 우리 여기 근처에 있는 오존은 대기 오염 물질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요, 성층권으로 올라가면 이 층을 이루어서 얘가 또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해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이 오존의 밀도가 얇아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얘가 구멍이 뚫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들어와, 들어오다 보면 우리 여기에 뭐 백내장이라든가 피부암 이런 것들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밀도를 얇게 하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들이 무엇이냐? 대표적인 프레온가스야. 프레온가스. 이렇게도 많이 나옵니다. CFCS 또는 할론가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 프레온가스는 어떤 것들이냐? 자, 우리 지구,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야. 어떤 거냐면, 우리 더운 여름에 에어컨 필요하잖아요. 그다음 우리가 시원하게 음료수를 먹으려면 냉장고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차갑게 할수 있는 이 기술, 냉매 기술이야. 냉매. 냉매들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없을 순 없잖아.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요구까지 같이 나와요. 이게 또 시험 문제야. 이거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 바로 몬트리올 우정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생물 다양성 사막 방지. 사막과 방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또한 여기 또 하나 있다. 바젤. 바젤은요, 이 폐기물을 추출할 때, 그러니까 서로 이동을 할때 미리 알려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그러면서 환경 오염, 그러니까 폐기물에 관련된 게 나온다. 그럼 바젤 협약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제 협약까지 이렇게 선생님이랑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말고 국제 협약에 대한 거는 다 맞춘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자, 다음 제품 사양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땡땡 기업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양 보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업종을 봤더니 가스 경보기 제조업 나왔습니다. 그다음 제품이 스마트 화재 감시 경보기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제품의 특징은 태양광 에너지 사용으로 화석 에너지 사용을 감축하고 그리고 경보기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경보기에 소프트웨어를 개발 적용해서 화재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 가공하는 첨단 기술을 적용하였다.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얘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로 개발 적용했어.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정보, 이 정보통신이잖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또 ICT라고도 합니다. 자, 그다음 제품의 인증을 KC 인증을 받았네요. 그리고 제 소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보 감지 센서에 일정 온도 이상 가열하면 일정 온도 이상을 가열하면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얘가 뭐를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야?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모습이 그 형상을 기억했단 얘기야. 형상 기억 합금에 관련된 거죠. 그죠? 형상 기억 합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간은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의하면 제1차 산업에 해당한다라고 되는데 제조업은 제1차가 아니라 2차 산업에 해당이 되죠. 매번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분류 방법 아셔야 됩니다. 클라크는 1차, 2차, 3차로 불렸습니다. 1차, 2차, 3차. 그래서 2차가 제조업. 우리 공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건설업. 이것들. 자, 이게 바로 2차. 이렇게 분류를 했다. 1차, 2차, 3차. 자, 이렇게 클라크 이렇게 분류했어요. 그럼 우리가 분류한 것도 경제학자 하나 더 볼까요? 자, 호프만이야, 호프만. 호프만이란 사람은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소비재냐, 자, 소비재냐, 생산재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클라크는 산업으로 분류를 한 거잖아. 산업으로. 그러니까 산업으로. 근데 호프만은 공업에 한정해서 분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선생님이랑 1강에서 공부를 했지만, 우리 산업 안에
공업이 있는 거잖아요. 요 안에 산업 안에 뭐 농업도 있고 뭐 그다음 건설업도 있고 공업도 있고 상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모든 걸 우리가 산업이라 해. 클라크는 이 전체적인 이 산업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차로 분류를 했고요. 호프만은 요 공업의 부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분류를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류 방법, 경작자, 클라크, 호프만. 또 하나,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이렇게 해서 1강에서, 선생님 수능 특강 1강에서 세 가지 분류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쵸? 자, 어쨌든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볼게요. 2번. 나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 자, 재생에너지, 태양광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신재생에너지, 요게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 중에서 신에너지냐, 재생에너지냐, 요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신에너지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에너지 있었어요. 그 다음 연료전지 있었어. 연료전지. 이거 같이 공부해야 돼. 자, 그 다음 또 뭐죠? 석탄. 액화. 얘를 액화시켜서 가스화시키면 이게 또 신에너지야. 가스화. 이세 가지입니다. 하나, 둘, 세 가지. 이게 신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에너지원은 신에너지다. 이러면 얘네 틀린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재생은 또 무엇이냐? 얘는 몇 가지다? 여덟 가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자, 태양 관련된 거. 자연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일단 생각해 보면 돼. 태양광 있고요. 그 다음 태양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태양광과 태양열을 또 분리하는 문제가 나왔어. 이거 구분하는 문제 들. 자, 그 다음. 자연, 풍력, 그리고 지열,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해양 에너지가 있죠. 그리고 수력.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바이오 매스. 이걸 활용하는 거야.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 폐기물. 이 여덟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여덟 가지를 우리는 뭐라 한다? 재생에너지라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중에서 태양광만 나오고 얘는 신재생에너지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이렇게 분리해서 묻는 문항들이 나왔다. 그래서 요것들이 신에너지인지 재생에너지인지 요것까지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기억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태양광은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얘는 맞는 답지가 됩니다. 그쵸? 자, 그다음 여기 볼게요. 다혜에 적용한 첨단 기술은 바이오 생명 기술이다. 여기 바이오 생명체를 이용한 기술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술이죠. 그래서 얘는 틀린 답지. 그다음 4번 볼게요. 라에 제시된 인증은 신기술 인증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어. 뭔가 신기술처럼 생겼지만 KC는 무슨 인증이다? KC는 국가 통합 인증이다. 자, 우리 꼭 기억하셔야지. 예를 들어 제품, 예를 들어 이게 가스 경보기, 이 가스 스마트 화재 감시 경보기야. 이거를 만들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안전한지 인증을 받아야 됐어. 근데 옛날에는 이 인증들이 몇 개가 되냐면 13개가 되었었습니다. 뭐 품질 인증, 안전 인증, 뭐 KPS 검안 뭐 이렇게 생긴 인증들이 많았어. 뭐 옛날에 거면 뭐 이렇게 생긴 게 이런 것들이 안 이렇게 생긴 인증들이 많았어. 막 이런 인증, 뭐 이런 인증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몇 개나 되냐면 13개나 됐어. 그러면 제품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인증받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 비용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얘를 하나로 통합했어. 국가가 하나로 통합한 거야. 그게 바로 국가통합인증 KC로 통합했다. 국가통합인증입니다. 얘는 법정 강제 인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신기술 인증에는 뭐냐? 신기술 인증은 신기술 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기술 테크놀로지 그래서 NET 인증이 나왔다면 신기술이지만 얘는 국가통합 인증이 KC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지다. 그다음 5번 볼게요. 마에 적용된 사용된 신소재의 합금은 초전도체 아니고 형상기업 합금이죠. 그래서 얘는 틀린 답지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5번은 2번, 2번이 맞는 답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다음 땡땡 기업 신입사원 연수 자료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용적공 도료 조재원이야. 자, 그다음 신입사원을 통해서 신입사원들을 연수를 시켜주는 거야. 연수 시켜주는 겁니다. 1교시가 특강인데 용적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자, 이 사람은 강사가 용적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2교시에는 직무 수행 절차 이해 교육을 통해서 선배 기술자와의 작업 설명과 사례 안내를 통해 실무 이해도를 향상하고 있고,

3교시는 임금피크제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보도록 할게요. 2교시의 교육 방식은 직무 현장 교육 훈련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얼핏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훈련 방식에 교육과 훈련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OJT가 있고요. 두 번째가 OPJT가 있어. 자, OPJT. OJT 같은 경우는 직무 현장 교육 훈련이야. 그래서 보통 선배 사원 옆에서 같이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배가 알려줬어? 선배 기술자? 아, 그래서 OJT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OJT는 어쨌든 뭔가 상급 사원이 알려주는 거긴 하지만, 업무 수행과 동시성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야. 이겁니다. 자, 그런데 OPJT는 어디에서 따로 교육을 듣는 거야. 따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을 연수시켜주는 거잖아요. 1교시부터 2교시, 3교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얘는 교육 시간표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OPJT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혹시 선배 기술자와의 안내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OJT로 생각하실까봐 선생님이 얘는요, OJT는 업무 수행과 같이 해야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림복이다. 그 다음 니은 볼게요. 3교시의 연수 내용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줄이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 임금 피크제 맞죠? 맞는 복이죠. 예를 들어서 나이에 따라서 임금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근데 이게 피크가 치잖아. 이때 여기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정년을 보장을 하되 얘를 줄이거나 아니면 삭감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임금 피크제라 한다, 이것들을. 그래서 얘는 맞는 답지.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 강사가 보유한 국가기술 자격은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없어도 응시 취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사라고 되어 있어. 기술사. 그럼 우리 친구도 요거 아셔야 돼. 자, 기술사. 우리 국가기술 자격 한번 보겠습니다. 최하위가 기능사야. 기능사 위가 산업기사입니다. 산업기사. 너무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항상 매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친구들. 이쯤 되면 우리 친구들 백지에다가 한번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사. 기술 분야에서는 기사야. 그 다음, 여기 위에서 가장 위가 뭐냐? 기술사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산업기사. 다음으로 기능 분야에서 가장 위가 기능장이야.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은 보통 시험을 필기를 보고 나서 그 다음 실기를 보고 하는 국가기술 자격,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입니다. 근데 얘는요,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응시에도 자격이 있어. 그래서 기능사 같은 경우는 응시 자격이 제한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산업기사부터는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실무 경력이 2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기사는 실무 경력이 4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무가 몇 년 있어야 된다? 9년 있어야 됩니다. 9년. 자, 이런 식으로 요 자격이 주어진다. 그 다음 한 번 더 또 얘기를 하면 요즘에 또 요렇게만 안 나와. 우리 공업이가 공업 일반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공업이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 기능사를 그럼 만약에 취득했다면 얘는 조건이 실무 1년이면 가능하다. 요까지 같이.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똑같이 얘가 기능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얘는 실무 몇 년이다? 3년이다. 그러면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얘는 실무 몇 년이다? 1년이다. 요거 같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또 기술사 기능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사는 기술사 같은 경우는 기사가 있으니까 기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얘는 실무 4년. 근데 요 두 개 공통된 겁니다.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실무 5년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실무 7년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써놓은 요거까지는 우리 친구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암기. 분명히 암기하셔야 돼. 암기. 그리고 우리 친구도 공업이들이니까 분명히 이 자격증이 몇 개들 있을 거예요. 요것들. 그리고 앞으로 20대가 되면 이런 거 이렇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격 조건에 따라서 취득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기술사야. 기술사는 경력이 없어도 취득할 수 있다. 어때요? 이거는 당연히 틀린 거죠. 그죠? 당연히 틀렸다. 그 다음 리을 볼게요. 대상자의 직종은 용접공 도료 조제원이었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항목에 따르면 여기에 관련된다. 이거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한번 다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크게 이렇게 10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많이 나오는 거 관리자부터 군인까지 해서 많이 나온 거 이 전문가냐.
자, 전문가냐, 관련 종사자냐. 그래서 요게 관련된 이 직업들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기능원이냐, 관련 기능 종사자냐, 장치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냐. 요것들을 많이 헷갈립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 친구들 그냥 국어적으로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해. 근데 요게 많이 헷갈리니까 요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용접군 이렇게 나왔잖아요. 조제원. 이거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기능. 전문가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2번 얘는 기술이고 얘는요 기능이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될것 같아요. 기능어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6번은 니은과 리을의 조합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자, 다음은 생산기술 고도화 사례이다. 가와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원부터 보도록 할게요. 재료를 겹겹이 쌓아서 입체 형상으로 가공하는 3D 프린팅 가공 방식이라 됐습니다. 그러면 3D 프린팅 가공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적층형이다. 겹겹이 쌓아 올리는 거야. 이렇게 층을 이루면서. 적층형. 이 적층형.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절삭형이 있어. 깎아내는 거야. 큰 입체 덩어리를 깎아내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 뭔가 적층형. 이렇게 된 거. 자, 그럼 얘는 적층형에 해당이 된다. 자, 볼까요? 가에 적용된 3D 프린팅 가공 방식은 절삭형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적층형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제품 설계 과정에서 한국 산업 표준에 전달 표준을 적용해서 제품을 설계함. 전달 표준. 그 전달 표준은 어떤 거냐? 용어, 기술, 단위, 수열 등을 한국 산업 표준에 제시된 규정에 적용한 것을 말한다. 맞는 거죠. 이 분류 방법 아셔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를 하라고 또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한국 산업 표준의 분류 세 가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표준이냐? 이거 시험 문제 매번 나와. 매번. 우리 지금 꼭 외워야 돼. 형상이라든가 제품의 형상 그대로야. 제품의 형상, 뭐 치수, 품질 이런 것들이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제품 그 자체의 제품 표준인 거야. 그쵸? 표준은 표준인데 그 자체 제품 표준이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어떤 또 표준이 있냐? 한국 산업 표준에서 어떤 표준이 있냐? 이런 방법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 시험 방법, 분석 방법, 검사 방법, 측정 방법,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 이런 방법들이야. 이런 작업 표준, 작업 표준까지. 이거는 그거에 대한 방법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방법 표준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방법 표준. 아시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용어라던가, 어떤 기술이라던가, 단위, 수열, 전달하기 편하게 표준했네. 이렇게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했어. 전달하기 편하게. 왜냐면 이 용어들을 전달하기 편하게, 용어를 바꿨다던가, 예를 들어 단위, 이런 것도 수열, 이렇게 같이. 전달 표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전달 표준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용어, 기술, 단위, 수열 등. 이거 어때요? 이거 맞는 답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튀겨볼게요. 단인. 제품들은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 운반 시스템. 우리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컨베이어 시스템에 쭉 가는 거 있잖아요. 그쵸? 이게 컨베이어. 정지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 운반 시스템. 얘를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하죠. 컨베이어 시스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 볼게요. 라번. 작업자가 로봇을 직접 조작해서 작업의 순서라던가 작업의 위치, 작업 조건 등의 정보를 가르치고 저장한 다음에 필요시 재생하는 거, 필요시. 뭔가 미리 저장했다가 필요했다가 꺼내서 쓰는 거. 이걸 우리가 플레이백 로봇이라고 하죠. 플레이백 로봇이라 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산업용 로봇의 기능별 분류를 우리 친구들, 이것도 항상 나오기 때문에 항상 반복해서 보면 우리 친구들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시퀀스야. 시퀀스가 좀더 많이 나왔어요. 얘는 순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퀀스는 순서야. 순서.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순서, 위치, 조건 등을 이거를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로봇이야. 이게 시퀀스 로봇입니다. 두 번째, 플레이백은 이것들을 가르치면, 그러니까 순서 위치 조건이 똑같아. 얘를 먼저 가르친 다음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서 쓴다. 필요하면 재생할 수 있는 로봇이다. 그다음 적응은 어떤 환경에 스스로 제어한다.
그리고 스스로,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학습 제어 같은 경우는 경험을 계속 축적을 시키는 거야. 학습에 반영을 시켜. 그래서 적절한 제어 기능을 봐야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들이 그대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했다가 필요시 재생한다. 이 말만 들어가면 무조건 뭐에 해당이 된다? 플레이백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7번은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이 몇 번? 5번이 답이 되겠죠.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아, 8번입니다.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자, 다음은 제품 생산 보고서이다. 이를 통해 할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쓰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특징이 있어요. 제품의 특징. 얘 같은 경우는 사용되면서 소모되어 짧은 시간에 다시 구매하는 제품이야. 그럼 여기부터 볼까요? 제품은 내구성에 따라 분류하면 이 내구성이라는 건 뭐냐면, 오래 견디는 거야. 오래 구, 견딜 내야. 그래서 오래 견디다. 그래서 내구재 같은 경우는 오래 견디는 제품들. 그래서 우리 공업일반에서 많이 나오는 게 가전제품이야. 가전제품은 한번 쓰고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오래 견디다. 얘를 내구재라 한다. 너무 자주 나와요. 그런데 비내구재는 뭐냐? 안일 빗자를 써서 오래 견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용되면서, 사용하면서 소모되어 짧은 기간에 다시 구매하는 거. 편의품 같은 거.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식료품이라던가 이런 거야. 비내구재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여기는 이제 소비자가 보는 제품의 관점 변경을 했습니다. 소비자는 단순 제품의 기능이나 가격을 넘어서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이 곧 환경보호에 기여한다는 행동이라는 가치 중심의 관점이 변경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게 이제 디귿이네. 순서대로, 요거 재심은 순서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변경된 소비자가 보는 제품의 관점은, 제품의 관점? 그러면 소비자가 보는 제품의 관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기능적 관점이야. 기능적 관점. 소비자가 보는 제품의 관점입니다. 자, 기능적 관점은 제품의, 그러니까 제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기능에 의해서 뭔가 이거에 대한 편리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능적 관점. 아, 이 기능이 너무 좋아서.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야. 기능이나 가격을 넘어서 기능을 보는 거야. 두 번째가 또 뭐냐면 심리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심리적 관점. 이 심리적인 관점은 뭐냐면 뭔가 고급 상표를 사용하면서 뭔가 뭐 그냥 심리적으로 우월감을 가지는 거. 그것들이 심리적 관점입니다. 세 번째가 사회적 관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관점은 뭐냐면 뭔가 환경 보호에서 내가 뭐 사회적은 뭔가 가치를 이룬 것 같아. 이게 사회적 관점이야.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거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행동이라는 가치 중심의 관점이 변경됐다. 그러면 얘는 사회적 관점으로 변경됐다는 거지. 심리적은 아닌 거죠. 얘는 디귿은 틀린 무게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제품 불리와 증가 원인 조사를 했더니 제품 전체를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 이런 문제점이 파악이 되었다. 전체를 검사해서 전체.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죠. 제품 불량 증가 원인 조사의 방법으로 샘플링을 한게 아니라 전수 검사를 한 거지. 전수 검사. 그쵸? 자, 그다음 또 볼게요. 재활용 원료의 배합 공정을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했다. 이게 바로 아웃소싱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웃소싱 방식이 포함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은 기억과 니은의 조합인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자, 9번입니다. 다음, 땡땡 기업 제조 관리 현황과 혁신 사례의 일부이다. 그와 다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고 관리 혁신 사례를 봤더니 뭔가 등급이 있어, 등급. 중요도에 따라서, 가치와 중요도에 따라서 이 등급으로 분류를 했네요. 이런 식으로 품목 범위나 금액. 여기 써 있어. 등급도와 금액에 따라서 등급으로 분류하는 재고 관리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게 바로 A, B, C.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자면 중요도와 금, 여기는 금액이지만 우리가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 등급으로 분류한 거는 공업분류 이거밖에 안 나와. ABC 재고관리 시스템이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혁신 사례 보도록 할게요. 간이 금액이 높은 재고로 시장 분석 후에
가장 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구매관리 기법이 있어요. 구매관리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싼 가격을 우리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인터넷 최저가를 확인하는 거죠. 시장 조사를 발품을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로 구매관리 기법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나눠볼게요.

자, 필요한 부품을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재를 한꺼번에 구매한 거야. 한꺼번에 구매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구매하느냐,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A부서, B부서, C부서에서 한꺼번에 이게 모아서 구매를 하느냐, 부서마다 따로 하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답은 볼게요. 품목은 많고 주문 건수가 낮아서 불확실한 고객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정량 재고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안전하게 재고를 관리하는 거죠. 안전 재고죠. 자, 그럼 볼게요. 여기. 가가 요겁니다. 구매 관리 기법 중 가치 분석법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요. 싼 가격, 조금 더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구매 조사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구매 조사법. 그러면 여기는 가치 분석법은 무엇이냐? 가치 분석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의 기능은 그 기능을 유지를 하되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고 그 가치가 있는 것들만 보고선 그 중에서 뭔가 원가 제품, 그러니까 좀 가격이 저렴한 걸로 원가를 줄인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외또 표준화법, 단순화법이 있어요. 그래서 구매관리기법도 시험 문제 우리 자주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런데 자 사실은 표준화법, 단순화법부터 할까? 이거는 또 너무 쉬워.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읽어보게 할게요. 표준화법은 표준에 맞는 재료나 부품 이런 것들을 표준화한다 그거야. 그래서 구매를 원가를 절감한다. 표준화해서. 자, 단순화는 구입해야 될 원료나 소모품을 보관할 때 종류를 최소화해서 원가를 절감한다. 최소화하는 거 단순화.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이두 개가 조금 헷갈릴 거야. 구매조사법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싼 가격. 그래서 제품의 용도를 분석한 다음에 얘가 가장 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인터넷 최저가 아니면 시장 조사를 해. 발품을 팔아. 그래서 싼 가. 조금 더싼 거를 한다. 근데 이제 가치 분석법은 구매하고자 하는 자재 가치를 먼저 분석을 하면서 얘보다 싼 대체 자재를 구매하는 거야. 그 가치만 괜찮으면 그 기능만 그대로 있으면 대체 자재를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또 생략을 해. 그래서 월감을 절감한 거야. 그래서 가치를 분석해 보는 거야. 사실 요 용어들이 그대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자재 구매 관리기법의 요네 가지 중에서 이 같은 경우에는 뭐다? 가치 분석법이 아니라 구매 조사법이다. 예, 어때요?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은 볼게요. 나의 부품 구매 방법은 일괄 구매다. 한꺼번에 구매하는 거 일괄 구매다. 그래서 구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일괄 구매냐, 부서별로 따로 하는 분산 구매냐, 요겁니다. 근데 일괄 구매가 맞기 때문에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다음 디귿. 다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재고의 유형, 이거는 안전 재고에 포함된다.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이거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가와 다 등급에 적용되는 재고 관리 시스템, 이거 등급으로 분류한다.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여기는 중요도와 금액에 따라서 등급으로, 공업 일반에서는 등급으로 자재를 분류한다. ABC밖에 안 나온다. ABC, MRP 아니고 ABC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다. 그럼 이제 MRP는 뭐냐? 이것도 우리 친구들 알아야 돼. MRP 자재 소요 계획이다. 가치. 그래서 이 자재의 이 소요량과 소요 시기 등을 파악하는 거야. 이런 말들이 나오면 MRP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ABC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의 조합이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자, 다음. 땡땡 기업의 제품 생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케이스를 생산하는 땡땡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색상, 스타일, 재질 등을 조합한 맞춤형 디자인으로 제품 생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자,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품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야.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제품 생산 방식은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을 말한다라고 했어. 고객이 원하는 게 품종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소품종이 아니라 다품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는 어쨌든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3차원 가상 이미지를 핸드폰에 겹쳐서 하나로 보여주는 디지털 영상 기술을 적용한 가상 시제품을 고객이 확인하고 만족하였을 경우 생산을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 가상 이미지를 핸드폰에 겹쳐서, 그래서 실제 현실 세계에 가상 이미지를 덧대서 보여주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얘를 우리는 증강현실이라고 하잖아. 증강현실.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가상 이미지, 내가 이제 이렇게 볼때 가상 이미지가 나오고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어플을 활용을 하면 뭐 선생님 모양에 뭐 토끼 모양이 나온다던가 수염이 나온다던가 현실 세계에 가상 이미지가 덧대어 있는 거잖아. 이게 바로 증강현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증강현실 한번 볼까요? 제품 제작 전 가상 시제품에 적용한 기술은 증강현실이다. AR. 이거를 또 AR이라고 합니다. AR. 그쵸? 이거냐? 가상현실 VR이냐? 가상현실을 우리가 가상의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현실 세계처럼 가상 이 안경을 쓰고 VR 안경을 쓰고 들어가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겁니다. 자, 그다음 또한 환경 보전을 고려해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스타일 및 재질이 우수한 제품을 제작하면 GR 인증을 획득하고 그래서 GR 인증이 됐어. 얘는 굿. 리사이클드. 그래서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획득한 인증은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 이게 바로 GR 인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획득하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 기업으로 할당된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탄소의 배출량을 줄였대요. 줄였어요. 자, 줄였다. 자, 그다음 땡땡 기업은 공정 개선과 친환경 소재 도입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내부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였다. 이 감축 성과는 기업의 비용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추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였으며 경제적인 이익도 실현하였다라고 됐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경제적인 이익도 실현하였다.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경제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것이 해당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탄소 배출 거래 제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A 기업과, 그 다음 B 기업이 있으면, 이런 것들입니다. 약속을 하는 거야. 올해 나는 탄소를, 자, 100톤만 배출하겠어요. 그러니까 온실가스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런데 A 기업 같은 경우는 100톤인데 해보니 70톤만 했네. 근데 여기는 또 130톤을 배출을 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 여기는 30톤에 대해서 얘를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이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B기업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이거를 사서 30톤을 더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여기는 경제적 이익을 더볼 수가 있는 거죠. 얘는 30톤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사와야 되기 때문에. A기업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얘는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것이 해당될 수 있다라는 말이 선생님이 그림 그린 이 말과 요 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에는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인 5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함께 실전 모의고사 3회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채점한 다음에 선생님 강의 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선생님이랑 약속 지키고 있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과 함께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급 하나 정준경입니다. 자, 이제 3회차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총 5회고요. 이제 절반까지 온 거죠. 지난 2회차에 비해서 그래도 3회차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대박이들 조금은 마음이 가볍게 함께 하고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2회차 때 조금 까다로운 문항들이 있었고요. 3회차 문제 그래도 2회보다는 조금은 쉬운 느낌. 그리고 2회차보다 3회차에 있는 문제들 뭐 전반적으로 이제 밸런스라든지 그리고 문제의 퀄리티라든지 이번 3회차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3회차 총평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공통과목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반적으로 이제 완성도가 상당히 높고요. 밸런스도 좋습니다. 논리적으로 정교한 부분들, 그 조건을 해석하는 부분들, 이 계산량이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제대로 해석해낸다면 계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조건이 도대체 왜 나왔을까? 그리고 왜이 조건에서 이식만 가능한 걸까?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라든지 그 그래프 개형을 떠올리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타당성이 스스로 이제 납득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딱 찍어서 맞춘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경우가 아니라면 나머지 경우는 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인 기본기 정말 중요하죠. 어떤 특정한 사소한 스킬들 그런 잡기술들 말고요. 이 교과서적인 기본기를 바탕으로 식의 조작과 그리고 기하적인 직관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험입니다. 수학원부터 살펴보면 수학원 전체적으로 이 그래프의 기하적인 성질들, 그리고 역함수의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빛을 발했던 문항들, 특히 14번이나 22번 같은 문항들이 그러했죠. 수학 2로 넘어가면 이제 조건을 해석해서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한다거나 인수와 근의 중복도, 아 여기에서 근이 한 개, 혹은 중근이 되면서 인수가 하나 혹은 두 개가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찾아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추론하거나 식에서 인수들을 결정하는 것들, 수학2의 15번과 21번에서 쓰였던 아이디어들입니다. 이제 각각의 과목으로 들어가서 이제 수학원부터 살펴봅니다. 수학원 앞쪽에서 이제 기분 좋게 쭉쭉쭉쭉 풀고 와요. 근데 이제 복병이 하나가 있죠. 16번입니다. 16번 같은 경우에는 선다형을 마치고 단답형에서 첫 번째 문항이니까 보통 굉장히 쉽게 나오잖아요. 수열의 합 시그마의 표현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곱하기 K제곱 곱하기 K의 꼴이에요. 그래서 K가 변합니다. 아, 그럼 부호가 교대로 나타나고 크기는 1씩 커질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4하고 나타나는 이 모습들이 이제 나열해야 관찰할 수 있는 모습. 16번 치고는 조금 어려운 패턴. 근데 이제 객관식 4점짜리 문항 중에서는 14번.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도형의 문제입니다. 도형의 활용인데요. 이 이등변사각형에서 이제 닮음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외접원의 이야기로 오죠. 근데 14번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도형에 대하여 좀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뭐 이름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뭐 접현 정리, 접성과 현에 대한 관계들이라든지, 아니면 박력 정리, 여기에서의 닮음을 이용한 비례관계에서 오는 어떤 관계식이라든지 중학교형을 잘 알고 있으면 사실 14번은 중학교 개념만으로도 이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이고요. 또 이건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알고 있으면 미적분을 하는 친구들은 또 조금 유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형으로만 해결 가능하고요. 미적분을 이용해서도 풀수 있고요. 뭐풀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겠죠. 자, 20번으로 가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 빈칸을 채워내는 완성형 문항에서 AN과 SN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SN을 보면 해야 되는 행동 강령은 이제는 명확합니다. N에 1을 넣어서 S1이 A1과 같아요. N이 2 이상일 때 SN 빼기 SN-1 하면 또 AN을 찾아내는 거죠. 부분분수의 이야기까지 등장을 하는데 20번이 빈칸을 채워내는 완성형 문장 보통 과정을 땅땅땅땅 따라가다 보면 이제 빈칸을 채워내는 것이 1회차, 2회차에서는 간단했잖아요. 근데 이제 3회차에서 20번 같은 경우에는 계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문제, 공통과목 문제 22문항 중에는 계산량이 가장 많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22번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칭성이 있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로 넘어가면서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라는 직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내분점과 마지막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까지 하면 수학원은 끝. 자, 수학2로 갑니다. 수학2에서도 뭐 복병이라고 할 만한 건 이제 단답형의 18번 같은 구조가 조금은 이제 학생들이 낯설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18번 넘어가면 이제 4점짜리 문항 중에는 이제 9번 문항 있죠?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미분 가능성에서 절대값을 포함한 애들의 뭐 곱함수 이런 형태들이 아니고요. 범위가 나뉘어진 함수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겉보기에는 조금 낯설어 보이나 결국에 절대값을 치환하고 나서 생각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값과 범위가 나뉘어진 함수의 이제 겉포장지가 조금은 낯설 수 있었던 9번 문항. 넘어가면 이제 15번. 어렵습니다. 아마 이번 3회차에서는 그래도 가장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15번에서 이제 정적분으로 적이된 함수 그래프의 개형 추론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1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의 개형을 얘도 마찬가지로 추론하는데, 이 분수함수의 극한 형태들이 등장을 하니까 모습들이 처음에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공통인수들을 찾아주고 인식들을 해석하는 과정으로 갑니다. 이 분수식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항상 명확하잖아요. 어디에 주목해야 돼요? 분모가 0될 때.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그 순간들, 그리고 불연속인 점들, 이런 순간들에 이제 주목을 해서 인수들을 찾아주면 계산 과정은 깔끔합니다. 그 사후 과정이 처음에 조금 생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수학원 수학2에서 주요 문항들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1번부터 들어가시죠. 자, 1번 고민할 게 없어요. 늘 그랬듯 지수 법칙 문제. 근데 지수의 실수, 특히나 이제 무리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인 지수의 지수 법칙 잘 압니다.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해요. 그럼 밑이 같은 두 수를 곱하면 지수의 합이 되고요. A의 m제곱에 n제곱,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을 하면 얘는 지수의 곱이 되는 것. 이건 자연스럽잖아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냅니다. 근데 이제 연습해 봅시다. 얘가 돼야 되겠지. 3에 2 플러스 루트 2제곱이 있어요. 3에 2 마이너스 루트 2제곱이 있어요. 얘는 밑이 같은 두 수를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는 거죠. 그럼 위에 있는 지수를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되겠죠. 3의 몇 제곱? 3의 4제곱 됩니다. 81이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3의 2 플러스 루트 2제곱을 2 마이너스 루트 2제곱해요.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야. 이제는 지수들을 땅, 땅, 둘을 곱해주면 되겠죠? 3의 4 빼기 2제곱해서 3의 제곱 9가 되는 것 되겠죠. 그래서 위와 같은 과정, 아래와 같은 과정, 이두 상황을 비교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러 가시죠. 16이 있어요. 뒤에는 밑이 4네요. 그러니까 둘다 4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둘다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얘를 16을 4의 제곱으로 표현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제곱 곱하기 4의 루트 2 더하기 1제곱 이렇게 와도 되고요. 아니면 2의 4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제곱 곱하기 2의 제곱에 루트 2 더하기 1제곱 오셔도 좋습니다. 당연히 똑같겠죠? 자, 위에 있는 것부터 갑시다. 4의 지수들을 따당 곱해줘요. 마이너스 루트 2제곱과 4의 루트 2 플러스 1제곱을 곱했습니다. 자, 지수들 어떻게 하니까? 둘을 더해야 되겠죠? 그럼 4의 1제곱 정답 4 되겠네요. 자, 아래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2의 거듭제곱을 표현했어요. 위에 있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들 각각 곱해주면 되겠죠. 2의 마이너스 2루트 2제곱 곱하기 2의 2루트 2 플러스 2제곱입니다. 이번에도 지수들을 둘을 더해주니까 2의 제곱 정답 4 되네요. 자, 1번이었습니다. 간단한 지수 법칙 계산 문제. 이런 문제에서 발목 잡히는 친구 없겠죠? 2번으로 가요. fx 지금 몇차 함수예요? 3차 함수예요. 보통 2점짜리 문항, 그리고 3점짜리 문항은 문항에서 쓰이는 개념들, 그리고 문항의 배치들도 거의 변하지 않아요. 지금 1회차, 2회차, 3회차 오면서 1, 2번 구조는 똑같죠? 뒤에 있는 거 보는 순간 뭘 찾아야 돼? 아, 미분계수의 정의구나. f'a는 limit.

H가 0으로 아까워질 때 H분의 분자 불러보세요.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 A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A에 2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누구야? F 프라임 2를 구해달라는 거죠. 자, 도함수 9에서 X 자리에 2 대입하면 게임 끝. F 프라임 X는 도함수 불러보세요. 3X 제곱 마이너스 6입니다. X에 얼마? 2를 대입하면 12 빼기 6 해서 정답 6 되네요. 자, 2점짜리 문항 2개 가볍게 해결했고요. 3점짜리 문항으로 가시죠. 자, 3번은 등비수열이에요.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어요. 모든 항이 양수 체크. 뭐부터 찾아야 돼요? 모든 항이 양수이니까 등비수열은 지금 제1항 양수 공비도 양수 됐습니다. 자, A1, A2, A3, A4 쭉쭉쭉쭉 가는데 첫째 항 A 양수예요. 앞에 항에 공비를 곱하면 다음 항, 앞에 항에 공비를 곱하면 다음 항 쭉쭉쭉 가니까 제2항은 AR, 제3항은 AR의 제곱, 제4항은 AR의 세제곱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굳이 대입하지 않아도 약분 되는 모습들 보이죠? 등비수열에서는 간격이 중요하니까 쟤들의 B를 보는 순간 아, 공비의 거듭제곱 표현할 수 있구나. 제1항분의 제3항이에요. 제1항분의 제3항. 공비가 두번 곱해진 거 보이죠? 2R제곱 마이너스 제3항분의 제4항. R 얘가 15야. 자,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요. 당연히 나는 양수인 R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2R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5는 0이 되고요. 인수분해 해보세요. 2R 플러스 5랑 R 마이너스 3이랑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2R의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5 나왔습니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양수인 R이죠. 그러니까 R은 마이너스 2분의 5 또는 R은 3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양수 구할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해석했더니 공비에 대한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야? 내가 구하는 값도 첫째 항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공비를 가지고 이 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자, A 더하기 AR분의 AR 제곱입니다. A가 양수이니까 약분하는 순간 1 플러스 R분의 R제곱 될 거고요. R이 얼마? 3입니다. 그럼 4분의 9가 정답. 자, 주어진 관계식에서 등비수열이라고 주어졌잖아. 근데 여기에 부호 중요합니다.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도 공비도 전부 다 양수라는 거 찾아주시고요. 그러면 이 항과 항 사이에 분수식으로 나타나 있죠? B는 결국에 공비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공비를 찾는 순간 정답까지 이어지네요. 4번으로 갑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문항.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지고 자극한 우극한 구분해서 읽어낼 수 있느냐? 예전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었던 유형이고요. 요즘 들어서는 자주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끔 톡톡 튀어나오죠. 보는 순간 그대로 읽으면서 끝나요. 10초 컷이에요. 그지? 계산하는 거 없고요. 그냥 읽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X는 A를 경계로 왼쪽에서 옵니다. 끊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쭉 얘가 Y는 FX예요. 자, 아래에서부터 함수 여기 y 좌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limit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올때 fx 좌극한과 a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limit 이번에는 x가 a보다 큰 쪽에서 올때 fx a에서의 우극한까지 읽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좌극한부터 왼쪽에서 그래프 타고 옵니다. 좌극한 알파 되고요. a에서의 함수값 점, 빵, 찍혀 있는 거 보이죠? 베타 됩니다. 자, 이번에는 X가 A보다 오른쪽에서 와요. 오른쪽에서 그래프 타고 올 때, 그때 우극한 얼마? 감마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서 그래프를 타고 오는 좌극한과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타고 가는 우극한, 그리고 이 순간의 점, 함수값까지 셋을 구분해서 읽어줄 수 있으면 끝. 자,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뭔지 볼까요?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올때 fx.

자, x는 0이 있어요. 왼쪽에서 오겠죠? 자, 좌익한입니다. 왼쪽에서 그래프 타고 옵니다. 좌익한 얼마? 2 되었고요. 이번에는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올때 fx예요. x는 1을 경계로 잘라 오른쪽에서 그래프 타고 옵니다. 우익한 얼마? 마이너스 1이죠. 자, 2를 더하는 순간 정답 1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로부터 좌익한, 우극한 함수값 각각 구분할 수 있느냐? 문제 4번이었습니다. 자, 문제 5번. 다음 함수 f(x)가 있죠? 몇 차예요? 지금 주어진 건 f'x 도함수가 주어진 거야. 도함수가 2차인 거죠. 원래 다항 함수는 미분함 차수가 이만큼 낮아지고 적분함 차수가 이만큼 높아지잖아요. 그럼 f'x로부터 나는 fx를 찾을 거야. fx는 몇 차일 거야? 얘는 3차일 거야. 근데 누구를 몰라요? 뒤에 적분 상수를 몰라요. 그래서 이 적분 상수 얘를 항상 잊으면 안 되겠죠. 부정적분 문제에서 실수하는 대부분은 적분상수를 놓쳐서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적분상수는 f'x로부터 결정되나? 결정되지 않죠. 그래서 적분상수는 누구에서? 뒤에 있는 함수값에서 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아, c가 1이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3차항, 2차항, 1차항 불러보세요. 자, f'x 적분합니다. 3차항 얼마? 4x의 세제곱. 2차항은 2x 제곱, 1차항 x, fx 완성. 자, f1을 구해주세요. f1은 x자리 1 넣으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정답 8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미분, 적분 단원에서도 보너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분 단원에서 아까 2번 문제 있었죠? 미분계수의 정의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적분 단원에서 보너스 문제는 부정적분 계산 문항입니다. 보통 단답형에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래서 이번 3회차 같은 경우에 5번에서 이 보너스 문제가 등장을 했네요. 자, 6번으로 가시죠. 무슨 문제예요? 상가감수 문제예요. 그래서 세타가 지금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아. 근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3분의 탄젠트 세타분의 1이 1이에요. 모양이 조금 낯설긴 합니다. 3번 같은 경우에도 조금 표현이 낯설 수 있어요. 얘도 약 문항 번호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운 느낌. 가봅시다. 스텝 1. 세타가 몇 싸움면의 각이에요?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아. 몇 싸움면? 제 3사분면의 각입니다. 보통 이렇게 사분면을 알려준다는 건 삼각함수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얼싸탄코 3, 4분면이니까 누구만 양수야? 탄젠트만 양수야. 이 사실은 알아요. 그러면 사인이랑 코사인은 음수라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관계식을 보는데 스텝 2. 사인 제곱. 여기에는 탄젠트가 있어요. 사인 제곱이라는 건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얘는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입니다.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는 거고요. 탄젠트는 누굴 염두에 둬야 돼요? 탄젠트 세타는 얘는 사인 세타 곱 다시 코사인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분의 사인.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하나의 삼각함수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 삼각함수에 대하여 인수분해해서 부호 생각하고 하나로 유일하게 빵! 결정하는 식의 구조들이 자주 등장을 하죠. 우선 사인 제곱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인 제곱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을 보고 얘를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갈지 사인 제곱으로 갈지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쟤는 가만히 두고 그럼 누구부터? 탄젠트부터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얘는 3분의 1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 코사인분의 사인 이 분모에 있으니까 얘는 사인 세타가 분모에 코사인 세타가 분자에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분모에 있는 사인 세타 얘가 0이 될 수는 없겠죠. 코사인 세타도 마찬가지로 0이 될 수는 없겠지. 왜? 제 3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음수고요. 코사인 얘도 음수입니다.

그럼 이제 모습을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여기에서 양변에, 선생님, 여기 있는 이 사인 제곱을 이렇게 옮기니까 뭐가 짝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가니까? 보여? 3배의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라는 거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는 거야. 와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누구니까? 코사인 제곱이니까. 여기까지 오고 나면 어떻게 보여요? 코사인을 하나 약분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코사인을 하나 양변에 약분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될까요? 3분의 1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야. 사인도 코사인도 둘다 음수였지만 곱하고 나니까 양수가 되는 것도 부호도 맞죠? 그래서 얘를 찾아내는 게두 번째 스텝이었어요. 선생님, 근데 제가 결국에 구해야 되는 건 지금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아는데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각각의 값을 아나요? 각각의 값을 알아 몰라? 각각의 값은 몰라요. 대신에 둘의 곱을 알아요. 근데 여기에서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누구랑 같으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누구랑 같아요? 코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아, 스텝 3로 넘어갑니다. 스텝 3.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이 뭔지를 봐요.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얘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죠. 근데 사인의 부호가 음수. 코사인의 부호도 음수. 그러니까 둘의 합 K의 부호도 음수. 음수 K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는 보이죠? 곱을 할때 합을 구할 수 있나요? 되잖아. 누가 있으니까. 제곱의 합이 1이니까.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할수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의 과정이 도대체 주어진 관계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의 각각을 구할 수는 없는데,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방향이 잡혀야 해석이 된다는 거죠. 갑시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얘를 통째로 제곱해줘요.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두 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되잖아요. 자, 제곱의 합 얘가 얼마야? 1이죠. 이번에는 사인과 코사인의 곱 얼마야? 3분의 1이죠. 거기에 두배 했습니다. 그랬더니 3분의 5죠. 누가? K의 제곱이. 그러면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5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누구니까? 음수니까. 따라서 정답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5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보통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하면 주어진 2차 방정식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부호 생각하면서 유일하게 하나의 삼각함수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 두 개의 삼각함수 값을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구조예요. 근데 얘는 제3사분면의 각 세타에 대하여 주어진 관계식이 의미하는 게 뭔지가 잘안 보입니다. 그리고 찾고 나더라도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그리고 나야 이제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이 1이니까 K제곱이 얼마야? 근데 그 중에서 K는 음수인 것을 택해야겠어. 까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6번 문제 좋네요. 6번에 놓이기에는 조금은 어려웠던 복경이었고요. 여기에서 조금 당황한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네요.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에 비해서 7번은 어때요? 7번이 훨씬 쉬운 느낌이에요. 쉽다기보다 훨씬 익숙한 구조죠. 자, 1이 아닌 세 양수 ABC가 있습니다. 1이 아닌 세양수 보는 순간, 아하, 로그의 밑이 될수 있구나. 로그 진수,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얘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 이룰 때, 스텝 1. 로그의 성질과 등차수열의 콜라보레이션.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 이룰 때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건 뭐예요? 등차중앙이죠. 자, 2b는 a 플러스 c입니다. 얘가 먼저 찾아줘야 되고요. 이제 스텝 2. 주어진 관계식 하나씩 해석해 봅니다.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B.

더하기. 여기 밑이 4잖아. 4가 2의 제곱이니까 밑의 거듭제곱. 이 분모로 땅 역수시하면서 오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b가 됐어요. 그러니까 로그 2의 b가 몇 개? 3개 있는 거죠. 2분의 3 곱하기 로그 2의 b. 얘가 3이에요. 아, 로그 2의 b가 얼마이구나. 얘가 2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로그 값을 알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b의 값은 나오잖아요. b는 2의 제곱 4 되겠습니다. b가 4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얼마야? 얘가 8이야. 이런 것도 아는 거지. 이제 스텝 3.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 곱하기 c. 얘가 1이에요. 그러면 이제 b와 ac가 같다는 거잖아. b랑 ac가 같아요. 근데 이 여기 b가 4죠. b가 4니까 여기에서 a 곱하기 c가 4인 것도 압니다. 이제는 a 플러스 c도 알고요. a 곱하기 c도 압니다. 물론 합을 알고 곱을 알면 여기에서 더해서 8이 되고 곱해서 4가 되는 순서쌍들을 찾아낼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 구하시오 라고 한건 간단하잖아요. log ac를 밑으로 하는 a 더하기 c잖아. 근데 a 곱하기 c는 얼마? 4고요. 밑이 4입니다. a 더하기 c는 얼마? 8이에요. 진수가 8 되네요. 4는 2의 제곱이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한번 더 쓸까? log 2의 제곱을 밑으로 하는 2의 세제곱 되면서 이제 거듭제곱이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옵니다. 2분의 3. 정답 되겠네요. 로그의 성질과 등차 수열에서의 등차 중항 둘의 콜라보레이션이고요. 등차 수열은 정말 살짝 묻어 있어요. 스텝 1에서 A, B, C 사이의 관계식. 여기에 등차 수열, 등차 중항 딱한번 쓰인 거고요. 뒤쪽은 로그의 성질들이죠. 근데 로그의 성질이 전혀 어려운 모습이 아닙니다. 밑이 2야, 밑이 4야, 밑을 2로 통일하면 되겠네. 여기에서 B의 값이 나와요. B의 값이 나오면 A 플러스 C의 값도 나오는 거고요. 위에서는 밑이 B야, 얘도 밑이 B야. 근데 B가 얼마인지 이미 알잖아. 그러니까 A 곱하기 C가 바로 주어지죠. 나는 A 플러스 C를 알고요. A 곱하기 C를 압니다. 대입하는 순간 밑도, 진수도, 둘다 2의 거듭제곱. 땡큐. 그냥 2분의 3. 깔끔한 유리수로 정리가 되네요. 자, 8번으로 가시죠.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이 있어요. 뭘 떠올릴까? 우선 기본적으로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아, 등차수열이라는 건 n에 관한 1차식이지. 그래서 우리가 직선에 빗대어서 이 상황들을 해석을 하잖아요.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공차가 양수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떠올리겠죠? 자, 기울기와 양수인 직선을 먼저 떠올려봐요. 제4항이 0이래. 얘가 제4항이 0이야. 그럼 처음에 제1항, 제2항, 제3항. 얘들은 음수일 거고요. 제1항, 제2항, 제3항 음수죠. 그 다음 제5항, 제6항, 제7항, 땡땡땡. 얘들은 다 양수입니다. 우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4항이 0이라고 했으니, 여기 제2항과 제6항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거야. 간격이 지금 일정하잖아요. 뭐 등차 중항을 생각하셔도 좋고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어쨌든 직선이라는 건 변화율이 일정하니까. 결국에 제2항, 이 X축까지 떨어진 거리. 제4, 6항, 얘가 X축까지 떨어진 거리. 얘가 지금 같으니까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라는 거 아니야.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인데, 오? 둘을 곱했더니 부호는 마이너스 맞잖아. 근데 크기 똑같잖아요. 그냥 제곱해서 36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아, 크기는 6이구나. 이런 거죠. 제2항이 얼마? 마이너스 6이고요. 제6항은 얼마? 플러스 6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러워야 돼요. 물론, 이제 이 상황을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이 있으면, 수열에서 중요한 건 기준을 누구로 삼을지잖아요. 물론 첫째 항에서부터 가는 건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이지만, 내가 어떤 특정한 항을 알고 있다면 첫째 항부터 기준을 잡을 필요가 없죠. 누굴 기준으로 잡으면 된다는 거야? 제4항,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공차를 하나 더 해, 공차를 하나 더 해, 이렇게 제5항 D고요. 제6항 1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공차를 더해서 이렇게 온 거니까 제3항은 누구고? 마이너스 D고 제2항은 누구야? 마이너스 2D였다는 거죠. 자, 이런 관계를 알면 제2항과 제6항의 곱이 마이너스 4D제곱, 얘가 마이너스 36이야. 그러니까 D제곱은 9입니다. 그러면 양수인 D는 3 되겠죠. 자, 왼쪽에서의 상황과 오른쪽의 상황이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될까요?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사실 일반항도 바로 표현할 수 있어요. 보통 제3항이 0입니다 라고 하면 일반항 A에는 얘네 N의 개수가 공차잖아요. 공차가 누구인지 몰라? 근데 여기에 4를 넣으면 0이 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직성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잖아. fx가 4,0을 지나요. 오, 4,0을 지나? 그럼 x-4라는 애가 있고 기울기가 누군지 몰라? 그럼 이렇게 쓰던 이 과정과 똑같은 거 아니야. 4,0을 지나는 직선. 제4항이 0입니다. 그러니까 수열이 기본적으로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그러니까 함수에서의 생각들을 수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당연하죠. 오케이. 그래서 일반항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럼 당연히 제9항은 OD를 구하라는 거니. 뭐 제4항에서부터 생각을 하더라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9항은 얘는 제4항에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되니까 다섯 번 더하면 되니까 제4항은 빵! 공차가 3이야. 그래서 정답 15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그리고 등차수열과 직선의 방정식 사이에 연결고리들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를 바라보자. 8번이었습니다. 9번으로 가시죠. 사실 8번까지는 어려움이 없어요. 막히는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아, 물론 6번은 문항 번호에 비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절대적인 난이도가 높다라기보다 문항 번호에 비해서 어렵다였잖아요. 자, 이제 9번으로 가니까 3점짜리 문제에서 4점짜리 문항으로 넘어가는 그 첫 번째 고비. 보통 이제 모의고사를 풀다가 9번에서의 장애물을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9번만 잘 풀리면 오, 4점짜리 내가 하나 기분 좋게 맞췄어. 뭔가 산뜻하게 시작을 하는데 9번에서 딱 막혀? 그럼 뭔가 아, 이번 모의고사 어려운 것 같아. 이번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막 걱정 불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죠. 지금 fx가 있어요. 지금 x가 절대값의 2야. x가 절대값의 2보다 클 때 이거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값 x가 얘가 a 이하야 라고 했을 때 그럼 보통은 이제 a가 양수로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 상황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 x는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 사이. 그래서 사이 범위와 바깥 범위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문제 아예 엉뚱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절대값 a. a의 절대값이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텝 1. 겁먹지 마. 절대값 A를 딱 보는 순간 뭐야 그냥 얘를 K라고 하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절대값을 씌워줬으니 땡큐지. K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fx는 x가 K 이하일 때에는 누구야? 그냥 x제곱이에요. 근데 x가 K보다 클 때는 누구야? 선생님. 여기 절대값에 얘가 K 되는 거 좋아요. 근데 여기는 A제곱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여기에 한 가지 아이디어. 절대값 A를 제곱을 하나. A를 제곱을 하나. 똑같아요. 보통 우리가 기계적으로 문제를 해석할 때에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 절대값을 없애야 돼 이런다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절대값을 없애야 돼. 어떻게? 절대값 안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그래서 이걸 보고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나누면 이건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 거예요. 또 A제곱이 절대값 A의 제곱과 같습니다. 아 물론 얘는 이거랑도 같겠죠. A제곱의 절대값을 취하는 것도 같겠죠. 얘들 다 똑같아.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 이 과정인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8 x 빼기 4 이렇게 오는 거야. 물론 여기에서도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x 앞에 있는 애 얘가 지금 x의

1차 한계수, 기울기잖아요. 근데 기울기인데 얘는 k-2의 전체 제곱 하면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니까 여기 뒤에 4 붙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4 이상이라는 거야. 누가? 기울기가. 아하! 어쨌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황이 해석이 되나요? 지금 y는 x제곱이라는 애가 있어요. y는 x제곱. 근데 왼쪽에서는 y는 x제곱을 타고 오는 거야. y는 x제곱을 쭉 타고 오는데 직선으로 갈아탄다는 거죠. 갈아탄다는 거야. 어쨌든 이제 교점이 생긴다는 거겠죠. 여기에 교점이 생기면서 뭐 이런 식으로 직선이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왼쪽에서는 이참수를 타고 오다가 교점에서 땅 갈아타고 환승하고 간다는 거죠. 물론 직선과 이차함수가 접할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지 이런 건 모르지만 어쨌든 교점이 있긴 해야 된다는 거잖아. 오케이. 근데 이렇게 오고 나면 이건 너무나 단순해져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HX가 FX와 GX로 범위가 나뉘어져 있어요.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A보다 클 때, 이런 개념 있어. 근데 FX도 GX도 각각이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얘처럼 다항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이때 H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세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세요. 이건 결국에 실수 전체라고 주어져 있지만 FX가 미분 가능합니다. GX도 미분 가능합니다. 그럼 결국에 경계 어디에서? X는 A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미분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누구도 포함하고 있어요? 연속이 돼야 되잖아. 우리 했던 거 기억나요? 첫 번째, FA는 GA입니다. 또두 번째, 각각 미분해서 F'A는 G'A입니다. 이렇게 오면 되는 거야. K를 넣자. 미분해서 또 K를 넣자. 이렇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오케이. 우선 이 구조인 건 맞지? 그럼 여러분 직접 풀어보세요. 당연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A를 치환했어요. K가 0 이상이야. 우선 이차함수와 직선 사이에 어떠한 관계인지 느낌 있어야 되고요. 그럼 각각이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범위가 나뉘어져 있어요. 결국에 경계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어야 돼. 그리고 미분 가능해야 돼. 이렇게 온다는 거죠. 물론 미분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원래는 미분 계수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겠지만, 근데 미분 계수의 정의 하지 않아도 우리 이제 도함수의 극한으로 상황 해석하는 것 정도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니까 여러분들이 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잠깐 이제 스텝 2로 넘어가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A라는 조건과 B라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생각이 첫 번째, A를 각각 구하고 B도 각각 구해서 A 교집합 B로 올 거야. 이런 거고요. 근데 우리 강의를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지금 황후라 통계 선택자잖아요. 황후라 통계에서 부분 여사건 같은 경우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을 때둘 중에 누굴 생각하는 게더 쉬워? 라고 했더니 B를 생각하는 게더 쉬워. 라면 우선은 B를 먼저 구해요. B를 만족하는 것 중에 A를 만족하는지 체크하자. 활과 통계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상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A를 세고 B를 세서 각각을 동시에 만족하네. 오? 이렇게 오는 것도 물론 맞지. 근데 둘 중에 어느 하나는 어렵고 어느 하나는 쉽다면 쉬운 것에서 우선 후보들을 먼저 찾자는 거죠. 그럼 이 후보들이 A에서도 만족하니? 이런 거야. 무슨 말이냐? 얘를 미분했어요. 자, 미분하면 위에식 미분했더니 2x가 됐죠. 아래식 미분하면 뭐가 돼요? 그냥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8이 돼요. 언제? x가 k보다 작을 때, x가 k보다 클 때, 일반적으로 등호 빠지지. 근데 얘는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등호 아무 데나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어떤 식이 나오느냐? 왼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식. x 자리 k 넣어봐. k제곱은

얘는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8. 여기에 K 곱해주고 빼기 4 이식 하나랑 두 번째 오른쪽 시계 K를 넣어봐. 그럼 이 K는 얘는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8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1과 2를 동시에 만족하는 K를 구하는 거 맞습니다. 위에 있는 것도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3차 방정식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위에 있는 거 계산하기가 싫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2번에서 2차 방정식이니까 K가 몇개 나올까? 2개 나오겠지. 그래서 대입해서 성립하는지 1번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오케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갑니다.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8은 0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K값 2개 나오죠. K가 2거나 또는 K가 얼마이거나 4거나 이렇게 했어요. 자, K에 2 그대로 넣어 봅니다. K 자리에 2를 넣었더니 4는 K에 2 넣었어요. 그러면 4 빼기 8 플러스 8 되니까 여기에 4 곱하기 2 빼기 4 되면서 오케이. 얘 맞네. 근데 4 넣어 봐. 4 넣으면 좌변 얼마? 16이죠. 우변은 16 빼기 16 없어지고요. 8 곱하기 4 빼기 4 되니까 얘는 조건 만족 못 하죠. 빙고. 2입니다. 그래서 답이 2 이렇게 틀리겠지. 왜? 내하고 한건 K의 값이고요. 근데 얘가 구하라고 한건 A의 값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아, 곱을 구하라고? 그럼 둘 이상이라는 거잖아. 근데 K가 누구야? 절대값 A죠. 절대값 A가 2라고 했으니 아, 가능한 A는 플러스 마이너스이고요. 둘의 곱을 구하세요. 마이너스 3이다. 까지 찾아줘야 퍼펙트. 정답 마이너스 4 되겠습니다. 됐죠? 자, 4점짜리 첫 번째 문항 굉장히 천천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절대값 a를 치환하는 순간 길은 보인다. 그럼 f(x)가 2차 함수, 1차 함수. 미분 가능한 두 함수로 범위가 나뉘어져 있으니 그냥 대입하자, 미분해서 대입하자, 식두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위에서 k값 구하고 아래에서 k값 구해서 교집합 찾으셔도 됩니다. 근데 당연히 미분했을 때의 식이 더 쉬워요. 그럼 미분했을 때의 식에서 찾은 애가 정말 1번을 만족하는지 대입해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3차 방정식 푸는 것보다 이런 사고 과정이 익숙해진다면 이게 더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수도 적어지겠죠. 자, 10번으로 갑니다. 10번은 어때요? 그래프가 주어져 있진 않아요.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으면 체감 난이도가 기본적으로 높아집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상황이 복잡할 리가 없어요. 10번이잖아요. 우선은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 느낌들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갑시다. 3번. 상황을 그래프로 그리는 것. 상수 A에 대하여 A는 양수입니다. Y는 2X제곱. 간단한 지수 함수. 기본형이고요. 얘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자, 좌표평면에 Y는 2X제곱. 쫙 증가하죠? 여기 0,1 지나고 y는 2x제곱 있습니다. 자,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합니다. 점근선 x축이었던 것이 여기 y는 a 점근선이고요. 여기에서 또한칸더 올라가서 a 플러스 1이네요. 쭉 증가하는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 더하기 a 됐어요. 자, 이게 y축과 만나는 점을 a와 b라고 하자. 여기 위에 있는 애, 얘가 지금 A죠. 아래에 있는 애, 얘가 지금 B네요. 자, 그리고 점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점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누구야? Y는 1이에요. 물론 A가 양수라는 표현만 있지 A가 뭐 1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거 몰라요. 그래도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X는 K, 여기에서 딱 그어줍니다. X는 K. X는 K를 그었더니 X는 K가 여기 연두색과 만나는 점 얘를 C라고 하고 그리고 두 곡선 위에 있는 애 얘부터 D랑 E라고 했죠. D랑 E입니다. 자, 선분의 AB의 길이와 선분의 EC의 길이 여기 얘들이죠. 얘들의 곱이 8이야 라고 했는데 이건 아직 어떻게 써먹을 수는 없겠네요. 스텝 2. 선분의 AB의 길이와 선분의 EC의 길이 A 곱이 8이야. 물론 좌표로 표현하는 건 가능합니다. 왜냐면 선분의 AB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니까 이게 스몰 a 되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좌표 설정할 수 있죠. k 넣으면 얘는 k, 2의 k 제곱과 여기 이제 k, 1이야 가 되는데, 물론 여기에서 이제 각각을 표현하자라고 하면 3분의 2의 길이가 누구라고요? 얘는 스몰 a이고요. 3분의 2c의 길이는 누구야? 2의 k 제곱 빼기 1입니다. 우선 이런 것들은 알죠. 그래도 아직 a와 k에 대해서 내가 얼마인지 찾을 수는 없어요. 그치? 근데 둘을 곱하니까 이제 8이었던 사실. 이제 여기에서 누가 등장하래요? 삼각형들의 넓이가 등장합니다. 자, 스텝 3로 가서 삼각형 ABD 그리고 삼각형 BCE 넓이 얘가 두 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두 배야. 그럼 삼각형 ABD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데? 삼각형 AB 는 지금 둘다 y축 위에 있고요. D는 x는 k에 있으니까. 아, 밑변과 높이라고 하면 높이가 k로 일치한 거죠. 얘는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k야. 치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BC입니다. BC.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네요. 더 간단하죠. 그래도 어쨌든 밑변, 높이 이렇게 바라보면 되잖아. 2분의 1 곱하기 EC 곱하기 K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래에 있는 걸두배 해서 위에 있게 된다고 했으니 3분의 2배의 길이는 누구라는 거야? 얘는 두 배의 EC라는 거예요. 선생님, 둘을 곱하면 8인데 AB가 EC의 두 배라고 했으니 AB가 얼마? 4고요. EC가 얼마야? 2라는 거죠. 이 정도는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끝났네요. A가 4예요. 2의 K제곱이 3입니다. 물론 K를 구하려고 하면 K는 누구인 걸 알아요? 로그 2의 3인 거 알아요. 근데 이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한데? A의 K제곱이 필요하다며. 2의 K제곱이 3인데 나한테 구하라고 한거 A의 K제곱은 뭘 구하라는 거야? 얘는 4의 K제곱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2의 K제곱을 그냥 제곱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 9가 되겠죠. 다시. 우선 상황이 그래프로 먼저 나타나야 돼요. 내가 따져봤을 때 A가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따라서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으로 한번 그려놓고 나서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 그러면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지. 근데 우선 그려놓고 나니까 삼각형의 넓이도 3분의 길이 b로 이렇게 딱 바뀌고요. 그리고 나니까 4랑 2. 아, 길이 대충 맞네요. 그치? 그럼 여기에서 4랑 2라는 거 알았으니까 A 값을 알고요. K의 값도 구할 수 있지만, 왜 K의 값을 구하겠어요? 2의 K 제곱으로부터 4의 K 제곱 값 구하는 건데, 그냥 3의 제곱은 9. 계산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 자, 10번이었습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간단한 문항이었고요. 지난해에 이제 평가원 기출 문항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해석이 되는 경우들, 그리고 이제 직선의 기울기를 조금 기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뭐 특수각에서 삼각비, 정삼각형과 같은 조건들을 해석해 줄수 있거나 뭐그 정도만 살짝 얹고 가면 뭐 4점짜리에서 이 정도 어렵지 않은 변별력을 가진 문항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 할 마지막 문제 11번으로 갑니다. 조금 독특해요. 실수 K에 대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인 두점 PQ의 시각 T에서의 뭐가 주어져 있어요?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보통 위치 함수가 주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속도 함수가 주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속도 함수로부터 위치 함수도 찾고, 속도 함수로부터 가속도 함수도 찾고, 이 속도 함수가 이제 항상 중심이 되어서 문제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건 위치 함수가 주어졌네요. 생각해 봅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가 있어요. T에 0 넣으면 처음 위치에 나오잖아요. 0 넣으면 처음에 둘다 원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두점 PQ가. 근데 이제 위치 함수가 있으니 나는 속도 함수가 속도 함수 다 구할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속도 함수로부터 가속도 함수는 나오지만 속도 함수로부터 위치 함수 갈 때에는 이게 적분 상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 위치가 얼마냐로부터 적분 상수가 결정이 되죠.

0: 점 P가 있어요. 점 Q가 있어요. 자, 위치 함수를 알면 속도 함수, 가속도 함수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X1T, 점 P의 위치 함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9T고요. 그럼 속도 함수 V1T 미분해 주세요.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자, 한번더 미분해서 가속도 함수 A1T 6T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런 것들. 자, 점 Q도 마찬가지로 위치 함수 X2T는 얘는 T 제곱 마이너스 KT예요. 그러면 미분해서 V2T 2T 마이너스 K 되고요. 그다음 A2T 가속도는 이하 이런 것도 나오죠. 자, 나는 위치 속도 가속도 전부 다 구할 수 있어요. 구해놓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억부터 시작. 기억은 자, K가 0일 때야. K가 0일 때. 그때 T는 2일 때둘 사이 거리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T가 2일 때의 점 P, 점 Q의 위치들을 구해달라는 거고요. X12는 누구야? 8 빼기 24 플러스 18. 아니까 얘가 2야. 물론 X1T를 얘는 T 묶어내고 T-3의 전체 제곱 하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X2T도 얘는 T 묶어내고 T-K 뭐 이렇게 와도 되겠죠. 자, X2이야. 2를 넣으면 4. K가 0이니까 그냥 4지. 아, K가 0이면 그때 T가 2일 때의 위치는 점 P는 2에 있고 점 Q는 4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 사이의 거리, 3분 PQ의 길이는 얘는 X2 빼기 X1 하면 되겠죠. 4 빼기 해서 2가 되네요. 기억 참입니다. 기억 맞고요. 자, 이제 니은으로 가요. K가 4면 이랬어. 이번에는 K가 4야. K의 값에 따라서 운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K가 4면 점 Q가 속도를 바꾸는 순간,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아, V2T는 얘는 2t-4야. 근데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라고 하면 t가 얼마일 때? t가 2일 때죠. 자, 그때 점 p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왔다 갔다. 헷갈리면 안 돼. 여기 실수하면 안 돼. 자, A1, E는 얘는 12 빼기 12 해서 빵 됐습니다. 니은도 참이네요. 자, 기억과 니은이 참인 건 확인했어요. 결국 항상 마지막에 고민해야 되는 건 이제 디귿 아니겠습니까? 디귿으로 가요. 디귿! 자, 기억과 니은이 참인 건 확인했고요. 이제 디귿으로 가는데, K가 2일 때예요. 그래서 점 P와 점 Q가 출발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날 때. 그러니까 출발 후라고 했으니까,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바로 이 순간, 당연히 t는 양수이겠죠. 그럼 나는 위치함수 알잖아요. 얘들을 가지고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찾을 수도 있을 거고요. 물론 그래프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갈까요? 자, k가 2일 때 x1t랑 x2t가 같아지는 순간 언제야? 이랬어. 그러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9t랑 t의 제곱 마이너스 2t예요. 그럼 넘어가는 순간 t의 세제곱 마이너스 7t의 제곱 플러스 11t는 0이 되고요. 자, t를 묶어냈더니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1이 됐습니다. 이상하네요.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안 돼. 그치.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내가 혹시 실수한 건 아닌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실수한 건 아닌가 확인했더니 실수는 안 했네. 그럼 여기서 t의 값을 구할 수 있나? 구할 수 있죠. 근의 공식으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y축, t축. 얘는 어때? 0에서만 뚫고 지나가고 3에서 접해요. 0에서 뚫고 지나갔다가 3에서 접해요. 얘가 y는 x1t예요. 엑스토티는 어때? 엑스토티는 얘는 0에서 만나고 K가 2니까 여기 2에서 만나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요런 식이죠. 먼저 가 이제 또다시 만나긴 하겠죠. 3차랑 2차니까.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출발 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X1T는 X2T라는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건 Y는 X1T, Y는 X2T 두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에 T 좌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만나는 바로 그 순간. 아, 얘가 T1이라고 하면 얘가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도 돼. 그러니까 이게 2점 얼마 얼마야.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써서 이 값이 얼마냐.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근의 공식을 쓰는 문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 달라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니 선분 PQ의 길이는 얘는 절대값 X1T 빼기 절대 X2T 얘 아니겠습니까? 그럼 안에 들어있는 이 알맹이를 가지고 오면 FT라고 해볼까요? FT는 빼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7T의 제곱 플러스 11T 왼쪽에 있는 이 식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게 2와 3 사이에서 0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순간까지 해서 거리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언제야? 라고 했으니 F'T는 얘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14T 플러스 11이 되고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맞죠? 3T 마이너스 11과 T 마이너스 1 인수분해했습니다. 3T의 제곱 마이너스 14T 그리고 플러스 11까지. 그러니까 이걸 그려보면 3차 함수가 그 값을 갖는다는 거잖아. 언제? T는 1에서 극값 같고요. T는 3분의 11에서 극값 같습니다. 맞나요? 쌤, 3분의 11일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에이, 2와 3 사이에서 0 되는 순간이 있다 그랬잖아. 그 당연히 처음에도 0이니까 쫙 끊어서 이렇게 Y축, T축 하면 여기가 T1이라는 애가 2점 얼마 얼마 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Y는 FT예요. 둘 사이의 거리니까 이제 절대값을 취하겠지만 나는 0부터 T1까지만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언제야? 그럼 T가 1일 때입니다. 빙고! 깔끔하게 디귿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지금 두 함수가 속도 함수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위치 함수가 각각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점 P와 점 Q의 위치 함수가 주어지는 순간 미분해서 속도 함수, 미분해서 가속도 함수 나옵니다. 근데 K의 값에 따라서 위치 함수, 속도 함수가 영향을 받아서 변하잖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K의 값이 0일 때, K의 값이 4일 때, K의 값이 2일 때 각각의 운동을 해석해 달라는 거고요. 마지막 디귿 같은 경우에는 아,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2차식을 만났을 때 근의 공식을 써서 T의 값이 지저분하게 나오는 것 원치 않아.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생기는지 사이값 정리를 가지고 상황을 해석을 하면 문제는 계산 없이 깔끔하게 끝이 난다는 거죠. 자, 3회차 이렇게 우리 1번부터 11번까지 함께 했습니다. 문항 번호와 난이도와 완전히 비례한 느낌은 아니었고요. 좀 들쑥날쑥한 문항들이 있었어요. 자, 다음 시간 우리 12번 객관식의 고난도 문항부터 이어나갑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연급 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1: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땐 한자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자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좀 그거를 생각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네 번째 시간으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2회 공통 과목의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2회차는 좀잘 풀어보셨나요? 아, 그 전에 여러분들 제가 요 내용 선생님이 학습 자료실에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1회차 가장 마지막 시간 시간에 15번 문제 객관식 풀어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에 시간이 이제 조금 우리가 여유치 않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경우에는 안 되더라고요 했던 어떤 그런 부가적인 설명들 안 되는 케이스는 어차피 제가 여기서 다 보여드리는 게 시간이 조금 아까운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도 학습 자료실에 같이 겸해서 아마 이 총평과 토파보기 이제 그 뒤편에 제가 하나 더 수록해놨으니까 학습 자료실에 있는 것도 꼭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회에 제가 이 모의고사 한번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문항이 아마 이번에는 수학 1보다 이제 수학 2 이렇게 아 수학 2보다 수학 1이 조금 더 많았던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을 출제할 때 쓰는 그 수능 매뉴얼을 한번 살펴봤더니 실제 수능에서는 수학 1하고 수학 2가 11문제씩 나오고 상황에 따라서 한두 문항 정도가 가감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좀 적혀져 있어서 이렇게까지 지금 2회처럼 수학 1에 조금 더 많은 이제 문제가 나오지는 않.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쨌건 간에 이 모의고사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수학원에서 또 약했던 어떤 그런 도형 부분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1회차보다는 수학2가 조금은 쉬워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비교를 해보자면. 그리고 수학원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제 기하 문제들이 두 문제나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 선생님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총평을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회차와 이제 비슷하게 그래프와 관련된 문항은 계속해서 조금 난도가 높게끔 출제되는 거.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 1회차의 교훈을 통해서 특수한 경우를 먼저 해봐라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생님이 스킬 적용을 해서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항까지 한번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다만 문제의 전체적인 구성이 그렇다고 해서 100% 요즘 출제되고 있는 트렌드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조금 감안해서 왜냐면 선생님 저 2회차는 완전 다 틀렸어요. 이렇게 되더라도 그냥 연습으로 조금 참고하면서 아,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연습으로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회랑 4회랑 5회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매 회차에서 준 스토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그러면 1번부터 22번까지 한번 토파보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뭐 1번, 2번, 3번, 4번 이제 시험지 보시면서 네, 무난하게 이제 수학 1과 이제 수학 2에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뭐 1번 지수 법칙 나올 것이 나왔고요. 2번의 미분계수의 정의 나올 것이 나왔습니다. 다만 지난 1회차보다는 살짝 식을 변형해야 되는 것이 나와서 1회차보다는 난도가 높은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무스하게 문제를 풀고 넘어갔었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3번에 로그함수의 표준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 이것도 선생님이 수능 특강할 때 완전 또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이따가 한번 만나보시죠. 그리고 4번에 이렇게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혹시 1회차 4번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연속 조건만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살짝 한번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선생님의 스킬을 또한번더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따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페이지 뭐 너무 무난하게 흘러가고요. 5번에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이 등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개념 이용해서 선생님의 수능 특강 수능 개념 시간에 얘기했던 걸로 빠르게 중간 과정을 생략했는데 그 문제가 어떤 거였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어지는 6번 문제는 삼각함수의 성질에서 맨날 나올 것이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7번 문제는 도함수의 활용이었는데요. 도함수의 활용은 뭐 접선의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제 스타일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제 그 도함수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해보는 그 방정식 개념이 지금 7번 문제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선생님이 한 가지 스킬을 적용해 드릴 건데, 꽤나 생각보다 선생님 스킬을 쓸수 있는
있었던 문제들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7번 문제 이따 함께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다시 수학원으로 가서 삼각방정식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8번 문제가 조금 당황스러우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절대값 x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으로 나오는 패턴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여기서도 이제 어떤 것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이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는 4점짜리 문제로 이제 등비셀의 합공식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난

1강에서, 그러니까 1차 시, 그러니까 1회차 모의고사 풀 때, 얘들아, SN하고 AN이 같이 나오면 이렇게 좀 해줘, 라고 했던 부분들 소급 적용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수학 원이 빽빽하죠. 10번 문제서부터 이제 우리가 도형 문제가 나옵니다. 사인, 코사인 법칙, 삼각형의 넓이를 골고루 활용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번호대가 10번인 걸로 보아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1번도 수학원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삼각함수의 표준형인데, 바로 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나의 내용, 선생님이 수능 특강 때 언급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아, 수능 개념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제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어떤 건지 또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2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점의 운동에 관련된 수학2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좀 니은 보기 선택지가 약간 오래 걸렸을 수는 있거든요. 맞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선생님이 좀 줄였는지, 네. 아마 이거는 5강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 같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는 다시 이제 우리가 수학1으로 내려와서 격자점 세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난도가 좀 높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이게 이 격자점 세기 문제가 굉장히 한동안 또 굉장히 트렌드였던 때가 있었거든요. 몇해 동안.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좀잘 출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항 번호가 13번의 포지션이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그래도 출제자가 요것만 좀 확인해 보렴이라고 했던 시그널이 있었는데 그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지 않았다면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선생님이 다섯 번째 강의 시간에 열심히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 문제 하나 더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수능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2번 이제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학 개념인 활성 정리와 각의 이등 분선을 조금 알았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15번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 출은 제가 나올 것이 나온다고 예상했던 좀 난도를 높이기 위한 이제 우리가 고난도 문항 대비에 이제 따른 15번 그래프 추론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1회차보다는 할 만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문제 선생님은 생각보다 금방 끝냈는데 선생님이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특수한 케이스를 먼저 해봐라. 이따가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6번은 다시 수학 1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쉬워지죠. 지수방 정식. 네,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 나왔고요. 17번 문제도 간단한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도함수를 가지고서 적분을 해야 되는 부정적분의 단순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19번에 이제 우리가 접선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접선의 방정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 제가 1회차 모의고사 해설하면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유형 세 번째 내용도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0번 문제는 다시 수열의 귀납작 정의 박스 채우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그래도 저는 1회차 모의고사 때 박스 채우기보다는 이 문항이 오히려 더 쉬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아주 옛날의 과거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스타일의 귀납적 정의도 친구들이 외워야 됐던 때가 있었다라는 약간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1번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제가 이 총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트렌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이렇게 21번 포지션으로 나올 것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때부터 이제 기조가 조금 난도를 낮추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21번은 이런 귀납적 정의는 좀 이렇게 쳐다봐 주세요라고 하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22번은 4차 함수의 그래프 추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5번은 3차 함수의 그래프 추론이고 22번은 4차 함수의 그래프 추론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선생님이 총평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프를 추론해야 되는 문항들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항들을 도대체 어떻게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결해 가야 되는 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스킬을 좀 적용해서 저는 이걸 먼저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건데요. 아마도 마지막 여섯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릴 거라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이제 우리 교재 23페이지에 1번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하고 이제 이번 첫 번째 이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선생님이랑 같이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습니다. 뭐 1번부터 4번까지는 뇌를 여과하지 말고 풀어주세요라고 했던 그 지수 법칙 문제. 선생님이 이제 지수의 확장을 아주 자유자재로 잼잼 할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2의 루트 2제곱

10분의 1, 지수가 실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2의 마이너스 루트 2제곱이라고 우리의 지수의 확장으로 분수를 처리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루트 2 제곱이 되어 있는 거고, 나누기는 뭐 그대로 써보고요. 우리 8의 3분의 1제곱은 2의 3제곱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바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말의 뜻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거 두 개는 곱하는 거죠.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밑이 동일한 상태에서 나눗셈이 되어 있으면 지수를 빼는 겁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따라서 2의 마이너스 3제곱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기 선택지에서 골라줘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8분의 1이 되겠다. 이거 보기 선택지 몇 번에 있는 거죠? 4번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뇌를 여과하지 않고 문항을 푸는 게 중요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가볍게 우리가 1번 문제 나올 것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그 문제 열심히 한번 풀어봤고요.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2번 문제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분기에서의 정의가 나왔는데요. fx는 3차 함수를 주어졌습니다. 그쵸? 우리는 수학 2에서는 보통 다항함수를 가지고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출제자가 이렇게 여러분들 요걸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잠깐만 여기 선생님이 정리 하나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리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1회차 때도 모의고사에서도 f'1의 정의가 나왔는데 그때는 이 f', 라이프니츠 제가 얘기했던 f'1의 정의를 어떻게 줬었냐면 1회차예요.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엥마 1분의 x-1분의 fx-f1로 정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건 아니죠. 뭐냐면 이렇게 h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지금 f'1이라고 하는 거를 x와 1의 관계가 아닌 h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 f1이 돼야지 원래는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랑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저는 보자마자 이게 분명히 필시 f'1과 뭔가 something about이 있을 것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지금 eh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에구머니나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여기가 h여야 돼. 근데 아마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여기를 만약에 내가 EH로 바꿔주게 되면 여기도 같이 E가 되어야지만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AKA 우리가 식변형이라고 얘기하는 거. 따라서 저는 여기를 E로 바꿔주고 잠깐만 이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다시 원상복귀를 해주려면 곱하기 E를 다시 해줘야 얘가 원래 없던 거를 제가 억지로 이거에 끼워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식변형이 조금 들어가 있었던 형태였다.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두 배의 f'1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주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f'x는 지금 주어진 문제가 x3제곱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되겠다. 그러면 f'1은 여기다가 1 넣으면 되겠네요. 8에서 4를 빼게 되면 4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8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선택지 3번에 있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말풍선 안에 넣었던 f'1의 정의를 x-1분의 fx-f1,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버전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h로 표현된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h분의 f1 플러스 2h-f1. 하지만 거기가 h가 아니면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 이해되셨어요? 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2회에 2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서요. 우리 오른쪽 상단에 있는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이구야, 내가 나온다고 얘기했던 수능 특강 할 때, 또 수능 개념 할 때, 선생님이, 얘들아, 그냥 로그 함수는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출제자가 x자리에 x 플러스 a 넣고, 그 다음에 플러스 b도 붙이고, 제가 이렇게 표준형의 그래프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완전 직독직해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이 x이 마이너스 1이고 잠깐만 제가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어디? 대답을 해주셔야죠. 어디? 진수 0만 드는 곳. 여러분 거기다 노트 필기 좀 해두세요. 진수 0만 드는 곳. 이게 뭐 선생님의 뭐 스킬이라면 스킬이고.
개념이라면 개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수 역만 두는 x값이 얼마세요? x equal minus a죠. 그것이 그것이 바로 여기 지금 선생님 머리 위에 이렇게 써 있는 x equal minus 1이었을 것이다.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바로 우리는 a값이 얼마다? 1이다. 뭘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뇌를 거치면 안 된다. 아 그래? 알겠다. 그럼 일단 먼저 점근선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a값이 1이다 라고 우리가 소급 적용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점이 뭘 지난다? 3,5를 지난다. 밑줄. 자, 여러분 이렇게 어떤 점이, 아니 어떤 그래프가 어떤 특정 점을 지난다라는 얘기는 대입하라는 시그널입니다. 따라서 3,5를 갖다가 지금 주어진 요 식에다가 뭐를 해라? 대입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걸 거기다가 넣어보도록 하죠. 3,5를. 그러면 로그 2에 원래는 3 플러스 a인데 a가 1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로그 2에 4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b를 더한 것이 얼마? 3,5를 지나니까 얘가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로그의 계산은 밥 먹듯이 2 곱하기 3처럼 할 줄 알아야 된다. 규. 그러니까 로그 2의 4는 얼마예요? 그쵸? 얘는 2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b값이 얼마다? 3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문제의 final question은 a 더하기 b를 구해라. 정답은 4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에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이런 문제 뭐 너끈히 네, 우리 친구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우리가 지난 1회차 때는 연속 이러고 말았었는데,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두둑한 개념을 갖고 있는 요렇게 구간별로 다르게, 그 뭐 일부러 끊어놨겠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다항함수는 가만히 있어요. 걔를 건들지 않으면 너무너무 부드럽고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끊어져 있지도 않고 세상 연속인 친구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내가 그냥 가위로 이렇게 딱 이렇게 토막을 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뭐 접합을 해라, 뭐 부드럽게 이어주어라, 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어쨌건 간에 이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일단 모름지기 연속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연속이 탈락되면 바로 그거는 보자마자 미분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일단 연속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1회차 때 풀었던 내용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아 그러면 일단 선생님 상식적인 수준에서 위에다가 1 넣고 아래에다가 1 넣었을 때 일단 만나줘야 돼요. 그게 연속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야 된다. 그러면 위에다가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여기다가 1 넣으면 1이니까 1 플러스 B랑 같아야 된다. 일단 관계식 하나는 찾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a-b가 넘어가면서 2가 되겠다. 일단 이런 관계식 하나는 찾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a와 b값을 찾으려면 내가 일단 관계식 하나를 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이제 이 두 번째 관계식을 뭐 해야 되냐. 원래는 이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왜냐면 지금 왼쪽 오른쪽 부분이니까 1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there is no problem, 1보다 큰 부분에서도 there is no problem. 근데 그 1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원래는 정의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4번인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항함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을 미분해 주시면 됩니다. 구간별로.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학2를 공부를 안 했던 것이 너무 아까운 그런 선생님의 스킬 하나만 좀 적용해 두시겠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AX 플러스 B의 N제곱꼴로 되어 있는 이러한 다항함수를 미분하고 싶으면 이 다항함수는 N 곱하기 AX 플러스 B의 N-1제곱 곱하기 A라고 우리가 소급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미적분 선택 과목에서는 이걸 아예 통으로 배우는데요. 우리가 수학2에서는 우리가 그런 미적분을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는 내용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AX 플러스 B가 N개만큼 곱해져 있다로 충분히 곱미분으로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워낙 많이 쓰이는 거라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요거를 통째로 그냥 미분할 때 여기까지는 일반 우리가 AX 플러스 B가 X였을 때랑 똑같죠. 그리고 이 X의 개수를 한번 곱해주면 된다. 요 이론에 따르면 저는 이걸 굳이 전개하지 않고도 아 2X-1로 미분이 되겠구나. 그리고 뭐 곱하기 1은 하나 많아. 그리고 bx 미분해 주시면 b가 되겠다. 요게 뭐 선생님의 스킬을 적용한 거라면 적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등호는 떼주셔야 돼요. 왜 등호를 떼줘야 되냐면 이게 x 이퀄 1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좌미분기의 수는 여기서 나올 거고 우미분기의 수는 여기서 나올 거기 때문에 아 이거

죄송해요. 여기 2죠? 큰일 날 뻔했네. 여기 2죠? 요거. 네, 됐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1의 왼쪽.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좌미분계수가 나오는 거고, 1의 오른쪽에서 우미분계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관계식에 의해서 여기다가 1을 넣어보게 되면 마이너스 2는, 여기다가 1을 넣게 되면은 여기가 1이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뭐야? B가 0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어라? 그럼 B가 0이라는 얘기는 A가 얼마였다는 얘기? 2였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최종적인 정답이 FA였었으니까 F2에다가 우리는 FB는 F0의 값을 구해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근데 FE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1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EB의 값이 되는 거고 F0은 위에다가 넣어줘야 되니까 얘는 A의 값을 구해라라는 얘기가 될 건데 결론적으로는 A는 아까 전에 2라고 했고 B는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도 2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그래서 선택지 몇 번이 정답이었냐면 5번이 정답이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1회차 모의고사 때보다 이 2번의 알고리즘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서 4번 문제가 1회차보다는 조금 헤비하게 느껴졌을 수는 있다라고 선생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도 좀잘 적용해 놓고요. 선생님의 이 말풍선 안에 있는 팁도 하나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첫 페이지에 있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네 문제가 지나갔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우리 5번 문제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이제 등차 수열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냥 공식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조금은 그래도 개념에 입각해서 우리가 문항을 푸는 친구들은 선생님처럼 풀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여러분, 지금 A1, A3, A5를 더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밑에 있는 아래 첨자의 간격이 2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바로 A1 더하기 A5도 두 배의 A3가 된다라고 하는 등차중앙의 개념을 여기서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사실은 보자마자 이 왼쪽에 있는 A의 1, A3, A5를 더한 것이 바로 세 배의 A3와 똑같고 바로 이것이 27이다 이래서 저는 여기서 A3가 9라는 걸 바로 찾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왜? 선생님은 등차 중앙에 대해서도 개념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의 특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바라봤어요. 그럼 이건 이제 A1부터 A6까지를 모두 다 더해라 이 뜻인데, 그러면 일단 원래는 기본 공식이 2분의 항이 6개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가 선생님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A1 더하기 A6거든요. 왜? 첫 번째 항이 A1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이 가장 마지막 번째 항이니까. 그러면 이 값이 69이라는 뜻이거든요, 69.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가 약분을 해주게 되면 여기가 3이 되겠고, 여기가 이렇게 약분이 되면 여기가 지금 23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A1 더하기 A6가 23인데, 제가 지금 A3가 9인 거를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거든요. 어디서? 내가 이 1하고 6을 더해서 얼마가 되기 때문에, 7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합산 값이 7이 되는 두 개의 항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얘를 갖다가 A3 더하기 A4로 하게 되면 여기도 아래 첨자의 합이 7이기 때문에 그 값은 같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값이 얼마? 23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A3가 9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9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A4의 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되죠? 23에서 9를 빼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14라는 걸 알게 돼요. 잠깐만. 그러면 A3가 3이었는데 A4가 14가 됐다? 알았다. 나 D의 값이 5라는 것도 금방 아실 수가 있겠네요. 그런 상태에서 나보고 뭐 구하라고 해서 A1을 구해라. 그러면 A1을 어떻게 구할 건데? 저는 A3라고 하는 9에서 공차를 더할 때는 다음 번째 항으로 가는 거고 공차를 앞으로 갈 때는 빼면 되겠죠. 그럼 두번 빼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D가 되겠다. 따라서 A3의 값은 얼마인데? 아까 전에 9라고 얘기했고 마이너스 10이 돼서 뭐 선생님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마이너스 1 정답은 2번이다라고 하는 그런 뭐 답을 그냥 되게 편안하게 냈던 네,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요 정도 사이즈 선에서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끝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렇게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5번 문제가 그렇게 헤비하지 않게 우리가 잘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5번 문제 등차 수열, 이제 등차 중앙과 함께 이제 결부돼서 나온 문제가 풀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 문제도 이제 나올 것으로 보였던 문제인데, 일단은 먼저 세타가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 사이

사이다 이랬으니까 나한테 이거는 어떤 정보를 말해주는 거냐면 27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44분면에 지금 이 각이 놓여져 있다라는 얘기네. 그러면 44분면의 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얼싸탄 코기 때문에 코사인만 플러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어요. 그러면 놀고 있는 사인하고 탄젠트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쵸? 마이너스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소급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됐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라고 줬고요. 나보고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봤더니 결국에는 사인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을 구해라. 여러분, 이 정도는 음각 공식이랑 그다음에 여각 공식 이미 벌써 내가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선생님은 보자마자 마이너스는 앞으로 툭 뱉어버린다고 했죠. 사인은 그럼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바로 탄젠트 세타분의 1이죠. 이렇게. 그럼 나 결국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만 알면 될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코사인이 5분의 4인 걸로부터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뭐라고? 일단 삼각 B를 먼저 따지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일단 5분의 4가 되는 거죠, 여기가. 따지고 보면. 그러면 여기가 3이 될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삼각 B만 따지면 사인 세타는 일단은 삼각 B는 5분의 3이 맞아요.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삼각 B로만 따지면 4분의 3이 되는 거죠. 허나 지금 부호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하, 결국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준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겠다. 요것만 좀 차이점이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답을 한번 내보죠. 그럼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여기는 5분의 3이 되겠고, 이거를 뒤집은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줘라. 그러면 결국 여기가 3분의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15분의 9 더하기 20이니까 29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5분의 29 선택지 5번이 정답이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친구들 요 정도. 네, 너무너무. 네, 수능 특강 때, 뭐 수능 개념 때, 뭐 제가 무조건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외워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6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딱 봐도 이제 우리가 수학2에서 출제가 된걸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문제를 읽어봤더니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나도록 이런 말은 결국에는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k는 얼마? 0이라고 하는 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다이렉트로 하기에는 지금 이 그래프가 k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어떻게 소급 적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냐면요. 선생님이, 나 여기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은 그래프 그리기가 조금 용이한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마이너스 k 요렇게 해석을 해서 나는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난다라는 것을 내 머릿속에서는 이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직선이 만난다고 하자라고 하는 순간 이 그래프는 굉장히 우리 에게 베네핏을 주죠. 어떤 베네핏? 왜냐면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아주 예쁘게 x제곱, x-3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왼쪽에 있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더 이지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조금 이 알고리즘에 맞춰서 0에서 준근을 갖고 3에서 x축을 끊으면서 요렇게 뭉개지면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자, 요러한 3차 함수가 바로 y는 좌변에 있는 x제곱의 x-3이라고 하는 그래프죠. 그리고 완전히 여러분들이 배운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극대는 x equal 0에서 갔고요. 극소를 갖는 이 부분까지가 정확하게 2대 1의 비율을 갖기 때문에 뭐 미분할 것도 없이 선생님은 여기가 2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스킬을 여기서 한번더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2를 갖다가 여러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때의 함수 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를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K 등장. 그럼 마이너스 K만 이렇게 딱 이제 하면 되는데 이 X축과 이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 있는 요 그래프와 마이너스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한 점, 두 점, 세 점, 두 점, 한 점. 그러니까 세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사이에 껴야 되거든요. 누가? 마이너스 K가.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이너스 K가
요렇게 지나가줘야지 말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이 Y 값 자체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왜냐면 마이너스 4의 다음은 두 점에서 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0보다, 이게 왜냐면 얘가 X축이거든요, 종 요게. 이게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결국에 K 값은 0하고 얼마? 4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랬으니까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는 1, 2, 3 이렇게 세 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정수의 값을 모두 다 더해주시오 그랬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6이 되겠다. 선택지 몇 번?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중간에 깨알같이 들어간 이러한 선생님의 스킬도 좀잘 적용을 해두시고, 선생님이 왜 노란색을, 그러니까 저 흰색을 노란색으로 바꿔서 문항을 해결하려고 했는지 바로 빠른풀이를 위해서, 호흡을 조금 짧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익숙한 그래프를 먼저 그리려고 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강의에서 얻어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좋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7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아, 네. 여러분들에게 복병이었을 것 같은 8번 문제. 아마 이제 우리 중위권 친구들은 좀이 문제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어때? 맞죠? 네. 이거 안풀 수도 없고 3점짜리 문제라 풀자니 또 이게 뭔 말이야 싶기도 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봤더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부분 집합 A가, 그러니까 A는 뭐 죄가 없어요. 0부터 파이까지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뭔 말이야? 내가 B를 한번 봤더니 이 말이거든요. 일단 2사인 3x가 1이 되는 그 x에다가 절대값을 치우는 거다 이 말이야. 잠깐만. 그러니까 사인 3x가 2분의 1이 되는, 그럼 이런 x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인 3x가 주기함수인데. 근데 그러한 그 x들에다가 내가 절대값을 씌워 놓은 곳을 모아 둔 거가 b예요. 근데 그 b랑 a랑 겹치는 부분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라.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x들의 절대값을 모아둔 이 x는 결국에는 a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뭘 알게 되냐면 이 절대값 x 자체의 값이 a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걸 만족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일단은. Got it? 근데 어차피 절대값은 0 이상인 거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오른쪽 부분만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내가 이 지금 사인 3x가 2분의 1이 되는 그 x 중에서 어디에 있는 걸 찾아야 되냐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안에 있는 애를 일단 찾고 and then 절대값을 씌워야겠다. 그리고 그것들이 B 안에 들어있고 그것들이 A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 절대값 x들을 더하면 되겠다. 일단 여기까지가 원텀이에요. 이제 한 번의 호흡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나는 일단은 이 사인 3x가 2분의 1이 되는 그 x들 중에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인 걸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그래프를 소급 적용해서 좀 따져봐야 되겠죠. 이 그래프는 뭐만 바꿨냐면 진폭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바꿨고요. y축으로 이동도 안 시켰고요. 오직 주기만 바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주기 구하는 공식 선생님이랑 같이 1회차 때도 한적 있다잉. 그럼 이제 우리가 2파이라고 하는 사인의 원주기를 여기 지금 그 x의 계수의 절대값인 3으로 나눠주면 이게 120도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180도이기 때문에 한 주기 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 이거 또 어디 갔어, 선생님. 이거 오늘 너무 많이 나와. 선생님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냐면, 얘들아, 어차피 가로선 그어서 만나는 점 체크할 거면 선형화를 해서 좀더 빨리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언제? 수능 개념 때도 얘기하고 수능 특강 때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주기가 120도기 때문에 한 주기 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 한번 세 개의 텀을 한번 끊어보고, 마이너스 파이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세 개를 끊어보자.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예요. 그리고 여기가 파이예요. 요렇게. 그럼 한 주기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요렇게 들어가요. 자, 이제 선생님 스킬 들어갑니다. 이렇게 선형화해서 그려보세요. 이게 한 주기예요. 여기가 120도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근데 한 주기 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주기 반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고 지금 요 값은, 아, 여기 좀더 내려와야 되겠다. 요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값은 모두 다 1로 공통인 요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근데 나는 지금 뭐가 궁금한 거냐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사인 3x가 2분의 1

되는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잠깐만. 그럼 2분의 1이 된다는 건 정확하게 여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해서 2분의 1이 되는 그 x는 지금 보시다시피 6개가 있나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a, 그 다음에 여기를 b, 그 다음에 여기를 c, 그 다음에 여기를 d, 그 다음에 여기를 e, 그 다음에 여기를 f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출제자가 나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절대값 a, 그 다음에 절대값 b, 절대값 c, 절대값 d, 절대값 e, 그 다음에 절대값 f. 이렇게 해서 이 6개 중에서 혹시 같은 게 있으면 중복 처리를 빼야 되죠. 왜냐면 이거는 지금 집합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있는 건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c, d, e, f는 모두 다 다른 애들이야. 맞죠? 그리고 C도 양수, D도 양수, E도 양수, F도 양수니까 솔직히 선생님은 여기서 요네 개는 there is no problem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구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 그리고 선생님 여기서 스킬 또 하나 적용하면 사실 그래프의 대칭성 때문에 C하고 D를 더하게 되면 여기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6분의 파이의 두 배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따라서 여기는 3분의 파이라는 거 금방 우리가 문제 풀수 있고요. 그 다음에 E하고 F도 여기를 기준으로.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3분의 2파이고 여기는 3분의 3파이니까 여기가 3분의 2.5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럼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거의 두 배니까. 그러니까 요거 두개 더한 것도 3분의 5파이라고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저 A와 B의 절대값이 문제인 거지.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여러분, 이 A와 B를 갖다가 그대로 내가 Y축 대칭을 시켜본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들어오냐면 여기로 들어오죠. 그럼 쉽게 말하면 여기와 여기의 이 X 값이 바로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겹치겠죠, 당연히 지금. 근데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가 절대 C, D, E, F랑 겹치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절대값 A와 절대값 B는 바로 여기 가운데가 여기가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2니까 여기가 3분의 1.5파이겠죠. 그럼 그걸 두배 하게 되면 3분의 3파이가 되니까 파이가 되겠네. 결국 요거 두개 더한 거는 얼마? 써볼까요? 요거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요거 두개 더한 거는 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금방 그래프의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더라.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선생님은 조금 더 선형화해서 빨리 풀고 이제 집합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모든 원소의 합을 더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걸 모두 다 더하면 되겠네요. 토탈 여기는 2파이가 될 거고 여기 파이 있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3파이가 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3점짜리 문제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혹 가다 이렇게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 보면은 3점짜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난도가 높게 느껴지는 문항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약간 여러분들의 조금 이제 편의상 뒤로 뺐다가 나중에 앞으로 돌아오셔서 한 호흡을 좀 가다듬고 문제를 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던. 그러니까 꼭 8번을 풀고 9번으로 넘어가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었던 8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9번으로 가서 등비수열 문제가 나왔네요. 제가 1회차 때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조금은 효과적이었을지 좀 생각해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했고, 설명도 여러 번 했고, 보자마자 A1은 0보다 컸겠다. R도 0보다 컸겠다. 이렇게 일단 먼저 잡아주시고, 등비수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봤어요. 그랬더니, 불편해. 뭐가 불편해? SN이랑 AN이 같이 놀고 있어. 제가 이러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공식 처리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식을 써보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잠깐 여기 첫 번째 정보에서는 했고요. 근데 내가 이두 번째 정보를 보니까 이거 잠깐만 보니까 이게 S6에서 S4를 뺀 것이 3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요두 번째 밑줄이. 근데 S6에서 S4를 뺐다는 얘기는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네 번째 항까지를 더한 거를 드러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정보는 우리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 A5 더하기 A6가 얼마? 이게 3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 자, 그럼 일단 먼저 첫 번째 진술부터 확인을 해보죠. 그래야지 AM을 찾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우리 이제 실전 모의고사기 때문에 땀 삐질삐질 당황하면 안 되고 바로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4라고 하는

있는 건,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R이 1인 건안 해볼 건데 모순이 나올 거예요. 등비수열 R이 1인 거 취급 안 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제 실무 수준에 왔는데. 자, 그럼 R-1분의 A1 곱하기 R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게 S4거든요. 그럼 오른쪽도 우리가 완벽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A1으로 한번 묶어보면 여기는 R이 될 거고 여기는 R의 4제곱이 될 거거든요. 근데 얘도 R로 한번더 묶이잖아요. 그래서 R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한번 묶어보면 여기가 1 플러스 R제곱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분명히 약분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먼저 눈에 보이는 A1은 어차피 양수라고 했으니 약분 될 거고, 지금 이 R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 인수분해를 해보면 R의 제곱 플러스 1, R 플러스 1, 그 다음에 R의 마이너스 1, 요렇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데, 지금 일단은 요 밑에 있는 R 마이너스 1과 R 마이너스 1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1 플러스 R 제곱도 요렇게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는 R 플러스 1이 바로 3R과 똑같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을 세울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결국 1 플러스 R이 3R이랑 똑같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아, 공비가 2분의 1이 나오는구나. 금방 알았습니다.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는 이 A5 더하기 A6가 3이라는 걸 이용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 거냐면 뭐 A1으로 한번 묶어봐도 되겠죠. 그럼 여기가 R의 4제곱 더하기 R의 5제곱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다? 3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A1은 얼마가 되는 거냐?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16분의 1 더하기 3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토탈 32분의 3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1이 32여야지 일단은 2번의 그 등식이 만족한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괜찮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뒤에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금 에너지를 그냥 다 드레인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나올 곳으로 예상했고, 알려드렸고. 그러면 나 A1 나왔고, R도 나왔네? 끝났네, 일단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주면 되냐면, 저게 A의 M제곱이, 아니, A의 M제곱이래. A의 M번째 항이 10분의 1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잠깐만. 그럼 나이 A의 M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 32에다가, 2분의 1에다가, N-1제곱인데, 이게 지금 다 밑이 2로 다 완벽하게 우리가 소급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2의 5제곱이고, 마이너스, 이거 지수법칙이다잉?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되죠. 따라서 얘가 2의 6제곱 마이너스 m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어때,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보다 커야 된다고 했냐면 이게 10분의 1보다는 커야 된다 이랬거든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럼 어차피 얘도 양수고 지수함수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니까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가 바뀌겠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알 수가 있냐면 2의 n-6제곱이 얼마보다 10보다 작게 되는 m의 맥시멈 값을 구해봐라. 아, 그래? 잠깐만. 그러면 내가 m에다가 대충 한번 8을 넣어보는 거예요. 어때, 얘들아? 괜찮죠? 왜냐면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작아요. 좋아요. 그러면 9는요? 2의 3제곱? 돼요. 괜찮네요. 근데 10을 했더니 어때요? 아, 그럼 이게 4제곱은 넘어가는구나. 안 되네. 그러면 이 값이 가장 크겠구나. 라고 하면서 선생님은 여기서 m의 값의 최댓값은 정답은 9가 되겠다. 요렇게 선생님은 조금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던 문제가 되겠네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실무를 지금 한 해차 한 해차 풀어갈 때 옛날에 나와 지금의 내가 구별이 안 돼. 이러면 우리가 실무를 왜 봐요? 왜 풀어요? 근데 선생님이 1회차 때 얘들아 SN하고 AN이 같이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공식을 좀 써가지고 정보를 끄집어내야 되는 문항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잘 소급 적용했다면 어렵지 않게 4점짜리 문제지. 선생님 저 이제 4점짜리 문제 맞출 수 있는데요. 라고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속해서 4점짜리 문제를 두려워할 수는 없다. 그런 조금 교훈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지는 10번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쥐약이라고 생각하는 기하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도 저는 이 10번 문제는 조금 할 만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어땠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문항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야 할 것을 잘 표기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자,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가 있어요. 사각형. 원에 내접하고, 잠깐만, 나 벌써부터 지금 설레. 나 벌써 설레. 왜? A, B가 3인데, 이 길이랑 CD랑 3은

으로 갔다고 잠깐만 나 이거 세상 세상 이러면 이게 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BCA라고 하는 이 원주각과 CAD라고 하는 이 원주각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현의 길이를 공유하게 되면 원주각이 크게 같거든요. 아싸 정보 하나. 그리고 BCA 길이가 오래. 잠깐만. 잠깐만, 나 너무 설레. 왜? 지금 120도 끼인각 주고 지금 나보고 3호 알려준 거야? 그러면 선생님, 제가 AC는 바로 구할 수 있죠. 뭐를 이용해서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맨날 수능 특강 풀면서, 수능 개념 풀면서 제가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해라 라고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좋아요. 그럼 제가 AC의 길이를 그냥 이렇게 표시하고, 그러면 이거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 쓰겠습니다. 일단 1번 알고리즘 제가 잡아드릴게요. 넘버링을. 그러면 이제 3의 제곱이니까 9가 될 거고, 5의 제곱은 25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120도. 이제 외워 라인.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뿔뿔 되면서 2이 없어지니까 여기는 34, 15. 그럼 얘가 49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일단 AC의 길이가 7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노란색 빗금친 부분의 길이가 7이구나. 그래 놓고 나보고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ACD 안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금 ACD를 외접하는 외접원은 있는데 내접원은 뭐 요런 식으로 요 안에 있겠죠. 그 원의 넓이. 그러면 결국 내접원의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나이 문제 어디서 본적 있거든. 선생님이 삼각형의 넓이로 이 문제는 푸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 알고리즘이 어떻게 끝날 거냐면 아마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ACD의 넓이를 구해서 그 ACD의 넓이가 2분의 1R 이거는 내접원의 반지름, 그 다음에 7 더하기, 3 더하기 한 다음에, 아, 이제 알겠다. 내가 AD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공식이 전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선생님의 꼭 수능 특강과 수능 개념 강의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는 공식은 이것밖에 없다고. 그럼 저는 일단 ACD의 넓이도 구해야 되고 AD의 길이도 구해야겠다라는 저의 과제가 생겨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3, 7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변의 길이를 아는데 지금 각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뭘 봤냐면, 잠깐만. 이사각형이 지금 어디에 내접하죠? 원 안에 내접해요.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아주 페이머스한 캐릭터리스틱 특징이 뭐냐면 마주보는 두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라는 얘기거든요. 너구나. 너네 너. 여기 D각. 그럼 여기가 지금 120도니까 여기가 몇 도? 60도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러네. 그러면 AD의 길이 나 지금 구해야 되거든요. 나이 길이를 L이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바로 뭐쓸수 있나요? 암요. 코사인 법칙 한번더쓸수 있어요. 네, 해볼까요, 그러면? 그럼 이번에 코사인 법칙을 7의 기준에서 써야 되는 거니까 49는 L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L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결국에는 L제곱 마이너스 3L 마이너스 40 2, 0이 되겠다. 그럼 여기가 8, 5가 될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이쪽에 붙여야죠. 그럼 길이가 음쓸 순 없어. 그러니까 L의 길이가 8이다라는 것도 금방 우리 친구들을 구할 수 있어요. 나 그럼 요거 좀 잠깐만 지워볼게요. 왜냐면 이제 알고리즘 끝났거든. 자, 그럼 이제 여기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ACD의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뭘 어떻게 구해요? 여기 60도 있고, 3 있고, 8 있고, 끝났네. 네. 2분의 1 곱하기 AB. 3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60도 얼마? 2분의 루트 3은 2분의 1R 곱하기 아, 나 이제 AD의 길이가 8이라는 거 안다. 그럼 여기가 18이네. 그럼 9R이 되겠다. 되겠다. 9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요렇게 2 약분 되고 요렇게 3 약분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2 루트 3이라는 걸 알았고요. 우리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루트 3분의 2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정답 나왔다. 정답 나왔다. 왜? 우리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접원의 넓이를 구해라. 아, 그래요? 그럼 파이의 제곱만 구하면 되겠네요. 제가 왜 이걸 굳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유리화를 바꿨는지 아시죠?

겠죠? 얘를 제곱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3분의 4파이가 되겠다. 보기 선택지에서 찾아주시면 넘버 2. 뭐 원래 민망함은 나의 몫이니까 괜찮아. 자, 그래서 10번은 정답은 2번이었고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되는 걸 해야 됐을 뿐. 왜그 중학기하 내용들이 조금 나오죠. 뭐 현의 길이를 공유하면 원주각의 길이가 같다. And then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게 되면 마주보는 대각의 극의합이 180도다. 제가 이거를 정말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입이 아플 정도예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이제 넘어가 가지고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마지막 문제인 1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문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나가 복병이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이 훈스킬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선생님과 같이 문제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봤습니다. FX가, 그래, 애썼다, 애썼어, 고생했다. 아주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비벼놨네요. 그쵸? 비빔밥을 만들어 놨어요. 요즘 여러분들 굉장히 유행하는 봄동 비빔밥. 제가 아직 봄동 비빔밥을 못 먹어봤어요. 혹시 감독님 드셔보셨나요? 아, 아직 안 드셨다고 하십니다. 대신에 버터떡이랑 두바이 초코는 다 먹었어요. 오늘도 먹을까 고민했지만, 선생님 또 얼굴 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fx는 a 사인 b분의 x-π 플러스 c가. 그러니까 뭐냐면, 진폭 바꿨고, 주기 바꿨고, x축으로 움직였고, y축으로 움직였고, 할건다 했네. 근데 이 함수 fx가, 대신에 a와 b와 c는 정수라고 했는데, 아우, 이러면 또 음의 정수도 있고, 양의 정수도 있고, 그래놓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b분의 ac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라지엠 수모렘이라고 할때 이거를 한번 구해봐라. 그리고 뭐 분모가 0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b는 0이 아니라고 했나 보지 뭐. 일단 내가 이 fx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할때 원래 하는 행동들이 있죠. 뭐 일단은 주기를 먼저 계산을 해보고 c를 기준으로 절대값 a만큼 위로 올라갔고 절대값 a만큼 밑으로 내려갔을 거기 때문에 fx 자체의 최대값은 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이 fx의 최대값을 말하는 거예요. 아, 또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나? 그럼 최대라고 하자. 그러면 이 fx의 최대값은 바로 절대값 a를 c에다가 더해준 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최소값은 바로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c. 그러니까 이 c라고 하는 중심선보다 더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얘가 5고 얘가 1이라는 진술 때문에 사실 가에서 정보는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하나 더 하죠. 뭘 하게 되냐면 주기도 구해봅니다. 그러면 주기는 원래 원주기가 2파인데 지금 x의 개수의 절대값이 b분의 1이거든요. 보이시죠? 그럼 절대값 b분의 1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기는 2파이 나누기 절대값 b분의 1이기 때문에 2파이 곱하기 절대값 b가 일단은 이 fx의 주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일단 먼저 이 1번 선생님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기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 일단은 절대값 a는 얼마가 나오고 3이 나오고 C는 2가 나온다는 거알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3 더하기 2는 5가 되겠고, 마이너스 3 더하기 2는 1. 아, 왜? 여기가 2인가요? 2고 3이죠. 죄송해요.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A 값이 뭐 정수 조건이 있으나 없으나 2하고 마이너스 이둘 중에 하나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나 AC 나누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건데 뭐야? AC는 확정적인 값이에요. 뭐냐면 여기서 저는 몰라. 뭐 어떤 정보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그러면 AC는 2 곱하기 3이어서 6이거나. 맞죠? 아니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어서 마이너스 6이거나. 뭐야? 그러면 나는 벌써 분자가 마이너스 6 아니면 6인 건지를 이미 알아. 그럼 나 분모만 알면 되네.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아마도 이 b는 주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나를 봤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이걸 딱 보자마자, 아, 선생님, 여기서 주기가 4파인가 봐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제가 이 얘기 한 적이 있거든. 이 말은 주기가 4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 그 4파이가 최소값인지를 모른다. 따라서 4파이씩 뭐가 된다? 반복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파이 안에
주기가 한번 들어갔는지 두번 들어갔는지 세번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고

0: 없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야? 봐봐요. 자, 선생님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잘 봐. 한 번만 집중해보세요. 자, 제가 선형화에서 한번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가 주기가 2예요. 만약에 이런 제가 사인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함수는 20 반복된다고 할수 있죠. 그러면 20 반복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fx 플러스 2가 fx랑 같다라는 것도 성립을 해요. 왜20 반복되니까? 그래서 이 2가 그리고 최소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가 주기가 맞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얘는 40 반복되는 것도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주기가 2인 사인 함수는 fx 플러스 4가 fx다라고 하는 이 함수방 정식도 만족을 한다는 거죠. 다만 이 4가 최소값은 아니지만 만족은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반복되는 수가 가장 작은 게 주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4파이씩 반복된다라는 거지 이 안에 주기가 몇개 들어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주기가 지금 2파이 곱하기 b가 주기인데 이게 몇개 있는지는 몰라요. 그게 4파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면서 여기가 2가 되는 거니까. 왜? 4파이랑 2파이랑 나누면 2잖아요. 그러면 절대값 b는 만약에 n이 1이었다라고 했다면 2가 됐을 거고, 만약에 n이 2였다 그랬으면 하나가 되는 거고, 만약에 n이 3이었다 그러면 여기가 3분의 2가 되는 거고, 만약에 n이 4였다 그러면 4분의 2가 되면서 2분의 1이 되는 건데, 내가 이걸 다 해볼 수는 없겠다. 왜? 잠깐만 감독님 이쪽으로 가볼까요? 세 정수 ABC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B도 정수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돼. 그러니까 결국 B가 정수로서 가능한 것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아니면 1 아니면 2 이렇게 네 개만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AC와 6, 마이너스 6만 가능한 거니까 뭐 8개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맞죠? 뭐 마이너스 1분의 6,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8개만 해봐도 뭐 검산까지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뭐 b분의 ac의 최댓값을 구하라고 하면 최댓값은 6이 나오고 그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인 라지 m 빼기 스몰 m은 12가 되겠다. 요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었던 한 가지 교훈을 주는 바로 여기 지금 선생님의 스킬을 적용해야 되는 바로 이 나의 진술이 4파이씩 반복된다는 얘기지 4파이가 최소의 양수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주기가 4파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오늘 선생님과 풀었던 이 11번까지의 문제가 좀 어떻게 좀 완성형이 돼가고 있나요? 자, 분명히 주는 교훈들이 조금 있고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또 이러한 스킬들도 잘 배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복습해주면서 연습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12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극적인 윤리와 사상의 김상건입니다. 우리 동양 윤리 사상이 이제 끝났습니다. 아, 뭔가 아쉽기도 하고, 그쵸? 조금 뭔가 다시 또 막 배우고 싶고 이런 마음도 들겠지만,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네. 우리가 윤리와 사상을 공부하게 되면, 또한 수능을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편식하는 것처럼, 과목이라던가 혹은 단원들을 편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내가 더 좋아하는 그런 과목, 내가 더 좋아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양을 막 좋아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동양을 엄청 팝니다. 동양은 틀리지가 않아. 근데 문제가 뒤에 있는 서양과 혹은 사회 사상 쪽에서

나중에 또 공부하면서 복습, 복습, 복습하면서 더해가는 시간 갖길 바라겠습니다. 유교, 불교, 도가의 동향을 뒤로하고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양 윤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대표 문헌 갖고 왔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나와 있습니다. 서양 파트의 경우에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우리 동양 윤리 풀었을 때 고대 동양 사상가, 그렇죠? 중국 불교 사상가, 한국 불교 사상가, 한국 유교 사상가, 근대 한국 사상가 이런 말로서 구분을 했다면 이 서양 같은 경우에는 고대 서양 윤리, 중세 서양 윤리, 근대 서양 윤리, 현대 서양 윤리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걸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한번 고대 서양 사상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가 나오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떠올려야 돼요. 첫 번째, 소피스트. 소피스트에는 프로타고라스, 그쵸? 트라시마코스, 고르기아스가 대표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리 상대주의 관점을 띠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 소크라테스가 등장합니다. 아니야! 보편적인 윤리가 있어! 존재해! 우린 그런 걸 배우기에 노력해야 돼! 참된 삶을 지니기에 노력해야 돼! 영혼을 돌봐야 돼! 라고 말하는 소크라테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하고요. 또한 헬레니즘 시대에는 에피크로스, 스토아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스토아파의 경우에는 에픽테투스 혹은 아우렐리우스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목록이 쫙 이렇게 떠올라야 됩니다. 지난 제가 강의 때 아이돌 여러분들 얘기했던 것처럼 딱그 그룹이 나오면 그 멤버가 딱 이렇게 떠오르고 딱 문제를 풀수 있는 경지가 돼야 됩니다.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갑부터 볼게요. 결정타 나왔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크기의 크고 작은 무게의 무거움과 가벼움, 색깔의 검은과 힘 등에 대해서 어떠한 객관적인 인식도 불가능하다. 모든 인식은 지각이며 모든 지각은 각자마다 다르다. 여러분들 혹시 파인애플 피자 좋아해요? 혹은 여러분들 마라탕 좋아해요? 저는 마라탕 좋아하고 파인애플 피자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끔 제 친구 중에서 어떤 친구들의 경우에는 파인애플 피자를 왜 먹어? 막 가끔 학생들의 경우에도 막 저를 되게 이제 안 좋은 시선으로 막 봐요. 약간 실망했던 느낌으로. 어떻게 피자도 아닌 그런, 막, 그치? 나아가서, 막 마라탕의 경우에도 몇몇 친구들의 경우엔 그 얼얼한 맛이 막 싫다고 막 별로 막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피자라는 거, 제 입에는 파인애플 피자가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에는 파인애플 피자가 아니라 불고기 피자가 맛있으면, 그럼 여러분들 입에서 불고기 피자 먹으면 돼요. 이 옳고 그름이라던가 지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 다 각자가 그냥 각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맛있는 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게 있는 거야. 따라서 윤리도 마찬가지야. 옳음과 그름에 대한 시선들이 다를 수 있어. 각자의 좋음이야. 네, 각자의 옳음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은 각자가 만물의 척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가 만물의 척도면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그런 공통된 규범이나 이런 것도 없겠네? 그건 또 아니야. 프로타고라스의 입장에 따르면 공동체마다의 분명히 관습과 규범들은 있습니다. 우린 그런 걸 따르긴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복습 차원에서 제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서 정리하길 바라겠습니다. 갑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얘기했던 프로타고라스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소피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프로타고라스. 을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혼을 돌봐야 된다. 영혼의 돌봄을 강조했던 사상가입니다. 앎은 훌륭한 것이고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어서 누군가가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을 알기만 하면 그는 앎이 지시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을 행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게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식을 챙겨 먹는 게 좋은 걸 알아. 정말 막 여러 가지 여러분들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는 게 좋은 걸 알아. 그걸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 음식을 먹을 거라고 지금 소크라테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 건강식 좋은 거 알아. 근데 나 이거 먹기 싫어. 나 그냥 이런 거 먹고 막살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 소크라테스 입장에선 그 사람은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바로 소크라테스.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 뒤에 또 개념 복습 때 설명 드릴 테니까 그때 같이 봅시다. 1번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무지에 대한 자각을 보편적으로

진리 탐구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 프로타고로스가 아니라 소크라테스 얘기인데 1번. 네,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인식의 상대성 때문에 한 국가 안에서 통용되는 도덕규범은 없다. B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설명했던 흐름 속에 나왔던 내용이지, 그치? 분명히 윤리상대주의를 말한 건 맞아. 각자가 각자의 만물의 척도라는 걸 얘기한 건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피스트 여러분들 프로타고라스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 공동체 안에서 따라야 될 도덕규범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규범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4번. 어떤 자가 악행을 범했다면 그것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누군가가 만약에 나쁜 걸 했어? 그럼 그 사람은 그게 나쁜 거인 줄 몰랐던 거야. 좋은 게 뭔지를 몰랐던 거야. 무지로 인해서 나쁜 걸 했단 뜻이야. 정답 여러분들 3번입니다. 네.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얘기했던 네, 지행합일이라는 포인트 연결하면서 푸시면 됩니다. 이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말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무지하기 때문에 악행을 한 거다. 이렇게 연결하면 돼. 4번입니다. 언제나 유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행복한 사람 아니다. B 틀렸습니다. 지덕복합일설. 참된 삶을 지낸 사람, 덕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다음 이제 5번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얻는 것은 행복을 위해 필수 불가결이다.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겠죠? 따라서 5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3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양윤리 기출을 시작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양윤리에 비해선 조금 편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려운 한자 표현들이 이제는 좀 줄어들었어. 거의 안 보여.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번 같이 핵심 구조도 보고 내용도 보면서 점검, 복습하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24학년도, 5학년도, 6학년도를 배치해봤습니다. 먼저 24학년도 수능의 경우에는 플라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랑 아리스토텔레스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의 특징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행합일에 대한 포인트, 그런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뒤에 이제 다음 강의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집중 공략할 건데 그때 이 소크라테스와의 좀 차이점, 플라톤과의 차이점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여러분들 3번을 보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랑 스토아파가 또 비교되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아우렐리우스의 그런 포인트, 관점 차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출을 보게 되면 프로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가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윤리상대주의, 그리고 지행합일, 지덕복합일설의 포인트가 나왔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출제 경향들과 흐름들을 잡아보면서 우리 문제 풀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이제 문제를 보기 전에 같이 핵심 구조부터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같이 네,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들 볼게요. 먼저 들어갈게. 고대 서양 윤리의 시작은 소피스트랑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기 전에도 분명히 서양에는 그런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고들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랑 소피스트 여러분 전의 사람들은 자연 철학자들이었어. 그래서 만물이 무엇을 이루어져 있을까? 만물은 불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 만물은 물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연에 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야. 근데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등장하면서 그 관심이 바뀌게 됩니다. 자연에서 어디로? 바로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사람으로. 둘 다 공통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야? 라는 물음표를 갖고 있다는 거. 둘 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게 둘의 정말 중요한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생각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어. 그런데 옛날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던 자연에서 이제 관심을 인간으로 돌렸다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먼저 소크라테스부터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선 그와 지금 대립하고 있는 소피스트를 보는 게 꼭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소피스트부터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상대주의입니다. 보편타당한 윤리라는 건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모두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옳음이라는 거, 보편적인 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맛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다르고, 그쵸? 이 사람들마다 인식도 다르고 해. 야, 그냥 각자가 그냥 각자의 기준일 뿐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아까 문제에 나왔던 프로타고라스 연결하면 됩니다. 두 번째, 도덕의 근원을 이 소피스트의

경우에는 감각적 경험으로 듭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마주하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의 진리와 도덕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 이들은 변론술, 수사학을 중시했습니다. 당시에 이 소위 말해서 말빨이란 걸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논파시키는 게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그런 과제였어. 그를 통해서 인기를 얻고,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게 여러분들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세속적인 가치를 중시했다는 포인트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관점 속에 대표 사상가 3명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프로타고라스, 두 번째 트라시마코스, 세 번째 고르기아스. 프로타고라스의 포인트,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각자가 각자가 판단하는 것대로 옳음과 그름, 맛있음, 맛없음 이런 게다 다른 법이다. 윤리 상대주의 관점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사상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트라시마코스입니다. 정의란 강한 자의 이익이라고 얘기했던 사상가예요. 특히나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대립하는 포인트를 볼수 있습니다. 문제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고르기아스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존재한다 해도 인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파악하는 것들, 야, 이거 회의적이야, 나는. 아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윤리회의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보편적인 진리라는 거 존재하지 않아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사상가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여러분 넘어가서 소크라테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상가입니다. 서양 윤리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사상가. 특징 보겠습니다. 윤리 보편주의입니다. 아니야! 분명히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따라야 될 윤리라는 게 존재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도덕의 근원은 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이성을 통해서 보편적인 진리,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으로 세 번째, 문답법을 중시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모른다는 걸 파악하고 그를 통해 참된 알모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소크라테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 가지 막 사회 문제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 간에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도 많고요. 누가 맞는 말인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막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누군가가, 야, 이게 옳은 건가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뭔지 모르겠어. 요즘 또 여러분들 얘기하다 보면, 야, 그래. 내가 틀리면 네 말이 다 맞아. 야, 그렇게 쳐. 라고 말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분명히 보편적인 타당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 윤리가 있다고 봤어. 그래서 그 윤리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를 통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고, 그를 통해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문답법을 중시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네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참된 알므로 나아가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는 영혼의 돌봄이란 걸 특히나 강조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나 명예와 그런 권력의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마음을 돌보는 것을 중시했다. 이세 가지가 특히 소피스트랑 대립하는 부분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갈게요, 여러분. 이제 2번, 3번 중요한 포인트예요. 2번입니다. 지덕복합일설. 지식이라는 참된 알미라는 것이 곧 덕이다. 용기라던가 절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지식이라는 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식이 곧 덕이다. 지덕일치의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덕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관점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막 정말 돈만 많거나 권력만 높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혼을 돌보지 않고 그런 세속적인 가치만 추구하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처럼 봤을 때 영혼을 돌보지 않는, 참된 삶을 갖고 있지 않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겁니다. 내려가서 지행합일 얘기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알면, 선을 알면 그 선을 행할 거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너가 지금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나쁜 거 알아야 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누군가가 나쁜 걸 알면서도 먹는다? 그건 달리 말하면 그 사람이 그게 나쁜 게 나쁘다라는 걸 진짜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나쁘다라는 걸 안다면, 그게 정말 옳지 않다는 걸 안다면, 분명히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그 사람은 그걸 안할 거라고 보는 거죠. 반대로 선이 무엇인지 알면 선을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악기...

악행의 원인을 무지라고 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악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고요.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오게 되면 의지의 나약함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여기서 비교되는 포인트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같이 얘기할 거예요. 다음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영혼의 돌봄 강조합니다. 성찰 특히나 중시했습니다. 네,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다음으로 문답법 3팟을 중시합니다. 사람들에게 대화를 계속함으로써 자신이 모른다는 걸 알게 하고 그를 통해 참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3파수를 중시했습니다. 네, 요 포인트들 여러분들 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포인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 포인트는 잠깐 여러분들. 네. 오케이. 비교 포인트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 지식과 도덕의 근원에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핵심적인 특징으로 윤리상대주의, 윤리보편주의라는 비교 포인트가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중시했느냐, 영혼의 돌봄을 중시했느냐에 따라서 비교 가능하고요. 그렇죠? 이런 비교 포인트 속에서 문제 선지가 구성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둘다 공통점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둘 모두가 자연에 대한 관심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바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나아가서 행복한 삶과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구하려는 공통점이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를 배울 때 단순히 각자의 입장만이 아니라 이런 겹치는 부분 또한 같이 공부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딴딴 앞에 와서 플라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러분들 강의의 경우에는 오늘 플라톤의 좀 개념까지 같이 하고 그 이후에 남은 문제들의 경우엔 다음 강의에 이제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우면서 같이 풀어갈 계획입니다. 먼저 플라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앞에 있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참된 삶이 있다.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이러면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대화하고 막 배워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의 경우에는 스승의 물음을 이어받아서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지켜야 될 따라야 될 보편적인 윤리가 존재합니다. 어디에? 바로 이데아 세계에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플라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계,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플라톤에 따르면 이데아 세계를 모방한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현상계라고 플라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플라톤 여러분 이야기 한번 저희가 같이 보면서 개념을 잡아가도록 합시다.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플라톤의 포인트,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가 강조했던 정의란 포인트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의로운 영혼과 정의로운 국가를 강조합니다. 우리 쫙 배우게 되면 저 왼쪽에 있는 그림까지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그럼 먼저 세계관부터 간단하게 복습할게요. 이데아 세계와 현상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게임 혹시 좋아하나요? 네. 가끔 모바일 게임을 하다 보면은 우리 현실을 이렇게 닮은 가상의 현실을 만든 게임들이 있죠, 그쵸? 현실에 우리를 마치 캐릭터로 바꿔서 우리가 입는 것처럼 옷도 입히고, 우리가 먹는 것처럼 막 음식도 먹이고, 우리가 막 뛰는 것처럼 막 뛰면서 막 사냥도 하고, 이러한 게임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론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세계가 그런 게임 속의 세계라고 봤던 거예요. 진짜 세계는 이데아 세계고요. 현상계는 이데아 세계를 모방한 세계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세계관이 바로 플라톤의 세계관 되겠습니다. 그럼 이데아 세계 여러분들, 이데아부터 뭔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이데아가 뭐냐? 사물의 완전하고 이상적인 원형이 바로 이데아라고 얘기합니다. 사물 그 자체라고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현실에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물건들과 이런 대상들은 항상 바뀝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아무리 맛있는, 그쵸? 요즘 유행하는 막 두쫑크. 지금 사실 유행이 좀 한물 간것 같아. 유행이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가 없어. 두쫑크가 막 유행했다, 막 또, 지금 막또 다른 게또 유행, 어우,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어쨌든, 두쫑크라는 게 유행한다고 쳐봐. 이 두쫑크 여러분들, 분명히 가게마다, 혹은, 그쵸? 어디에서 먹냐에 따라서, 혹은 내 때로는 몸 상태에 따라서 맛이 좀 바뀌어요. 어떨 땐 진짜 맛있고, 어떨 때는 좀 별로일 때가 있어. 그리고 그럼 두쫑크의 경우에는 분명히 계속 그냥 안 먹고 두다 보면 썩고 상하게 될 거예요. 그쵸? 우리가 현상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사물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변화하고 썩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막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혹은 이거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데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데아라는 것은 여러분들, 사물의 완전하고 이상적인 원형으로 두쫑크 그 자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두쫑크에 대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머릿속에서

두촌쿠가 두촌쿠가 되는 그 원형을 여러분 떠올리면 돼. 우리는 현실에 수백 개, 수천 개의 그 음식들을 보지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이데아에 의해서 그걸 판단하게 됩니다. 아, 이거 그거네. 이거 그거네. 라고 구분할 수 있게 돼.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두촌쿠의 이데아의 경우에는 썩거나 상하지 않죠. 네. 항상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이데아가 플라톤이 얘기했던, 플라톤이 나름대로 소크라테스를 이어서 말하고 싶었던 그 보편적인 진리와 연결해서 이데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왼쪽에 여러분 그림은 이 요리사가, 네, 제빵사가 빵에 대한 이제 이데아 생각을 갖고 레시피로 만드는 걸 표현한 거예요. 분명히 이 제빵사의 머릿속에 있는 빵의 이데아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다양한 빵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걸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돌아갈게요, 여러분들. 이데아 세계는 원형과 불변의 완전한 세계입니다. 오로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이거는 감각 경험으로 할수 있는 세계가 아니야. 우리 이성으로 파악해야 돼. 이데아 세계에는 좋음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가 있습니다. 선의 이데아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속에서 태양으로 비유되는 이데아입니다. 태양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여러분 목적이고요. 존재의 근원이고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태양빛 아래서 사물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선의 이데아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걸 파악하길 바라겠습니다. 내려가서 현상계입니다. 이데아 세계를 모방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변화하는 세계입니다. 불완전한 세계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같은 온도여도 춥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온도여도 덥기도 하지, 그치?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 감각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경우에는 그때그때 좀 바뀝니다. 그 바뀌는 것들을 따르자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바뀌지 않은 원형의, 그쵸? 불변의 완전한 그런 이데아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플라톤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플라톤 여러분 세계관 속에서 플라톤의 영혼론과 덕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론과 덕론 바로 한번 들여다 볼게요. 먼저 우리의 영혼은 플라톤 여러분 따르면 이성과 기계, 욕구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부분과 매칭해서 국가 또한 마찬가지로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플라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플라톤을 봤을 때 올바름이라는 걸 탐구하기 위해선 나름대로 인간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해봐야 됐던 거였어.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세 가지 부분과 국가가 갖고 있는 세 가지 계층의 특징이 닮아 있어. 그럼 닮아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려면 이왕이면 좀큰 거를 보는 게 좋잖아, 그치? 그래서 플라톤의 이제 책들을 보게 되면 먼저 국가라고 하는 큰 부분의 정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닮아 있는 이 개인들의 정의를 파악하는 그런 논리를 따라서 책이 전개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린 여러분들 플라톤의 논리에 따라서 국가의 세 부분을 먼저 보고 다음에 인간의 영혼의 세 부분을 연결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볼게요. 국가의 세 계층이 있습니다.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입니다. 통치자의 경우에는 국가를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올바른 통치자의 경우에는 선의 이데아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는 철학자라고 플라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자가 국가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를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방위자의 경우에는 통치자를 도와서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군인과 경찰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생산자 여러분 경우에는 나라의 생산적인 부분을 그런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라에는 세 계층, 통치자, 방위자, 그 다음에 생산자가 있다라고 보는 게 플라톤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나라가, 그런 국가가 정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국가의 올바름이란 무엇일까? 국가의 정의란 무엇일까? 플라톤은 얘기합니다. 야, 국가의 올바름이라는 건 각자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에 어울리는 덕을 발휘하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거. 막 다른 역할들을 막 간섭하고 막 시비 걸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의 역할에서 덕을 발휘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플라톤에 따르면 정의로운 국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바로 통치자가 지혜를 발휘하고 방위자가 용기를 발휘하고 생산자가 절제를 발휘해서 서로가 간섭하지 않고 조화 이룰 때 정의라는 덕이 실현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의로운 국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통치해야 하는 통치자가 통치하지 않고 오히려 방위자가 통치하거나 혹은 생산자가 통치하거나 이런 뒤죽박죽의 상황이 생기게 되면 플라톤은 나라에 혼란이 생긴다라고 제시합니다. 정의로운 국가는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덕을 발휘한 국가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국가의 세 계층은 분명히 각자의 덕을

발휘해. 근데 이 덕이라는 게 사실 단계별로 좀 업그레이드가 돼. 생산자의 경우에는 절제의 덕을 갖고 있습니다. 방해자의 경우에는 절제 플러스 용기. 그 다음에 통치자의 경우에는 절제 플러스 용기 플러스 지혜의 덕을 갖추고 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언급되기 때문에 기억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로운 국가의 모습. 그럼 그대로 이 도식을 그냥 인간 영혼에 넣으면 돼요. 인간 영혼에도 세 가지 부분이 있어. 이성, 기계, 욕구. 이세 가지 부분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덕을 발휘할 때 정의로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제가 제 이성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방향도 잡아주고 지도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쉬고 만약에 나의 욕구가 이성의 역할을 막 대신해서 내 몸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장 오늘 막 강의를 준비해야 되는데 욕구가 막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 무슨 강의야. 망고 케이크나 먹으러 가자. 맛있는 초코우유 먹으러 가자.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욕구라는 부분이 몸을 막 뒤죽박죽이로 막 이끌게 되면 아마 그 사람의 영혼은 망가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플라톤은 얘기합니다. 영혼의 세 부분이 각자 역할을 다해야 돼. 이성은 지혜를 발휘해야 되고요. 기계는 용기를 발휘해야 되고요. 욕구는 여러분들 절제를 발휘해서 간섭하지 않고 좋아요를 때 정의로운 영혼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성, 기계, 욕구가 각자 역할 발휘해서 잘 이끌어 나갈 때 플라톤에 따르면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플라톤은 여러분들 마부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마부가 이성의 역할이고요. 하얀색 말이 용기의 역, 그 기계의 역할. 그 다음에 검은색 말이 욕구의 역할이에요. 욕구의 여러분 역할을 하고 있는 검은색 말이 막 가끔 날뛸 때가 있어. 아, 나 지금 막 자고 싶고, 눕고, 놀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럴 때 마부가 이 검은색 말을 잘 통제하고, 하얀색 말도 마부를 도와서 잘 지도했을 때, 잘 여러분들 통제했을 때, 플라톤에 따르면 바른 길을 갈수 있는, 정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참고로 지도하는 건 이성의 역할, 여러분들. 기계는 그런 이성을 돕는 역할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까 말 속에서 조금 헷갈리게 말한 것 같아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문론과 동론을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요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 사회사상 파트에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사상 공부할 때 플라톤도 만날 거예요. 그때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으면 사회사상 문제들은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정의로운 인간입니다. 쉽습니다. 영혼의 각 부분, 이성, 기계, 욕구가 각자의 덕을 발휘해서 조화를 이룬 인간이 바로 정의로운 인간. 그런 정의로운 인간은 플라톤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건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정의로운 국가 여러분들, 국가의 각 계층이 덕을 발휘해서 조화를 이룬 모습이에요. 그래서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그 각자의 계층의 역할이 각자의 덕을 잘 발휘해서 조화 이룰 때 바로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로운 국가에는 운영원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철인 정치를 해야 됩니다. 통치자가 여러분들 철학자가 되거나 철학자가 통치해야 됩니다. 즉, 국가의 리더인 통치자는 선의 이데아를 인식해서, 보편적인 진리, 그쵸?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해서 국가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1인 1업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각자가 각자 역할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역할만 딱 잘해야 돼요. 방위자가, 그쵸? 통치자를 하겠다고 막 나서게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수호자 계층의 재산 공유를 얘기합니다. 특히나, 수호자 여러분 계층이라는 것은 통치자랑 방위자 계층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둘의 경우에는 세속적인 금과 은을 탐내게 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라고 플라톤은 제시합니다. 그래서, 수호자 계층의 경우에는 재산을 공유해야 된다. 조금 더 나아가면 사유재산 소유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개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플라톤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여러분들 동굴의 비유 잠깐 보고 바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동굴의 비유는 우리 앞에 나왔던 세계관에 대한 것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라는 건 크게 이데아계와 현상계가 있다. 이데아계의 이데아는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이 됩니다. 감각적 경험으로 파악되는 건 여러분들 우리의 현상계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동굴에 여러분 갇힌 죄수입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 있는 불빛에 의해서 이 비둘기 모형이 이렇게 그림자를 보인 게이 그림자가 진짜라고 착각하며 평생을 사는 거예요.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동굴 안에 이 모방한 거를 불에 비춰서 보이는 이 그림자가 진짜라고 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동굴 안에 있는 갇혀 있는 사람이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한 죄수가 이 사슬이 풀려서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돼서 이제 위에 있는 동굴 밖에

깨닫게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여태까지 진짜라고 믿었던 이 그림자가 알고 보니까 이 동굴 밖에 있던 세계에 이 새의 그림자에 불과했구나. 새를 본뜬 이것의 그림자에 불과했구나. 내가 여태까지 진짜를 몰랐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플라톤 여러분들, 이데아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태양이 플라톤이 얘기했던 선의 이데아에 대한 비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현상계, 감각 경험을 인식하는 현상계 속에서 진짜 가짜란 혼란 속에서 어지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이데아를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를 통해 진짜가 무엇인지, 보편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야 될 오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의 이데아를 인식해서, 그렇죠?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앞에 나왔던 철인 정치, 국가의 통치자는 이런 선의의 이데아를 인식해서 국가를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연결 속에서 플라톤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개념들 쫙 복습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싶어서 같이 보았습니다. 이제 바로 한번 문제를 풀면서 우리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쭉 문제를 풀어볼게요. 같이 따라와 봅시다. 네, 첫 번째입니다. 가상편지를 쓴 고대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볼게. 나에 대한 비방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동료 시민들에게 이 편지를 쓴대요. 나에 대한 비방? 이 편지를 쓴 사람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막 지금 욕들을 막 먹고 있나 봐, 그치?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신탁을 전해 듣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신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의 이스트케끼는 무슨 뜻일까? 내가 어떻게 난나 자신이 크든 작든 어떤 점에서도 지혜롭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 난 지혜롭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은 난 배울 게 많은 것 같은데? 난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오랜 시간 동안 고심하다가 내가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인 정치인, 시인 등에게 갔대요.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나는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실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이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시도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아직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걸 암체로 이제 사람들과 얘기를 해봤던 거지.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막다 알고 있대. 그게 뭔지 알고 있고 자기가 막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알고 있다고 말한 거야.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얘가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심지어 자기가 잘 모르는 걸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딱 깨닫게 되는 거지. 아, 내가 쟤들보단 지혜롭겠다. 나는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아는데 쟤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조차 모르고 있구나.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미움을 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막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정치인과 시인들한테 이 사람들이 모른다는 걸막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막 불쾌하겠어, 그치? 그러니까 막 비방도 막 하고 했던 거죠. 어쨌든 난 떠나오면서 나 자신에 관해 추론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보단 내가 더 지혜롭구나. 왜냐면 우리들은 모두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착각하는데 나는 적어도 내가 실제로 알지 못하니까 바로 그렇게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여러분 이야기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무지의 자각과 연결된 이야기예요. 신탁에서 내가 지혜롭다고 하길래 무슨 소리야라고 고민해보고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야. 난 모르는 게 무엇인지 알지만 저 사람들은 모르는 것도 뭔지 모르고 있구나. 무지 여러분 자각과 연결시켜서 이 편지를 쓴 사상가는 소크라테스라는 걸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한번 내려가서 여러분들 문제를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지식과 덕이 있는 사람은 모두 훌륭하게 살지만 행복하게 살지는 못한다. 아까 봤던 포인트 딱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돼? X 지덕복 합일설이 떠올라야 돼. 소크라테스라는 관점에 따르면 참된 앎이 곧 덕이고요. 그런 덕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덕이 없는 채로 돈만 갖고 있는 사람, 권력만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에 따르면 진짜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들, 바로 덕 있는 사람, 참된 앎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참된 지혜를 갖추려면 먼저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무지의 자각을 먼저 해야 돼. 네. 자신이 뭐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은 대화할 사람은 없습니다. 참된 알므로 나아갈 수 없어. 난 용기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난 절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놓고 정작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게 되면 이 사람은 나아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문제를 막 틀리잖아, 그치? 그거 진짜 좋은 거예요. 네? 문제를 틀리는 게 좋다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틀리기 시작했다는 거는 내가 아는 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른 채로 윤사 공부하고 막 생형 공부할 때는 내가 뭐가 뭔지 모르니까 막 그냥 문제를 맞추기도 하고 막 틀리기도 해. 오히려 점수가 더잘 나오기도 해. 그런데 이상하게 공부를 계속하면 할수록 문제를 막 틀려. 막 많은 친구들이 막 실망하고 멈추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시점이 바로 성장하는 시점이에요. 오히려 틀리기 시작했다? 그 뜻은 달리 말하면 내가 아는 것과 그 문제 사이의 괴리 때문에 틀리는 거야. 그 뜻은 점점 알아가고 있다는 거야.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파악하고 있다는 거야. 무지의 자각을 통해서 그 공부 습관이나 방법까지 고민하길 바라겠습니다. 정답 여러분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무지를 자각해야지 참된 알모로 나아갈 수 있다. 3번입니다. 죽음의 위험을 피하는 것보다 영혼 돌보기 위한 실천이 더 중요하진 않다. B 틀렸습니다. 플라톤 여러분 경우에는 영혼을 돌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X. 4번입니다. 최상의 조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의견을 검토하는 것을 중지해야 된다. B 틀렸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라는 걸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철학자는 자신이 파악한 지식을 삼파술의 방법으로 젊은이들에게 주입해야 된다.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매력을 느끼는 오답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분명히 이런 포인트, 이런 포인트. 이 사상가가 말했던 단어가 나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야. 오, 그래. 분명히 삼팟을 얘기했지. 오, 오케이, 오케이. 정답 5번인가 보다. 이럴 때가 있어. 근데 뭐가 틀렸지? 바로 주입이 틀렸습니다. 플라톤의 여러분들, 대화법과 문답법과 삼파술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꾸 질문하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이 무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참된 앎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마치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걸 도와주는 산파들처럼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이 참된 앎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산파술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5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바로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가상편지 문제고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문제를 풀어갔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대 서양 사상가 나와 있습니다. 갑과을의 가상 대화이고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갑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바름은 더 강한 자및 통치자에게는 편익이 되지만 복종하며 섬기는 자에게는 해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강한 자에게는 이익이 돼. 그런데 이 피통치자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올바르지 못하면 그 반대라고 얘기하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더 강한 자에게 편익되는 것을 행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결코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다. 누가 떠올라야 돼? 소피스트의 트라시마코스가 떠올라야 돼요. 됐죠? 다음 이제 여러분들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바름, 정의라는 것은 지식이야. 영혼의 훌륭한 상태, 즉 덕이지만 올바르지 못하면 무지야. 영혼의 나쁜 상태, 즉 악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행의 원인이 무지라고 봤던, 그렇죠? 덕이라는 걸 참된 앎으로 봤던 소크라테스가 연결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사람은 훌륭하게 잘 살게 되겠지만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잘못 살게 될 거야. 네. 참된 앎을 지닌 사람, 덕을 지닌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거야, 훌륭하게 살 거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게 불행하게 살 거야, 잘못되게 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훌륭하게 잘 사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반대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암, 덕, 그 다음에 행복. 연결지어서 소크라테스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이제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네, 통치자는 피통치자를 통제하고 이용하는 수단으로 올바름을 사용한다. 정의라는 건 여러분들 강자의 이익입니다. 통치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걸 지키라고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걸 법으로 만들고 그걸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통치자를 통제하고 이용한 수단으로 정의를 사용합니다. 너희들 법 지켜야 돼? 이거 어기면 너희들 나쁜 거야? 정의롭지 못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정작 다스림을 받는 피통치자에게는 손해가 된다라고 보는 게 트라시마코스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법을 준수하려는 피통치자의 노력은 통치자의 행복만을 증진할 수 있다. 그쵸, 여러분들? 네. 트라시마코스가 봤을 때는 분명히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어. 야, 누가 분명히 그래도 피통치자가 통치자 밑에서 사니까 살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거는 단순히 여러분들, 이 통치자들을 위한 게 포인트인 거예요. 통치자가 자기들이 이익을 갖고 배불리 먹고 살려고 피통치자를 다스리는 것뿐이지, 정작 그들이 얘기하는 정의라는 건 피통치자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바로 트라시마코스가 되겠습니다. 2번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부하 명성을 최대한 얻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치? 이러면 안 돼.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야? 바로 영혼을 돌보는 거야. 잠깐, 다시 여러분들. 이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바로 참된 삶을 강조했다라는 걸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올바름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올바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B 틀렸습니다. 올바른 사람, 정의로운 사람은 분명히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정의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4번 틀렸기 때문에 정답 바로 4번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국가의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올바름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둘다 나름대로 이성을 통해서 정의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고 있죠. 따라서 5번 둘의 공통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5번 동그라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넘어가서 3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해도 그것을 알수 없다. 만약 그것이 존재하고 내가 그것을 알수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없다. 회의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상가예요. 답은 바로 고르기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피스트. 을입니다. 탁월함이 영혼 속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이고 필연적으로 유익하다면, 이롭다면 그것은 앎이어야만 한다. 지덕일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영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유익하지도 유해하지도 않지만 앎이나 무지가 더해지냐에 따라 유익하거나 유해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기라던가 절제라던가 이런 여러분 덕들에는 참된 앎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용기, 그래야 진정한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었던 지덕일치에 대한 생각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소크라테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절대적 진리는 존재한다. B 틀렸습니다. 지금 갑이 얘기하고 싶은 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니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 검토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디귿, 덕은 지식이며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보편적인 것이다. 참된 삶에 대한 연결과 함께 지덕일치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감각적 경험이 지식의 진위를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이다. 소크라테스에게 해당이 안 되겠죠, 그쵸? 따라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의 3번 잡으시면 돼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아름다움 자체 외에 다른 어떤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은 저 아름다운 자체를 나눠 갖는다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원인 때문이 아니다. 아름다운 것 자체라고 하고 있는 지금 이데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모든 것들이 그러하다고 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쫙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여러분들, 네, 밑줄 쫙.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저 아름다움 자체라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이데아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상가는 플라톤이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그럼 바로 한번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영혼 안에도 국가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덕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 이성기계 욕구 얘기하면서 이성은 지혜의 덕을, 기계는 용기의 덕을, 그리고 욕구는 절제의 덕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따라서 여러분들, 지혜, 용기, 절제라는 덕을 떠올리면서 첫 번째 기억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이상적인 원형.

아까 여러분 얘기했었던 사물 그 자체, 바로 이데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데아. 이데아는 인식할 수 있지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할 때 설명했었죠. 이데아라는 건 오직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이 가능하다. 감각 경험으로는 볼수 없다. 따라서 그럼 니은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니은은 조금 예리하게 봤어야 되는 선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이러한 좀 날카로운 선지의 경우에는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의 문제풀이력을 키워내면 됩니다. 네, 틀렸어도 오케이, 괜찮아. 다음 여러분들 디귿 보겠습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옳고 아름다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B 틀렸습니다. 궁극적인 원인 존재하죠. 아까 동굴의 비유 속에서 태양의 비유가 되었던 좋음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 바로 궁극적인 원인이 존재합니다. 선의 이데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이 얘기했었던 정의로운 국가의 통치자는 선의 이데아를 인식해서 그를 통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 된다까지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 경험으로는 실제 자체가 아니라 실제의 모조품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실제 자체 이데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감각 경험으로는 감각으로는 이데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어. 우리가 이데아를 파악할 수 없고 실제의 모조품 현상계에 마주하는 이데아를 모방한 변화하는 그것들밖에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리을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과 리을의 몇 번? 4번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플라톤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 아리스토텔레스를 하면서 조금 더 더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수강후기 퀴즈도 빼먹지 말고 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들 화이팅!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유종훈입니다. 저 오늘 인문지리 어떻게 보면 좀 첫 파트잖아요. 그치? 근데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도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문제 풀 때도 한번 핵심 포인트들을 잘 짚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인문지리 파트가 최근에 좀 변별력으로 많이 이렇게 이용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기호 문제를 가지고 변별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좀 인문지리 문제를 가지고 변별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근데 이 인문지리도요, 결국은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이 제일 중요해. 알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보진 않을 거고요. 좀 주요한 포인트 몇 개만 봐볼게요. 그치? 여기도 이거 다 보진 않을 겁니다. 그치? 뭐 이런 건 당연하죠. 1960년대 때 우리나라는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했어요. 뭐 이런 것도 당연한 건데요. 1970년대 때 그리고 수출 위주의 공업화 정책에 따라서 남동 임해 지역이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치? 남동 임해 공업 지역 중에서도 전남 쪽이 있고 그리고 또 영남권 쪽이 있잖아요. 그치? 주로 영남권이 먼저 개발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전남, 여수라든지 광양 약간 이렇게 좀 개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시대적 흐름이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대략적으로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경향성이. 그치? 이제 제가 그 말을 왜 하냐면요. 이게 막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막 그런 게 가끔씩 출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뭐가 출제가 되냐면은 자, 영남권, 그 다음 호남권,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개가요. 7, 80년대 때 많이 이루어지는 개발이거든요. 7, 80년대 때. 그치? 거의 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때 이루어졌던 공업지역이 있었죠. 새로운 공업지역. 어떻게 보면은 3차 갭 국토 종합 개발 계획과도 관련이 있는 서해안 일대 신산업지대. 그치? 어디였어?

충청권 일대였죠. 뭐 서산이라든지 당진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이제 90년대에 많이 성장을 하게 되죠.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 흐름이 영남권, 호남권, 그다음 충청권 이렇게 좀 흐름대로 가는구나라는 것도 알아두면은 되게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큰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요. 1980년대 이후에 교회화 현상.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요. 이걸 가지고 그 인구의 변화 모습을 추론하게끔 문제로 정말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특히 80년대 이후라고 나오지만요. 서울 주변인 뭐 성남, 고양이라든지 부산 주변인 김해, 양산이라든지 그리고 다시 나왔습니다. 자, 대구 주변인 경산 지역이라든지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요. 80년대 이후부터 교회화 현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거 맞지만 뚜렷하게 인구가 늘어났던 때는 90년대입니다. 90년대. 그래서 교회화 현상 하면은 90년대. 그래서 90년대 갑자기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했어요라고 한다면은 대도시 주변의 교회 지역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교회화 현상으로 나타난 그런 성장한 도시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주요 포인트들을 꼭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또 90년대에 추가로 알아둬야 될게 뭐예요? 추가로 알아둬야 될게 바로 일기 신도시지,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는요, 교회화와 같이 묶어서 기억해도 돼요.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 수도권의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디였어요? 뭐, 성남, 안양, 군포, 부천, 고양. 공통점. 다 서울과 거의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서울에서의 교회 지역이었는데, 교회화로 인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던 지역이었는데, 거기 신도시를 건설해 줌으로써 더 많은 인구가 빡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화라고 한다면요, 인구가 약간 좀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서서히 증가한다면은 일기 신도시가 있어 이러면은 되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느낌이에요, 그 부분만. 그렇지?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도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90년대 인구가 증가했어요. 교회화 현상이거나 일기 신도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자, 2000년대 이후에는요, 이기 신도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기 신도시, 갑자기 이기 신도시 있는 곳이 2000년대 들어서 인구가 빡 증가했다? 그럼 거기는, 아, 이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가능성이 되게 높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좋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은, 이번 6월 모평에서 나왔었죠.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은, 진주시가 나왔었어요. 이 진주시가 혁신도시잖아. 그치? 혁신도시가 2010년대에 주로 인구가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모든 지역이 다 증가한 건 아니에요. 모든 지역이 다 증가한 건 아니고, 원래부터 큰 도시였던 지역은 그렇게 막 눈에 띄게 증가하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주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인구가 많았거든. 그래서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고 혁신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졌어도 인구가 이렇게 확 증가하진 않습니다. 그냥 거의 유지되다시피 해요. 유지되다시피. 근데 다른 혁신도시들, 특히 혁신도시들 중에서 원래 군지역이었던지, 아니면 원래 좀 인구가 없었던 지역이었는데, 이런 경우에 혁신도시로 지정된 경우 2010년도에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기 신도시 하면은 2000년대라고 보시면 되지만, 혁신도시라고 한다면요. 201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2010년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 정리해 두세요. 알겠죠? 90년대 교회화 일기 신도시. 2000년대 이기 신도시. 2010년대 혁신도시. 선생님, 기업 도시는요? 기업 도시는 이제 민간 참여여서 뭐 그런지는 몰라도 생각보다 기업 도시가 막 그렇게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원주는 원래 혁신 도시다 보니까 원주는 증가하긴 했어. 근데 그냥 센 기업 도시들 있잖아. 인구가 막 눈에 띄게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혁신 도시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자,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 발달에서요, 결국 이런 문제가 분명히 또 등장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화성이고, A 같은 경우는 성남이죠. D 같은 경우는 부산이고요. C 같은 경우는 김해가 되겠죠. 자, 성남이라고 한다면 여기 몇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이면서 2기 신도시. 그치? 화성은 2기 신도시. 그렇죠. 근데 화성은 또 동탄 1신도시, 2신도시 두 개나 있어요. 또 김해 같은 경우는 부산에 이제 교회화로 성장을 했죠. 부산의 교회화. 부산 같은 경우는 90년대에 교회화 현상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부산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인구가 유지되면 유지되거나 아니면 서서히 좀

좀 감소한다고 한다면은 대도시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봤을 때다 같은 경우는 90년대까지는 인구가 증가하다가 90년대부터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죠. 대도시적인 성향입니다. 애초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변화 폭도 엄청나게 크지 않아. 그러니까 인구가 애초에 적어야지 조금만 늘어나도 인구가 팍 증가하거나 조금만 감소해도 인구가 팍 감소한단 말이야. 인구가 원래 적었어야 돼. 그래서 보통은 군지역이 꼭 나오면은 군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요. 알겠죠? 급속도로 감소하는 모습. 근데 군지역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둘다좀 이렇게 찾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부산 같은 경우가 이제 다가 됐었고요. 그치?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90년대 인구 빡 증가. 90년대부터 서서히 증가. 2000년대 인구가 빡 증가. 이제 이런 차이가 있죠. 2000년대 빡 증가했어요. 그게 바로 뭐야? 화성. 가. 서서히 증가했어요. 나. 김해 교회와. 그렇지. 그리고 90년대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신도시지, 이거는.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니까 확 들어온 거죠. 쉽게 말하면요. 그게 바로 성남. 그렇지. 그게 바로 라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선생님, 성남 이기 신도시도 있다면서요? 왜 2000년대 인구가 안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성남 같은 경우는 이기 신도시가 있는 게 맞는데, 우리가 그 흐름을 한번 보자는 거야.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첫 번째 문제점이 뭐였어요? 너무 서울에 의지하게 되는 배드타운적인 성향이 너무 강했잖아. 그러니까 자족적인 성향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남, 안양, 분포, 부천, 고양 이런 지역들이 낮만 되면 더 서울로 인구가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자족적인 성향이 없잖아. 그래서 이기 신도시에는 좀 자족적인 성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성남의 이기 신도시라고 한다면은 아파트 같은 주거 기능이 주가 되기보다는 일자리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중심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전략,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지 않죠. 그냥 유지되고 있잖아. 그치? 유지되고 있어. 이게 성남의 특성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기 신도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2000년대 인구가 확 증가한 건 아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화성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게 2000년대까지는 인구가 몇만이었냐면 20만밖에 안 됐어. 근데 불과 20년 사이에 인구가 100만 정도가 돼요. 25년 사이에. 그러니까 거의 한 5배가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가 급증, 이렇게 인구가 빠르게 급격하게 2000년대 이후에 증가한 곳은요, 화성밖에 없어요. 그치? 화성밖에 없어. 왜 화성은 일자리도 많으면서 여기에 신도시 만들면서 아파트도 정말 많이 건설이 되거든요. 사람들 정말 많이 살고 있어요. 그치? 불과 25년 만에 80만 명이 늘었다니 되게 많이 좀 늘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치? 그래서 화성 그래프 정도는 좀 익숙해지면 되게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권역별 인구 구조인데요. 요런 것도 뭐 자주 나오는 포인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죠. 이런 거 찾기 되게 쉽잖아. 어떻게 찾아야 돼? 자, A, B 같은 경우는 100만 이상 도시군이 가장 많아요. C, D 같은 경우는 100만 이상 도시군이 있지만 A, B에 비해선 적어요. 그리고 E 같은 경우는 100만 이상이 없어요. 그치? 그럼 E는 뭐가 되고? 강원이 되고. 그렇죠. 강원권이 되고. 그리고 A하고 B 같은 경우는 수도권 아니면 영남권이 되는데, 수도권 아니면 영남권을 봤을 때, 어떻게 찾냐면 나머지를 가지고 찾으면 되지. 그치? 일단 100만 이상 되는 도시 말고도 50만 넘어가는 도시가 많아요. 라고 한다면은, 꽤나 그 도시가 탄탄하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바로 수도권입니다. 반면에 또 군지역은 매우 적지. B는 상대적으로 군지역에 있는 인구가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50만에서 100만 사이에 되는 인구가 막 엄청나게 많진 않죠. 김해 정도 있거든요. 김해 정도. 그치?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본다면은 A가 수도권이고 B가 영남권이겠구나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C하고 D도 마찬가지야. 100만 이상 되는 도시는 비슷하지만 50만에서 100만을 봐봐요. 뭐가 더 도시가 탄탄하다고 보여져? C가 더 도시가 밑에서 좀 50만에서 100만 되는 인구의 도시가 좀 탄탄하게 받쳐준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치? 그게 바로 충청권입니다. 그래서 충청권하고 호남권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요. 대전하고 그리고 광주의 인구가 비슷하지만 100만 이상 되는 인구는 비슷하지만 그 밑에 인구 50만 이상, 100만 이하 그 인구의 도시가요. 충청권 같은 경우는 청주가 있고 천

때 2위 도시 100% 중에서 1위 도시의 몇 퍼센트, 3위 도시는 1위 도시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사실 절대값이 주긴 했지만 뭐 비슷하죠. 여기를 100%로 두는 거로 봤을 때 그냥 비슷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이 1위잖아요. 2위가 어디야? 인천이잖아. 그치? 3위 수원이잖아요. 그치? 그 다음 용인, 고양, 그 다음 화성까지. 그쵸?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치? 그래서 서울 인구 몇만, 서울 인구 같은 경우는요, 900만이 넘어가요. 근데 인천은요, 300만이 넘어가죠. 한 3배 차이야, 거의. 그러면은 이게 한 3배 차이가 되는지 보면서, 아, 1위하고 2위 격차가 정말 크구나. 이거는 수도권밖에 안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빨리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인천인 300만하고 수원, 용인, 고양 같은 경우는요, 100만이 넘어가잖아요. 100만 초반이잖아요. 그럼 인천하고 수원 같은 경우는 3배 차이가 나겠구나. 3위부터 용인, 고양까지는 큰 차이가 없구나라는 거 보고서 수도권인 거 빨리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그렇게 그냥 빨리 몇 배냐? 2위는 1위의 몇 배지? 그렇지? 1위는 2위의 몇 배지? 뭐 2위는 3위의 몇 배지? 그런 거 보면서 빨리 수도권인지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화성도 최근 100만이 넘었는데, 100만 넘었다고 문제로 출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고향 다음에 화성이다 정도는 좀 기억해두면 되게 유리합니다. 알겠죠? 자, 영남권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영남권. 영남권 1위 도시 어디예요? 부산이지. 2위 도시 대구입니다. 3위 도시가 울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산 몇 만? 한 300만 초반 돼요. 300만 넘어가요. 330만 정도 됩니다. 300만 넘어가요. 근데 대구는 몇 만? 한 200만 중반 돼요. 250만 정도 됩니다. 울산은 몇 만? 100만 초반 정도 돼요. 창원도 100만 초반 정도 되고. 그래서 3위, 4위 비슷해요. 그리고 부산하고 대구가 큰 차이가 안 나. 한 2분의 3 정도? 딱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 그치? 그렇게 본다면은, 아, 1위, 2위 차이의 그런 비중 차이가 가장 많이 안 나는 곳은 영남권이겠구나. 그리고 대구하고 3위인 울산의 차이가 한 2.5배 나는구나라고 본다면은 이런 배수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영남권인지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즉 울산, 창원 100만 초반. 알겠죠? 그래서 100만 넘는 도시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수원, 울산, 용인, 고양, 창원. 하나 더 하면 이제 화성까지. 그치.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화성은 100만 넘지는 않아. 이 수능 완성 안에서는요. 알겠죠? 자, 충청권입니다. 충청권은요. 충청권 같은 경우는 대전 일단 1등이지. 대전. 대전. 되게 중요해, 얘들아. 이거 진짜 바로바로 여러분들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뭐예요? 빨리 말해봐. 뭐야? 이거. 청주지, 청주. 다음 3위는 천안이잖아요. 세종. 4위. 이 인구는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게 좋아요. 대전 몇 만? 한 150만 정도 돼요. 청주 인구가 한 80만 정도, 85만 정도 돼요. 천안 인구가 한 65만, 뭐 70만 정도 돼요. 세종 한 40만 정도 돼요. 요 정도 좀 수치는 기억해두면 되게 유리하단 말이야. 그치? 적어도 청주 천안이 50만에서 100만 사이에요는 알아야 돼. 적어도 진짜 최소한이야, 최소한. 근데 수치 이 정도는 기억하면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 대전하고 청주가 한 절반 좀안 되게 차이가 나는구나. 청주, 천안, 2, 3위가 큰 차이가 많이 안 나는구나. 를 보고서 충청권인지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호남권도요. 충청권하고 좀 묘하게 달라. 충청권은 1, 2위가 요 정도 차이 나는데 반면 2, 3위는 큰 차이가 안 나죠. 근데, 호남권은요, 1, 2위가 좀 충청권하고 비슷하게 차이가 나는 거 맞는데, 2, 3위부터 되게 차이가 많이 나. 이런 것도 호남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호남권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데가 광주, 150만 정도 돼요. 그 다음 전주죠. 그치. 그래서 보면은, 광주 같은 경우 한 150만 정도 돼요. 100만 중반. 전주 같은 경우는 한 65만 정도 돼요. 그치. 한두배좀 넘어, 광주가. 그 익산, 순천, 이런 곳이 다 30만이 안 돼. 이것뿐만이야. 뭐 여수라든지 뭐 군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인구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남권은요, 3위부터 좀 도시다 싶으면 인구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합니다. 그치? 그런 것도 하나의 호남권의 특징이야. 그쵸? 그래서 호남권은 1, 2위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고요. 3위부터는 좀 인구가 비슷비슷하다. 30만 언저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원도도요, 50만 넘는 대도시는 없지만 순서는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원주, 춘천, 강릉
그치. 그래서 이거 지금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

아닐까요? 강원도는 겨울에 춥잖아요. 그래서 강원도는 추운 강, 이렇게 기억하면 되게 좋다니까. 강원도는 추운 강, 아닌 강, 추운 강. 그치? 아, 어이없지만, 나도 하기 싫어, 얘들아. 진짜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어쨌든 도움이 됐잖아. 어쨌든 도움이 됐잖아. 그치? 그래도 좀 재밌게 좀 봐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강원도는, 자, 따라해봐. 강원도는 추운 강. 그치? 강원도 추운 강. 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30만 언저리, 전부 다 30만 언저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 3위가 다 비슷비슷해요. 막큰 차이는 안 납니다. 선생님 차이가 큰데요? 라고 한다면은 수치적으로는 큰 차이가 안 나요. 수치적으로는. 알겠죠? 수치적으로는. 네. 뭐, 요 정도. 요 정도는 암기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암기는 해두셔야 돼요. 이 정도 암기. 그렇죠? 지역하고 인구수가 얼마인지. 각 권역별로 많으면은 5위까지, 적으면 한 3, 4위까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수능 실전 문제 1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었었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요, 아마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크긴 해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전통 치락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뭘 떠올려야 돼, 머릿속에? 일단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야지. 자연적인 요인과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면 그걸로 됩니다. 네, 그걸로 돼요. 자, 가 같은 경우는요, 역삼동, 역, 원 들어가죠? 가는 역원치락이에요, 역원치락. 역과 원. 교통과 관련한 거죠, 교통으로. 그치? 교통의 중심지로서 이렇게 촌락이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락이 발달했다. 자, 나 같은 경우는 중강진, 그치? 해산진, 그치? 통영. 이 통영이 영자가 병영할 때 영자예요. 병영치락이네, 병영치락. 이 진은요, 진압하다 할때 진짜예요, 진압하다. 진압해야지, 그치, 진압해야지. 병영 취락이니까, 그쵸? 자, 다 같은 경우는 마포, 그치, 삼랑진, 병란도, 그치, 이 도가요, 건너다라는 뜻이고요. 이 마포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항구, 약간 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 진은요, 요 진은 하고 달라요. 요 나루라는 뜻입니다, 나루. 나루터 취락이에요, 나루터 취락. 그래서, 나루터. 그쵸?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서, 아니,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치? 좀 위치적으로 본다면, 얘들아. 중강진, 통영은 어디 있는지 알잖아. 전부 다 바닷가 아니면 뭔가 좀저 북쪽 끝이잖아요. 그럴 때좀 지켜야 되지 않겠어? 그치? 외세로부터 좀 지켜야 되지 않겠어? 병영 치락일 가능성이 좀클 거고요. 그치? 뭐, 그렇게 좀 이해하신다면은, 나는 좀 나는 좀 찾았을 거고, 여권 치락도 좀 워낙에 쉬우니까. 찾았을 거, 그 다음 나머지가 나루터 치락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제 병란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개성 지역인데, 과거에 이제 최대 무역항 중에 하나였죠. 그쵸? 그래서 개성과 관련한 지역입니다. 문제 출제가 될까? 요새 좀 북한 지역이 좀잘안 나오는 것 같긴 해가지고. 근데 북한에서 지역지리 나온다면, 뭐 개성 설명하면서 추가 힌트 정도는 낼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낼것 같진 않아. 그냥 뭐 알아두면 좋은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가가 여건실학이고요. 나가 병영실학이고요. 나가 나루터칠학이지. 맨날 나루터라고 할 때면 나루토라고 하더라고, 내 발음을. 그래서 나루터칠학입니다. 나루터칠학. 알겠죠? 자, 기억입니다. 가와 나만의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여건칠학하고 병영실학의 공통적인 특징. 근데 둘 다. 자연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기억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니은, 여권, 나루터 공통점, 교통과 관련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설명이에요. 자, 디귿, 군사와 관련한 거는 이 병영 치락과 관련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나루터 치락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찾는 거, 정답 찾는 건 되게 뭐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알아가면서 알아둬야 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중강진하고 병란도 정도 알아두면 좋다라는 거. 중강진은 워낙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북한에 기유할 때도 우리나라에서 연교차가 가장 큰곳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강 중간에 있다라는 뜻이지. 압록강 중간에 있잖아. 압록강 중간에. 그렇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미연이었고요. 자, 2번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되게 어려웠죠? 아, 저도 이 문제 풀다가 와, 진짜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웠겠다.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이런 문제 풀때 이제 어떻게 푸냐면요. 그냥 가나 다를 싹 그냥 정리를 해봐요.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그냥 여기 보면은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이 나오잖아. 이제 그러면서 여기다가

한 편에다가 조금 정리를 해두는 거야. 이렇게 표로 딱 정리해 둡니다. 여기가 수도권, 여기가 영남권, 여기가 충청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총 4개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4개를. 뭐 이런 식으로. 표를 두고 하셔도 좋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봤을 때요. 가는 나보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수를 한번 읊어볼까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 인천, 수원, 용인, 고양. 벌써 5개네. 화성까지 포함하면 또 6개가 되겠죠. 근데 공식적으로는 5개라고 합시다. 여기 이제 2023년 기준으로 보통 인구를 많이 하니까. 그치? 이전 자료를 하니까 최근 자료보다는. 그래서 5개라고 봅시다. 그치? 기억은 도시수 100만 이상은 5개. 자, 영남권은 몇 개예요? 부산, 대구, 울산, 창원 4개네요. 충청권은 대전 딱 하나죠. 그치?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한번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면 되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일단 그냥 한번, 첫 번째, 그냥 한번 나열해봐. 그냥 이거를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그냥 다 따져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빠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거꾸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시작점부터 아래로 풀면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근데, 뒤쪽에 보면은 굉장히 큰 힌트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두 개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그럼 그 하나는 셋 중에 하나라는 게 뭔가 좀 명확하게 떨어지니까 하나 찾고 시작하면 너무 편하잖아.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거꾸로 한번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조건 순서대로 보지 말고 한번 쓱 봐. 보고서 혹시 큰 힌트가 될 만한 게 있나? 이렇게 보면서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물론 저는 일단 그렇게 큰 힌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아, 이런 문제가 나올까?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봐봐. 자, 1번. 1번. 첫 번째. 가지수. 일단, 가는 나보다 100만 이상의 도시수가 많다는 거니까, 가가 수도권이라면은, 나가 영남권일 수도 있고, 충청권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가 만약에 영남권이라고 한다면은, 다는 충청권일 거야. 아니야, 두 번째 경우의 수. 가가 수도권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충청권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럼 다는 자연스럽게 영남권이 될 거야. 그치? 뭐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 그치? 세 번째 경우일 수도 있죠. 영남권이 수도권보다 100만 이상의 도시수는 많지 않지만 영남권이 충청권보다 도시수가 많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가 영남권이라면은 무조건 나는 충청권이고 다는 수도권이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오히려 이런 방법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얘들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 저는 이제 말하면서 천천히 쓰니까 되게 많이 걸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쓸때 되게 별로 안 걸릴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생각보다 의외로 별로 안 걸립니다. 마치 제가 GIS 문제 풀때 그냥 ABCD 다 나열하면서 그냥 숫자 다 써가면서 더하기 해가면서 문제 풀어라라고 하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확실하게 맞을 수 있는 방법이잖아. 그치? 그렇게 안전하게 가는 방식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가는 다보다 권역 내 자치단체의 수가 많다. 권역 자치단체라고 한다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는 시도를 말하는 거야, 시도. 그치? 시도가 몇 개야? 시도가 몇 개야? 수도권은요, 시도가 몇 개예요? 수도권은요, 3개예요, 3개. 인천, 서울, 경기. 끝. 영남권 같은 경우는 5개가 되겠죠? 4개가 되겠죠?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5개네. 5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충청권 같은 경우는 충남, 충북, 세종, 대전 4개가 되겠죠. 자, 근데 가는 다보다 적잖아. 적잖아. 그럼 만약에 가가 수도권이라고 한다면은 충청권보다 적으니까 얘는 괜찮아. 일단 통과. 가가 수도권이면은 영남권보다 광역단체 수가 적잖아. 얘도 통과. 근데 가가 영남권이라고 한다면은 수도권보다 많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지우는 거야. 지금 3개 중에서 1개가 지워졌어.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세 번째,
총인구래요, 총인구. 총인구. 이 총인구를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수도권이 일단 압도

압도적으로 제일 많다는 건 아내가 1위야, 1위. 그치? 그 다음, 영남권이 2위예요. 이건 알지? 충청권이 3위가 될 수밖에 없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런 도시 체계에서 1, 2, 3위 도시만 비교해도 영남권이 2위이고 수도권 1위라는 건 알겠다. 그치? 그래서 총인구가 적다이니까요. 나가 영남권이라면은 다보다 총인구가 많으니까 얘는 해당이 안 돼. 그치? 그러면은 나가 충청권이라면은 다인 영남권보다 총인구가 적으니까 정답은 가는 수도권, 나는 충청권, 다는 영남권이 되는 거예요. 그치? 요게 정답이었어. 그치? 마지막 거안 해봐도 되겠다.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제조업 출하액이라고 한다면요. 일단 수도권, 영남권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 충청권, 그 다음 호남권 순이야. 그치? 그래서 요거 순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수도권, 영남권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충청권, 그 다음 호남권이에요. 뭐 강원권은 논외로 하고. 그럼 수도권하고 영남권 중에서는 뭐가 더 많아요라고 한다면요, 영남권이 더 많은데, 아 사실 이거 두개 비교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영남권이 제일 많긴 해.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추론할 수 있지 않니? 수도권 영남권은 워낙에 좀 공업이 많이 발달하고, 영남권은 공업 그 자체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 최근 전자산업이 너무 크게 발달하다 보니까 수도권하고 영남권 같은 경우 제조업 출하액이 좀 많을 것이고, 충청권하고 호남권을 비교했을 때는 최근에 충청권이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하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큰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호남권에 있는 석유화학 충청권 있어요. 광양에 있는 제철소 충청권에 있어요. 근데 충청권은 그거 외에도 자동차 공업도 크게 있고요. 전자 공업도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충청권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생각 접근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1위이고, 수도권이 2위이고, 충청권이 3위이긴 한데요. 1위, 1위까지 구분하는 건좀 어려울 수 있어, 얘들아. 이거는 좀 암기의 영역이잖아요. 생암기의 영역이다 보니까 하면 좋은데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뭐 하면 당연히 좋아요. 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네. 사실 제조업 출하의 그 자체보다는 뭐 그런 것도 최근에 좀 많이 등장하죠. 사업체당 출하액. 사업체당 출하액이라고 한다면은 기업의 그런 숫자 대비 판매액. 쉽게 말하면은 대기업일수록 많이 판매하잖아.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갈수록 사업체당 출하액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도 문제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울산하고 경기를 비교했을 때 울산은 대기업 그 자체이고, 그렇지? 그리고 경기도는 워낙에 중소기업도 좀 많다 보니까 출하액 대비 아니, 사업체 대비 출하액이라고 한다면은 울산이 더 많은 거지. 뭐 그런 식으로는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권, 호남권도요, 사업체당 출하액 비교하면은 수도권보다 더 높아요, 여러분들. 대기업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외에 공업이 좀잘 발달 안 했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2번을 가지고 가가 수도권, 나가 충청권, 다가 영남권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뭐 이제 정답 찾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잖아요. 자, 충청권의 인구 규모 1위 도시는요, 대전이죠. 150만입니다. 우리나라 수위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수위 도시는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나는 다보다 총 면적이 넓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충청권, 영남권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면적으로 비교했을 때 영남권이 제일 넓어요, 여러분들. 영남권이 제일 넓습니다. 그거는 좀 알아두세요. 아니, 지도로 대충 봐도 영남권이 충청권, 호남권 그 아래까지 걸쳐 있잖아. 그러니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수도권이 제일 적어요. 알겠죠? 자, 다는 가보다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높다.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야? 도시와 유를 물어보는 거지. 그치? 어디가 더 군이 적어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영남권하고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은 수도권이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더 높죠. 그냥 군 지역이 더 적었지. 그치? 그렇게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고요. 가와 나는 행정구역 경계 일부 맞다.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충청권. 바로 수도권 아래 충청권 있습니다. 정답 4번. 그쵸? 좀 어려웠어,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와 다에는 모두 특례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충청권에는 특례시가 없어요. 영남권에는 있지. 100만 넘어가는 일반 도시. 창원 특례시가 있어요. 수도권에도 있죠. 그쵸? 뭐 수원도 있고, 고양도 있고, 용인도 있고, 최근에 하나 더 등장한 화성도 있습니다. 그치? 어쨌든 5번은 아니네요. 정답 4번이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좀 어려웠죠? 근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또 쉬워져. 그치? 볼게요. 앞선 2번과 같은 문제가 뭐 나올 가능성

가능성은 좀 적어요. 그러니까 너무 난이도가 있었어. 조금 더 난이도가 조절돼서 나왔으면 나왔지. 너무 좀 높았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알겠지? 그냥 앞으로도 배워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빈칸에서 들어갈 글자를 지우면 아래 글자판의 글자가 모두 지워집니다. 한번 볼게요. 한국 국가 내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도시는 수위 도시죠. 1위 도시니까. 수위 도시. 수위 도시. 민간 기업이 주도하여서 개발하는 도시. 이거 기업 도시죠. 그렇죠? 그래서 관광 레저형 있었고. 그렇지? 그런. 뭐 연구용, 산업용이 있었고. 그렇지? 그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인구 규모 1위 도시의 인구가 2위 도시 인구보다 2배 이상이 되는 상태를요, 종주 도시화라고 한다면 종주 도시화. 자, 느리고 여유 있는 삶을 지향하며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전통 문화 보존을 바탕으로, 이건 슬로우 시티죠, 슬로우 시티. 그쵸? 한번 지어볼까요? 수위 지우고요. 수위. 수위 지우고, 기업 지우고, 종주 지우고, 또 슬로 지우면은 혁신 도시가 남네요. 그치? 혁신 도시입니다. 여기 들어갈 단어는 혁신 도시가 되겠네요. 혁신 도시. 그치? 한번 보자. 한 국가의 정치 행정 중심지 역할하는 도시는요. 수도가 되겠죠. 이거 수도겠지. 그치? 수도. 서울. 우리나라 서울. 그치? 생활권이 같은 도시와 농어촌을 합쳐서 만드는 광역생활권. 이거 도농 통합시 아니면 도농 복합시를 말하는 거겠죠. 1995년에 최초로 출범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3차 국토 개발 계획 때 연관지어서 도농통합시 출범 시기와 일치하니 이런 거 많이 물어봤었죠. 특별시와 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와 동급인 광역자치단체, 요거와 비슷한 거 뭐가 있겠어요? 광역시 있겠다, 남은 거. 그치? 광역시. 대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 기능의 일부를 분담하는 도시라고 한다면요. 뭐, 교외 도시 또는 뭐, 위성 도시, 신도시. 위성 도시겠죠? 위성 도시일 겁니다. 위성 도시. 네, 위성 도시. 위성 도시겠지. 자, 5번. 균형적인 국토 성장을 위해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그게 바로 혁신도시 정답 5번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이 혁신도시의 가장 큰 특징이 중요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예, 수도권에 있어, 없어? 수도권에 없어. 그리고 이 혁신도시의 위치를 좀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좀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얘들아, 각 도마다 한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한뭐 집단씩 있든, 한 군집씩 있든, 한 개씩 있든, 이렇게 있어요. 어째 붙어 있는 지역 두 개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지역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얘들아, 제가 기억할 때. 하나 그냥 읊어볼까요? 자, 혁신도시 한번 읊어볼게요. 일단, 전라도는 참 혁신적이구나 해서, 전라 혁신적이구나 해서, 전주, 나주. 그치. 전라 혁신적이구나. 전주하면서 완주까지 같이 이렇게 하세요. 완주까지. 전주, 완주 붙어 있잖아. 그리고 원래 혁신적이구나. 원주하고 내포 신도시. 그치. 홍성 예산 내포 신도시. 원주 내포 신도시. 원래 혁신적이구나. 음청 혁신적이구나. 그래서 음성 진천. 음청 혁신적이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좋겠죠. 음천 혁신적이구나. 음천. 이 진천 말고도 김천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찐으로 혁신적이구나. 진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나머지는 뭐 광역시 아니면은 저기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뭐 제주도 이렇게 딱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니까. 뭐 문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낮은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 정도 위치하고 이름 정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얘들아, 기업 도시도 얘들아. 이것도 그냥 어떻게 기억하면 돼? 혜태, 충원이형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했잖아. 충원이형. 혜태 같은 기업 좀 충원해주세요. 해가지고 혜태 충원이형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니까요. 그치? 혜태 충원이형. 한번 따라해봐요. 혜태 충원이형. 혜태 충원이형. 그치? 위치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다. 광역시까지 같이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어쨌든요, 이렇게 3번이었고요. 정답은요, 5번이었습니다. 뭐, 문제의 정답은 어렵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씩 또 살펴보는 것도 재미가 있잖아. 넘어갈게요. 자, 4번입니다. 사실, 여기 수능 실전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부산이고요. 여기가 김해죠. 김해. 그 다음, 이쪽은요, 고흥이 되겠습니다. 고흥, 고흥. 나호로 우주 발사대가 있는 그 고흥. 그치? 자,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이 인구 변화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그러니까 있는 대로 고르면 되는데, 결국 그냥 어떤 지역인지, 가나다가 어떤 지역인지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자, 봐봐요. 부산, 김해, 일단 붙어서 설명하잖아. 이렇게 붙여서 문제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은데요. 항상 그 교외 지역은요, 90년대가 기점이야. 90년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서히 상승하느냐, 서서히 상승하느냐, 아니면 9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서히 하락하느냐, 라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야 될 건, 항상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항상 그 도시 문제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도시하고 항상 촌락을 비교하는 거예요. 도시 촌락을 비교하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야. 모든 그 수능 문제든 어떤 문제든 도시 파트에서는 그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촌락하고 고흥 군하고 김해시 부산 광역시하고 도시하고 좀 비교를 먼저 하자 이거야. 그러면은 촌락은 인구 감소폭이 매우 높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다부터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다가 고흥이고요. 그래서 제가 가 나부터 이렇게 찾은 거는 빨리 교회화를 알려주고 싶어서 찾았던 거야. 빨리 교회화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90년대 인구가 증가했어요. 서서히 증가했어요. 가. 90년대 인구가 빡 증가했어요. 그럼 신도시일 가능성이 높아요. 1기 신도시. 그치? 부산은 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뭐요 정도 찾으면은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틀리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볼게요. 가는 나보다 시도 승격된 시기가 이르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냥 뭐가 더 도시인지 찾으면 돼. 항상 도시 문제에서는 도시 촌락을 비교하는 문제 또는 도시 문제에서는 뭐가 더 도시니? 상대적으로 뭐가 더 도시니? 이것도 상대적으로 뭐가 더 도시니? 그러니까 먼저 도시였던 데가 상대적으로 도시인 지역이 더 시도 승격된 시기가 일렀겠죠. 나가 더 이르겠지. 더 도시인데. 그치? 김해는 원래 이게 진짜 김해평야라고 해가지고 그냥 농사를 주로 많이 짓던 곳이에요. 근데 부산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교외 지역까지 도시화가 이루어진 거죠. 네. 니은입니다. 나는 다보다 우리나라 정주체계에서 상위계층에 해당한다. 결국 더 인구가 많은 쪽이 어디냐? 그게 상위계층이잖아. 그럼 나하고 다 중에서 나가 더 상위계층 맞죠? 가와 나는 영남권, 그리고 다는 호남권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너무 기본적이고 물어보는 거고요. 가해사 중에 1980년 인구는요, 어디가 제일 많겠어? 나가 제일 많겠지, 당연히. 왜? 원래 여기는 인구가 많은 곳이니까. 인구 몇만? 300만, 300만. 그치, 300만. 300만 넘어가잖아. 근데 1980년대라고 해봐요, 얘들아. 지금 거의 100에 가깝잖아, 그치? 이거 기준이 어디예요? 2010년 인구를 100으로 뒀어야 되잖아. 2010년 인구랑 거의 비슷해, 얘들아. 그냥 거의 300만 초반이야, 결국. 그치? 초중반이야, 300만 초중반. 그쵸? 그래서 부산의 인구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정답, 니은디귿 리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위도 각 영역별로, 각 권역별로 1위 도시, 2위 도시, 3위 도시, 4위 도시, 많으면 5위 도시까지도 좀 인구를 기억해야 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 빨리빨리 풀어낼 수가 있거든. 그치? 그럼 김해 인구는 몇 만이에요? 여기 50만 넘어가요. 50만 넘어가. 그쵸? 뭐 고흥은 제 것도 없고. 그치? 넘어갈게요. 자, 수능 실전 문제 5번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유형별 의료기관 수를 나타낸 것이다. A, B에 들어갈 전문으로, 질문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옛날에는 이런 그 중심지 이론과 관련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요새는 좀 출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일단 이것도 찾으면은, 부산, 창원, 밀양.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도시야?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촌락이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왜? 도시이면 도시일수록 종합병원인 그런 고위 기능들, 고차 기능들이 더 많을 거고, 저차 기능도 훨씬 더 많을 거니까. 그치? 그럼 나가 뭐가 되고, 부산이 되고, 가가 두 번째 상대적으로 도시인 인구 100만이 넘는, 최근엔 조금 인구 100만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 지리에서는 인구 100만 넘는 겁니다. 그냥 창원은. 알겠죠? 그래서 인구 100만이 넘는 두 번째 상대적으로 도시. 밀양은 상대적으로 촌락이죠. 밀양시이긴 하나 상대적으로 촌락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45개 다 종합병원은 없어요.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상대적으로 찾는 건 워낙에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가로 가는 예부터에 들어가는 걸 빨리 찾아봅시다. 여기 창원에 들어가야 되는 창원. 창원에 빨리 가가 들어가는 맞는 소리. 도청 소재지에 해당합니까? 도청 소재지가 나온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선지로. 그러니까 뭔가 질문 그 자체로 나오기보다는 그냥 오지선다 중에서 하나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치? 뭐꽤 많이 출제가 되죠. 도청 소재지 위치 정도 다 아셔야 됩니다. 창원에 도청 소재지가 있습니다. 여기 기억에 들어갈 만해.
그치? 자, 그리고 B에서 예인, 나인, 부산 들어가는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부산. 부산 들어가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보면은 울산광역시와 행정구역 일부가 맞닿아 있습니까? 울산이 여기잖아. 맞닿아 있네요. 근데 둘다 맞닿아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죠. 그치? 그러니까 둘다 맞닿아 있으니까 요거는 들어갈 수가 없겠다. 디귿, 가에서 다중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습니까? 보통 인구가 많을수록 지역 내 총생산이 많아요. 그럼 여기는 디귿이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네. 그치? 그래서 기역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A, B가요. A가 기역, 그리고 B가 디귿이 되겠다. 그쵸?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도 막 쉽지만은 않지 않았어요?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좀잘 푸셔야 돼요. 결국 이 문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모르겠었는데, 우리가 늘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입니다. 얘들아, 산업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요. 산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요. 이게 떠올라야 돼. 자, 산업했어. 산업했어. 산업이구나. 그러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 산업이구나, 얼씨구나. 무조건 세 개로 나눠야지. 어떻게? 1차, 2차, 3차. 그치? 농업, 어업, 광업, 공업, 서비스업. 3차는 또두 개로 나뉘죠. 소비자 서비스업이고 생산자 서비스업이야. 자, 뭐가 더 도시에 있어? 생산자 서비스업이 더 도시에 집중되죠. 그치? 요게 가장 산업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럼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대로, 있는 대로 골라보면,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일단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위치가 어디 있는지 보니까, 여기 대전, 청주, 여기 음성이지, 음성. 음성은 기출로도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은근 제조업이 발달했거든, 여기에. 생각보다. 그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은. 그치? 저왜 제조업이 발달했냐면은 좀 이야기가 새는데 결국 수도권의 공장 총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다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충청권이었어. 그래서 이쪽 지역 수도권하고 거리가 가까운 지역은 다 웬만하면 공업이 좀 발달한 지역입니다.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어쨌든 보도록 합시다. 어떤 게 나왔는지 보니까요. 제조업 나왔고요. 2차 산업 나왔네. 도매업, 소매업 나오고 3차 산업 나왔네. 전문 과학 및 서비스업 3차 산업 나왔네. 농림업 1차 산업 나왔네. 자, 우리 기본적으로 그건 알죠. 뭘 아냐면은 결국 이 문제도 결국 뭐였냐면은 결국은 너 도시하고 촌락하고 한번 비교해 볼수 있어? 도시 같은 경우는요, 2, 3차 산업이 주로 많이 차지되고 촌락은 1차 산업이 중심이야. 라는 거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수능 완성에도 나와 있고 수능 특강에도 가장 기본적으로 배운 내용이잖아. 그치? 그럼 가장 도시일수록 2, 3차 산업이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 충청도 지역 자체가 2차 산업이 좀 발달한 지역이 많아.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풀어야 되냐면은 가장 고도화된 것, 생산자 서비스업을 가지고 푸는 거야. 자, 가를 보니까 가의 생산자 서비스업 3.2%, 나의 생산자 서비스업 6.8%, 다의 생산자 서비스업 1.8%. 뭐가 가장 도시적이야, 얘들아? 나, 그치? 그리고 또한 가지 더 힌트가 더 있잖아. 촌락적인 성향일수록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요. 도시적인 성향일수록 1차 산업의 비중이 낮아요. 자, 나 같은 경우는 1차 산업 비중이 가장 낮아요. 다 같은 경우는 1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촌락적이다 음성이 될 거고요. 가장 도시적이다 대전이 되겠죠. 그 사이에 있는 게 청주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 결국 이 문제에서 핵심이 뭐였어? 너희들 촌락하고 도시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잘 적용할 수 있겠니? 결국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되게 문제 풀때막 거창한 지식을 가지고 막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조업에만 매몰되지 않았으면은 생각보다 좀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충청권은 제조업 가지고 풀면 안 되는 이유가 앞서서도 말했지만, 아니, 웬만하면 다 제조업이 발달했어. 특히 수도권하고 거리가 가까운 지역과 청주 지역도 제조업 많이 발달했고요. 제조업 진짜 많이 나오잖아. 그거 파트에서도. 그치? 비교적 대전이 좀 제조업이 가장 덜 발달했겠지라는 그런 추론은 가능합니다. 네. 문제 풀면요.
혁신도시 하필 다에도 있고 나에도 있는데 가에는 없지.

0: 아니에요. 다에 소속된 도에서는요, 충북에서는요,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다라고 하는데, 충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청주입니다, 청주. 그치? 아닙니다. 가는 나보다 정주 체계에서 하위 중심지에 해당한다. 카, 나를 비교하면 대전이 더 상위 계층이죠.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나는 다보다 지역 내 주택 유형에서 아파트 비율. 결국 이것도 뭐가 더 도시고 뭐가 더 촐락이니 물어보는 거잖아. 나, 다를 비교했을 때, 대전이 훨씬 더 도시적인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 비율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막상 풀어보니까, 뭔가 또 되게 재밌는 부분도 있었고, 아, 이렇게 또 지식이 활용되는구나, 라는 그런 파트도 좀 느껴봤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좀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할수 있죠? 잘 따라오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1: 조개를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2: 다리가 안 빠져!
3: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완성 세계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여섯 번째 강의이고요. 여러분들, 우리 자연지리 파트 잘 마무리하고 오신 거 맞죠? 이제는 인문지리 주요 개념들 관련된 주제들로 정리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바로 종교 파트입니다. 이 종교는요, 여러 교육과정이 바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터줏대감처럼 늘 존재했었던 주제이고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만 풀어봐도 충분히 공부를 잘, 학습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만큼 문제들이 그것도 좋은 자료들로 있으니까 반드시 이 파트는 기출문제들도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꼼꼼하게 자료 분석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할 문제는 6문제밖에 안 되지만, 일단 여러분들 교재 35페이지를 한번 먼저 보시면, 지금 선생님과 함께할 이 주요 개념들을,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놨죠. 그래서 수능 특강에 실려 있었던 개념들, 그리고 탐구활동 자료들도 중요하지만, 네, 여기에 마무리되어 있는 우리 35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면 35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개념들, 그 내용들도 스스로, 네, 이 내용을 스스로 진짜 적어볼 수 있을 만큼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종교 파트는 약간 정해져 있는 선지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죠, 우리? 그쵸. 아직까지 이게 안돼 있는 친구는 없겠죠? 보편 종교, 민족 종교, 네, 이렇게 세개두개 정도는 꼭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문제를 잘 읽는 게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그런 힌트가 될 수도 있는 게, 문제를 봤을 때 다음은 세 보편 중 종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범례가 완전 확 줄어버리죠. 그래서 이거 세개 중에 하나구나라는 거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출현 시기도 선지에서 자주 묻습니다. 그래서 이네 개를 우리가 주로 비교를 하는데요. 네 종교가 주로 출제가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이 그래프에서 안 보이는 힌두교가 그 기원을 찾아보면 저기 막 브라만 교부터 그 기원을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훨씬 더 오래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출현 시기를 비교를 할 때는 보편 종교 세계에서 많이 비교를 하지만 정말 가끔 힌두교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고요. 3대 보편 종교를 이 출현 시기로 정리를 비교를 해본다면 불교가 기원전 6세기, 네, 기원전 6세기 정도에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1년, 네, 예수님의 탄생하고도 관련 있는 이 서양역의 기준, 그리스도교의 탄생하고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된다면 그 뒤에 600여 년 뒤에 정확히는 기원 후 622년이에요. 헤지라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슬람교의 원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기원 후 7세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 각 종교의 종파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에서는 대승불교, 동남아시아에서는 소승불교. 사실 대승불교, 소승불교라는 용어를 처음부터 쓴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불교의 종파를 정리하다가 탄생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구교라고 불리는 가톨릭교가 사실 크리스트교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기원 후 천년경에 동서교회가 분리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역사랑 관련돼 있어서 우리는 결론만 알면 되는데 이 그리스 정교와 가톨릭교로 분리가 되죠. 이건 로마 제국의 역사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 정교는 동방정교라고도 이야기하면서 주로 러시아와 동부 유럽에서 믿고 있는 종파이고요. 그리고 더 뒤에 종교 혁명,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교라고 이야기하는 개신교가 여기서 태어나고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개신교만 기독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크리스트교랑 기독교랑 같은 거예요. 네, 이거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네, 올해는 이 이슬람교 권역이 또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란. 계속 뉴스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교 신자는 어떤 파가 훨씬 더 많죠? 네, 전 세계 이슬람 신자의 85%는, 어이구, 선생님 잘못 적었네요. 전 세계 이슬람교의 80% 이상은 수니파입니다. 그리고 수니파의 맹주라고 불리는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죠. 근데 이 페르시아만, 걸프만을 사이에 두고, 시아파의 맹주가 요즘에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아파는요 대부분 이란 그리고 이라크이고요.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란 미국 전쟁의 중재국으로 나섰던 파키스탄도요. 네, 꽤나 많은 시아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재국으로 나선 거예요. 왜 파키스탄이 중재국이었지? 궁금했던 친구들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최근에 시사 이슈랑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자 수. 이거는 모를 리가 없어요. 그쵸? 선생님이 이거 수능 개념 설명하면서부터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 신자 수는 종교 이름 글자 수 순서대로 줄어든다고 했죠. 그래서 크리스트교가 제일 많고요. 한33% 정도 되고요. 이슬람교가 25% 정도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힌두교가 민족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보다도 더 많아요. 네. 물론 둘다 거의 아시아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지만 일단 성격도 다르고, 네. 그리고 불교라는 보편 종교보다 힌두교라는 민족 종교가 신자 수가 두배 이상 많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유일신교인지 다신교인지도 정말 자주 물어보는데, 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다신교는 힌두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원지를 보시면 다 아시아예요. 다 아시아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시아는 종교의 다양성이 매우 다양하죠. 그래서 서남아시아와 남부아시아로 좀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데 서남아시아가 바로 이렇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세 종교가 묶여져 있고요. 이 남부아시아는 인도의 히말라야에서 발원해서 동쪽 벵골만으로 흘러가는 갠지스강 유역에서 발생한 힌두교와 불교가 또 사상적으로도 비슷한 철학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기원지도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 자료를 이때까지 봐왔죠. 기출문제에서도 봤고요. 수능특강의 자료 분석에서도 봐왔는데, 자, 이런 자료들 보셨을 때 자료 분석 빨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미 라틴 아메리카하고 앵글로 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종교가 크리스트교라는 것을 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대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게 인문질이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약간 인문적인 기준으로, 문화적인 기준으로 아메리카를 분류해 놓은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를 제외하고 크리스트교의 비중이 대륙 내에서 이렇게 월등히 높을 수 있는 대륙은 뭐밖에 없죠, 여러분? 네, 유럽밖에 안 남았죠? 유럽.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트교가 높긴 높아요. 근데, 이슬람교도 꽤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는 이슬람교 월등히 높아요. 우리 종교를 공부를 할 때는 이 아시아 오세아니아가 이렇게 묶여져 있고요. 보통 그 법례를 보시면 아시아가 또 따로 별도로 떨어져 있는 아시아가 있습니다. 어떤 아시아죠? 지금은 여기는 안 적혀 있는 법례지만 서남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가 오히려 묶여져 있죠. 그래서 라는 서남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의 이제 데이터라는 것을 우리가 이슬람교 절대적인 비중이 높다는 걸로 찾을 수 있고요. 반면에 지금 남아있는 게 아시아 오세아니아 그룹, 그리고, 사하라 이남아프리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하라 이남아프리카는 우리 권역을 배울 때도 따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 유럽의 이제 개신교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기 때문에 크리스트교 비중이 이슬람교보다 더 높습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이고요. 그리고 여기 다가 종교의 다양성이 가장 다양하죠. 게다가 불교하고 힌두교는요, 데이터를 거의 여기서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에서는 보통 법례를 이 지역을 어떻게 주죠? 그죠? 아시아, 오세아니아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여기서 아시아, 오세아니아는 네, 서남아시아가 빠져있는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데이터 한번 같이 봤고요. 자, 이게 바로 실질적인 지역별 신자수예요. 자, 아시아, 오세아니아. 당연히 이 지역이 서남아시아가 빠져도 인구 절대적인 규모가 가장 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가 많습니다. 자, 인구가 많고요. 다른 대륙들은 네, 인구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은 D 종교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 대륙 안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 D가 크리스트교구나라는 거 가장 빠르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남아시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구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신자수 자체는 아시아보다 낮아요. 예, 가끔 나옵니다. 이슬람 신자수가 어떤 대륙이 제일 많은지 나오는데 여기 아니에요, 여러분. 비중은 절대적이지만 대륙으로 봐도 아시아가 이슬람교 신자수 제일 많습니다.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우리 문제 풀다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슬람교. 그러니까 자료를 이제는 자세히 보셔야 돼.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A하고 C인데요. 남아있는 게 A하고 C인데 다 아시아에만 있죠. 근데 선생님이 신자수 정의할 때뭐 조심하라고 했죠? 민족 종교이지만 이 A에 해당하는 힌두교가 불교에 해당하는 뭐보다 신자수가 두배 이상 많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시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종교가 중심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예요. 종교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힌두교는 아시아 태평양에 집중되어 있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종교가 얘도 지금 양자체는 모르겠지만, 왜? 비율 자료니까. 양자체는 모르겠지만, 이 종교도 다 아시아 태평양에 집중되어 있어. 라는 걸로 해석을 하면 A 종교가 뭐가 나온다? 불교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B 종교는요, 일단 여기에 제일 집중이 되어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중남부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분포를 하는데, 아시아 태평양은 네, 여기에 이 종교의 신자수 비중이 높은 거는 이 아시아 태평양의 인구가, 특히 아시아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힌트를 삼아야 될 거는 여기죠. 서남아시아. 왜이 서남아시아라고 표시돼 있는 지역이 다른 종교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아, 비는 이슬람교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래도 이슬람교는 아시아에 제일 많구나. 신자수가. 요것도 잘 체크를 합니다. 자, 반면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간 종교예요. 네, 유럽이 아프리카도 식민지하고, 아시아도 식민지배하고, 아메리카도 식민지배하고, 오세아니아도 식민지배를 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대륙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크리스트교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섯 문제밖에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리 꼼꼼하게, 정말 마지막이니까, 자,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자료는 두 종교의 상징과 관련되어 있다. 이게 종교 경관에도 드러나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는 뭐 종교 경관을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문제 풀이하면서 추가적으로, 네, 마지막으로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옴은 이 종교의 경전인 베다와 우파니샤드. 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역사, 특히 세계사를 배우면서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이 종교의 경전이에요. 베다는 나옵니다. 네, 베다는 나오는데 이 A, U, M의 세 소리가 합쳐진 것으로 우주의 시작, 유지, 파괴를 의미하며 각각의 글자가 브라흐마, 비슈뉴. 이런 거는 선생님이 그쵸? 이 종교 이야기하면서 네, 설명도 했었고요. 뭐 시바신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인도인의 약 80%가 이 종교를 믿고 있다는 강력한 힌트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여러분들이 이 가가 힌두교라는 거는 금방 찾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옴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에서도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옴, 약간 이런 소리죠. 네. 네. 맞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도 들어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초승달과 별은요, 세계적으로 이 종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교는 미너렛이라는 종교 건축 공간이, 경관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그냥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나는 이슬람교잖아요. 다 알고 있죠? 왜냐면 이 이슬람교가 국교인 국가들은 혹은 신자수가 많은 국가들은 국기에도 이 초승달과 별이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튀르키예도 그렇고요. 뭐 말레이시아도 그렇고요. 뭐 한두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이슬람교의 상징인 초승달과 별이 스님 방금 미너렛이라는 종교 건축 경관에 함께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이슬람교의 종교 사원을 모스크라고 하죠. 이 모스크는요, 가장 중심적인 건물의 이 돔. 그죠? 그리고 그 주변에, 초가집 아니에요, 여러분. 미나렛,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미나렛 위에 초승달하고 별이 이렇게 막 이렇게 상징적으로 꼭대기에 많이 장식이 돼 있어. 뭐 여기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나중에 한번 여행 가보면 이런 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이슬람교의 경전, 꾸란. 요거 되게 중요하죠. 꾸란이라는 경전은, 네, 중요합니다. 창시자 무함마드 시대에는 이 상징이 존재하지 않았대요. 이게 후대에 만들어진 건데, 그러나 14세기 이후에 이슬람교를 국가의 기반이자 통치 질서의 핵심으로 여기던 오스만 제국이 초승달과 별을 사용하면서 이슬람교의 상징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때부터 또막 전설도 만들어져요. 뭐 무함마드가 동굴에서 신의 계시를 받고 나왔더니 뭐 초승달과 이런 샛별이 떠 있었다. 뭐 이런 전설도 만들어지고. 근데 또 과학 좋아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뭐 이건 금음달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사회에서는 뭐 이렇게도 생긴 초승달도 있고 뭐 이렇게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거 오류 신고하지 마세요, 제발. 자, 그래서 이슬람교의 상징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게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는 많은 국가가 종교적, 정치적 표현을 위해서
정체성 표현을 위해서 뭐 국장이나 국기에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넘어갈게요. 자, 1번 선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사원에는 주로 아라베스크 문양. 여러분, 이 아라베스크 문양 또 어떤

종교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죠. 이슬람교죠. 이 이슬람교는요, 신의 형상이라든지 그림을 절대, 네, 우상숭배라고 해서 절대 그리지 못하고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 모스크가요, 엄연히 여러 신자들이 와서 기도 드리고 학습을 하는 그런 종교 사원이잖아요. 근데 이런 곳을 또잘 꾸며놔야 될거 아니에요. 종교 사원인데 되게 경건해 보이고 되게 좀 신성시 되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장치들을 신의 형상이라든지 신의 모습으로 할수 없다 보니까, 아랍어라든지, 혹은 생물, 그러니까 식물의 덩쿨 모양이라든지, 혹은 이슬람교의 상징적인 문양을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라베스크 문양이고요. 뭐, 타일이라는 이런 형태로 많이 장식이 되어 있죠.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함이 반복됐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 이슬람교의 상징적인 종교 경관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나의 신자는 메카로의 성지 순례를 종교적 의무로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당연히 정답이죠. 네, 이슬람교에서 5대 의무, 여러분들 5대 의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우리 지리에서는. 근데 이렇게 툭툭 이렇게 선지에 있어요. 그래서 5대 의무가 첫 번째로는 신앙 고백이 있죠. 알라는 유일한 신이며 무함마드는 그의 예언자이다라는 그 문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마단 기간, 금식 기간이 있어요. 이것도 가끔 선지에 나옵니다. 네, 금식 기간이란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되게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하루에 5번 메카로 기도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 기도 시간 5번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알아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출 시간이 첫 번째 기도, 일몰 시간이 마지막 기도, 그 사이에 이제 세 번이 있는데 그게 또 조금씩 달라진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유명한 다국적 기업 핸드폰 제조회사가 이 이슬람 지역에 수출을 할 때는 이런 자동 알람 기능, 5번 기도 설정 기능, 이런 것도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희사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희사. 그리고 이 다섯 번째가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일생에 한번 이상은 메카를 성지순례하라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기간이 있죠. 그래서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막 메카로 모입니다. 그거를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도 가끔 신문 타이틀, 뉴스 타이틀로 교육의 메카, 쇼핑의 메카 이런 거 쓰는 거잖아요. 네. 자, 그다음 세 번째 선지 볼게요. 가는 유일신교. 네, 여러분. 자, 힌두교는 다신교죠. 그다음에 나는 네, 유일신교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나를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가는 돼지고기를 아니죠. 여러분들 먹는 거 제일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 비슈누 신이 타고 다니던 동물이 하얀 소였대요. 그래서 이 힌두교에서는 하얀 소를 특히 신성시 여기고요. 소를 신성시 여기다 보니까 소를 금기시하고요. 여기서는 네, 돼지고기는 키우지도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라고 과거에서부터 건조기후 지형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조상의 지혜가 내려오는 게 금기 음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반대로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가의 기원지는, 자, 힌두교는 어디서? 겐지스강 유역에서, 네, 그래서 바라나시가 가장 유명한 성지이죠. 그리고 나의 기원지는, 네, 우리 메카잖아요. 메카 메디나 쪽.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 서남아시아입니다. 이것도 반대네요. 그래서 3번, 4번, 5번은 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지도는 세 보편 종교의 성지순례 코스를 나타낸 것인데요, 가에서 다 종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문제 잘 읽으면 큰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 제일 앞에 세 보편 종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보편 종교 뭐죠, 여러분?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이렇게 세 개인데 첫 번째 성지순례 코스를 보시면 여러분들 일단 여기 팔레스타인 지방이잖아요. 그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있는 지역.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큰 힌트를 주는 그 지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리고 크리스트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지 예루살렘. 그쵸? 예수님

무함마드의 탄생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메디나는 뭐 헤지라라는 이슬람교의 원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장소이기도 하고요. 무함마드의 묘지가 여기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메카가 제1성지라면 메디나는 제2성지,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함마드가 승천했다고 알려진 전설이 전해지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제3성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슬람교 예, 성지 순례 코스라고 볼수 있고요. 우리 1번 선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윤회 사상을 중시하고 개인의 이탈을 강조한다? 이건 어떤 종교를 떠올려 줘야 되죠? 네. 윤회 사상은 사실 불교 그리고 힌두교의 공통점인데요. 개인의 이탈을 강조한다고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불교가 확실하고요. 어차피 힌두교는 없으니까. 불교 그리고 개인의 이탈을 강조하는 종파는 특히 소승 불교에서 상당히 중시 여깁니다. 자, 그다음 2번이고요. 라마단이라고 하는 선생님 앞에서 일부러 1번 문제 풀이할 때이 이슬람교의 5대 의무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5대 의무의 일부가 이렇게 툭툭 선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라마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간은 이슬람력으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매년 달라져요. 서양력으로 환산했을 때 매년 달라져서 우리 2026년에 월드컵이 있는데 혹시 이 기간에 라마단이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던 월드컵이 있었거든요. 월드컵은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월드컵이 만약에 라마단과 겹칠 때는요, 그 이슬람교 선수들이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막 정신력으로 이기고 막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금식 기간이 있다? 이거는 이슬람교와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3번 선지고요. 전 세계에서 다의 신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 이제는 알겠죠? 여러분들, 양가 비율. 항상 이 이슬람교의 신자 수가 어디가 제일 많을까라는 것을 종교 처음 수업할 때 질문하면 무조건 사우디아라비아 나옵니다. 그쵸?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나라 국민들의 그 총인구가 한 3,500만을 좀 넘어요. 3,500만 수준이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들의 100%가 믿는다 하더라도 이슬람교 신자 수는 3,5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인구수가 네 번째로 많은 국가예요. 2억 8천만 명이죠. 그중에서 8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슬람교 신자 수 가장 많은 국가가 어디라고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쵸. 인도네시아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인도네시아는 이 아시아를 우리가 크게 다섯 개로 구분을 해보면 어떤 아시아, 어떤 아시아, 어떤 아시아가 있죠? 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네, 인도네시아는 어디에 속한다? 네, 동남아시아에 속합니다. 지금 그냥 아시아가 아니라 서남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그다음 4번 선지 볼게요. 나는 가보다 기원 시기가 이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르죠. 이 크리스트교라는 보편 종교를 이제 가운데 속한다. 가운데 시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앞서서 약 500여 년 전에 불교가 탄생을 했고요. 크리스트교 발생 약 600여 년 후에 이슬람교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 가보다 기원 시기에 이르다. 이 4번 선지가 정답이래요. 정답 4번입니다, 여러분. 자, 5번 종교 경관으로 자, 나가 불상과 불탑인 거는 잘했어요. 그런데 다는 이슬람교인데 여기서 십자가와 종탑 같은 크리스트교의 경관을 설명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잘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이고요. 가에서 다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종교가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하나는 민족 종교인 힌두교가 제시가 됐어요. 근데 지문이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쭉 읽다 보면, 쉽게 어떤 종교인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지문을 보시면, 세계 문화유산이 아람브라. 여기도 정말 아름다운, 궁전이죠. 아람브라 궁전인데,
이 알함브라 내부에는 코마레스 궁전은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정말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장식된 궁전이고.

있고요. 이 궁전에는 왕이 외교 사절을 맞이하던 홀이 있는데, 이 홀의 곳곳에는 방금 앞에서 우리 아라베스크 이런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꾸란의 구절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가는 이슬람교라는 것, 이슬람교 종교 경관을 읽어낼 수 있었던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다를 여러분들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 지금 앙코르와트라는 네, 아주 유명한 세계 유산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앙코르와트는 원래는 신 비슈누에게 봉헌되었던 캄보디아의 어떤 종교 사원이었습니다. 근데 비슈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힌두교입니다. 자, 그래서 건물의 벽면에는 뭐 여러 신들과 관련한 뭐 이제 신화가 새겨져 있기도 하고요 했는데, 근데 곳곳에는 하지만 그 뒤부터 한번 볼게요. 하지만 현재는 이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이게 앙코르와트 캄보디아 있는데, 이 캄보디아는 지금은 불교 국가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리고 과거에도 일찍이 불교 사원으로 약간 전환되었다. 용도 전환을 한 거죠. 전환된 걸알수 있는데, 여기 불상이라는 키워드 이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앙코르와트 여러분 실제로 가보시면 여름에 말고요. 여름에는 정말 녹아내립니다. 좀 상대적으로 시원할 때좀 가시면 정말 와 정말 탄성을 자아내는 그러한 그 되게 신비로운 종교의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경관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두 가지의 종교의 경관들이 섞여 있는 아주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가볼게요. 나는 힌두교인데요. 힌두교를 보편 종교라고 하면 안 되죠? 다는 보편 종교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이거 그냥 반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반대로 고쳐주시고요. 니은,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가신자와 나신자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그 분쟁하고도 융합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이 인도에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인도와 서쪽에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게 파키스탄이잖아요. 근데 인도와 파키스탄의 이또 국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운데쯤에 여기가 바로 카슈미르 지역인데, 인도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국민의 80%가 힌두교인 반면에 파키스탄은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이 카슈미르가 어디로 독립할까를 결정할 때도 지도자는 힌두교를 믿지만 이 지역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 그게 바로 이 지역이고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어떤 종교하고 어떤 종교? 네, 맞습니다. 가와 나의 종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니은 선지는 맞고요. 그다음 디귿 볼게요. 이슬람교는 불교보다 유럽에서의 신자 비율이 높다. 와, 유럽에서 이두 종교를 비교했죠. 유럽은 대부분 무슨 종교를 믿고 있는 대륙이죠?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선지가 나온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다음 주제랑 또 관련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인구 이동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은요, 지리적으로 서남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와 가깝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내전 때문에 발생한 난민들이 유럽으로 많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유럽은, 네,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난민들의 비중이 꽤 됩니다. 막 인구 전체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이건 아니지만, 네, 꽤나 되거든요. 실제로 이슬람교 신자가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학교에서도 급식을 두 가지로 운영할 정도로 지금 현재는 꽤나 비중이 높은 지역들도 있다고 해요. 그것과 관련된 종교 갈등도 있고요. 그런데 불교는요, 네,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둘을 유럽에서 비교한 게좀 신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인구 이동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라든지 그런 최신 이슈들을 안다면 이둘 중에서는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높다라는 거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디귿선지 별표 치시고 잘 복습해 주세요. 자, 리을. 다는 가보다 기원 시기가 이르다라고 했는데, 네, 다는 불교이고요. 가는 이슬람교고요. 불교는 기원전, 네, 불교는 기원전 6세기. 500여 년 전에 형성이 됐고요. 시작이 됐고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기원 후 7세기 622년이라고 했습니다. 엄밀하게는. 그래서 훨씬 더 이른 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잖아요. 이그 지문 자체가

그 발문 자체가 선지의 개수가 다를 경우에 하는 발문이거든요.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래서 네, 두 개냐 세 개냐? 네, 세 개. 정답 니은 디귿 리을 다 이렇게 세개 찾아주셨어야 됩니다. 정답 5번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우리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도는 세 종교의 신자 수 상위 세 개국이고요. 지금 그세 개에 해당하는 종교가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힌두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슬람교하고 크리스트교는 보편 종교이고요. 힌두교는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그 분포가 훨씬 더 뚜렷하게 잘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뭐부터 찾을까요? 이렇게 민족 종교가 섞여 있으면 무조건 민족 종교부터 찾는 게 맞아요. 왜? 힌두교는 어디하고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인도와 네팔에 집중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확대까지 해드렸어. 이렇게 확대까지 친절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빗금이 쳐져 있는 것. 왜냐,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가 종교도 색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좀 이따가 하겠지만, 가 종교는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나는 상대적으로 네팔이 지금 유일하게 다른 종교와는 달리 네팔이 표시가 되어 있는 표기이기 때문에 네팔이 나가 표기되어 있다는 걸 통해서 아 나가 힌두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팔이 힌트였죠. 자, 그다음에 우리 가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방금 설명하기도 했었는데 전체 2억 8천만 명의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이 나라 인도네시아는요. 그중에 8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신자가 2억을 훌쩍 넘어요, 여러분. 네, 2억을 훌쩍 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인도가 좀 신기한데 인도가 지금 인구가 14억을 넘잖아요. 14억. 근데 그중에 80%는 힌두교를 믿어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약13% 정도가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빠르게 계산해 보면 이것도 약 2억 정도 나오거든요. 약 2억 정도, 2억 살짝 안될 텐데, 최근에 인구가 또 성장해서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억 정도 되고 여기는 2억을 훌쩍 넘고, 그래서 이슬람교 신자 수 1위 국가가 인도네시아고요. 이슬람교 신자 수 2위 국가가 네, 여러분 여기 인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어디가 표시가 되었냐? 파키스탄이 표시가 돼 있어요. 파키스탄도 인구 대국이죠. 인구 대국인데다가 파키스탄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교 상위 3개국의 네, 3위에 해당하는 국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지금 가가 이슬람교. 자, 그다음에 이제 물론 가장 쉬운 거는 여기였죠. 사실 아메리카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가 크리스트교라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데요. 크리스트교의 신자 수 1위 국가는 단연 어딜까요, 여러분? 네, 단연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구 1위 국가가 어디예요? 인도죠. 인구 2위 국가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인구 3위 국가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네, 미국의 대부분이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기도 하고요. 미국의 절대 인구가 지금 세계 3위이기 때문에 크리스트교 신자 수 1위 국가는 네, 미국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어딜까요? 이거는 인구 규모하고 거의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인구가 3억 5천만 명이라서 네, 크리스트교 신자 수 1위 국가고요. 여기는 인구가 2.1억 명이라서 또 크리스트교 신자 수 2위 국가입니다. 반면에 멕시코, 네, 1.2억 정도 하죠. 인구 규모. 그래서 여기는 인구 규모 그대로 가시면 크리스트교 신자 수 1위 국가, 2위 국가, 3위 국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여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근데 이슬람교를 살짝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특히 요거 비율은 상당히 낮은데 인구 규모가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환산해 보면 다른 비율이 높은 국가들보다 신자 수는 더 높게 나타난다. 요런 거좀 조심하세요. 그러면 1번부터 풀이 가보도록 할게요. 가는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인도에서 발생했다? 이거는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힌두교에 대한 나에 대한 설명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 종교 경관으로 도명 지붕하고 첨탑이 있는 거, 미나렛이 있는 거는 어떤 종교였죠? 네, 이거는 가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로히냐족은 뭐를 믿어서 미얀마 불교 국가로부터 탄압을 당했죠? 미얀마는 불교 국가인데 로히냐족은 네,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민족입니다. 방글라데시 쪽에서 많이 넘어왔었거든요. 근데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고 쫓겨나고 있는 형국이죠. 자, 4번이고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신자 수가 더 많다고 했죠? 네, 크리스트교가 이슬람보다 더 많다고 분명히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 가지고 문제를 자료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나는 다보다 세계 신자 수가 많다. 자, 크, 이, 힘, 불, 순이죠. 그래서 세계 신자 수는 힌두교가 크리스트교보다 더 적습니다. 크리스트교가 제일 많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5번 가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국가별로 그 국가 내에서 어떤 종교가 더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그 비율을 한눈에 볼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종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종교를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힌두교가 나와 있고요. 앞에 세 개는 보편 종교이지만 뒤에 한 개는 민족 종교이죠. 그래서 민족 종교가 가장 큰 힌트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네팔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네팔에서는 다종교가 아주아주 아주 높은 비중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부터 해결할게요. 다는 힌두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볼까요? 우리는 스리랑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스리랑카. 네. 그 주변에 있는 동남아시아 그런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여기 특히 인도 차이나 반도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를 만약에 스리랑카를 분쟁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스리랑카에서는 어떤 선지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네, 타밀족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타밀족하고 이 스리랑카 그 국민들이 큰 갈등을 빚고 있죠. 이거는 과거의 영국 식민지 역사가 빚어낸 비극인데요. 타밀족은 인도에서 왔기 때문에 힌두교예요. 그래서 스리랑카의 분쟁, 타밀족과 갈등이 있는 거, 요거 종교 분쟁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같은 아프리카 아니에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가까워 보이죠. 근데 물론 이제 수단이 여기 수단 그 아래쪽에 남수단, 분리 독립하는 과정의 분쟁을 기억을 하시면, 수단은 이슬람교 비중이 높았고, 남수단은 크리스트교 비중이 높았어요. 이런 걸로 이제 또 떠올려주면은 가가 이슬람교로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이 국가를 여러분들 오래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였고요. 에티오피아는 지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북부아프리카랑도 상당히 가까워요. 그쵸? 서남아시아랑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크리스트교를 믿어왔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같은 거를 조사를 해보면 크리스트교와 관련된 세계유산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거 우리 수능 특강에서 했죠. 올해요. 여러분들 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크리스트교 비중이 가장 그 국가 내에서 높은 나라다라는 걸로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는 문제풀이 가도록 할게요. 가의 주요 종파로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다. 우리 지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잘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의 신자들은, 힌두교의 신자들은 성스럽게 여기는 겐지스강, 어머니처럼 여기는 강이죠. 여기서 자신의 죄를 씻고, 네, 목욕 재개하고 그야말로 용서를 빌고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성수목욕이라 그래서 힌두교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 중에 하나고요. 죽어서도, 화장이 되어서도 겐지스강에 뿌려지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다음. 다는 가보다 섬기는 신이 다양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는 힌두교고요. 그다음에 이슬람교고요. 이슬람교는 유일신, 힌두교가 다신교. 자, 그래서 요것도 잘 설명했네요. 자, 그다음 나는 보편 종교, 다는 민족 종교라고 했는데 자, 나는 지금 크리스트교 보편 종교 맞고요. 다는 민족 종교도 맞습니다. 지금 다 맞아요. 그럼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 신자 수는 무슨 순서? 크, 이, 힘, 불. 자, 크의 힘불. 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로 갔어야죠. 와, 마지막에 여기를 바꿨어야 되네. 그쵸? 그래서 지금 틀린 거 찾는 거였으니까요.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 종교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료 분석하면서 또 문제 마지막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보시면 대륙별 총인구 중 보편 종교 A에서 C 신자 비율입니다. 선생님이 문제 항상 잘 읽으라고 했죠. 왜냐면 헛수고를 할수 있거든요. 괜히 생각하지도 않아야 되나 힌두교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세 종교. 뭐죠?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입니다. 보편 종교.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종교도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지역에 대한 데이터 값인지, 지역도 이세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우리 종교는 항상 이렇게 나뉘죠. 그쵸? 우리 문화권 분류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한번 봤을 때, 우리에게 가장 힌트를 크게 주고 있는 거는 이미 어떤 대륙의 데이터인지를 보여주는 이세 지역의 값이죠. 그래서 유럽과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에서 절대적인 비중으로 믿어지고 있는 이 종교의 수치를 보면서 아, A 종교는 크리스트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챌수 있었습니다. 크리스트교. 자, 그 다음에 이 유럽에서 우리 또 착한 눈을 뜨고 한번 봐야 돼요. 유럽에서 지금 그래도 비중이 좀 있죠? 여러분, 이건 비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에서 이렇게 비중이 살짝 있는데, 이게 불교였어요? 이슬람교였어요? 이거는 오늘 풀어본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다뤘던 선지죠. 그래서, 고마워 하면서 유럽에 그래도 불교보다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난민으로 혹은 노동자로 많이 들어와 있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튀르키예하고 정식적으로 이제 노동자 협약 같은 걸 맺은 게 있기 때문에 되게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B가 이슬람교, 그다음에 C가 그런 보편적 종교 중에 하나라고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고민할 것 없이 이제 불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부터 갈까요? 다는요, 지금 이슬람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서남아시아, 북부 아프리카의 조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빨리빨리 할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트교 비중이 높지만 이슬람교도 꽤 있어요. 그냥 불교는 없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했죠, 여러분? 이 조합이 바로 사하라 이남아프리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지리에서 권역을 나눠서 배울 때도 서남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이렇게 묶어서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로 배웠었고요. 사하라 이남아프리카와 우리 중남부 아메리카를 묶어서 배웠잖아요. 물론 종교적으로 묶여지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권역을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거. 여기는 그래도 다른 데서는 보이지 않는 불교의 비중이 C가 좀 그래도 존재감이 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아시아 태평양. 자, 색깔을 그냥 이거 지역은 그냥 통일해서 쓸게요. 자, 아시아 태평양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바로 선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선지 보시면 A는 크리스트교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나요? 자, 아니죠. 자, 우리 모든 종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종교, 네, 수능에서 다루고 있는 종교는요, 다 아시아인데요. 특히 서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이렇게 구별을 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트교도 서남아시아에서 기원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다라고 했으면 맞다고 할수 있겠죠. 자, B는 다보다 가에서 신자 수가 많다고 했는데, 스님, 야, 별표치라고 할수 있는 선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이슬람교를 계속 서남아시아랑만 연결하면 안 돼요. 양을 물어본 거잖아요. 양, 신자 수, 그 자체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인구수가 월등히 많은 대륙. 어디가 이슬람 신자 수도 제일 많다? 아시아 태평양에서, 네, 이슬람 신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1위도 인도네시아, 2위도 인도, 3위도 네, 파키스탄 이렇게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디귿 선지 볼 텐데요. 필리핀의 민다나오섬. 네, 아주 여기도 유명한 분쟁 지역이죠. 근데 여러분, 필리핀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무슨 종교를 믿죠? 네,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고요. 크리스트교 중에서도 가톨릭 신자 수가 아주 절대적으로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국가인데 이 필리핀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크리스트교를 믿지만 이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민다나오 섬은요, 좀 과거에서부터 역사적으로 이 이슬람교 신자들이 많이 머물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분리 독립, 뭐 분쟁 이런 게 아주 격화되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A와 B 신자 간의 갈등이지 불교와 갈등이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하나만 맞는, 네, 니은 선지만 맞는 정답 2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종교도, 네, 꼼꼼하게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양과 비율 다르다는 거 자료 한번 보시고요. 요거, 자, 캡처해서 여러분들 잘 복습을 해주세요. 방금 선생님이 다 설명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양과 비율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 6번 문제까지 잘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 오늘 종교, 주요 개념들, 그리고 문제들 꼼꼼하게 잘 풀어봤으니까요. 복습 잘 해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인구와 관련된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미나상 건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시험모의고사 2회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수능 완성 교재 8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1번부터 15번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합니다. 자, 1번 문제 여지없이 가타카나 문제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쉽게 풀 수 있어요. 뭐죠? 호텔을. 응? 그 다음에 테레비.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면 이제 점수 가져가라는 거죠. 1점.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자, 뭐, 100번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지겨우시겠지만, 1강, 수능특강. 수능특강 또 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수능특강 1강의 수능 포인트의 61개를 가타카나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게 다 못 읽더라도 약간 이렇게 생겼지, 테라고 하는 건요. 우체국에 그 표시도 되게 돼요. 채신청해가지고, 대신초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체, 체, 티. T라는 느낌 좀 있잖아. 영어의 T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 가타카나 아직 못 읽으면 안 될 텐데. 자, 2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표기 문제 나왔어요. 자, 표기 문제 나왔을 때 좀 특이하다 싶은 게 지금 1번인데요. 자, 1번 보면 야사시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선생님이 뭘 가지고 나왔냐면 이런 거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6강의 수능 포인트, 여러분 갖고 계시는 수능 특강에 6강의 47페이지를 펴시면 형사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거 아마 수능 특강에서도 선생님이 강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밑 빈칸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오크리가나 뒤에 어떤 히라가나 처리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통해서 이런 표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요거까지 있는데요. 지금 이 야사시가 나와 있긴 해요. 어디에? 47페이지에. 근데 이 야사시는 한자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형사 어휘에서는. 그럼 어디에 제시가 되어 있냐 봤더니 이게 지금 171페이지에 부록의 기본 어휘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 기본 어휘표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긴 거랑 우리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게 있죠. 그러니까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 친구가 제일 쓰기까지 가능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많이 나오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이거죠 이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안 나오고 얘는 이제 가끔 나와요. 근데 이거 나온다 안 나온다 선생님 책임지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빈도수는 좀 떨어지긴 해요. 이 가로에 비해서. 이 가로 안에 있는 애들은 진짜 많이 나오는 애들이거든. 와루, 이치카 이런 거 진짜 맨날 나오는 애들이잖아. 근데 가로가 아니라 야사시에는 이렇게 가로라고 해도 약간 꺽쇠처럼 이렇게 꺾여있는 가로잖아요. 이 친구들은 조금 그래도 빈출하진 않아요. 이거에 비해서는. 하지만 나온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봤더니 171페이지에 쭉 한번 봐봐봐. 내가 잘 모르는 한자들이 있었나 쉽다라는 게 쉬울 이자를 이렇게 용이하다 할 때 이자를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거 처음 봤네 하면은 그냥 잠깐 그냥 봐주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또 있네 하면서 그냥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야?

1등급을 위해서야. 1등급을 맞으려고 하는 나를 위해서야. 근데 조금 여기까지선 못하겠는걸요? 그러면 지금 47페이지에 있는 것만 봐도 속어법으로 인해서 문제 풀수 있어요.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다시 갑니다. 자, 표기가 옳은 것은 보면은 카레와 이츠모 야, 이거 야사시예요. 시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야사시, 예, 고에데, 예, 하나시데 그랬다. 이게 틀린 거지? 그는 항상 상냥한 목소리로 이야기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와루이 코토가 오꼬라나이오니 예, 내갔다. 이랬습니다. 자, 오꼬루라고 하는 거랑, 예, 보시면요. 오꼬루가, 아, 이게 오키루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더 많이, 익숙한 건 아마 일어나다. get up. 뭐, get up early in the morning.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그 아침에 일어나는 거, get up 하는 게 이제 그 오키루인데요. 이 오키루가 일어나는 게그 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사건 같은 게 일어나는 게 이제 오꼬루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야. 왜 영어로 뭐 occur 이런 거 있잖아. 일어나는 거. 그런 게 이제 오크루가 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겟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익숙한데 얘는 좀 익숙하지 않아서 얘가 코가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좀잘 모르겠지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지금 6강, 아까 지금 선생님 보여준 거 이거 있지? 여기 나와. 그러니까 일단 좀 공부를 해보면, 미지카이 같은 경우에는 얘가 떨어지고 미지카까지가 이게 미지카까지가 짧은 단자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오크리가나 처리 2만 나오면 되는 거야. 미지카이 나츠야스미 내시다가 짧은 여름방학이었지만 타노시카타 즐거웠다 그 얘기입니다. 센시오 니혼진 노 이엔이 홈스테이라고 했어. 홈스테이요. 홈스테이. 그러니까 홈스테이가 이 61개 가타카나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좀 특이한 게 홈이라고 하는 이 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약간 장음이 된 다음에 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슬램에 스테이 하니까 A 발음이잖아. A. 스테이 하기 때문에 에 하고 나와서 이 선생님 스테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죠? 라는 음분을 가지는 좀 똑똑한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그래서 찾아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잘안 쓰더라고요. 이건 약간 언어는 관용적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기 시작해서 그냥 이렇게 쓰게 굳혀진 거야. 왜? 외래어니까. 그래서 아 이렇게 쓰는 사람도 찾아보니까 있긴 해.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죠? 일본에서 정한 가타카나 표기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표기법대로 하십시다요. 그래서 홈 스테이라고 써야 되는 게 이제 예, 맞다.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빠졌어? 하이픈이 빠졌잖아.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 자, 치 사이 나왔습니다. 치 사이 미세 나노니 작은 가게인데도 료리노 메뉴라고 합니다. 메뉴 장음으로 처리해 줘야 되죠. 메뉴가 예, 미, 아, 예? 몇 개나 되고요? 산주 모아루. 자, 이거 좋다.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뭐 뭐나 강조죠, 강조. 30개나 있다. 이게 산주꼬라는 식으로 우리는 개가 안 붙으면 좀 이상하게 해요. 30이나 있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메뉴는 30이나 있다. 이렇게는 안 쓰잖아, 한국말로. 근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약간 단위수를 빼고서 가짓수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산주마루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하여간에 그래서 메뉴가 되게 많은 김밥 뭐 그런 데 있잖아요. 분식 파는데 그막 메뉴 막 처음부터 쫙 있잖아요. 뭐 그런 데인가 보지. 자, 그래서 그럼 맞은 거뭐 고르야 되는 거예요? 2번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속어법으로 자 봐봐. 이형 용사어를 하나 속어에서 골랐어. 그다음에 얘는 가타카나니까 일강 보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보면 이제 형용사 어휘로 넘어가 보는 거야. 이거는 이제 6강이야. 1강 가타카나 보고 6강 이걸 잘 해두면 속어법으로 문제를 풀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걸 보면 그냥 한자만 딱 보면 자동적으로 아카. 그 다음에 뒤에 뭐 있을까? 루이 이렇게 쓰는 거야. 아카 루이. 쿠라 이. 이렇게. 아따라 시 이. 후루 이. 아츠이 사무이. 아츠이 츠메 타이. 그치? 오이 스쿠나이. 오키 치 사이.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보자. 루 나오는 거. 나온 애들만 지금 보면 되는 거야. 루시쫀타쫀 이런 애들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이만 붙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이 시 따이 키 사이 나이 이런 애들. 이렇구나라고 딱 픽업해서 아, 그 차별성만 딱 알아두면 문제 풀기 좋잖아, 그지? 그다음.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그러면 선생님 가만히 있어 볼게. 여기서 이가 아닌 걸 골라봐. 이가 아닌 걸. 그러니까 이건 다 이잖아? 이가 아닌 거 골라봐봐.

없네. 오모이, 크로이, 시로이, 히로이, 다카이, 히쿠이, 야스이, 치카이, 토이. 그치, 다 이잖아. 그니까 앞서서 시, 타이, 뭐, 카이 이런 애들이 이제 나오는 거를 좀 조심하면 된다. 나머지 것들은 다 이만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나머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자, 보자. 자, 여기서도 어떻게 될까요? 자, 다 이에요. 즈요, 이, 나가, 이, 요, 아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뭐야? 아까 나왔었지. 우리 수능 완성 문제에서도 풀었었어요. 자, 이번 문제에서 미지까이 할때 미지카이를 쓰고 싶어, 갑자기. 왜냐면 너무 여기까지가 미지까까지 들어가는 게 너무 이상해. 너무 길어. 한자 하나에 들어가는 게 너무 길어. 그래서 뭔가 나와야 될것 같아. 근데 아니야. 미지까이예요. 미지까이. 알겠죠? 여기까지 미지까예요. 이게 조금 많이 시험 문제 나온다. 그 다음에 무스카 시인은 진짜 자주 나오죠. 시가 나오는 거. 자, 야사 시인은 어떻게 됐었냐면 이 한자가 나온 다음에 시가 나왔었어요. 상냥하다라는 건데, 그런데 6강에서는 한자를 안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무슨 한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 뭐야 나 처음 보는 거왜또 나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분하다, 틀려서 분하다 하면은 여기를 이제 들어가서 보셔라. 177페이지 보시면 나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밑줄 친 표기 문제에서 형용사의 어휘, 그 다음에 1강에 나오는 가타카나의 어휘를 확실하게 알면 나머지 거 동사가 나오면 좀 어렵더라도 속어법으로 풀수 있었던 그런 문제다. 그러니까 뭘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머지 것은 좀 찍기 좋다. 완벽하게 일본 할 시간이 어딨어. 자, 3번 들어왔습니다. 자, 한자 읽기 보자. 이거는 뭐야? 4강, 5강에서 나오는, 특히 어디에 나와? 4강 수능 포인트에 나오죠? 4강 수능 포인트에 나와 있는 단어 하면 이건 못할 수가 없다. 자, 오또오또와 긴코니 츠토메테이마스. 긴코, 코우죠, 코우. 코, 긴코니 츠토메테이마스. 어디 어디에서 근무하다. 니 츠토메르. 어디 어디에서 근무하다. 자, 이거 조사 대 아니고 니 쓴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코반니, 코우반니. 예, 여기 코네요. 답은 A, B, 1번 되겠고요. 코바니 때 파출소에 가서 키테미마쇼. 파출소라고 하기보다 뭐라고 해야 돼? 우리 그 지구대 같은 게 조그만 데 있잖아요. 우리 지구대는 그래도 좀뭐 사무실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거의 무슨 구두 수선소 같이 왜역 앞에 있는 조그만 그런 이렇게 가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게 이제 코방이 약간 그렇게 생긴 게 많죠. 자, 그래서 그 파출소라고 일단 편의상 부르면 파출소에 가서 물어봅시다. 고젠츠라고 합니다. 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더러우니까 잊어버릴게요. 고젠츠. 중자가 추를 익히는 거 중요합니다. 고고요. 고젠츠와 즈교가르노데 무리 데스였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이 단어야. 이 단어와 수업과 주소는 갑자기 뜬금없이, 네, 맞아요. 수업과 주소는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진짜 이거는 좀 너무 심해. 그만 나올 때도 됐는데 한 1580번 정도 나올 정도로, 그치? 자, 주교예요. 주교 너무 많이 나와. 솔직히 이제 그만 내도 될것 같아. 근데 그렇게 천년만년 수험생들이 헷갈리나 보지 뭐. 주교, 주교, 주쇼, 주쇼, 주교, 주쇼. 그치? 약간 이게 수업의 수는 짧고 주소의 주는 길고. 수업은 짧은 게 좋고 주소는 오래 사는 게 좋고, 뭐 이렇게 외워볼까요? 뭔가 헷갈린다 싶으면 뭐라도 어떻게 붙들고라도 외우세요.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문제화 하진 않았지만 정말 자주 나옵니다. 모의고사, 뭐 수능 한번 뒤져보세요. 진짜 자주 나와요. 뭐 거의 한해 걸러 하나씩 나오는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선호 신고 갑니다. 신고. 신고. 고죠, 고. 고, 고. 얘는 짧은 단음의 고, 얘는 장음의 고우이죠. 자, 신고 왔다 때 신호를 건너서 스그 위기니 마가리마스. 곧장 오른쪽으로 돕니다라고 돼 있어요. 답은 1번 A, B가였고요. 자, 이런 한자 읽기는 뭐다? 4강의 수능 포인트에 있는 단어만 외워도 충분히 할수 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다 뭐야? 수능 포인트에서 자,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어휘 문제. 이거는 좀 노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능 공부하신다 그러면 이런 거좀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틀렸다 그러면 다시 봐. 다시 보면 되지 뭐. 3번 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찾아볼게요. 진화와 유카의 대화. 자, 아키상 와, 와타시 노 코토 스키 자나이 미타이. 이랬습니다. 와타시 노 코토. 자, 이노 코토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잘안 쓰는 말이에요. 그러나 일본어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구체화해주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죠. 아키시는요, 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미따이 종지형에다가 미따이를 붙여서 미따이 다인데요. 다를 지금 생략한 형태로 지금 회화체로 나온 거야. 자, 야, 아끼는 나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인데 나의 것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야, 아끼는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에? 누구시대? 왜? 왜 그러는데? 아타시니 다케 나에게만 온니 미. 그치? 나에게만 아마리 그다지 코에요 가케테 크레나이 너. 가케테 크레나이. 코에 욕하케루가 뭘까요? 목소리를 걸다라는 표현인데요. 사실은 말을 걸다. 아노 스미마셍 하면서 말을 거는 거. 그 다음에 초대하다, 부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 코에 욕하케루라는 표현이라고요. 목소리를 거는 거니까 초대하다, 부르다, 말을 걸다 이런 말. 나한테 별로 말을 안 걸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소레와 강가에 쓰기다요. 됐습니다. 자, 강가에 쓰기 보면은 마시형에다가 뭐 붙인 거예요? 쓰기를 붙였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지나치게 뭐뭐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마시형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형사 같은 경우에는 형사의 어간, 형용사 어간에 붙습니다. 어간에 붙어서 지나치게 뭐뭐하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은 1번인데요. 카케루를 좀 볼게. 어휘정리. 우리 이거 어디 나와 있어? 7강에 나와 있잖아. 7강에 카케루를 어떻게 여러분이 수원특 강에서 했냐면 복습해 봅시다. 걸다, 음식에 뿌리다, 의자에 앉다. 이랬습니다. 스바라시 에가 가케데 아리마스네. 이랬습니다.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어떻게 타동사 있어요. 타동사의 어떤 행위로 뭐뭐 해져 있어요. 태 아류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해져 있다라는 표현이잖아. 상태. 수동태가 아니고 어떤 상태 표현을 하고 있는 누군가의 동작주의 이런 타동적 행위에 의해서 이 그림이 걸려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시오 카케르입니다. 카케르는 착착착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붓거나 뿌리는 거. 붓다. 뿌리다. 이게 다 뭐라고? 카케르. 붓다나 뿌리다. 이거랑 좀 비슷한 게 뭐였더라? VS. 스케르. 스케르가 뭐였지? 이거는 묻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찍다, 찍다, 묻히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 스케르예요. 그래서 왜 선생님 탕수육 얘기한 것 같아. 여러분은 부먹이에요, 찍먹이에요? 부먹은 이쪽, 카케루. 찍먹은 스케르.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은, 스시 먹을 때 있잖아. 또딴 얘기 시간이, 스시 먹을 때 이렇게 군깡이라고 해서 군함 스시 이런 거 알아? 이렇게 뭐, 연어알 같은 거, 이런 거 어떻게 먹니? 이런 거 어떻게 먹어요? 이거는 조금 약간, 조금, 스시 좀 아는 사람들은, 시간도 없는데 왜 이러는 거죠? 예. 이렇게 생긴 쇼유 있잖아요. 간장. 간장 여기다가 몇 방울 떨어뜨려서 먹으면, 이거는 이제 카케테 타베르는 거고, 츠케르는 이걸 이렇게 드는 거야. 들어서 간장에다 톡톡 찍어 먹으면 이제 츠케르 타베르가 되겠죠? 츠케르, 카케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행동을 묘사하는 거는 조금 잘 알아두면 쓰기가 아주 가성비 좋죠. 아노 있으니 저 의자에 앉아서 있으니 카케르라는 거는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의자가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엉덩이를 이렇게 걸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엉덩이를 여기를 걸치겠지 여기에. 그래서 카케르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있으니 카케테 오마치 크다사이 기다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카케루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자, 5번 들어왔어요. 자, 이거 5번 진짜 쉽게 풀었니, 혹시? 이거 답이 나이즈오브죠? 네, 나이즈오브라고 하는 게 뭘까요? 대장부라고 씁니다. 나이즈오브다라고 하는 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형용사인데요. 이거 먼저 볼게. 나이즈오브라고 하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되게 여러 가지야.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 사과했어요. 아, 미안해. 모시아케 고자이마세. 모시아케 아리마세. 아, 지난번에 제가 약속 와스레 때시마 제가 약속 깜빡했잖아요. 너무 죄송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 뭐 이해 나이자부 데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과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대답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했을 때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안, 너 진짜 네 잘못 네가 아는구나 이러지 않잖아. 보통 의사소통기능 보면 아, 죄송해요. 아유,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나이자부. 두 번째 승낙의 의미입니다. 자, 뭔가 약속을 전 7시 괜찮아? 응, 괜찮아. 이런 느낌이에요. 라이슈 나라 나이저브 데스요. 이런 식으로 수특에 다 나와요. 이거 지금 어디 이거 여기 나온다고 여기. 응? 19페이지 27페이지 찾아왔어요. 애들이 뭔가 나이저브가 괜찮다 하면 그 어용 쓰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이렇다라는 거야.

다음 주라면 괜찮다라는 건 다음 주면 내가 승낙한다라는 얘기잖아. 세 번째입니다. 격려 안심. 야, 괜찮아. 다잘될 거야.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럼 괜찮아. 자, 네, 뭐, 렌시움이다니, 조진이 되기를까나 이랬습니다. 걱정하는 거야, 사야가. 야, 나 연수처럼 잘 될까, 내일? 그랬더니, 사야잖아라, 나이 조업. 우마크 있고요. 이랬습니다. 자, 너랑 괜찮아. 잘될 거야. 이렇게 뭔가 격려할 때. 자, 사양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사양이 뭐지? 약간 거절하고, 됐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라베 때 민마쇼가 좀 조사해볼까요? 그랬더니, 예, 나이 조업 데스. 아리가또 오자이마스. 고마워, 고마워, 노 땡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는 게 뭐다? 다이조부다라는 거야. 다이조부가 생각보다 뭐 되게 여러 가지로 쓰이죠? 자, 그러면 본문에서 한번 볼게요. 구아이가 마르소 데스네. 구아이가 뭐죠? 몸의 컨디션 상태입니다. 상태가 좀안 좋아 보이는데요. 저또 아타마가 이따인 데스가 데모 다이조부 데스. 아, 근데 괜찮아요. 라고 약간 그럼 괜찮다. 두 번째, 오하시오 오츠케 시마쇼까. 자, 오하시오 오츠케 시마쇼까. 뭐 젓가락을 쓰게 마실까 붙여 드릴까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일회용품 필요하세요 이런 얘기잖아. 뭐 우리 빨대 필요하세요? 젓가락 필요하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츠케르는 붙이다라는 게 이제 첨부해 드릴까요? 즉 같이 드릴까요?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 나이조부 데스 거절하고 있죠. 사양 거절. 나이조부 데스 괜찮습니다. 이해? 아 개코 데스 이래 됩니다. 여기 개코 없네. 다음에는 뭐야? 안 돼. 이 얘기죠. 토쿠이 능숙하다. 니가 때 서투르다. 아, 싫어하다. 뉴븐 충분하다. 아, 뉴븐 데스. 이래도 사실 여기서는 뭐 상관없겠네요. 근데 아타마가 이딴 데스가 네모 뉴븐 데스. 하지만 충분해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4번은 성립이 안 되고 두 개의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어휘 문제 끝났고요. 이거 다 했으니까 6번 들어왔습니다. 자, 6번은 대화의 내용을 이해한 거를 찾아보자 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선생님 이거 끝난 다음에 뭐 정리해 줄 거냐면, 위더는 나한테 쓰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손윗 사람이라고 하죠? 손윗 사람, 위더는. 우리는 이제 손윗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일본어 문법에서는. 손윗 사람한테 쓰면 안 되는 표현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도 그 얘기예요. 자, 센세, 이마카라 콤비니 이끈 데스가 선생님 바꾸니 얘기합니다. 저 편의점 가는데요. 센세님 뭐 주스 카테 아게마스. 선생님한테 주스 사드릴게요. 이랬습니다. 사줄게요. 이랬습니다. 테 아게마스. 이랬습니다. 자, 아, 아리가또. 고마워. 하지만 선생님이 약간 위화감을 느낀 거야. 테 아게르 또 이유. 이까따와네. 이까따는 뭐야? 말투, 말하는 방법이에요. 야, 너 태아게루라고 하는 말은 이게 말투라고 하지 말고 그냥 말이라고 할게. 이거는 약간 자연스러운 의역으로. 저또 우에까라 우에상에서 하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이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말하는 듯한 위에부터부터 이렇게 예, 손이 사람이 손날 사람한테 말하는 것 같은 인쇼가 아른데 나른다 그래서 인상이 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야.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쓰는 것 같은 인상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다까라 그래서 뭐래요? 센세니 선생님에게 주소 카테 아게마스 또 이유 또 라고 말하면 뭐뭐 하면 이라는 거지. 자 이게 A 토 B 라고 했을 때 이거는 100% 일어나는 어떤 필수 조건에 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신뢰가 된다는 거야. 이거 하면 이거다. A 하면 B다.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버튼을 누르면 주스가 나온다. 그 말을 쓰면 신뢰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말을 쓰면 신뢰가 돼라고 얘기합니다. 아, 스이마센 죄송합니다. 내가 노이에바 이랬을까 뭐.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되죠?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니치조 세이카츠, 니치조 세이카츠, 니치조 카이와 일상 회화에서는 주스와 이까가 데스까? 자, 보자 보자. 어떻게 써야 돼? 1번 주스는 어떠세요?라고 의향을 묻거나 아니면 의지. 주스와 노마레마스카? 주스 드시겠습니까? 주스 드실래요? 라고 사람의 의지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의향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상태에 좀 이렇게 희망하는지를 물어볼 수 있다. 또 이어 키키카타 이랬습니다. 자, 이카타는 말투, 키키카타는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젠다네 그렇게 물어보는 게 자연스러워라고 얘기합니다. 모찌럼 도모다치니 나라 친구에게 라면, 친구에게 라면, 카떼 아게르, 또까, 라든가, 아따시가 야떼 아게르, 내가 해줄게, 또까, 라든가, 스카떼 모인다요. 그 친구한테는 막 써도 되는데, 누구한테? 손윗 사람한테 쓰면은 뭐가 된다? 쓰면 신뢰가 되는 말이 뭐라고? 테 아게르라는 표현이라는 거야. 소원한 데스네. 하이, 와카리마시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 풀고, 손

잘못 있으면 안 되는 표현 정리해 드립니다. 자, 박은요, 와타시가 야떼아게르를 자주 씁니다. 아니죠. 자, 선생님에게는 카떼아게르라고 말해도 된다. 아니죠. 실례가 된다 그랬어요. 테아게르는 친구에게 쓰면 실례가 된다. 친구한테 써도 돼요. 자, 박은요, 선생님의 뉴스를 가와나이 고톤시다. 사지 않기로 했다. 이말 들었다고 안 사기로 했다. 그 얘기가 아니지. 센세니와 선생님에게는 주스, 노마레마스카. 주스, 노마레마스카. 또 이, 키카타가 이. 그렇게 말하는 게 좋다. 이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의지를 확인하거나, 의향을 묻거나, 이렇게. 자, 그럼 뭐가 안 되는지. 손윗 사람한테 쓰면 신뢰가 되는 표현 봅니다. 자, 이거 다 뭐야? 수능특강에 나와 있던 거야. 태아겔은 안돼 그랬어요. 왜냐면, 생색을 내는 말투예요. 그래서 실례가 된다. 생색을 내는 말투이기 때문에 실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아게루라는 것은 일본은 그 사무라이 문화인 건 알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랫사람이고 줄수 있는 건 윗사람이라는 그런 이렇게 흐름이 있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느낌이 있는 거지. 테아게루 하면 내가 주는 건데 약간 생색을, 야, 내가 해줄게. 에, 내가 해줄게. 나 있잖아.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야. 두 번째, 따이데스까 봅니다. 자, 요미따이데스까. 이거는 사람의 어떤 욕구, 희망,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는 신뢰가 되는 거야. 그거 하고 싶어? 읽고 싶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럼 기분 나쁘지, 뭐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이, 고노홍, 요마레마스까? 이런 식으로. 읽으시겠어요? 의지나 의향으로 묻는 거야. 고노홍 이까가 데스까? 또는 도 데스까? 라든가 아니면 노마레마스까처럼 요마레마스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것도 쓰면 안 된다. 자, 츠모리 데스까도 안 돼. 이거 작정. 너무 강한 의지인 거지. 선생님 뭐할 작정이세요? 내일 뭐할 작정이세요? 주말에 뭐할 작정이세요? 이상하지? 그런 작정의 좀 강하잖아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아시다 니혼에 이크 쯔머리 데스까? 선생님, 내일 일본에 가실 작정이신가요? 좀 이상하죠? 그럼 일본에 가십니까? 어떻게 써요? 이카레 마스까? 의지. 이카레 마스까? 이렇게 송트처럼 써가지고 존경을 나타내는 거죠. 선생님, 이라사이 마스까? 예, 니혼에 이라사이 마스까? 또 니혼에 이카레 마스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자, 조즈다도 손윗 사람이나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사실은 뭐 친하면 쓸수 있죠. 친소관계. 일본은 어때? 친소관계에 따라서 이 존댓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친소관계라기보다 약간 나이 이해의 문제이지만 조즈다는 그래서 손윗 사람한테 쓰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조금 위화감을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아유 선생님 굉장히 나이스 생활기록부 쓰시는 거잘 쓰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일인데 이게 칭찬하지? 뭐 이런 생각 들수 있잖아. 특히 뭐 선생님한테. 어머, 일본어로 인사말 진짜 잘하시네요,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미나상 고니치와 이랬더니만, 선생님 고니치와 너무 잘 말씀하시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칭찬을 하는 거는 좀, 무례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네 가지만 해도 사실 손윗 사람의 문제는 좀 많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자, 7번 들어왔습니다. 자,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그거 알아서 일본에 지금 난리 났어요. 녹차가 엄청 유행이라고. 옛날부터 일본에 녹차가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녹차?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뉴스에 날 정도예요. 굉장히 녹차의 그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 거의 붐이라는데? 그렇대요. 자, 볼게요. 니혼지인가 요크 노무 노미모노 토이에바 토이에바 이런 거 좋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면 연상이에요. 연상. 교육방송 하면 뭐야? EBS 이런 거죠. 바 이에바 또 뭐뭐라고 하면 야하리 역시 오차데스 오차입니다. 일본인이 자주 마시는 음료라고 하면 연상되는 게 뭐야? 오차입니다. 이건 녹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고항오 타베타 또. 먹은 후나 아니면 야스미 시간이 시간 대 습관으로 으로 오짜오 노무 히토모 오이데스. 차를 마시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마셔? 우린 녹차 마셔? 우리 녹차 마셔? 커피 마셔? 커피 마시잖아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의 커피처럼 녹차를 많이 마신다. 자, 사이킨 대와 최근에 들어서는요. 니혼 오짜가 아메리카야 이유나도 데 인기가 아리마스. 나제 나라. 왜냐하면 니혼 오짜는 오오쿠와 많은 오차의 대부분은 히토노 카라다야 간쿄니 야사시니 야사시 어디 어디에 친환경적이다 어디 어디에 상냥하다 그런 말이죠 도움이 되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녹차의 대부분은요 사람의 몸이나 환경

가장의 친화적인 그런 방법으로 스쿠라르 데 이르카라 데스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노미모노 또시테 로써 다케데네쿠뿐만 아니라 노미모노 즉 음료로서뿐만 아니라 과자를 만들 때에도 자주 그러니까 우리 녹차 쿠키 많이 있잖아. 녹차 케이크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오짜노 유스와 고래가라모 후에르 또 이와르테이마스. 봐봐. 수출이 엄청 이게 되게 시사적인 게 지금 들어와 있네. 자, 1번 갑니다. 1번에 오차는요. 외국에서도 노마 타노시마레테 이르기 답이 1번이고요. 자, 식사 후에 맛있는 녹차는 특히 맛있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긴 없고. 미국의 녹차는 몸에 좋 는 걸로 유명합니다. 4번입니다. 일본에서밖에 생산 만들 수 없는 그런 아주 진귀한 녹차가 있겠죠. 하지만 내용에 알맞지 않고요. 앞으로 일본의 환경에는 더욱 요크나로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녹차가 왜 환경에 야사시한 건가 하고 찾아봤어요. 사실 선생님이 지금 녹차에 관심이 많아갖고 한 4개월간 뭐 녹차 관련해서 막 조금 알아보고 막 이랬었는데 이게 녹차가 있잖아. 이게 이 수분이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잘 배출 빠지는 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약간 그 고산지대 많이 있대요. 높은 데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경사로가 있는 데 많이 자라기 때문에 산사태를 좀 막아주고 일단 그다음에 단연생 작물이어가지고 한 30년에서 50년 산다고 하죠. 물론 막 중국 가면 엄청 오래된 막 무슨 천연기념물 같은 나무도 있고 막 그렇다는데 하여간에 되게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그 토양을 되게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있대요. 그리고 또 차로 이렇게, 그 차는 뭐야? 그 잎을 말리는 거잖아. 응? 그래서 잎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농약을 안 치는 경우가 많아서 유기농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렇게 토양이 더러워지는 일도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녹차의 잎이 있잖아요. 그 탄소를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해주는. 그런 되게 좋은 또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공기가 되게 깨끗해지는. 에? 뭐 그렇대. 너무 좋지 않니? 자, 그래서 우리 보면 주요 표현을 좀 정리. 또 이해해봐. 뭐라 그랬어 아까? EBS라고 하면 뭐 교육방송이라고 하면 뭐 이러면서 좀 일본의 음료라고 하면 녹차. 타또 뭐뭐 한우의 기본형 아니고 타형. 나케데와 나코 뭐였지? 뭐뭐뿐만 아니라였습니다. A뿐만 아니라 B 뭐 이런 거. 그녀는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도 말을 할수 있다. 니혼고 나케데와 나코 에이고모 하나세루 이런 식으로 또 이와레테 이마스라고 일컬어져 있다. 즉 알려져 있다. 어디 어디에 친절하다는 니 야사시예요. 친화적이다, 친절하다. 그래서 친환경적이다. 그런 뭐야? 강견이 야사시. 그 다음에 눈에 좋은 그런 매니 야사시. 뭐 이런 식으로. 녹색은 매니 야사시. 눈에 좋다. 자, 이제 그림 문제 나왔어요. 그림 문제는 거의 1점이죠. 이게 뭐야? 가가미 모찌. 가가미 모찌는 뭐 하는 거지? 이게 신기라고 해가지고 신이 내려준 선물. 그런 것들을 이제 장식해두는 1월의 장식품입니다. 시기니까 1월이고요. 얘는 뭐예요? 츠키미. 츠키미가 뭐야? 달을 보는 거죠. 이게 음력 8월 15일이니까 9월 한 중순 정도? 중순 정도 되지 않을까? 9월 중순이나 뭐 10월 초? 자, 그 다음에 얘는 5월 인형입니다. 고가츠 닝교. 5월 인형은 얘들아, 이거는 5월 5일이잖아? 5월이겠죠, 뭐. 그러면 순서. A, C, B가 되겠네요. A, C, B 답은 2번.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에 나와 있어? 세시풍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수능특강 19강 보면 나와 있어요. 아직도 모르겠다. 그럼 뭐, 외우셔야지 뭐. 몇개안 되잖아.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아, 이게 스포츠 노희 선생님, 이거. 2020년부터 이거 바뀌었대. 난 몰랐어요. 네, 이거 보고 알았어요. 왜? 타이군 후이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옛날 인간이어가지고. 자, 볼게요. 자, 일본에 10월에 사실 그거 많이 해. 체육대회 같은 거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10월 하면 이게 느껴진 게 같고, 운동회 마야. 약간 요런 느낌인데. 자, 일본에서는요, 일본에는요, 10월에 스포츠 노 히, 또유라고 하는 야스미 노 히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하는 이거, 그치? EBS 또유 호소쿄쿠, EBS라고 하는 방송국. 스포츠 노 히라고 하는 휴일이 있습니다. 얘기해요. 라고 하는. 자, 이 날은요, 스포츠를 타노시미, 마스형에다 이렇게 끊으면 그냥 접속이야. 자, 스포츠라고 하는 것을 즐기고, 조부나, 조부가 뭐야? 괜찮다가 아니야? 튼튼하다가 조부다야? 괜찮다는 뭐였지? 나이 조부야. 자, 여기서는 조부나 카라다 우츠쿠르고도 튼튼한 몸을 만드는 것을 내가 때 기원하면서 츠쿠라레마시다 만들어졌대요. 뭐가?

시위를 야스민 또시테 기념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야스민 또 시대 시대 또 시대 임마시다 휴일로 하고 있었대요. 그랬구나. 이 기원이 그랬네요. 자, 시까지 그러나 2000년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을 계속해서 미각강 야스메르 요원이 가내용 플러스 요원이 뭔말할수 있도록 3일간 쉴수 있도록 그래서 이름은 해피 먼데이라는 게 있어. 해피 먼데이. 하피 먼데이. 그냥 한국말 쓸게. 해피 먼데이. 해피 먼데이라고 해서 성인식도 그렇고 다 월요일로 이렇게 다 몇째 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다 바꿔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10월 둘째 주, 이게 둘째 주를 이렇게 얘기해. 이거 둘째 주야, 이게. 이반매, 두 번째. 그러니까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바뀌었어요. 뭐가? 스포츠 휘가. 원래는 뭐였는데? 타이쿤 휘였는데. 10월 10일에서 그냥 이거 그냥 에이 그냥 연휴로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토일월로 해서 그래서 2020년부터 스포츠 노 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와린 맛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스포츠의 날은 매년 10월 10일 아니지 바뀌었대. 2000년부터 쉬는 날이 스크나쿠 났다 적어졌다 아니고 일주일에 3일 쉬면 몸이 편해진다. 그치? 몸이 튼튼. 저도 이거 답이라고 하고 싶네요. 근데 아니죠? 네. 일주일에 3일 쉬면 얼마나 좋아. 자, 갑니다. 4번. 체육의 날은 스포츠를 즐길 수가 없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자, 5번이 답인가 보네. 스포츠의 날에 전날은 항상 일요일이다. 맞아. 왜냐면 두 번째 월요일을 스포츠 날로 정했기 때문에 그 전날은 일요일이잖아. 좀 생각 좀 하게 하려고 만든 문제 같아요. 9번에 5번입니다. 자, 우리 어휘 한번 정리해봐. 아까 했지? 뭐라고 하는 뭐, 명사라고 하는 명사. 그 다음에 하지매는 뭐냐면 처음엔 이래 시작이에요. 선생님 이거 왜 썼냐? 하지매 때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하지매 때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아, 일본은 처음으로 왔나? 처음 오셨어요? 하지메테 니혼 니키마시다까? 하이, 하지메테 데스. 이렇게 말해야지. 하지메 데스라고 얘기하면 안 돼. 하지메라고 하는 거는 서론, 본론, 결론의 그 서론 같은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뭐 이런 식이죠. 이거는 지금 경험상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토스루는 간주하는 거. 뭐뭐로 하다. 요원이 가능형. 할수 있도록. 뭐, 아까 뭐였죠? 야스메르 요원이. 그랬습니다. 쉴수 있도록. 야스무가 야스메르 요원이. 쉴수 있도록. 뭔말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10번 들어왔어요. 자, 이거는 신체 관용어구예요. 신체 관용어구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거 다음에 이렇게 쭉쭉 나오거든. 이거 좀 보자. 자, 일본인의 친구가, 일본인 친구가, 이거 동격이야. 일본인인 친구가,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손도 발도 나올 수가 없어. 나오지 않아. 자,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어. 내 몸통이 있는데 손발이 없어. 뭐할수 있겠어, 이래갖고? 응? 뭘 짚거나 뭘 해야 되는데. 너무 슬프잖아. 이런 상태라는 거야. 이게 뭐죠? 속수무책이라는 거지. 자, 야, 손도 발도 안 나와. 이거 진짜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런 얘기지? 이때 처음으로, 이봐 나오잖아. 하지메 때 나오지. 처음으로. 처음으로 들었대. 처음으로 들었대. 이게 첫 경험이라는 거야. 이거는 먼저, 일의 순서상 처음으로가 아니라, 이거는 아예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테모와 시모데나이라고 하는, 라고 하는 또 나오네. 표현을 들었다. 자, 친구에게, 소래떼, 이거는 그냥 주격조사야. 그것은 도 이유코토, 도 이유코토는 의미를 물어보는 거죠. 도 이유코토, 어떻게 말하는 거야? 가 아니라, 어떤 뜻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또 잇따라, 타라, 자, 좋다. 이게 뭐야? 타라에다가 타 붙였어. 이건 뭐냐면, 뭐뭐 하면이 아니라, 뭐뭐 했더니라고 하는 발견이야. 이거, 가정용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야, 내가, 이거 처음으로 들어가지고 몰라갖고, 이게 무슨 뜻이야? 손발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이지? 라고 친구에게, 그거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더니 친구가 가르쳐 줬대요. 뭐라고 가르쳐 줬을까? 뜻이 나오네, 여기. 자신의 힘으로는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라고 하는 또 나온다, 그치? 고또다. 음이다. 라고 가르쳐 줬어.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러니까 속수무책임. 감당이 안 되는. 자, 오모시로 효겐다. 아, 재밌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에서 뭐또 지라베떼 미따라 타라 또 나왔어. 뭐야? 타라 또 나왔어. 타라 타. 그러니까 왜 선생님이 타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냐면은 이 타라는 뒤에 가정형인 경우에는 뭐뭐 하면이라는 뜻의 경우에 과거형이 안 와. 이 발견, 전개의 느낌. 이 전개에 뭐뭐 했더니 뭐뭐 하자 식으로 해석이 되려면 뒤에 A 타라 B에 이 B가 타형이 온다는 거지. 그럴 경우에 발견과 전개가 된다는 거. 네? 그럼 해석을 뭐뭐 하면이랑 뭐뭐 했더니로 해줘야 되는 거야. 뒤에를 보란 말이지.

이거 이게 뭐뭐 하면인지 뭐뭐 하자인지. 자, 그럼 다시 해서. 아, 재밌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좀더 조사를 해봤더니 손이 안 나온다 라고 하는 비슷한 표현도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거는 특히 네단과 타카쿠테 가격이 비싸서 카에나이 살수 없다 라고 하는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이다. 표현이라고 한다. 얘기죠? 표현 사용한다고 한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지금 신체 관용어가 뭐가 나왔어? 테가 데나이랑 테모 아시모 데나이가 나왔죠? 테모, 손도 발도 안 나오는 거랑 손이 안 나오는 거. 근데 손이 안 나오는 거 언제 쓴다고? 이건 이제 그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엄두가 안 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려울 때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풀어봤어? 그 대학 그 시험 때 수리논술 이런 거 수학 문제 갑자기 어? 뭐 풀어보면 저세상 문제 같은 그런 수학 잘하면 뭐 그냥 풀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보면 이게 뭐지? 하는 게 약간 엄두가 안 나는 그런 느낌이 태가 되나이. 응? 너무 어려워서. 그럼 막 봤더니 가방 너무 예쁘다. 그랬더니 3,800원 이래. 어이 너무 비싼데 태가 되나이. 이런 느낌이죠. 자, 1번입니다. 예, 다카이모노 오카우타맨이 비싼 거를 사기 위해서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말이죠? 일본인 친구에게 재미있는 표현을 오시에 때 아겠다. 아게루가 아니라 오시에 때 몰았다죠. 이거는 내가 가르쳐 받은 거니까. 자, 테모하시모 데나이는 나니모 데키나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 그지? 4번은요? 자, 이마와 지금은 태가 되나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다지 사용되지 않는다. 아니요, 사용된다니까 찾아봤더니 이런 표현도 있다더라 라고 소개한 거잖아. 자, 5번입니다. 모르는 것을 찾을 때에 손도발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것도 아니고. 자, 답은 3번이었죠? 자, 일단 신체 관용학고 좀 볼게요. 손과 관련된 거싹다 긁어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플러스 돼서 뭐야? 태가 되나이. 이거 하나 나온 거지? 아는 거 한번 찾아봐봐. 테니 이래루, 손에 넣다, 입수하다라는 거지. 손에 넣다,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테오히쿠는 손을 빼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철수하는 거지. 아, 나 거기서 손뗄 거야, 안할 거야, 이 얘기죠. 네코노테 모카리타이, 나 얼마나 바쁜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까요? 테오다스는, 자, 내가 손을 내밀게. 그러니까 일을 착수하는 것도 되지만 손을 내밀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돕다. 젠세가 테오다시마스카라네. 내가 손을 내밀어 둘 테니까, 그렇지? 내 손을 잡아. 테오츠케르, 손을 대다 착수하다, 비슷하죠? 자, 테오아게르는 손을 어때하게? 그럼, 아, 나두손두발다 들었어. 진짜 쟤는 어떻게, 뭐, 말썽쟁이 쟤한테 내가 두손두발다 들었어. 테오우츠는 뭔가 우츠는 두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바둑 같은 느낌 있어. 이렇게 딱, 테오우츠. 그럼 뭐야? 손을, 방법을 쓰다. 약간 이런 느낌. 내가 그쪽 회사에는 손을 써놨어. 뭐 이럴 때, 테오우츠. 테오 이레루는 손보다 손질하다. 선생님 약간 렌즈 옛날에 꼈을 때, 그, 테오 이레루. 노가, 아노, 멘독사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되게, 내가 애써서 뭔가 손수 뭘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테오 이레루. 손질하고 손보고 뭔가 애써 뭔가 내 노동력을 들이는. 테가 마을은 손길이 미치는 거예요. 손이 막 이렇게, 여러 손이 있어가지고. 손길이 미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테오카스는 도와주다, 일손을 빌리다. 테오카시테 쿠다사이. 그러면 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럼 발은요? 아시오 학고부는 실제로 그거 제가다. 그러니까 다리를 뭐 잘라서 들고 나르면 좀 이상하죠. 완전 공포영화죠. 그게 아니라 내 다리를 실제 그쪽까지 나른다는 거죠. 이동을 해서. 근데 아시오 아라우라고 하는 거는 테오히크랑 좀 달라. 테오히크는 그냥 철수하고 그만두는 건데 아시오 아라우는 발을 씻는 거는 나쁜 일을 그만, 잠깐만, 우리나라는 발안 씻고 뭐 씻지? 아, 저그 일을 더 이상 안 합니다. 막 어둠의 세계에서 뭐 이제 다시 우리 조직으로. 말하면, 아, 저그 조직에서 뭘 씻죠? 손을 씻잖아요. 근데 일본은 발 씻어요. 자, 아시가데류라고 하는 거는 예산을 초과하여 적자가 난다는 의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옛날에 우리 기모노 입잖아. 아, 기모노를 또 이렇게 그리고 앉았네. 어떡하지?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기모노를 그리는데 발이 이렇게. 발이 보통 이렇게 나오죠, 기모노 입으면. 근데 이 기모노가 마치 유카타처럼 발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건 너무 없어 보여요. 유카타는 조금 짧게 입어도 돼, 여름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기모노 이렇게 나와버리면 천이 모질란 거야. 이제 이만큼 더 천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지. 그래서 예산을 초과하여 적자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자, 아시가 하야이라고 하는 거는 막 발이 빠른 거야. 진짜 막 육상선수처럼 막 발이 빠른 것도 돼요. 근데 쉽게 상하다, 잘 팔리다, 이런 뜻으로 더 확장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일본은 이렇게 어촌 마을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해안가에. 그뭘 잡아? 물고기 잡잖아.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내륙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교토 이런 데 갔을 거 아니야. 응? 그막 천황한테 바치는 물고기가 있을 거 아니니. 근데 교토는 내륙이잖아. 발을 엄청 빠르게 여름에 막그 생선을 날려면 얼마나 발이 빨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상하고 잘 팔리는 거는 시간은 더불어 변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또쓸수 있다. 자, 11번 들어왔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한번 찾아볼게요. 이소가시 바빠? 그때 에, 아, 나니까.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거래 쪼또 오시에테 크레나이? 이랬습니다. 좀 가르쳐 줄래? 이랬습니다. 지금 이게 좀 약간 아마 친구들이 이거 많이 왔을 건데 선생님도 요즘 고민했어요, 이 문제. 왜냐면 이 똑똑한 친구들은 4번 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 나도 3번 되게 고민했거든. 왜냐면 얘 표정 때문이야. 이 표정 보면서 뭔가 되게 곤란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 이마 이송아씨? 라고 물어봐. 너 지금 바빠? 그랬더니 얘가, 에? 뭔가 얘 얼굴을 보면서 뭐라 그래? 뭐, 너왜 그래? 너뭐 곤란하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때, 곤란해. 그러니까 나좀 도와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선생님 일본인 친구한테도 물어봤어요. 야, 이게 이렇다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랬더니 뭐, 일본 친구는 알지? 다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의사소통 기능상 봤을 때 보통의 이 서류 더미 앞에서 어떤 여자가 되게 곤란해 보이는데 여자가 바쁘니라고 물으면 이거는 뭐냐면 진짜 바쁘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야. 얘가 바쁜 거를 얘가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너 바쁘지 않으면 나좀 도와줄래가 도와줘. 도와줘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의사소통 기능상. 응? 그러면 내가 에? 하면서 아 그럼 도와줘야 되나 하고 빨리 굴려 머리를 그 다음에 아 뭐가 도와줄까라고 자진해서 말을 해줘야 하고 말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일본어 대화 흐름에서 되게 흔한 패턴이라고 해요. 우리는 야너왜 그래 얼굴 왜 땀나냐 너왜 얼굴 빨갛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더 적절한 걸 고르면 1번이다 이렇게 고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아슬아슬한 문제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이런 문제도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답은 1번으로 우리 갑시다. 자, 12번 들어왔습니다. 오크레르 나한테, 뭐, 라니. 야, 너가 늦다니 되게 흔치 않은 일인데? 그랬더니,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게요, 또 시다라. 뭐뭐 했더니, 더니 아까 나잖아? 그랬더니, 뭐뭐 했대. 초도 니모츠가 쓰일 때 갑자기 막 배달이 온 거야. 그다음에 또 전화까지 걸려와가지고 내가 시간을 막 이렇게 연장이 돼버려서 아 그랬구나라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 방해해서 진귀해서 기다리게 해서 그쵸? 답은 3번. 4번은 신세가를 져서 또 시간 아직 시간이 있어서 여기서는 내가 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라고 해야지 적절하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들어왔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하나미를 하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한국에서도 하나미를 한대요. 일본처럼 사쿠라노 키노시다니 쓰왔대. 자, 그래서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우리 이거 6월 모의고사에서 보면 약간 요런 그림 봤지? 이 사쿠라노 키노시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맥주도 마시고 도시락도 먹고 약간 요런 그림이 있었단 말이야. 이거 모의고사 14번 문제예요. 약간 요런 느낌이야. 자, 일본처럼 벚꽃 나무 아래에 앉아서 뭐 하는지만, 뭐뭐는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야타이 데 웃데이르, 포장마차에서 팔고 있는 음식을 먹고 걸으면서, 그치, 우리나라는 좀 걸으면서 꽃구경을 사쿠라. 지금 벚꽃 구경하는 느낌이죠. 약간 그 여의도도 그렇고, 이렇게 막 걸어다니면서, 와,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앉아서 밥 먹고 막 이런 좀 느낌이다. 그 얘기를 이제 육문 해설 때도 해드리긴 했는데, 자 그럼 뭘 해야 돼요? 벤또 다베다리와 시나이 했습니다. 뭐뭐 하진 않지만으로 연결을 해야 좀 자연스럽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15번은요 지금 시간상 다못 풀어드릴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 이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풀어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겠습니다. 皆さん、ご苦労様でした。じゃあ、また。

Herzlich willkommen zu Deutschmeister 2027학년도 수능완성 독일어 강의의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실전 모의고사 앞부분 문제부터 쭉 한번 풀어볼 예정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날 문제 1번 문항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3회이고요. 늘 그렇듯이 1번 문항은 발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밑줄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을 물었고요. 대화문을 봤더니 Wann geht dein Flug nach Düsseldorf?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비가 am Donnerstag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듀셀도르프행, 너의 비행기는 언제 출발하니? 언제 가니? 라고 했더니 am Donnerstag, 목요일이야 라고 해서 즉 비행 일자가 언젠지를 물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명사 flug은 알파벳 G 발음을 묻고 있어요. 알파벳 G는 여러분 발음을 낼 수 있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모두 다 기억이 나시겠죠? 알파벳 G가 G로 발음이 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K 발음을 내거나 아니면 조합에 따라서 조금 특이한 발음을 낼 수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경우를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알파벳 G의 위치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이잖아요. G가 단어 음절 처음에 있거나 할 경우는 G로 발음을 합니다. 혹시라도 단어 음절 끝에 있다라고 하면 알파벳 G가 크로 발음이 나거든요. 그럼 flug은 알파벳 G가 어디에 있어요? 단어 음절 끝에 있으니까 본래의 발음이 아니라 크 발음을 내는 경우이네요. 이럴 경우에는 같은 크 발음을 낼 수 있는 자음 카가 들어가 있는 선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그것도 유념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 Berg입니다. 여기도 G가 어디에 있어요? 단어 음절 끝에 나와 있는 경우죠. 그럼 알파벳 G가 무슨 발음? 크 발음으로 동일하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정답 1번이라는 거 확인했고요. 나머지의 경우는 어떻게 발음 나는지 그래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 Sorge의 경우는 알파벳 G가 단어 중간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알파벳의 종류를 구분해서 활용을 합니다 라고 했어요. 모음이 나올 경우 앞에 나와 있는 개는 그로 발음을 하게 돼요. 조아그라고 발음을 하고요. 네, 3번의 경우는 알파벳 G가 개 혼자로 쓰인 게 아니라 복자음으로 쓰인 거예요. NG의 조합으로 쓰인 거고 이 경우는 응으로 발음이 납니다. 생아라고 하는 발음이고요. 4번의 경우는 이제 주의해야 하는 단어였었는데 자 얘도 단어 중간에 있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알파벳의 철자를 봅니다. 라고 했는데 자음이 나왔거든요. 지금처럼 자음 앞에 알파벳 G가 올 경우는 원래는 크로 발음이 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요. 하지만 보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외였습니다. 중간에 있어도 그로 발음나는 예외 어휘가 두 개 있었거든요. 자음 기 발음 중에서 그거 기억 잘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경우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Einladung은 방금 3번에서 봤던 것과 동일하게 NG라고 하는 복자음 조합으로 구성된 거니까 무슨 발음이에요? 응으로 발음을 해야 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알파벳 G의 경우는 조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발음이 여러 가지로 사실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음 G 발음

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알파벳 기가 그로 발음 나는 거는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단어 음절 처음에 올 경우예요. 그래서 gas의 경우처럼 여기처럼 처음에 나와 있을 때이고 두 번째 우리가 선지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중간에 있을 경우는 뒤에 나오는 알파벳의 종류를 구분합니다라고 했거든요. 단어 중간에 오고 모음 앞에 위치를 한다라고 하면 그로 발음을 합니다. Regal, Morgan 이그 예시에 해당하겠죠? 예외라고 하는 단어 두개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바로 선지를 보셨던 Program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 자음 앞에 있지만 그 발음 나고요. 그다음 비가 내리다라고 하는 동사에게도 자음 앞에 기가 나와 있지만 그로 발음해서 Regnen이라고 해요. 그넨이라고 발음했던 거 생각하면 아마 실수하지 않고 풀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카로 발음 나는 경우는 선지에서 보셨다시피 단어 음절 끝에 있는 경우입니다. 차크, 츠크 등의 예시가 있고요. 단어 음절 중간에 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알파벳 보는 거라고 했죠. 철자가 자음이고 그 앞에 기가 위치할 때는 크 발음을 냅니다. 자음 앞에 있어서 츠이크네스라고 하고요. 이 단어도 자음 L 앞에 기가 나왔으니까 뮤크레시라고 발음할 거예요. 조합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두 개의 발음이 있거든요. 응으로 발음하는 경우는 방금 선지에서 보셨던 엔기 복자음 조합으로 쓰였을 때나 아니면 엔카 복자음 조합의 엔이 응 발음을 내요. 엔기는 합쳐져서 하나의 자음으로 발음하지만 엔카는 응, 크두 개의 발음으로 각각 나는 경우예요. 아이라둥, 방크 등의 예시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기라고 하는 요 철자 조합으로 단어가 끝났을 경우에 여기에 있는 기가 히 발음을 냅니다. 즉, 이시에서처럼 복자음 체하와 똑같은 히 발음을 냅니다. 어떻게 읽으면 돼요? 페아트시. 그 다음에 랑바일리시라고 합니다. 요거 여러분이 사실은 크 발음이랑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치만 보지 마시고 조합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특히나 마지막 4번에 있는 아이는 저 조합으로 단어가 끝나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랑바일리시는 형용사입니다. 혹시 비교급 만들어서 에에아르라고 하는 비교급 어미가 붙게 되면 더 이상 이게 조합으로 끝난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단어 중간에 있는 게이고 모음 앞에 나왔으니까 무슨 발음? 아, 그 발음을 내는구나라고 여러분이 발음 규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의 자음의 발음을 모두 다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제는 계속해서 2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의 의미는 이라고 했어요. 이제 단순하게 이 낱말에 해당하는 것은 물어보지 않고 의미를 지금 유추하도록 하고 있네요. 첫 번째 단어는 공입니다. 공에서 철자 아가 빠져 있고요. 말이란 단어였죠. 집이라고 하는 단어엔 어떤 철자가 빠져 있나요? 우라고 하는 글자가 빠져 있어요. 하우스입니다. 공책 독일어로 heft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글자가 빠져 있는 거죠? t라고 하는 자음이 지금 없었네요. 자, 네 번째 그림은 소파라고 합니다.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철자를 넣으시면 되고요. 어떤 글자가 빠져 있냐면 모음 오가 빠져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사실은 다행스럽게도 요 빠져 있는 네모칸 안에 글자들을 모두 순서대로 조합을 하면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보입니다. 뭐예요? 아우토이거든요. 자, 첫 번째인 1번 공간은 독일어로 라움이라고 합니다. 네, 철자 문제, 글자 문제였으니까 일단은 모든 글자를 다 대문자로 한번 적어 볼게요.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는 플란이라고 독일어에서 얘기해요. 손님, 조금 전에 발음 예시로 선생님이 줬었던 가스트가 손님이라는 뜻이었고요. 철도는 만이라고 하는 글자 조합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가 뭐예요? 아우토라고 하는 글자 조합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 글자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단어는 아우토이고요. 아우토가 자동차라는 뜻을 갖고 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었어요. 5번. 자,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서 아마 라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잘 활용되는 예시를 보지 못했을 경우도 있거든요. 저 아이가 어떤 의미로 또 활용이 될수 있는지 오늘 그러면 다의어 정리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정답은 아까 5번이었던 거 확인하셨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만이라고 하는 명사는 일단 여성 명사입니다. 디반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만은 사실은 조합으로 되어 있는 단어를 꽤 많이 사용해요. 우반, 에스반이라고 해서 지하철의 한 종류, 철도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요. 물론 철도라는 의미가 있긴 합니다. 전차라는 의미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ich fahre mit der Bahn이라고 하면
저는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아니면 저는 전차를 이용합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반이라고 하는 게길 또는 선로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몇 번째 선로를 이용하고 있죠? 아니면 몇 번째 차선을 달리고 있나요? 이럴 때도 반이라고 하는 명사가 활용이 되거든요. Bring it nicht auf der Bahn. 요거는 관용구예요. 그래서 길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길, 선로, 네, 차선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반에 aus der Bahn bringen 이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은 원래 가야 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다 이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지금 혼란스럽게 하지 마. 아니면은 그 아이가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지 마라는 표현으로 aus der Bahn bringen 이라고 하는 관용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jetzt haben wir freie Bahn 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Bahn이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했는데 앞에 형용사를 frei를 썼어요. frei는 비어있는이죠. 또는 자유로운 이란 표현도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이 길에? 맞아요. 아까처럼 뭔가 가로막고 있거나 했었던 게 없는 거죠. 길이 뻥 뚫렸네라고 하는 표현으로 활용을 하고요. 이 의미의 궁극적인 표현은 난관을 극복했다. 앞에 뭔가 사실은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이 없어졌어라고 하는 표현으로 freie Bahn haben이라고 해요. 뭐든지 할수 있어 이런 표현을 할 때도 jetzt hast du freie Bah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이게 길, 차선, 선로라는 의미로 사용됐던 것 중에 합성 명사의 의미 한번 여러분 유치하시면 아, 그래서 이 단어가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을 거예요. Autobahn이 차선이라는 의미로 그 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예시로 알고 계시면 돼요. Raum은 남성 명사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명사이다 보니까 성잘 기억해 주세요. 1번 뜻은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Wir haben noch mehr Raum für die Möbel. 모빌은 가구이잖아요. 우리는 가구를 들여놓을 수 있는 공간이 지금보다 더 많이 있어. 즉, 훨씬 더 많아. 아직 여전히 많아.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빈 공간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Raum이라고 하는 명사형을 쓰고요. 나는 나만의 공간이 좀 필요해. Ich brauche mein Raum.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회나 가능성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Wir wollen der Sache noch Raum geben. 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 일에 뭘 하고 싶어요? 여전히 좀 공간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 일이 조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싶다. 가능성을, 기회를 조금 더 주고 싶다라고 할 때, noch Raum geben입니다. Eine Sache Raum geben 이라고 하는 관용구로 활용을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Problem steht im Raum 이라고 하는 관용구를 주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Das Problem steht noch im Raum 이라고 하면 문제가 여전히 맞아요. 공간 안에 있어 라고 해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나 아니면 새롭게 문제가 제기되거나 대두되었어 라고 하는 의미로 Etwas steht im Raum 이라고 합니다.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의제가 있어 이런 거할 때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im Raum stehen 그 다음에 Raum geben 등의 관용어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아마 기출문제 같은 거 살펴보시면 요거 어딘가에 지금 활용된 거 보신 적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3번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Was möchten Sie zum Essen? Ich hätte gern das. 라고 하고 식당 대화 상황이네요. 무엇을 주문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essen이라고 하는 명사를 썼어요. 식사 무엇을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했으니까 먹는 음식을 주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엇을 원합니다? 라고 했고요. 아래 봤더니 bat는 욕조예요. 그 다음에 fach, 과목이란 표현이죠. 그리고 geld는 돈이란 의미의 신이 명사이고요. fahrrad는 자전거였습니다. 자, 5번 뭐예요? tages menu라고 해서 오늘의 메뉴죠. 무엇을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 종류 중에 하나를 찾아야 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사실은 여기 구체적인 요리명이 지금까지는 들어갔었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의 메뉴라고 하는 합성어가 등장을 해서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라고 해서 조금 고민하셨겠지만 네, 요거 타겟 메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기본어휘 조합하면 오늘 나오는 메뉴인 거니까 어느 정도 의미 유추는 되셨겠죠? 계속해서 4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쭉 봤더니 이번에는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이라고 하고선 동사 어휘의 활용을 묻는 문항이에요. 선지가 지금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Karen 뭐뭐뭐 하고선 die Luft라고 했어요. Bevor sie spricht, 그녀가 말하기 전에, bevor는 뭐뭐 하기 전에 있잖아요. Luft는 공기.

deep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deep는 깊은 이라고 하는 의미인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공기를 깊이 뭐뭐뭐 했다이죠. 한국어로 생각했을 때 저기에 들어갈 표현은 동사 중에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것 같아요. 그럼 숨쉬다라는 동사가 쓰일까라고는 사실 숨쉬다라는 동사는 기본어휘 안에 없습니다. 이거 앞맨이란 동사인데, 그러면 숨을 깊이 들이마시다, 즉 숨을 깊이 가지고 오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를 쓰면 돼요. 무엇을 가지고 오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나 봤더니 2번이 가지고 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deep luft holen이란 표현이 가능할지도 모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봤더니 무엇을 가지고 오다 챙기다라는 의미의 4번 동사도 있습니다. 네임앤 동사 관용적 표현으로 여러분이 잘 모른다면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의미로 두 개를 먼저 적어 놓고 지우면 돼요. 나머지에서. 지금 현재 봐서는 의미상으로는 2번, 4번이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 첫 번째 문장은 관용구가 활용된 거라 명확하게 하나만 쓸수 있어요. 뭔지는 나중에 정답 다 나오고 나면 우리 살펴볼게요. 자, er schnell die Milch aus dem Kühlschrank. Kühlschrank는 냉장고이고요. aus 전치를 써서 냉장고 밖으로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자, 우유를 냉장고에서 빠르게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쭉 봤더니 뭐가 있나요? 맞아요. 2번에 holen 동사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오다라는 의미니까 5번에 bringen 이라고 하는 동사도 쓸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선 또 뭐도 있나요? 내면 동사가 어디에서 무엇을 취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Er nimmt schnell die Milch aus dem Kühlschrank이라고 해서 냉장고에 있던 우유를 급히 뺐다라고 하는 의미로 4번도 쓸 수도 몰라요. 자, 그래 놓고 그럼 이번에 여기는 여러 가지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였죠. 마지막 거 볼까요? Ohne einen Mantel ist das Kind leicht eine Erkältung이라고 했습니다. Erkältung은 감기이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감기를 이라고 했고, sich 뭐뭐뭐 했습니다. 자, 일단은 감기에 걸리다라고 하면 sich erkälten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명사를 썼을 때는 감기에 걸릴 수 있다. 라고 할때쓸수 있는 동사가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관용구이거든요. 이때 뭘 쓰냐면 erkältung holen이라는 동사를 써요. 몇 번이에요? 그러면 2번만 가능해요. 뭐가 없으면? 외투가 없으면, 즉 외투를 입지 않으면 그 아이는 가벼운 감기에 걸릴지도 몰라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2번만 가능한 거니까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찾아봤더니 정답은 홀렌이겠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깊이 숨을 들이마시다 할 때도 4번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tief Luft holen이라는 동사로 쓰이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동사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표현들은 여러 개의 동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질문은 뭐예요? 공통으로 알맞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하나. 여러분이 잘 지워나가서 정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각각의 동사 의미는 다 알고 계신가요? 자, 요거는 halten이라는 동사의 3인칭 변화형이고요. 영어의 hold라는 동사랑 똑같은 뜻입니다. 무엇을 잡고 있다도 되지만 멈추다 또는 준수하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반려동물과 함께 쓰이게 되면 반려동물을 키우다, 기르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동사예요. felt는 fallen 동사입니다. 어떤 의미죠? 떨어지다. 맞아요. 그 다음에 name and 동사는 영어의 take의 동사와 거의 같이 쓰임을 갖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이용하다, 교통수단이랑 같이 쓰였을 때 만약에 약이 나오면 약을 복용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무엇을 사다, 뭐 복용하다 이런 표현으로 쓸수 있어요. bring and 동사는 의미가 사실은 거의 하나만 있습니다. 가지고 오다라는 표현이고요. 근데 얘는 관용구에서 많이 쓰여요. 혹시 여러분 문화 영역에서 태어나다라고 하는 문장을 볼때이 동사가 많이 활용되거든요. After Weltbring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Bringen이라는 표현. 근데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아 이거 관용구로 활용된 거구나. 오늘 우리의 표현도 뭐였어요? sich eine Erkältung holen이라는 표현처럼 관용구가 활용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놓으면 다음에 관련 문제 나왔을 때 해결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 이 동사들 중에서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 정리하지 않았던 동사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holen, nehmen, bringen 이라고 하는 동사 보겠습니다. 네. holen은 가지고 오다라는 뜻이 아까 있다고 했어요. wo holen Sie Ihr Brot? 이라고 하면 어느 빵집에서 빵을 가지고 오시나요? 라고 해서 빵 어디서 사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홀리엔 동사를 써서 직접 물어봐요. 아니면 점수를 획득하다 이런 거쓸 때도 홀리엔을 씁니다. We have noch zwei Punkte geholt. 우리 2점이나 더 득점했어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방금 봤던 것처럼 Luft holen 이라고 해서 숨을 들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Wir müssen noch Luft holen. 잠시 숨을 돌릴 필요가 있어. 숨을 들이실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내면 우리가 자주 봤던 표현은 그냥 하나로 묶고 예문 하나만 줬어요. 취하다, 받다, 이용하다라는 표현. Bitte nehmen Sie das Geld. 이 돈을 제발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약품과 함께 쓸 때는 복용하다입니다. Nehmen Sie die Medikamente dreimal am Tag. 하루에 세번 약을 복용하세요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재개대명사로 써서 sich Zeit nehmen은 관용구입니다. 여유 시간을 갖다, 시간을 갖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세요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ein Ende nehmen이라고 해서 무엇을 끝내다라고 하는 관용구가 있어요. Wir wollen jetzt ein Ende nehmen. 우리 이제 끝내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etwas in die Hand nehmen이라고 하는 관용구는 인수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Er hat das Geschäft in die Hand genommen. 그 상점을 또는 그 사업을 뭐 했어요? 인수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bringen 가지고 오다도 있지만 사실은 보내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방향 제시하는 전치사랑 같이 쓰여서 er hat seinen Bruder nach Hause gebracht. 그는 그의 남자 형제를 집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아니면 das soll viel Glück bringen. 관용구로 쓰이죠. Glück bringen이라고 해서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행운을 가져다 준대. 그 다음에 재개대명사 구문과 함께 쓰여서 mit sich bringen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기 재개대명사를 mit 전치사 뒤에 활용을 하게 되고요. 자, 이 표현은 etwas unter den Hut bringen이라고 하는 관용구여서 한 모자 안에 모든 걸다 모으다라고 해서 사실은 중론을 펼치다 뭐 이런 표현을 쓸때 뭔가 여러분 난상토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 정리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자 할때 Das hat alles unter einen Hut gebracht 이라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모자 하나 아래로 다 모아줬지. 즉 굉장히 어렵고 토론 과정이 있었던 것을 해결해주고 하나의 결론으로 도달했어. 중론을 모아줬어. 뭐 이런 표현을 쓸때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아베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고요. Du hast in den letzten Wochen sehr viel gearbeitet. Vielleicht brauchst du Freizeit. 이라고 했습니다. Ja, das stimmt. Aber ich kann leider dagegen tun. 이라고 했네요. 너 지난 몇 주간, in the last Wochen 복수형으로 쓰였으니까 지난 몇 주간 열심히 일했어. 어쩌면 너는 좀 자유시간, 여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어요? 조금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럼 조금에 해당하는 표현을 아래쪽에서 찾으면 돼요. 자, 조금이 어디 있나 봤더니 3번에 들어가 있는 etwas가 있네요. 다른 거 혹시 가능한 게 있나 봤더니 2번에 매어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매어면 상대적 비교에서 앞에 뭔가 제시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할수 있는데 지금보다는 여가 시간을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있어이기 때문에 mehr Freizeit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맞아라고 하고선 gegen etwas tun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즉 대항하다 뭐 이런 표현으로 쓴이 전체 써서 그것에 반대하기 위해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취할 수 있는 게 그닥 많지 않네, 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많지 않다, 없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니까 Aber ich kann leider nichts dagegen tun 이라고 하던지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네 라고 하면 아마 여기는 wenig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A, B가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찾아봤던 일단은 fast는 쓸수 없고요. sonst도 되지 않고 wenig도 쓸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2번과 뭐 중에서 3번 중에서 고민을 했더니 2번에 뭐가 나와 있나요? 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뭐가 나와 있어요? 니시츠가 나와 있어서 매어와 니시츠 가능한 조합이에요. 일단 2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3번은 봤더니 feel이에요. Aber ich kann leider feel dagegen tun 이라고 하면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할수 있어인데 부정 표현이랑 쓰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can leider 하고서는 할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aber라고 하는 접속사 썼다는 건그 부정 의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수 있는 일이 그닥 많지 않아. 이기 때문에 feel이라는 많은이라고 하는 부사는 지금 쓸수 없는 경우여서 아비 들어갈 말 각각 올바르게 고른 것은 2번입니다. 2번. 요거는 사실은 좀 쉽진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쫙 찾으면 에트바스가 너무 눈에 띄는 매력적인 오답 정답이거든요. 근데 뒤쪽에 B를 보면서 고민을

할때 접속사까지도 잘 해석을 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제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문항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항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아우피다신 이라고 하고 뭐라고 얘기했더니 짱크, 이는 아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이라고 헤어지는 인사를 했고 사실은 뒤쪽에 봤더니 당신도요 라고 한 인사를 했어요. 헤어지는 상황에서 하는 어떤 인사말을 한 거죠. 그게 아닌 걸 찾으라고 했어요. Alles Gute. 뭐 좋은 일만 있길 바라요. 할수 있죠. 헤어지는 상황에서. Bis morgen. 내일 봅시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Bis morgen. 내일 봐요. Danke. Ihnen auch는 안 되는 표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봐요.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기원하는 인사가 이게 아니거든요. 물론 헤어질 때 하는 인사이긴 하는데 Bis morgen. Ja, bis morgen. 이라고 하지 요거를 쓰지 않아요. 당신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라고 해서 내일 봅시다는 어떠한 사실은 기원이나 축원이나 소망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거든요. 정답은 2번이고요. Gute Nacht, 잘 자세요, 좋은 꿈 꾸세요. 이런 의미가 가로 안에 들어가 있죠. Danke schön, schönes Wochenende, 주말 잘 보내세요. 당신도요. Einen schönen Tag noch,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도 기원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요건 조금 꼼꼼히 보셔야 하는 문제였더라고요. 실수하지 않게 잘 보고 넘어가셨으면 드려보고요. 7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무기스도 힌. 힌은 방향 제시하는 표현이죠. 어디를 향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너 어디로 가니? 그랬더니 인데슈닷. 시내가 Ich habe eine Verabredung mit Petra. 나 페트라랑 약속이 있어. 라고 했어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Vor dem Rathaus. 시청 앞에서 만나기로 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어? 라고 해서 뭐? 하고 뭐뭐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1번에 이미 뭐가 나오나요? Wo trefft ihr euch? Sich treffen. 나왔어. 만나다. 니네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어? 시청 앞에서. 정답 1번입니다. 나머지 보도록 할까요? Mit wem fährst du? 누구랑 같이 갈 건데? Wann triffst du sie? 언제 그녀를 만날 건데? Was wollt ihr machen? 너희들 뭐할 예정이야? Wie wäre es am Dienstag? 새로운 제안하는 거죠. 화요일은 어때? 라고 해서 새로운 스케줄을 제안한 상황인데 그런 대화 맥락은 아니었거든요. 장소가 나온 걸 보면 정답 1번이구나 찾을 수 있어요. 네, 계속해서 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as sind Sie von Beruf? Ich. 라는 거네요. 직업이 뭐세요? 라고 물어봤고요. 저는 무엇무엇입니다. 라고 해서 직업을 얘기하면 되는 표현이에요.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이긴 한데. 자, 봤더니 1번. Studieren noch. 저는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Suchen noch Arbeit. 아직 일자리를 찾는 중이에요. 그러면, 직업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아직 일이 없다. 라고 하는 이 표현도 대답은 할수 있죠.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으니까 일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 내용으로도 가능은 한 거예요. 꼭 직장을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직장 직업이. 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3번. Ich bin Klavierspielerin. 저는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도 쓸수 있죠. 직업 표현이니까. 4번. Spiele gern Tischtennis. Tischtennis는 여러분 탁구이고요. 그 다음에 gern이란 동사를, 그 부사를 썼다는 거는 맞아요. 취미 활동에 대한 표현이에요. 무엇을 즐겨 하다. 이거든요. 직업이 뭐세요? 아, 저는 탁구를 즐겨 칩니다. 는 답변이 될수 없네요.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Arbeite in der Bibliothek. 저는 도서관에서 일합니다. 라고 해서 Arbeiten이랑 전치사를 함께 활용하는 구문이 지금 나왔어요. 이 전치사는 뒤에 나오는 직장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사용이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그거 잠시 후에 팁스를 통해서 정리할 텐데요. 그 전에 직업을 묻는 표현 어떤 것들이 더 있었는지 우리 질문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Was sind Sie von Beruf?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machen 동사 써서 Was machen Sie? 까지만 묻던지 아니면 직업적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서 Was machen Sie beruflich? 를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직업이 뭐예요? 무슨 일 하세요? 를 묻는 표현입니다. 자, 거기 전치사에 따라서 사실은 활용할 때 뒤에 나오는 장소가 달라진다 라고 했는데, 어떤 건지 우리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팁스입니다. 직업 묻고 답하는 표현에서 답하는 방법인데요. 어디 어디에서 일합니다. 즉, 직업이 무엇입니다를 전치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직업 명사를 얘기하지 않고.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인전치사 쓰면 일반적인 장소를 그냥 내면 돼요. 나는 병원에서 일해요. 아니면 나는
식당에서 일해요. 이런 표현 쓸 때, 거기에 해당하는 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Ich arbeite im Krankenhaus. Ich arbeite in 하고 뭐뭐뭐 쓰면 저는 어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활용이 되게 되고요. 아니면 어디에서 일하시나요? 아, 저 지금 베를린에서 일하는 중이에요. 저 지금 서울에서 일해요 라고 할때 지명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 표현으로 답을 한다라고 하면 질문에서 Wo arbeiten Sie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자, 요거는 Wo arbeiten Sie 라고 물어봤을 때 아, Ich arbeite im Krankenhaus. Ich arbeite in Berlin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Was? 직업이 뭐세요? 를 물어볼 수 있지만 어디에서 일하세요도 답을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혹시라도 교육기관에서 재직 중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안전지사를 써요. 즉 뒤에 나오는 장소가 Schule 또는 Universität 등과 같은 교육기관으로 바뀌면 Ich arbeite in der Schule 이렇게 쓰지 않고 안전지사를 써서 Ich arbeite an der Schule, Ich arbeite an der Universität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상호명을 얘기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건물명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일하는 병원의 구체적 이름을 얘기하거나 기관명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by 전치사를 쓰셔야 돼요. in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EBS에 재직 중입니다. 그럼 Ich arbeite bei EBS라고 할 거고요. 아니면 관공서에서 일을 하다라고 할때 관용적 표현으로 by 전치사를 씁니다. Er arbeitet bei der Bank. Er arbeitet bei der Post. 뱅크하고 포스트가 예전에 관공서였던 곳이기 때문에 이 관용적 표현이 여전히 사용돼요. 저는 은행에 재직 중입니다. 저는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회사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피어마인데 인전지사를 안 쓰고 바이전지사 써서 씁니다. Ich arbeite bei einer Firma. 이때 그리고 정관사 안 쓰고 부정관사를 주로 쓴다라고 했었죠. 저는 회사원입니다 할 때는 바이 써요.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als 뒤에는 직업명사가 들어가게 돼요. Mein Vater arbeitet als Arzt. Meine Mutter arbeitet als Lehrerin 이라고 해서 직업명사를 바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Ich bin, sie ist 하고 직업명사 나열하셔도 됩니다. 자, 장소에 따라 전치사 다르게 사용하는 것, 특히나 회사원, by 전치사 쓴다라고 하는 거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의사소통 기능 영역 문자만 보도록 할게요. 9번 문항이고요. 봤더니 보기에 지금 아베치 대화를 순서대로 배열한 걸 묻고 있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럴 땐 보기 먼저 본다고 했죠. 왜냐하면 대화가 어떤 상황인 건지를 유추하기 위해서 그런다 했어요. Was fehlt Ihnen? 어디가 아프세요? 병원 대화일 가능성이 높네요. 인행을 쓴거 보고 병원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친구였으면 저기 두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활용을 했을 거거든요. Haben Sie Fieber? 열이 혹시 나시나요? Mein Kopf tut weh. 머리가 아픕니다. 라고 해서 아, 비는 의사가 하는 표현일 것 같고요. 치는 환자가 말하는 표현이에요. 안녕하세요. 뭐뭐뭐 했더니 비가 답을 하고 그 다음에 아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누가 환자고 누가 의사인지 여전히 알수 없어요. Vielleicht seit gestern Abend ist mir kalt. 어쩌면요. 어제 저녁 밤부터 저는 좀 한기를 느껴. 오한이 들었어요. 오한을 느낍니다. 라고 했으니까 비가 환자예요. 아까 환자가 쓸수 있는 표현 뭐라고 그랬죠? 머리가 아픕니다라고 했거든요. 일단 머리가 아픕니다. 여기 일단 넣어놓고 그러고 나서 봤더니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의사가 환자가 진료를 보러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불편하세요라고 먼저 물어봤겠죠. 두통이 좀 있습니다. 두통이 있다라고 하니까 다른 증상이 있는지 물어봐요. 뭐가 있는지. 혹시 열은 나지 않으세요? 어쩌면요. 어제부터 제가 오한이 좀 들더라고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아, 제, 비 순으로 나열된 거가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몇 번? 2번이에요. 2번. 이렇게 대화 순서가 나오면 보기를 보면 일단은 주제를 알수 있어요. 어느 장소에서 벌어지는 대화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처럼 누가 하는 표현일까를 좀 나누면 이렇게 연속으로 나와 있는 밑줄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배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문제를 접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as machst du nach der Schule? 그랬더니 Ich muss lernen. 하고 또 뭐라고 대답을 하고 Schade. Ich wollte mit dir ins Kino gehen. 이라고 했어요. 너 방과 후에 학교 끝나고 나면 뭐 하니? 나 공부해야 돼. 라고 했어요. 오, 아쉽다. 왜? 나 너랑 같이 영화 보러 가려 했는데. 인 거예요. 자, 일단은 뭐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직은 안한 상황이어서 배가 할수 있는 응답 표현이

뭘까 봤더니 나 공부해야 돼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뭔가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 있는 줄을 보도록 할까요? Ich habe Lust auf Kino. Lust auf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나 극장에 가고 싶어인 거니까 나 영화 보러 가고 싶어라고 하는 표현인데 schade라고 하고선 아 내가 극장에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라고 하는 대화는 어색하겠죠. 키워드만 보고서 말고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으셨겠죠? 2번, haben wir keine Zeit mehr? 부정어 플러스 mehr를 쓰면 no more 이라고 했어요. 우리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건가? 그러면 여유 시간이 얼마만큼 된다? 아니면 시간이 다 됐다? 이런 표현으로 답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대화상으로 어색한 표현이고요. Morgen habe ich eine Prüfung. 우리가 원하는 답인 것 같아요. 내일 시험이 있어. 내가 왜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이유가 되죠. 그랬더니 뭐래요? 아쉽다. 영화 보러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이겠네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Ich kann mit dir etwas machen. 나 너랑 뭔가를 할수 있어. 그럼 상대방이 뭔가 제안했을 때, 그거 할래? 라고 해서 수락하는 표현에 주로 쓰겠죠. 지금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5번, wollen wir gleich ins Kino gehen? 자, 뭐 하자고 했어요? 바로 극장에 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안하기도 전에 무슨 말하는지 알고 이럴 리는 없죠. 그쵸? 이것도 불가능하겠네요. 정답은 몇 번? 3번이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1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Hast du am Nachmittag Zeit? Ich brauche deine Hilfe beim Aufräumen. Ja, gern. Gut. 뭐 물어봤더니 gegen halb drei 라고 했어요. 너 오후에 시간 있니?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힐페라고 하는 명사가 by 전치사랑 같이 쓰였어요. 자, 요거는 우리 수거 구문으로도 알고 있는데 by etwas helfen 하면 무엇을 하는데 도움을 주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잖아요. 동사로 활용되는 구문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명사일 때도 by라고 하는 전치사 써서 뭐뭐 할때 돕다라고 하는 도움을 주다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도움을 주다라고 하면 힐페 하고선 어떤 동사 써야 될까 봤더니 지금은 필요로 하다라고 했어요. by etwas Hilfe brauchen 이에요. 도움을 필요로 해요. 뭐할때 도움을 필요로 하나 봤더니, 이거 뭐죠? 맞아요. 청소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를 쓴 거죠. 명사로 써서 정리정돈이란 표현을 쓴 거예요. 나 정리정돈 하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해라고 했더니, 야, 개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수락하는 거죠. 자, 상대방이 뭐좀 해줘, 도와줘라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좋아, 기꺼이 도와줄게 라고 한 거예요. 좋아, 잘 됐다 라고 하고선, 뭐뭐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시각 표현이 나왔어요. gegen halb drei. halb drei는 2시 30분이잖아요. 그 앞에 전치사 뭐를 썼나요? gegen을 쓰면, 뭐뭐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2시 반경에 와주면 좋을 것 같아. 인 거니까, 이건 뭐 물어봐야 돼요? 언제를 물어보는 when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질문을 찾으면 돼요. 어디에 있는지 볼까요? When comes to the house? 너 언제 집에 돌아와? 2시 반쯤 돌아와. 인 거죠. 지금 그럼 없는 거예요. 없어서. 너 언제쯤 돌아오니? 아, 2시 반경에 집에 오는데? 라고 하는 대화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는 다른 선지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혹시 더 정답에 가까운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볼게요. Wie lange bleibst du zu Hause? 이거는 소요 기간, 시간 물어보는 거죠. 집에 얼마나 오래 머무를 예정이야? 라고 하면 gegen halb drei 라고 하는 시각 표현을 못 쓰고 zwei Stunden 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를 쓰거나 für 전치사를 써서 für drei Stunden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얘는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Was möchtest du beim Essen trinken? 이건 전혀 다른 대화네요. 식사할 때, 밥 먹을 때뭐 마실 거야? 묻는 표현이에요. Wie viele Stunden Unterricht hast du? 수업 몇 교시나 들었어? 물어보는 거라서 지금 대화 주제와 맞지 않고요. Warum machst du keine Hausaufgaben? 왜 숙제를 안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유를 물을 때 쓰는 의문사이죠. 왜?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when이라고 하는 의문사가 사용된 것도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상황상으로는 이 대화가 서로 대면한 상황에 산 건지 비대면인지 처음엔 유추가 안 됐는데 정답을 넣음으로써 비대면 상황에서 언제 집에 돌아오는데? 라고 묻는 대화가 가능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는 거 확인하고 옆에 나와 있었던 전치사 구문도 잘 정리하시고요. 계속해서 1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Ich gehe jetzt spazieren. Dann nimm doch einen Regenschirm mit. Warum denn?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고서 알레스라라고 했어요.

나 이제 산책하러 가. 그러면 내면동사하고 밑내면에서 챙겨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산 좀 챙겨가렴이라고 했네요. 왜? 도대체 왜? 라고 물어본 거예요. 우산을 챙겨가라는 건 이유가 있겠죠. 비가 올것 같아. 라고 하는 표현을 쓸 건데, 그 비가 온다라고 하는 상황의 묘사적 표현이 아닌 걸 찾아야 돼요. 알레스클라는, 아, 알겠어. 라고 하니까 우산 챙겨갈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화는 끝났어요. Es regnet draußen. draußen은 실외, 바깥인 이란 표현입니다. 반의어, 실내는 여러분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자주 쓰이는 거 아니어서 필기 한번 하고 갈게요. drinnen 이라고 합니다. 밖에 비가 와. 가능하죠? 비가 오니까 우산 챙겨가. 요거는 맥락상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Es soll trocken werden. 지금 요번 교재에서 요 표현들, 날씨 표현을 할 때, 땅이 젖은, 땅이 마른 이라는 형용사를 가지고 비가 오다 아니다를 묘사하는 표현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요. 트러켄이라고 하면 마른, 건조한 이란 표현이에요. 하지만 저 형용사를 써서 날씨를 표현하면 맞아요. 땅이 젖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눈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봤더니 우산을 챙겨가라고 했으면 트러켄이 나올 수가 없죠. 지금 화창한데 건조한 날씨인데 이런 맥락으로 지금 쓰인 거잖아요. 뭐뭐라고 하더라 라는 거죠. 오늘 건조하다던데 또는 오늘 눈비가 오지 않는다던데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닮았지 않은 것은 2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은 하겠습니다. Weil es gleich regnen soll. 지금 soll이라고 한 합법 조동사를 계속 쓴 이유는 일기예보를 통해서 들은 거죠. 제3자의 말을 전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합법 조동사 쓴 거고요. 이유 설명하는 접속사 들어갔어요. 곧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고. 그럼 우산 챙겨가야죠. 4번, der Himmel ist ganz bedeckt. Bedeckt 사이는 구름이 덮인이잖아요. 하늘이 구름이 덮였어. 그 다음에 ganz bedeckt이니까 완전히 구름으로 덮여 있어니까 먹구름이 꼈어라는 표현으로 지금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Es hat angefangen zu regnen. 뭐뭐뭐 하기를 시작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인 거죠. 정답은 2번이 맞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자, 저 표현해 가지고 날씨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땅이 젖은이라는 건 무슨 형용사 썼더라? 기억나시나요? nass를 씁니다. nass가 땅이 젖은이어서 눈이 내리거나 비가 내린 날씨를 묘사를 하고자 할때 이렇게 반의어 관계를 써요. trocken, nass라고 하는 표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단순히 젖었다 말랐다가 아니라 날씨 표현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Entschuldigung? 이라고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Gehen Sie geradeaus und dann an der nächsten Kreuzung links. Vielen Dank. 라고 했네요. 자, 이 표현 봤더니 길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 어디를 가고자 합니다. 뭐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해서 위치를 묻는 표현을 여기에 넣으면 돼요. 그쵸? 그거에 들어가지 않을 표현이에요. 알맞지 않은 거니까. 즉, 위치를 묻는 표현이 아닌 걸 그럼 찾으시면 돼요. 볼게요. Wo ist das Stadttheater bitte? 자, 이거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나요를 물었죠. 맞아요. 시립극장 어디에 있나요? Wie komme ich zum Stadttheater? 제가 어떻게 하면 시립극장으로 갈수 있나요? 이동 방법 묻는 표현에서 길 묻는 표현으로 자주 보는 거였어요. 3번 볼까요? Ich suche den Weg zum Stadttheater. suchen 동사 써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시립극장으로 가는 길을 찾는 중이에요. 설명해주는 상황이랑 이어질 수 있죠. 4번, Er klären Sie mir bitte den Weg zum Stadttheater. 자, 이번에는 동사를 좀 바꿔서 썼어요. 우리가 자주 보지 못했던 동사이고요. 설명하다라는 동사예요. 저에게 시립극장으로 가는 길이라는 명사를 다시 써서 길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나요를 물어보지 않고 길을 설명해주세요라는 동사를 쓴 거예요. 4번 눈여겨서 보세요. 자, 5번 Darf ich Ihnen den Weg zum Stadttheater zeigen? 자, 이번에는 zeigen 동사 썼는데 zeigen 동사는 보여주다입니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이런 표현으로도 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뭐뭐뭐 해도 될까요?라고 하는 정중한 표현에 쓰는 화법조동사 dürfen, darf가 쓰였어요. 제가 당신에게 시립극장으로 가는 길을 보여드려도 될까요?라고 한 거예요. 보여드린다라고 하는 건 안내해드려도 될까요?를 묻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세요. 실례합니다. 제가 시립극장으로 가는 길을 좀 안내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직 찐하세요라고 설명할 리는 없죠. 지금 이거 설명한 아는 시립극장으로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길을 문둔 사람인데 그 물은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네, 동사도 잘 보면

0: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Was kann ich für Sie tun?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Ich suche ein Hemd. 저 셔츠를 찾고 있습니다. 뭐뭐뭐라고 얘기했더니 Gut, das nehme ich. 좋아요. 저 그거 살래요. 라고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셔츠를 찾고 있는데 뭔가 제안했는데 그게 쏙 마음에 든 거죠. 이거 어떠세요? 이런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볼까요? This hemd is günstig. 이 셔츠는 매우 저렴합니다. 좋습니다. 저 그거 살래요. 요거 가능하겠네요. Was cost this hemd? 이 셔츠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더니 가격을 얘기하지 않고 좋습니다. 사겠습니다. 할수 없죠. 이거는 손님이 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알맞지 않은 건 2번이겠네요. Wie gefällt Ihnen das Hemd? 이 셔츠 마음에 드시나요? Was halten Sie von diesem Hemd? 우리 배웠던 수거 고민이죠. Halten von, 뭐뭐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이 셔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는 표현이고요. Ich denke, dieses Hemd steht Ihnen bestimmt gut. 이 셔츠가 당신에게 정말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요. Bestimmt는 확실한, 명확한 이런 표현이에요. 분명히 잘 어울릴 거예요. 좋습니다. 살게요. 라고 이어질 수 있겠죠. 자, 알맞지 않은 건 2번이었고요. 계속해서 16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Wir können gleich zahlen. Wir möchten gleich zahlen. 저희 계산하고 싶어요. Ja, gern. Das macht 36,20 € zusammen. 다 합쳐서 36유로 20센트입니다. 40 € bitte. 40유로로 계산해주세요 하고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Danke sehr. Das ist sehr nett von Ihnen. 감사합니다. 매우 친절하시네요. 라고 했거든요. 즉, 음식값보다 더큰 금액을 냈는데 뭐한 거예요? 거스름돈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거스름돈 받지 않겠습니다. 벌써 정답 보이죠? 하나는 매입니다. 슈템쪼. 거스름돈 필요 없습니다. 였어요. 글라이시파스는 기원하는 인사를 했을 때 당신도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따스파쏘. 이렇게 하면 맞아요. 계산이 맞습니다. 라고 해서 거스름돈 필요 없습니다를 이 표현도 쓸수 있어요. 따스마크네이스. 괜찮아요. 사과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매체를 선택한 3번이 정답이고요. 계산하고 싶습니다는 이런 표현도 쓸수 있어요. 비트, 디 레시농 비트, 계산서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슈템쏘 우리 강조했었는데 그 표현을 뭐라고도 한다고요? 다스파쏘라고도 할수 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티나의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고요. Hallo, ich heiße Martina und komme aus Italien. 안녕하세요. 저는 마티나이고요. 이탈리아 출신이에요. In der Schule lerne ich Deutsch und deshalb suche ich eine Brieffreundin oder einen Brieffreund. 자, 저는 학교에서 독일어를 배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찾고 있어요. 편지 교류를 할 여자친구나 또는 남자 편지 친구를 찾고 있어요. Wer lernt auch Deutsch und möchte mir schreiben? 혹시 독일어 배우는 사람 누가 있나요? 저랑 저에게 편지 쓰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Ich mag die deutsche Kultur und Musik sehr. 나는 독일 음악이랑 문화를 매우 좋아합니다. Ich sehe gern deutsche Filme und höre oft deutsche Lieder. 저는 독일 영화 보는 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요? 독일 노래들을 즐겨 들어요. Bitte schreib mir. 저에게 편지 보내주세요. Viele Grüße, Martina. 이네요. 자, 보내는 사람은 마티나였습니다. 독일어를 마티나는 배우고 있죠. 그다음에 펜팔 친구를 구하고 있는 내용도 맞아요. 독일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했고요. 독일 음식을 즐겨 먹는다라고 하면 ich esse gern deutsches Essen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없네요. 알맞지 않은 거 4번이고요. 5번 독일 문화와 음악에 감식이 많다는 사실은 좋아한다라고 하고 나왔던 이 표현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이었던 거 확인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7문항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사실은 후반부 문제를 풀어볼 텐데 오늘 어휘 영역에 팁스가 좀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다음 이 시간에 이제 문법 영역에서 또 중요한 표현들을 정리를 할것 같네요.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1: 이거 실화야?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능 한문 김연수입니다. 2027 수능 완성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 벌써 지치셨나요? 이럴 때일수록 으쌰으쌰 기지개를 크게 켜고 나참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자 마스터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은요, 장과 과입니다. 자, 이 한자 정말 단골로 문항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장은 길다라는 뜻인데, 자라다, 우두머리, 장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과도 마찬가지로 지나다라는 기본 뜻에서 지나치다, 잘못이라는 뜻으로도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단골로 문제에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 뜻으로 쓰이는 한자는 따로 정리하자라는 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도 그러면 문제풀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회 모의고사 1번 문항입니다. 멋진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조선 후기 화가 정선의 작품이라고 해요. 자, 우리는 맨 마지막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소나무 아래에서 동자에게 묻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고 해서 송하 기역 동도라고 한답니다. 자, 소나무 아래, 소나무 솜자의 아래 하자. 동은 아이 동자예요. 동자에게 묻고 있다라고 했는데 기역에 그러면 묻고 있다, 묻는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소나무 아래에서 동자에게 묻는 그림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묻다에 해당하는 글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자는요, 아들, 자식이라는 뜻이고요. 무는 묻다. 그쵸. 여기 안에 입구자가 있잖아요. 물어본다, 질문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묻다, 2번이 답이 되겠고요. 나무, 말하다, 이야기하다. 개는 열다 개자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송하 문동도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답을 2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선택지에서 나온 한자들 또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자자 나왔죠? 자두요, 아주 여러 뜻으로 쓰입니다. 아들 자로고만 알고 있는데요. 꼭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 씨앗, 전미사. 이 전미사가 뭐냐면요. 물건을 나타내는 말 끝에 와 오는 글자예요. 탁자, 의자 할때 잡니다. 그 다음에 존칭의 의미로도 쓰여요. 자손은 아들과 손자, 자식과 손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요. 우리 오미자 차로도 많이 마시는데 다섯 가지 맛이 나는 씨앗이다. 그래서 자가 붙었고 탁자는요. 무언가를 놓아두는 평평한 것. 그래서 어떤 물건의 전미사에도 많이 붙고, 우리 공자하면 이 자는 공시성을 가진 선생님, 그래서 존칭의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자도 잘 알아두어야겠죠? 자, 나무, 목과 유사한 한자의 나무, 숫자, 요런 거, 유사관계 있는 한자들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초목은 풀과 나무, 벌목은 나무를 베는 거예요. 자, 연목구어라는 성어,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한다. 어떤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려는 방법이 다를 때 우리가 연목구어라고 하죠. 자, 담은 말씀 담자. 말씀담, 말씀아. 유사관계의 한자도 항상 짝을 지어서 알아두자. 선생님이 강조했어요. 자, 미담. 아름다운 이야기. 그쵸? 가담한설은 거리에 떠도는 이야기, 골목에 떠도는 이야기. 소문 등을 말할 때 우리가 가담한설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도 담이 들어가 있는데 호환 장.

남은 호기롭게 말하고 씩씩하게 말한다. 그래서 자신 있게 무언가를 크게 말할 때 호언장담이라고 하죠. 자, 아까 우리 답이 이 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이 들어가는 글자들 한번 쭉또 모아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여기는 입구자가 들어가 있어서 묻는다, 질문한다라는 의미고, 얘는 기자가 들어가서 듣는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 한자는요, 나를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 사이로 해가 비친다, 시간, 사이를 나타내는 간자고요. 나무목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가하다 한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요, 뭔가 열쇠로 찰컥찰컥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열다, 이렇게 무언가를 시작하고 연다. 이거는요,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닫을 패. 이 글자는 빗장 관이에요. 그래서 뭔가 관문, 관계를 뜻할 때도 쓰이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문자가 들어간 거 한번 나올 때 정리를 해두시면 여러분 훨씬 수월하게 한자를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역, 니을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음 단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선생님이 이 단어를 쓰셨어요. 이 단어는요, 기역, 선호라고 읽어요. 맞나요, 여러분? 네, 가릴 선자에 졸 호자예요. 선자는 어렵지만 호자는 여러분 잘알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역은 맞는 설명. 비슷한 말로 선출이 있어요. 자, 선호하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을 더 선호한다? 그렇죠. 가려내서 선택해서 좋아한다라는 의미인데 선출, 선은 똑같은데 뒤에 출은 무언가를 가려내는 거예요. 유의어 비슷한 말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요. 선만 똑같고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아닙니다. 자, 디귿은 이거에 대한 풀이죠. 여러 가운데서 특별히 가려서 좋아한다. 이 선자가 가릴 선자인데 그렇다고 햇빛을 가리다의 가리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선택을 해서 좋아한다라는 의미예요. 리을은요, 여기서는 이 단어가 들어간 예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최근 유기농 식품의 선호가 두드러진다와 같이 쓸수 있어요. 어때요? 유기농 식품을 특별히 선택해서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올바르게 예문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옳은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답을 4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3번은 요거는 조건에 부합하는 한자를 찾는 문항입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 네 가지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한자의 음은 급과 같아 급할 급자죠. 오, 힌트는 이 한자는 급이라는 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총액은 이 한자와 같다, 금과 같다. 총액은 써보면 우리 알수 있겠죠. 1, 2, 3, 4. 이 한자는 사획이야. 두 번째 조건. 3번. 자, 부수는 이것과 같아. 부수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부수는 모양에 대한 힌트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자의 부수는 이건데 밑에 요렇게 생긴 모양의 글자를 찾는 것이다. 얘와 비슷한 모양의 글자를 찾는 것이다. 라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이 한자 앞에 파를 결합하면 일의 영향이 다른 데에 미치다는 뜻하는 말로 쓰여. 파급이 되겠죠. 파급 효과, 어떤 영향이 물결처럼 미친다. 아, 이 한자는 미치다라는 뜻을 가졌다. 뜻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일단 만약에 다른 조건을 모르면 이 획수로 한번 먼저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 획수가 많아 보이는 4번은 아니고 요것도 횡자도 몇 획이에요? 1, 2, 3, 4, 5, 6획이기 때문에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2번, 3번, 5번이 사획인데 여기서 일단은 한자의 음이 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급이라고 소리 나는 거. 그리고 요 글자가 들어간 거. 그리고 뜻은 미치다인 거. 이 조건이 모두 부합하는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요. 한번 볼까요? 1, 2,
3, 사획이죠. 미치다 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돌아오다 반. 음이 틀렸죠? 5번. 얘도 틀렸고, 미치다란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3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 아까 나온 한자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행, 다니다 또는 행동이라는 의미인데요. 급행, 아까 급자 나왔잖아요. 급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를 빨리 가는 기차, 일정한 정거장을 스킵하고 뛰어넘고 빨리 가는 걸 급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여러 군데를 들려가지고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완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느리게 간다, 급하게 간다, 이런 의미고요. 금이야행은 비단옷을 입고 밤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밤에 비단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그 옷이 비단옷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그래서 어떤 업적이나 성과를 이루었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금이야행이라고 합니다. 언행일치, 이때는 행동이에요. 말과 행동을 하나로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아까 반자가 나왔는데, 이 답과 비슷했기 때문에, 모양이 상당히 비슷해서 함정으로 나온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요, 반대하다, 돌이키다, 돌아오다, 도리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반대하다 할 때는 찬성과 반대에서 상반되는 뜻이고요. 반성, 돌이켜서 살펴보는 거죠. 여반장이라는 성어에도 반이 들어가는데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아주 쉽다라는 의미고요. 반구적이는 돌이켜서 나에게서 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반자와 급자 모양이 좀 비슷하고요. 우리 답이었던 급을 찾아보면요. 미치다라고 해서 크레이지 미치다가 아니에요. 영향을 미치다. 어디 어디에 이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급. 보급하다, 널리 영향을 미치다, 널리 이르다라는 말이고요. 나를 미루어서 남에게 영향을 미치다, 이때 미치다 급이에요. 과유불급은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그래서 요 급이 쓰입니다. 급은요, 요 급과 요 앞에 실사변만 틀리고 다르고 똑같죠. 이때는 등급, 계급 이런 의미입니다. 계급, 여기서는 계자가 계단의 계예요. 그래서 어떤 수준이나 어떤 것들이 이렇게 계단처럼 나누어져 있다라는 게 계급이고요. 고급은 높은 등급이에요. 품질이 좋다. 이런 의미죠. 유급은요, 머물러 있어요. 그 등급에 머물러 있다. 보통은 학교에서 학년을 올라가지 못하고 그 학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유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비슷하면서 음도 비슷한 한자들을 묶어가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은요,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예요. 상반되는 뜻두 개, 유사한 뜻두 개, 항상 나온다고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그래서 한 번씩 살펴보면, 난이, 난자가 뭐예요? 어렵다. 이는 쉽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쉽다. 어때요? 서로 상반되는 거 맞죠? 반대되는 뜻입니다. 니은은요, 나무목이 있어요. 뿌리 근자와 뿌리 본자, 근본. 오, 얘는 뿌리, 근본이라는 의미에서 유사한 관계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아니고요. 생사는 나을 생자에 나을 산자예요. 그래서 우리 생산이라는 단어도 붙여서 많이 쓰잖아요.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타라는 의미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답이 아니고요. 자, 포, 기. 이 글자는요, 앞에 이렇게 먹을 식자가 있죠, 여러분. 그죠? 먹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이 앞에 이 포자는요, 배부른 거예요. 배부르다 포. 이 기자는요, 굶주리는 거예요. 어때요? 서로 상반되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렵고 쉽다의 기역과 배부르다, 굶주리다라는 뜻의 리을이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답을 2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것도요, 앞으로 다른 문항에서도 계속 활용이 될수 있어요. 특히 자주 나오죠? 어렵고 쉽다, 어때요, 여러분? 자, 어려운 난자 들어간 거 한번 살펴볼까요? 중구난방, 여러 입은
막기가 어려워.

난 고장 난명 외로운 손바닥은 울리기가 어려워요. 소리 나기가 어려워요. 어려울 난자죠. 자, 갓골난망은 뭐예요? 어떤 은혜가 아주 커서 뼈에 새겨 익기가 어렵다. 어려울 난자. 성우에 정말 많이 쓰이죠. 자, 난이는요, 어렵고 쉬운 정도예요. 자, 안이 편안하고 쉽다. 평이하다라고 하면 평소와 비슷해서 쉽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어려울 난자, 쉬울 이자 자주 쓰입니다. 자, 포와 기는 상반되는 거였죠. 우리 배부른 느낌 뭐예요? 포만감. 배부를 포에 가득할 만자죠. 이때 배부를 포예요. 포화 상태 가득 차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하죠. 자, 굶주리기자는요, 우리 허기, 텅 비어 있는 것처럼 굶주리는 거, 허기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 기하는 뭐예요? 이 굶주리다를 한자로 표현하면 굶주리기자에 굶주리 아자를 씁니다. 기하. 자, 근본 뿌리 근자의 뿌리 본자는 유사한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단하면요, 뿌리와 줄기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근간이라고 해요. 근절은 뿌리를 끊다, 뿌리째 뽑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발본색원. 근원을 뽑아버리고 근원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일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 우리가 발본색원이라고 해요. 자, 아까 나타생, 나타산. 없어진 거, 그러니까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어요. 생산이. 그죠? 견물생심하면 뭐예요? 어떤 물건을 실제로 보면 그 마음,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후생가에 뒤에 태어난 사람이 두려울 만하다. 그러니까 후배들의 어떤 능력이나 성장,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산이 뭐예요? 많이 낳는 거죠. 그죠? 산유국, 기름,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과 산 유사한 뜻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단어장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원래의 뜻은 눌러서 넘어뜨리다 돼요. 확장된 뜻은 보다 뛰어난 힘이나 재주로 남을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의 뜻을 통해서 한자를 연상하자. 그리고 그 단어가 맞는지 확장된 뜻으로 확인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눌러서에 해당하는 한자가 앞에 나오고요. 넘어뜨리다에 해당하는 한자가 뒤에 나올 거예요. 두 글자씩이니까. 1번부터 보면요. 압력. 누를 앞자의 힘력이에요. 무언가를 누르는 힘. 압력이라고 합니다. 누른다는 맞는데 힘은 없는데요. 그죠? 아,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도치예요. 도가 넘어지다, 거꾸로 하다이고요. 치는 두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장 성분이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되는 거, 거꾸로 놓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거꾸로 놓는다의 도치인데, 여기서는 전혀 답이 아니고요. 자, 졸도. 졸이 뭐냐면 갑자기 넘어지다, 쓰러지다란 뜻이에요. 정신을 잃고 졸도했다. 그죠? 여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누르다 때문에 또 압이 나왔어요. 기압. 대기가 누르는 정도, 대기의 압력을 기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관련이 없고요. 자, 5번 보면 압. 그리고 도가 나왔어요. 이 도자가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서 넘어뜨리는 거. 압도하다란 뜻이죠. 여기서 보면은요, 보다 뛰어난 힘이나 재주로 남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한다. 눌러서 넘어뜨리다. 원래의 뜻 한자로는 맞고 확장된 뜻으로도 이렇게 쓰이죠. 어떤 분위기에서 압도되었다. 그죠?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승하였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 5번이 기억에 들어갈 거 맞구나. 5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 기억에 들어갈 것은
두 개의 성어가 나오고 이두 개의 성어에 들어가는 공통된 한자를 찾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가로열쇠와 세로열쇠를 통해서 이 한자 성어를 연상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비열하게 다투다. 세로열쇠, 뽕나무 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되었다. 이 가로열쇠와 세로열쇠 제시 방법이 좀 다릅니다. 성어 같은 경우에 이 뽕나무 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됐다처럼 한자의 뜻을 그대로 살려서 제시하는 방법. 요게 이제 겉뜻인데요. 겉뜻을 그대로 알려주면 한자를 연상하기가 쉬워요. 뽕나무 밭, 푸른 바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성어를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이 가로열쇠 같은 경우에는 한자의 직접적인 뜻이 아니라 그 성어가 가지고 있는 주제, 의미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속뜻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속뜻이 주어졌을 때는 바로 연상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접근한다? 이 선택지에 있는 한자들을 보고 조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싸울 투. 뽕나무 상. 여기 뽕나무 나오죠? 밭.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멍멍개예요. 개구자. 이 글자는 바다해. 요게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세로열쇠부터 먼저 해보면요.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어. 그죠? 몰라보게 뭔가가 달라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전벽해라고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비열하게 다툰다. 요건 뭘까요? 안에 전이 들어가고요. 다툰다라고 했을 테니까 싸울 투자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나요? 진흙밭에서 싸우는 개 이전투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공통된 글자가 밭점 이 전이기 때문에 요 3번으로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싸운다 투구요. 뽕나무 상자는 여기에 들어가고요. 개, 멍멍개, 이 개는 구, 여기에 들어가고요. 바다의 자는 요 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된 한자는 밭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 성어 한번 다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전투구, 이 뒤에 요 속뜻이 나왔어요. 원래 얘를 한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무슨 의미냐면,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란 뜻이에요.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자,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비열하게 다투는 걸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진흙탕에서 진흙 막 묻어가면서 개가 싸우는 걸 보면 볼썽 사납겠죠. 그래서 비열하게 다투는 거, 그걸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상전벽해는요.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됐어요. 예전에는 그곳이 뽕나무 밭이었는데 어느새 푸른 바다가 됐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 그만큼 세상 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의 직접적인 뜻과 요 속뜻을 같이 성어의 경우는 외워두시는 거, 익혀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나온 한자들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아까 싸울 줄자, 싸움 전자, 유사 관계죠. 바다를 나타낸 한자, 양도 있어요. 근데 양은요, 큰 바다를 주로 가리켜요. 대서양, 태평양처럼. 그래서 양. 아까 전자에는 밭전자였는데, 이 밭전자가 들어간 성어를 또 찾아보니까, 내 밭에, 내 논에 물을 끌어들인다. 즉, 자기에게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아전인수라고 하죠.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개의 구자는요, 요거랑 되게 헷갈려요. 앞에 요 한자면 개. 요 한자면 손으로 무언가를 잡는다. 구입니다. 모양이 비슷해서 같이 알아두세요. 자, 개의 구자가 들어간 것또 하나 더 있죠. 성어. 양두구육.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안에 실속이 없을 때 우리가 양머리, 개고기, 양두구육이라고 합니다. 자, 7번 광고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광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뭐를 주목하시나요?

라고 했었죠? 광고의 문구에 주목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친구를 보살펴 주는 따뜻한 기억. 자, 친구를 위해서 걸음을 천천히 걷는 것. 걸으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 뭐예요? 친구를 먼저 생각해 주는 거죠. 아, 내 걸음이 너무 빠른 거 아닐까? 아, 친구 걸으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심심하지 않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나보다 친구를 먼저 생각해 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단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절약. 마디 절자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거 우리가 절약이라고 하죠. 자, 짝 배자에 생각할 여자. 짝을 생각해 주는 거죠. 나보다 아, 그 친구가 내 걸음이 너무 빨라서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옆에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 배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친구를 보살펴 주는 따뜻한 배려. 요 문구를 보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려라는 단어가 답이 되겠고요. 다른 단어들도 한번 살펴보면 얘는 안전이에요. 편안할 안자에 운전할 전자. 뭔가 사고나 위험이 없는 상태죠. 편안하게 온전하다, 안전. 자, 청렴은요? 맑을 청자예요. 맑고 검소하다, 청렴하다라고 하죠. 맑고 깨끗하다, 청렴. 자, 이 글자는 미리 예자에 막을 방자예요. 어때요? 미리 막는 거죠. 미리 예자. 그래서 예방. 다 좋은 단어인데, 긍정의 뜻을 가진 단어인데, 여기서는 친구를 배려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갈게요. 8번은요, 그림과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 교과학습 용어 중에서도 지리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지, 중. 라고 나왔어요. 땅지자의 가운데 중자죠. 대륙과 대륙 사이에 낀 바다를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륙과 대륙 사이에 낀 바다를 의미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대륙과 대륙이라고 했으니까 땅, 땅 가운데에 바다라는 글자가 기억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바다를 뜻하는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 해. 아까 상점벽해 할 때도 우리가 해가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뭐예요? 강. 이 글자는 시내. 시내. 자, 이 글자는 샘 천자죠. 이 글자도 강자예요. 강하. 강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강. 자, 그러면 우리 답을 몇 번으로 할수 있을까요? 바다를 뜻하는 해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중해가 되겠죠. 아, 지중해라는 단어의 의미가 대륙과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다를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이 단어를 몰랐어도 우리는 이 바다라는 뜻을 통해서 바다해를 충분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아까 보니까요, 우리 선택지에 요게 다 포함되어 있었죠. 물수. 물수는요, 이 옆에 요렇게 이 물방울 세 개로 모양이 변하기도 합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바다, 해, 바다, 양. 모양, 그 뜻이 비슷한 한자이고요. 바다에가 들어간 단어들 찾아보니까 깊은 바다. 자, 그 다음에 영해. 인산인해는 뭐예요? 사람이 산처럼 바다처럼 많이 모였다라는 의미죠. 강, 강자, 강하자. 두 가지 뜻이 똑같은 거예요. 강으로. 그래서 하천하면은 강과 시내. 강은 좀더큰 물줄기고요. 시내는 조금 작은 물줄기를 뜻합니다. 자, 백년 하천은 뭐냐면요. 100년이 지나도록 황하가 맑아지지 않는데요.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백년 하천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글자는요. 이오 아래에 물수가 있죠. 샘이에요, 샘. 물이 솟는 샘 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하면 뭐예요? 따뜻한 물이 있는 샘이죠. 그래서 온천.
물수자가 들어간 단어들이라서 선생님이 한번 같이 모아서 설명을 해볼게요.

보았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모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중국인은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자 문화권 어휘를 비교하는데 이번에는 성우가 나왔네요. 자, 문정약시라는 말이 있어. 문안의 뜰이 시장과 같다라는 의미야. 그랬더니 또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죠.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은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죠? 문정 성시라고 하죠. 그래서 뜻은 똑같은데 표현법이 다른 거예요. 문안의 뜰이 시장과 같다. 우리는 문 앞이 시장을 이루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에 해당하는 한자 찾아볼게요. 자, 일요일 성자 기억 1번에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는 성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문 앞에 시장을 이루었다. 시장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과 같다, 시장을 이루었다,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표현입니다. 가짜는 집이고요. 출은 나가다, 다는 많다, 장은 길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요거 풀이 때문에 조금 관련이 있는 선택지를 구성했겠지만, 우리 문정성시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답은 일요일성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든 모습을 나타내는 어휘와 성어를 한번 한꺼번에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운집하다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운집이라는 말 자체가 구름 운자에 모이다 집자예요. 구름처럼 뭉게뭉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모습을 비유하는 거거든요. 운집이라는 단어도 기억해 두시고요. 아까 우리 답으로 나왔던 거, 문 앞이 시장을 이룬다라는 뜻이죠. 문전성시. 자, 아까 우리 인산인해도 나왔었어요. 사람이 산처럼, 바다처럼 많이 모여든 모습을 산과 바다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든 모습을 나타내는 어휘와 성어도 함께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또그 선택지에 나온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일요일성, 문정성시에서 성자는요, 많이 쓰여요. 그죠? 여기 보면, 살신성인. 나 자신의 인생에서 인을 이룬다. 성인. 3인성호, 세 사람이 호랑이를 이루어낸다.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을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그게 진실처럼 느껴진다, 여겨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작은 것이 쌓여서 큰 것을 이룬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여러 개가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하겠죠.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그죠? 큰 인물일수록 늦게 성공한다라는 말, 여기서 성으로 쓰였습니다. 자, 집가짜 볼게요. 자, 집가짜가 들어간 성어는 수신제가. 나를 먼저 수양하고, 그 다음에 집안을 가지런히 한다라는 의미예요. 가화만사성. 요게 가짜 들어가 있죠. 이거 많이 들어봤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라는 뜻이에요. 가. 자, 출은 입과 반대가 되는 거죠. 얘는 나가는 거고, 얘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국반면 하면은, 나갈 때는 어디 어디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와서는 잘 돌아왔습니다. 라고 얼굴을 뵙는다. 라는 의미의 성어예요. 출중하다. 일 때도 여러분, 나갈 출의 무리 중이에요. 무리에서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 어떤 능력이나 재주가 뛰어난 것을 우리가 출중이라고 합니다. 자, 마늘 다짜는 반대되는 거 뭘까요? 적을 소자예요. 그래서 다다 익선 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라는 의미고요. 다사다난 하면 뭐예요? 일이 많고 어려운 일도 많다. 일이 많은 만큼 어려운 점도 많다라는 뜻이에요. 다사다난이라고 합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은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 일상 용어를 묻는 문항인데, 단어장 문항과 유사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보면요,

기억은 끝이 뾰족하거나 날이 선 상태라는 뜻이지, 원래의 뜻처럼 알려주고 있어요. 맞아, 판단이 정확하고 날카롭다를 의미하기도 해. 요건 약간 확장된 뜻처럼 말을 해줘. 자, 날카롭다, 뾰족하다. 요런 한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요, 편리예요. 편하고 이롭다. 어떤 물건을 편하게 사용하면서 도움이 된다, 편리하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리는 이롭다라는 의미예요. 자, 2번. 뾰족할 첨자의 끝 한자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발전하고 유행하는데 맨 앞이라는 거예요. 뾰족한 것처럼. 그래서 원래 뜻은 뾰족한 끝인데요. 이 글자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이 첨단 아니야? 라고 할수 있지만, 판단이 정확하고 날카롭다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자, 3번은요, 날카로울 예자에 날카로울 리자예요. 예리하다. 그죠? 날카롭다. 날이 섰다. 라는 뜻 맞고요. 우리, 야, 너 정말 예리하다. 무언가 정확하고 날카롭게 판단할 때 우리가 예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3번이에요. 두 가지 다 뜻을 만족하는 거죠. 자, 4번은 관리. 어떤 일에 맡아서 다스린다라는 의미고요. 분리는 이익을 나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 맞지 않고 답은 예리입니다. 자, 우리 답은 예리로 찾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어야 될 것이 이 리자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이 리자는요, 벼와 자와 이 칼도 자가 합쳐진 글자예요. 그래서 칼로 벼를 수확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요. 날카롭다 라는 뜻과 이롭다, 그리고 이익이라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날카롭다라는 의미의 예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답은 3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늙으신 어머니는 강릉에 계신데, 이몸은 서울을 향해 홀로 가는 심정. 고개 돌려 때때로 북촌을 바라보니 흰 구름 있는 곳에 저녁산이 푸르구나. 신사임당의 시인데요. 여기서 보면 어머니는 그대로 강릉에 계시는데 혼자 이 서울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구름을 바라보면서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성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뭘까요? 지금 보니까 탄식, 정, 마음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약간 헷갈리는 성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성어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노마지지는요, 늙은 말의 지혜예요. 늙은 말이 눈이 많이 와서 아무도 길을 찾지 못하는데 워낙 많이 다녔던 길이라서 길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연륜이 깊으면 나름의 장점과 특기가 있다라고 해서 노마지지라고 합니다. 맥수지타는요, 보리만 무성한 탄식이에요. 그래서 그 멸망한 궁궐, 멸망한 나라의 궁궐터를 갔더니 보리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그래서 고국의 멸망을 한탄하는 걸 맥수지탄이라고 합니다. 자, 망양지탄은요, 양을 잃어버렸어요. 양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냐면 여러 갈래라서 양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바로 학문을 비유하는 거예요.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진리를 얻기 어려운 것을 망양지탄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망운지정은요, 구름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자식이 객지에서 구름을 보면서 고향에 계신 어버이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망운지정. 자, 영군지정은요,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여러분 답이 이제 보이죠? 어때요? 구름을 바라보면서 고향에 계신 어머니, 부모님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을 우리가 4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성어를 묻고 있는데 대화를 하고 있네요. 지난 시간에 배운 기억 기억나니? 아, 반딧불을 모아 그 불빛으로 공부했다는 이야기가 담긴 성어를 말하는구나. 겨울에 눈빛을 비추어서 공부했다는 이야기도 담겼어. 아하, 그 성어.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 쳐볼까요? 저 반딧불과 눈빛을 비추해서 공부를 해서 성공했다. 반딧불과 눈의 공로다라고 우리가 흔하게 잘 알고 있는 그 성어인데,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화위복 재앙이 굴러서 바뀌어서 복이 되었다. 이건 아니죠?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를 더했다. 안 좋은 일 위에, 안 좋은 게 계속해서 생길 때, 연속해서 생길 때 설상가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비단 위에 꽃을 더했어요. 좋은 거 위에 좋은 거 더했죠. 그래서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 금상첨화, 여기서는 아니고요. 자, 백면서생은요, 흰 얼굴, 책을 읽는 선비예요. 그래서 한갓 글만 읽고 세상 물정, 세상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을 백면서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관련이 없고요. 자, 형설지공, 형이 뭐예요? 반딧불. 설이 눈이죠. 여름에는 반딧불 빛으로 공부를 했고 겨울에는 눈빛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공로, 세운 업적을 말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부지런하게 공부해서 성공하고 출세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5번으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13번 이제 단문이 나오네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단문이 주어지고 공통으로 들어갈 걸 찾는 거예요.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약간의 패턴이 있는데 대우를 이루는 구절을 통해서 기억을 유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무도, 인지단, 이렇게 가로를 쳐볼게요. 무설, 기지, 기역. 도자가요, 여기서는 길이 아니라 말하다로 쓰였어요. 말하지 말아라. 그쵸? 여기서도 말하지 말아라. 무자는 말 물자와 같이 뭐뭐하지 마라. 금지형으로 쓰였습니다.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기는 나죠. 나의 기억을 말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오, 그러면 요거와 상반되는 거가 들어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자 불용 기소단. 자, 요것도 요렇게 가로를 쳐볼게요. 이용 우인 지소 니은. 자, 요거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불용 사용하지 않고 용은 사용하다예요. 자, 뭘 사용하지 않느냐면 그 단점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서 짧을 단자가 잘 못하다, 단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의 무엇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오, 문장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대우를 이루면서 단과 반대되는 글자가 들어가겠다. 단점과 반대되는 글자가 들어가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살펴보면 성살피다예요. 얘는 적다죠. 많다의 반대가 적다인데 많다라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이 3번이 길다란 뜻이지만 우리 어떤 뜻이 있다고 했어요? 장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짧을 단점의 반대인 장점에 해당하는 거. 손은 크다의 반대잖아요. 여기서는 들어가지 않고요. 이 글자는 착하다의 반대인 나쁘다이기 때문에 니은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역과 니은에. 그래서 장을 넣어서 한번 풀이를 해보면요.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나의 장점을 말하지 말라. 장점이 들어가겠죠. 남의 단점을 자꾸 지적하고 들투어내지 말고 또 반대로 나의 장점을 자랑하듯이 잘난 체하듯이 말하지 말아라. 겸손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단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사람마다 다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장점을 활용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어리석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장점을 찾아서 잘 발휘하도록 활용해 주도록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장점을 뜻하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4번 글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논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요. 불안인지 불기지 환부지 있냐라는 문장인데요. 이렇게 가로를 쳐보겠습니다.

0: 요 내용을 근심하지 말고 이 내용을 근심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인과 기는 서로 반대죠. 남과 나예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지 말고 남을 알지 못함을 근심하라라는 내용이에요. 자, 인지불기지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이룬 성과를 칭찬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걸 남이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하고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서운하거나 불만 가지지 마. 오히려 뭐가 중요하냐면 남을 알지 못함을 근심해. 내가 남을 먼저 알아보고 칭찬해주고 남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지 말고 남을 알지 못함을 근심하라.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을 순서대로 하지 않고 서두르는 사람. 순서에 대한 내용, 뭐 서두른다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열심히 한 것을 몰라준다고 화를 내는 사람. 그쵸? 내가 열심히 했어. 그럼 인정받고 싶은데 그걸 몰라주면 화가 나요. 화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2번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 아니죠. 허풍이 심해서 말을 해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신뢰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2번으로 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15번 문항으로 가도록 할게요.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성찰일지 문항입니다. 성찰일지 문항은 풀때 풀이와 다짐을 꼭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인지, 과오이, 기억. 이, 재기, 즉, 불가, 기억. 기억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마땅히 용서해야 하나,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면 용서해서는 안 된다. 다짐을 읽어보니까 남에게는 관대하고 나 자신에게는 더 엄격해야겠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풀이와 이 구절을 하나씩 매칭해 볼게요. 자, 인지 과오 가르쳐 볼까요? 이는 남이에요. 다른 사람의 과오는 잘못이죠. 의, 마땅할 의자예요. 마땅히 용서해야 하나. 기억에 그러면 용서라는 뜻의 글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잘못이 재기, 즉, 나에게 있다면, 자신에게 있다면, 불과 뭐뭐에서는 안 된다? 용서에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억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용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공통으로 들어갈 거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남이 잘못한 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데, 내가 잘못할 때는, 에이, 이럴 수 있지 하면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라. 라는 의미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용서에 해당하는 한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은 충이에요. 충성하다, 정성스럽게 하다. 자, 서자, 용서의 서자죠. 마음 심자에 같을려 자. 마음을 갖게 하다, 용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크다의 거. 이 글자는 마땅할 당자죠. 이 글자는 있을 존자예요. 여기서는 용서에 해당하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답을 2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시험장에서 여러분에게 큰 실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1: 해도 용령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2: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3: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자, 수능 완성 마스터 키트 오늘 아홉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연계 시그널, 짜잔!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플레이리스트 통해서 매번 음악 살짝씩 들려드리고 있는데 재미있게 잘 듣고 있어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 조금이나마 리프레시 되고 조금이나마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진짜 고심하면서 리스트 고르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나 이 노래 강의에서 꼭 듣고 싶어요 라는 거 있으면 수강 후기에다가 써주면 제가 그거 실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자,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이 가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혹시 누군지 알겠어요?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예요. 이름 들으니까 누군지 알겠죠. 자, 이분이 진짜 진짜 유명한 가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세계 투어를 했는데 이 투어에서 올린 수익만 2조 7천억 원에 다른다라고 하고요. 자, 이게 워낙에 큰 경제 효과를 일으키다 보니까 자, 어떤 나라에서는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움직이면 그 지역의 호텔부터 항공권까지 모든 것이 다 마감이 되고 자, 그 경제 자체가 들썩들썩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곤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음악 이런 곳에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늘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위로를 받아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음악의 기능, 특히나 우리의 심리에 주는 효과 이런 것들은요. 연계교재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자, 오늘 수능 완성에서는요. 슬픈 음악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특강에서는요, 이 드럼 소리가 우리에게 또 어떤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신나게 공부를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풀이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냐면, 빈칸 4번 문제부터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빈칸이 첫 번째 문장에 있네요. 빈칸부터 잘 읽으면서 시작하는 거 알죠? 해볼게요. 자, children will engage with materials more purposefully. 자, 아이들은요, 더 참여를 잘한대요. 무엇에 있어서 어떠한 재료, 어떠한 물질에 대해서 더 참여를 잘한대요. 근데 어떻게 더 의도를 가지고요. And for longer, 그리고 더 오랫동안 참여를 한답니다. 언제 참여를 하냐면 when there is 빈칸입니다. 그러면 우리 되게 명확한데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빈칸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더 집중해서 더 집중해서 오랫동안 참여를 하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무엇을 할 때 더 오랫동안 집중해서 참여를 하는지 그거를 우리는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읽어보시면 and thus, 그러므로 something they are interested in figuring out. 자, 그들이 찾아내는데 관심이 있는 무엇인가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를 볼게요. 자, in studies, 오늘도 연구가 등장을 했네요. 자, 무엇에 대한 연구냐면 of toddlers and preschoolers. 자, 이 아장아장 걷는 아기 그리고 preschoolers 학교 가기 전에 미취학 아동들을 얘기를 하는데 자, 그들에 대한 연구에서 researchers have found that 자, 연구자들은 찾아냈습니다. 뭐를 찾아냈냐? children spontaneously engage in more exploratory play. 자, 아이들이요. spontaneously라고 하면 자발적으로거든요.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대요. 어디에? 더 탐구적인 놀이에요. 그리고 use more strategies for testing evidence. 자, 뭐를 하냐면 더 많은 전략들을 사용을 합니다. evidence를 테스트하는데, 어떤 증거를 테스트하는데. 근데 어떤 것에 있어서 with a toy. 자, 장난감인데 어떤 장난감? designed to be difficult to figure out. 자, 어떤 거냐면 figure out, 알아내기에 어려운 그러한 디자인을 가진

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얘기가 여기 나왔습니다. 자, 좀더 읽어볼게요. 자, in one study, 또 하나의 연구에서 children explored a light box. 자, 아이들은요, 뭐를 탐구를 했냐면 a light box. 자, 이 빛이 들어오는 박스를 탐구를 했나 봐. 근데 그것은요, appear to turn on and off. 어떤 것처럼 보이냐면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거야. 언제? When difficult blocks were placed on it. 자, different. 미안. difficult가 아니라 different. 다른 블럭들이 그 위에 위치했을 때라고요. 자, 라이트 박스가 있는데, 자, 거기에 블럭이 올라가면은 어떨 때는 켜졌다가 어떨 때는 꺼졌다가 하는 그러한 박스가 있나 봅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조건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the same block always turned the box on and off. 자, 같은 블럭을 올려놨을 때 항상 박스를 켜거나 끄거나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런데 또 다른 조건에서는 inconsistent results. 자,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가 포함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lock that had previously turned the box on. 예전에는 이 박스 위에 이 블럭을 올려놓으면 불이 켜졌는데 and did not the next time. 그 다음번에는 똑같은 걸 올려도 박스가 켜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두 가지 상황이 지금 제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특정한 블럭이 있을 때이 블럭을 올려놓으면 계속 켜지고 꺼지고를 했는데 자, 두 번째 상황에서는 이게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실험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실험의 과정을요. 자, 그랬을 때 when faced with inconsistent and difficult to interpret results. 자, 무엇을 마주했냐면 일관적이지 않고 difficult to interpret. 자, 해석하기에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두 번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거 올리면 켜줘야 될것 같은데 왜안 켜지지? 이런 상황. 뭔가 해석이 잘안 되는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children spend more time. 아이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를 하는 데 있어서? exploring the light box. 라이트 박스를 가지고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and were more likely to provide causal explanation. 자, 무엇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았냐면은 인과의 설명을 제공할 가능성이 더 높았대요. 자, 뭐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understand why the object did and did not turn on the light box. 자, 왜그 물체가 라이트 박스를 켜거나 켜지 못했는지를 막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면서 어떤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아이들이 스스로 내놓기도 했나 봅니다. 그래서 further 더해서요. 자, 연구자들은 무엇을 또 찾아냈냐면 when children propose causal explanations. 자, 이런 인과의 설명을 아이들이 했을 때 이걸 올려놓으면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설명들을 아이들이 제안을 했을 때 they tried more strategies. 자, 그들은 더 많은 전략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For testing their ideas.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라고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내용 되게 명확한 것 같은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 뭔지 찾아보면 되는데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더 탐구적으로 더 오래 가지고 놀았어요? 뭔가 알기 어려운 탐구적인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뭔가 일치하지 않아서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 오랫동안 그걸 가지고 논 거잖아요. 자, 그러면 뭔가 탐구적인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이런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여기 선지를 읽어볼게요. 자, 밑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An immediate reward available. 즉각적인 보상이 가능하다. 상관없고요. 자, 4번. External guide from adults. 자, adults로부터, 성인으로부터 외부적인 가이드라고 하는데 성인의 가이드라는 얘기는 아예 나온 적이 없죠. 자, 3번. Little variation in the outcome이라고 합니다. 자, 결과에 little이라고 하면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지, 결과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요, 뭔가 완전히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 주제랑 완전 반대되는 얘기인 거고요. Some ambiguity involved. 자, 약간의 모호성이 포함이 되었을 때. 이거 어때요? 이거죠. 약간 모호하고 알기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그럴 때 아이들이 더 집중해서 더 오랫동안 가지고 놀더라. 정답 2번입니다.
그지? 자, 그리고 a specific goal in mind. 자, 마음속에 어떤 특정한 목표.

후보가 있을 때 이것도 상관없는 얘기죠. 정답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됐지? 빈칸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빈칸 네 문제 출제되는데요. 네 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그냥 뭐 다른 문제들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빈칸이라고 해서 막 무조건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 자, 됐어요. 자, 우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어떤 때더 적극적으로 탐구하는지를 우리가 찾고 있었는데요. 자, 작동 원리를 알기 어렵고 뭔가 일관적이지 않을 때더 적극적으로 가지고 놀고 탐구를 하더라라는 내용이 등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사실 요 빈칸 문장과 다음에 나오는 요 문장이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 언제? When there is 빈칸. 자, 그다음에 근데 여기 보면은 일관적이지 않고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았을 때, 그럴 때 아이들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더라. 라고 해서 결정적인 근거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요 문장, 주어진 문장, 빈칸 문장을 잘 분석을 해서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하는지를 타겟팅을 제대로 딱 했으면 되게 또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잘했어. 자, 그러면 이제 또 5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빈칸 어딨나 봅시다. 자, 빈칸 여기 중간쯤에 있네요.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열심히 읽어볼게요. 자, in fact, 사실요, we should keep in mind. 우리는 명심을 해야 돼요. 뭐를 명심을 해야 되냐면, even 빈칸 can sometimes be used to deceive or mislead. 이것조차도 사용이 될수 있다는 거야. 뭐를 하기 위해서 속이거나 아니면은 mislead,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빈칸조차 사용이 될수 있다는 걸늘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빈칸 문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사용될 수 있답니다. 뭐를 하는 데 있어서 속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무엇이 사용이 될수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읽을게요. 자, context is crucial. 자,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맥락이 중요해요. To the proper interpretation. 무엇에 있어서? 적절한 해석에 있어서. 그리고 understanding. 이해에 있어서. 무엇에? linguistic nuances. 자, 언어적인 사용에 있어서. 언어적인 표현에 있어서요. 자, 그런데, and a careful thinker. 자, 생각을 세심하게 잘 하는 사람이라면, ought to keep in mind. 자,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면, 무엇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냐면, The possibility of drawing potentially misleading interpretations from a passage. 자, 무엇의 가능성이라고 했을 때, 잠재적으로 잘못 이끌 수 있는, 좀 어려운 말로 오도하는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잠재적으로 오도하는 해석을 이끌어내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떤 패시지로부터.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할수 있다. 그러한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야. 언제? If no attention is given to the possible differences in context. 자, 어떠한 주의 집중도 주어지지 않을 때 가능한 맥락에서의 차이에 있어서. 자, 맥락의 차이, 뭐 이런 걸 고려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거기에 주의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잘못된 해석을 할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맥락이라던가, 의도라던가, 자, 아니면은 음성의 강조라던가, punctuation, 구두점 같은 것들. 자, 거기에 주의를 잘 기울여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페이지의 내용은요. 뭔가 잘못된 것이 일어날 수도 있다.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으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빈칸 문장이 나왔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것조차도 사용이 될수 있다. 속이거나 오도하는데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언급이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아직 언급이 안 되었죠. 그래서 이 빈칸은 자, 뒤에서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 무엇조차도 사용이 될수 있을까? 봅시다. In explain some of the differences between British and American conceptions. 자, 무엇을 보냐면요. 차이점이에요. 미국과 영국의 개념. 근데 무엇에 대한 justice? 정의에 대한 개념. 예를 들어서. 정의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설명을 하는 뭐 어떤 실험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자, 거기서

이 톰이라는 사람은 tells the story of a sea captain. 자,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바다 선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선장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냐면 confronted with the question. 자, 어떤 질문에 맞닥뜨린 거야. 어떤 질문? What to do about a mate? 어떠한 선언에 대해서요. 친구, 선언인데 그 사람은요. Whose love for the bottle? 병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술에 대한 사랑이 was getting out of control.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되는 수준에 이르는 그러한 선언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에 봉착한 캡틴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아? 지금 예시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캡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at last, 결국요, after too many missteps. 자, 여기 사고라고 나오죠. 너무 많은 사고를 겪은 후에요. 계속 사고가 났어요. 술을 마셔서 계속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결국요, the captain had no choice but to. 자, 요거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have no choice but to라고 하면은 뭐뭐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요거 몰랐으면 알아둬. 자, 뭐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stayed on the ship's log. 자, ship의 log, 기록에다가 자, 이 상태를 ship의 로그에다가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스테이트 할 수밖에 없었어요. The mate was drunk today. 자, 이 사람이 오늘 drunk 했다고. 아, 술 마셔서 취해 있었다라고 결국은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민 고민하다가. 자, 근데 그 메이트는요, 이 선원은요, wasn't too pleased with his turn of event. 자,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이벤트, 선장이 적어버린 사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and so on, on a day when it was his turn to write on the ship's log. 자, 언제냐면은요, 자, 그의 턴이 되었을 때요,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뭐를 하는 to write on the ship's log, 10의 기록을 자기가 하는 날이 되었을 때, 그는 took his revenge. 뭐를 했냐면, 복수를 했어요. 그리고, and recorded on the log. 로그에다가 썼어요. 뭐라고? The captain was sober today. 캡틴이 오늘은 sober. 술에 취하지 않았다라고 썼습니다. 아, 자, 지금 이 예시가 이해가 될까? 자, 첫 번째. 자, 결국 취했어. 이 사람 취했어. 라고 얘기를 한 문장이 하나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취했다고 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복수를 하겠다고, 아, 선장 오늘 깨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이두 번째, 선장 오늘 깨어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들어? 아, 저 선장 평소에는 취해 있는 사람인가?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잘못된 해석이 될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하나의 긴 예시가 나왔다? 그 예시를 반영을 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봐야 돼요. 자, 우리는 뭐를 고려해야 되냐면, 뭐를 명심해야 되냐면, 이것조차도 속이는데 사용이 될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에서 이것이 가리키는 바는 뭘까요? 여기서 이것이 가리키는 바 볼게요. 자, cultural differences 5번 볼게요. 문화적인 차이조차도 아니죠. careful judgment 세심한 판단 아닐 거고요. precise grammar 자, 정확한 문법 진짜 아닌 것 같고 A good intention 좋은 의도 아니고요. 1번 볼게요. The literal truth 이게 정답입니다. 자, 글자 그대로의 진실조차도 속이는데 사용이 될수 있다. 이게 왜 맞아? 지금 sober 했다. 술에 취하지 않았다. 글자 그대로는 진실 맞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속이는 용도로 그 문장이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the literal truth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좋아요. 자,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요. 자, 여기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이 예시. 예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The mate was drunk today. 라는 문장. The captain was sober today. 라는 요두 개의 문장의 차이, 어감을 이해를 할수 있어야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문장이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된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예시. 예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결국 빈칸에 들어갈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 자, 지문이 있어요. 지문이 있고, 빈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빈칸 뒤에 예시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진짜 중요한 힌트예요. 완전 땡큐한 힌트예요. 자, 이 예시의 내용

내용이 무엇인지, 예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서 주절주절 써 있지만 그거를 정리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그게 바로 빈칸에 들어갈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딱 그런 예시였죠. 좋습니다. 벌써 플레이리스트 나왔네. 자, 이번에는 고민 중독 가지고 왔어요. 이거 노래 되게 신나지 않아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어떤 인사가 괜찮을지 1000번쯤 상상을 해봤는데 오늘도 또 고민 중이래요. 나는 이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데 고민이 너무 많다? 이게 올바른 방법인지 저게 올바른 방법인지 되게 고민하다가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방법으로 하든 저런 방법으로 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는 거야. 그래서 고민 조금 내려놓으세요. 자, 어떤 방법으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내려놓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좀 하자라는 얘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노래는 신나죠? 잘 듣고. 자, 그러면 자, 고민 내려놓고 우리 또 공부하러 가볼게요. 간다. 자, 이번에는 다음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자, 똑같이 빈칸이에요. 근데 33번, 34번에 들어가는 빈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뭐, 똑같아요. 근데 빈칸에 들어갈 말 자체가 좀 길어지는 걸 얘기를 하죠. 자, 정답률. 뭐, 69, 73, 67, 55, 55, 39. 뭐,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문제 푸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해서 기출 프랙티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먼저 읽을 거고요. 이 빈칸에서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타겟팅 할 거고요. 나머지 지문에 주절주절 나와 있는 얘기를 통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을 거예요. 주절주절 나와 있는 거를 좀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그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오케이. 뭐다 했던 거잖아. 새로운 거 아니지. 자, 이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When we narrow 라고 하는 시작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빈칸이 있어요. 자, 빈칸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or a brief moment. 자, 짧은 순간 동안에 the trade off can be worthwhile. 자,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것은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when we 빈칸, 우리가 빈칸을 하잖아요. 그러면 we start to miss cues and signals. 자,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냐면 단서와 신호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빈칸을 하잖아요? 그러면 단서나 신호를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서나 신호를 잃어버린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할때 단서나 신호를 잃어버리게 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찾아볼 건데 이거 안 어려워요. 기출인데 하나도 안 어려워. 잘풀수 있어. 보자. 자, when we narrow. 자, narrow라고 하면 이렇게 막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좁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좁혀서 집중을 할 때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집중을 하면 자, 우리는 redirecting all of our computing power. 자, 이 계산하는 힘을 다시 방향을 잡는 거예요. 무엇으로써? To the handful of processes that matter. 중요한 몇 개의 과정으로 이 computing power, 계산하는 힘을 다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주의가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몇개 중요한 것으로 주의를 넣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as if, 마치 뭐와 같냐면, to help with our slow wifi, 슬로우한 와이파이를 도와주는 것과 비슷해요. 자, we disconnect our phone and tablet. 자, 폰과 태블릿을 연결을 끊어줘요. 그래서 우리의 비디오 컨퍼런스, 비디오 회의가 call, won't lag, 어떻게 되지 않냐면은 렉이 안 걸리게 하는 거야. 지체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좁혀주는 것은요. also helps with goal attainment. 자,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It cuts out all the other distractions. 자, 뭔가 방해되는 것들 전부 다 빼낼 거고요. And places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goal을, 가장 중요한 목표를 어디에다 두냐면 front and center, 중간에, 앞에 딱 두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맨 앞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narrow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이거를 와이파이에 비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와이파이가 버벅거려. 아, 그럼 얘가 힘들구나라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빼고 연결을 다 끊어주는 거죠.

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비디오 컨퍼런스에 가장 잘 원활하게 연결이 될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게 또 뭐랑도 관련이 되어 있냐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끊어내고 중요한 거를 딱 가운데 놓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갖다가 내로우라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when we home in. 자, home in이라는 표현 집중하다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집중을 할 때에 we increase motivational intensity. 자, 우리는 뭐를 증가시키냐면은 동기적인 강도를 증가시킵니다. reinforcing that. 자, reinforce 하면은 강화를 해요. 뭐를? That what's in front of us is what we should be after. 자, 어떤 생각을 강화를 하냐면, 자, 우리 앞에 있는 것이 what we should be after. 우리가 지금 쫓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강화를 하면서 동기도 증가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에 집중하는 것, 내로우하는 것에 무엇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동기도 증가시켜주고 목표 달성도 더할수 있고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도와줄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에 집중을 하면 짧은 순간 동안에는 트레이드오프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빈칸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신호랑 큐, 단서를 놓치기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좋은 건줄 알았는데, 뭐를 하면은 오히려 단점이 생깁니다. 라고 해. 자, 그러면 뭐를 해야 단점이 생기는지는 아직 모르겠지. 뒤에를 읽어봐야 알수 있어요. 뒤를 봅시다. We get locked in one path without being able to step back and see a better route. 자, 우리는 뭐를 할수 있냐면, locked in. 자, 하나에 갇혀버려요. In one path. 하나의 길에요. Without being able to step back. 자, 뒤로 물러설 수 없고요. And see a better route. 더 나은 길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when we are stuck narrowed in for too long. 아, 여기 결정적인 문장이 나왔다. 자, 우리가 뭐를 하게 되면은요. Stuck narrowed in이에요. 자, 너무 하나에 집중된 상태로 거기에 걸려 있잖아. 거기에 유지를 하게 되잖아. For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그러면 accidents go up. 사고가 더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performance drops. 자, performance는 떨어집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찾고 있던 정보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오면은 오히려 단점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라는 거잖아.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뭐겠어요? We are stuck narrow in for too long. 이 부분이 바로 빈칸에 들어갈 말이잖아요. 하나에 집중을 너무 오래 하면, 하나에만 너무 오래 집중을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이 문장에서 하고 있고, 그게 곧 빈칸에 들어갈 답인 거죠. 그래서 we miss hearing alarms. 알람을 놓칩니다. That signal there's a problem elsewhere.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알람을 놓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라고요? 하나에만 너무 오래 집중을 하게 되면 이거잖아요. 자, 1번 봅시다. Get distracted by too many sources. 너무 많은 자원들에 의해서 주의가 분산되면. 아니고요. Rely too heavily on digital devices. 자, 디지털 도구에 너무 심하게 집중을 하면. 에이, 무슨 소리야. 이거 아니고. 3번 볼게요. 자, randomly switch between tasks. 자, 이 과업 사이를 막 무작위하게 왔다 갔다 하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 얘기 아니죠? 3번 아니고 자 remain zoomed in for too long 자 너무 오랫동안 하나에만 집중하면 여기 나왔네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 자 5번 fail to control our feelings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에 실패하면이라고 했는데 그거랑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기출이고 빈칸인데.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자 이거는요 보면은 여기 볼게요.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어요. 이 문장에서요. 자 우리가 빈칸할 때 단서와 신호를 놓치게 된다라고 했잖아.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narrow in for too long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 파란색 부분을 paraphrase해서 여기에 넣어주면 바로 그 부분이 빈칸의 정답이 된다라고 풀어줄 수 있어요.

이 빈칸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추론을 해야 될 때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 지문 안에 답이 그대로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형을 갖다가 빈칸 추론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요. 진짜 추론을 하는 거는 정말 어렵게 나오는 한 10%? 그 정도밖에 없고 사실은 지문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게 근데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찾아서 그 부분을 패러프레이즈해서 빈칸에 넣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알았지? 자, 가볼게요. 자, 이제는 프랙티스 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erestingly, if you are sad로 시작을 하고 우리는 빈칸을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볼게요. 빈칸도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if you were to listen to happy music while in this state. 근데 지금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당신이 happy music을 듣는 거야. while in this state. 이러한 상태에서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태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문제가 있네요. 자, 그러면 빈칸할 것입니다라고 해. 자, 그럼 이러한 상태가 뭔지는 그 위에서 또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다시 앞으로 가서 좀 차근차근 읽어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죠. Interestingly, 자, 어떻게도 흥미롭게도, if you're sad, 만약에 당신이 슬프잖아요? 그러면, listening to sad music. 자, 이 슬픈 음악을 듣는 것은 sometimes improve your mood. 뭐를 할수 있냐면, 기분을 향상시켜 줄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아, 자, 지금 슬픈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sad music. 슬픈 음악을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좀더 기뻐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악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글이죠. 제가 맨 앞에 연계 시그널에서 언급됐던 그러한 지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you might suppose that 당신은 생각할 수 있어요. That the last thing that would help. 자, the last thing 이라고 하면 마지막 거라는 건데, 자, 이 마지막 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아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if you are having a bad day. 자, 근데 언제? Bad day. 자, 뭔가 힘든 날을 보내고 있을 때 가장 도움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is to play something. 뭔가 음악을 트는 거야. 근데 that reflects the negativity. 바로 부정성. 부정성을 반영하는 그러한 것을 틀어놓는 것이 아마 가장 도움이 안 되는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뭔가 힘든 노래를 왜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why wouldn't a sad person listen to happy music? 자, 그러니까 왜 그냥 슬픈 사람이라면 happy music을 듣는 게 낫지 않나? 왜 그렇게 하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the reason is that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when you are feeling down or depressed, 당신이 어떤 걸 느낄 때에 다운되어 있거나 아니면 뭔가 depressed, 슬퍼 있는 그러한 상태일 때, it's often because, 왜 그러냐면 당신이 이 기분을 왜 느끼냐? You feel misunderstood. 어떻게 느끼냐면 잘 이해를 못한다. 이해를 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해. 내가 왜 힘든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너의 기분이 좋지 않은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여기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That the people around you,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don't appreciate, 뭐를 하지 않냐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appreciate 뜻이 여러 개지만 여기서는 이해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What you are going through, 지금 당신이 겪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네가 힘든 거라고요. 근데 if you were to listen to happy music while in this state, 자 만약에 당신이 해피한 뮤직을 들으면 이러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상태가 뭔지 알겠다. 이러한 상태가 뭐야? 내가 이해받지 못해서 슬픈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운되고 디프레스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빈칸 문장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지금 슬픈 상태, 다운된 상태예요. 다운된 상태에서 해피 뮤직을 듣는 거예요. 즐거운 음악을 들어요. 그러면 it would 빈칸이에요. 빈칸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은데 해피한 뮤직을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어떻게 되겠어? 추론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는 추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사람들이 내 기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슬퍼. 근데 음악을 들었는데 얘도 되게 해피해. 그럼 난 어떻겠어? 기분이 더안 좋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그 뒤에 On the other hand를 통해서 조금 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If you put on the right place a piece of sad music. 만약에 당신이 자, 적절한, 바로 적절한 sad music을 듣잖아요. 그러면 You can say to yourself, 스스로에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That's exactly how I feel. 아, 이 슬픔이 바로 내가 느끼는 바로 그 감정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This musician understands me. 지 음악가가 나를 이해하는구나 라고요. 그래서 So the sad music turns out to be soothing. 그러니까 이 sad music이요. 어때요? Turns out to be.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soothing 하면은 위로가 되는 거죠. 결국 위로가 되더라 라는 거고. 자, 다시 말해서 A companion to your misery. 당신의 고통에 있어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플 때 슬픈 음악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든다고요? 그러면 내가 공감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요. 뮤지션이 나를 이해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 위로가 돼요. 자, 그런데 자, 이런 슬픈 상태에 있을 때 해피 뮤직을 듣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음악이 오히려 내 기분을 안 좋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거를 선택지에서 찾아볼까요? 자,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Strongly motivate you to understand how others feel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났어요. 미안해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강력하게 당신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어요. 뭐를 하도록 다른 이들이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지를 이해하도록 이라고요. 저 다른 이들을 이해한다? 랑은 지금 글의 주제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5번 아니고. 4번 볼게요. 자, instantly create a calming and peaceful atmosphere. 자, 즐거운 음악을 들었더니 바로 그 즉시 안심이 되고 평화로운 기분을,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든대요. 에이, 아니죠. 오히려 이해를 못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니까? 3번, subtly deceive you into suppressing your emotions. 자, 미묘하게 당신을 속여요. deceive 하면 속이다죠. 뭐를 하도록 into suppressing your emotions.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도록 한대요. 억누르는 거랑 또 상관이 없죠. Repeatedly reminds you of old companions. 자, 오랜 친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한다. 이거는 또 주제랑 아예 상관이 없고. 1번 볼게요. Only amplify that feeling of detachment. 자, 무엇을 증가시킬 뿐이냐면 detachment라고 하면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립감, 고립감을 오히려 amplify, 증가시킬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외로움의 감정을 오히려 증가시킬 뿐이다. 해피 뮤직이 맞죠. 그래서 정답 1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됐니? 좋아요.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퀵퀴즈 하나 풀고 갈게요. 자, 오늘 여기 appreciate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본 단어인데 그래도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고 갈게요. 자, appreciate의 의미가 많은데 이 지문에서 이 단어가 무엇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어주세요. appreciate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슬플 때 슬픈 음악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슬플 때 행복한 음악을 들으면 내 감정이랑 안 맞으니까 오히려 더 고립감만 느낄 수 있다라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because you feel misunderstood라는 표현이 앞에 나왔잖아. misunderstood 해가지고 다운된다. 그러니까 happy music을 들으면은 오히려 더 고립감을 느낀다라고 여기에 빈칸을 채워줄 수가 있었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사실 약간의 추론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추론이, 주변에 있는 정보들을 잘 사용을 하면 충분히 할수 있는 정도의 그런 쉬운 추론이었던 거지. 뭔가 되게 복잡하게 막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정보들을 잘 활용을 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주면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힘내자, 힘. 자, 해볼게요. 자, 여기 빈칸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뒤에 있네요. 자, 여기서 보니까 writing can 빈칸이에요. 글쓰기가 빈칸할 수 있대요. 그리고 writers make choices all the time about what to include and what to leave out. 자, 그 다음에 작가들은요, make choices, 선택을 내릴 수 있답니다. 항상요.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포함시키고 무엇을 포함시키지 않을지에 대해서 늘 선택을 내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어가 뭐야? writing이죠.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쓰기는 빈칸하다라는 건데, 이 주제를 찾으면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부연 설명으로 나온 얘기가 무엇을 포함시킬지 아니면 무엇을 포함시키지 않을지에 대해서 작가들이 선택을 내린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there is a long running and so far inconclusive debate. 자, 무엇이 있냐면 long running,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야. 그리고 여태까지는 inconclusive. 자, conclusive 하면은 결론이 있는 건데 inconclusive 하니까 결론이 없는 거죠. 자, 결론이 나지 않은 그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What constitutes truth? 자, 무엇이 진실을 구성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and how to represent that truth in writing? 그 진실이라는 것을 글쓰기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여지껏 뭐가 있었어? 디베이트가 있었어. 자, 그러면 지금 디베이트가 뭐에 대해서 있다고요? 진실이란 무엇인가? 트루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라이팅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디베이트,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 됐니? 자, 그다음에 a common misconception. 자, 근데 여기에서 자, 흔한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무엇이냐면 is that standard non-fiction writing. 자, 표준적인 non-fiction. 그러니까 fiction이 허구인 거고 non-fiction 하면은 허구가 아닌, 그러니까 사실을 전달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non-fiction이라고 하죠. non-fiction writing이요. conveys facts. 자, 무엇을 전달하냐면 팩트들을 전달하는데, 자, 그 팩트는 어떤 팩트냐면은 equate to reality. 자, 현실과 동등한 팩트를 전달한다라는 거야. 자, 현실과 동일한 팩트를 전달한다. 뭐가? non-fiction이. 근데 그게 뭐야? 오해야. 그러니까 현실과 동일한 팩트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맞아? 자, 그 다음에, of course, 물론, there is some truth in this. 물론 이 안에는 진실이 들어있기도 해요. 그러나, it is not the whole truth. 뭐가 아니냐면, 전체의 진실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 이 라이팅 안에 진실이 있기는 있는데, 전체 진실이 다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야. 전체 진실. 전체 진실이 아니래요. Whole truth는 아니래요. 그게 무슨 말이지? 자, 좀더 보죠. In fact, 사실요. It is impossible to use words. 자, 뭐가 불가능하냐면요. 단어, 말들을 사용하는 거야. To describe the whole truth of anything.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체의 진실을 묘사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라고 해. 그러니까 whole truth가 뭔지 모르겠는데 전체의 진실을 담지 못한대요, 글쓰기가. 그리고요. I can write a cup is on my desk 라고 쓸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장을 쓸수 있는 거야. 컵이 데스크 위에 있다 라고요. 그리고 and that is true. 자, 그게 사실이에요. There is a cup on my desk. 실제로 데스크 위에 컵이 있어요. 근데 even though you can see it, 당신이 이걸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나를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a cup on a desk. 데스크 위에 컵이 있는 것은 is quite an ordinary sight. 꽤나 일반적인 광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글을 썼는데 책상 위에 컵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오,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뻔 나왔습니다. 역접의 연결어. 역접의 연결어 뻔 나오고, to tell the whole truth. 자, whole truth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컵에 대해서, 컵에 대한 전체 진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뭐를 포함을 하냐면요, Describing it in infinite detail. 자, infinite 이라는 단어 아나요? infinite 뭐예요? 무한한이라는 뜻이죠. 자, 무한한 디테일을 다 묘사를 하는 걸 얘기를 한대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Its colors and shapes, its history, how it was made, blah, blah, blah. 아, 나열이 되어 있는 거네. 자, 그러면, 자, 여기 앞에만 몇개 읽으면 사실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있다.
색깔과 모양, 역사,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구에 의해서 무엇으로부터 등등등등등등. 이 컵에 대한 무한한 디테일을 다 묘사를 해야지만 전체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 이 호출수가 뭔지 이제 좀 이해가 되네. 즉, 컵이 데스크에 있다. 근데 그 컵이 도대체 뭐 하는 컵이야? 이 컵이 뭘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몇 번이나 사용이 됐고,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넣어야 그게 호출수를 담은 문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해석만 해줄게요. From what?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졌고, where those materials came from? 재료는 어디에서 왔고, 몇 번이나 사용이 되었고, 무엇으로? when? 아, 언제? 무엇을 위해서?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넣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빈칸이 나왔어. writing can 빈칸이에요. 글쓰기는 그래서 빈칸화돼요. 그리고 라이터들은 뭐를 할 수 있냐면, 어떤 정보를 넣을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leave out, 넣지 않을지에 대해서 선택을 내리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주제를 생각을 해봅시다. 주제를 생각하면 글쓰기가 어떻다는 거야? whole truth를 담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whole truth를 담을 수 없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그게 빈칸의 정답이 되겠죠. 자, writing은요? 뭐를 한다? whole truth를 담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작가들이 어떤 정보를 넣을지 결정을 한다 라고 하는 거잖아. 자, 1번 볼게요. Be judged by readers. 리더들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진다. 아니고요. Present a distorted reality. 왜곡된 현실을 보여준다. 왜곡됐다라고 하진 않았어. Reinforce readers' stereotypes. 자, 리더의 고정관념을 강화시킨다. 아니고요. Show the author's inner world 라고 하면은 작가의 내면 세계를 보여준다. 완전 상관없는 얘기죠. 5번 볼게요. Only communicate partial truth. 부분적인 진실만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거 어때요? 전체가 아니라 부분밖에 못 보여준다. 그게 바로 우리 글의 주제이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5번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사실 이 책상 위에 컵이 있다 라는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주제를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글이었고요.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 whole truth를 담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partial truth만 담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문 보면 사실 whole truth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제를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됐어요? 자, 우리 빈칸 오늘 많이 풀었다. 어때요? 할만하지 않아요? 아, 빈칸 별거 아니라고. 내가 매번 강의할 때마다 말하는데 빈칸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랍니다. 할 수 있어, 너도. 자, 마지막으로 퀵퀴즈 풀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fford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는데 이 afford를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단어를 넣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써주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빈칸 문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남은 빈칸 문제 좀 더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만날게요. 안녕!

4강쯤 왔으니까 이제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 배경에 있는 그 아이들 있잖아요. 뛰어노는 아이들. 그왜 수학 기호를 이야기하면 항상 루트와 항시 똑같잖아. 루트와 x 뭐 시그마 뭐 로그 뭐 요런 아이들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잖아요. 수학은 되게 우리는 맨날 수학 보니까 저막 엄청 그 루트가 아름답지 않잖아, 우리한테 이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는 시그마 같은 거 되게 예쁘잖아요. 되게 막, 되게 신기한 기호다 이랬는데. 자꾸 보다 보면은, 루트로 굳이 내가 수능완성 표지까지 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지 않아? 심지어 루트가 들판에 뛰어놀고 있네?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즐겁게. 그나마 확통의 기호가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좋아해야 하는 건가? 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확률 밀도 함수 지나서 왔고요. 그쪽 파트를 하다 보면 이제 용어에 여러분들 흔들림이 오게 되죠. 연속 확률 변수가 대체 뭔데? 살면서 이게 왜 필요한 거? 확률 밀도 함수는 뭔가 이런 얘기하는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해 잘 하면서 오시고 있죠? 그죠? 네. 자, 오늘도 시작에 앞서서 TU빈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쌀떡이를 계속 많이 봐야죠. 최근에 그거 왔었어. 무슨 여러분은 그 무도라는 프로그램 있잖아. 줄임말이니까 써도 되겠지? 잘 모르죠. 옛날 그 예능인데. 아무튼 그 무도런 이렇게 하고 달리기 하는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마라톤 달리기. 아무튼 거기에 정준하 님이 나오셨는데 정준하 님의 사 영, 이딱그 화면을 보자마자 얘 티유빈 쌀떡이가 생각났었어요. 얘랑 좀 닮으신 느낌이랄까? 얘 난데 그럼 아무튼, 네, 자, 아무튼 가봅시다. 저는 모의고사만 잘 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 이건 위로라기보다는 되게, 좀, 꾸지람을 하고 싶은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모의고사는 잘 보는데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가드를 치기 위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내가 내신은 비록 못 보지만 나는 수학 잘해. 난 모의고사는 잘해. 이렇게 얘기하기 위한 건데, 모의고사를 잘 보는 친구들이라면 수능 범위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내용으로 문제가 확장되었을 때도 충분히 쉽게 해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라면, 내신 대비에도 능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내신을 잘못 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신의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야지, 저는 모의고사는 잘 보니까, 저는 수학 괜찮은데요.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거든요. 사실, 모의고사와 그러니까 그, 내신의 형태가 많이 다르지 않은 과목이에요, 수학은. 그렇잖아. 아무래도 여러분들 뭐 다른 과목들도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최근 트렌드를 반영을 하시는 거고요. 내신도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다만 내신형은 범위가 이제 딱그 범위에 해당하는 다른 부분의 개념을 끌고 올 수는 없지. 딱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좀 좁고 깊게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모의고사를 잘 보는데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신도 잘볼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신을 잘못 봤다면 대체적으로 뭐 실수를 많이 하는지 이런 평가를 본인 스스로 야박하게 좀 해보실 시간인 거지, 절대로, 이러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반대로, 저는 내신은 잘 보니까요. 그래서 모의고사 형태는 안볼건 아니라면, 그쵸. 최저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봐야 되잖아. 그런 거 생각을 한다면, 이거 하나를 잘하는데 나머지는 못해요. 하지만 얘를 잘하니까 괜찮아요가 아니고요. 얘를 잘한다면 나머지도 잘할 수 있는 포텐을 갖고 있는 건데, 왜안 되고 있을까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될 때인 거예요. 절대 하나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하나를 잘하니까 나머지는 괜찮겠지라고 안도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라도 잘하면 어디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아니야. 그지? 우리는 다 잘하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 거니까요.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로 오늘은 뭐부터 하느냐에 15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15번이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완성에서도 제가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개념을 딱 설명을 하고 나면 원래 뭘 해야 돼요? 쉬운 문제를 딱 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필수 유형에 해당하는 건 기출 문제고요. 기출, 수많은 기출 중에 최근 기출, 특히나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기출을 여기 넣어놓다 보니까 3점짜리보다는 4점짜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수능 완성 공부를 할 때, 저는 어쨌든 순서대로 풀 거예요. 근데 순서대로 푸는데 만약에 딱 나는 그 개념이 조금 헷갈려. 그래서 필수 유형을 봤는데 선생님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바로 밑에 있는 문제를 먼저 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꿀팁이야. 15를 본 다음에 다시 필수 유형으로 여러분은 클릭만 하면 되잖아. 우리 다 이렇게 책갈피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5번이 쉽거든.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의 그냥 기본 문제입니다. 보세요.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범위가 0부터 8까지래. 그럼 0부터 8까지만 그래프를 그려줘요. 그리고 그래프는 항상, 기다려봐. 그래프는 항상 여러분들, X축보다 위쪽에 있을 테니까 위에만 그리면 돼요. 기다려봐. 좀 낮죠? 자, 그래요. 자, 0부터 8까지니까 여기까지예요. 아까 너무 내려오더라고. 미끄럼틀도 아니고, 그치? 자, 0, 이제 확률밀도 함수를 그릴 건데, fx가 k래. 뭔 소리야? 상수함수라는 소리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그래프잖아. 슝. k. 우와! 하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전체 넓이가 1이라 그랬죠? 8k가 1이네. 이걸 그려야 눈에 들어와요. 진짜야. 그리면 그 다음이 진행이 돼요. 이거 약간 명대사다. 그리면 그 다음이 진행이 된다. 그죠? K는 얼마예요? 8분의 1입니다. 여기가 이제 8분의 1로 쭉 유지가 되는 상수함수인 거예요. 근데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2까지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세로의 길이가 얼마예요? 2분의 3. 가로의 길이는, 아니, 요기 길이. 그리고 세로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2분의 3, 세로에 해당하는 건 8분의 1이겠죠. 선생님, 얘가 2분의 3인데 얘가 8분의 1인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되게 그릴 생각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림의 용도는 그 현실성, 이렇게 리얼리티를 살리는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생각이 난 전혀 없어요. 그죠? 아시죠? 그럴 수도 없어. 그냥 왜 그리는 거예요? 문제를 이해하고 내가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로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알았죠? 약간 뻔뻔해야 돼, 사람은. 자, 그래서 넓이가 얼마예요? 16분의 3입니다. 왜 넓이를 구했죠? 확률을 물어봤으니까요. 확률이 곧 넓이를 구하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정답 1번이 되어주겠죠. 괜찮아? 이런 거예요. 가장 쉬운 스타일로 등장을 한 거고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넘어가서 1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때? 필수 유형과 되게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16번의 스타일 자체가. 그치?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2a까지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진행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뭘것 같아요? 전체 넓이를 구하는데 큰 문제가 없네. 전체 넓이부터 한번 써보자. 밑변의 길이가, 이건 사다리 꼴이니까 윗변에 해당하는 길이가 a 빼기 b. 아랫변에 해당하는 길이가 2a. 곱하기 높이 5분의 1. 나누기 2. 해서 전체 넓이 1이라고 나오는 거죠. 식을 하나 얻고 가야 되니까요. 한번더 정리하시면 3a 빼기 b가 얼마라는 겁니까? 10이라는 식을 하나 얻고 가겠습니다. 괜찮나요? 그죠? 전체 넓이 1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식은 무조건 일단 킵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을 읽어볼게요. a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는, 여기네, 이 넓이는 b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의 두 배구나. 오! 둘다 어때요? 직각 삼각형이니까 그냥 넓이 구할 수 있겠네. 자, 빨간 부분부터 밑변의 길이 a 곱하기 높이 5분의 1. 에다가 2분의 1 곱한 것은 2 곱하기, 얘도 어때요? 윗변의 길이, 그러니까 이제 밑변의 길이 b 곱하기 높이 5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어머나! 어때? 10분의 1은 지워버려. 그러면 a는 2b가 됩니다. 왜 웃어? 아,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우니까 행복하잖아요. 그죠? 자, 그대로 들어가서 a, b 값을 찾아주실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a 자리에 2b를 집어넣으면 6b 빼기 b가 되어서 5b가 10이니까 b는 얼마? 2가 됩니다. b가 2면 a는 얼마예요? 4가 되겠죠. b가 2면 a는 4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b부터 a까지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 넓이 구하래요. 좋네. 그치? 여기 가로의 길이 2 곱하기 높이 5분의 1 하시면 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니까요. 끝났네요. 정답은 5분의 2가 되어 주겠습니다.
전형적인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와 관련돼서 계산하는 유형의 문제인 거고요.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 되게 단순한 유형으로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나요,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실은 너무 쉽게 등장을 했어요. 허허허 웃었잖아. 너무 쉬운 문제는 막 내가 얻어가는 느낌이 좀 적어. 닮음이라도 이용을 하든지 필수 유형처럼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내용 없이 되게 단단하게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편하네, 쉽네 라고 느끼기 딱 좋죠. 그죠? 그럴 때 어떤 문제가 등장을 하죠? 어려운 문제. 그죠? 그 쉬어가는 뭔가 안심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수학의 또 묘미이기도 하잖아요. 맞죠? 그죠? 불안함을 계속 유지를 계속 이렇게 하다가 딱 나왔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예요. 17번은 천천히 잘 따라오시는 게 좀 필요할 겁니다. 17번의 경우에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 17번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비교해봐. 뭘 것 같아? 그래프에 있고 없고 그죠? 여러분이 그리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상상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려야 된다는 거. 자, 그런데다가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연속 확률 변수 두 개가 등장하면서 확률 밀도 함수 두 개를 같이 얹어서 그려나가는 내용입니다. 각각 따로 그려도 되잖아요 하는데 같이 그려야 될 것 같아. 보세요. A는 3보다 크거나 같고 B는 0보다 큰 실수 AB에 대하여. 그렇죠? 저 이유가 있겠지. 그런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갖는 범위가 0부터 A까지. Y도 0부터 A까지입니다. 둘 다 0부터 A까지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다 보니까 하나의 프레임 안에 같이 그려줘서 비교를 해야 할 것 같죠? 왜냐하면 fx랑 gx가 만난다 이런 것도 있잖아. 그치. 같이 그려야 될 것 같아. 저는 일단 0부터 a까지라고 표시를 하고 같이 그려야 되긴 하는데 이제 어떻게 그려야 될지 아직 모르니까 일단 기본적인 상황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fx가 좋아? gx가 좋아? 누가 봐도 fx가 좋은 상황이에요. fx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원점을 지나면서 올라가는 형태. 저는 일단 fx만 그렸습니다. gx는 상황을 봐서 gx와 얹어지는 건 다시 그리도록 할 건데 일단 상황을 보려고. 여기 위치가 어떻게 돼요? ab. 그럼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식은 뭐가 되냐면 인월비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죠. fx만 가지고 나 gx는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럼 밑변 a 곱하기 높이 ab 곱하기 2분의 1 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 번 더 정리하면 정리해도 막 썩 되게 예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겠지. 맞아. 그래도 여러분 이 정리가 필요한 게 A를 구하고 B를 구해야지 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여기서 잘 생각해봐요. 이 식만 돌 게 아니고 어떻게 이 식을 변형하고 정리를 해야 될지를 조금 더 생각해보시면 지금 fx를 그려놓은 데다가 똑같은 0부터 a 자리에 gx 그래프를 얹을 건데요. g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잘 보시면 이 부분은 2부터 a까지는 상수예요. 그러네. 상수함수네. 상수함수의 상수함수 그 부분은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2a-2분의 1x니까 기울기가 2a-2분의 1인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상수함수로 가고 있다는 스타일이에요. 그지? 여기다 실제로 2를 대입해 보시면 둘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겠지. 연속 확률 변수 안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그지?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러면 뭐 이렇게 생겼는지 뭐 이렇게 생겼는지 내가 물론 이렇게 생길 수가 없겠지. 전체 넓이가 1이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봐도 전체 넓이가 1이려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얘기를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다시 그릴 생각을 하고. 그치? 그러면 난 뭘 해야 되냐면 B가 더 이상 필요해? 필요 없어? B가 더 이상 필요 없어. 기울기 비교하면서 그리고 싶거든. 그래서 저는 B는으로 바꾸겠습니다. B는 뭐라고 하면 돼? 뒤집어서 곱하니까 A제곱분의 2가 됩니다. B는 이렇게 킵해두고 이제 A의 세상으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응. FX도 그러니까 어떻게 쓸 거냐면 이쪽에 기울기가 A제곱분의 2 X 이렇게 보이도록 쓸게요. 그럼 기울기가 다 잘 보이죠. 그렇죠? 제가 아까 슬쩍 알려드렸지만 여기가 A라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B를 그러니까 Y 여기 그럼 여기는 이제 A 대입하니까 A분의 2겠지. 최대 높이가. 그래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여기 흰색 부분에 해당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1이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A까지야.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 이 넓이도 1이어야 돼요. 그럼 얘가 기울기가 일단 어때야 될것 같아? 더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아마

1분의 1이겠죠. 그쵸? 그리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 좀 어려워. 선생님, 저는 비교를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가 올라간다는 거에 대한 분석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2대입했을 때의 위치를 찾아보시면 돼요. 누구한테? 여기한테. 그래서 2대입하시면 이제 A제곱. 네. 4 이렇게 돼가지고. 그치? 그거와 누구? A-1분의 1의 크기를 비교하시면서 뭐 가셔도 되는데, 굳이 계산은 안 해도 되니까. 알겠죠? 전체 넓이가 1이 된다는 걸잘 생각하시는 것을 저는 더 추천을 합니다. 둘다 1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흰색 부분이 1이잖아요, 전체 넓이가. 그럼 빨간 부분의 그래프는 올라갔다가 쭉 상수함수로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미리 보기로 내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굳이 계산 많이 열심히 하지 않고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괜찮나요? 그죠, 그죠. 이렇게 한번 해봤어. 자, 그래프의 모양을 미리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기다려봐요.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 양의 실근을 C라고 한대요. 누구? 지금 제가 그려놓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 하얀색이 FX고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오다가 쭉 상수함수로 그려지는 게 GX거든요. FX와 GX가 만나는 점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이때의 X좌표가 C인 거지. FX는 GX니까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에 X좌표가 실근이 될 테죠. 그러니까 이걸 C라고 잡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S1과 S2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S1이 뭐냐면 C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X가 만드는 부분과 Y가 만드는 부분의 차이이고요. S2는 해석만 잘하시면 되게 쉽게 풀수 있거든. S2는 C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X의 확률밀도 함수가 만드는 부분과 Y의 확률밀도 함수가 만드는 부분의 넓이의 차예요. 확률이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잘 따라와요, 여러분. C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빨간 부분과 하얀 부분이 만드는 넓이의 차니까 어느 부분이야? 요 넓이가 얼마예요? S1인 거죠. 이해돼? C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FX와 GX가 만드는 부분의 넓이의 차니까 더 높은 부분에서 더 낮은 부분으로 요 넓이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넓이가 S2라는 거예요. 그럼 잘 따라오세요.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게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하얀색으로 만든 직각삼각형의 넓이도 1, 빨간색으로 만든 사다리꼴의 넓이도 1. 그러려면 올라간 부분만큼, 자, 흰색을 기준으로 빨강이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넓이의 둘의 차가 어떠해야 돼? 같아야 되겠지. 상쇄가 돼야지. 같은 넓이 1이잖아요. 둘다 전체 넓이가 1이니까. 그 말은 S1과 S2는 어떻다는 거예요? 넓이가 서로? 같다는 거지. 나 계산 안 했어요. 넓이가 같아. 근데 그 둘의 합이 25분의 8이야? 그럼 각각 얼마겠어요? 25분의 4씩 가져가는 거죠. 여기도 25분의 4, 여기도 25분의 4씩 가져가는구나. 요걸 파악을 하는 것이 먼저가 되겠습니다. 됐어? 끝이에요. S1도 S2도 25분의 4씩 가져갑니다. 그럼 이제는 진짜 계산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S1보다는 S2가 조금 더 간단할 것 같아서 S2를 좀 이용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S2가 있는 부분은 잘 살펴보시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확률밀도 함수에서 포인트는 약간 닮음? 자, S2 넓이를 만들어내는 빗금친 빨간색 직각삼각형과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넓이 1이 되는 FX가 만들어내는 직각삼각형이 서로 어때요? 닮음이잖아. 그걸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자, 두 삼각형 봐봐요. 큰 직각삼각형과 빨간색 작은 직각삼각형은 닮음인데, 닮은 비가, 닮은 넓이 비가 얼마예요? 하나는 전체 넓이 1, 하나는 25분의 4니까, 넓이 비가 1대 25분의 4예요. 즉,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 볼까? 25대 4네. 넓이 비가. 그러면, 길이 비는 얼마겠어? 그렇지, 넓이 비는 제곱해서 나오는 거니까, 길이 비가 5대 2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 뭐가 5대 2냐? 5대 2겠죠. 그러면 가보자. 이제 여기다가 계산을 먼저 할게요. 요 전체 높이가 얼마예요? a분의 2죠? a분의 2대 요만큼은 a분의 2에서 a-1분의 1 빼면 되죠. 아. 이게는 5대 2라는 거지. 이걸로 우리가 a 값을 계산

계산을 할 수가 있네요. 예스, 가봅시다. 자, 요렇게 하시면 A분의 10. 계산을 좀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A분의 10 빼기 A-1분의 5. 여기까지는 계산도 아니지. A분의 4.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넘어오더라고요. 밑에다가 잠깐 써도 되죠? 요거 넘어가시면 A분의 6. 얘는 A-1분의 5니까 예스 크로스로 곱할 수 있어요. 그죠? 6A 빼기 6은 5A가 되어가지고 넘어갑니다. A는 얼마예요? 6이라는 걸 얻게 되는 거예요. A를 얻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간단하게 가잖아. A가 6이면 일단 B는 얼마야? 우리 어차피 A, B, C 다 구해야 되더라고요. B 먼저 찾아놓을게요. 그러면 36 깔리니까 18분의 1. A도 찾았고 B도 찾았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C 찾아야겠죠? C는 어디에 있어? 둘이 만나는 점의 좌표 C로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보세요. 그러면 여기 C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가냐면 그냥 정말로 좌표가 서로 만나는 것으로 가면 돼요. 우리 A가 얼마라는 거, 6이라는 거 아니까 이 부분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분의 1이겠죠. 그러면 C 대입하러 가볼까요? 누구한테? FX한테. FX는 우리 18분의 1x인 거잖아. 그죠? 근데 그 C 값이 대입이 되었을 때 얼마가 나왔다고요? Y 좌표가? 여기 있잖아. 5분의 1이요. 이걸로 끝나요. 그러면 C는 얼마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5분의 18이 되어줍니다. 다 모았어요. 그쵸? A, B, C 전부 다 끝났고요. 이제 대입하는 계산만 해보도록 할게요. A는 6. B, C는 C가 5분의 18이고 B가 18분의 1이더라고. 아, 땡큐. 그래서 지울 거 지우고 정리하면 5분의 1 뒤집히기가 정답은 얼마? 35로 와주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30인 거죠. 최대한 계산을 간단하게 할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것이죠. 그쵸?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빨간 부분에서 안 그러면 기울기 비교를 해야 되는데 기울기 비교를 굳이 할 이유가 없었거든. 어차피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갔을 거고요. 얘는 꾸준히 올라가야지 전체 넓이 1을 똑같이 만들어줄 테니까. 그러면 튀어나온 부분,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서로 상쇄가 되어서 둘다 넓이가 1이라는 거네. 근데 그들을 하필 S1, S2로 부르고 있네. 그럼 그 둘이 넓이가 같아야 되는데, 그럼 반반 나눠갖자. 25분의 4까지는 사실상 계산 없이 쭉 끌고 왔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때 가장 먼저 쓰였던 게 넓이 비를 이용해서 닮음으로 길이 비를 찾아야 되겠다. 요게 핵심 포인트였을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보통 확률밀도함수 그래프 문제에서는 넓이 비, 길이 비, 그러니까 닮은 비를 활용하는 그런 포인트들로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요 생각해 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계산으로 다 끌고 다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식세계 막 문자 세계 우와 힘들잖아. 조금 더 쉽게 가져가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괜찮나요? 일단 확률밀도함수 두 개가 같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쉬울 리는 없어,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한번 일단 끝내 보았습니다. 이제 정규분포로 나갈 차례인데요. 지금 잠시 쉬었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귀 양쪽으로 약간 그 조랭이 떡 같은 아이가 달려 있다는 것을 방금 깨달았어요. 아무튼 자, 오늘도 쌀떡이 친구들이 있는 세상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통세포 마을의 이야기인데요. 고3 전용으로 있는데 수험생 전용으로 있는 난폭세포가 있습니다. 멘트 멋있죠? 마음 잡고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잔뜩 나 있어요. 지금 보시면 포크가 두 개인 줄 알았는데 하나가 폭탄이었죠, 그죠? 수험생 전용으로 강약약강으로 일어나는 난폭세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난폭세포냐? 외부에 말고요. 가족들. 특히 나한테 오늘은 힘든 일이 없었어? 오늘 공부는 잘 됐어?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봐주는 누군가한테 이 난폭세포가 갑자기 막 터트려집니다. 공부를 본인이 열심히 안 했는데 집에 와서 공부 열심히 했냐고 당연히 물어보실 수 있는 가족들을 향해 왜?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했을까 봐! 막 이런 거 하는. 저도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지 마요, 여러분들. 갑자기 화가 치솟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화는 대체적으로 스스로한테 실망해서 나는 화거든요. 열심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열심히 안 하는 내가 너무 밉거나 그냥 그 무기력한 내 스스로를 되게 싫어해요,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걸 폭발시킬 때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냉랭해지잖아요. 그럼 그 짜증이 또 나한테 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 고3 전용의 난폭 세포는 우리에게 무조건 들어와 있습니다. 수험 생활을 하는 내내. 근데 이 친구를 잘 다스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간중간 심호흡과 화를 내기 전에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이야기지만 끄덕이고 지나가는 연습. 일단은 그한 템포를 줄이고 가는 게 좋거든. 저도 엄마한테 화를 진짜 많이 내봤는데요. 고3 때 수험 생활할 때 엄청 혼났고요. 엄청 혼나거나 아니면 이제 엄마랑 말안 하면 학교도 힘들고 공부도 힘든데 집도 불편한 상황이 막 들어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 저희 엄마는 참지 않지. 또 뭐라고 했어? 약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아. 난폭 세포를 잘 다스릴수록 여러분의 평상시 생활이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인생을 좀더 오래 산, 좀더 많이 오래 산 사람의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다뤄주도록 하세요. 얘를 없앨수록 좋아. 아, 나는 돌이다. 아, 나는 흘러가는 물이다. 아, 나는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허허허 이렇게 웃는. 되게 어려운데 그게 여러분 스스로를 편하게 하는 길이더라고요. 알겠죠? 요런 아이가 있더라는 이야기를 살짝 해보았습니다. 다들 그렇죠? 저도 있었어요,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없어진 것 같아요, 난폭세포가 진짜. 화가 별로 잘안 나요. 운전할 때? 아무튼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확률밀도함수, 연속확률변수의 확률밀도함수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확률밀도 함수긴 한데요. 하필이면 그 확률밀도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연속확률변수 x가 실수 전체 범위를 가져요. 구간이 없어. 구간이 없고요. 그 확률밀도 함수를 그렸더니 어떠한 부분을 기준으로, 근데 그게 하필 뭐였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이 주어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을 따르더라고. 이럴 때, 이렇게 생겼을 때, 확률 밀도 함수가,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X가 따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물결 표시를 앞에서도 쓰고 있고, 수능 개념 때부터 쓰고 있고, 저랑 얘기하는 분들, 공부하던 분들 다 알죠, 그쵸? 저 물결 표시 꼭 합니다. 왜냐? 출처를 밝히려고요. 어떤 변수가, X가 따릅니다. 어떤 분포를 정규 분포를, 그래서 N이라고 표시합니다. 노말, 그죠? 그리고 평균과 표준 편차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치? 표준 편차 제곱으로 씁니다. 이게 다야. 자, 표준 편차, 자, 평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평균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EX예요. 구해져 놔야 되겠지. 구해놨어. 그랬더니 평균이 M이더래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 그려지는데 시그마가 하는 역할은 뭐냐? 평균은 대칭 축을 만들어낸다면 시그마는 흩어진 정도의 영향을 주는 거야. 에? 시그마가 작을수록 어때요? 안 흩어져 있어야 돼. 안 흩어진다는 말을 평균 주변으로 몰려 있어요. 시그마가 작으면. 시그마가 커지면 요렇게. 이게 시그마 2예요.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비교하면 시그마 2가 큽니다. 왜요? 평균 주변으로 몰려 있는 게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르게 분포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선생님 이게 완만하잖아요. 그 표현이 아니에요. 평균 주변으로 몰려야지 우리는 흩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르게 분포됐다. 알았죠? 그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정규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얼마겠어요? 1이겠죠. 이거 무조건 써요. 근데 이 전체 넓이가 어때? 얘가 그래프가 이제 실수 전체다 보니까 이 구간의 양끝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X축을 향해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근데 FX는 항상 어떻다 그랬어? 모든 확률밀도 함수는 함수 자체가 함수 fx라고 하면 0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x축을 뚫고 내려갈 수 있어요? 못 내려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 점근선으로 x축이 점근선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좌우 대칭이다 보니까 절반의 넓이는 얼마겠어? 0.5겠죠. 2분의 1.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균 주변으로 몰려있는 요 내용에 대한 거. 그리고 사실 여기가 원래 정규분포의 끝이라면 우리는 뭐까지 가죠? 표준화 작업 가죠? 곡선으로 돼 있다 보니까 넓이를 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표준화 작업을 거칩니다. 정규분포가 요렇게 x가 요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z를 만들고 싶어요. 표준 정규분포는

왜 좋냐? 무엇이 좋은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형태로 그래프가 완벽하게 하나 고정된 그래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준이잖아. 이 아이를 표준으로 해서 어떻게 했느냐? 0부터 1까지의 넓이 이런 것들을 표에 이미 나타내줬어요. 스몰 z가 라지 Z가, 요 연속 확률 변수는 꼭 Z로 써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연속 확률 변수는. Z가 스몰 Z까지일 때의 확률에서, 뭐 예를 들어 1이야. 그럼 이 넓이는 0.3413이야. 이런 식으로 표에 나타나져 있을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걸 갖다 쓸수 있는 이미 넓이를 미리 구해놓은 것을 등장시킵니다. 그럼 가장 관건은 뭐냐? 여기서 1로 어떻게 넘어가는데? 이게 포인트잖아요. 모든 정규분포를 따르는 X는 Z로 변신을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신시키느냐? X에서 X의 평균을 빼는 순간 평균이 얼마로 바뀌어요? 0으로 바뀌어요. Yes. 그리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던 것을 어떻게?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누어주는 순간 모든 표준 편차는 1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X를 X의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Z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표준화 작업을 하는 식이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Z를 이렇게 부를 거야가 아니고 평균을 빼내면 평균이 0이 되고요. 표준 편차로 나누면 표준 편차가 1이 된다는 그 원리를 활용한 식이에요. 똑똑하죠. 우리는 갖다 쓰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빠르게 복습 한번 해봤고요. 문제를 풀어볼 건데. 거듭 이야기하지만 제가 거듭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쉬운 문제를 먼저 하고 싶으시면 밑에 있는 뭐, 18번, 19번 먼저 보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항상 필수형은 조금 의미가 있는 기출을 갖고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4점짜리로 갖고 왔어요. 그래도 이제 완성쯤 왔고, 개념 내가 좀잘 안다. 그러면 강하든 약하든 중간중간에 끼어들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테니까, 저는 괜찮아요 하는 친구들은 순서대로 따라오시는 걸 일단은 더 추천을 합니다. 보세요. 해보자고. 이거 하고 나면 뒤에가 다 쉬워져요. 자, 정규분포 M1, 시그마1, 그죠? 요렇게를 따르는 확률변수 X가 등장하고 Y가 등장을 합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가 일단 두 개가 등장을 했고, X 거는 이렇고 Y 거는 이렇다는데, 둘다 별로 이름이 마음에 드는 상태가 아니어서 정리해서 쓰지는 않고, 일단 박스를 먼저 이해를 할게요. 이 문제는 박스가 주인공이거든요. 해석만 하면 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라는 연속 확률 변수가 스몰 x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와 40 빼기 x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대요. 자, 난잘 모르지만 x의 정규분포를 그려보자면 x의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보자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대략적으로 생각해봐요. 가장 중요한 건 좌우 대칭이 된다는 거잖아. 대칭이 가장 중요해요.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 모양인데, 어떠한 x보다 작거나 같은, 어떠한 x를 여기다 놔볼까요? 넓이와, 정확히 넓이가 같으려면 어때야 되겠어? 40-x가. 여기에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 와야 되겠지. 즉, M1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맞아? 그죠? 그죠? 그러면 x와 40 빼기 x의 한 가운데에 누가 있어야 돼요? 평균이 있어야 되네요. 계산해봐. 오마 20. 근데 이거 봐봐. x에다 20 집어넣으면 2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와 2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가 정확하게 같아야 돼요. 2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과 2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가 같으려면 20이 뭐라는 이야기죠? 평균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그림으로 해석해서 여러분이 얻게 된게 무엇이냐? M1이 얼마다? 20이다. 이 얘기예요. 요새 M1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써놓을게요. 두 번째, 요거 해석 잘하셔야 돼요. Y 또한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정규분포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Y가 X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는 X가 X 플러스 1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와 항상 같대요. 자, X는 내가 픽스를 했습니다. 평균이 얼마라 그랬어요? 20이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 요게 20이 될수 있게 10 같은 걸 집어넣어서 생각을 먼저 해보는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 Y가 10보다 같은

부분의 넓이는 x가 20보다 같은 부분의 넓이와 서로 같아요. 예를 들어 20 집어넣으면 x가 3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가 20보다 작거나 같은 y가 그런 넓이와 항상 같아요. 그 말은 뭘것 같아? 요만큼의 넓이와 요만큼 넓이 같아.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같아. 얘는 평행이동을 의미합니다. 두 그래프의 뭐? 모양은 같은데 위치를 이동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얘가 뭐죠? X의 평균이야. 얘는 뭐겠어, 그럼? 요 넓이가 평균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 0.5야. 그러면 10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도 0.5여야 되니까 10은 Y의 평균이겠죠. M2가 10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시그마는 서로 같다는 거지. 모양이 같으니까 여기까지 얻어내셔야 돼요. 전 지금부터 그걸 다 시그마로 부를 겁니다. 즉,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계산한 게 아무것도 없어. 10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을 갖는 y의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를 그렸어요. 20을 기준으로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건 x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프 둘은 서로 쌍둥이에요. 이동만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1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가 X의 입장에서 2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가 되겠지. 자, 그러면 둘이 똑같이 만나는 이 지점은요. 10과 20 사이에 있는 15가 되겠죠. 정확히 한 가운데. 왜? 15를 기준으로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고 서로 쌍둥이라니까? 그치? 데카코마니? 예스. 그럼 보세요. 이 문제를 해석해보자. X가 15부터 20 사이의 넓이면, 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X가 15부터 20 사이의 넓이면 요 부분의 넓이예요. 그리고 Y가 15부터 20 사이의 넓이면, 잘 봐요. Y가 15부터 20 사이의 넓이면 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니? 여기. 그죠?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 X의 입장으로 돌려서 볼까요? 똑같은 넓이가 어디에 있어요? X의 입장에서. Yes. 10부터 15까지의 넓이랑 같아요. 다시. Y가 15부터 20까지의 넓이라는 것은 X의 입장에서 어차피 15를 기준으로 데칼코마니잖아. Y 대신에 X의 입장에서 10부터 15까지의 넓이라고 바꿔도 무방하다는 거지. 왜 이렇게 바꿨을까? 이렇게 둘을 더하면. 읽어봐요. 10부터 15까지, 그리고 15부터 20까지의 넓이니까 나는 뭐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x가 10부터 15를 지나 20까지의 넓이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게 얼마래요? 0.477이래요. 이제는 피할 수 없죠. 어디로 가야 돼? 표준화 작업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야 이 넓이를 표를 이용할 거 아니야? 자, 표준화 시켜보도록 할게요. 10에서 x의 평균 20 빼시고 x의 표준편차 시그마로 나눌게요. 어차피 x의 표준편차든 y의 표준편차든 다 똑같습니다. 시그마로 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z로 바뀌었겠지. 20, 평균이니까 그냥 0일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넓이가 0.477이가 되는 건 0으로부터 2까지의 넓이입니다. 반대로 0으로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넓이도 서로 같을 거예요. 얘는 얼만데? 10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는 얼마가 돼? 5가 돼요. 오예! 그럼 다 구했어. 이 시그마가 시그마 2든 시그마 1이든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5 집어넣어 주시면 둘이 더합니다. 정답 얼마? 25. 이렇게 풀어주시는 문제였습니다. 괜찮나요, 여러분들? 제가 쉽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쉬운 문제라고 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난이도가 있다고 했잖아. 근데 박스 안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모든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려면 그래프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항상 넓이가 같은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그렇다는 건 어때요? X가 그린 것과 Y가 그린 것이 모양이 서로 같게 유지가 되면서 이동만 했다는 거죠. 그럼 평균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쉬우니까 여기다가 10 집어넣어서 20보다 작거나 같아 평균인데, 그럼 10이 평균인가 보다 Y에 계산하기 좋죠. 그래서 M1, M2 쉽게 구하고 평행이동이니까 그래프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모양이 같으려면 표준편차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시그마 1이든 시그마 2든 됐고 그냥 다 시그마라고 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주르륵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괜찮나요? 그죠?
요런 문제들이 사실 정규 분포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되면

배워야지 푸는 문제예요. 확실히. 그죠? 자, 넘어옵니다. 18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정규분포로 넘어와서는 막 계산을 막 으악 많이 해야지 이런 거 별로 없고요. 여러분들이 해석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유형으로 바뀝니다. 보세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 이것을 따르는 y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봐봐. 여러분, 문제를 딱 만났을 때이 문제는 되게 간단한 게요. X가 따르는 거는 평균 이상 표준 편차가 2이에요. Y가 따르는 건 평균이 5, 표준 편차가 3입니다. 얘네 둘이 체급이 달라요. 무슨 소린지 알죠? 그래프의 모양이 다르면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표준화를 해야 되는 문제와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나누는데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확률을 직접 구할 때.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넓이가 0.4772가 된다 이런 거 보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표를 해석해서 어떤 표를? 요 표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확률이 0.4772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꼭 표준화를 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두 번째. 체급이 다른 두 표준, 정규분포를 비교할 때. 시그마가 다른, 모양이 다른 거죠? 정규분포를 비교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문제는 뭐에 해당하는 문제? 2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둘이 표준 편차가 다르다 보니까 모양이 다른데, O보다 작거나 같고, K보다 크거나 같고, 이런 걸 비교할 수가 없어서, 표준 정규분포로 둘다 변환을 시켜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기준으로 모아놓고 비교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오케이, 그래서 갑니다. X 대신에 Z로 바꾼다는 건 X의 평균을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그것이 Z로 바뀌는 겁니다. 잘 들었어? X의 평균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눠. 그러면 마찬가지로 Y를 Z로 바꾸기 위해서는 Y의 평균 빼고 Y의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그런 다음 같은 Z 안에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얘는 얼마예요? 2. 그러니까 1, 그치?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와 무언가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으려면 무조건 어때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어야 대칭성을 활용해서 갈 수밖에 없어. 이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럼 K는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K는 2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끝! 계산이 많은가요? 표준화 작업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분이 명확해야 한다. 요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괜찮아. 그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요. 그쵸? 객관식 보기 안에서는. 자, 이제는 18번으로 다시 끝냈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19번 보세요. 아, 쉬워, 여기까지. 쉬운 것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소로록 풀어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대신에 지금 말이 조금 더 많아졌는데 잘 읽어봐. X가 따르는 정규분포가 저렇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 확률이 자 일단 이 확률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 뭐래? 뭐래? 2X 빼기 1이 9보다 작거나 같은 게 뭐예요? 자 이거 뭐야? 부등식이에요. 그냥 갖다 푸셔도 됩니다. 선생님 맘대로 막 이렇게 바꿔도 돼요? 이러는데 부등식인데 정리해도 되지? 당연히 그죠? 이것이 뭐래? 이 방정식의 한 실근과 같대요. 뭐 하라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을 풀으라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인수분해 권법을 좀 활용해 볼까요? 그럼 여기가 6, 1,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가야 되겠네. 즉 인수분해 하시면 간만이죠. 그럼 근이 뭐랑 뭐예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여러분들 확률이잖아요. 확률은 오름지기.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맞아? 되겠냐고. 아, 그죠? 그래서 확률이 2분의 1이래. 어머! 근데 여러분, 5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정규분포를 따르거든.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정확히 2분의 1이라는 건 5가 평균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야만 하지. 5를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라는 거야. X가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5가 평균이구나. 이걸 파악하셔야 돼. 하필 2분의 1이잖아요. 자, 그럼 다시 갑니다. 7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와

0: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가 서로 정확히 같으려면 7보다 작거나 같다와 A보다 크거나 같다의 넓이가 정확히 같으려면 A는 어느 위치에 5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어야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 요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뭐 엄청난 어마어마한 계산을 했나요? 그런 거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계산을 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냥 이렇게 푸는 것이었어요. 괜찮아.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쭈르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쉬운 문제들은 굉장히 빠르고 편안하게 풀 수가 있는 내용들로 등장을 하는데, 그나마 이건 어렵게 냈다기보다는 약간의 변환을 준 거죠. 여기에서 이런 변화를 할때 당황을 하는 친구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너무 규격화되어 있는 것에 익숙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 뭐라고? 2x 빼기 1이 9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입니다. 2x 빼기 1이 9보다 작거나 같을까지는 그냥 부등식이잖아요. 부등식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되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요런 식 정리는 그냥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실건과 같다. 방정식의 실건 어떻게 구해? 2차 방정식인데? 풀어! 그래서 풀었어요. 다만, 확률이기 때문에 둘 중에 2분의 1만 가능하다. 이런 거 생각하시고, 하필 정규분포에서 5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가 정확히 2분의 1이 되는 건 5가 무조건 평균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요런 흐름들을 잘 생각하셔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표준화 작업을 하나요? 전혀 안 해요. 갑자기 표준화 작업이 왜 나와? 똑같이 X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는 표준화 작업 같은 건 전혀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마다 뭐 21번 같은 문제처럼 딱 표가 주어져 있어. 20번, 21번처럼. 그럼 누가 봐도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계산을 하라는 이야기겠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18번 같이 비교의 대상이 두 가지인데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뒤에 남은 문제들이 막 엄청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문제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하고, 그 다음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거 가지고 이제 그 활용하는 문제 갈 건데, 활용 유형은 개념 설명 없이 갈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프리카 유형이 이제 등장할 거거든요. 제가 왜 좋아할까요? 말 많고 쉬워. 말 많고 쉬운 문제만큼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복습 좀 잘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정규분포로 넘어왔는데 참 쉽죠? 오히려 쉽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확률 밀도 함수구나라는 것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복습 잘하고 오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네, 오늘의 강연자는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밝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을 처음 봤을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긍정이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픔을 지나오면서 선택하고 또 훈련해온 태도라는 걸 느꼈는데요.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웃는 법을 배운 사람, 그리고 웃음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일으키는 사람. 희망을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제 남편이자 오늘의 강연자이신 박이님을 모시겠습니다.
1: 기연자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어머머, 제가 초대드렸나요?
1: 네. 보니까 좋네요.
0: 잘 오셨어요.
1: 네.
0: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강연 자리에 같이 서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1: 오늘은 뭐 제가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고,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기억 합니다.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우량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보통 또래아이보다 키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까지 실제로 축구선수 생활도 했었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 중학교 때 사진입니다. 노란색 옷 입은 사람이 저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친구예요. 많이 사갔죠? 제가 취업할 때쯤 지금처럼 굉장히 취업난이 심했습니다. 대학교 때 제가 학점도 정말 안 좋아서 이 취업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어요. 그나마 제가 옷을 좋아했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패션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중에 제가 우연히 한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6개월 정도 후에는요, 심지어 정직원 제안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운 좋게 덜컥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이 마치 톱니바퀴와 맞물리듯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을 했죠. 제가 정직원 전환이 된 시점에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요,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제가 직감적으로 왔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것을요. 전 이 사진처럼 병원의 온갖 전체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몸이요, 제 눈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이 쇄골뼈 밑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손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손톱에 한번 힘줘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엔요, 머리카락에 한번 힘줘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입니다. 분명히 내 몸의 일부인데 내가 아무리 힘을 주려고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은 거야.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제 목을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다가 제 옆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 것이고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저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을 해서요,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이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현실감이 없었어요. 아마도 이 전신마비라는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신앙이 있었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야, 난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믿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그 이야기 듣고 울지 않았어요. 저의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저의 소망과는 다르게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는 사실은 제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실감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전신마비가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침대에 누워서 지내했죠.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2시간에 한 번씩 24시간 동안 제 몸을 누군가가 뒤집어 좋아했습니다. 밥도 다 떠먹여줘야 했고요. 이렇게 이도 누군가가 직접 다 닦아줘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씻으려면 침대에 누운 채로 병원 샤워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요, 가족들이 직접 다 씻겨줘야 했어요. 전신마비 되면요, 이 장기의 기능에도 마비가 옵니다. 대변과 소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전 당시에 이 요도안을 이용해서 소변줄을 차고 있었고 이 소변백에 소변이 가득 차면 가족들이 그 소변을 직접 다 비워줘야 했습니다.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요, 좌약을 넣고 침대 위에서 가족들이 매일매일 그 뒤처리를 손으로 해야만 했어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사실 처음에 제가 입원했을 때는 저희 가족은 저를 위해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본 낯선 타인에게 이렇게 성인이 된 저의 이런 모든 민낯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3살 차이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제 동생이 당시에 대학교 4학년이어서 이렇게 졸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제발 내가 형을
직접 간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 동생은 저를 위해서 한 학기 통째로 휴학을 하고 24시간, 6개월 동안 제 옆에서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아,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먼저 흔쾌히 그런 결정을 내려줘서 정말 감사했죠.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동생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우야, 너에게 장애란 무엇이야? 그러니 동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하나의 끈이라고요. 왜냐면 가족 모두가 협력해서 저 한 명을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시에 그 서울에 있는 한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전쟁 같았던 하루의 재활을 마무리하면 저녁에 항상 그 조그만한 기도실에 갔습니다. 예전에 건강하게 걷고 뛰던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기도했어요. 물론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 제발 일으켜주세요. 저 일으켜주시면 저 진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희 병원에 이렇게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가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결코 남을 위해 기도할 만큼 마음밭이 넓거나 좋은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있었던 그 재활병원에서는요 저보다도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뇌가 손상되신 분들이 많았죠. 하루는 다른 병실에 한 고등학생 남자의 어머니며 이렇게 전신이 마비가 돼서 병실에 누워있는 제게 오시더니 우리 아들이 위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아니 어떻게 전신이 마비가 된 나한테 와서 이런 말 하실 수가 있지? 그 어머님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는데요.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뇌가 손상이 돼서 대화가 불가능하고 밥도 먹을 수 없어서 콧줄로 영양분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고 회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입원했던 곳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까 그 기도실에서 제가 막 한 시간 정도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이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내가 재활을 해서 내 몸을 회복해서 앞으로 나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과 또 세상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서 반드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혼자 휠체어를 요 정도 또 밀 수조차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는 전혀 알지 못했고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6개월 정도 병원 생활하고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지만 저의 모든 생활은 가족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변과 소변도 여전히 가족들이 다 받아내야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에 누우면 저희 아버지나 남동생이 집에 올 때까지 꼼짝없이 이 휠체어에 앉아서 밤까지 기다려 했습니다. 전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해야겠다. 저는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재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한강이 있는데요. 제가 휠체어를 혼자 밀기 위해서 한강에 나가려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제가 혼자 한강에 나가는 것을 너무나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한강에 나가기 위해서 부모님과 싸웠어요. 그것부터 제가 어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휠체어를 한 10m도 잘 밀지 못했었는데요.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매일 한강에 나가서 3시간 이상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50m, 100m, 500m, 1km. 휠체어를 혼자 밀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서서히 늘려나갔어요. 제가 한 재활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쯤 하루는 제가 휠체어로 혼자 3시간을 밀어서 저희 집에서 11km 떨어졌어요.

떨어져 있는 난지도 한강공원까지 혼자서 휠체어를 밀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 내가 우리 집에서 11km 떨어진 곳에 나 혼자 놓여지더라도 나 혼자서 집은 갈수 있겠구나. 그리고 원래 차고 있었던 소변줄을 빼고 혼자서 일회용 소변줄을 이용해서 스스로 소변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이제 혼자 10초면 좌약도 넣습니다. 저 이제 진짜 독립적으로 살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엄청난 재활량 끝에 드디어 혼자 침대에 옮겨 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휠체어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렇게 스스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피나는 운동과 연습으로 제가 상체 힘을 키워서 혼자 차에 휠체어를 싣고 운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직접 제 아내를 제 차에 모시고 직접 운전해서 왔거든요. 저는 그렇게 잘 살아가던 어느 날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전신이 마비가 돼서 이 휠체어를 타고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거나 정말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였어요.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불공평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신께 따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 아니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약 3일 정도가 지나고 제가 화장실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위야, 너가 가서 직접 사랑하면 되잖아. 저는 여태껏 제가 살면서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들, 그리고 제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는 이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이 돈이 없어도 줄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다리를 쓸수 없고 손가락도 완전하지 않은 저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정해졌어요.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지, 사랑을 할수 있을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제 마음 속에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바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박위입니다. 영어로 위는 우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위 플러스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란 뜻을 가진 개인 채널을 만들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기적임을 일깨우면서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던지는 것이죠. 어느 날 울산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저처럼 이 척수신경이 손상이 돼서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어하셨냐면 혼자 샤워를 못 하셨대요. 폐쇄공포증이 생기셨어. 그 목사님이 저랑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좀 위안을 삼으셨던 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씩 매일매일 한 2주 정도 전화하다 보니까요. 제가 어느 날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이제 제발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제 눈에는요, 그 목사님이 그저 전신에 마비가 된한 아들의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혼자 휠체어 타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울산으로 날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친구예요. 표정이 별로 안 좋죠? 예,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동일인물입니다. 지금 이렇게 호전이 돼서 저희 개인 채널에 편집자로 무려 4년간 활동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친구는 아직도 손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아요. 손이 이렇게 주먹이 쥔 상태로 돌돌 말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편집을 하는 줄 아세요? 이손 밑부분을 이용해서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직접 다 편집을 했습니다. 대박이죠? 저는 제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울산으로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오히려 사랑 이상의 큰 힘을 주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다치기 전에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변, 소변 보는 것에 대해

0: 한 번도 감사하며 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전신이 마비가 돼서 걷지 못하고, 스스로 밥 먹지 못하고, 스스로 대변, 소변 볼수 없게 되보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제가 과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정말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적이라고 하면 앞을 볼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거나 저처럼 다리를 쓸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는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기적은요, 지금 이렇게 휠체어 타고 살아가는 저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남과 비교해서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 행복을 느끼는 중이죠. 여러분, 우리 용기를 잃지 말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기적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제가 집에서 외출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사실 그거를 요즘에 히키코모리라고 많이 하잖아요. 송지은 너 이거밖에 못해?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애야? 너무 그 매서운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고 있었는데 그냥 무작정 운동화를 신고 나가서 걷기 시작했는데 저 색깔들 좀 봐. 이 공기 좀 봐. 너무 아름답잖아. 그냥 저렇게 존재만 해도 아름답잖아. 나도 그런 존재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 저는 이상민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어서 와요. 정말 반갑습니다. 진짜 잘 오셨어요. 자, 우리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와, 조금 있으면 이제 20번째 시간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거의 대입학 문제가 끝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사실은 이 조금은 더 대입학 문제의 가장 깊숙한 문제, 글의 제목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들어와 있는데, 글의 제목은 함축적인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끝도 없는 게 영어예요. 특히 국어든 영어든 선생님 경험으로는 야 이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딱 봤을 때는 엄청 쉬운 건데 그 당시에 어렵다고 생각할 때 딱 읽으면 마음에 일단 심리적인 진입장벽이 커서 그런지 잘 안 읽혀. 맞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읽어도 모르겠어.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울 거야 이렇게 어렵다라는 이 두려움만 가지고 시작하지 마시고 이건 무슨 내용일까? 이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 물론 쉽지 않다는 건 아는데 이렇게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해서 이렇게 인사만 준비해봤습니다. Be curious. 좀 호기심을 가지고 야, 이 다음의 내용이 뭘까? 야, 이 소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ot afraid.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자, 오늘 선생님이 함께 할 테니까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답의 단서들을 사실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표시는 색표시는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 이 부분이 관련된 부분이어서 아주 전체가 다 색표시가 들어와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관련 없는 소재야. 얘 때문에 틀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중심으로 표시를 해놓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표시해놓은 거는 왜 여기까지는 표시 안 하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정답에 가까이 가는 오답을 지우는 시간까지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2번 볼게요. 2번 일단 소재,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먼저 보셔야 되겠죠? 소재가 그대로 나오면 좋겠는데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되거나 아예 나와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일단 여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맞아요. Monasteries. 뭐에 대한 거? 수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 수도원은 뭐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딱 생각했을 때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보자고 얘기했잖아. 맞아. 굉장히 조용하면서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접근하기 힘든. 그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즉, 세상과는 단절된 곳.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선생님만 그러나? 아니지? 그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Monasteries. 수도원은요, were the ancient rooms of the Middle Ages. Middle Ages는? 중세. 맞아요. 중세의 엔진 룸이었대요. 엔진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 선생님도 자동차나 이런 거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자동차에서 가장 심장이 되는 부분이 뭐예요? 엔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뭔가를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동력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ngine rooms를요. 그래서 수도원은요, 중세시대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딱 들었을 때 어때? 그냥 엔진이라고만 생각해도, 맞아. 여긴 정말 중요한 곳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중세시대의 수도원을 떠올리면 되겠고, 이 수도원은 어떤 곳이었다? 뭐 누구에게 수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중세시대에 중요한 곳이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그냥 한 계층에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내용 계속 볼게요. At the height of their activities and influence, 그들의 그 수도원의 활동과 그 영향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영향력이 엄청났어. 수도원의 영향력이.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하는 활동도 엄청나게 많았나 봐요. 그죠?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수도원은 제공했습니다. 뭐를요? 지적인 리더십. 을 제공했어요. 누구에게요? 이 교회와 civil government, 시민정부의 그 기관에 어떤 지적인 리더십을 제공했대요. 다시 말하면 뭐 정부든 어떤 시민기관이든 이 기관이나 그 정부에 뭔가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 기관을 심지어 정부를 이끄는 주된 역할을 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intellectual leadership의 역할을 했고 엔진 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엔진 룸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에 있어서의 혁신이었죠? 종교적인 사고와 그
실행에 있어서 핵심이었고, 거기에 있어서 혁신이었고, 그리고 medical provision 모두 제공했어? 의료도 제공했대요. 병원처럼 지었나? 그 다음에 education, 이 교육과, 그리고 visual culture and agriculture development, 시각적인 문화와 그리고 농업 발전까지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존재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수도원의 역할에 대해서 두 번째 문장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했으니 뭐라고 할 만해? 중세시대 엔진룸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분명하게 지키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냈다. 대단하네. 사실은 사회와 단절을 하면서 이걸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런데 동시에 사회와 단절을 한건 당연하다. 이걸 단절하면서도 이걸 잘 지켰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슈거는 그러니까 뭐야? 사회와 단절된 공간. 하지만 사회의 기능은, 사회의 영향력은 어땠다? 컸다라는 거알수 있죠? 자, 그래서 볼게요. For monasteries. 이 수도원에게 있어서요. Were intended to function. 수도원은 어떤 역할을 하도록 의도되어졌습니까? Function as places set apart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그죠? 네, 분리된 이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의도되어졌는데, 바로 이곳은 어떤 곳이냐? Monks. Monk는 수도승들을 가리킵니다. 이 수도승들이요, devote their lives. 그들의 삶을요, devote to 어디에 바치다라는 뜻이죠. 자신들의 삶을요, 영구적인 리듬에 바친대요. 영원한 리듬이요. 근데 그 영원한 리듬이 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종교적인 준수, 종교적으로 뭔가를 지키고, 그리고 기도와 연구라는 그 영원한 리듬 속에 자신들의 인생을 바치는 곳이었습니다. 사회와 단절이 돼서 계속해서 이 수도승들은 그 안에서 많은 수도를 했다라는 거알수 있죠.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과 그리고 기도와 찬양은요. 여기서는 prayer라는 게 기도라는 뜻이죠. 종교적인 기도와 그리고 찬양은 lay at the heart of monasticism. 이 수도 생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핵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뭐니 해도 수도원이니까. 종교적인 기도와 그리고 찬양, 신에 대한 찬양,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both, A and B가 나옵니다. AB 둘 다라는 뜻이 되겠죠. Both those following this life. 자, 이러한 삶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 자, 그리고 those outside, 외부에 있는 사람들 둘 다. 이러한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건 뭐, 수도원에 있는 관계자들이라 수도승들을 이야기하겠죠. 자, 이러한 삶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 둘 다요. believe that 이하라고 믿었습니다. Monastic lives, 이 수도원에서의 그런 삶이 were led for the benefit of wider society. 더 넓은 사회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끌어진다고, 즉 영위되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수도를 하는 사람들의 그 수도의 생활이 어디로 이어진다고? 외부의 사람들도 속해 있는 더 넓은 사회의 이점으로 이어진다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믿었어? And that이라고 또 믿었습니다. Sacrifices made by monks in separating themselves from normal human contact. 정상적인 인간의 접촉, contact, 접촉이란 뜻이죠. 정상적인 인간의 접촉으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분리시키는으로써 이 수도승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만들어지는 이런 희생이 다른 것들을 다 이제 차단하고 막 금욕과 여러 가지를 실천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걸 이제 희생이라고 본 거죠. 근데 이들이 보여주는, 이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수도승들이 만들어낸 이 희생이 functioned as, 뭐로서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 참회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참회를 하고 누구를 대신해서 속죄를 하냐? On behalf of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누구를 대신해서라는 뜻이요. The community, 공동체를 대신해서요. 뭐뿐만 아니라 for their own deliverance. Deliverance가 여기서 구원이라는 뜻이요. 뭐 굳이 몰라도 자신들의 무언가니까, 그 수도를 하는 수도승들의 뭐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되겠죠. 자신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대신해서 참회로서의 기능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사회와 단절되면서 자신들이 뭘 했어? 구원을 빌었을 거예요. 그죠? 사회에 영향력을 준다라는 건 아마도 이게 뭐 정말 직접적인 사회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외부인들, 외부라는 건 사회 전체가 되겠죠? 더 넓은 사회. 더 넓은 사회를 위해서도 뭐가 된다? 이익을 제공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도 수도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리고 더 넓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어디 가요? 수도원이요. 이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럼 계속 볼게요. Monks, 수도승들은요, were regarded as 뭐라고 여겨졌어요?

as leading parallel lives. Parallel이란 단어가 나란한이라는 뜻이죠. 자, 나란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뭐와 뭐의 나란한 삶일까? parallel이란 단어가 이제 나란하다는 얘기니까 뭔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와 뭐가 동등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삶이냐? that 이하의 삶입니다. had the power to save themselves, 스스로를 구원하고 and others, 다른 사람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 나란한 삶을 둘 다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거 뭐였어? 자, 사회와 단절하면서 스스로의 구원을 요청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도를 하는, 스스로를 위한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회, 더 넓은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삶이에요. 그죠? 이 두 가지를 수도승들은 영위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회와 단절된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죠? 그러면서도 대단한 수도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어디로 갈까? 선택지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뭐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수도원이나 수도승이라는 단어가 꼭 나와줘야 될 것 같지 않아? 그죠? 자, 일단 키워드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키워드가 꼭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monastic life. 일단 있습니다. 자, 2번은 없어요. 그죠? 3번도 없습니다. 4번도 없고요. 5번은 또 없네요. 어, 뭐야? 1번이 정답인가? 뭔가 이상하죠? 그죠? 볼게요. How to gain religious social benefits from monastery life. 수도원의 그런 삶으로부터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이점을 얻는 방법.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이점을 수도원으로부터 얻었다? 이거예요? 아니. 종교적인 이점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얻느냐? 그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외부 사회를 위해서도 이건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단절되긴 했지만 사회의 영향력도 엄청나게 높았다라는 의미가 1번에는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2번 가볼게요. Why the Middle Ages? 왜 중세시대가 demand that religious figures be isolated? 종교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be isolated, 고립시키도록 요구했는가? 그래서 고립해야 된다, 이걸 요구했다, 이런 얘기 없는데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The grace. 어, 벌써부터 좀 너무 추상적인데? grace라는 건 여러분들 은총입니다. 은총. 뭐의 은총이에요? solitude. 아, 얘는 정말 외로움인데? 그죠? 혼자서 있는 그런 정말 그런 외로움, 고립.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립의 은총. 그건 바로 뭔데? 사회로부터 떨어졌지만 하지만 또 동시에 사회와 연결돼 있대요. 사회에 붙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야? 사회와 단절된 것 같으면서도 사회에 영향을 줬대. 그게 바로 뭔데? 수도원이잖아. 그 수도원을 뭐라고 얘기한 거죠? Grace of Solitude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굉장히 막 이 수도원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수도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표현을 The Grace of Solitude라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고립의 은총의 의미를 갖고 있는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과 5번도 이렇게 지워질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어땠어요? 수도원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수도원, 수도원적인 수도원에서의 삶, 이런 부분은 딱 이렇게 봤을 때 키워드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 다르게 표현이 된다. 그죠? 조금은 추상적으로 혹은 함축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가볼게요. 자, 3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맞아. 식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식, 식품에 대한 이야기고요. 중요한 문장은 어디 있을까? 벗이 있는 요 문장. 벗 다음에 여기부터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 상황이 좀 변했고 그런데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부분이 두 번째로 나오죠. 그래서 벗을 기준해서 바로 다음 문장이 사실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음식이라는 건요, as we all know,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it's essential, 필수적이죠. for human life, 인간 삶에서요. 그렇죠?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음식 없이 살 수 있는 인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자, 식품은 이렇습니다. It also, 그것은 또한 그 음식, 식품은 is the basis. 음식은 또한 뭐예요? 기본이 되기도 하죠. for several major industries. 몇 개의 주요한 산업의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발견이 되는 많은 국가,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발견이 되는 주요 몇 개 되는 그런 산업의 근간이 되기도 하죠. 이를테면 어디에서? In agriculture, 농업, food processing, 음식
처리, 음식 가공, food retailing, 음식 소매, and food service, 음식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에서 발견이 되는 몇 개의, 여러 개의 주된 산업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뭐다? 음식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뭐 부인할 수 없는데 food에 관련된 것이고 food는 정말 우리에게 필수적이며 많은 산업에 있어서도 기본이 되는 그런 요소이다. 라는 거 정리됐습니다. For millennia, 수천 년 동안요. The focus of those involved with food as a human and economic phenomenon. 인간의 인간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현상으로서 음식과 관련된 사람들의 주요 초점은 여기서 관심이라고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인간과 경제적인 현상으로서 음식과 관련된 사람들이 관심을 진짜 갖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was on 뭐에 대한 관심이요? It's production. 음식을 생산하고 음식을 보존하며 음식을 분배, 유통하고 그리고 음식의 가격을 매이고 and other practical concerns 다른 실용적인 그런 문제점들에 이 사람들의 관심은 쏠려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식품, 음식을 우리가 잘 저장하고 잘 만들어내고 잘 유통하고 뭐 이런 거에 보통은 수천 년 동안 왜냐하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음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수천 년 동안. 자, 이제 뭐가 나와? 멋이 나옵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에 이것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심의 초점이 다른 곳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얘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는 보겠습니다. 자, food became more than just a life necessity. 아, 그렇지.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게 사실은 삶에 있어서 필수품에 해당이 되는 거였죠. 음식은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돼. 정말 주요한 산업의 근간이 되는 요소였단 말이야. 그렇지만 이제 18세기 후반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야. 음식이 이제 뭐가 됐어? 식품이라는 것이 단지 생필품 이상의 것이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뭐가 될까? 음식이라는 것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어떤 변화야? 생필품이야? 아니, 이제는 생필품 그 이상 more than just a life necessity가 되었다. 이게 정말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되겠죠. 생필품 이상이 되었다. 자, 그 뒤에 이어진 내용 볼까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생필품 이상이 되었을까? Restaurants 식당은요, began to develop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처음에 만들어졌지? Initially in France.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졌는데요. 결국에는 in other nations. 다른 국가에서도 발달이 되었어요. 발달되기 시작했죠. 아, 식당이 처음부터 많이 있었던 게 아니구나. 프랑스에서 레스토랑이 만들어졌다가 그런 다음에 다른 국가에도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뭘로써? As a distinct institution. 정말 눈에 띄는, 구별이 되는 다른 기관으로서요. 어떤 기관으로, 어떤 시설로 offering people,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요. 자, 무엇을 제공하지? Dining choices. 먹는 것에 대한 식사의 선택권을 제공하고 table service, 테이블 서비스도 제공하고 the opportunity for socialization. Socialization이 사회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사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를 제공하고 and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는요, a finer and finer atmosphere. Fine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뭐 좋은,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렇게 할 때 우리 fine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죠? 예, fine이라는 표현이 정교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fine powder라고 하면 굉장히 정교한, 고운 가루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좋고 더 좋은 분위기, 다시 말하면 더 세련되고 세련된 분위기로 발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제는 더 이상 생필품으로서의 음식이 아니야. 이제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선택권도 주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사교의 기회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더 세련된 분위기 이렇게 주는 것이 바로 음식이 변화한 레스토랑의 발달로 인해서 음식이 변화한 경로라. 그죠? 이런 과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The rise of restaurants.
rise가 여러분들 뭐 오르다라는 뜻이잖아요.

부상? 쭉 올라가는 거? 식당의 부상은요? 결국에는 어디로 이어졌어요? A class of diners. 한 계층의 diners. 식사하는 사람들로 이어졌대요. 그럼 이건 뭐야? 뭐까지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어떤 계층까지 형성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Who pride themselves on being critics of taste, food, and cooking. 뭐에 대한 자부심을 스스로 갖고 있는 거야?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야? 맛과 음식과 요리에 대한 비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 부류, 일종의 한 계층의 식사하는 사람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 요즘 뭐라 그래요? 미식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류를 만들어내기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래요. 뭐? 요리의 철학가.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하면은 푸디, 미식가라고 부르는 그 용어. 그 용어 중에 미식가라는 용어에 가장 잘 알려진 사람,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야기할까요? 이 사람이 뭔가 말을 했겠지. 그치? 자, 그 내용 가볼게요. 자, 이 사람이 했던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말 가운데 하나는 Tell me what you eat.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해주세요. 그러면 I will tell you who you are.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어. 네가 어떤 곳에서 뭘 먹는지, 어떤 곳은 안 나왔지만 뭘 먹는지를 얘기하면 사실 그 무엇을 먹는지의 그 무엇, 그 음식이 네가 누구인지를 말해줄 수 있다. 나는 매일매일 김치찌개를 먹어요. 그러면 한국인의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어떤 음식을 먹는다 하면 그 사람의 사실은 이 소셜 스타러스도 나오잖아요. 사회적인 어떤 지위 같은 것들도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음식이 무엇을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서 네가 누가 되는지를 결정한다. 라는 겁니다. 즉 음식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생필품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누구인지라는 표현을 어떻게 선택지에서 할지 그것만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어떤 단어가 조금 눈에 띄니? 이 단어 어때? Beyond. 뭘 넘어서? Near necessity. 단지 필요성을 뛰어넘는 것. 단지 필요성 이상의 것. 즉 생필품 이상의 가치를 갖는 게 food 아니에요? 자, 이거는 바로 뭔데? The rise of food culture. 음식 문화의 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식 문화, 이거 그럼 전부 다 문화라고 할 수 있나?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음식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계층까지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음식 문화가 새롭게 나타난 부분을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하고 있고 앞에서는 음식이라는 게 정말 필수적이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거를 시간이 지나면서는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 없는 선택지 쭉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appetites가 식욕이죠? 그러면 식욕의 변화에 관련된 건가? 아니지, 그치? fine dining으로의 회귀. 다시 돌아왔다. 라는 얘기인데 전혀 관련 없고요. 자, 식당을 선택하는 팁에 관련된 거? 아니죠. 테이블 매너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식사, 뭐, 선택권, 사교, 세련된 분위기, 아까 뭐, 테이블 서비스 뭐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테이블 매너 아니야? 테이블 매너가 왜 중요한지 음식과 계층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갔죠? 그죠?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자, 어떻게 산업화가 음식 생산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take over라는 표현이 바로 뒤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take over 뭔가를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뭘 지배했다는 얘기 나왔어요? 나오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역시 5번도 관련 없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줄 수 있고 자 4번도 한번 이어서 쭉 가보겠습니다. 4번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셀피에 관련된 내용이죠. 셀피 그죠? 그럼 셀피는 우리가 요즘 사람들 왜 그 셀카 찍잖아요. 그걸 셀피라고 부르는데 셀피는 핵심 단어니까 꼭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럼 얘도 핵심 단어, 요 핵심 소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일단 우리 시선을 끄는 건 이 셀피가 나오는 선택지일 겁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주 매력적인 녀석이 하나 보여요. 근데 뒷부분이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셀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핵심 소재를 잘 데리고 나온 선택지가 답이긴 해요. 한번 가볼게요. 자, the selfie resonate. resonate가 여러분들 공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게 큰 효과나 반향을 일으키는 게 바로 resonate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selfie는 반향을 합니다. 뭐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나 혹은 반향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것이 새로워서가 아니라, 새롭게 나온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뭘 표현하지? 표현하고 발달시키고 확장시키고 강화시킨대요. 뭐에 대한? Self-portrait. 초상화입니다. 초상화에 대한 긴 역사를 표현하고 발달시키며 확장시키고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self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키죠. 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selfie라는 것이 selfie. 이것은 뭐 때문이다? 사실은 self-portrait. 셀프포트릿은 자화상입니다. 자화상의 긴 역사를 셀피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팽창시키고 발달시키고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셀피가 반향을 일으킨다. 선생님 이렇게 중요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명하는 거, 쭉 퍼져나가는 거. 자, 볼게요. The self-portrait, 초상화는요. 옛날에 우리 초상화 역사적으로 조상들이 많이 그렸잖아요. 임금님들의 초상화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서양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또 초상화를 그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많이 그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초상화는요.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요? 그 사람이 묘사된 사람의 지위를 보여줍니다. 그치. 봤을 때 아, 이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땠겠다. 아, 그냥 농부였다. 혹은 뭐 귀족이었다. 혹은 왕족이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portrait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n this sense, 이런 면에서 즉 사회적인 그 묘사된, 그려진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보여준다는 그런 점에서 What we have come to call our own image, 우리가 우리의 이미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요. 우리의 이미지라고 부르게 된 것, 그것이 여기서는 what절이 주절입니다. 이것이 is the first 최초의 그리고 fundamental 근본적인 대상이죠. 뭐에? Global visual culture 세계적인 시각적인 문화의 최초이자 근본적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뭔가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초상화라는 건 사실 어디를 가든 다 있었다라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전 세계적인 시각적인 문화의 최초이자 정말 근본적인 대상이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런 이미지, 자신의 이미지를 부르게 된 것. 초상화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보여진다? 그러면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날 그린 거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the interface, 접점이에요.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뭐에? 방식의 접점이죠.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보인다고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는 방식의 그 접점이 바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나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라고 부르는 것이 곧 이런 세계적인 시각 문화의 최초이자 근본적인 대상이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elf-portrait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우리 인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상이었다는 거 알 수 있죠. The selfie depicts 스스로를 selfie라는 건 그립니다. 누구를 그려요? The drama of our own daily performance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수행의 드라마를 그립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인 드라마를 그리죠. In tension web, 모아 긴장감 있는 상태로 our inner emotions that may or may not be expressed as we wish.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그려질 수도 있고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우리 내면의 감정과 긴장한 상태로 긴장의 상태에 있는 그 긴장의 상태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우리 일상생활의 수행에 대한 드라마를 그리게 됩니다. 사실은 이 셀피가 좀 표현만 다른 것 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self-portrait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는 그런 모습을 셀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상적인 모습들을 그린다. 근데 그 일상적인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려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의미예요. At each stage of the self-portrait expansion 이 자화상의 팽창의 각 단계에서요. More and more people,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have been able to depict themselves, 스스로를 묘사하고 그릴 수 있었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면서 이제 그릴 수도 있고, 그죠? Today's young urban network majority, 오늘날의 젊고 도시에 살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대다수는요, has reworked the history of self-portrait. 자화상에 대한 역사를 다시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쓰고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그죠? 자, 뭘 하기 위해서? To make

take the selfie. Selfie를요, into the first visual signature of the new era. 새로운 시대의 최초의 시각적인 특징으로 셀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화상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셀피라는 건 사실 얘는 뭐야? 현대적인 자화상이죠. 그죠? 현대에 있어서의 이런 셀포스의 모습을 다시 쓰고 있다. 새로운 형태로 만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셀피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으니까 셀피를 찾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셀피 딱 보이는 거 일단 1번, 3번, 그리고 5번. 물론 self-portrait이라는 표현도 나쁘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Our self is just a temporary trend in our history. 예술 역사에서요, selfie가 일시적인 추세인가요? 일시적인 유행인가요, 단지? 아니지. 과거부터 굉장히 오래부터 해서 우리가 최초에라고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emporary trend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Fantasy or reality, 현실이냐 환상이냐. 근데 환상에 대한 이야기 아니죠? The selfie, 일단 너무 매력적이에요. Selfie라는 게 뭐냐면 a symbol of self-oriented global culture. Global culture, 이것도 아까 나왔던 단어인데, 그죠? 봤더니 self-oriented예요. 자기로 향해 있대요. 자기중심적인 이란 뜻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세계 문화의 상징? 아니잖아, 그죠? Self-oriented가 어색한 표현을 만드는, 관련 없는 내용으로 만드는 키가 되는 단어입니다. The end of self-portrait. Self-portrait의 종식? 종말? 뭐야? 어떻게 셀피가 장악하게 되었는지. 이젠 더 이상 초상화가 없어요. 셀피가 다 그걸 차지했거든요. 이런 얘기요?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 5번밖에 남지 않은데요. 볼게요. Selfie라는 게 바로 뭐냐? The latest. 최근에 나온 최신의 innovation. 혁신입니다. 뭘 하는? 우리 스스로를 표현하는 혁신. 새로운 방식이에요. 현대적인 부분에서 이 selfie, 스스로에 대해서 표현하는 아주 혁신적인, 획기적인 또 다른 방식이죠. 누가? 현대 젊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대다수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방식. 그죠? 그러니까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제 5번 문제 가봅니다. 이렇게 우리 지웠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겠고요. Take over라는 표현이 앞에서도 나왔었죠, 우리. 2번 문제였나요? 그죠? 장악하다, 혹은 누군가를 이렇게 차지하다, 누군가의 위치를 빼앗아서 차지하고 장악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가볼게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앞에서 그 대입하는 문제에 대한 가이드에서 반전을 주는 표현이 however, but, on the contrary, 혹은 by contrast,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 rather or instead라는 표현도 있다고 얘기했죠. 앞에 것이 아니라 대신에 이거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instead가 보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핵심 소재가 뭔데요? 맞아요. Open office plan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러면 공개 사무실 plan, 계획에 관련된 거예요. 공개된 그런 사무실, 개방형 사무실이라고 할까요? 개방형 사무실 계획에 관련된 겁니다. There are good reasons.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개방형 사무실의 계획이 have gained currency. currency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그 화폐 단위가 이제 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통화 이렇게 부르잖아요. currency라는 표현이 통화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 화폐. 근데 currency는 유행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이 개방형 사무실의 계획이 유행을 얻는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하지만 open offices, 개방형 사무실은요, may not the plan of choice of all time. 늘 모든 때를 위한, 즉 항상을 위한, 모든 상황들을 위한 선택의 계획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개방형 사무실, 그걸 선택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긴 한데, 늘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혹은 그걸 선택하는 선택지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내용은 일단은 개방형 사무실이 핵심 소재라는 거는 보입니다. 얘에 대한 이야기구나. 근데 얘가 유행을 얻기는 하지만 늘 얘가 선택되는 건 아니야. 자, 대신에 the right plan. 자, 그럼 이게 적절한 선택이 아니면 적절한 선택은 뭔데? 대신에 적절한 선택은 seen to. 뭐처럼 보여? Building a culture of change. 변화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뭔가 변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Over and rigid habits. 지나치게 경직된 이런 그 관례나 아니면 conventions, 관습은 no matter how well considered or well intended. 그것이 아무리 잘 고려된다 하더라도, 즉 좋게 고려된다 하더라도, 훌륭하게 고려되거나 좋은 의도를 갖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 과하게 rigid, 얘가 이제 핵심이죠. 예, 이런 경직된 관례나 관습은 threaten innovation, 무엇을 위협하게 돼요? 혁신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방형 사무실이 타당해, 적절할 수 있어. 유행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늘 옳은 선택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방형 사무실만 맞아, 옳은 선택이야 라고 하게 되면 뭐로 이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게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갖거나 아무리 좋게 고려된다 하더라도, 잘 생각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혁신에 이어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혁신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혁신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개방형 사무실이 어떨 때는 gain currency, 유액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로 일단은 살펴보겠습니다. The crucial takeaway. Takeaway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Key point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핵심. 자, 뭐로부터의 analyzing office plans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무실 계획을 분석해서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핵심은요. 사무실들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건 that the answer keep changing. 그 대답이, 즉 옳은 정답이 어떤 사무실이 적절한 사무실일까? 라고 했을 때 그 정답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바뀝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방형 사무실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It might seem that, 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까? There is a straight line of progress. 그것이 직선으로 이어진 발전, 즉 발전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발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직선으로 발전해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얘가 늘 발전으로만 직선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it is a myth. 그것은 뭐다? 여러분들 myth라는 단어 좀 기억해 주세요. 얘는 맞아요. 신화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신화라는 건 신에 대한 이야기. 신에 대한 이야기, 신을 본 사람이 대다수예요, 여러분. 뭐 본인이 봤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치, 우리가 신화는 사실은 우리가 보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신들의 이야기. 그죠?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냐면 보통 대부분의 질문에서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쓰입니다. 뭐라고요?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의미로 쓰인다고요. 자, 그래서 이게 정말 직선으로 늘 똑같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라는 얘기예요. Surveying office, 뭘 조사하는 거? 사무실 공간을 과거 60년 동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해보면 그러면 사람들은요 알 수 있습니다. 뭐가? 그것이 반복되는 순환, 반복되는 주기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복되는 순환, 반복되는 주기. 즉 여기에서 이만큼 좋다가 그 다음에 얘가 좋다가 그 다음에 얘가 좋다가 그 다음에 얘가 좋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떻게 동그라미가 좋다가 계속해서 얘는 어떻게 반복되는 주기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사실 개방형 사무실은 뭐 유행을 얻고 사람들이 이게 정말 적절한 사무실 형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무실 플랜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가 또 다시 그걸로 회귀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Comparing the offices of 1940s with contemporary office spaces. 자, comparing, 비교하는 것이죠. 자, A와 B를 비교하다 라고 할 때 compare A with B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와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1940년대의 사무실을 비교하는 것과 현대의 사무실 공간을 비교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동명사고 주어니까 얘는 단수형의 동사인 shows로 봤습니다. 그걸 비교해보면, 비교하는 것은 뭘 알게 해주고 뭘 보여주느냐. They have cycled back around the essentially the same style. 사실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스타일로 어떻게? Cycle back around. 크게 한 바퀴 돌고 걔네들은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즉, 그러한 그 사무실들은 다시 동일한 형태,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그런 유형으로 다시 크게 돌아서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것은 뭘 겸유해서요? 1980년도의 그 시간을 통해서요. 근데 이때는 바로 뭔데요? Partitions가 칸막이죠. 칸막이와 작은 방들이 더 일반적인 규정이었던,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었던, 이때는 이게 일반적이었어. 근데 이게 다시 돌고 돌아서 또 비슷한 형태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개방형 오피스가 개방형 사무실이 메인인 것 같지만 사실상으로 보게 되면 그 유형들이 계속해서 돌고 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무실의 플랜으로서 나온 게 개방형 사무실이 되겠죠. 자, 기술과 색상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짓고 사무실에 색칠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죠. 하지만 1940년대와 2000년대, 얼마나 그 갭이 커? 그죠? 1940년대, 2000년대 그 오피스 플랜은 are alike. 비슷합니다. 같아요. Right down. 어디까지 같아? The pillars. 기둥까지요. Running down the middle.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둥까지도 동일합니다. 이 얘기는 같은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cycle back around essentially the same style. 그리고 방금 전에 또 봤던 a cycle that repeats. 반복해서 반복되는 주기를 우리가 볼수 있다. 계속해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이때는 개방형 사무실, 이때는 뭐 partition, 그리고 뭐 cubics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가 다시 돌고 돌아서 비슷한 형태로 돌고 온다. 그러니까 사무실 이런 plan, office plan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는 내용이 핵심이 되겠죠. 자, office plan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봤더니 office designs 나쁘지 않네요, 그죠? office design 바로 뭐래요?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돌고 도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그치, 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그래도 여러분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Why are open office plans so cost efficient? 가격에 대한 거 나왔어요, 여러분. 비용 효율적이다.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에요. 이건 비용 면에서 좀 떨어져요. 이런 얘기 안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왜 개방형 사무실이, 개방형 사무실의 그 계획이 그렇게나 비용 효율적인가? 그 이유 나오지 않았습니다. How to incorporate? Incorporate은 통합시키는 겁니다. 보통 into라는 표현이랑 같이 쓰여서요. Incorporate A into B. A를 B로 통합시키다. 이런 뜻으로 나와요. 레트로 스타일을 왜 레트로 스타일을 오피스 사무실의 공간에 통합시키는 방법. 사무실 공간에다가 레트로 스타일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하나로 이렇게 통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완전 얘는 관련 없는 단어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요거 빼고는. 그치? 그 다음 3번 볼게요. An office divided. 분리된 사무실. 아, 그러면 아까 우리가 파티션이나 큐빅스 나왔던 건가? 자, 왜 파티션이 생산성을 제한하는가? 파티션으로 사람들이 다 공간을 나누면 생산성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얘기 나왔어? 아니, 나오지 않았어요. 자, tips for managing contemporary office spaces. 현대적인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원래 contemporary가 동시대적인이라고 알고 계시죠? 동시대적인. 지금 현재 나랑 너랑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잖아. 그래서 현대적인이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럼 현대적인 사무실 공간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조언, 팁. 맞아요? 사무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는 managing 이란 단어가 결정적으로 오답을 만드는 단어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줄어질 것 같습니다. 그죠? 정답의 범위가 확 줄어들죠. 이 문제는 왜 쉽다고 생각했을까? 맞아. 오피스 플랜을 오피스 디자인이라고 조금 다르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바로 캐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돌고 돈다. 이것이 돌아왔던 것이 다시 그 주변을 돌고 다시 돌아온다. 돌고 돈다라는 표현만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돌고 돈다. 다시 말하면 cycle that repeats라는 의미구나 라고 생각이 연결이 될수 있을 법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다면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현을.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6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핵심 소재가 뭘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애가 누구예요? 걔가 핵심 소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맞아요. 섀도우입니다. 섀도우. 섀도우가 뭔데? 그치, 그림자예요. 그림자. 자, 그런데 모델링 섀도우가 있고 섀도우 스타일 실루엣이 있고 여러 개의 섀도우가 이제 막 나와요. 섀도우랑 같이 어울리는 표현들이 되게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섀도우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섀도우를 향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얘를 보여주고 있는지, 누구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림자 가보겠습니다. As far back as 32,000 years ago, 32,000년 전까지 거슬러 가면 prehistoric, 역사 이전이야. 그러면 역사라는 건뭐 우리가 사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걸 이제 역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prehistory니까 역사 이전이니까 선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사시대의 동굴 예술가들은요. 그러니까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 선사시대에도 그 옛날 옛날에 그 조상들이 동굴에다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이제 cave artists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사시대의 동굴 예술가들은요. 능숙하게 사용했습니다. 뭐를요? 모델링 쉐도우를 사용했습니다. 모형화된 그림자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봤을 때 이걸 누가 모형화된 그림자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 그죠? 그럴 땐 그냥 얘를 모델링 쉐도우를 잘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충분히. 그래서 얘를 그냥 하나의 의미 단위로 보고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모형화된 그림자를 능숙하게 사용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give their horses and bison volume. 뭐에게 뭘 주기 위해서? 그들이 그리는 그 말이나 혹은 이거 들소라는 뜻이더라고요. 들소에 뭐를 주기 위해서? 입체감을 부여하기 위해서요. volume이라는 게 원래 양이라는 뜻이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질과 양할 때 그런 양. 여기서는 얘네들이 뭔가 부피가 있게끔 보이게 하는 거니까 입체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말을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뭔가 그림자를 그림으로써 얘가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들소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야. 자, 이게 어느 시대 이야기야? Prehistory에 대한 이야기야. 자, 이제 어디로 갑니까? A few thousand years ago. 오, 이제 많이 가요. 이제 많이 가까워졌어요. 수천 년 전. 이때도 뭐 우리한테는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오래 전이긴 하지만 이때보다는 훨씬 가까워진 문명 아닙니까? 그죠? 볼게요. 수천 년 전, 즉 고대 이집트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고대 그리스의 예술은 presented, 표현했죠? 인간의 형상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shadow style silhouette, 즉 어떤 유형화된 그림자가 있는 실루엣으로 인간의 형상을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들소와 말에서 인간으로 넘어갔어요. 그죠? 문명화된 인간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그죠?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인간의 형태를 shadow style, 방금 전에 선생님이 해석한 것처럼 이 shadow의 유형을 갖고 있는 실루엣으로 인간의 형상을 표현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shadow의 그 스타일이 조금 바뀌긴 했죠. modeling shadow에서 shadow style, 실루엣으로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일단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shadow를 많은 문명들이 이용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선사 시대부터 이용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많은 문명이 아니라. 그죠? 그때부터 이용했다. 자, 그럼 이게 그때 이용하고 끝난 거겠어? 생각해 봐. 사람을 표현하고 처음에 동물이었죠? 동물을 표현하고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에서는 사람을 표현했어요. 맞죠? 쉐도우를 이용해서 방식은 좀 달랐지만 하지만 cast shadows. cast shadow는 여러분 그림자 드리우기입니다. 그림자 드리우기는 do not appear in Western art. 서양 예술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는요? 기원전, 아테네의 기원전 400년 전 가량까지는 서양 예술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어제가 될 때까지는 그 사실을 몰랐어. 그 얘기는 내가 어제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 말 되죠? 그죠? 그럼 얘도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아테네 기원전 400년까지는, 대략 400년까지는 서양 예술에서 그림자 드리우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이때가 되어서야 서양 예술에서 그림자 드리우기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다시 한번. 이때까지는 이게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림자 드리우기는 아테네에서 기원전 400년가량에 아테네 400년가량이 되어서야 서양 예술에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이제 아테네 시기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It was only after shadow had become an established if controversial part of representation. It that 하면 여러분들 가주어 진주어가 딱 떠오르지. 그죠? 근데 얘가 가주어 진주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완벽한 일단 문장이지만 얘가 여기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직 이 이후가 되어서야 이 이후에 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이 되겠고요.
이때 강조 구문은 선생님 좀 팁을 드리자면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0: 뒤에부터 해석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을 원래 뒤에 있는 문장이었던 녀석을 앞으로 뺀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지금 only after 절 전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네. 부사나 부사구 혹은 부사 절 전체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부사 절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오직 이 이후에서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오직 이 이후에서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뒤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Classical writers, 고전 작가들은요, claim that yeah라고 주장했죠. 고전주의 작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예술 그 자체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뭐와 함께? With the tracing of a human shadow. 인간의 그림자를 trace가 원래 추적하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그림자를 추적하는 것과 함께 시작됐다? 아, 얘는 이제 모사예요, 모사. 투사 혹은 모사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그림자를 투사하고 모사하면서 예술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한 후에요? 그림자가 사실 if controversial, 뭐 하기는 하나?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 그림자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된 부분이 되었다. 뭐에? 표현에 자리를 잡게 된 부분이 돼 이후에 이것이 실제 예술이 그 자체가 이것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표현을 확실하게 한 게 인간의 그림자가 모사가 되면서 이 그림이 인간의 그 예술이라는 것이 실제로 완전히 탄탄하게 다져진 그러한 표현의 형태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이러고 나서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그럼 뭐야? 사실 쉐로우가 과거의 선사 시대는 어땠고 그리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어땠고 그 다음에 어디로 왔어요? 아테네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고 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특정한 시기는 안 나왔지만 이 무엇이 일어났는지 예술에서의 어떤 변화가 또 주어졌죠. 그죠? 이제 마지막 내용 보겠습니다. Greeks and Romans, 그리스와 이제 로마로 들어옵니다. 그리스와 로마는요 최초였어요. 뭐를 뭐로 만든? 전환을 만들었습니다. 모델링 쉐도우를, 즉 모델링화된, 유형화된 그런 그림자를 그림자 드리우기로 받든 최초가 되었고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함축하는 거였어요? Consistent light source. 일관성 있는 그 광원과 고정된 관점과 시점과 그리고 geometric projection. 이 기하학적인 투영, 투사의 이해, 투사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함축하는 그런 실행이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림자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사실은요, what we might call, now call shadow studies.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림자 연구라고 부르는 것. 그림자 연구가 바로 뭔데? 그림자에 대한 탐색이에요. 어떤 면에서 다양한 예술적인 표현에서 그림자를 탐색하는 그림자 연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has its roots in ancient Athens. 고대 아테네를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밑에서 나오겠지만 하지만 고대 아테네가 그것의 가장 뿌리가 되는 부분이다. 쉐도우를 이용한 예술이 되겠죠. 자, 그때 이후로요. The practice of portraying shadows. 그림자를 그리는 그 관행은요. has evolved along with 뭐와 함께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Critical analysis of them. 그 그림자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함께 발달이 되었습니다. 뭐 하면서 예술가와 이론가들이 어디에 참여하면서 계속되는 논란 혹은 논쟁에 참여를 하면서요. 뭐에 대한 논쟁이야? About the significance of shadow representation. 그림자의 표현에 대한 그 중요성 혹은 의미, 의의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그 논쟁에 참여하면서 그럼에 따라서 그림자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분석들이 계속해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그림자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림자에 대한 발달,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자가 선사시대부터 어떻게 예술적인 부분에서 사용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볼까요? The journey of shadow in art. 자, 예술에서, 그 다음에 그림자가 어떻게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지 그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사실은 선사시대부터 뭐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선사시대 동굴부터 계속된 예술에서의 그림자의 여정, 어때?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다 일축해서 하나의 단어인 the journey로 표현한 1번 나쁘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하는 선택지 이렇게 지워질 것 같고요. 예술적인 관점에서 뭔가를 바라보는 거 아니고 그 그림자를, 그죠? 예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 아니니까 지워주면 되겠고요. 현대 예술만 본 게 아니죠? 선사시대부터 쭉 이어서 고대는 어땠고 그 다음에 어땠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를 그리는 화가들의 주된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림자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로마인들, 이런 그 고대 동굴 예술가들부터 로마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림자에 대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아주 고유한 어떤 관점에 대해서 소개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일단 매력이 떨어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어디까지 왔죠? 네, 마지막 똑똑 복합까지 왔습니다. distinct라는 단어예요. 뚜렷한, 분명한, 별개. 우리 신문에서 이제 별개의 기관이라는 의미로 이제 별개의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죠? 그래서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뚜렷한, 분명한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뚜렷한 차이, 뛰어남이라는 단어까지 의미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distinction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그렇지, 수강기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distinct, distinction 이렇게 형용사와 명사 형태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목 찾기 파트 쉽지는 않았지만 또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줬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발전하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제목 찾기 문제 계속해 볼게요. 단서 찾고 만나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엇바 모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13강에 오셨어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었냐면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 단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엔 뭐에 대해서 말을 할 거냐면 짠!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을 오늘 마무리 지어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출 문제에서 수식어와 준동사가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지 마무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원을 들어갈 거냐면 연결어의 활용이라고 하는 단원을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연결어라고 하는 것이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알고 있죠. 왜냐하면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결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결어의 활용에 대해서 오늘 개념 부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지막으로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오늘 첫 번째 풀 문제는요, 16번 문항이고요.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번 문제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 Like life in traditional society, but unlike other team sports, baseball is not governed by the clock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0: 자, 마치 삶은 삶인데 어떤 삶 같지?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삶과 같지만, but unlike other team sports, 다른 팀 스포츠와는 달리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직 진짜 주어는 안 나온 것 같아. 진짜 주어는 baseball입니다. 야구라고 하는 것은요, is not governed by, 뭐에 구애를 받지는 않냐면요, by the clock, 시간에 구애를 받지는 않는데. 즉, 시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니까 시간에 구애를 받지.

따라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마치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삶, 가치. 하지만 다른 팀 스포츠와는 달리 야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The football game is comprised of exactly 60 minutes of pl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축구라고 하는 경기는요, 뭐로 구성되어져 있다? 얘들아, 형광펜 쳐져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형광펜 치고 무엇 무엇으로 구성되다라고 하는 거 위에다가 적어볼 거예요. 자, 축구 경기는요,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정확히 60분 경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And basketball game 40 or 48 minutes. 농구 경기 같은 경우도 40분 혹은 48분이라고 하는 딱그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but 우리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Baseball, 야구라고 하는 것은요, has no set length of ti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딱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그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within whic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얘 뭐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겠네. 그래서 그 시간 내에 The game must be comple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조건 경기가 끝나야만 하는 그 시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뒤쪽에서 수식해 주고 있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문법 포인트로 나오진 않았지만 반드시 짚어야겠지. 왜? 나중 돼서는 within which 여기다가 밑줄을 긋고 문법적으로 맞습니까? 물어볼 가능성 충분히 있지. 여러분 아마 이제쯤이면 많이 느끼고 있을 거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정말 많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더라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the pace of the game, 그 게임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므로 즉 여기서 말하는 게임은 야구 경기겠죠? 야구 경기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therefore leisurely and unhurriedly일까 혹은 unhurriedly일까? 이거 두 개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용사가 올까? 부사가 올까? 지금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뭘 봐야 돼? 문장 구조를 봐야겠지. 자, 그럼 주어 한번 찾아볼까? The pace of the game이라고 나오고 있는 여기가 주어인 것 같고, 동사가 is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떤 문장이 와야지 올바른 표현일까? 를 지금 살펴본 거잖아. 자, 그러면 얘들아, 비동사 다음에는 어떤 문장 구조가 구성 요소가 와야 되지? 보어가 와야 되잖아.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선생님, leisurely라고 하는 부사가 왔는데요. 부사는 보어 자리 못 오잖아요. 얘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leisurely라고 하는 이 친구는 형용사입니다. 쌤, ly가 붙어 있는데 왜 형용사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ly가 붙는다고 해서 다 부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riendly kid라고 한번 해봅시다. 친근한 아이라고 했어. 이때 friendly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서 뒤에 나오는 명사인 kid를 꾸몄거든.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지. 앞에 leisure이라고 하는 명사에 ly가 붙으면 얘는 형용사로 쓰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지금 모르셨다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friendly도 마찬가지지. friend라고 하는 명사에 ly가 붙어서 friendly라고 하는 형용사가 된 거잖아. 또 다른 예시로 lively classroom이라고 하면 활기찬 교실이란 뜻이거든. lively라고 하는 이 표현도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ly가 붙어 있다고 해서 다 부사는 아니다. 그러면 보어 자리에 누가 오고 있어? 아, 잘 형용사가 오고 있으니 뒤에 있는 부분도 뭐가 와줘야 된다? 형용사가 와줘야 된다. unhurried라고 하는 형용사가 올 겁니다. 왜? 보어 자리에는 부사는 못 오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그 야구 경기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매우 여유롭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형용사가 들어가는구나. Like the world before, the discipline of measure time, deadlines, schedules, and wages paid by the hou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치 어떤 시대와 같냐면요. 어떤 세상과 같냐면 before the discipline, 얘들아 discipline 하면 규율이잖아. 규율이 있던 전 세상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에 대한 규율이냐면요. measure time, 뭔가 딱 정해져 있는 시간, 마감 기한, 그리고 schedule 하면 뭔가 일정, 그리고 and wages paid by the hou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시간에 의해서 급여가 되는 그러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없던 그 시대와 같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즉, 어떻다는 거야? 야구 경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유롭고 뭔가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baseball belongs to the kind of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잖아. 그러니까 나 시간 없어라고 말하지 않는 세상에 속해 있다. 즉 여유롭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문장이 be bored did not say something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지. 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어떤 표현을 써줘야 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in which를 써줘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구 경기는요,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세상에 속해져 있는데, baseball game does not do have all day to be played. 실제로 야구 경기는 하루 종일 행해지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경기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that does not mean that they can go on forever. 그 말인즉슨 야구 경기가 물론 하루 종일 경기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평생 그렇게 갈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겠지. 그치 얘들아, 해지면 경기 끝내야지. 자, 그랬을 때 baseball like traditional lif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야구 경기는 마치 전통적인 삶과 같이 proceeds 진행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주어가 baseball, 진행된다 라고 하는 지금 동사가 쓰여져 있고, according to the rhythm of n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연의 리듬에 따라서 뭔가 진행이 되어진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연의 흐름, 자연의 리듬이라고 하는 게 뭔데? Especially the rotation of the ear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지구의 자전과 같은 그런 자연의 흐름, 자연의 리듬에 따라서 진행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지구가 자전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낮과 밤이라고 하는 일이 생기죠.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서 낮에는 베이스볼을 할수 있지만 밤에는 베이스볼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다음 문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During its first half century, 그 야구가 등장한 첫 번째 반세기에서는요, 야구 경기는 were not played at night. 밤에는 행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즉, 앞에서 말한 그 로테이션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처럼 낮에는 야구 경기를 하지만 밤에는 야구 경기를 하지 않았다. Which meant that,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했냐면, 여기서 위치가 앞부분을 수식해주고 이때 등장하는 대시 뭔가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baseball games like a traditional work d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통적인 근무일처럼 야구는, 그러면 얘들아, 이 대절 안에서의 주어는 누구야? baseball game이라고 하는 야구 경기잖아. 그러면 여기 ending일까, ended일까 이게 온다는 말인즉슨 얘 여기 동사 올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애도 올수 있을까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이때 대시 누군지가 필요하겠다. 자, 이때 등장하는 대는 얘들아 관계대명사 대시야? 관계대명사 대시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선행사가 없어. 그럼 얘는 뭘까? 얘는 접속사 대시다라고 볼수 있겠네. 그러면 뒤에 무슨 문장이 와야 돼? 접속사 대시 오니까 완전한 문장이 와야겠지. 그럼 뭐가 필요해? 동사가 필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동사를 잡아줄 겁니다. 이런 야구 경기는요, ended when the sun se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해가 지면 끝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아, 야구 경기가 이렇게 진행된 경우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지문이었고요. 17번 지문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27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얘들아, 저기 별표가 쳐져 있습니다. 왜 별표가 쳐져 있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죠. It had long been something of a myst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랜 기간 동안 미스테리였다고 합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이 뭔지 얘들아 한번 찾아볼게. 무엇이 굉장히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냐면 where and on what the northern fur seals of the eastern Pacific feed during the wint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도대체 어디서 그리고 무엇을 이런 북방 모피 물개가 먹었는지 during the winter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Eastern Pacific 그 동쪽에 있는 동쪽 태평양 지역에 살고 있는 북방 모피 물개가 이 겨울이라고 하는 동안에 도대체 어디서 먹고 무엇을 먹는지가 오랜 기간 동안 미스테리였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가주어 it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진짜 주어는 어디 있어 얘들아? 진짜 주어는? Where and what
이 부분까지가 전체가 다 주어 부분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도대체 이런 북방 모피 물개가 겨울 동안에 어디서 무엇을 먹는지가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미스터리였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문장이 안 끝났어. 자, 웬일까 위칠까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에 나오는 명사를 선행사를 한번 보자면 얘들아 the winter이라고 하는 겨울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선행사를 보자마자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어디로 갔냐면 when이라고 갔어요. 왜? 시기잖아. 그래서 when이라고 갔거든? 근데 차분해져야 돼, 얘들아.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이성적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앞에 지금 winter라고 하는 선행사가 온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지금 when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 which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사실 뭐가 중요한 거야?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가 중요한 거야. 그럼 뒤에 나오는 문장 보자. They spend of the cost of a North America from California to Alaska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시간을 썼대. 그 winter이라고 하는 그 시간, 기간, 겨울이라고 하는 기간을 썼는데 어디서 썼냐면요. 그 북아메리카 연안, 어디서부터? 캘리포니아부터 알래스카에 이르는 그 북아메리카의 연안에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뒤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They spend something. 여기 목적어 부분이 없잖아. 그러면 when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올 수 없고 뭐가 와야 된다? 관계? 대명사가 와야지. 자, 그래서 그 겨울이라고 하는 시기는요. 그 북방 모피 물개가 이러한 북아메리카 연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기였는데 그 시기 동안에 걔네들이 어디서 무엇을 먹는지가 미스터리였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 A 포인트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틀렸거든? 그래서 쌤이 별표 붙여봤어. 앞에 winter이라고 하는 시기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when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문장 보면요. There is no evidence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 대한 증거는 없냐면 They are feeding to any great extents of sardines, mackerel, and other commercially important fish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 대한 근거는 없대. 그 북방 물개들이 뭐를 먹는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어리들이나 혹은 mackerel 하면 고등어거든요. 많은 양의 정어리, 고등어, 그리고 다른 상업적으로 중요한 그런 물고기들을 먹는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presumably 아마도 4 million seals, 400만 마리의 그러한 물개들은요. could not compete with, 누구와 경쟁을 할 수는 없대요. commercial fisherm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업적인 어부와는 경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For the same species, 이런 같은 종을 두고 즉 뭔가 상업적으로 잘 팔리는 그런 물고기들을 얘네들이 먹는다면 이런 물개들과 어부들은 경쟁을 해야 될 테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왜? Without the fact being일까 혹은 is known일까 이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즉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사실이 뭐야? 이런 물개들이 정어리나 아니면 이런 고등어와 같은 상업적으로 잘 팔리는 물고기를 먹어요 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 그래서 그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해석은 다 된 것 같고 without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 without이라고 하는 얘는 얘들아 품사가 뭐야? 품사가? 전치사야. 자, 전치사는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와야 돼. 자, 그래서 the fact라고 하는 명사가 왔거든? 그런데 여기 동사가 들어갈 수 있을까? 동사가 들어갈 수 없지. 그러면 문장이 오는 게 되잖아. 그럼 접속사가 와야 되니까 is라고 하는 동사는 못 오고 being이라고 하는 현재분사가 뒤에서 꾸며줄 겁니다. 자, 사실은 사실인데 알려진 사실 없이는 경쟁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아, 여기 전치사 뒤에 명사구가 오는구나 라고 짚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 but there is some evidence on the diet of the fur se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모피 물개의 식단에 대한 증거들이 있대요. And it is highly significant.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얘네들이 뭘 먹는지에 대해서는 뭔가 증거가 나왔나 봐요. 뭘 먹죠? Their stomach have yielded the bones of a species of fis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북방 물개의 배는요. 무엇을 산출해내었냐면 어떤 물고기 종의 뼈들을 산출해내었대. 자, 그런데 그 뼈들은요. That has never been seen alive 이라고 나오고 있어.

뭔가 조금 오싹한데요? T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고 있는 a species of fish 이 부분을 지금 수식해주고 있죠. 어떤 물고기의 한 종의 뼈를 산출해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물고기 한 종이라고 하는 걔네들은요, 살아있는 채로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는 그런 뼈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배에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혹시 밑줄은 안 그어져 있지만, 쌤이 여기다 has를 밑줄을 긋는다면 얘들아, 맞는 표현인지 잘 잡아낼 수 있을까? 이때 관계대명사 대신 앞에 나오는 a species of fish라고 하는 단수 주어를 잡고 있으니까, 자, 단수 동사를 잡고 있는 거 너무 괜찮지, 그치? 그래서 문법 포인트들도 꼼꼼히 한번 짚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의 물고기는 한 번도 살아있는 채로 보여진 적이 없는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나타내는 거, 현재 완료와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즉 현재 완료 수동태로 쓰여서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한 번도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 적이 없는 거지. 한 번도 살아있는 채로 보여진 적이 없는 그 물고기의 뼈들이 그들 물개 배 속에 가득 차 있었는데, 사실은 not even its remains, 그 물고기의 remains 하면 잔해물들이거든요. 사실은 그 물고기의 잔해물들조차 has일까 혹은 have been found일까 지금 이거를 골라내고 있는데, 앞에 주어를 봐봐 얘들아. 하지만 심지어는 그 물고기의 잔해들이라고 해서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주어 자체가 복수형이네. 그러면 얘들아, has는 안돼 일단. 자, 그러면 have been found라고 해서 여기도 뭐가 쓰이고 있다? 아, 현재 완료 수동태가 쓰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문법 포인트 같이 잡으면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잔해물들, 그 물고기의 잔해물들은 찾아지지 않았다, 발견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anywhere except in the stomach of se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물개의 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래서 Ichthyologists, 이런 어류학자들은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says that.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이제? 길게 설명 안 해도 이제 알것 같아요. 그쵸?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하니까 얘는 뭐다? 접속사 대시다. 그래서 이런 어류학자들은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This sealfish belongs to a gro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물개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 애들이냐면, that.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뭘까, 얘들아? 앞에 누가 봐도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와시구나.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짚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그룹에 속해 있냐면, 특히나 inhabits very deep water, 굉장히 깊은 바다에 살고 있고요. off the edge of the continental shel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대륙의 끝부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그 그룹에 속한다라고 주장한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출제된 문법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문장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 포인트를 반드시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8번 문제,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21번 문제고요. 1번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If you ever gone snorkeling, 너가 만약에 한 번이라도 스노클링을 해본 적이 있다면, You may have seen. 얘들아, 여기 파란색 표시를 해놨지, 쌤이? 이거 우리 동사의 활용 단원에서 배운 적 있어. May have PP라고 해서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거든요. 아마 뭐뭐 했을 수 있다. 아마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할 거야. 그래서 너가 만약에 한 번이라도 스노클링을 해봤다면 너는 아마 봤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서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배운 부분이 여기서도 이렇게 잘 쓰일 수 있네요. 그래서 너는 무엇을 봤을 수 있냐면요, an amazing sight,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볼수 있었는데, an entire school of fish suddenly changed directions as one un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 물고기 떼, 얘들아, 무리 떼라고 할 때, fish라고 하는 물고기는요, school이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무리 때라고 하는 표현으로 fish는 school을 가져오고요. 반대로 birds라고 하는 새는요, flock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새 무리 그리고 물고기 떼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물고기 떼들은요, 갑자기 그 방향을 확 전환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모로써 뭔가 하나의 단위인 것처럼 뭔가 확 방향을 전환하는 광경을 봤을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the same goes for flocks of bird 이라고 나오시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현상이 그 새에서도 새 무리에서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So, are they all following the commands of a lead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명의 리더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Researchers have determine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자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There is no leader or controlling for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명의 지도자나 혹은 뭔가 controlling force 이라고 하면 뭔가 세력이겠죠? 하나의 통제하는 세력이 있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Rather, 그보다는 the individual fish or bird is reacting almost instantly to the movement of its neighb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새나 물고기들은요 반응을 하는데 almost instantly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almost는 품사가 뭐야? 품사가 부사잖아. 자, 그러면 거의 즉각적으로라고 해서 부사가 누굴 꾸며주고 있어? 부사가 뒤따라 나오는 부사 instantly를 꾸며주고 있어. 부사가 부서를 꾸며주는 표현 너무 잘 쓰고 있네. 자, 그랬을 때그 각각의 물고기나 각각의 새들은요,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 반응을 하게 되냐면요. To the movements of its neighbor in the school or flo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무리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이웃의 움직임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래. 즉, 한 명의 지도자가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의 움직임에 따라서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을 바꾸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인간 눈에서 봤을 때는 뭔가 하나의 단위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구나. 내용은 이해가 됐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any individual can initiate the move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떠한 개체도 이런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자,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뭐냐면, such as the change in direction, 어떤 방향을 전환하는 것 같은 이런 움직임을 그 어떠한 개체도 시작할 수 있고요. And this sends out, 이것은 어떤 것을 내보내게 되냐면, maneuver wa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움직임 파장이라고 하는 것을 내보내게 되는 건데, 움직임 파장이 뭐야? Which send through the group of an astonishing spe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놀라운 속도로 그 그룹에 쫙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wave 파장이라고 하는 것을 뿜어내게 된다,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해석은 잘 됐는데 얘들아 이때 들어가는 any 괜찮을까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몇몇 똑똑한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어? 쌤, 제가 배울 때는 any라고 하는 표현은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쓴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는 의문문도 아니고 부정문도 아니니까 얘는 틀렸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잘했어, 얘들아. 그거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뒤에 나오는 문법 포인트 하나만 더 볼까? Some은 긍정문 혹은 제안의 표현에서 쓰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쵸? Any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사용한다라고 아마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Any라고 하는 것이 긍정문에 쓰이면 강조의 의미로 어떤 누구누구라도라고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 배신당한 느낌이 들겠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Any가 긍정문에 쓰일 수 있는데 그때는 강조의 의미로 어떤 누구누구라도라고 하는 표현이구나.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석했어? 그 어떠한 개체도 이러한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해석했잖아. 그랬을 때 이때 Any는 누구든지 제한 없이 누구라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때 등장하는 A는 애니는 맞는 표현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because individuals can see or sense the wave coming toward th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각각의 개체는 볼수 있고 느낄 수 있대요. 그 파장을 파장은 파장인데 어떤 파장이냐면 그들에게 다가오는 파장. 즉 여기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얘 주체를 찾아보라고 했잖아. 이때 웨이브라고 하는 파장이지.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파장을 느낄 수 있고 볼수 있기 때문에
They are ready to react more quickly. 그들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상황보다 더 빠르게 움직

준비가 되어 있냐면요. They would without such advance noti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사전에 공지 없을 때보다 즉 이런 파장이 없을 때보다 이런 본인들에게 다가오는 파장이 있을 때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coming도 괜찮은데 오, 그럼 답이 안 나오고 있지? 조금 불안하겠지만 조금 참고 가보면 That appears to us as stimulus simultaneous is actually a kind of follow your neighbor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대시 괜찮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뭐 먼저 살펴볼 거야? 앞에 선행사가 있나 볼 건데 어? 앞에 선행사가 없어! 그럼 얘는 뭐여야 돼? 접속사 대시여야 돼. 그럼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겠네 라고 하면서 봤더니 얘들아, appears라고 하는 동사부터 등장하고 있어. 즉, 문장이 완전하지 않다. 자, 그러면 얘가 틀린 포인트일 텐데 그러면 뭐로 고쳐줘야 될까? 이게 진짜 중요해. 틀린 거를 잡아내는 거 너무 잘했지만 뭐로 고쳐주는지가 중요하거든. 이때는 앞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as로 바꿔주면 좋겠지. 그래서 what appears to us as stimulus simultaneo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정말 즉각적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is actually 실제로는 a kind of follow your neighbor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이웃을 따라해라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죠. Moving faster than the eye can see. 눈이 보는 것보다 더 빠르게 너의 이웃을 따라해라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괜찮죠? 그러면 저희는 1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1번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 겁니다. Remember what it was like to report on a daily deadline for the first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daily deadline 하면 일일 마감 기한이잖아요. 일일 마감 기한에 맞춰서 첫 번째로 보고를 한 그날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 자, 그럼 두 번째, or to interview a city official for the first time. 첫 번째로 그 시 공무원을 인터뷰한 그 순간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or to begin to maneuver a desktop publishing progra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출판 프로그램을 첫 번째로 조작을 시작한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지금 세 번 질문을 던지고 있어. 이 질문 뭐야?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뭐뭐 한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We know that,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That the journalism program at our college, 우리 대학교에 있는 이런 언론 프로그램이요, was a source of, 뭐의 원천이었냐면요. many일까 혹은 much일까? 얘들아, 이건 솔직히 너무 쉽다. 그치? much나 many, 이거는 뭘 보는 거야? 뒤에 나오는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야, 없는 명사야, 지금 그거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그 언론 프로그램이 뭐에 대한 원천이었다? Many 혹은 much of these firsts for you. 너에게 있어서 많은 첫 번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many 혹은 much 뒤에 무슨 표현 등장하고 있어? Main firsts 라고 해서 복수형이 등장하고 있잖아. 즉,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many 라고 하는 표현이 오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너에게 있어서 많은 첫 번째 순간의 원천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We are still providing these important first experiences to budding young writers and edit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A를 누구에게 제공하고 있냐면 이런 중요한 첫 번째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을 누구에게 제공하고 있대? budding 하면 신진의, 즉 뭔가 새로 막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young writers 어린 작가들이나 혹은 어린 편집자들에게 이런 첫 번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And we are hoping, 그리고 우리는 희망하는데 무엇을 희망한대? You will be willing to help. 기꺼이 도와주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무엇을 도와줄 거냐면 The students make it through the progra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잘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희망합니다. As you know, 아시다시피, the cost of providing first-rate education just keeps going 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말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비용은 여기서 진짜 주어는 누구야? 비용이죠. 그래서 진짜 이런 고급의 교육을 제공하는 비용이 just keep going up,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We've done everything we

can.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contain이라고 하는 동사가 올 것인가? to contain이라고 하는 투부정사가 올 것인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얘들아, 이미 동사가 나왔지? 또 접속사 없는데 동사가 나올 수 있어? 동사가 나올 수 없잖아. 그럼 뭐가 나와야 돼? to contain이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everything을 수식해 줄 겁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ontain cost. 얘들아, contain은 억제하다라는 뜻도 있거든. 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해봤어요. 뭐 없이 without compromising qua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compromise, 저해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quality, 즉 품질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해보았습니다. One of those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것들 중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것들 중에 하나는 자 여기서 진짜 주어는 그럼 누구야? 모든 것들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으니까 이때 one이 진짜 주어가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해본 여러 활동들 중에 하나는 is 그러니까 동사가 단수로 받고 있네. 자,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To set up a scholarship fund for stud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이었대요. 자, 누구를 위해서? For students with special financial nee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장학기금에 조금 기부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이어지지 않을까요? We hope, 우리는 희망합니다. 무엇을 희망한대요? You would consider, 고려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Contributing generously to our fu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너그럽게 우리의 자금에 기부해 주실 것을 우리는 희망합니다. 자, you will get a great feeling. 당신은 엄청 좋은 기분이 들 거예요. 자, 뭐 하면서 기분이 좋을 거냐면요. known일까? 혹은 knowing일까? 이거 두 개를 볼 건데 얘들아, 여기서도 뭐야? 분사 자리 물어보고 있어. 자, 분사 자리 물어보면 우리 뭐 생각해야 돼? 얘? 주체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돼. You라고 하는 주체입니다. 자, 얘가 정말 아는 건지 알아짐을 당하는 건지 그거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거야. 너는 엄청 기분이 좋을 거야. 무엇을 알게 되면서 You are helping support the formation of future leader in the proces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전문 분야에 미래의 리더들을 형성하는 데 정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얘들아, 너가 알게 되는 거지 알아짐을 당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러면 수동의 의미가 아니로 알게 되면서 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knowing이 오면 좋겠죠. 그래서 너가 아 내가 이 분야에 정말 젊은 그런 신진 전문가들을 키워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아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20번 문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제 되겠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You have to pay close attention to someone's normal patter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신은 그 일반 사람, 누군가의 normal pattern,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일반적인 패턴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notice the deviation from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일반적인 행동으로부터의 deviation 하면 일탈, 뭔가 다른 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 사람들의 일반 행동, normal pattern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알아채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원래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잘 유익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언제? When she or he is he l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나 그녀가 거짓말을 할 때 어떻게 이런 일상적인 패턴에서 달라지는지를 알아채려면 뭐 해야 된다? 일상적인 패턴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sometimes the variation 때때로는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is as subtly일까? As subtly as a pause일까? 이거를 지금 말하라는 건데 여기 뭐야 얘들아? 형용사 들어갈까? 부사 들어갈까? 이거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 그때 뭐 파악하라고 문장에? 구조 파악해보라고. Sometimes the variation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비동사 나왔다. 여기 무슨

자리야? 보어가 들어갈 자리야. 자, 보어 자리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어? 부사는 들어갈 수 없을 테니 형용사 넣어줄 겁니다. 쉽게 풀렸죠? 자, 때때로는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묘할 수도 있대요. 뭐인 것처럼 마치 pause라고 하니까 침묵처럼 아주 미묘할 수도 있고요. Other times, 다른 때는요, it is obvious, 굉장히 명백할 수도 있고, 혹은 an abrupt, 급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거짓말을 할때 굉장히 미묘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굉장히 명백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드러날 수도 있는데, I recently saw a news interview with an acquainta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최근에 나의 지인이 뉴스 인터뷰한 것을 보게 되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훌까, 훔일까? 자, 이거 물어보고 있는데, 얘들아, 훔은 무슨 관계대명사야? 주격 관계대명사야. 훔은 무슨 관계대명사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즉,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주어 자리가 비어 있어,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어.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지인은 지인인데 어떤 지인이냐면, I was going to lie about a few particularly sensitive issu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문장이 좀 이상한데? 갑자기 was라고 하는 동사가 뭔가 두번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 당황하지 말고, 이때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살짝 묶어보면, 여기는 삽입되어진 겁니다. 삽입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주 확신했는데, 무엇을 확신했냐면, 그 지인이 was going to lie. 분명히 거짓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신했다라고 해서, 이때 문장이 안에 삽입되어진 거야. 그럼 얘들아, 문장 구조가 좀 쉬워졌지? 지인은 지인인데 어떤 지인이냐면, was going to lie. 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자리가 비어 있어? 뒤에 문장에서 주어 자리가 비어 있잖아. 그러면 who로 가주는 게 맞겠지. 그래서 내가 아주 확신을 했는데 그 지인이 분명히 거짓말을 할 거야. 뭐에 대해서? About a few particularly sensitive issu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특히나 예민한 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 분명히 거짓말 할 것을 확신한 그 지인이 하는 인터뷰를 봤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Lie, she did. 그녀가 결국에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얘들아, 이 문장도 조금 보니까 이상해. 어디가 이상해? Lie, she did. 이게 무슨 문장이에요? 라고 한다면, 얘들아, lie,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동사를 강조해주고 싶어서 뒤에 나오고 있는 원래 어떤 문장이었을 거야? She lied라고 하는 원래 그냥 일반적인 문장이었을 거야.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lie라고 하는 동사를 강조해주고 싶어서 앞부분으로 뺀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지인의 인터뷰를 봤는데 결국에는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뭔가 일상 행동과는 약간 다른 행동을 보였을 것 같아요. 맞죠? 그랬을 때, during most of her interview, 그녀의 인터뷰 대부분 동안은요, she was calm and dir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는 굉장히 차분했고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when she started lying, 그녀가 거짓말을 시작하자마자 her manner changed dramatically. 그녀의 태도는 아주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She threw her head back. 그녀는 그녀의 막 고개를 뒤로 젖히기 시작했고요. Laughed in disbelief. 불신의 미소를 띠기 시작했고요. And shook her head back and forth. 그녀의 머리를 앞뒤로 마구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거짓말을 하게 됨으로써. 그랬을 때, it is true that, 그것은 사실입니다. 무엇이 사실이냐면, the question, 그 질문들 자체가 dealt일까, dealing일까? 지금 여기 뭘 물어보고 있어? 분사 물어보고 있어. 얘들아, 이제 입도 아파. 분사 물어보면 뭐 찾아봐야 돼? 얘, 주체를 찾아봐야 돼. 앞에 주체 있네. questions라고 하는 거네. 자, 질문들이 스스로 다룰까 혹은 다루어질까? 그걸 물어보는 거지. 얘들아, 질문이 스스로를 다룰 수 있니? 다룰 수 없어요. 그쵸? 그 말인 즉슨 다루어진이라고 하는 분사, 과거 분사를 써주는 게 맞겠네. 자, 그래서, 자, 그것은 사실입니다. 뭐가 사실이냐면 그 질문이 다루고 있었던 건 사실이래. 무엇을? With very personal issues.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but I have found that 나는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었냐면, that 이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어? In general, 일반적으로
No matter how touchy the question, 그 질문이 얼마나 까다롭든지 간에, if a person is telling the truth, 만약에 사람이 정말 진실을 말하면,

하고 있다면 his or her manner will not change significantly or abrupt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나 그녀의 그런 태도는요 절대 상당히 혹은 급작스럽게 바뀌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20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 준동사와 뭔가 수식어의 활용이라고 하는 단원을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바로 다음으로 어떤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냐면, 짠! 연결어의 활용이라고 하는 단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Unit 4이라고 되어 있죠? 연결어의 활용인데, 역시나 앞에서 말했듯이 연결어의 활용 매우 중요합니다. 왜? 문장이 길어질수록 어디서, 어디로 연결이 되는지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자,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같이 짚어볼 건데, 얘들아, 대명사라고 되어 있어. 어? 대명사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조금만 한번 볼까? Every day has its own meaning. 여러분 아마 교재에 이 예문이 써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매일매일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진다 라고 하는 문장이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대명사 it's를 한번 주목해볼까? 자, 이때 it's는 누구를 받아준 거야? 앞에 나오는 every day라고 하는 그 단수 명사를 받아준 거지. 자, 단수 명사를 대신해서 소유격으로 받아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앞에 나오는 단수 명사 받아준 거면 it's로 받아주는 게 맞구나. 그래서 every day has its own meaning. 매일매일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이요. The trees in the park are shedding their leav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공원에 있는 나무들은 얘들아, 주어 누구야? 나무? 들이잖아. 자, 공원에 있는 나무들은요, are shedding, 나뭇잎을 떨구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의 나뭇잎들을 떨구고 있다.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그들의 나뭇잎의 그들 누굴까?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trees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같이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their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써줄 수 있구나. 즉,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가리키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맞춰서 적절한 대명사를 써야 한다라고 아마 여러분의 위에 설명이 써 있을 거야. 그치? 자, 쌤은 어떻게 갈 거냐면 예문을 먼저 많이 읽어주고 그 예문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설명할 거거든. 오케이? 잘 따라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얘들아, 가리키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맞춰서 대명사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얘들아, 쌤이 예시 문제를 하나 가져왔어. 이 문제가 맞는 문장인지 아닌 문장인지 한번 확인해 볼래? Each student must bring their own laptop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학생들은 그 각각의 노트북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하는 문장이야.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their와 each student라고 하는 주어의 수일치가 되면 되는 거잖아. 얘들아, 수일치가 되고 있어? Each student 하면 얘들아 무슨 표현이야? 단수 표현이잖아. 각각의 학생들은 가져와야만 합니다. 그들 자신의 랩톱, 노트북을 가져와야만 합니다. 라고 했는데 앞에 나오는 주어는 단수야. 근데 뒤에 나오는 소유격은 뭐야? 복수형이야. 그럼 안 되지. 그럼 이때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각각의 학생들은 his or her 이라고 가져와야 됩니다. 그의 혹은 그녀의 개인 노트북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받아줘야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앞에 가리키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적절한 대명사, 즉 단수 대명사, 복수 대명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했고요. 자, 두 번째, he used his position to enrich himself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는 그의 지위를 사용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스스로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행위를 한 거, 스스로 부자를 만든 행위 자체가 앞에 나오는 주어인 he가 한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때 뭘 쓸 수 있다? himself라고 하는 제기대명사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기대명사 우리 문제에서 되게 많이 풀어봤거든? 그치? 목적어 자리에 만약에 제기대명사가 쓰이면 우리 뭐를 확인해보라 그랬어? 빨리 주어가 누군지 확인해보라고 했었어. 자, 그랬을 때 himself라고 하는 목적어에 제기대명사가 쓰이고 있으니 앞에 주어를 싹 보고 주어, he면 여기 himself라고 하는 제기대명사를 쓸 수 있구나를 파악하실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A scientific theory does not necessarily prove itself to be absolute tru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증명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대. 무엇을? 그것이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얘들아,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오고 있어? itself라고 하는 제귀대명사가 오고 있는데 얘 주어랑 같은 애 맞아? 라고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A scientific theory라고 하는 이 주어가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주어 부분과 목적어 부분이 같으므로 얘는 제귀대명사 itself를 쓰는 것이 맞구나 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래서 여러분 한국어 설명 뭐라고 되어 있을 거냐면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일 때 목적어를 제귀대명사로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한국말 표현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쌤이 밑에 연습 문제 하나 더 가져왔지. 얘 한번 풀어볼까? 이때 themselves가 오는 게 맞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맞을까? 한번 재빠르게 주어 자리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In a highly competitive society, 매우 경쟁적인 사회에서는요, individuals may lose sight of who they are,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시야를 잃을 수 있다. 결국에는요, finding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어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될 거냐면, conforming to social expectation rather than their own valu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자신의 가치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기대에 순응하는 그들 스스로를 보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이때 목적어 자리에 이런 제귀대명사 오는 거 맞아?를 확인하려면 누굴 파악해야 된다? 주어를 파악해야 된다. 자, 주어 누구예요? Individuals라고 하는 복수형 주어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개인들은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지금 해석했잖아. 그럼 얘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제귀대명사 들어갈 수 있지. 자,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더라도 얘들아 쫄지 말고 목적어 자리에 제귀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를 파악하자? 앞에 있는 주어를 파악하자. 주어만 파악하면 얘랑 같은 인물인지만 살펴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관계사 부분입니다. 자, 관계사 어떤 것을 관계사라고 부르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거야. Mom bought me a suitcase that folds out four shells이라고 나오고 있어.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이 예문이 쓰여져 있겠죠? 어머니는 나한테 여행 가방을 사주셨다. 여행 가방은 여행 가방인데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지. 자, that folds out four shells. 네 부분으로 접을 수 있는 여행 가방을 사주셨다라고 하는 문장이잖아.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 뭐야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치? suitcase라고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folds out, 동사로 시작하고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니 얘는 관계대명사 되시구나라고 하는 거 살펴볼 수 있겠네.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은? I believe what you told me. 나는 너가 나한테 말해준 거, 그거, 난 믿어.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지겨울 정도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선행사를 포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 즉,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하고, you told me something, 여기 목적어 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뭐다?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으로 잘 쓰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네. 맞죠? 자, 그러면 쌤이 준비한 예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겁니다. We must focus on.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요. Thing truly matters. 진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지금 해석했지. 자, 그럼 우리 재빠르게 살펴볼 거뭐 있어?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일단 앞에 선행사가 없어. 그치? 그러면 관계대명사 that은 못 오겠네. 그런데 뒤에 문장을 봤더니 truly matters,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뒤에 목적어 부분이 빠져 있어. 그럼 얘 뭐가 와야 돼?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아, 여기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게 아니죠, 얘들아? 주어 부분이 빠져 있지? 주어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진짜 중요한 것. 새 추점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에 선행사가 없고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얘들아, 이때 관계대명사 that뿐만 아니라 관계대명사

which 또한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I reached the point where 혹은 at which I could enjoy the scen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지점에 도달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내가 enjoy the scenery, 그 경관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그 지점에 도착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들어가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 그치? The point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은 완전해야 된다고 했었어. 그래서 I could enjoy the scenery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서 관계 부사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올수 있는 거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겠네. 자, 그런데 얘들아, 비슷하게 생긴 문장이야. 비슷하게 생긴 문장인데 다른 문장 한번 보면요. I reached the point. 나는 어떤 지점에 도착을 했어. 일단 선행사는 있네. 어떤 지점에 도착을 했는데 which I described earlier 이라고 있으니까 내가 일전에 describe 묘사했던 그 지점에 도착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ich는 뭐야, 얘들아? 관계대명사지. 내가 일전에 무엇무엇을 묘사했던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아, 얘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수식해 주고 있는 관계대명사 위치구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문장을 쌤이 문제를 지금 준비해 봤죠? 한번 같이 풀어 볼 거야. We need to create an environmen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때 환경 다음에 어떤 표현이 올지는 뭐에 따라 달려있다? 이 다음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환경은 환경인데 어떤 환경이냐면 모든 직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해석은 됐지? 자, 그러면 이때 빈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에 따라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올 수 있다? 관계 부사가 들어올지 관계 대명사가 들어올지 그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뒤에 문장 볼까? Every employee, 모든 직원은 실현할 수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잠재력을 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올수 있다?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나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올 수도 있겠지. 뭐 in which 그 환경에서 그 모든 직원들이 본인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 줄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도 볼까? We need to protect the environment. 자, 조금 비슷한 문장이긴 하지만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쌤이 가져와 봤어.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뭐가 올까는 뭐에 달려 있다?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에 달려있다.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데, human activities have severely damaged over decad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활동이 수십 년 동안 파괴해 온그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뒤에 문장을 한번 봐봐. human activities, 인간의 활동은 have severely damaged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 얘들아. 그러면 그 뒤에 문장이 어떻다는 말이야? 불완전하다는 말이잖아.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므로 우리는 이 빈칸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관계 부사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which 관계 대명사 which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혹은 관계 대명사 that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돼?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데 어떤 환경을 보호해야 하냐면요. 인간이 수십 년에 걸쳐서 아주 극심하게 파괴해 온 그런 환경을 우리는 보호해야 된다라고 지금 해석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얘들아, 이 화면에서 뭐를 알수 있을까? 뭐를 정리할 수 있냐면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오고, 맞죠? 관계 부사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자리 온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머릿속 안에 넣고 계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출 문제 풀면서 이거 수도 없이 많이 다뤘을 거거든. 그러니까 개념으로 다시 한번 도장 찍듯이 꿍 찍자는 의미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온다까지 해서 오늘은 관계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개념 정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떤 거부터 할 거야? 아, 연결어부터 할 거야.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개념마저 마무리하고 그 다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Fritzen Deutschmeister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의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실전 모의고사 앞부분 문제부터 쭉 한번 풀어볼 예정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날 문제 1번 문항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3회이고요. 늘 그렇듯이 1번 문항은 발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밑줄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을 물었고요. 대화문을 봤더니 Wann geht dein Flug nach Düsseldorf?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비가 am Donnerstag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듀셀도르프행, 너의 비행기는 언제 출발하니? 언제 가니? 라고 했더니 am Donnerstag, 목요일이야 라고 해서 즉 비행 일자가 언젠지를 물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명사 flug은 알파벳 G 발음을 묻고 있어요. 알파벳 G는 여러분 발음을 낼 수 있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모두 다 기억이 나시겠죠? 알파벳 G가 G로 발음이 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크 발음을 내거나 아니면 조합에 따라서 조금 특이한 발음을 낼 수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경우를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알파벳 G의 위치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이잖아요. G가 단어 음절 처음에 있거나 할 경우는 G로 발음을 합니다. 혹시라도 단어 음절 끝에 있다라고 하면 알파벳 G가 크로 발음이 나거든요. 그럼 flug은 알파벳 G가 어디에 있어요? 단어 음절 끝에 있으니까 본래의 발음이 아니라 크 발음을 내는 경우이네요. 이럴 경우에는 같은 크 발음을 낼 수 있는 자음 ka가 들어가 있는 선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그것도 유념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 back입니다. 여기도 G가 어디에 있어요? 단어 음절 끝에 나와 있는 경우죠. 그럼 알파벳 G가 무슨 발음? 크 발음으로 동일하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정답 1번이라는 거 확인했고요. 나머지의 경우는 어떻게 발음 나는지 그래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 Sorge의 경우는 알파벳 G가 단어 중간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알파벳의 종류를 구분해서 활용을 합니다 라고 했어요. 모음이 나올 경우 앞에 나와 있는 G는 G로 발음을 하게 돼요. Sorge라고 발음을 하고요. 네, 3번의 경우는 알파벳 G가 G 혼자로 쓰인 게 아니라 복자음으로 쓰인 거예요. NG의 조합으로 쓰인 거고 이 경우는 응으로 발음이 납니다. 생아라고 하는 발음이고요. 4번의 경우는 이제 주의해야 하는 단어였었는데 자 얘도 단어 중간에 있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알파벳의 철자를 봅니다 라고 했는데 자음이 나왔거든요. 지금처럼 자음 앞에 알파벳 G가 올 경우는 원래는 크로 발음이 난다 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요. 하지만 program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외였습니다. 중간에 있어도 ㄷ로 발음 나는 예외 어휘가 두 개 있었거든요. 자음 기 발음 중에서 그거 기억 잘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경우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einladung은 방금 3번에서 봤던 것과 동일하게 ng라고 하는 복자음 조합으로 구성된 거니까 무슨 발음이에요? 응으로 발음을 해야 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알파벳 K의 경우는 조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발음이 여러 가지로 사실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음 기 발음 규칙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알파벳 G가 G로 발음 나는 거는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단어 음절 처음에 올 경우예요. 그래서 gast의 경우처럼 여기처럼 처음에 나와 있을 때이고 두 번째, 우리가 선지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중간에 있을 경우는 뒤에 나오는 알파벳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단어 중간에 오고 모음 앞에 위치를 한다. 라고 하면 G로 발음을 합니다. Regal, Morgan 이 그 예시에 해당하겠죠? 예외라고 하는 단어 두 개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바로 선지로 보셨던 Program이라고 하는 단어의 G 자음 앞에 있지만 G 발음 나고요. 그 다음 비가 내리다 라고 하는 동사의 G도 자음 앞에 G가 나와 있지만 G로 발음해서 Regnen 이라고 해요. Gnen 이라고 발음했던 걸 생각하면 아마 실수하지 않고 풀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카로 발음 나는 경우는 선지에서 보셨다시피 단어 음절 끝에 있는 경우입니다. Tag, Zug 등의 예시가 있고요. 단어 음절 중간에 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알파벳 보는 거라고 했죠. 철자가 자음이고 그 앞에 G가 위치할 때는 크 발음을 냅니다. 자음 앞에 있어서 Zeugnis라고 하고요. 이 단어도 자음 L 앞에 G가 나왔으니까 Möglich라고 발음할 거예요. 조합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두 개의 발음이 있거든요. 응으로 발음하는 경우는 방금 선지에서 보셨던 ng 복자음 조합으로 쓰였을 때나 아니면 nk 복자음 조합의 n이 응 발음을 내요. ng는 합쳐져서 하나의 자음으로 발음하지만 nk는 응, 크 두 개의 발음으로 각각 나는 경우예요.
Einladung, Bank 등의 예시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기라고 하는 요 철자 조합으로 단어가 끝났을 경우에 여기에는 기가 히 발음을 냅니다. 즉, 이시에서처럼 복잠 체하와 똑같은 히 발음을 냅니다. 어떻게 읽으면 돼요? Fertig. 그 다음에 langweilig라고 합니다. 요거 여러분이 사실은 크 발음이랑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치만 보지 마시고 조합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나 마지막 4번에 있는 아이는 저 조합으로 단어가 끝나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langweilig은 형용사입니다. 혹시 비교급 만들어서 er라고 하는 비교급 어미가 붙게 되면 더 이상 이게 조합으로 끝난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단어 중간에 있는 게이고 모음 앞에 나왔으니까 무슨 발음? 아, 그 발음을 내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발음 규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그의 자음의 발음을 모두 다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제는 계속해서 2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가는 글자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의 의미는? 이라고 했어요. 이제 단순하게 이 낱말에 해당하는 것은 물어보지 않고 의미를 지금 유추하도록 하고 있네요. 첫 번째 단어는 공입니다. 공에서 철자 아가 빠져 있고요. 말이란 단어였죠. 집이라고 하는 단어엔 어떤 철자가 빠져 있나요? 우라고 하는 글자가 빠져 있어요. 하우스입니다. 공책 독일어로 heft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글자가 빠져 있는 거죠? t라고 하는 자음이 지금 없었네요. 자, 4번에 네 번째 그림은 sofa라고 합니다.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철자를 넣으시면 되고요. 어떤 글자가 빠져 있냐면 모음 o가 빠져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사실은 다행스럽게도 요 빠져 있는 네모칸 안의 글자들을 모두 순서대로 조합을 하면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보입니다. 뭐예요? auto이거든요. 자, 첫 번째인 1번 공간은 독일어로 raum이라고 합니다. 네, 철자 문제, 글자 문제였으니까 일단은 모든 글자를 다 대문자로 한번 적어 볼게요.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는 plan이라고 독일어에서 얘기해요. 손님, 조금 전에 발음 예시로 선생님이 줬었던 gast가 손님이라는 뜻이었고요. 철도는 bahn이라고 하는 글자 조합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가 뭐예요? auto라고 하는 글자 조합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 글자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단어는 auto이고요. auto가 자동차라는 뜻을 갖고 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었어요.

하는 게 길 또는 선로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몇 번째 선로를 이용하고 있죠? 아니면 몇 번째 차선을 달리고 있나요? 이럴 때도 Bahn이라고 하는 명사가 활용이 되거든요. Bring in nicht auf der Bahn. 요거는 관용구예요. 그래서 길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길, 선로, 네, 차선이라는 의미 쓰이는 Bahn에 aus der Bahn bringen이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은 원래 가야 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다이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지금 혼란스럽게 하지 마. 아니면은 그 아이가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지 마라는 표현으로 aus der Bahn bringen이라고 하는 관용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jetzt haben wir freie Bahn이라고 이번에는 Bahn이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했는데 앞에 형용사를 frei를 썼어요. frei는 비어 있는이죠. 또는 자유로운 이란 표현도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이 길에 맞아요. 아까처럼 뭔가 가로막고 있거나 했었던 게 없는 거죠. 길이 뻥 뚫렸네라고 하는 표현으로 활용을 하고요. 요 의미의 궁극적인 표현은 난관을 극복했다. 앞에 뭔가 사실은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이 없어졌어라고 하는 표현으로 freie Bahn haben이라고 해요. 뭐든지 할수 있어. 이런 표현을 할 때도 jetzt hast du freie Bah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이게 길, 차선, 선로라는 의미로 사용됐던 것 중에 합성 명사의 의미 한번 여러분 유치하시면 아, 그래서 이 단어가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을까요? Autobahn이 차선이라는 의미로 그 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예시로 알고 계시면 돼요. Raum은 남성 명사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명사이다 보니까 성잘 기억해 주세요. 1번 뜻은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Wir haben noch mehr Raum für die Möbel. 모빌은 가구이잖아요. 우리는 가구를 들여놓을 수 있는 공간이 지금보다 더 많이 있어. 즉, 훨씬 더 많아. 아직 여전히 많아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빈 공간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쓸때 Raum이라고 하는 명사형을 쓰고요. 나는 나만의 공간이 좀 필요해. Ich brauche mein Raum.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회나 가능성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Wir wollen der Sache noch Raum geben 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 일에 뭘 하고 싶어요? 여전히 좀 공간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 일이 조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싶다. 가능성을, 기회를 조금 더 주고 싶다라고 할 때, noch Raum geben입니다. Eine Sache Raum geben 이라고 하는 관용구로 활용을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Problem steht im Raum이라고 하는 관용구를 주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Das Problem steht noch im Raum. 이라고 하면 문제가 여전히 맞아요. 공간 안에 있어라고 해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나 아니면 새롭게 문제가 제기되거나 대두되었어라고 하는 의미로 etwas steht im Raum. 이라고 합니다.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는 어떤 의제가 있어. 이런 거할 때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im Raum stehen 그다음에 Raum geben 등의 관용어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아마 기출 문제 같은 거 살펴보시면 요거 어딘가에 지금 활용된 거 보신 적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3번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Was möchten Sie zum Essen? Ich hätte gern das 라고 하고 식당 대화 상황이네요. 무엇을 주문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essen이라고 하는 명사를 썼어요. 식사 무엇을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했으니까 먹는 음식을 주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엇을 원합니다? 라고 했고요. 아래 봤더니 bat는 욕조예요. 그 다음에 fach, 과목이란 표현이죠. 그리고 geld는 돈이란 의미의 신이 명사이고요. fahrrad는 자전거였습니다. 자, 5번 뭐예요? tages menu라고 해서 오늘의 메뉴죠. 무엇을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 종류 중에 하나를 찾아야 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사실은 여기 구체적인 요리명이 지금까지는 들어갔었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의 메뉴라고 하는 합성어가 등장을 해서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라고 해서 조금 고민하셨겠지만 요거 타겟 메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기본 어휘 조합하면 오늘 나오는 메뉴인 거니까 어느 정도 의미 유추는 되셨겠죠? 계속해서 4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쭉 봤더니 이번에는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이라고 하고선 동사 어휘의 활용을 묻는 문항이에요. 선지가 지금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Karen 뭐뭐뭐 하고선 die Luft라고 했어요. Bevor sie spricht, 그녀가 말하기 전에, bevor는 뭐뭐 하기 전에 있잖아요.
루프트는 공기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티프는 깊은이라고 하는 의미 지닌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공기를 깊이 뭐뭐뭐 했다이죠. 한국어로 생각했을 때 저기에 들어갈 표현은 동사 중에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것 같아요. 그럼 숨쉬다라는 동사가 쓸까라고는 사실 숨쉬다라는 동사는 기본어휘 안에 없습니다. 이거 앞맨이라는 동사인데, 그러면 숨을 깊이 들이마시다, 즉 숨을 깊이 가지고 오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를 쓰면 돼요. 무엇을 가지고 오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나 봤더니 2번이 가지고 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die Luftholen이란 표현이 가능할지도 모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봤더니 무엇을 가지고 오다 챙기다라는 의미의 4번 동사도 있습니다. 내면 동사. 관용적 표현으로 여러분이 잘 모른다면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의미로 두 개를 먼저 적어 놓고 지우면 돼요. 나머지에서. 지금 현재 봐서는 의미상으로는 2번, 4번이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 첫 번째 문장은 관용구가 활용된 거라 명확하게 하나만 쓸수 있어요. 뭔지는 나중에 정답 다 나오고 나면 우리 살펴볼게요. 자, er schnell die Milch aus dem Kühlschrank. Kühlschrank는 냉장고이고요. aus 전치를 써서 냉장고 밖으로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자, 우유를 냉장고에서 빠르게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쭉 봤더니 뭐가 있나요? 맞아요. 2번에 holen 동사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오다라는 의미이니까 5번에 bringen이라고 하는 동사도 쓸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선 또 뭐도 있나요? 내면 동사가 어디에서 무엇을 취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Er nimmt schnell die Milch aus dem Kühlschrank이라고 해서 냉장고에 있던 우유를 급히 뺐다라고 하는 의미로 4번도 쓸 수도 몰라요. 자, 그래 놓고 그럼 이번에 여기는 여러 가지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였죠. 마지막 거 볼까요? Ohne einen Mantel ist das Kind leicht eine Erkältung이라고 했습니다. Erkältung은 감기이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감기를 이라고 했고, sich 뭐뭐뭐 했습니다. 자, 일단은 감기에 걸리다라고 하면 sich erkälten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명사를 썼을 때는 감기에 걸릴 수 있다. 라고 할때쓸수 있는 동사가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관용구이거든요. 이때는 뭘 쓰냐면 erkältung holen이라는 동사를 써요. 몇 번이에요? 그러면 2번만 가능해요. 뭐가 없으면? 외투가 없으면, 즉 외투를 입지 않으면 그 아이는 가벼운 감기에 걸릴지도 몰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2번만 가능한 거니까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찾아봤더니 정답은 홀렌이겠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깊이 숨을 들이마시다 할 때도 4번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tief Luft holen이라는 동사로 쓰이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동사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표현들은 여러 개의 동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질문은 뭐예요? 공통으로 알맞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하나. 여러분이 잘 지워나가서 정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각각의 동사 의미는 다 알고 계신가요? 자, 요거는 할텐이라는 동사의 3인칭 변화형이고요. 영어의 hold라는 동사랑 똑같은 뜻입니다. 무엇을 잡고 있다도 되지만 멈추다 또는 준수하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반려동물과 함께 쓰이게 되면 반려동물을 키우다, 기르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동사예요. Fällt는 fallen 동사입니다. 어떤 의미죠? 떨어지다. 맞아요. 그 다음에 nehmen 동사는 영어의 take의 동사와 거의 같이 쓰임을 갖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이용하다, 교통수단이랑 같이 쓰였을 때 만약에 약이 나오면 약을 복용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무엇을 사다, 뭐 복용하다 이런 표현으로 쓸수 있어요. bringen 동사는 의미가 사실은 거의 하나만 있습니다. 가지고 오다라는 표현이고요. 근데 얘는 관용구에서 많이 쓰여요. 혹시 여러분 문화 영역에서 태어나다라고 하는 문장을 볼때요 동사가 많이 활용되거든요. After Weltbring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Bringen이란 표현. 근데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아 요거 관용구로 활용된 거구나. 오늘 우리의 표현도 뭐였어요? sich eine Erkältung holen이라는 표현처럼 관용구가 활용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놓으면 다음에 관련 문제 나왔을 때 해결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 이 동사들 중에서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 정리하지 않았던 동사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holen, nehmen, bringen 이라고 하는 동사 보겠습니다. 네. holen은 가지고 오다라는 뜻이 아까 있다고 했어요. Wir holen, wo holen Sie Ihr Brot? 이라고 하면 어느 빵집에서 빵을 가지고 오시나요? 라고 해서 빵 어디서 사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holen 동사를 써서 직접 물어봐요. 아니면 점수를 획득하다 이런 것을 쓸 때도

표현을 씁니다. Wir haben noch zwei Punkte geholt. 우리 2점이나 더 득점했어.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방금 봤던 것처럼 Luft holen 이라고 해서 숨을 들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Wir müssen noch Luft holen. 잠시 숨을 돌릴 필요가 있어. 숨을 들이실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내맨. 우리가 자주 봤던 표현은 그냥 하나로 묶고 예문 하나만 줬어요. 취하다, 받다, 이용하다라는 표현. Bitte nehmen Sie das Geld. 이 돈을 제발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약품과 함께 쓸 때는 복용하다입니다. Nehmen Sie die Medikamente dreimal am Tag. 하루에 세번 약을 복용하세요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재개대명사로 써서 sich Zeit nehmen은 관용구입니다. 여유 시간을 갖다, 시간을 갖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세요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ein Ende nehmen이라고 해서 무엇을 끝내다라고 하는 관용구가 있어요. Wir wollen jetzt ein Ende nehmen. 우리 이제 끝내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etwas in die Hand nehmen이라고 하는 관용구는 인수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Er hat das Geschäft in die Hand genommen. 그 상점을 또는 그 사업을 뭐 했어요? 인수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Bringen 가지고 오다도 있지만 사실은 보내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방향 제시하는 전치사랑 같이 쓰여서 er hat seinen Bruder nach Hause gebracht. 그는 그의 남자 형제를 집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아니면 das soll viel Glück bringen. 관용구로 쓰이죠. Glückbringen이라고 해서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행운을 가져다 준대. 그 다음에 재개대명사 구문과 함께 쓰여서 mit sich bringen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기 재개대명사를 mit 전치사 뒤에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표현은 etwas unter den Hut bringen이라고 하는 관용구여서 한 모자 안에 모든 걸다 모으다라고 해서 사실은 중론을 펼치다 뭐 이런 표현을 쓸때 뭔가 여러분 난상토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 정리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자 할때 Das hat alles unter einen Hut gebracht 이라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모자 하나 아래로 다 모아줬지. 즉 굉장히 어렵고 토론 과정이 있었던 것을 해결해주고 하나의 결론으로 도달했어. 중론을 모아줬어. 뭐 이런 표현을 쓸때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아베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고요. Du hast in den letzten Wochen sehr viel gearbeitet. Vielleicht brauchst du Freizeit. 이라고 했습니다. Ja, das stimmt. Aber ich kann leider dagegen tun. 이라고 했네요. 너 지난 몇 주간, in the last Wochen, 복수형으로 쓰였으니까 지난 몇 주간 열심히 일했어. 어쩌면 너는 좀 자유시간, 여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어요? 조금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럼 조금에 해당하는 표현을 아래쪽에서 찾으면 돼요. 자, 조금이 어디 있나 봤더니 3번에 들어가 있는 에트바스가 있네요. 다른 거 혹시 가능한 게 있나 봤더니 2번에 매어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매어면 상대적 비교에서 앞에 뭔가 제시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할수 있는데 지금보다는 여가 시간을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있어이기 때문에 mehr Freizeit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맞아라고 하고선 gegen etwas tun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즉 대항하다 뭐 이런 표현으로 쓴이 전체 써서 그것에 반대하기 위해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취할 수 있는 게 그닥 많지 않네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많지 않다,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니까 aber ich kann leider nichts dagegen tun이라고 하든지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네라고 하면 아마 여기는 wenig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A, B가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찾아봤더니 일단은 fast는 쓸수 없고요. sonst도 되지 않고 wenig도 쓸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2번과 뭐 중에서 3번 중에서 고민을 했더니 2번에 뭐가 나와 있나요? 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뭐가 나와 있어요? 니스트가 나와 있어서 매어와 니스트 가능한 조합이에요. 일단 2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3번은 봤더니 feel이에요. Aber ich kann leider feel dagegen tun 이라고 하면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할수 있어인데 부정 표현이랑 쓰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can leider 하고서는 할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aber라고 하는 접속사 썼다는 건그 부정 의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수 있는 일이 그닥 많지 않아. 이기 때문에 feel이라는 많은이라고 하는 부사는 지금 쓸수 없는 경우여서 아비 들어갈 말 각각 올바르게 고른 것은 2번입니다. 2번. 요거는 사실은 좀 쉽진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쫙 찾으면 에트바스가 너무 눈에 띄는 매력적인 오답 정답이거든요. 근데 뒤쪽에 be를 보면서 고민을 할때 접속사까지도 잘 해석을 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문항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항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uf Wiedersehen 이라고 하고 뭐라고 얘기했더니 Danke, Ihnen auch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이라고 헤어지는 인사를 했고 사실은 뒤쪽에 봤더니 당신도요 라고 한 인사를 했어요. 헤어지는 상황에서 하는 어떤 인사말을 한 거죠. 그게 아닌 걸 찾으라고 했어요. Alles Gute 뭐 좋은 일만 있길 바라요. 할수 있죠. 헤어지는 상황에서. Bis morgen, 내일 봅시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Bis morgen, 내일 봐요. Danke, Ihnen auch는 안 되는 표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봐요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기원하는 인사가 이게 아니거든요. 물론 헤어질 때 하는 인사이긴 하는데 Bis morgen, ja, bis morgen 이라고 하지 요거를 쓰지 않아요. 당신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라고 해서 내일 봅시다는 어떠한 사실은 기원이나 축원이나 소망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거든요. 정답은 2번이고요. Gute Nacht, 잘 자세요, 좋은 꿈 꾸세요. 이런 의미가 가로 안에 들어가 있죠. 당신도요. Schönes Wochenende, 주말 잘 보내세요. 당신도요. Einen schönen Tag noch,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도 기원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요건 조금 꼼꼼히 보셔야 하는 문제였더라고요. 실수하지 않게 잘 보고 넘어가셔서 드려 보고요. 7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Wo gehst du hin? 희는 방향 제시하는 표현이죠. 어디를 향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너 어디로 가니? 그랬더니 In die Stadt. 시내에가. Ich habe eine Verabredung mit Petra. 나 Petra랑 약속이 있어. 라고 했어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Vor dem Rathaus. 시청 앞에서 만나기로 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어? 라고 해서 wo? 하고 뭐뭐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1번에 이미 뭐가 나오나요? Wo trefft ihr euch? Sich treffen. 나왔어요. 만나다. 니네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어? 시청 앞에서. 정답 1번입니다. 나머지 보도록 할까요? Mit wem fährst du? 누구랑 같이 갈 건데? Wann triffst du sie? 언제 그녀를 만날 건데? Was wollt ihr machen? 너희들 뭐할 예정이야? Wie wäre es am Dienstag? 새로운 제안하는 거죠. 화요일은 어때? 라고 해서 새로운 스케줄을 제안한 상황인데 그런 대화 맥락은 아니었거든요. 장소가 나온 걸 보면 정답 1번이구나 찾을 수 있어요. 네, 계속해서 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as sind Sie von Beruf? Ich. 라는 거네요. 직업이 뭐세요? 라고 물어봤고요. 저는 무엇무엇입니다. 라고 해서 직업을 얘기하면 되는 표현이에요.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이긴 한데. 자, 봤더니 1번. Studieren noch. 저는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Suchen noch Arbeit. 아직 일자리를 찾는 중이에요. 그러면, 직업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아직 일이 없다. 라고 하는 이 표현도 대답은 할수 있죠.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으니까 일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 내용으로도 가능은 한 거예요. 꼭 직장을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직장 직업이. 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3번. Ich bin Klavierspielerin. 저는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도 쓸수 있죠. 직업 표현이니까. 4번. Spiele gern Tischtennis. Tischtennis는 여러분 탁구이고요. 그 다음에 gern이란 부사를 썼다는 거는 맞아요. 취미 활동에 대한 표현이에요. 무엇을 즐겨 하다. 이거든요. 직업이 뭐세요? 아, 저는 탁구를 즐겨 칩니다. 는 답변이 될수 없네요.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Arbeite in der Bibliothek. 저는 도서관에서 일합니다. 라고 해서 Arbeiten이랑 전치사를 함께 활용하는 구문이 지금 나왔어요. 이 전치사는 뒤에 나오는 직장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사용이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그거 잠시 후에 팁스를 통해서 정리할 텐데요. 그 전에 직업을 묻는 표현 어떤 것들이 더 있었는지 우리 질문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Was sind Sie von Beruf?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machen 동사 써서 Was machen Sie? 까지만 묻던지 아니면 직업적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서 Was machen Sie beruflich? 를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직업이 뭐예요? 무슨 일 하세요? 를 묻는 표현입니다. 자, 거기 전치사에 따라서 사실은 활용할 때 뒤에 나오는 장소가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어떤 건지 우리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팁스입니다. 직업 묻고 답하는 표현에서 답하는 방법인데요. 어디 어디에서 일합니다. 즉, 직업이 무엇입니다를 전치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직업 명사를 얘기하지 않고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인전치사 쓰면 일반적인 장소를 그냥 내면 돼요. 나는 병원에서 일해요. 아니면 나는 식당에서 일해요. 이런 표현 쓸때 거기에 해당하는 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Ich arbeite im Krankenhaus. Ich arbeite in 하고 뭐뭐뭐 쓰면

저는 어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활용이 되게 되고요. 아니면 어디에서 일하시나요? 아, 저 지금 베를린에서 일하는 중이에요. 저 지금 서울에서 일해요. 라고 할때 지명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요 표현으로 답을 한다라고 하면 질문에서 wo arbeiten Sie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자, 요거는 wo arbeiten Sie라고 물어봤을 때 아, ich arbeite im Krankenhaus. Ich arbeite in Berlin.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Was? 직업이 뭐세요를 물어볼 수 있지만 어디에서 일하세요도 답을 가능한 겁니다. 자, 그다음 거 볼게요. 혹시라도 교육기관에서 재직 중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안전지사를 써요. 즉 뒤에 나오는 장소가 Schule 또는 Universität 등과 같은 교육기관으로 바뀌면 Ich arbeite in der Schule 이렇게 쓰지 않고 안전지사를 써서 Ich arbeite an der Schule, Ich arbeite an der Universität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혹시라도 상호 명을 얘기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건물명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일하는 병원의 구체적 이름을 얘기하거나 기관명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by 전치사를 쓰셔야 돼요. in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EBS에 재직 중입니다. 그럼 is arbeite by EBS라고 할 거고요. 아니면 관공서에서 일을 하다라고 할때 관용적 표현으로 by 전치사를 씁니다. Er arbeitet bei der Bank. Er arbeitet bei der Post. 방크하고 포스트가 예전에 관공서였던 곳이기 때문에 이 관용적 표현이 여전히 사용돼요. 저는 은행에 재직 중입니다. 저는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회사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Firma인데 인전치사를 안 쓰고 by 전치사 써서 씁니다. Ich arbeite bei einer Firma. 이때 그리고 정관사 안 쓰고 부정관사를 주로 쓴다라고 했었죠. 저는 회사원입니다. 할 때는 by 써요.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als 뒤에는 직업 명사가 들어가게 돼요. Mein Vater arbeitet als Arzt. Meine Mutter arbeitet als Lehrerin 이라고 해서 직업 명사를 바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Ich bin, sie ist 하고 직업 명사 나열하셔도 됩니다. 자, 장소에 따라 전치사 다르게 사용하는 것, 특히나 회사원, by 전치사 쓴다라고 하는 거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의사소통 기능 영역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문항이고요. 봤더니 보기에 지금 아, 배, 치 대화를 순서대로 배열한 걸 묻고 있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럴 땐 보기 먼저 본다고 했죠. 왜냐면 대화가 어떤 상황인 건지를 유추하기 위해서 그런다 했어요. Was fehlt Ihnen? 어디가 아프세요? 병원 대화일 가능성이 높네요. 인행을 쓴거 보고 병원 대화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친구였으면 저기 두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활용을 했을 거거든요. Haben Sie Fieber? 열이 혹시 나시나요? Mein Kopf tut weh. 머리가 아픕니다. 라고 해서 아, 비는 의사가 하는 표현일 것 같고요. 치는 환자가 말하는 표현이에요. 안녕하세요. 뭐뭐뭐 했더니 비가 답을 하고 그다음에 아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누가 환자고 누가 의사인지 여전히 알수 없어요. Vielleicht seit gestern Abend ist mir kalt. 어쩌면요. 어제 저녁 밤부터 저는 좀 한기를 느껴. 오한이 들었어요. 오한을 느낍니다. 라고 했으니까 비가 환자예요. 아까 환자가 쓸수 있는 표현 뭐라고 그랬죠? 머리가 아픕니다라고 했거든요. 일단 머리가 아픕니다. 여기 일단 넣어놓고 그러고 나서 봤더니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의사가 환자가 진료를 보러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불편하세요라고 먼저 물어봤겠죠. 두통이 좀 있습니다. 두통이 있다라고 하니까 다른 증상이 있는지 물어봐요. 뭐가 있는지. 혹시 열은 나지 않으세요? 어쩌면요. 어제부터 제가 오한이 좀 들더라고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아, 제, 비 순으로 나열된 거가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몇 번? 2번이에요. 2번. 이렇게 대화 순서가 나오면 보기를 보면 일단은 주제를 알수 있어요. 어느 장소에서 벌어지는 대화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처럼 누가 하는 표현일까를 좀 나누면 이렇게 연속으로 나와 있는 밑줄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배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문제를 접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as machst du nach der Schule? 그랬더니 Ich muss lernen. 하고 또 뭐라고 대답을 하고 Schade. Ich wollte mit dir ins Kino gehen. 이라고 했어요. 너 방과 후에 학교 끝나고 나면 뭐 하니? 나 공부해야 돼. 라고 했어요. 오, 아쉽다. 왜? 나 너랑 같이 영화 보러 가려 했는데. 인 거예요. 자, 일단은
뭐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직은 안한 상황이어서 배가 할수 있는 응답 표현이 뭘까 봤더니 나 공부해야 돼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뭔가 좀더 구체적인

명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인지 우리 보도록 할까요? Ich habe Lust auf Kino. Lust auf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나 극장에 가고 싶어 인 거니까 나 영화 보러 가고 싶어라고 하는 표현인데 schade라고 하고선 아 내가 극장에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라고 하는 대화는 어색하겠죠. 키워드만 보고 설마 이거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으셨겠죠? 2번, haben wir keine Zeit mehr? 부정어 플러스 mehr를 쓰면 no more이라고 했어요. 우리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건가? 그러면 여유 시간이 얼마만큼 된다? 아니면 시간이 다 됐다? 이런 표현으로 답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대화상으로 어색한 표현이고요. Morgen habe ich eine Prüfung. 우리가 원하던 답인 것 같아요. 내일 시험 있어. 내가 왜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이유가 되죠. 그랬더니 뭐래요? 아쉽다. 영화 보러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이겠네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Ich kann mit dir etwas machen. 나 너랑 뭔가를 할수 있어. 그럼 상대방이 뭔가 제안했을 때, 그거 할래? 라고 해서 수락하는 표현에 주로 쓰겠죠. 지금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5번, wollen wir gleich ins Kino gehen. 자, 뭐 하자고 했어요? 바로 극장에 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안하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이럴 리는 없죠. 그쵸? 이것도 불가능하겠네요. 정답은 몇 번? 3번이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1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Hast du am Nachmittag Zeit? Ich brauche deine Hilfe beim Aufräumen. Ja, gern. Gut. 뭐 물어봤더니 gegen halb drei 라고 했어요. 너 오후에 시간 있니?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Hilfe라고 하는 명사가 by 전치사랑 같이 쓰였어요. 자, 요거는 우리 수거 구문으로도 알고 있는데 By etwas helfen 하면 무엇을 하는데 도움을 주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잖아요. 동사로 활용되는 구문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명사일 때도 by라고 하는 전치사 써서 뭐뭐 할때 돕다라고 하는 도움을 주다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도움을 주다라고 하면 Hilfe 하고선 어떤 동사 써야 될까 봤더니 지금은 필요로 하다라고 했어요. By etwas Hilfe brauchen이에요. 도움을 필요로 해요. 뭐할때 도움을 필요로 하나 봤더니 이거 뭐죠? 맞아요. 청소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를 쓴 거죠. 명사로 써서 정리정돈이란 표현을 쓴 거예요. 나 정리정돈 하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해라고 했더니 야, 개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수락하는 거죠. 자, 상대방이 뭐좀 해줘, 도와줘라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좋아, 기꺼이 도와줄게 라고 한 거예요. 좋아, 잘 됐다 라고 하고서, 뭐뭐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시각 표현이 나왔어요. gegen halb drei. halb drei는 2시 30분이잖아요. 그 앞에 전치사 뭐를 썼나요? gegen을 쓰면, 뭐뭐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2시 반경에 와주면 좋을 것 같아. 인 거니까, 이건 뭐 물어봐야 돼요? 언제를 물어보는 when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질문을 찾으면 돼요. 어디 있는지 볼까요? When comes to the house? 너 언제 집에 돌아와? 2시 반쯤 돌아와인 거죠. 지금 그럼 없는 거예요. 없어서 너 언제쯤 돌아오니? 아, 2시 반경에 집에 오는데? 라고 하는 대화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는 다른 선지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혹시 더 정답에 가까운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볼게요. Wie lange bleibst du zu Hause? 이거는 소요 기간 시간 물어보는 거죠. 집에 얼마나 오래 머무를 예정이야? 라고 하면 gegen halb drei 라고 하는 시각 표현을 못 쓰고 zwei Stunden 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를 쓰거나 für 전치사를 써서 für drei Stunden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얘는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Was möchtest du beim Essen trinken? 이건 전혀 다른 대화네요. 식사할 때, 밥 먹을 때뭐 마실 거야? 묻는 표현이에요. Wie viele Stunden Unterricht hast du? 수업 몇 교시나 들었어? 물어보는 거라서 지금 대화 주제와 맞지 않고요. Warum machst du keine Hausaufgaben? 왜 숙제를 안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유를 물을 때 쓰는 의문사이죠. 왜?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when이라고 하는 의문사가 사용된 것도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상황상으로는 이 대화가 서로 대면한 상황에서 한 건지 비대면인지 처음엔 유추가 안 됐는데 정답을 넣음으로써 비대면 상황에서 언제 집에 돌아오는데? 라고 묻는 대화가 가능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는 거 확인하고 옆에 나와 있었던 전치사 구문도 잘 정리하시고요. 계속해서 1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Ich gehe jetzt spazieren. Dann nimm doch einen Regenschirm mit. Warum denn?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고서 Alles klar! 라고 했어요. 나 이제 산책하러 가. 그러면 nehmen 동사하고 mitnehmen에서 챙겨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산 좀 챙겨가렴 이라고 했네요. 왜? 도대체 왜? 라고 물어본 거예요. 우산을 챙겨가라는 건 이유가 있겠죠. 비가 올것 같아 라고 하는 표현을 쓸 건데, 그 비가 온다 라고 하는 상황의 묘사적 표현이 아닌 걸 찾아야 돼요. 알레스클라는 아 알겠어 라고 하니까 우산 챙겨갈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화는 끝났어요. Es regnet draußen. draußen은 실외, 바깥인 이란 표현입니다. 반의어, 실내는 여러분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자주 쓰이는 거 아니어서 필기 한번 하고 갈게요. drinnen 이라고 합니다. 밖에 비가 와. 가능하죠? 비가 오니까 우산 챙겨가. 요거는 맥락상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Es soll trocken werden. 지금 요번 교재에서 요 표현들, 날씨 표현을 할 때, 땅이 젖은, 땅이 마른 이라는 형용사를 가지고 비가 오다 아니다를 묘사하는 표현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요. 트럭켄이라고 하면 마른, 건조한 이란 표현이에요. 하지만 저 형용사를 써서 날씨를 표현하면 맞아요. 땅이 젖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눈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봤더니 우산을 챙겨가라고 했으면 트럭켄이 나올 수가 없죠. 지금 화창한데 건조한 날씨인데 이런 맥락으로 지금 쓰인 거잖아요. 뭐뭐라고 하더라 라는 거죠. 오늘 건조하다던데, 또는 오늘 눈비가 오지 않는다던데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닮았지 않은 것은 2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은 하겠습니다. While es gleich regnen soll. 지금 soll이라고 한 합법 조동사를 계속 쓴 이유는 일기예보를 통해서 들은 거죠. 제3자의 말을 전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합법 조동사 쓴 거고요. 이유 설명하는 접속사 들어갔어요. 곧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고. 그럼 우산 챙겨가야죠. 4번. Der Himmel ist ganz bedeckt. Bedeckt 사이는 구름이 덮인 이잖아요. 하늘이 구름이 덮였어. 그 다음에 ganz bedeckt 이니까 완전히 구름으로 덮여 있어. 그러니까 먹구름이 꼈어 라는 표현으로 지금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Es hat angefangen zu regnen. 뭐뭐뭐 하기를 시작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인 거죠. 정답은 2번이 맞구나 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자, 저 표현해 가지고 날씨 표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땅이 젖은이라는 건 무슨 형용사 썼더라? 기억나시나요? nass를 씁니다. nass가 땅이 젖은이어서 눈이 내리거나 비가 내린 날씨를 묘사를 하고자 할때 이렇게 반의어 관계를 써요. trocken, nass라고 하는 표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단순히 젖었다 말랐다가 아니라 날씨 표현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Entschuldigung? 이라고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Gehen Sie geradeaus und dann an der nächsten Kreuzung links. Vielen Dank 라고 했네요. 자, 이 표현 봤더니 길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 어디를 가고자 합니다. 뭐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해서 위치를 묻는 표현을 여기에 넣으면 돼요. 그쵸? 그거에 들어가지 않을 표현이에요. 알맞지 않은 거니까. 즉, 위치를 묻는 표현이 아닌 걸 그럼 찾으시면 돼요. 볼게요. Wo ist das Stadttheater bitte? 잘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나요를 물었죠. 맞아요. 시립극장 어디에 있나요? Wie komme ich zum Stadttheater? 제가 어떻게 하면 시립극장으로 갈수 있나요? 이동 방법 묻는 표현에서 길 묻는 표현으로 자주 보는 거였어요. 3번 볼까요? Ich suche den Weg zum Stadttheater. suchen 동사 써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시립극장으로 가는 길을 찾는 중이에요. 설명해주는 상황이랑 이어질 수 있죠. 4번, erklären Sie mir bitte den Weg zum Stadttheater. 자, 이번에는 동사를 좀 바꿔서 썼어요. 우리가 자주 보지 못했던 동사이고요. 설명하다라는 동사예요. 저에게 시립극장으로 가는 길이라는 명사를 다시 써서 길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나요를 물어보지 않고 길을 설명해주세요라는 동사를 쓴 거예요. 4번 눈여겨서 보세요. 자, 5번 Darf ich Ihnen den Weg zum Stadttheater zeigen? 자, 이번에는 zeigen 동사 썼는데 zeigen 동사는 보여주다입니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이런 표현으로도 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뭐뭐뭐 해도 될까요?라고 하는 정중한 표현에서 쓰는 합법조동사 dürfen, darf가 쓰였어요. 제가 당신에게 시립극장으로 가는 길을 보여드려도 될까요?라고 한 거예요. 보여드린다라고 하는 건 안내해드려도 될까요?를 묻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세요. 실례합니다. 제가 시립극장으로 가는 길을 좀 안내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직 찍지나세요라고 설명할 리는 없죠. 지금 이거 설명한 아는 시립극장으로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길을 묻는 사람인데 그 물은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네, 동사도 잘 보면서 구분을 하셔야 하겠네요. 지금은 사실은 to 하고선 방향 제시하는 전치사구가

0: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장소 찾는 표현이지 않나 싶었을 텐데 동사에서 명확하게 답이 갈렸습니다. 계속해서 14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었고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Ich spreche Deutsch und Englisch. 너무 쉬운 표현이네요. 저는 독일어랑 영어 할줄 압니다. 그러면 어떤 외국어, 어느 외국어를 하실 줄 아세요? 라고 묻는 버전은 어디 있나요? Welche Sprachen können Sie? 정답 4번이죠. Wo lernen Sie Deutsch? 어디에서 독일어 공부하시나요? Warum lernen Sie Sprachen? 왜 언어 공부하세요? Mit wem spreche ich gerade? 제가 누구랑 통화하고 있죠? 즉, 전화 거신 분 누구시죠? 라는 표현이었어요. 5번. Wie lange haben Sie Englisch gelernt? 얼마나 오래 영어 공부를 하셨나요? 를 묻는 표현이었습니다. 15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Was kann ich für Sie tun?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Ich suche ein Hemd. 저 셔츠를 찾고 있습니다. 뭐뭐뭐라고 얘기했더니 Gut, das nehme ich. 좋아요. 저 그거 살래요. 라고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셔츠를 찾고 있는데 뭔가 제안했는데 그게 쏙 마음에 든 거죠. 이거 어떠세요? 이런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볼까요? This hemd is günstig. 이 셔츠는 매우 저렴합니다. 좋습니다. 저 그거 살래요. 요거 가능하겠네요. Was cost this hemd? 이 셔츠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더니 가격을 얘기하지 않고 좋습니다. 사겠습니다. 할수 없죠. 이거는 손님이 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알맞지 않은 건 2번이겠네요. Wie gefällt Ihnen das Hemd? 이 셔츠 마음에 드시나요? Was halten Sie von diesem Hemd? 우리 배웠던 수거금이죠. Halten von. 뭐뭐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이 셔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는 표현이고요. Ich denke, dieses Hemd steht Ihnen bestimmt gut. 이 셔츠가 당신에게 정말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요. Bestimmt는 확실한, 명확한 이런 표현이에요. 분명히 잘 어울릴 거예요. 좋습니다. 살게요. 라고 이어질 수 있겠죠. 자, 알맞지 않은 건 2번이었고요. 계속해서 16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Wir können gleich zahlen. Wir möchten gleich zahlen. 저희 계산하고 싶어요. Ja, gern. Das macht 36,20 € zusammen. 다 합쳐서 36유로 20센트입니다. 40 € bitte. 40유로로 계산해주세요 하고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Danke sehr. Das ist sehr nett von Ihnen. 감사합니다. 매우 친절하시네요. 라고 했거든요. 즉, 음식값보다 더큰 금액을 냈는데 뭐한 거예요? 거스름돈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거스름돈 받지 않겠습니다. 벌써 정답 보이죠? 하나는 네입니다. 슈템쪼. 거스름돈 필요 없습니다. 였어요. 글라이시파스는 기원하는 인사를 했을 때 당신도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따스파쏘. 이렇게 하면 맞아요. 계산이 맞습니다. 라고 해서 거스름돈 필요 없습니다를 이 표현도 쓸수 있어요. 다스마트네이스 괜찮아요. 사과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선 그럼 미츠를 선택한 3번이 정답이고요. 계산하고 싶습니다는 이런 표현도 쓸수 있어요. 차일렌 비트, 디 레시농 비트, 계산서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슈템쏘 우리 강조했었는데 그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요? 다스파쏘라고도 할수 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티나의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고요. Hallo, ich heiße Martina und komme aus Italien. 안녕하세요. 저는 마티나이고요. 이탈리아 출신이에요. In der Schule lerne ich Deutsch und deshalb suche ich eine Brieffreundin oder einen Brieffreund. 자, 저는 학교에서 독일어를 배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찾고 있어요. 편지 교류를 할 여자친구나 또는 남자 편지 친구를 찾고 있어요. Wer lernt auch Deutsch und möchte mir schreiben? 혹시 독일어 배우는 사람 누가 있나요? 저랑 저에게 편지 쓰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Ich mag die deutsche Kultur und Musik sehr. 나는 독일 음악이랑 문화를 매우 좋아합니다. Ich sehe gern deutsche Filme und höre oft deutsche Lieder. 저는 독일 영화 보는 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요? 독일 노래들을 즐겨 들어요. Bitte schreib mir. 저에게 편지 보내주세요. Viele Grüße, Martina. 이네요. 자, 보내는 사람은 마티나였습니다. 독일어를 마티나는 배우고 있죠. 그 다음에 펜팔 친구를 구하고 있는 내용도 맞아요. 독일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했고요. 독일 음식을 즐겨 먹는다라고 하면 Ich esse gern deutsches Essen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없네요. 알맞지 않은 거 4번이고요. 5번 독일 문화와 음악에 감식이 많다는 사실은 좋아한다라고 하고 나왔던 이 표현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이었던 거 확인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7문항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사실은 후반부 문제를 풀어볼 텐데 오늘 어휘 영역에 팁스가 좀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다음 이 시간에 이제 문법 영역에서 또 중요한 표현들을 정리를 할것 같네요.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0: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이제 2강이 시작되었는데요. 2강에서는 1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16번부터 30번까지 문항 유형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형들을 자세하게 보면서 어떻게 풀이해야 하는지 풀이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나면 다른 과에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6번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이렇게 질문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었죠. 지금 16번에도 비슷한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을 묻는 문제에서는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의문대명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해당하는 의문대명사에 집중해서 보고,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본문 속에서 찾아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같이 적용해서 해볼 건데요. 이번 글은 유형이 좀 독특합니다. 이번 글 같은 경우에는 광고문이에요. 뭔가 광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한 후에 질문을 찾는 게 나오거든요. 이런 유형도 아주 수능 중국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뭔가 정보가 있고 그 정보를 찾아서 비교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짜 혹은 시간. 그리고 어떤 금액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해 있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숫자는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보시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夏天大减价开始了. 네, 夏天은 여름이죠. 减价는 세일을 말합니다. 여름 빅 세일이 시작됐습니다라는 뜻이죠. 为了祝贺开店. 예, 为了 하면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이었습니다. 개점을 축하하기 위해서 我们准备了大减价活动. 우리가 빅 세일을 준비했대요. 큰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기회不多, 기회가 많지 않고요. 不要错过, 놓치지 마세요. 라는 뜻이죠. 그리고 活动时间, 활동 시간이 나와요.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11일 동안 진행하고요. 每天上午10点到晚上9点,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시간과 기간이 나왔다는 것, 그 정보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눈여겨보셔야겠죠. 买东西满500元送礼物. 자, 물건을 사신 게 500위안이 되면 만 가득 차다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증정한대요. 자, 그럼 밑에서 선지 한번 볼까요? 1번. 活动时间是几天? 활동 시간은 며칠입니까? 자, 활동 시간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11일인 거 확인 가능하고요. 买够多少钱送礼物? 예, 买够는 충분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금액을 충족하면 이런 뜻입니다. 얼마를 충족해야 선물을 줍니까? 마지막 줄에 나와 있습니다. 买东西满500元送礼物. 500위안을 넘으면, 500위안이 차면 선물을 드린다는 거죠. 有多少种东西减价? 얼마나 많은 종류의 물건들이 减价 세일을 합니까? 할인을 합니까? 자, 여기서는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종류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죠. 3번이네요, 정답. 그리고 4번으로 넘어가죠. 为什么有减价活动? 왜이 할인 행사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为了祝贺开店, 개점을 축하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5번, 活动每天几点结束? 활동은 매일 몇 시에 끝납니까? 시간 정보는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晚上9点, 저녁 9시에 끝나죠. 자, 이렇게 이런 문제를 바라보실 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의문대명사 정보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는 하나의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말하실 수 있게끔 연습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활동은 뭐 11일입니다. 이렇게 내가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찾아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시면 좀더 빠르게 문장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6번 문제 답 찾아봤고요. 정답 3번인 거 확인해 봤어요. 이제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16번부터 21번까지 계속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느끼셨겠지만 16번은 광고문이었고 17번은 포스터입니다. 이렇게 글을 읽을 때 단순히 대화문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으면서 중국어를 적용하고 또 중국어로 이해하는, 독해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건데요. 포스터가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우선 그림이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니까 그림을 볼게요.
어르신이 앉아 계신 거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먹을 것,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세 줄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보세요. 先下后上, 让他人先下车. 예, 先后가 나왔죠. 자, 선후 관계가 있는 겁니다.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타세요라는 뜻이죠. 上车,下车 기억하시죠? 차를 타다, 차에서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타세요. 让他人先下车. 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리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양보해달라는 거죠. 请把座儿让给有需要的人. 자리를요. 座儿하면 자리, 좌석이란 뜻입니다. 让은 양보하다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해주세요. 不要在车上吃东西. 예, 不要하면 뭐뭐 하지 말아라라는 금지의 의미였습니다. 차에서 먹을 걸 드시지 마세요라는 뜻이죠. 네, 그러면 지금 이세 문장이 공통으로 나갈 수 있는 장소나 환경은 뭐가 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1번, 노약자 보호. 아, 그림을 보면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데 넘어가시면 안 되죠. 2번,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역시 그림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3번, 지하철 승차 에티켓. 이게 뭔가 교통과 관련이 있고 타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나왔잖아요. 버스인지 지하철인지 기차인지 이건 정확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승차 에티켓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일회용품 사용 자제. 이 내용도 사실 포스터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긴 해요. 하지만 여기에 내용과는 맞지 않죠. 네, 그리고 5번, 운전자 교통질서 준수.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예, 해석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8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이제 부정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선생님, 이것도 팁을 또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 문제를 풀어서 친구들이 답을 맞추는 걸 보면 이런 일 많이 해요. 아, 선생님, 제가 맞는 걸 고르는 건줄 알았는데 틀린 거 골랐어요. 혹은 틀린 걸 고르는 건줄 알았는데 맞는 걸 골랐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야말로 실수죠. 근데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게 좀 예방하는 방법이 있어서 선생님이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우선 부정 발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부정 발문에는 항상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거기 헷갈리지 말라고 그 지침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부정 발문의 밑줄은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긴장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부정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가 나오면 아주 크게 시작부터 X를 치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 본문에서 해당하는 것을 볼때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직관적으로 써서 X면 X를 고르고 O면 O를 고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옳은 걸 고르는 건지 틀린 걸 고르는 건지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그리고 본문 보겠습니다. 这个周末我要搬家. 搬家 하면 이사하다란 뜻입니다. 집을 옮기는 거잖아요. 이번 주말에 나 이사를 하려고 해. 你能来帮我一下吗? 너 와서 날좀 도와줄 수 있어? 真不好意思. 정말 미안해. 자, 미안해가 나왔다는 건그 뒤에 도와주지 못할 거절의 이유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뭔가 부정적이거나 안 좋은 얘기들을 할 때, 거절, 뭐 부정, 거절이 나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부정적인 얘기를 할땐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를 할 겁니다. 좀, 그냥 표시죠. 우리끼리의 약속이에요. 네, 긍정적인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될 때는 플러스 표시를 할 거고요. 좋은, 아, 별로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는 마이너스 표시가 나올 겁니다. 정말 미안해. 밑줄이야. 没关系, 괜찮아. 我再找找别人. 내가 다른 사람 좀 찾아볼게. 자, 그럼 들어갈 말 찾아볼게요. 我那天得去公司工作. 나는 그날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돼. 자, 그럼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거절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되는 거죠. 미안해, 나 회사에 가야 돼 라고 하니까 여기 맞는 거죠. 그리고 2번, 我父母叫我那天回家. 우리 부모님이 그날 나더러 집에 오라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못 가, 미안해라고 말하는 거 괜찮죠? 我明天去旅游, 周末不在这里. 나 내일 여행 가서 주말에 여기 없어. 그러니까 뭐 미안해라고 나올 수 있는 거고요. 最近身体不好, 최근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不能搬重的东西. 예, 무거운 물건을 옮길 수가 없어. 그래서 미안해, 못해라고 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자,咱们俩水跟水. 자, 요 표현. 咱们两个水跟水가 나왔네요. 자, 우리 둘이 어떤 사이인데 라는 관용어구 수능 특강에서도 여러 번이 등장했었습니다. 수능에서, 실제 수능에서도 나왔었고요. 우리 둘이 어떤 사이인데, 再忙也会去的. 바빠도 가야지. 아무리 바빠도 가야지. 라는 뜻이에요. 在A也, 뭐,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간다라는 긍정, 거절이 아니라 긍정의 표현이 나와 있는 거니까 얘는 잘못된 문장이 되겠죠. 들어갈 수 없는 문장이요. 그래서 틀린 걸, 들어갈 수 없는 걸 찾으라고 했더니 5555고 얘만 X니까 정답 5번이겠죠. 그리고 이걸 헷갈리더라도 표시를 해두면 한 가지만 오거나 X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 읽었나 하고 위에 가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선생님 추천드려요. 정답은 5번이죠. 네, 알맞지 않은 거 한번 찾아봤고요. 이번에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네, 역시 중국어 선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중국어로 ABCD 뭐 이렇게 길게 선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你怎么了?看起来有点不开心. 너 어떻게 된 거야? 보아하니까 좀 不开心, 기쁘지 않아 보이네. 즐겁지 않아 보이는데? 자, 그러면 A하고 B 이럴 때 복잡하니까 나눠서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안 기뻐요. 이렇게 쓰세요. 안 기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쓰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나오죠. B가 얘기합니다. 오늘 오전에 선생님이 지난주에 시험 성적을 나에게 알려주었어. 왜안 기쁜 이유가 뭐냐면요. 예, 성적이 나왔기 때문이네요. 그럼 이렇게 쓰세요. 성적 때문에 안 기쁜 거죠. 结果 比我想的还要差.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빴대요. 그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기뻤던 거죠. 你不是每天都在复习吗? 不是吗? 그죠? 이거 한거 아니야? 너 매일 복습한 거 아니었어? 맞아, 是啊 하고 나왔네요. 맨날 복습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예. 그리고 我觉得自己准备的还可以. 나는 준비한 게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 준비도 잘한 거죠, 그쵸? 但是考试的时候太紧张了，有几个问题没看清楚. 근데 시험 볼때 너무 긴장을 해서 그래서 몇몇 문제들을 잘 보지 못했대요. 别难过了, 너무 괴로워하지 마. 难过, 괴롭다란 뜻입니다. 下次一定能考得更好. 다음번에는 분명히 더잘볼수 있을 거야. 加油吧, 힘내,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전체 문장 하고서는 B가 지금 다음번에 잘볼 거라고 위로해주고 있네요, A가. 1번, B觉得考试太简单了. B는 시험이 너무 간단했다고 생각한대요. 이런 얘기는 안 나왔죠. 2번, A也没有考好,所以很难过. A도 시험을 잘못 봐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괴롭다. 아주 괴롭다는 뜻입니다. A의 시험 성적 얘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3번, A觉得考试的时候不用紧张. A는 시험을 볼때 긴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죠. 알수 없고요. 그리고 4번, B准备的不认真. 네, 认真 하면 열심히 하는 걸 말합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所以考得不好. B는 열심히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서 시험을 못 봤다라는 거죠. 아니죠. 우리 여기서 준비的还可以. 그럭저럭 준비했다라고 했잖아요. 복습도 했고. 그래서 B 4번도 아닌 문장이 되겠고요.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B虽然努力了,但是考试结果不好.虽然,但是. 자, 이런 호응관계 구조는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시면서 크게 해석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호응관계 구조가 있어서, 아, 이 문장이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구나라는 것도 유추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호응관계가 나올 때는 항상 크게 동그라미 치고 가세요. B는 노력을 했지만, 그렇지만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건 거예요. 자, 지금 나왔던 내용이죠. 성적이 안 나왔는데, 복습도 했고 열심히 했는데 긴장해서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결과가 잘안 나온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해 봤고요. 이렇게 문제가 점점 뒤로 갈수록 길어지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문항이 좀 복잡해지고 길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 시험에 접근하는 방식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국어 전체 다 중국어일 경우에 놓치는 것 정보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어로 A와 B 누구의 얘기인지 간단하게 적어 놓는다. 이렇게 하면 선지를 답을 와서 확인할 때 다시 위로 돌아가서 문제를 읽으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네. 이렇게 문항 유형에 따라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시면 다음에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적용하고 연습해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푸시네 라고 보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진짜 문제 푸실 때 선생님이 쓰는 방법을 적용해 보고,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도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20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네요. 자, 이렇게 글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가장 글의 제목으로 합당한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줄글로 된긴글 많이 읽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우리 수능 중국어나 아니면 중국어 책에서는 대부분 ABAB 대화 정도를 많이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능 중국어에서는 이렇게 긴 글도 등장합니다. 호흡이 긴글 읽을 때 정보 놓치지 않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핵심이 되는 단어나 그리고 문장들에는 밑줄 긋고 동그라미 쳐놓고 할 필요가 있어요. 最近很多人会找时间做自己喜欢的事情. 최근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죠. 그왜 그러냐? 공조호 일이 끝나고 나서 人们 常常 会 感到 很 累. 사람들은 자주 피곤함을 느끼죠. 우리 일하고 오면 피곤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他们 希望 통과 兴趣 爱好 뭘 통해서 흥미와 취미를 통해서 来 放松 自己 자신을 편하게 하고 싶어 한대요. 방송하면 편하게 하는 거죠. 비유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앞에서 글의 주제가 나왔고요. 항상 글이 쓰여지는 구조는 비슷합니다. 최근에 이러이러한 경향이 있고 이런 것을 뭐 때문에 그렇고 이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런 글의 구조도 봐주시면 좋겠어요. 有些人喜欢画画. 어떤 사람들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他们可以画自己喜欢的东西.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린대요. 还有些人喜欢种花. 자, 여기서의 종이 아니고 삼성이 아니고 여기서는 종하고 사성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심다라는 뜻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꽃을 심는 걸 좋아한대요. 지금 有些人 어떤 사람들 그리고 还有些人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서 이두 문장이 대꾸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 찍혀 있죠. 看到花开会感到很开心. 꽃이 피는 걸 보면 기쁨을 느낀대요. 不管你喜欢什么,不管하면 뭐뭐 관계없이인데요.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와 관계없이 经常去做,对生活会有很大的帮助. 가서 자주 가서 하면 对 뭐뭐에이라는 뜻이죠. 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의 전체적으로 핵심이 되는 핵심 키워드 단어는 兴趣爱好 같아요. 예, 취미라는 거 아주 사람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도 자신만의 취미를 갖고 거기서 소소한 기쁨을 느낀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兴趣爱好很难找到. 예, 흥미와 취미는 찾기가 어렵다. 근래 전체 맥락과는 다르죠. 2번, 多工作对生活有好处. 일을 많이 하면 생활에 도움이 있다. 对什么什么有好处. 이 구조도 봐두시고요. 只有画画才能让人高兴. 그림으로만, 그림 그리기만이, 그것만이 사람들을 기쁘게 할수 있대요. 아니죠. 做喜欢的事让生活更快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생활이 더 즐거워집니다. 좋고요. 努力工作才是最重要的事情.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것만이 중요한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라는 뜻도 있었고요. 쩌오는 건네다, 주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쩌오주어예 하면 숙제를 제출하다 라는 뜻이고요. 너 역사 숙제 다 제출했어? 이 얘기인 거죠. 하이메이, 나 아직이야. 我写了一半. 나는 반을 썼는데, 脑子就转, 不动了. 머리가 转, 전환하다 할 때 그 전자죠. 보통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지를 않아. 이 얘기인 거죠. 转, 不动 하면요. 아, 你的电脑坏了吗? 너 컴퓨터가 고장났어? 지금 요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脑子就转不动了. 머리가 안 돌아가. 이 말을 못 알아듣고, 갑자기 나우즈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똥! 이런 게 나오니까, 컴퓨터가 고장났냐라고 잘못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不是, 아니야. 我是说, 내가 말하는 건 하고 설명해주고 있죠. 지금 비가 말한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풀어서 설명해주는 게이 밑줄 친 부분에 나와야 맞겠네요. 那你休息一会儿再写吧.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시 써.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간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면 되겠네요. 1번, 非常聪明, 대단히 총명하다. 身体不累, 몸이 피곤하지 않다. 不需要电脑, 컴퓨터가 필요가 없다. 想不出来, 생각이 나지 않는다. 예, 요 얘기죠. 출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출라, 나오지 않는다는 거니까 4번이 되겠죠. 把头转过来看, 머리를 돌려서 보는 겁니다. 전환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생각이, 머리가 너무 안 돌아가서 생각이 안 난다. 그 얘기인 거죠. 네, 이렇게 관용어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도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등장하죠. 이 유형을 풀이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니까요. 선생님이 쭉 소개해드렸던 접근 방식을 정리하신 후에 다음 모의고사부터는 꼭 한번씩 적용해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 풀이할 때도 그런 적용 방법을 적용해서 계속 설명드려 볼게요. 22번이에요. 22번부터 26번까지 이 다섯 문제는 문화 문제인데요. 사실 중국 문화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독해 문제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겁나하시는 이유는 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유 명사 같은 경우엔 세 단어를 할지라도 따로 주석을 달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유 명사들이 많이 등장하거나 혹은 모르는 지명, 인명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 이거 내가 모르는 거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문화 문제만큼 유형이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항상 나오는 유형이 그대로 등장하고요. 그 유형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문화 문제는 절대 틀릴 리가 없어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문화 문제의 특징은 오른쪽 아래에 주석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주석은 한국어로 쓰여 있잖아요. 역시 한국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겁니다. 그럼 먼저 주석을 한번 보고 가세요. 문화 문제에서는 어떤 내용이 소재로, 핵심 소재로 등장하는지 파악하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자동차 번호판이란 게 보이고요. 전기차, 휘발유, 이런 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뭔가 자동차와 관련된 얘기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기도 한국어로 나왔어요. 그러면 내용 파악할 수 있으니까 먼저 보면 전기차는 초록색 번호판을 사용한다. 아, 번호판 색깔 중요하구나. 잘 찾아야겠네. 생각하실 수 있고, 전기차 판매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정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전기차는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아 공기에 좋다. 이런 건 사실 상식으로도 알수 있긴 하죠. 하지만 상식이라고 해서 본문에 등장하지 않았으면 아닌 거니까 그것도 1대1 대응 매칭을 시켜봐야 됩니다.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최대 400km를 넘을 수 없다. 주행거리도 확인해야겠네요. 자, 그럼 함께 가보죠. 你看,那辆车的车牌是绿色的,好特别. 봐봐, 저 차의 차 번호판이 녹색이야. 정말 특별하다. 绿色, 녹색입니다. 전기차는 초록색깔 번호판을 하고 있어요. 那是电车, 저게 전기차야 하고 있잖아요. 中国的电车用绿色车牌. 중국의 전기차는 녹색 번호판을 써. 우리나라 전기차 번호판은 파란 색깔을 쓰죠. 중국의 전기차 번호판은 녹색을 씁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소재가 돼서 문제로 등장한 거예요. 초록색 번호판을 사용한다. A번 맞고요. 넘겨야 되니까 여기다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我第一次看到绿色车牌. 나는 녹색 번호판을 처음으로 봤어요. 第一次, 첫 번째란 뜻이에요. 现在中国有很多电车吗? 지금 중국에는 전기차가 아주 많아? 对, 맞아. 电车比以前多了. 전기차가 이전보다 많아졌어. 电车不用汽油,所以对空气好. 전기차는 휘발유가 필요 없어서 공기에 좋아. 자, 이 얘기 본문에서 본것 같네요. 전기차는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아 공기에 좋다. 역시 맞는 문장입니다. 有的电车

거의 400多公里,公里 하면 킬로미터를 나타내는데요. 어떤 전기차들은 400km를 넘어서 갈 수도 있대요. 而且声音也很小, 게다가 소리도 아주 작습니다. 자, 전기차의 주행거리 최대 400km를 넘을 수 없다, 아니죠. 400km를 넘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D번은 아닌 것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中国真的变化很大. 중국은 정말 변화가 크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답 A와 C인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 내용이 안 나왔었는데요. 전기차 판매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은 전기차 자체가 많아지고 있는 거지 판매처가 많아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B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정답 A, C,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신 중국의 모습까지 같이 다루고 있는 문화 문제 확인해 봤습니다. 22번 풀어봤고요. 이제 2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2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네, 역시 지금 중국어랑 중국어 선지가 나왔는데요. 먼저 주석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주석 한국어로 나와 있으니까요. 친치하면 친척이란 뜻입니다. 刚才跟你打招呼的人是谁?也打招呼하면 인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표현은 한자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 招呼라는 한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한자가 두 글자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세 글자 표현이 등장했던 적도 있어서 이 표현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인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방금 너랑 인사한 사람은 누구야? 他是我爸爸的朋友. 그는 내 아빠의 친구야. 我叫他王叔叔. 나는 그를 왕아저씨라고 불러. 叔叔 하면 아저씨거든요. 他又不是你的亲戚,为什么叫他叔叔呢? 그가 또 네 친척도 아닌데 왜 그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야? 자, 친척이 아닌데 왜 叔叔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B가 밑줄이라고 대답하고요. A가 그 설명을 듣고 나서 原来和韩国差不多啊. 아, 한국하고 비슷하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위엘라이의 용법 중요하죠. 우리 빨라이와 위엘라이 비교하는 건 유희어에서 여러 차례 썼습니다. 위엘라이는 원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일의 진상이 밝혀져서 알고 보니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항상 이렇게 쓰였죠. 여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뭔가 해설을 했더니 그랬더니 아, 알고 보니까 한국하고 차이가 없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확인해 볼게요. 只有家人才能叫他叔叔. 단지 家人 하면 가족입니다. 가족만이 그를 叔叔라고 부를 수 있대요. 2번, 因为叔叔是我爸爸的哥哥. 왜냐하면 叔叔가 우리 아빠의 형이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3번, 因为中国人都喜欢叫别人的名字. 중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래요. 아니고요. 4번, 我不知道他是谁.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서 才叫他叔叔, 叔叔라고 불렀다. 在中国对关系好的人也可以叫叔叔. 예, 중국에서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 叔叔 아저씨라고 부를 수 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서로 친한 사이일 경우에 관계가 좋을 때에는 叔叔 아저씨라는 친척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저씨라는 표현을 써서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5번 정답까지 함께 찾아봤고요. 자, 이제 문화 문제에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유적이 하나 나오고요. 그 유적에 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묻습니다. 시샤링이 나와 있는데요. 서하릉이라는 장소가 나와요. 근데 세 단어를 보니까 유적, 왕조, 황제, 무덤 이런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네요. 그리고 당나라, 그리고 관광지, 남방인지, 그리고 황제의 무덤이 나오는지, 산이 아홉 개 있는지 이런 키워드들의 중심을 두고 문장을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샤링在中国宁夏. 예, 시샤링은 중국의 닝시아에 있대요. 자,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는 짜이가 문화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거든요. 위치의 표현입니다. 是中国非常有名的历史遗址之一. 역시 뭐뭐之一도 문화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뭐뭐 중 하나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중국의 대단히 유명한 역사 유적 중 하나입니다. 这里看起来好像有很多大山. 이곳에는 아주 많은 큰 산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其实这些山是西夏王朝的九位皇帝的陵墓. 자, 이것은 사실 산처럼 보이지만 西夏 왕조의 아홉 개의 황제의 무덤이래요. 人们来到这里,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不但可以看到美丽的风景,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还能了解西夏的历史和文化.

이거 할 뿐만 아니라 또 이거 하다라는 구조입니다. 시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所以每年很多人来参观. 그래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참관을 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는 꼭이 문제가 아니어도 다른 문제에서도 계속 적용해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떤 유적지에 사람이 많이 가고 역사적인 특징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고 이런 거는 다른 유적지에도 얼마든지 바꿔서 쓸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이 다른 문제에서도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 이 특징도 아셔야겠지만 자주 등장하는 구조들을 익혀두시면 문화 문제는 아주 쉽게 풀수 있습니다. 1번, 당나라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아니죠. 이곳은 최근에 생긴 유명한 관광지다. 아니고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곳이고. 남방의 지리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시샤 황조의 무덤이나, 황제 무덤이 남아있다. 그리고 9개의 무덤에 대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네요. 그리고 9개의 산이 있는 풍경이 멋진 곳이다. 요게 트릭이었는데요. 이 산이 있는 게 나, 큰 산이 있는 게 나오지만 그 산이 산이라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이 아니라 무덤이다라는 내용이 중간에 등장하고 있죠. 요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해석이 필요하고 문제에 바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꼭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네요. 25번 가볼게요. 우리 중국의 유명한 시인인 이백이 등장했습니다. 이백은 중국어로 리바이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시인이죠. 많은 시를 남긴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이백에 관한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찾는 거네요. 지금 선지를 보시면 큰 틀에서 이 문제는 쉬운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세세한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이 소재로 등장했는지 그 소재를 찾는 겁니다. 작품, 영향력, 가족관계, 출생 연도, 그리고 작품의 주제,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지 안 등장한 것을 찾는 문제예요. 리바이는 중국의 很有名的 시인, 이백은 중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701년 출생, 701년에 태어났대요. 자, 그럼 언제 태어났는지 출생 연도 나왔고요. 리바이의 시 常常 写 산水 朋友. 이백의 시는 자주 산수 그리고 친구에 대해서 쓴대요. 소재가 나온 거죠. 작품의 소재, 주제. 他写了很多有名的诗. 그는 아주 많은 유명한 시를 썼어요. 예를 들어서, 비루도 나왔죠. 징예스, 정야사라는 이백의 가장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이 정야사에서는, 这里讲的是他在晚上想家. 그가, 이 정야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저녁 때 집을 그리워하는, 밤에 그 집을 그리워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리바이의 시 예술 수준이 很高. 이백의 시는 예술 수준이 아주 높고요. 对中国文学的发展有很大的影响. 중국의 문학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문장 보세요. 이백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언제 출생했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작품들은 어떤 것들인지 소개하고 그리고 예술 수준이 높아서 중국의 문학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앞에 구조 그리고 뒤에 구조 거의 비슷한 거 보이실 겁니다. 이뒷 구조가 역시 똑같이 또 다른 문제로 등장해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위인들에게요. 그래서 이 구조를 봐두시면서 해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영향력 나왔고요. 문학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 나왔고요. 대표적 작품 정야사 나왔고요. 작품의 주제, 뭐 산수나 친구 같은 것들을 주제로 얘기했다. 그리고 가족 관계는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백에 관한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 3번, 가족 관계예요. 자, 이런 유형도 쉽지만 자주 꼭 나오는 거니까 먼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런 쉬운 유형부터 정복하고 점차 더 어려운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26번입니다. 탕미안에 대한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你这碗里圆圆的小小的东西是什么? 碗은 그릇이에요. 이렇게 오목한 그릇 있잖아요. 너이 그릇 안에 있는 동그랗고 작은 것은 뭐야? 这叫汤圆. 이건 탕면이라고 해. 今天是元宵节. 오늘이 元宵节, 원소절이거든. 그래서 我们家每年这一天都会吃. 우리 집은 매년 이날 이걸 먹어. 甜甜的,非常好吃. 달아서 아주 맛있어. 자, 그러면 이 탕면이라는 것이 언제 먹는 건지, 元宵节에 먹는 거고, 그리고 맛이 달다라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为什么吃汤圆呢? 왜이 元宵节에 탕면을 먹느냐? 中国人觉得圆表示团圆幸福. 중국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圆 둥글다라는 것은

团圆, 단합 혹은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 团圆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미인 거죠. 所以过节的时候要吃汤圆. 그래서 명절을 보낼 때그 汤圆을 먹는 거래요. 동그랗고 작고 달달한 거다. 맞죠? 지금 계속 여기서 나오고, 圆圆的,小小的,甜甜的 하고 계속 중첩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평안과 행복하라는 의미를 가진다. 평안과 행복이 아니라 함께 모이고 행복하라라는 의미인 거죠. 예, 그리고 元宵节 먹는 음식이다. 지금 元宵节 먹는 음식이라는 것도 나왔고요. 그리고 찹쌀가루로 빚고 보통 검은깃 소를 넣는다. 이런 얘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AC 2번이네요. 자, 이제 27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볼 건데요. 예, 마지막 27번부터 30번 문제는 어법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난이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역시 최근에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도전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에요. 특히 27번은 항상 어순배열 문제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 속에서 어순을 잘 찾을 수 있는지 보는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 낱말 카드로 완성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배열 문제예요. 只要和你们在一起,我怕. 너희와 함께 있기만 한다면 나는 怕, 두려워 란 뜻이죠. 그러면 이 밑에 들어갈 말 단어로 한번 유출해 볼게요. 不什么都가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두려워. 너네랑 같이만 있을 수 있다면 나는 두려울 게 없어. 이 얘기가 나와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 ABC를 한번 선지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뭐뭐하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관용적으로 쓰일 때 什么라는 의문 대명사와 그리고 부사 都不 요 위치 순서로 쓰는데요. 뒤에 형용사가 나오고요. 什么都不怕 어느 것도 두렵지 않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什么都不怕 요 어순이 돼야 되니까 BCA 순으로 오면 맞겠네요. 어느 것도 무엇도 두렵지 않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CA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혹시라도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계속 넣어서 읽고 해석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감이 키워지거든요. 그래서 어감이 키워지면 점점 중국어가 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감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8번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28번, 29번, 30번 문제는 유형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다 어법상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법이 맞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어법 문제를 접근할 때는 전체 우리가 수능특강에서 한 어법 범위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 어법 모든 범위를 다 보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문제에는 한 가지 어법 포인트만 가지고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어법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28번 문제를 먼저 보면요. 教室里有着,放着,斜着, 그 다음에 开了,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뭔가 존재하는 존재문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구나라는 걸 이걸 보고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죠. ABCD의 공통으로 있는 어법 항목이 뭔지를 아셔야 어느 부분을 우리가 끌어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짜이, 요시 이렇게 뭐뭐 있다라는 문장, 존재문장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존재문장에서 나왔던 특징들을 먼저 자세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존재문에서 여우자 존재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소가 항상 먼저 나오고 앞에 장소가 나오고 그 뒤에 여우가 나오고 그 뒤에 불특정한 사람 사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특정한 거 그리고 뒤에 불특정한 거 이 불특정한 장소가 주어가 되고 특정한 사람 불특정한 사람 사물이 예, 목적어가 되는 형태였습니다. 부정 형식은 may를 썼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했던 점은 장소 시간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 어디 어디 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방에 사람이 하나 있다 할 때 그 에를 위해서 굳이 전치사 짜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어법에서 중요한 문제풀이 포인트였죠. 그래서 이런 예문들 함께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예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教室里有着很多学生. 교실에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얼핏 보면 이 문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우 뒤에 저가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존재를 나타내는 요우에서는 뒤에 저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인데요. 지금 이 내용은 사실은 수능특강에서 나오지 않은 한 단계 더 나아간 내용이에요. 이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간 내용이 나왔을 때는 그냥 보고 아 이렇구나라고 끝내지 마시고 다시 수능특강 기본 교재로 돌아가셔서 이 여우자에실 있는 존재 표현 부분에다가 다시 한번 추가 필기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에 볼 때 그 내용도 같이 복습이 가능하니까요. 여러 군데로 정보가 산재해 있으면 나중에

정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장, 존재를 나타내는 여우자 뒤에는 절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것, 특징을 또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在桌子上放着一本书, 요건 알 수 있겠죠.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놓여 있다라는 뜻인데요. 예, 이렇게 장소 목적어가 주어로 왔을 때 존재 문장에서 짜이가 들어가지 않는 거 앞서서 여우자 문장에서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짜이를 없애야 왔고요. 그래서 이두 문장 제대로 바꿔준 건 이렇게 A와 B 틀린 부분 나왔고요. 정답이 CD인 건 알겠지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자세히 봐야겠죠. 黑板上写着几个汉语生词. 칠판에 몇 개의 중국어 세 단어가 적혀 있다. 적혀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니까 写着 썼습니다. D번,我家附近新开了一家商店. 우리 집 근처에 상점이 하나 문을 열었다. 라는 뜻이죠. 우리 집 근처라는 특정한 장소 목적어가 주어가 장소가 주어가 됐고요. 그리고 이자 상디엔이라는 불특정한 것이 뒤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C와 D 5번이 되겠네요. 자, 지금 여우자 존현문이 다른 존현문의 시에 혹은 카이 뭐 이런 걸로 존현문이 좀 확장이 된 형태예요. 하지만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기본 용법은 같고 어법도 같습니다. 조금 더 내용이 확장된 것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시 따로 정리 꼭 하셔야겠죠. 자, 이제 29번입니다. 29번은 어떤 내용이 포인트로 문제가 등장했는지 먼저 살펴보셔야겠죠?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我想休息休息收拾收拾跑跑步写写的字想想 다 중첩이네요. 동사 중첩이 나왔어요. 우리 동사 중첩은 수능 중국어에서 굉장히 빈출되는 어법 항목 중에 하나라서 선생님이 특강에서도 굉장히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동사중첩에서 중요했던 포인트들 한 번만 다시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사중첩은 의미상으로 의미가 가벼워졌어요. 한번 뭐뭐 해보다 라는 뜻이었고요. AA, AEA, A러 A 형태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음절 동사일 때는 AB, AB 형태로 쉐시, 쉐시 형태로 중첩하는데 쉐시, 이 쉐시는 안 된다 했었고요. 이합동사에서의 중첩 형태 중요했죠. 앞부분 동목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동사 부분만 중첩한다. AAP 형태로 티아웃, 티아웃, 우 하고 중첩했고요. 그리고 자주 출제가 되는 건 바로 이 포인트였습니다. 동사 중첩이 안 되는 경우들, 예, 요 경우들. 동사가 그 자체가 동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심리상태, 시작, 발전, 존재, 판단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동사는 중첩이 안 됐고요. 그리고 진행이 동시에 진행되는 EBN, EBN 혹은 진행 중인 짤, 점짤 이런 것, 너 이런 것들은 중첩형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관용어가 돼서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형태일 때 동사 중첩 안 됐고요. 보어일 때도 중첩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럼 이런 특징들 기억하면서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我想休息休息 나는 좀 쉬고 싶다. 2번, 你把房间收拾收拾 너 방을 좀 치워라. 3번, 他每天去公园跑跑步. 그는 매일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한다. 跑步네요. 달리는 거네요. 달리기를 한다. 근데 AB 형태니까 AAP 형태로 이합사를 중첩했습니다. 그는 매일 공원에 가서 좀 달린다. 4번, 你快来看他写写的字. 너 얼른 와서 그가 쓴 글자를 좀 봐한대요. 자, 시에 시에 하고 동사를 중첩해서 명사를 꾸며주는 관용어가 된 겁니다. 관용어 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앞서서 동사 중첩의 특징 중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관용어는 동사를 중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에를 빼고 시에다 쯔 하면 되겠죠. 我想想再告诉你吧.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너한테 알려줄게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동사 중첩은 너무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매번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자주 되고요. 모의고사에 나왔던 게 다시 수능에 나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동사 중첩 특징은 꼭꼭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최근에 모의고사에서 마지막 유형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항상 등장하고 있어요. 얘는 아까 선생님이 수능 그 문법에 범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범위가 여러 개 섞여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번 문제로 나오고 어떤 특정 범위가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 어법 항목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라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我的朋友请我去他家做客. 내 친구가
나를 그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했다.

他让我这个周末过去. 그가 나로 하여금 이번 주말에 오게 한 거니까 그가 나에게 이번 주말에 오라고 한 거죠. 因为他家离我家有点远. 자, 리의 용법이 나오네요. 리는 그 거리, 리는 기준점이 뒤에 왔어요. 뭐뭐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거리가 먼지 가까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죠. 종과 리의 차이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였으니까 눈여겨봐야겠죠. 그의 집이 우리 집에서부터 좀 멀기 때문에, 자, 거리가 멀고 가깝고 하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리 들어간 거 적합하죠. 而且, 게다가, 这几天一直在下大雨, 요 며칠 계속 큰 비가 내린대요. 네, 그래서, 他说那天开车来接我. 그래서, 그날, 그가 말했대요. 그날, 开车 운전을 해서 나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明天我要去超市买点水果，所以送给他当礼物。 내일 내가 마트에 가서 과일을 좀 사와서 그래서 그에게 선물로 주려고 한대요. 자, 다 끝났는데 어떤 게 정답인지 포인트를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 문항은 선생님이 보기에 좀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에요. 왜냐면 지금 정답은 2번인데요. 마지막 A, B, C, D, E 중에 E인데요. 수어이라는 이 접속사의 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수어이는 그래서라는 뜻으로 앞 문장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장 구조 한번 봐볼까요? 네, 수어이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앞선 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 접속사가 바로 수어이인데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내가 과일을 사서 그것을 선물로 주겠다라는 의미 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자체를 강조할 때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수어이가 아니라 바로 의미를 강조하는 찌우, 부사 찌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어이 대신에 찌우를 넣어서 찌우 송게이 타당리우. 요렇게 사서 그래서 이걸 선물로 주겠다라는 의미로 찌우를 부사를 넣어주는 것이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사실 쉽지 않죠. 그냥 보기에는 해석을 하면서 쭉 해석하다 보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뭐가 포인트인지 잘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문장 같은 1번 문장 같은 A번 같은 경우에는 랑 같은 것이 포인트가 될수 있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뭐뭐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는 리가 포인트가 될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비가 큰 비가 내린다라는 이즈 짤 진행을 나타내는 짜이는 부사 이즈과만 함께 쓰일 수 있다라는 특징을 나타낼 수 있고 예, 그리고 뭐이 지금 여러 가지 동사가 동시에 나오는 이 동사가 연동문으로 나오는 그런 구조도 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에서 포인트를 잡는 것이 쉽지가 않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고요. 중국어를 좀 여러 오랫동안 배웠던 친구들이나 좀 문장 속에서 이상함을 느낄 수 있지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과관계가 아니고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나타낼 때 수어이가 아니라 찌오. 이 그의 것을 선물로 주겠다는 의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찌우라는 부사를 써야 맞는 문장이다라는 걸 한번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네, 이렇게 30번까지 전체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1번부터 30번까지 실전 모의고사 1회 전체를 완성한 건데요. 여러 가지 꿀팁들을 선생님이 많이 방출했습니다. 문제를 보는 방식과 그리고 출제자의 시선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여러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듣고 끝나지 마시고 자기가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끝나자마자 바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선생님은 2회 모의고사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짜이찌엣!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 수능완성 러시아어의 박소영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능완성 1회의 절반 앞부분 15문제 풀어봤는데 오늘은 1회를 마무리하는 순서로 남은 의사소통 영역하고 문법 문제를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풀어오셨을 텐데 16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30문항 중에서 늘 한 문항은 이렇게 순서 찾기 문제가 나오는데 순서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 적어도 구멍을 3개를 뚫어야 되니까 대화문이 다른 것도 좀 깁니다. 그리고 보기가 항상 ABC가 들어가는데 ABC를 이렇게 순서대로 ABC 넣어봤다가 어색하면은 ACB를 넣어봤다가 아니면 CBA 넣어봤다가 결국에는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정말 어휘력이 부족한 학생 아니면 요거는 난도가 높은 문항이 아니라서 이런 볼륨 사이즈가 크다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프레셔를 느끼실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 A가 Privet, Siriosha. 안녕, Siriosha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Siriosha는 이름일까요? 애칭일까요? 애칭입니다. 대응하는 이름은 Sergei죠. 세르게이 칭이 시료샤예요. 안녕 시료샤 하고 뭐라고 질문했더니 시료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스바보진 한가해. 아슈도 근데 왜 스바보드니의 단어의 형태예요. 만일 주어가 여성이면 스바보드나 주어가 복수이면 스바보드니가 되겠습니다. 한가한데 근데 왜 물어보는 거야? A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위처럼 저녁에 위출 하면은 저녁이란 말도 있고요. 모임이란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저녁이란 말에서 족격으로 만들어주면 저녁에 하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돼요. 저녁에 우미니아 나에게 무릿 있을 거야. 누가 있냐면 손님 고스지. 요거는 남성 명사입니다. 근데 그 손님이 어디에서 온 손님이냐면 from의 의미죠. 그리 얘가 생격 집의 전치사라서 생격 어미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온 손님이 있을 예정이야 나에게. 내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답변을 하고 야 아비자진라 아비자진라. 자, 여기 야가 이 발음 나는 거, 강세 없어서 이 발음 나는 거 중요하고요. 반드시 꼭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입니다. 내가 꼭 반드시 갈게. 자, A번 스파시바 자프리카슈니 고맙다는 표현인데 감사의 이유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공식이 자플러스 대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대죠. 초대해줘서 고마워라는 말이에요. B. 너이스바 보진. 너 한가하니? 지보드냐 비처럼. 너 오늘 저녁에 한가해? 자, 그러면 요게 맨 위에 들어가겠죠. 한가해. 근데 왜? C번. 야하추. 내가 원한다. 뭐를 원하냐면 브리글라시트 초대하다. 누구를? 너를. 초대 대상은 대격이죠. 너를 초대하고 싶어. 어디로? 꾸다. 어디로 초대하다. 어디에 초대하다가 아니라 어디로 초대하다여서 꾸달 표현 그 시비에 자신 쪽으로 나모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어 라는 말이어서 초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입니다. 한가해 근데 왜 내가 너를 초대하고 싶거든. 저녁에 한국에서 온 손님이 있어. 초대 고마워. 반드시 꼭 갈게. 그래서 순서를 잡아보니 BCA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넘어가실게요.

1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야, 내가 차스터 자주 하슈 다녀 나스타지온 경기장에. 자, 다지치 동사 걸어가다. 그 다음에 이치 동사 타고 가다. 또 역시 쌍이 있습니다. 이에지치 동사 그리고 이에하치 동사. 걸어가다, 타고 가다, 달려가다, 그리고 날아가다, 사람을 데리고 가다, 물건을 가지고 가다 모두 이동동사 그 그룹에 사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은 뒤에 보호를 뭘 취하냐? 꾸다를 취합니다. 꾸다. 어디 어디로 하고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꾸다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훈아 나 플러스 대격 혹은 크 플러스 역격. 사람 쪽으로 할 때는 크 플러스 역격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위칸과 아래칸은 어떻게 나누냐면 이 하지지, 이에지지는 부정태 동사예요.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있지, 이에하지는 정태 동사입니다. 부정태 동사는 과거 시제에서 왕복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반복의 뉘앙스를 갖고 있을 때 부정태 동사를 쓰고 정태는 한 방향, 그리고 일회성을 나타낼 때 정태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스터라는 아이가 나왔어요. 자주라는 의미를 가진 빈도 부사입니다. 빈도 부사 시그다 항상 차스터 자주 이나그다 때때로 아브이치너 보통 이런 아이들은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태하고 부정태 중에 뭐랑 결합할까요? 바로 부정태랑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요 동사가 온 거죠. 내가 자주 다닌다. 꾸다가 오니까 나 플러스 대격. 스타지온. 경기장은 부가 아닌 나랑 짝꿍이 나예요. 그래서 나 스타지온이었습니다. 나 자주 경기장에 다녀. 그랬더니 배가 그 말을 듣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좋아해. 스마트리지. 보는 것. 베이스볼, 농구 보는 거 좋아해. 빠이따무. 그래서 가슈드 스포츠. 자,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수능특강에서는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뭐뭐마다 이렇게 빈도를 표현하는 뭐뭐마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슈디 가슈다야 가슈드에 가슈디에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시간 명사 모두 묶어서 뭐로 변환시킨다? 대격으로 만들어주면 뭐뭐마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저거는 원래 가슈다야 수보다였겠죠? 주격으로 하면 그런데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얘를 대격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각각의 이 어미가 이렇게 줘야겠죠?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토요일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두 번째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빠 플러스 복수 역격으로도 뭐뭐마다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저기 토요일이 나왔기 때문에 토요일로 만들어 보면 빠, 그 다음에 수보따인데요. 아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역격은 암입니다. 그래서 빠 수보따 이렇게 만들어주면 저기에 나와 있는 가슈들 수보드랑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나는 그냥 간단하게 쓰고 싶어. 전치사도 쓰고 싶지 않아. 그러면 바로 복수 족격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수보따. 아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격은 암이에요. 암이. 수보따미. 얘도 토요일마다, 얘도 토요일마다, 그리고 얘도 토요일마다란 말입니다. 나는 농구 보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다음에 결과가 오죠? 토요일마다 경기장에 다닌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깍 찌비아 자붓. 찌비아. 동그라미 친 이유가 뭘까요? 찌비아는 뜨이. 너의 무슨 격이에요? 생격이자 대격이죠. 이름의 주체는 대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말이 생략됐어요.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부르니? 부르다라는 동사, 즈바치 동사의 안이 변화 형태거든요.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불러? 만일 당신을 어떻게 불러 하면은 와스고요. 그녀의 이름이 뭡니까? 하면 그녀를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냐? 아나의 대격인 이오를 쓰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름의 주체는 대격을 쓴다. 나의 주체는 역격, 이름의 주체는 대격. 2번, 스킴. 아까 그 의문사 격변을 할때 1강에서 제가 끼임은 크토의 족격이라고 했는데, 족격이 온 이유는 스 플러스 족격. 누구누구와 함께.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함께라는 말이 스캠입니다. 누구와 함께 너는 다니는데 라는 말이고요. 3번, 나라비자 동사는 의미상의 주어 역격을 쓰죠. 그래서 뜨의 역격 집에 갔습니다. 너의 마음에 드는 거야. 스포트, 운동이. 너 운동 좋아하는 거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4번 보시면 까그다, 때를 물어보는 의문사죠. 언제 너는 야구를 하니? 라는 말인데, 자, 베이스볼은 야구라서 여기 아까 선생님이 다른 종목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정정하게 있습니다. 여기도 야구, 얘도 야구예요. 자, 그러면 저 동사를 가져와서 설명을 할게요. 이 아이는 원래 전치사 없이 쓰이면 그냥 놀다라는 의미야. 놀다. 그런데 저기 4번 선지처럼 V 플러스 대격이 오는 경우에는 운동하다. 그래서 이 운동명을 대격으로 처리해주면 되고요. 세 번째로 또 있습니다. 나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치격이 올 거고요. 여기에는 악기명이 옵니다. 악기명이 와서 연주하다라는 말이 돼요. 러시아어로 기타가 뭐예요? 기타라. 이렇게 되거든요. 야, 리블류 이그라츠, 나 플러스 악기니까 기타리.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자, 5번 가겠습니다. 나 춤 나왔네요. 춤은 슈토의 무슨 격이죠? 전치격. 나 플러스 전치격으로 뭐뭐를 타고라는 의미가 있어서 무엇을 타고 너는 다니니 경기장으로 되겠습니다. 네,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요, 여보세요? 배도 알요, 여보세요? 에따, 가바리 소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냐가. 즉, 전화건 저는 소냐예요. 영어에서도 this is speaking이잖아요. 그거 이제 비동사 빠지고 똑같이 러시아로 전환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기가 누군지 말을 한 다음에 뭐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You need, nam is지. 자, 저기서 선생님이 요거를 설명할 거다 예측하신 분은 순우특강 강의를 정말 잘 들으신 겁니다. 부정성격. 러시아의 성격의 특수요법 중에 부정성격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두강에는 아예 한 강을 다 할애해서 이걸 설명을 하고 있죠. 뭐냐면 현재 시제에서 뭐뭐가 없다, 뭐 수업이 없다, 시험이 없다. 과거 시제에서는 뭐뭐가 없었다. 미래 시제에서는 뭐뭐가 없을 것이다. 요거를 표현할 때 없는 것을 러시아에서는 성격으로 처리한다. 요것이 부정성격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자, 과거, 현재, 미래. 과거니까 뭐뭐가 없었다죠? 니에 보일라. 현재 시제는 니엣.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 시제는 니 부제. 뭐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없는 것, 수업, 시험, 돈, 이런 것들이 모두 생격으로 처리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기에서는 누가 없냐면 그녀가 없는 거예요. 아나의 성격은 이오. 그래서 여기에 이오가 떡하니 온 겁니다. 그녀는 없는데요.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미에스타. 이게 자리 혹은 장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스토랑 갔을 때 빈자리 있나요? 이 자리 비었나요? 할 때, 요거를 많이 사용하긴 하죠. 그래서 나 플러스 전치격으로 에워 써서 자리에 그녀 없습니다. 슈토 무엇을 예의 아나의 역격이죠. 그녀에게 미리다지 전해드릴까요? 다치는 주다인데 삐리 A에서 B로의 이동이니까 전해주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메가 미리다이치 전해주세요. Please 리에나에게 슈토 무엇을 소냐가 즈바닐라 전화했다는 것을 전해주세요. 소냐가 전화했다고 좀 전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누구랑 통화하고 싶습니다. 누구 좀 바꿔주세요. 그 말이 들어가야 적절할 것 같은데 전화 표현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두누미누뚜. 아두누미누뚜. 1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라는 말이고요. 아두누시쿤두와 바꿔 쓸수 있습니다. 아두누시쿤두. 자, 이어지는 2번, 3번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왜 니뚜다 빠빠리 하면 당신 전화 잘못 꼬셨습니다라는 말이고요. 동일한 의미로 we ashibulish 당신은 실수하셨어요. 노멜은 번호거든요. 번호 실수하셨어요. 둘다 전화를 잘못 건 상대에게 건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게 전화 표현에서는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자, 4번 빠사비제. 아까 선생님이 미니아 자부드 할때 이거를 밑줄을 긋고 요거

zwać 부르다 동사의 안이변화 형태예요. 이렇게 설명됐잖아요. 요거 앞에 빠를 붙이면 완료상이 되는데 이 빠스바치 동사의 명령법이에요. 불러주세요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리에나를이니까 대격 됐어요. 리에나를 좀 불러주세요. 레나 좀 바꿔주세요. 레나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이안이 있나요? 저는 몰라요. Vash, numero telefona. 당신의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자, 명사 플러스 명사라서 뒤에 명사 생격이 오고 있죠? 요런 거몇 개가 더 있어요. 계절. 자, 그리고 시내. 그다음 지하철역. 마지막으로 버스 정류장. 명사 플러스 명사에서 뒤에 명사 생격돼서 딱 고착화된 아이들이거든요. 한 세트처럼 항상 움직여요. 아, 계절은 러시아어로 vremya, 시간. 그리고 1년, 연의 생격, 고다. vremya, 고다면 1년의 시간, 계절이란 말로 러시아에서는 쓰이고요. 그 다음에 시내는 도시의 중심이죠. 센터죠. 센터, 지엔트르. 도시, 고르트. 생격, 지엔트르 고르다. 이렇게 하고요. 지하철역, 먼저 역을 써볼게요. 스탄치아, 스테이션. 스탄치아. 그 다음에 미트로. 네, 미트로는 성격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가 얘는 격변화 안 해요. 늘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정류장, 아스타노프카. 아스타노프카, 그 다음에 버스를 성격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음을 끊는 명사 생격 아가 붙습니다. 요렇게. 요것은 명사 플러스 명사가 왔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생격이 되는 것으로 문법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그냥 하나가 원 플러스 원처럼 붙어서 다니는 아이기 때문에 요걸 통째로 같이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요. 자, 19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뭘까요? 취미, 직업, 나이, 이름, 거주지. 하나씩 지어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에타 마이 시스트라 나타샤. 이 사람은 나의 여자 형제 나타샤입니다. 나타샤는 이름이죠. 요거 지우겠습니다. 나탈리아의 애칭이에요. 아나스투지엔트카. 그녀는 대학생입니다. 까가 없으면 남자 대학생, 있으면 여자 대학생. 직업도 나왔기 때문에 2번도 지울게요. 예이. 드바트치 아징고트. 자, 예이는 아나의 역격이죠. 왜 역격이 왔을까요? 나이의 주체니까. 이름의 주체는 대격, 나이의 주체는 역격, 아나의 역격은 예. 그래서 요게 왔고요. 20이죠. 드바제치. 1. 요런 걸 뭐라고 그러죠? 합성수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수사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1 다음에는 단수 주격이 온다는 거. 2에서 4까지는 단수 생격이 온다는 거. 5 이상은 복수 생격이 온다는 거.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got 해 같은 경우는 2, 3, 4 다음에 두 살, 세 살, 네살할 때는 단수 성격이 오니까 go다가 오고요. 5 다음에 복수성격인데 of가 일반적으로 자음을 끊는 명사의 복수성격 어미지만 이 아이는 전혀 다른 형태의 복수성격 형태를 갖습니다. 바로 리엣이죠. 자, 그리고 시간 해볼까요? 이거는 연이고요. 시, trust. 그 다음에 생격 이렇게 되는데 강세가 뒤로 이동해서 이게 이 발음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음을 끝난 명사 복수성격 어미 그대로 오프가 붙어서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 발음 여기는 어말무성음아 이렇게 해서 치소프라고 소리가 납니다. 차스 치사 치소프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 말고 여기 다시 와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지금처럼 합성수사의 경우 36 어떻게 표현하죠? 얘는 36이라는 단순 숫자가 없기 때문에 30을 말하고 6을 말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뒤에 오는 마지막 1의 자릿수를 보고 이 공식을 적용시켜주면 돼요. 즉, 36이라는 아이는 5 이상이라서 복수성격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합성수사여서 뒤에 아이가 6이기 때문에 복수성격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21 같은 경우는 뭐죠? 뒤에 오는 것이 1이죠. 1이면은 단수 주격이 오죠? 단수 주격이 오기 때문에 저기 고투가 온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까요? 43세. 어떻게 할 거예요? 43세. 먼저 40을 쓰고, 3을 써야겠죠? 40은 소라크. 3은 3. 마지막 숫자가 3이네. 3은 여기 두 번째 걸리네. 2, 3, 4는 단수 성격 온다고 했으니까.

43세는 어떻게 될까요? 소록드리보다 이렇게 되겠죠. 43이라고 해서 5 이상이네가 아니고요. 합성수사니까 뒤에 숫자만 보고 요 원칙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정보는 시차스 지금 아나슈비옷 그녀는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거주지도 등장했습니다. 정답은 취미겠네요. 땀 서울에서 아나오치사 그녀는 배우고 있습니다. 뭐를?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어디에서? 대학교에서. 자, 이 동사가 나왔는데요. 오치사 동사는요. 첫 번째로 그지에랑 결합했을 때 대학교, 학교 이런 거랑 결합했을 때는 어디에 재학 중이다. 어디에서 공부하고 있다. 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로 까크. 예를 들어서 하라쇼 블로호 이런 게 오면은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자, 세 번째로 여기에 있는 건데요. 배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배우다.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배우다 이렇게 이어지겠죠. 문장 일반적으로.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배우다 해서 누구누구에게는 우생격을 써주고요. 뭐뭐를 배우는지 배우는 그 과목은 역격을 써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까레스키지 역격으로 까레스키지꾸라고 써지게 된 겁니다. 자, 20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 보세요. 브리비엣 안녕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뭐라고 말한 다음에 미니아자본 알리에크 내 이름은 알리에크예요. 나를 알리에크라고 불러요. 라고 말했어요.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거 보니까 처음 만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배가 오친 프리아트나 정말 반갑습니다. 미니아자봇 까짜 내 이름은 까짜예요. 오친 라트 기쁘다라는 말이고요. 기쁜이라는 형용사 라드의 단어미 형태예요. 형용사 장엄에서 단어미 만들려면 이 어미를 지우고 주어가 남성일 때는 그대로 남기고 여성일 때는 아 복수일 때는 의를 쓰죠. 그래서 주어가 남성이니까 라트 정말 기쁘다 이런 형태가 온 거죠. 자, 볼게요. A, you do. 자, 얘는 기다리다 동사. you that 동사. 일반적으로 생격을 지배하죠. 구체적인 사람이나 사물을 기다린 것을 표현할 때는 대격을 쓰지만 일반적으로는 생격을 씁니다. 그래서 대답, 응답에 해당하는 명사의 생격이 왔어요. 답장 기다릴게 라는 말이고요. 그다음 B번, 무짐. 주어가 무이죠. 스나꼬무이. 스나꼬무이. 알고 지내는 애 단어미 형태 복수 형태입니다. 알고 지냅시다라고 해서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 쓸수 있는 말이어서 정답 B 들어갈 수가 있고요. 뒤로 봐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이제 하면 뭐뭐 합시다라는 제안의 표현이죠.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에는 이제 불완료 동사 불완료상인 거고요. 이것처럼 무의 형태의 변화가 오는 것은 완료상 동사일 때 그렇습니다. 빠가 붙으면 완료상이니까 이런 형태가 왔어요. 빠스나 꼬미짜 하면은 누구누구와 알고 지내다. 너바이츠 빠스나 꼬밈쎄 하면은 우리 알고 지냅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의 상황에서 어울리는 거라서요. B와 D가 있는 정답은 4번이고요. 남은 C번은 뭐냐면 비리다이 하면은 비리다지 전하다 누구에게 안예 안나에게 역격이니까 역격음이 왔고요. 뭐를 프리비엣 프리벳은 안녕이 아니라 안부, 명사로서 안부라는 의미가 있어서 안나에게 안부 전해주렴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길찾기 문제 등장했습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A가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A는 여기 있습니다. 방향은 이쪽이고요. A가 스카시티 파샤루시다 말씀해주세요. 그젠 나 호지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뭐가? 마가진 상점, 돔끄니기. 돔끄니기라는 상점이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매가 길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 그 상점이 오친 블리스커. 매우 가까워요. 이제 가세요. 프리아머. 쭉 가세요. 나, 뭐뭐까지. 자, 여기는 두 번째이죠. 후다로이가 두 번째는 그게 생격 형태예요. 얘는 모퉁이. 두 번째 모퉁이까지 쭉 가세요. 그러면 첫 번째 모퉁이, 두 번째 모퉁이 여기까지 갔습니다. 빠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이죠? 나프라버 우회전하세요. 우회전하겠습니다. 우회전하세요. 땀 거기에서 당신은 왼쪽에서 그 상점을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갔으니까 왼쪽은 이게 되겠네요. 돔끄니기는 B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소 부사하고 방향 부사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장소 부사

우리가 러시아 배울 때 굉장히 초창기에 배우는 거죠. 자, 왼쪽 에가 있고요. 오른쪽 에가 있습니다. 왼쪽 에는 러시아어로 슬리에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에는 스프라바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어지는 표현, 혹시 선생님이 뭘 할지 감 잡으셨어요? 그러면 역시 수능특강 열심히 들으신 거예요. 전치사 뭐랑 연결되죠? art 플러스 성격 하면은 여기로부터 왼쪽에, 여기로부터 오른쪽에 이런 표현이 되죠. 다음 방향부사, 저기에는 이제 하나가 등장했어요. 아, 두 개가 등장했네요. 방향부사, 방향부사는 똑바로, 그 다음에 왼쪽 으로, 방향이니까 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저기에 똑바로 프리아모 나왔고 나프라바 오른쪽 나왔으니까 왼쪽으로만 알려드릴게요. 날리에바, 이게 왼쪽으로입니다. 방향, 길찾기 문제에서는 프리아마, 그 다음에 나프라바, 날리에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장소와 관련된 부사는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2번 시간과 관련된 문제 등장했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영화가 시작되는 시각은 몇 시인지 찾아주세요. 자, A가 남, 나더, 스피시즈. 스피시즈는 서둘러 가다. 나더는 뭐뭐할 필요가 있다. 바꿔 쓸수 있는 거는 노슈너죠. 그리고 얘가 왔을 때는 의미 이상의 주어를 역격을 사용한다. 그래서 무의의 역격인 남이 왔습니다.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있어. 스코라, 곧. 나치나이 자, 시작되어져. 뭐가? 필름, 곧 영화가 시작하잖아. B가 스콜까 시츄아스 브리미니, 지금 얼만큼의 시간이 됐어? 즉 지금 몇 시야? 라고 시간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 A가 하는 말이 시츄아스, 지금은 3시야. 드리치사 소라, 40이죠? 미눗, 3시 40분입니다. 니치보, 괜찮아. 이쇼, 이쇼는 아직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선 1번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아직 아스타유츠 남아있어. 몇 분이? 20이죠? 드바제츠. 이거는 분. 아직 20분이 남았잖아. 그러면 지금이 3시 40분인데 영화 시작하기 20분이 남았으니까 4시겠죠? 영화가 시작되는 시각은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시간과 관련돼서 또 자주 등장하는 전치사가 있죠? vs 플러스 성격. 얘는 원래 첫 번째 의미는 뭐뭐 없이. 코피에 vs 사하라, 설탕이 없는 커피, 이런 것처럼 위드아웃의 의미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의미는 몇분 전이라는 의미로 쓰여서 수사랑 연결해서 막 시간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이 전치사의 의미가 뭐지 하면은 몇분 전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깍, 어떻게 디에쥬쉬, 너는 다니니? 이동동사니까 꾸다를 지배하는데 슈콜라는 브를 취하는 거라서 부플러스 대격 슈콜르가 왔어요. 학교에 어떻게 다녀? 즉, 뭐 타고 다녀? 다른 말로 나 플러스 전치격이니까 나 촘과 바꿔 쓸 수가 있겠죠? 내가 아브이치나 보통 나프도부시 나 플러스 전치격을 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버스를 타고 보통 다니지. 노 하지만 지보냐 오늘은 노슈나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나다. 바꿔 쓸수 있어요. 근데 시제가 과거라서 노슈나 나다 필요성, 모슈나 허락 가능성, 네이지아 금지 불가능 모두 이 아이들은요. 과거 시제에서는 무조건 will로만 써주면 돼요. 뭐뭐 할 필요가 있었다. 뭐할 필요가 있었냐면 택시를 타고 가야 했었다. 그 이유가 이제 안에 나오겠죠. 그 이유로 적절한 거를 우리가 찾으면 돼요. 1번 지에스 온라보다에 여기에서 그는 일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2번 야니 예즈르 티아트르 나는 극장에 다녀오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아프토부스니 쥬 나바그사 이건 기차역이거든요. 기차역도 방향과 장소에서 모두 공이 나를 사용합니다. 버스가 기차역에 다니지 않아요라는 말입니다. 4번 빠에따무 그래서 다음에 결과죠. 빠따무슈도는 왜냐하면이니까 다음에 이유가 오고 빠이따무는 결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는 프리숄 도착했어. 도착했어요. 어디로 꾸다? 나모의 집으로 부브리미아는 제 시간에라는 말이에요. 항상 선생님이 요거랑 헷갈리지 말라고 하죠.

0: 미라야, 뿌려야지.
1: 오렴.
0: 까무니에 우리 집에 나 트라이 차 마시러 오렴이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라가 뭐라고 말을 한 다음에 이 아이들이 내가 3시에 갈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안에 동의한 거니까 동의 표현을 찾으시면 되는데 1번 jal 하면 유감이다. 각셜 혹은 오친셜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니치보 하면은 안부에 대한 응답으로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과 응답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괜찮아 이런 말이고요. 3번 예자슈도 요거는 감사 응답입니다. 천만해요. 감사 응답으로는 니스토이트 또 있고요. 또 바샬리스타도 있습니다. 4번은요. 이게 우다볼스비에라는 명사인데요. 스 플러스 족격으로 에어 쓰고 있죠? 우다볼스대가 만족이에요. 만족과 함께. 즉, 어떤 말이냐면, 기꺼이 제안에 동의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제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3시에 갈게라고 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제안에 동의할 때쓸수 있는 표현 몇 개도 소개해 드리면, 야, 사글라시엔. 나는 동의해. 주어가 여자면 사글라스나, 주어가 복수면 사글라스니. 스 플러스 족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뭐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야니 사글라스엔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야 프로지프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프로지프는 반대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앞에 영어의 낫에 해당하는 니를 넣으면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즉 이것도 나는 동의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또 이것도 있어요. 야. 아, 요거는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서 나브로파슈알라바치 어떤 상황에서 쓰는 말일까요? 환영합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바꿔 쓸수 있는 것은요, 스프리에스덤. 정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요 표현도 환영의 표현. 자, 2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 보기 먼저 보고 들어갈까요? 프리크라스나 뭐 멋지다, 좋다, 아주 좋다 뭐 그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 쓸수 있을까요? 안부 응답도 쓸수 있고요. 동의할 때도 쓸수 있겠죠? 좋은데? 그다음에 칭찬. 잘했어. 이런 상황에서 쓸수 있습니다. 2번. 띠니 브라바입니다. 브라바. 주어가 남성일 때는 여기까지, 여성일 때는 아를 쓰고, 복수일 때는 의를 써주는 거 동일합니다. 단어 명태 만들 때. 이건 옳은이란 말이어서, 너가 옳지 않다, 너가 틀렸어. 라는 말이고요. 10번은 아까 선생님이 썼던 건데, 사글라스나. 주어가 여성일 때, 남성일 때는 사글라시엔. 동의한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고요. 2번. 하로샤이지야. 아이디어예요. 얘는 굿이죠. 좋은 생각인 걸, 굿 아이디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A가, 올가, 올가야, 나슈카리 스키드룩 인수. 우리의 한국 친구 인수가, 스코러, 곧, 우이에젯. 자, 우는 어떤 공간에서 떠남이에요. 이건 예하지 동사가 된 거죠. 이동동사 앞에 접도가 붙으면 접도의 의미를 디테일하게 다듬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친구 인수가 곧 떠나, 어디로? 고국으로 떠난다. 로지나. 고국으로 떠나. The why. 제안하는 겁니다. 하자. 빠다리치. 선물하자. 선물하자. 이무. 그에게 마트료슈카를 대격이죠. 선물하자. 그 말을 듣고 배가 뭐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이 요기를 봐야지 보기 중에 어떤 것이 적절한지 볼 수가 있겠죠. 바이에잼. 가자. 상점에. 브리아머. 바로 지금 가자. 그러면은 선물하자는 의견에 동의한 거라서 정답은 A. 좋아. 그다음에 D. 좋은 의견이야가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앞에 나왔던 거는 요고 요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A가 이걸 불렀어요. 이걸. 니니 호츠시 너 원하니? 파이치 가는 것 극장. 저녁에 극장 갈래? 라고 물어봤어요. 우미니아 이에스 나에게 있어. 드바. 이 다음에는 단수 성격이니까 표 다음에 단수 성격 어미 자음을 끝난 명사 아죠? 나에게 표 2장이 있는데. 메가 스파스.

봐, 고마워. 아, 까그다이 그제 무이 스트레침시야. 정말 자주 나오는 약속을 정할 때 건네는 질문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우리 만날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장소와 시간이 나오겠죠. The vibe 스트레침시야. 뭐뭐 하자, 만나자. 우 플러스 성격은 누구누구에게 소외 의미도 있지만, 뭐뭐 옆에라는 말도 있는데, 오늘은 이번에는 뭐뭐 옆에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부호트 하면은 입구입니다. 성격이니까 아가 왔어요. 입구에서, 근데 그 입구가 어디로 들어가는 입구? 꾸다, 지하트. 극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부 플러스 대격하면 몇 시에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6이죠. 6시에 극장 입구에서 만나자. 그러면 만날 장소와 시간이 모두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 사람들은 도장을 꽝꽝 찍는 느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가바릴리스. 그럼 그렇게 약속한 거다. 이런 의미를 찾으시면 돼요. 바로 정답은 2번입니다. 다가바릴리스. 빠까, 빠까. 잘 가, 잘 가. 자, 1번, 스프리에썸. 과 5번 다브로 파샬라바치는 모두 환영의 표현입니다. 환영합니다라는 말이고요. 하나 추가할 것은 다브로 파샬라바치 다음에 꾸다가 와서 어디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즉 한국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오신 걸 이렇게 표현해서 플러스 대격 후가리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얘랑 이어서 쓸게요. 자, 3번은 뭘까요? 굿모닝이네요. 러시아 사람들도 시간에 따른 인사를 하죠. 자, 아침이 우트라 중성명사니까 노브레 우트라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 젠은 남성명사니까 굿 애프터눈은 노브리 비추. 아, 노브리 젠이라고 쓰고요. 저녁은 비추르니까 노브리 비추. 그리고 자기 전에 하는 인사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라는 표현은 스파코이나이 노치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뭘까요? 까까이 스트레치. 이거는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건네는 인사말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두 가지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콜까, 리엣, 여름의 복생격입니다. 스콜까, 짐, 겨울의 복생격이에요. 오로 끝나는 명사, 아로 끝나는 명사는 복수생격에서 오와 아가 탈락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 못한 지 얼만큼의 여름과 얼만큼의 겨울이 지났니?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건네는 인사말로 4번과 바꿔 쓸수 있고요. 하나 더 소개를 드리면, 무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니 못했어요. 뭐를? 위젤리스. 무이 다브노 니 위젤리스. 우리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구나. 정말 오랜만이구나. 이런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건네는 인사말 3개 기억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이제 문법. 네 문항 쭉 이어집니다. 늘 문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러분? 그래서 수능특강 교재도 보시면 한강의 한 6페이지 정도 할애됐다고 치면 한 4페이지 정도가 혹은 그 이상도 문법에 많이 할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법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결국에는 의사소통 다 맞고 뭐 어휘 다 맞고 그랬을 때 문법에서 도대체 내가 몇 문항을 풀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공부하신 만큼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법 잡고 계셔야 돼요. 자,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명사에 복수 형태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있는 거는 나무인 것 같거든요. 나무, 지에레바.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과예요. 야블라카. 둘다 오로 끝나는 중성명사네요. 여러분 수능 특강에 이렇게 보시면 명사 복수형이 기본형, 그러니까 뭐로 끝나면 뭐 탁탁 정해진 게 표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외워야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예외적인 것들. 둘다 예외적인 거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장을 한것 같습니다. 원래 여러분 오로 끝난 중성명사는 복수를 만들 때 오를 지우고 그 자리에 아를 넣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얘는 그 형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요거, 요거는 이미 아웃이고요. 얘, 나무의 복수는요, 4번에 있는, 5번에 있는 이하예요. 지레비아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나무처럼 미야키스당 야 형태를 갖는, 요렇게 복수를 만드는 남성명사 몇 개를 더 가져와 볼게요. 친구, 있고요. 그 다음에 의자, 스톨 있고요. 남편, 무시,
이렇게 있습니다. 친구의 복수형은 미야키상 야니까 로지아고요. 얘는 스툴리아. 얘는 무샤 되겠습니다. 하나 더. 아들. 씬. 아들의 복수형도요. 시나비아. 자, 공통점이 뭐예요? 미야키상 야 형태죠.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문법 문제에서 함정을 파놓냐면, 제대로 안 해온 상태에서는 딱 봤을 때, 야로 끝났네. 얘네 여성 명사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노리고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딱 보시고, 얘는 야로 끝났지만 여성 명사가 아니고, 원래 자음으로 끝난 명사인데 복수 형태를 좀 불규칙적으로 만들어 놓은 형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과로 넘어와서, 얘도 역시 나무와 동일하게 오로 끝났으니까, 일반적으로 하면은 오를 아로 해서 복수가 돼야 되는데, 사과는 특이하게 이, 오가 사라지고 이를 넣어서 복수를 만듭니다. 요런 아이가 하나 더 있어요. 사시엣. 뭐죠? 남자 이웃입니다. 원래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는 의를 넣습니다. 근데 얘도 예외적으로 사과와 동일하게 이를 붙여서 복수를 만들어서, 사과하고 남자의 이웃은 동일한 점이, 얘네는 이를 붙여서 복수를 만드는 아이들이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답 나왔죠? 야블럭키. 5번 되겠습니다. 자, 28번 가겠습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것도 설명할 것이 꽤 있어요. 러시아 문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만일 뭐 러시아 전공 대학생들을 물어보고, 가장 어려운 문법 개념이 뭔가요? 하고 한 2, 3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한 90%가 이걸 선택할걸요? 바로 동사의 상입니다. 상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죠. 불완료상과 완료상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그 공인인증시험, 어학시험에서도 요거 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꼬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고등학교 수능,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할 때도 동사의 상이 시험법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어려운 문법이. 근데 이거를 대학생들이 배우는 수준까지 정말 확장해서 배우다 칠라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능에서는 정말 딱 떨어지는 상황에서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헷갈리지 않게 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상에는 불완료상과 완료상이 있습니다. 불완료상은 반복적인 것, 완료상은 일회성에 해당하는 것. 요게 가장 큰 카테고리로 구별할 수 있는 딱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눕다. 눕다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어디로 눕다. 어디로 눕다. 어디로 눕다니까 다음에 꾸다가 오는데요. 그거에 불완료상이 라쉬츠아입니다. 라쉬츠아. 그리고 그거의 완료상이 리에치입니다. 다음에 공이 자다라는 동사 스파츠하고 연결되면은 자러 가다, 잠자리에 들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이 라쉬츠아 동사는 불완료상이기 때문에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매일 나는 몇 시에 잠자리에 들어요 할 때는 이 동사를 쓰지만, 완료상, 리치 동사는 일회성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잤어요. 어제는 일회성이죠. 그럴 때는 요걸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이 동사의 동사 변화와 그 다음에 과거 시제 변화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좀 특이하게 변해서 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과거 시제는 류크, 그 다음에 리글라, 리글로, 리글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눕다라는 이 라슈이자거 리에치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적합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는 불완료상은 반복, 라슈자는 반복, 완료상은 일회성, 리에치는 일회성, 요거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이치나. 기가 막힌 힌트가 나왔어요. 아브이치나. 보통 빈도부사, 빈도부사는 반복, 반복은 불완료상. 그러면 라슈자 동사가 쓰였겠죠? 야니까 라슈 오겠죠? 3, 4, 5번 살아남았습니다.

보통 나는 잠자리에 듭니다. 11시에. 하지만, 그러나, 어제 이랬어. 그러면 완료상, 내치동사가 와야 되는데, 어제니까 과거 시제죠. 주어가 남성인가 봐요. 그래서 요크를 쓰면 되겠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9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은 것은? 자, 요거는 뭐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명사의 성에서 미약계산으로 끝나는 명사는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명사가 등장할 때마다 얘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한 번씩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위에 문이라는 말인데요. 여성 명사예요. 그런데 과거 시제가 나왔는데 아트그릴리시아 과거 만들 때 L 오면은 주어가 남성일 때고 라가 와야 되죠. 주어가 여성이니까 아트그릴라스 이렇게 바뀌어야 돼서 얘는 아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예엔 누시나 보모시 보모시 도움이라는 명사고요.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니까 누시나가 왔죠. 뭐뭐가 필요하다 해서 필요한 것이 명사일 때는 형태가 네 가지로 바뀌는데 뒤에가 남성 명사가 왔을 때, 즉 남성 명사가 필요할 때 누신, 여성 명사 누시나, 중성 명사는 오, 복수는 의가 옵니다. 의미상의 주어 역격어 넣은 건 동일하고요. 그래서 문예가 왔고요. 보모시가 여성 명사니까 누시나가 와서 동그라미.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이즈옷 실라야 도시 비죠. 비는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 명사인데 효용사 여성형이 왔죠? 요거를 남성형 실이라고 바꿔줘야 옳은 문장이 되고요. X입니다. 4번 시차스 에살라 도이 오신 오신은 가을이에요. 계절 중에 미스나 리에타 오신지마 가을은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황금의 할때 이게 남성형이고요. 여성형은 에살라타야. 지금은 황금 가을입니다. 요것도 X입니다.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여성 명사. 5번. 우미니아 인치리에스니 노바스지. 노바스지는 뭘까요, 여러분? 노브이라는 형용사 어떤 의미예요? 새로운이란 말이죠. 그래서 노바스지는 뉴스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는 여성 명사랍니다. 여성 명사면 형용사 여성형 인치리에스나야. 나에게 흥미로운 뉴스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성형 형사가 와서 얘도 X입니다. 자, 30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은 시보냐 오늘 뭐 우리가 우스나리 알게 되었어요. 문어거 많은 흥미로운 것을 문어거 말라 다음에 생격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와, 온 이것을 고쳐줘야 됩니다. 인치리에스나와 많은 흥미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뭐뭐에 관하였는데 아 다음에 모음이 에가 왔을 때는 아를 쓰면 안 되고 아브라고 써줘야 돼요. 아브에땀. 그래서 두개다 아웃이고요. 이 도시에 대한 흥미로운 걸 많이 알게 됐어요. 우리가 제가 파리카멘도요. 리커멘드 추천하겠습니다. 누구를? 당신을 추천하겠습니다. 얘는 오류가 없네요. 누구에게? 자신을 나의 지나꼬민 지인들에게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왔고요. 사비라유츠 브이에츠다 여기로 견학을 오고자 준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이런 말인데요. 익스쿠르시아, 소풍 견학, 이거는요, 부랑 결합하는 게 아니라 나랑 결합하기 때문에 여기 전치사가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D도 틀린 거죠. 왜냐면 C가 확실하게 맞았으니까. 까또림 되어 있는데요. 앞에 오는 선행사가 뭐죠? 스나코 무이에, 복수죠. 복수니까 까또리, 까또라야, 까또러에, 까또리에 중에서 복수 형태인 까또리를 1단계에서 고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선행사가 뒤에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격변을 시켜주면 돼요. 즉, 이게 생격을 쓰였으면 선행사가 이렇게 까또리, 역격, 그다음에 활생불주 대격은 조격은 까또리니, 전치격은 까또리 해주면 되는데 아까 제가 어떻게 써겠죠? 여기로 견학 오고자 준비하고 있다. 누가? 지인들이 주격이네요. 그러면 그대로 까또르이에를 써줘야 돼서 이것도 아웃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왔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됐습니다. 안녕.

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과 같이 실전 모의고사 1회 편의 두 번째 파트 16번부터 30번까지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풀어오셨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1회 실전 모의고사 두 번째 파트 16번부터 30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뒷부분에 문화편과 그리고 문법편이 있기 때문에요. 지문도 좀 길고 또 문법편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시는 부분들이 조금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16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1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6번부터는 계속해서 지난번에 1강의 그 중간 이후 파트부터 했던 그 의사소통 영역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 볼게요. Je viens de réussir mon examen 이라고 하죠. 나내 시험에 방금 막 합격했어 라고 하고 있어요. venir de가 나오죠? 근접 과거가 되겠습니다. 막 뭐뭐 했다. venir de 다음에 동사 원형이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막 시험에 통과했어 라고 하니까 be가 뭐라고 하면서 느낌표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뭐 축하해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je suis content pour toi. 정말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merci beaucoup.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볼까요? 1번, 브라보라고 합니다. 브라보. 너 정말 브라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축하할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파르동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겠어요. 3번은 몽 뽀브르라고 하죠. 뽀브르는 불쌍한, 가엾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시험을 막 통과했다고 합격했다고 했는데 이런 가여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3번 정답이 아닙니다. 4번 je suis désolé 미안합니다. 아니죠. 5번 quel dommage 그거 참 안타깝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5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았던 문제예요. 그래서 혹시 헤우시흐라는 동사를 모르셨던 분이 계시다면 또꼭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17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J'ai perdu mon sac de voyage. 내가 내 여행 가방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어요. Perdu는 perdre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죠. 비가 아, 봉? 그래? 라고 하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A가 Il est rouge, tu l'as vu? 라고 하죠. 빨간색이야. 너 그거 봤니? 라고 물어봤어요. 색깔을 물어보면서 이제 그 가방의 색깔, 뭐 형태, 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봤겠죠. 빨간색이라고 하면서 그거 봤니? 라고 합니다. 요때 이 라의 L은요, 목적 보호죠. 직접 목적 보호. 가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Tu as vu ton, mon sac de voyage인데 이 mon sac de voyage를 대명사로 바꿔서 앞으로 넘어간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대명사는 남성형이기 때문에 과거분사의 변화가 없지만 만약에 이것이 여성형이라면 여기가 바뀌게 되죠. 아부와 플러스 과거 분사로 이루어진 구문이다라고 하더라도 직접 목적 보호가 동사의 앞에 나가게 되면 과거 분사는 직목에 일치를 시켜준다라고 하는 거 있죠. 모두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너 봤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비가 Non, je regrette. 나못 봤어. 좀 안타깝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들어가는 거 골라볼까요? 1번. D'où est-il? 이라고 합니다. 그거 어디에서 왔냐? 그죠? 이건 출신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출신지나 뭐온 곳을 물어본 거죠? 아니고요. Il est en quoi? 라고 합니다. 그것은 뭘로 만들었니? 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 en 다음에는 재료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만들었다라고 할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en 쓰는 거 수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휘편에서 1번, 그러니까 1번은 발음 문제고 2번부터 이제 5번 사이에서 그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찾는 문제에서요. 여기에 어음 나온 적 있어요. 제로 쓰는 거랑 또 하나는 무슨 뭐 수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는. 그래서 요거 어음 다음에는 제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3번은 일퍼 공병 온도가 몇 도냐. 4번, como vas-tu? 그는 어떻게 지내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de quelle couleur es-tu? 그것이 무슨 색깔로 되어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couleur가 있기 때문에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일은 사물이기 때문에요. 이때도 사물로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그것은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때는 이제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번도 마찬가지죠. 약간은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어디에서 왔냐 이렇게 얘기해도 뭐 그런 상황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는 것은 3인칭에서 3인칭의 경우에는요. 프랑스어는 사람도 받을 수 있지만 사물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일이나 L이 나왔을 때 무조건 그녀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기억해 두시고 이제 1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거 1점짜리네요. A가 vous êtes canadien 이라고 하죠. 캐나다 분이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B가 위 있었어? 네, 맞아요. A가 또 물어보죠. 근데 주스이드 뭐 해야할? 저 뭐 치료를 해서 왔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길래 주스이드 뭐 해야할? 이라고 했을까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두 에틸 이라고 했을 때 그 두가 어디 어디에서부터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대답을 할 때는 Je suis de 또는 Je viens de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출신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번 볼까요? Vous allez où? 어디에 가시나요? 아니죠. 2번 Vous êtes où? 요거죠. 어디에서 오셨나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quel âge avez-vous? âge 라고 하는 것은 나이죠.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4번, comment allez-vous? 이건 안부를 물어보는 표현이죠. comment allez-vous? 5번, qu'est-ce que vous prenez? 무엇을 사시겠어요? 무엇을 드시겠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긴 출신지를 물어봤지만 여기 대화들을 싹 바꾸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나이를 물어보는 거, 그다음에 뭐 안부를 물어보는 거 이렇게도 또 쓸 수가 있겠죠. 이런 표현들은 그래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실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를 좀 머릿속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셨다가 약간의 그런 메모를 더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굉장히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19번으로 볼게요. 19번은 이제 편집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엽서가 되겠죠? 그래서 Monsieur Madame Dubois라고 나오고 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Sabine라고 되어 있습니다. Sabine가 편지를 쓴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볼게요. Nice, le 22 juillet 2026라고 나옵니다. 2026년 7월 22일 니스에서 이렇게 쓴 거죠. 날짜를 쓸 때 제가 이렇게 를 쓴다라고 1강에서 말씀드렸죠. 여기 나옵니다. 일, 월, 연도 순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장소가 이제 나오고요. 볼게요. Bonjour à vous deux라고 합니다.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Comment allez-vous? 어떻게 지내시나요? Ici, tout va bien. 이곳은 모든 것이 좋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의미겠죠? Alex fait beaucoup de sport. Alex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Moi, 저는요, je lis et j'écoute de la musique. 저는 책을 읽고요, 그리고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Je lis 할 때 lis는 이제 책을 읽 라고 하는 리흐 동사이죠. Il fait beau. 날씨도 좋아요. C'est super. 아주 훌륭합니다. Grosse bise et à bientôt. 라고 하죠. Grosse bise는

이제 편지의 마지막 글에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안녕히 뭐 저의 사랑을 듬뿍 담아 껴안으면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뭐 주땅 브라스, 주정 브라스, 그로스 비즈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조만간 만나요, 사린느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볼게요. 알맞자는 거, 니스는 날씨가 화창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세 모라고 나옵니다. 화창해요, 맞아요. 2번, 니스에서 보내는 엽서이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랑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보르도가 나왔지만 여기는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의 주소가 보르도고요. 받는 사람이 무시후의 마담 주부아예요. 그래서 사빈네가 편지 쓸때 뭐라고 했습니까? 봉슈 아부 르라고 하죠. 두분 모두, 두 분을 말하는 게 뭐예요? 무슈 앤 마담. 그죠? 이건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2번은 맞는 거죠. 니스에서 보내는 엽서이다. 맞아요. 3번, 엽서의 발신자는 사빈네이다. 맞죠? 엽서의 수신자는 듀부와 부부이다. 맞아요. 알렉스는 독서를 하고 음악을 듣는다라고 했는데, 독서를 하고 음악을 듣는 것은요, 나, 즉 누구예요? 사빈네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알맞지 않은 것 5번입니다. 자, 요런 것들은 이제 편지를 주고받을 때, 여기 지금 엽서이긴 하지만 받는 사람과 쓰는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혼동할 수 있으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광고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광고문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차가 나오고 있어요. Vous recherchez la meilleure voiture de seconde main 이라고 합니다. 근데 seconde main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번째 손이 아니라 중고를 말합니다. 중고의 중고차 중에서 가장 좋은 중고차를 찾고 계신가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중고차를 찾고 계시나요? 라는 광고문을 딱쓴 거죠. Venez découvrir votre voiture. 여러분들의 차를 구경하러 오세요. 여러분들 차를 발견하도록 이쪽으로 오세요. 라는 거예요. À Lyon, vous pouvez l'acheter au meilleur prix라고 합니다. 리옹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가격으로 그것을 살수 있어요. 최고의 중고차를 살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전화번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광고문의 내용물을 찾아볼게요. 1번, 셀프 세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차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렌터카 이용 없습니다. 자동차 정비 없어요. 주차장 관리 아니죠? 중고차 판매가 되겠습니다. 5번. 사실 여기에 이 스공드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시면 살수 있다. 좋은 가격으로, 그죠? 아주 좋은 가격을 살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판매하는 거에 대한 그런 광고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쵸? 여기는 모르셨으면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 이제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구문이 있다. 근데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지? 라고 해서 막 당황하시면 굉장히 원래부터 알던 단어들도 혼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르는 단어들은 그냥 뭐 A라고 놓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순간 당황하시면 굉장히 원래부터 알던 것도 막 틀리니까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2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오 텔레폰이라고 하죠. 전화상에서 하는 대화가 되겠습니다. A가 Bonjour, je voudrais un rendez-vous avec le docteur Dupuis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저 뉴피 선생님하고 약속을 잡고 싶습니다. B가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cet après-midi, si c'est possible. 가능하다면 오늘 오후요. 라고 하고 있죠. 오후요. 라고 했을 때, 오늘이라고 하는 거, 여기 지시형용사 앞에 se가 들어가 있죠. 요거는 오후라고 하는 단어는 남성이긴 하지만, après-midi에서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다가, 쓰에다가, 남성형 쓰에다가, 때를 붙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지시형용사 배울 때뭘 배우십니까? 쎄똥, 뭐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쎄따미,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남성에서는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아미가 여성이면 얘가 모음이니까 얘도 요렇게 쓰는 건가요? 라고 할수 있겠지만 여성형은 뭐예요? 세트라고 요렇게 써야 되죠? 여성형은 그냥 여성형이 있기 때문에 그 여성형을 쓰는 거예요. 얘를 때를 하나 더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남성형입니다. 지시형용사의 쓰임 알아두시고, 지시형용사가 이렇게 뭐 오후라든지 요일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쓰이게 되면 굉장히 가까운 시간을 나타내죠. 그래서 오늘 오후가 되는 거죠. Ce matin이라고 하면은 오늘 아침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가능합니다. Je ne me sens pas vraiment pas très bien 이라고 나오죠. Se sentir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몸의 상태가 컨디션이 어떻다라고 할때 이런 구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아요라고 했어요. 비가 Oui, attendez, je regarde. 라고 하죠. 아, 네, 기다려 보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voyons 이라고 하죠. Oui, 17h30, ça vous va? 라고 합니다. 아, 오후 5시 반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죠. Ça vous va? 라는 표현이 나오죠. Ça va?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안부를 물어보는 표현이지만 여기 ça va 중간에 뜨나 va가 들어가게 되면 이 들어가는 사람 에 대해서 너 또는 당신은 뭐뭐뭐뭐가 괜찮으신가요? 라는 의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사드바 그럼 너 괜찮니? 사부바 괜찮으시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후 5시 반이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라고 할때 사부바 오후 5시 반이 있는데 너 괜찮겠니? 사드바 이런 식으로 사바 중간에 저렇게 목적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괜찮으신가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또 역시 위 사무바라고 하죠. 네, 저는 괜찮아요. 라고 여기에 또 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거 이제 볼까요? 빈칸. 약속을 잡고 싶다라고 하니까 비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1번 부키 누구를 위한 거죠? 아니죠, 지금. 이 시기를 대답하고 있으니까 뭐 언제가 좋으시겠어요?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비가. 2번, 뿌껑 언제로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죠. 3번은 두피껑이라고 했어요. 언제부터요? 라고 했어요. 이건 아닙니다. 옹스부와 우라고 나와 있죠. 스부와는 만나다라고 하는 대명 동사죠. 부와가 보다. 라는 거고요. 앞에 스가 붙어서 스와라고 하면 서로 만나는, 서로 보는 거. 그래서 만나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옹스와 우에 아켈레라는 문장으로 많이 쓰이죠. 어디에서 몇 시에 볼까? 이렇게 쓰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5번, 뭐 콤비앙 듣던 얼마 동안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죠. 그래서 21번에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여러 가지의 그런 문법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문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22번 볼게요. 22번부터는 이제 문화 문제가 되겠는데요. 22번부터 우리가 26번까지를 문화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 문제에서 2, 3, 4, 5, 6, 다섯 개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22번처럼 언어 문화 문제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관용어구 같은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이것은 요것만 밑줄을 그은 단어만 봤을 때는 사실은 금방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탁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능 특강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표현들을 외우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만 묶어놓은 책을 봐야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문장이 하나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22번은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A가 얘기를 합니다. Tu sais, Monsieur Martin, c'est une grosse légume dans notre hôpital. 나오죠. 너 알잖아. 알다시피, 마르탱 씨는 우리 병원에서 커다란 채소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커다란 야채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죠. 비가 웬 그것을 레귀임? 큰 채소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Qu'est-ce que ça veut dire?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겠죠. A가 하는 말로 우리가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On le dit pour parler d'une personne très importante 라고 나오죠. 우리는 그 표현을 써, 뭐할 때? Parler d'une personne, 사람인데, 어떤 사람, très importante, 매우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을 쓴다라고 해요. 너무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죠, 여러분, 정답을. 정답 뭐예요? 3번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 1번의 채식주의자나 5번의 채소를 파는 사람, 이거는 이제 레귐무가 있기 때문에 레귐을 통해서 이제 함정으로 노린 거고요. 보통 이렇게 너무 직관적으로 하는 것들은 조금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보기 문제에서 두 개씩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서 이제 같이 제거하라라는 의미로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하나 힌트가 될 수가 있겠죠. 매우 바쁜 사람, 매우 행복한 사람, 뭐 뜻은 좋지만 이 문장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 해서 나 이거 처음 듣는 표현인데 뭐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막 이렇게 좌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문장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23번부터 볼게요. 23, 4, 5, 6은 이제 이렇게 독해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화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영역까지 너무너무 쉽게 풀리다가 23번부터 보시면은, 이게 문장이 갑자기 길어져서 지금 몇 시지? 얼마가 남은 거지? 막 이렇게 당황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수능특강과 완성을 이렇게 풀어보시면 그 몸에서 이렇게 체득을 하시면서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독해 지문의 문화 풀어볼게요. 파리 관광버스 투어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보시면 파리 관광버스 투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읽고 나서 나중에 문제를 다 풀고 나서 파리 관광버스 투어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셔서 이거를 한글로 되어 있는 설명 같은 걸좀 보면서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고요.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또 익숙하기 때문에 당황을 덜 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볼게요. Visitez Paris à votre rythme en 2 heures라고 나오죠. 2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속도에 맞게 여러분들의 리듬으로 파리를 방문하세요. Amusez-vous bien dans la ville. 그 도시에서, 파리가 되겠죠? 그 도시에서 잘 즐기세요. Amusez-vous는 이제 s'amuser라고 하는 대명동사를 명령문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amusez-vous, vous vous amusez에서 주어가 없어지고 도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C'est génial et c'est facile. 굉장히 멋지고요. 그리고 간단합니다. 쉬워요. Prenez un ticket pour un jour, pour 2 jours ou pour 3 jours 라고 나옵니다. 티켓을 사세요. 그런데 티켓의 종류가 1일권이 있고요. 그리고 2일권이 있고, 3일권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다 틀리겠죠? 1일권은 43.20, 2일권은 48.60, 3일권은 53.10유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Attention à votre ticket. 여러분들의 티켓을 주의하세요. Gardez-le bien. 이라고 나오죠. 그것을 잘 보관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명령문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티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 명령문에서는 동사가 항상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동사를 쓰고, 그 다음 대명사가 뒤로 빠지니까 도치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트레딩용을 그어줍니다. 부정명령문에 같은 경우에는 어순은요, 우리가 평소문의 어순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정명령문의 경우에는 이제 목적어의 위치 같은 거 물어볼 때 문법에서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목적어의 순서, 우리가 감목, 직목 있을 때 그런 순서 있잖아요. 또 그런 것

것들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계속 볼게요. Prenez le temps de découvrir Paris à votre rythme라고 나오죠. 여러분들의 속도로 파리를 이제 구경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Promenez-vous dans les petites rues. 작은 길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파리가 이렇게 구석구석이 좀 작고 아담하고 예쁘잖아요. 그런 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그런 길들을 산책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 프로메네. 대명동사죠. 산책하다. 그래서 이것이 또 명령문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Allez dans les musées et la parc. 그리고 박물관과 공원도 한번 가보세요. Pendant votre promenade, 산책하시는 동안에 vous écoutez des commentaires en français et en anglais. 나오죠? 여러분들은 프랑스어와 영어로 되어 있는 설명을 commentaire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거든요. 꼬멍떼를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On parle du printemps, printemps에서부터 백화점이거든요. On parle du printemps, printemps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떠나서 On passe par l'opéra, 오페라를 지나고요. Le musée du Louvre, 루브르 박물관, Notre-Dame de Paris, 노트르담 성당, Le musée d'Orsay, 오르세 미술관, 박물관, La place de la Concorde, 콩코드 광장, Les Champs-Élysées, 샹젤리제, 그다음에 거리 르 토카데로, 토카데로 광장, 라투르 에펠, 에펠타워, 에펠탑 이런 것들을 다 지나갑니다. Et on arrive aux Invalides, 그리고 엥발리드에 도착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굉장히 많은 내용이 쭉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보기에서 고른 것 골라볼게요. 잃을 건은 43.20유로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잃을 건 43.20유로 맞네요. 그럼 A번 맞아요. 한국어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어라는 단어가 있었나요? 아니죠. 영어랑 프랑스어를 들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죠. 프랑스어와 영어. 한국어는 없었어요. C번 안내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타고 내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À votre rythme라고 했죠. D번, 오페라, 루브르 박물관, 노트르담 대성당, 옥세 미술관 등을 경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그래서 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A와 D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문장이 굉장히 길고 설명들도 많았지만 사실 뭐 여기에 뭐 고유 명사들도 지명도 여러분들이 아는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처음 보는 지문이다라고 하더라도 익숙한 단어들이 조금 많이 나왔죠, 여기는. 그리고 풀어 보시고 꼭그 파리 관광버스 투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4번 볼까요? 24번은 박물관에 대한 글이죠. 여기 보시면은 Le Musée Marmottan Mone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많이 여기도 문장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박물관 하면 루브르나 오르세 뭐 그런 박물관들 또는 뭐 피카소 박물관, 로뎅 박물관 이런 것들은 좀 익숙하지만 여기는 마르모땅 모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박물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Le musée Marmottan devenu musée Marmottan Monet dans les années 1990.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가로로 묶으시면 되겠죠. 그럼 동사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Marmottan 박물관은 1990년대에 Marmottan Monet라는 박물관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Se trouve는 être 동사하고 같죠? Est로 바꿔도 되는 거죠. 이 박물관은요, près du jardin 정원 근처에 있대요. 하늘나 정원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이 어디에 있어요? 16구라고 하죠. 아롱디스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랑스를 나누는, 파리를 나누는 행정구역에서 구를 말하는 거죠. 구. 16구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제임은 아롱디스멍. Il présente des œuvres de Claude Monet, surtout connu pour Impression Soleil Levant.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요, 클로드 모네의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있어요. 특히 뭐를 유명한 거? 그 Impression Soleil Levant 일출이라고 하는 인상 일출이라고 하는 것을 유명한 클로드 모네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On peut y voir des chefs-d'œuvre d'autres artistes comme

베르트 모리조, 에드와르 마네, 에드가 드가, 오귀스트 르누아, 앙리 르누아. 나오죠. 굉장히 여러 가지 아니죠. 여러분의 그런 화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뭐뭐와 같은, 누구누구와 같은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쓰인 거예요. 그런 뜻으로 꽃무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베르트, 모리조, 마네, 드가, 르누아, 루아, 이런 사람들의 걸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 밑에 각주가 나오죠? 걸작들을 거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L'entrée du musée est gratuite 라고 나오죠. 그 박물관의 입장료는 무료예요. 누구누구에게 무료다. Pour les moins de 7 ans. 7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무료예요. 그리고 et pour les journalistes, 기자들, 언론인들에게는 또 무료예요. Vous pouvez acheter vos billets sur place. Sur place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라는 뜻이에요. 현장에서 그 티켓을 살 수도 있습니다. Ce musée est ouvert du mardi au dimanche.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어요. 그죠? Du, 오 나오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문을 열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Il est ouvert jusqu'à 21h le jeudi라고 하죠. 목요일은 9시까지 열어요. 목요일은 9시까지 열고요. 문 여는 요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알맞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자, 월요일에 휴가 난다. 라고 되어 있죠. 월요일에 휴가 납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맞아요. 주 2회 야간 개장을 한다. 야간 개장 하는 것은 르, 주지죠. 목요일마다. 요일 앞에 이렇게 를가 쓰이면은요, 그 요일마다라는 뜻이 되죠. 쭈레 주지는 르 주지하고 같은 말이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파리의 16구에 위치해 있다. 맞아요. 7세 미만 어린이와 기자는 입장이 무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Graduate 나오죠? 5번, 마네, 드가, 르누아르 작품도 볼수 있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었죠? 23번이었죠? 2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마르모땅 모네 박물관 여러분들이 이 박물관 이름 자체는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여기 등장하는 화가분들은 되게 많이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이 봐서 한번 아, 이분들의 작품들도 오르세 미술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도 전시가 되어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 박물관 이름을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25번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지문이 긴데요. 25번 문제는 여러분들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여태까지는 잘 나오지 않았던 생소한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글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볼게요. Il y a 7 jours dans une semaine. 일주일에 7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et 14 jours dans 2 semaines. 그리고 2주에는 14일이 있죠. Mais les Français disent,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8 jours et 15 jours. 8일과 15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하루를 더 플러스해서 말한다라는 얘기죠. De fait, on dit 8 jours pour exprimer une période ou une semaine. 1주, 한 주의 기간을 표현할 때는 8일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15 jours pour exprimer une période de 2 semaines. 2주 혹은 la moitié d'un mois. 반 달이죠. 한 달의 반이죠. 반을 얘기할 때는 15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Les 8 jours font 7 jours. 그러니까 8일이 7주가 되는 거고요. S'il s'agit d'une semaine. 한 주를 얘기할 때한 주를 얘기하고자 할때그 관련돼서는 8일이 또 7일이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par exemple 예를 들면 si nous sommes lundi et que lundi a dans 8 jours 우리가 월요일에 있다 지금 월요일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한다면 8일 후에 봐라고 얘기를 한다면 cela veut dire en réalité 실제로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지금. 월요일에, 지금 월요일이에요. 그럴 때 8일 후다라고 하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그 8일은 일주일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개념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이 실제적으로는 되는 겁니다. 매 뒤떵정떵 하지만 가끔은 때때로 utilise aussi 8 jours ou 15 jours pour parler vraiment de 8 jours ou de 15 jours라고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8일이나 15일은요. 진짜 8일과 15일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쓸수 있습니다. 한 주를 8일, 그리고 2주를 15일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진짜 8일, 진짜 15일을 얘기할 때도 쓸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조금 우리나라하고 약간 그 날짜를 세는 게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접해보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이상하다, 낯설다라고 느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자,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뭐예요? 다음 주 월요일이 돼야 되니까 1번에 아드망 이건 내일 봐라는 뜻이니까 아니고요. 2번에 알랑디 포샹 이게 되겠죠. 다음 주 월요일에 봐. 3번 알라 포신 푸아 다음번에 봐라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4번, 일리아 윈스맨. 일리아가 저렇게 기간이 나오게 되면 뭐뭐 전해져. 그래서 일주일 전해니까 이것도 아니겠죠. 5번, 아, 디망시 포쉐. 다음 주 일요일에 봐. 라고 했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셨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화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또 세네갈입니다. 세네갈도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세네갈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Le Sénégal est un pays d'Afrique de l'Ouest. 세네갈은 서아프리카의 나라입니다. Il compte plus de 18 millions d'habitants en 2024라고 하죠. 2024년도에는 1800만 명 이상의 거주민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제 집계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숫자를 나타낼 때 앞에 동사 꽁떼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주로 사람이 몇 명이다라고 할때 저런 표현을 쓰죠. Son capital est Dakar. 그리고 수도는 다카르입니다. C'est un pays en développement. Development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이라고 하는데 발전 중인 나라다라고 해서 개발도상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On parle français à l'école. 학교에서는 프랑스어를 말해요. Mais à la maison, 그렇지만 집에서는요. On utilise aussi des langues locales이라고 하죠. 지역 언어를 씁니다. 사용합니다. Les marchés y sont très vivants et on y vend beaucoup de fruits tropicaux라고 하죠. 시장은 매우 활발하고요. 생동감이 막 넘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많은 열대 과일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La musique, la danse et la famille occupent une place importante dans la vie de tous les jours라고 하죠. 음악과 춤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 일상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볼까요? 알맞지 않은 것은 집에서는 영어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집에서는 지역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1번이네요. 학교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맞죠? Français à l'école. 서아프리카에 있으며 수도는 다키아. 맞아요. 시장에서는 다양한 열대 과일을 판매한다. 맞아요. 사람들은 음악, 춤, 가족을 중요하게 여긴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이 지문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지만 보기의 문제들, 정답을 찾는 건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1점으로 지금 배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제 문법 문제로 나머지를 풀어볼게요. 문법 문제 27번부터 30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번, Elle porte une jolie robe rouge라고 되어 있죠. 예쁜 빨간색 치마를 입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졸리에 뭐가 빠져 있죠? 여성형 명사잖아요. 그쵸? 형용사는 명사를 기준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바뀌어야만 되기 때문에 얘를 졸리으로 써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졸리는 명사 앞에 쓰이는 형용사니까 여기에 윈 졸리 호브가 됐고, 후주는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 뒤로 지금 위치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은, A번은 아니죠.

남성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정관사. 남성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엘레프가. 관사를 통해서, 아, 이 남학생을 말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 누보라는 남성형 기본형이 있지만, 시작을 하는 첫 번째 글자가 모음이기 때문에 얘는 누보가 아니라 남성 제2형, 누벨로 바꿔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아요. 그래서 B하고 C가 정답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품절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명사 뒤에 위치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반드시 명사 뒤에 위치해야 되는 형용사는 국적, 까나디아, 블루 색깔, 그리고 뿔나는 평평한이라는 뜻이에요. 형용사로. 그래서 모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반드시 뒤에 가야 된다. 근데 뭐 졸리, 뿌띠, 그런과 같은 그런 형용사들은 명사 앞에 위치를 하는 거였죠. 우리가 앞에서 봤죠. 자, 그다음 남성 제2형 형용사 볼게요. 아까 누보가 나왔는데요. 같이 우리가 보는 거, 보, 누보, 비우 이거 세개 같이 묶어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남성 제2형은 모음이나 무음 아슈 앞에서 쓴다라고 해서 아흐브흐 아파트만 오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음이거나 무음 아슈이기 때문에 남성형으로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바꿔서 여기에다가 벨러 여기에다가 똑같이 누벨러 그리고 여기도 위에 이어 이렇게 남성형으로 쓴다라고 했어요. 여성형은 이렇게 벨, 누벨, 위에 이어가 된다. 그래서 여성형에서 그때 제가 수능 특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끝에 L, 을을 떼면 여기 앞에 있는 남성 제2형의 형태와 동일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2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8번 숫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쓰인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이라고 했어요. A번은요, ça fait 200 euros en tout라고 했어요. 다 앞에서 200유로다라고 했어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숫자가 나오게 되면 S가 붙지 않지만 100이 뭐 여러 개, 200, 300이라 하더라도 근데 얘는 지금 유로라고 하는 명사 단위이기 때문에요. 얘는 붙여줘야겠죠.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쌍에다가 S를 붙여야지 얘는 맞는 문장이에요. B번, on est au 21e siècle 라고 나오죠. 21세기라고 할 때,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펌이지만, 우리가 21이라고 하는 단어는 21e라고 쓴다고 했죠. 21번째라고 할 때, 서술을 쓸 때, 펌이에로 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맞아요. 그다음에 C번. Mon grand-père a 80 ans 이라고 했는데, 나의 할아버지는 80세이십니다 라고 나와 있죠. 80이라고 할때 80s 붙여야 되죠. 그죠? 여기 뺐기 때문에 아니고요. D번, les 100 premiers jours avant le week-end sont souvent difficiles 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5일은 주말을 앞둔 주말 전첫 번째 5일은 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수는 기수 다음에 나와요. 생펌이에.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B하고 D가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숫자 같은 거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9번 볼게요. 문장의 순서를 배열하는 거예요. 자, A가요. À quelle heure vous levez-vous라고 하죠. 당신, 여러분들은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라고 했어요. 비가 en général, 일반적으로요, 주 빈칸 쫘르륵, 스맨 나오죠. Le lundi par exemple.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는요, je me lève à 6h parce que je vais à la piscine. 저 6시에 일어나요. 왜냐하면 제가 수영장을 가거든요. Après, je prends une douche. 그리고 나서 저는 샤워를 합니다. Je m'habille et je vais au travail. 그리고 옷을 입고 직장을 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마비는 마비, 사비의 옷을 입다라는 대명동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대명동사로 지금 많이 나와 있죠. 일과를 얘기할 때 대명동사 많이 쓰죠. 일어나서 세수하고 쓸라베, 그다음에 사비의 옷을 입어요. 그죠? 그러면 볼까요? 보기에도 역시 대명동사가 들어가 있네요. 무레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레브는 동사 원형이 쓸르베죠. 일어나다. 그러면 저는 일어나요.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가 있죠. 일찍. 뻥덩 라 스멘느가 되겠죠. 일주일 동안 그한주 동안 저는 일찍 일어납니다. 무 대명사 쓰고 동사 쓰고 그다음에

0: 또 일찍 일어납니다.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언제? 뻥덩. 라 스멘. 그한주 동안 저는 일찍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은 6시에 일어나요. 이렇게 하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배열하시면 되고, 대명동사의 순서를 할때 29번 문제는 뭐 대명동사 문제치고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과거가 아니잖아요. 일단 대명동사는 과거 시제가 되면 조금 어려워지는데, 이건 현재 시제고, 그리고 이제 라스맨느까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명사 앞에 전치사와 관사 들어가는 거쓸수 있습니다. 그럼 A에 들어가는 거 또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Tu trouves qu'il peut réussir à l'examen? 라고 합니다. 네 생각에 그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이죠. 그랬더니 Oui, je trouve. 나 그렇게 생각해. Il a travaillé dur. 열심히 공부했어. A가 Et ses parents pensent la même chose? 그러면 그의 부모님들도 똑같이 생각하실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B가 Oui, ils pensent aussi 라고 하죠.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했어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고르는 건데, 이건 중성 대명사의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너는 그가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냐? 그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무엇을? 그가 합격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 문장을 받을 수 있는 중성 대명사는 뭐였죠? 우리가 르였죠. 르. 르는 중성 대명사이지만 명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속사로 쓰인 형용사나 무관사 명사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문장도 받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대명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수능 특강에서. 난 그렇게 생각해. 열심히 일했어. 그러면은 부모님들도 똑같이 생각하실까?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일뻥스 길. 그가 역시 똑같이 뿔 헤유씨. 시험에 통과할 거다. 레그자맨. 시험에 통과할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똑같은 문장을 또다시 받는 거죠. 그래서 얘도 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성 대명사 르를 쓰면 되겠어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중성 대명사의 문제는 이와 함께 더불어서 최근에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장소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받죠. 그리고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받고, 은 중성의 대명사, 부분 관사나 뭐 부정 관사, 명사 등등을 받을 수가 있고요. 라는 정관사가 되겠죠. 얘는 정관사 복수, 얘는 정관사 여성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30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이게 1회 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문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 고사장에서 문제를 푸실 때는 이렇게 시간 배분을 잘해 나가시면서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낯선 문제의 문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독해를 하시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풀어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점수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회 편, 두 번째까지 다 마쳤는데요.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새롭게 2회 편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한국지리의 저는 이준웅입니다. 오늘 31번째 시간이고요. 14번째 주제의 인구분포와 인구구조의 변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인구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4번째 주제의 인구분포와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뒤에 가면은 인구문제와 다문화 공간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사실 최근에는 다문화 공간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도별 인구구조 관련된 내용들은 선지로나 또는 자료로나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 내용도 꼼꼼하게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아쉽게도 올해 수능특강에 시도별 인구구조 관련된 내용들이 별도로 수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별도로 보충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료 주제에서 꼭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요. 요번 강의 마지막에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아주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만 통계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하는데 조금 까다로운 면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인구 수와 비율, 요 두 가지를 많이 혼동할 수 있도록 선지들을 많이 구성하기 때문에 요 점 항상 주의하면서 문제 풀어가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시도별로 어떠한 인구구조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도시와 촌락은 어떤 면에서 인구 구조적인 차이가 나타나는지, 요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11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17페이지까지 우리 14번째 주제 인구분포와 인구구조의 변화 관련된 개념들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꼭 준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115페이지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인구 분포입니다.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많이 거주하고 있느냐. 자, 자연적 요인과 사회 경제적 요인이 모두 영향을 끼치는데 과거에는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지역, 당연히 기후도 적합해야 되고 토양도 적합한 비옥도를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농업용수 확보에도 유리해야 되겠고. 그래서 과거에는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기술이 발달하고 또 2, 3차 산업이 성장하면서 사회 경제적인 요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인구분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1960년대 이전에 이때는 아직 산업화가 진행되기 전이었겠죠. 그러니까 농업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1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기. 당연히 농업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서부 평야 지역의 사람들이 집중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온화하고 경제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반면 산지 비율이 높아서 인간 거주에 불리하고 농업에도 불리했던 북동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희박했겠죠. 그래서 우리 왼쪽 아래 1940년에 지도를 살펴보면 인구 밀도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남서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아요. 반면 북동부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은 편입니다. 왜? 남서부 지역은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는 곳이고 농업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반면 북동부 지역은 기온도 낮은 데다가 험해요. 게다가 산지 비중이 높은 곳이라서 인간 거주에도 불리하고 농업에도 불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1960년대부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제조업을 육성합니다. 그리고 공업이 성장하고 당연히 공업이 성장한 도시들로 인구가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볼게요. 현재 인구 밀집 지역은 2, 3차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그리고 공업이 발달한 남동 임해 지역. 그래서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이어진 공업 발달과 또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남동 임해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었다. 이런 얘기도 나눴었죠. 반면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여전히 인간 거주에 불리한 태백과 소백 산맥의 산간 지역, 그리고 농어촌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떠나가면서 농어촌의 인구 밀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도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2023년 지도 살펴보면 수도권에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밀도 높은 지역도 굉장히 많은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남동 임해 지역도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 외에는 광주나 대전 또는 대구 같은 대도시가 인구 밀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 여기 태백산지와 소백산지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광역시 말고 여기 전라도와 경상도의 촌락 지역, 이런 지역들은 거의 다 촌락이잖아요. 이런 지역들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의 모습들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중심점 변화가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인구의 중심점, 쉽게 얘기하면 무게중심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포인트는 요거예요. 자, 여기가 충북인데요. 1966년에 옥천군의 이원면에서 계속해서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북서쪽. 이 북서쪽이 어느 방향이냐? 이 북서쪽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수도권 방향입니다. 수도권 방향. 수도권 방향으로 인구의 중심점이 변화하고 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인구가 점차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이 차지한 인구 비율은 꾸준히 높아져 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와 비교하든 최근 시기가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만큼 수도권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래로 가볼게요.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입니다. 자, 요 얘기는 지난번에 우리

도시 발달 그리고 공업 발달하면서 잠깐 나눴던 내용입니다.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1960년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근데 갖고 있는 거라고 노동력밖에 없었어.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고 어느 정도의 산업 기반이 갖춰졌던 대도시 서울, 대구, 부산의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섬유화, 가발, 신발 통해서 꽤나 많은 자본을 확충합니다. 또 기술 개발 통해서 이제는 자본과 기술 집약적인 중화공업을 육성하는데 원료가 없어. 그래서 원료를 수입해 와요. 그리고 물건 만들어도 국내에만 팔아서는 돈이 안 되는 겁니다. 해외에 수출합니다.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남동 임해공업 지역의 중화공업이 발달하면서 여기에 인구가 밀집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후로도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대도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대도시의 인구 과밀화가 나타나게 되었고 집값 비싸지고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환경오염되면서 대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거 무슨 현상이라고 하죠? 교외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외화 현상에 의해 대도시의 인구는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경향성 속에서도 또 하나의 경향성이 나타나죠. 꾸준히 인구는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면서 또 수도권의 과밀화가 진행이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충청권으로 인구와 제조업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청권, 특히나 충남 쪽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이 지금 여기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농어촌에서 대도시, 공업도시로의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나서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한다. 요 하나의 경향성 나타나고 한편 대도시의 교외화 현상으로 대도시에서 주변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많아졌다. 대도시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와 기능이 주변 지역으로 분산되는 교외화가 진행되면서 대도시의 인구는 감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래로 가면은 탐구 활동이 나오는데요. 일단 왼쪽 그래프는 시도별 인구인데 요거는 요번 시간 마지막에 보충자료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은 인구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입니다. 예. 1,400만 가까이 되죠. 그 다음은 서울입니다. 서울은 대략적으로 930만 정도 돼요. 두 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 그 다음은 제주가 적습니다. 다음, 오른쪽이 중요합니다. 오른쪽. 시도별 인구 순이동인데, 요 시도별 인구 순이동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요 내용은 사실은 뒤에 우리 인구 변동에 보면은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회적 증감이 앞에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부터 먼저 확인한 다음에 자료 살펴보고 뒤에 넘어가 볼게요. 자, 서울입니다. 이 서울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 서울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역 또는 어떤 국가의 인구가 변화하는 요인은 아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의 인구가 어떨 때 늘어날 수 있을까요?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응애 출산을 하면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겠지. 그래서 출생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감소할까요? 네, 거주하던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에 인구가 감소할 수 있겠죠. 출생과 사망,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예, 불로장생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언젠가는 죽고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고 또 결혼하다 보면은 아이는 자연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생과 사망은 자연적인 인구의 증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출생에서 사망을 뺀 것을 자연적 증감이라고 얘기하고 출생이 더 많으면 자연적 증가, 사망이 더 많으면 자연적 감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만 인구가 변화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지역에 다른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이 유입됩니다. 새롭게 사람이 들어왔네. 전입이라고 얘기해요. 전입은 이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반면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 집값 너무 비싸. 환경오염도 너무 심해. 교통 너무 혼잡해. 못 살겠다. 나가자.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요거는 전출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전입에서 전출을 뺀 값을 사회적 증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시나 들어오는

사람이 나가는 사람보다 많으면 사회적 증가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를 사회적 증가는,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 증감은 인구의 순이동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구의 순이동. 그리고 전입이 전출보다 많으면 사회적 증가가 되죠. 사회적 증가. 사회적 증가를 다른 말로 순 유입이라고 얘기해요.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경우. 반면 전입보다 전출이 많으면 사회적으로 감소하겠죠? 사회적 감소. 이 사회적 감소를 다른 말로 순 유출이라고 합니다.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증감 자체를 순이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회적 증가, 전입이 전출보다 더 많으면 순유입, 인구가 들어오는 지역. 반면 사회적 감소,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으면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 순유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을 같이 고려해서 한 지역의 인구 증감을 판단하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어쨌든 순이동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약간 옅은 하늘색으로 표현된 지역들은 순이동이 플러스인 지역이에요. 0보다 큰 지역. 사회적 증가가 나타난 지역. 바꿔 얘기하면 순유입이 나타난 지역이죠. 그럼 왜 순유입이 나타나느냐? 경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었을까요? 일단 경기는 순유입이 가장 많고 서울은 순유출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비교해 보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가 늘어난 만큼 서울은 또 감소했다라고 대략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서울의 교외화로 인해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경기로 많이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경기도의 택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비수도권에 살던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서울은 여러 가지 집값도 비싸고 환경오염도 심하고 계속 얘기했죠?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 때문에 경기도로 전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도권으로 올라오지만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정착하는 경우도 많고, 최근에 경기도에 수도권, 특히 서울의 인구 밀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많은 신도시가 건설되고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아파트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된 거죠. 그러면서 인구 순유입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 세종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가 되면서 역시 택지 개발이 진행됐고 많은 아파트가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됩니다. 특히나 대전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세종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음, 충남. 역시 수도권의 인구 제조업이 분산되면서 최근에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 그래서 충남은 인구와 제조업의 성장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천도 경기와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하지만 경기보다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 순유입이 적었던 것이죠. 다음, 제주. 제주는 약간 제주 살기 열풍, 웰빙 라이프 이런 것 때문에 육지에 살던 사람들이 제주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주도 순유입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고요. 충북도 충남과 비슷한 이유. 또 강원도 수도권과 붙어 있어서 순유입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반면 인구 순유출 나타난 지역, 서울이 인구 순유출 가장 많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도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다음, 역시 대도시인 대구와 부산도 인구 순유출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인구의 이동 또 인구의 증감 같은 경우에는 인구 규모가 큰 지역들이 인구 이동도 많은 편이고 인구 증감도 많은 편이에요. 일단 사람이 많이 살아야 나갈 사람들도 많고 또 들어올 사람들도 많은 거죠. 또 사람이 많아야 태어나는 아이들도 많을 수 있고 좀 많이 이상하지만 그 죽는 사람도 많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 규모가 큰 지역들이 인구 증감값도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음에 역시나 대도시인 대전, 광주도 인구 감소하고 울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 전북, 전남, 경북 세 지역은 촌락의 특색이 굉장히 뚜렷한 지역이라고 얘기했었죠. 촌락, 이촌양도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통계자료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통계자료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뭐야? 그런데 통계자료가 생각보다 꽤 재밌습니다.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숫자들이거든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인구 순유입 규모가 큰 지역은 경기, 세종 등이며, 인구 순유출 규모가 큰 지역은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입니다.
경기는 신규 택지 개발이 활발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고, 특히 선로부터의 유입이 많았죠. 세종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출범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하였습니다. 반면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는 교외화 현상에 의해 인구 유출이 많았습니다. 하나 주의할 것은 서울, 부산, 대구도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고, 전남, 경북, 전북도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얘네들은 교외화에 의해서, 얘네들은 이촌 향도에 의해서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좀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뒤에 가면 다시 나오죠.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의 인구 변동은 이두 가지를 합쳐야 돼. 두 가지를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구가 더 많으면 그 지역의 인구는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자연적 증감, 예를 들어 자연적으로 60명이 증가했어. 그럼 이 지역은 인구가 증가했느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100명이 감소하는 경우에 결국 이 지역은 두개 합치면 40명이 감소한 거죠. 당연히 둘다 플러스면 인구 증가하고 둘다 마이너스면 인구 감소하겠지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면 두 개를 모두 고려해서 그 지역의 인구 변동을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것도 종종 나와요. 자, 아래로 가볼게요. 자, 밑에는 인구 변천명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서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일반화시킨 모형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구 변천모형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얘는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인구 그 변화를 파악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자, 조금 크게 해볼게요. 자, 각 단계별로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생률과 사망률이 나와 있고요.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것을 자연 증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1단계는 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은 단계예요. 이 단계는 다산, 다사의 단계라고 합니다. 많이 태어나지만 그만큼 많이 죽어요. 많이 태어나니까 유소년층은 많고 많이 죽으니까 노년층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피라미드 형태의 인구 구조가 나타나요. 유소년층의 비율은 높지만 노년층의 비율은 낮아서. 그런데 어쨌든 많이 태어나지만 많이 죽기 때문에 인구는 크게 늘어나거나 크게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총인구가 큰 변동은 없죠. 그래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단계에서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고위 정체기라고 부릅니다. 고위 정체기. 그래서 많이 태어나는 만큼 많이 죽는 거죠. 다음, 2단계는 사망률이 감소하는 단계예요. 근대 의학이 보급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사망률이 감소합니다. 반면 출생률은 여전히 높은 단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여전히 많이 태어나는데 사망률은 감소해. 그러니까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아서 인구가 늘어나는 단계예요. 그래서 초기 확장 단계라고 부릅니다. 초기 확장 단계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은 단계가 되는 거죠. 다음 3단계가 됩니다. 사망률은 계속 낮아지면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게 되고요. 그리고 출생률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감산, 출생률이 감소하고 소사, 적게 죽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변화해요. 결혼을 늦게 하기 시작을 하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또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서 아이를 꼭 낳아야 되느냐,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게 되고, 또 여성들이,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게 되면서 아이를 적게 낳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출생률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출생률이 감소하긴 하지만 사망률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자연적으로 증가합니다. 역시나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은 단계예요. 그리고 이 단계를 우리는 후기 확장 단계라고 부릅니다. 후기 확장,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 많은 단계입니다. 자연적 증가, 아이고. 인구의 자연 증가, 이렇게. 자연적 증가가 많은 단계. 자, 그러다가 4단계가 됩니다. 4단계는 출생률도 사망률도 낮은 단계에서 정체되는 단계예요. 적게 태어나지만 그만큼 또 적게 죽습니다. 소산, 소사의 단계라고 얘기하고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은 단계에서 정체하기 때문에 저위 정체기라고 부릅니다. 역시나 적게 태어나고 적게 죽기 때문에 인구는 크게 늘거나 줄지 않고 정체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때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에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낮아지고요. 반면 적게 죽기 때문에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런 식의 약간 종 형태의 인구 피라미드가 나타납니다. 유소년층의 비율 낮아지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높아지는. 요거는 피라미드형이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종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또한 이런 변화와 유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면천 모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자, 1단계 다산다사의 단계에 사망률과 출생률이 모두 높습니다. 그래서 고위 정책이 2단계 의학기술 발달로 사망률 급감. 그러나 여전히 출생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초기 확장기예요. 다음, 3단계 가족계획도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합니다. 아이를 꼭 낳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우리 부부가 둘이서 즐겁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느냐? 딩크족이라고 얘기하죠. 또는 꼭 결혼해야 되나?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미혼 인구 늘어나고 또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면서 출생률이 낮아지게 되죠. 사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육아 부담과 경제적인 부담도 커지게 되고요. 그런 것들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여전히 인구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두 단계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은 단계예요. 자연 증가율이 높은 단계. 다음 4단계는 사망률과 출생률이 모두 낮은 단계. 그래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은 단계에서 정체하는 저위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시나 인구도 정체되고 있고요. 인구 변천 모형. 자, 그럼 이런 내용 바탕으로 실제 우리나라 인구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 보죠. 조선시대 이전에. 조선시대 이전은 출생률이 높았지만 사망률도 높았음. 다산다사의 시기입니다. 많이 태어나지만 많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집은 되게 작았지만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를 이제 되게 많이 낳았던 거. 특히나 이제 그 벼농사가 주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좀 말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곧 많은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이었고 이때는 그냥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왜안 낫지? 왜 이걸 조절해야 되지? 이런 개념이 많이 없었던 시기예요. 하지만 질병도 많았고 의학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죽었던 단계가 되는 거죠. 다산다사의 단계. 자, 그러다 일제강점기가 되면은 사망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보다 좀 근대 의학을 먼저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때 근대 의학 기술이 많이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 면적 증가하고 식량 증산 등으로 인구 부양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광복을 맞이합니다. 일제의 박해를 피해 해외로 갔었던 해외 동포들이 귀국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이 월남하면서 사회적인 증가가 나타나죠. 요 시기 동안에. 그런데 6.25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사망률이 증가하겠죠.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다가 6.25 전쟁이 끝납니다. 53년에 끝나요. 이제 전쟁이 끝났어. 물론 국태는 많이 황폐화되었지만 그래도 전쟁 걱정은 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쟁터에 나갔던 이제 남편들도 돌아오고 이제 어려워 여기가 좀. 예, 그래서 막 이렇게 빵 아이들이 막빵 태어납니다. 출산 붐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 나타납니다. 아이를 엄청나게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때 태어났던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머들이 되게 많아. 전후 시기에 태어났던 많은 아이들의 자손들. 그게 바로 저예요. 베이비 붐 에코 세대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때 어마어마하게 아이를 많이 낳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8남매예요. 8남매. 옛날에는 이런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몇 남매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10남매, 10남매. 10남매가 같이 어울려져 살아가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8남매였으니까 이때는 그게 당연했던 시기였습니다. 대가족. 10남매, 10남매.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세뱃돈 많이 받아요. 예, 8남매니까 고모, 삼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세뱃돈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는 출생률이 되게 높았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출생률이 높아지다 보니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인구 부양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던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가족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자, 아이를 조금만 적게 낳아보자. 다양한 표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이르자. 우리 집 부강은 가족 계획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낳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지? 빠빠 지금 오 힘들어. 그러니까 알맞게 낳아서 적당히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이르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좀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둘 만나 잘 기르자라는 표현가 등장을 합니다. 둘 만나 잘 기르자. 여기도 마찬가지지. 셋부터는 부끄럽습니다. 너희 형제자매가 몇이니? 3명, 이렇게 되는 거야. 저희 2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같으면 2명도 진짜 많은 건데. 셋부터는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둘 만나 기르기도 너무 많은 거야. 하나만 낳자라는 표현가 등장을 합니다. 둘도 많다. 자, 이번에는 외동딸, 외동아들 손 들어보세요라고 해서 다 손들고 있는 거지. 사실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을 텐데, 아, 지금 이런 거 얘기하면 또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외동딸, 외동아들 손 들어보세요 이런 거 큰일 납니다. 학교에서 물어봤을 때. 어쨌든 그래요. 다 손들고 있네. 이제는 하나씩만 낳자고 하는 거지. 하나씩만. 둘도 많다. 이제 하나씩만 낳으라고 하니까 또 문제가 생겨납니다. 왜? 아직까지 남아 선호 사상이 팽배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만 낳자 그랬더니 아들만 자꾸 나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비 불균형 문제가 나타납니다. 보세요, 지금. 선생님, 착한 일 하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 아직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남여 짝꿍입니다. 남녀 짝꿍. 보이죠? 여기도 남여 짝꿍이에요. 표정이 즐거워요. 지금 웃고 있어요. 웃고, 하하하하하. 얘 지금 울고 있어요. 왜? 남남 짝꿍이거든. 얘가 진웅이에요. 남남 짝꿍. 너무 슬퍼. 제가 실제 그랬었거든요. 당시에는 이렇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키 순서대로 줄을 세워서 짝꿍을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많았거든. 그러면 남녀 짝꿍 지워주고, 남은 애들은 남자끼리 짝꿍했던 거예요. 이 남남 짝꿍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맨날 부탁하는 거야. 선생님, 여자 짝꿍 좀 시켜주세요. 진웅아, 네가 앞에 앉으면은 뒤에 있는 애들이 안 보인다. 제가 당시만 해도 키가 컸었거든요. 믿을 수 없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착한 일 하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 맨날 손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출생 성비의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제발 이제 딸도 좀 많이 낳자. 그래서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런 표현들도 등장하게 되죠. 하지만 현재는 딸 낳는 것들을 훨씬 더 선호하는 또 시대로 많이 변화했죠. 이렇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출산과 또 자녀에 대한 가치관들이 많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가 또 빠르게 변화하면서 또 아이에 대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빠르게 변화합니다. 옛날에는 낳지 말라 그러더니 이제는 너무 안 낳아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제발 좀 낳아라라고 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런 표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 실제 저희 아들이 작성한 거거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활동하는 어떤 곳에 갔더니 이게 빈칸을 채우는 이렇게 스탬프 찍어서 채우는 활동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스탬프를 찍어 놓았습니다. 뭐라고 찍었을 것 같아요? 예.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뭘것 같아요? 돈입니다라고 찍어놨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실화입니다. 예, 자식 교육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 돈입니다가 아니죠. 물론 우리 아들이 정답을 찾다가 뭐지? 자기 동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은 아닌 것 같고 돈 좋긴 하겠네 하고 돈을 찍었을 수도 있겠지만 정답은 이겁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예, 돈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둘 이상 낳자는 겁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표어가 등장을 하죠. 많으면 많을수록 가족의 꿈이 가까워집니다. 북극곰보다 대한민국. 북극곰이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걱정되나요? 아닙니다. 이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이 무려 89개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출생률이 극심히 낮아지면서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지역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고 있는 대한민국 89개 지역.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뽑던 거지. 같은 학교예요. 그런데 2017년에는 학생 수가 이렇게 쪼그라들었죠. 그만큼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아이 수가 많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밑에 내용을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던 겁니다. 자, 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쨌든 포인트는 요거예요. 너무나도 아이를 많이 낳다 보니까 산아 제한 정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도 낮았어. 최근에는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나 1984년에 합계 출산율이 2.06명으로 대체 출산율보다 낮아지게 되었는데요. 대체 출산율은 그 나라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인데 선진국은 대체로 2.1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낮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초혼연령, 처음 결혼하는 연령이 상승하고 만혼, 늦게 결혼하고 비혼, 결혼 안 하면서 합계 출산율이 크게 낮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식의 인구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아래쪽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때 출생률이 낮아지지만 사망률 높아지는 이때가 이제 6.25 전쟁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생률이 굉장히 높았죠. 물론 지속적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아서 자연 증가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남한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에 정점을 찍고 현재는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구는 줄어들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117페이지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남아 있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한 나라의 인구 구조, 연령별, 성별 인구 구조. 한 지역이 또는 한 국가가 연령별로 또는 성별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지표가 나오는데 몇몇 내용들이 보조단에 나와 있거든요. 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 지역의 인구는 연령에 따라 크게 세 가지의 연령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접니다. 저예요. 그리고 요거를 우리 인공지능 친구한테 이 얼굴에 어렸을 때랑 나이 들었을 때 만들어줘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확실한 건저 어렸을 때랑은 하나도 똑같지 않아요. 하지만 노년층이 되면 요렇게 뭔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0세부터 14세를 유소년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세부터 64세를 청장년층이라고 해요. 청장년층. 그리고 65세 이상을 노년층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년층. 그래서 연령에 따라 나눠볼 수가 있다. 그리고 15세에서 65세 사이를 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버는 연령대예요. 돈을 벌어서 유소년층과 노년층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장년층을 부양층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유소년층과 노년층은 부양을 받아야 돼요. 물론 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피부양층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부양층. 그리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중에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든 유청노의 인구 비율을 모두 합치면 100%가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자료에 청장년층과 노년층 관련된 내용만 나와 있다. 100에서 요두 개를 빼주면 유소년층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자, 유소년 무양비. 얘는 청장년층분의, 청장년층분의, 이게 분모예요. 유소년층의 100을 곱한 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자, 한번 적어볼게요. 청분의 유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다. 자,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만약 유소년 부양비가 60이다. 60이라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청장년층이 만약 1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0과 100이 약분되잖아요. 그러면 유소년층이 60이란 얘기죠. 그래야 100, 600? 아, 100분의 60에 100 곱해서 60이 나오는 거니까. 얘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100명의 청장년층이 60명의 유소년층을 부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는 모두 다 이런 겁니다. 100명의 청장년층이 몇 명의 유소년층과 몇 명의 노년층을 부양해야 되느냐, 먹여 살려야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부양비는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100명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면 힘들잖아요.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을 먹여 살려야 편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팔남매라 그랬지. 팔남매를 먹여 살리는데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상대적으로 많은 아이들을 키우면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힘들 수 있어. 부담이 크다는 거야. 하지만 아이를 적게 키우면 한 명만 두명 키우면 부담이 적어지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양비는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자, 노년 부양비는 똑같아. 근데 청분의 분모가 노입니다. 노 곱하기 100. 그래서 분모와 분자에는 수가 들어가도 되고 비율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총부양비는 결국 청장년층이 유소년층과 노년층을 모두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청장년층 분의 U 플러스 노가 됩니다. 청장년층 분의 U 플러스 노. 자, 역시 적어볼게요. 청장년층 분의 유소년층 더하기 노년층의 100을 곱한 값이에요. 요렇게. 그리고 얘는 다시 요렇게 구할 수가 있죠. 요거는 청분의 U 곱하기 100 하면 유소년 부양비. 청분의 노 곱하기 100 하면 노년 부양비가 되지? 그래서 얘는 다시 유소년 부양비라고 적어볼게요. 이렇게 U라고 적어볼게요. 유소년 부양비 더하기 노년 부양비가 됩니다.
다음.

총부양비는 어쨌든 청분의 U 플러스 노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분모가 청장년층이기 때문에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죠. 그럼 전체 값은 작아집니다. 반면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지겠죠. 왜냐면 유청노를 합하면 10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작아지고 얘가 커지면 전체 값은 커지겠지. 그래서 얘가 커지면 전체 값이 작아지고 얘가 작아지면 전체 값이 커지기 때문에 총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 비중과 반비례한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아주 아주 중요해요. 다음, 노령화 지수. 한 지역이 얼마만큼 노령화가 진행되었느냐? 얘는 유분의 노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유소년층 분의 노년층에다가 100을 곱한 값이니까, 이렇게 100을 곱한 값이니까, 얘가 만약에 100보다 크면은 유소년층보다 노년층이 많단 얘기고요. 100보다 작으면 유소년층이 노년층보다 많단 얘기예요. 요 의미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전체 인구를 연령의 크기 순으로 1열로 세웠을 때 가장 어린아이부터 순서대로 가장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까지 세웠을 때정 가운데 위치하는 사람의 나이, 이것을 중위 연령이라고 합니다. 중위 연령. 당연히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으면 중위 연령도 높겠죠. 다음, 성비. 성별의 비율이에요. 성별의 비율. 그래서 기준은 여성입니다. 여성 100명이 고정 기준이야. 여성 100명. 그래서 여성이 100명일 때 남성의 숫자를 성비라고 합니다. 여성이 100명인데 남성이 80명이면 성비는 80이에요.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여초현상이라고 불러요. 반면 여성이 100명일 때 남성이 120명이면 성비는 120입니다. 이때는 남자가 많기 때문에 남초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여성이라는 거.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 다음, 가임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이것을 합계 출산율이라고 얘기합니다. 합계 출산율. 여성 한 명이 사실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가장 기본적인 인구 관련된 지표입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 바탕으로 요 내용 잠깐 교재 내용 볼게요. 밑에 나와 있는 요 그래프는요, 다다음 시간,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다음 주제에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준비해 봤습니다. 연령층별 인구 구조,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감소했죠. 엄청 감소합니다. 반면 평균 수명 증가하면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증가합니다. 근데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아지면서 결국 얘네들이 커서 청장년층이 되는 거잖아요. 청장년층이 2010년대 중반까지는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감소하는 중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2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추세예요. 당연히 총부양비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반비례하니까 얘가 감소하면서 총부양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소년층의 인구비율이 낮아지고 노년층의 인구비율이 높아지면서 노령화 지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다음 시기별 인구구조의 변화, 아까 다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1960년 유소년층의 인구비율이 매우 높아요. 피라미드형 인구구조. 2015년 낮은 출생률로 유소년층 인구비율이 감소하고 노년층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런 그래프. 그리고 계속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은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아주 높아지면서 이런 인구 구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래로 가보죠. 인구 부양비는 그럼 어떻게 변화했느냐? 자, 1960년에 비해 2015년과 2060년은 유소년 부양비가 낮고 노년 부양비가 높습니다. 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노년층 인구 비율은 높아졌기 때문에. 또한 총부양비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과 반비례하는데 196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총부양비가 낮아졌어요. 자, 유부와 노부를 합치면 총부가 되는 거잖아요. 낮아졌죠. 그러나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감소하면서 총부양비가 높아졌죠. 그리고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과 반비례한다. 2010년대까지 청장년층 인구 비율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자, 이제 마지막 아래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인구 지표 살펴볼게요. 자, 노년층의 인구 비율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어디냐? 자, 대체적으로 청장

청년층의 인구 유입이 많았던 지역들. 어디냐? 세종, 경기 일부 지역. 어디냐면 이런 지역들입니다. 자, 경기도의 서울 주변 지역들. 청장년층 인구 유입이 많았던 지역들. 또한 부산의 유성도시인 김해, 양산. 그리고 청장년층 인구율 높은 조선공업 발달한 거제. 그 다음에 세종. 역시나 최근에 청장년층 인구 유입 많았던 충남의 수도권 인근 지역도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경북의 북부, 경남 서부, 호남 지방의 촐락 등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지역들이 되는 거죠. 촐락 지역들. 대체로 도시는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촐락은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게 되죠. 한편 성비 볼게요. 성비. 군부대가 많은 강원 및 경기 북부, 중화공업 발달한 당진, 거제, 화성 등은 성비가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촐락의 경우 여성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체로 성비가 낮게 나타납니다. 일단 오른쪽 지도부터 볼게요. 자, 성비가 높은 지역들 휴전선 인근, 그쵸? 그다음에 중화공업 발달한 지역들은 성비가 높게 나타납니다. 성비가 낮은 지역들은 촐락. 그리고 서비스업엔 여성이 취업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서비스업 발달한 대도시도 성비가 낮게 나타납니다. 하나 주의할 것은 촐락 같은 경우에는 청장년층 중에서 여성의 유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청장년층에서 남초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노년층에서 여초현상이 나타나는데 결국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 인구에선 여초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청장년층의 성비가 높은 지역은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방금 봤던 촐락, 청장년층의 여성 유출이 많아서, 그 다음에 중화공업 발달한 지역, 그리고 군부대 많은 휴전선 인근, 요 지역들은 청장년층의 성비가 높은 지역입니다.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들. 자, 이제 우리 보충자료 같이 볼게요. 시도별 인구 자료입니다. 꼭 기억해둬야 될 지역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구. 인구는 경기가 제일 많죠. 1,400만 가까이. 그 다음에 서울이 930만. 이각 시도별 인구는 꼭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자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더 정리해 볼게요. 다음, 인구 밀도. 대도시인 서울이 가장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산지 비율 높은 강원이 인구 밀도 가장 낮습니다. 너무나도 산이 많으니까 사람이 살기는 유리한 지역은 아니겠죠. 그리고 대도시들은 대체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난다. 서울이 가장 높다. 다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자,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극히 낮은 데가 있어. 서울과 부산은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자, 여기는 왜 그러냐면은 아이를 낳아서 기를 만한 연령대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대도시이기 때문에 집값 비싸고 환경오염 심해지면서 신혼부부들이 주로 김해나 양산 또 경기도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간 거야. 그래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서울과 부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면 높은 지역들 서울에서 사람들 많이 빠져나온 경기 높죠. 그리고 세종 청장년층들이 최근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유입되면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제조업. 공업도시 울산 역시 청장년층 비율 높기 때문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 높게 나타납니다. 그쵸? 다음, 제주. 제주도 역시나 최근에 청장년층 유입이 많았기 때문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죠. 됐죠? 그래서 서울, 부산 굉장히 낮다. 최근에 청장년층 유입 많았던 울산, 세종, 경기, 그리고 제주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편이다. 다음.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 수도권은 청장년층 유입이 많았기 때문에 서울, 그리고 인천, 경기, 이런 수도권은 청장년층 인구 비율 다 높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표하는 공업도시인 울산도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 높습니다. 다음, 대도시인 대전도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낮은 지역, 전남. 촐락의 특색이 굉장히 뚜렷한 전남은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다시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총부양비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더꼭 알아두셔야 돼요. 반면,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들, 대체적으로 촐락의 특색이 뚜렷한 전남, 전북, 경북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강원도 생각보다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산지 비율 높다 보니까 인구 유입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전부터 거주하시던 분들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생각보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또 하나 주의할 곳은 부산인데요. 부산이 생각보다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요. 청장년층들이 주변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갔죠?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 왜냐면 아이를 낳아 길 연령대 사람들은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갔으니까. 근데 옛날부터 오랫동안 거주해 오신 분들은 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노년층에 진입한 거야. 그래서 부산은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게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종은 당연히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가장 낮죠. 이런 지역들이 특색 있는 지역들입니다. 자, 밑에는 부양비가 나와 있는데요. 자, 부양비는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의 인구 비율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유소년층 인구 비율 낮으니까 유소년 부양비 낮지만 세종은 굉장히 높죠. 노년 부양비 당연히 촌락 특징 나타난 지역도 높고요. 강원도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총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과 반비례하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율 가장 낮은 전남이 가장 높고 서울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노령화 지수 중위연령 전남이다 가장 높아요. 그런데 경북과 강원도 노령화 지수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반면 유소년층 인구 비율 낮은 아 다시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 높은 세종은 노령화 지수가 가장 낮아요. 이렇게 중위연령도 가장 낮고. 다음 성비. 성비는 대도시에서 낮게 나타난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반면 제조업 발달한 울산 역시나 제조업 발달한 충남은 성비가 높게 나타난다. 왜? 남성들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 특히나 시도별 인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자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한 번에 다 외울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주 보면서 전체적인 틀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뒤쪽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꼼꼼히 하시고요. 기선제압오엑스도 꼭 풀어보세요.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선제압오엑스 나와라!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꼼꼼하게 수능특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수치크 인사의 전 한보라입니다. 자, 22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21강에서 정말 다양한 사상 공부했었죠.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 박지원의 이용후생 정덕사상, 그리고 하곡 정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강화학파, 조선의 양명학 사상도 공부했습니다. 사실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조금 더 후반부에 등장했었죠. 위정척사, 그리고 온건계화인 동도서기론 너무 중요했고요. 또 우리 동증원 중에서 동학사상 중요했기 때문에 위정척사와 동도서기론 그리고 동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공부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증원의 그 증산교, 원불교도요, 물론 내신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허투루 넘어갈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워낙 많은 사상이 등장하고

자기들 입으로 복습하고, 네,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겠네요. 자, 우리 그 내용들 같이 한번 문제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동양윤리사상의 의 우리 승특강의 여섯 번째 챕터에 있는 문항들 같이 한번 완전하게 또내 것으로 분석하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라라고 묻고 있습니다. 쓰임을 과학적으로 만든 뒤에 백성의 생활을 넉넉하게 만들 수 있고, 자, 쓰임을 과학적으로 만든 다음에 생활을 넉넉하게 할수 있대요. 백성의 생활을 넉넉하게 만든 다음에 그들의 도덕심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면 일단 뭐가 떠올라야 돼? 이용, 그렇지? 후생, 그리고 정덕 나와야 되겠습니다. 백성의 생활 도구를 과학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면서 이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용이 없으면 후생이 불가능하다. 백성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지 못하면서 그들의 도덕심을 어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후생이 없으면 정덕도 없다. 이용, 후생, 정덕을 이야기했던, 그렇죠, 박지원의 주장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이용, 후생, 정덕이란 말이 없어도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그 워딩, 그 논리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해요. 자, 적절한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얘들아, 기본적인 실학의 특징이었잖아. 보라쌤 친구 중에 진짜 실용적인 친구 있었지.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친구. 경실이 떠오르지? 우리 경세치용. 실은 뭐였어? 실사구시. 이는 이용후생이었습니다. 그 중에 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이거 그대로 풀면, 그렇죠. 실사. 사실에 근거하여. 구시, 오름을 추구해야 한다. 실사구시는 실학의 기본적인 특징이잖아. 여긴 한국 사상이라고 물었으니까 그냥 실학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기 때문에 기억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네, 이게 바로 뭐야? 그렇지, 경세치용이 되겠네요. 경세치용.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질적 풍요의 실현이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잘 봐봐. 물론 실학 사상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중시하는 건 맞아. 그렇지만 이게 파이널이니? 최종 목적, 이제 풍요로워졌으니까 끝! 우리 다 이루었다? 이거 아니었잖아. 자,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물질적인 풍요의 실현이 아니라 오히려 정덕이지. 이용, 후생을 하는 목적은 결국 정덕을 위해서야. 실학도 유교입니다. 결국은 도덕적인 인간, 도덕적인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바른 덕, 정덕의 실현이었네요. 실용이 아닌 명분에 입각하여 경전을 해석해야 한다. 아니죠. 오히려 실학 사상가들은요, 명분이 아니라 어떤 실용성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그렇죠.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양지라고 말하는 것은 능히지, 즉 살아있는 이치, 생리를 가지는 마음의 본체 전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 속의 이치는 살아있는 이치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활동하는 이치인 생리다라고 해석했던 한국의 양명학 사상가는 누구였어? 그렇죠. 정제두, 강화학파 정제두였습니다. 대개 사람의 생리는 능히 밝게 깨닫는 바가 있으면 저절로 능히 두루 통하여 어둠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측은 수호 사양십이 어느 것이나 모두 능히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 이것이 그 고유한 덕으로서 이른바 양지라는 것이며, 그것이 이른바 인이란 것이다. 자, 기본적으로 양명학은 어때? 심외 무리, 심외 무무를 이야기하면서 그 하늘의 이치, 그 천리로서의 그 이치, 그것이 바로 양지이고, 그런 의미에서 양지는 사람의 마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이치는 사람의 마음에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정제두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어? 사람 안에 있는 이치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치인 생리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정제두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인간이 도덕적 판단과 실천의 주체이다. 그렇죠. 왜? 그 양지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강조하고 있네요. 양지를 형성하기 위해 선천적 덕을 실천해야 한다. 왜 틀렸니? 볼 것도 없어. 왜 틀렸어? 그렇지. 양지는 형성하는 것이 아니었잖아. 맹자가 성선설을 이야기하면서 불인인지심, 사단사덕, 양치, 양능을 이야기하면서 맹자도 양지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맹자의 영향을 받는 후대의 다양한 사상, 우리 주희의 성리학, 그렇죠? 왕수인의 양명학 다 공부했는데 결론은 다 무엇이었어? 양지는 선천적이다라는 건다 인정하고 가죠. 당연히 정제두도 양명학 사상가로서 양지가 선천적이다라고 하는 것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틀렸습니다.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마음 바깥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도 뭐야? 이게 바로 양지잖아. 그 양지는 마음 바깥에 있는 게 아니지. 양지는 사람의 마음 안에만 있는 것이고, 그 양지가 바로 천리이죠. 그런 의미에서 심외 무리를 양명학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격 완성을 위해서 개별 사물이 이치 탐구가 필수적이다. 얘들아, 이건 양명학 기본만 떠올려봐도 틀렸지. 자, 개별 사물에는, 그렇지,
그렇지. 이 친구.

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심 외 무리는 양명하게 근본 베이스였기 때문에요. 우리 정제도도 당연히 리을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대답하겠네요. 정답은 기역과 그렇죠. 디귿이 되겠습니다. 근대 한국 사상 가와 나 입장으로 옳은 것 골라라라고 했어. 발문 앞에 시대가 힌트로 주어졌어. 뭐라고? 그렇죠. 근대. 그리고 지역도 주어졌어. 근대 한국 사상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최근에 호화스럽고 경박한 자들이 서양의 물건인 약물을 좋아하고 양복 입기를 즐긴다고 하니 가장 상서롭지 않은 일이며 반드시 바다의 도적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조짐이다. 그러니까 서양에 대해서 굉장히 워딩이 지금 어때? 부정적이죠.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장사하는 사람들이 쌓아놓은 서양의 물건을 찾아 거두어 내 거리에서 불태워 버리고 이후에도 계속 사오는 자들은 외적과 통상한 죄로 다스리는 것 또한 백성들의 뜻을 안정시키는 한 가지 방도이다. 자, 서양의 정신 사악하다 라고 비판하면서 그 사악한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모두가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정신문화와 물질 문화를 모두 거부해라 라고 이야기한 그렇죠. 위정척사 사상이 되겠습니다. 서양의 교는 사뜩하니 즉 악하니 마땅히 음탕한 소리나 자취스러움을 멀리하듯이 해야 하지만 저들의 기는 이로우니 진실로 이용후생을 할수 있다면 농업, 양잠, 의약, 병기, 배, 수레의 제도는 무엇을 꺼려서 피하겠는가? 그러니까 서양의 가르침, 서양의 정신은 거부하지만 물질 문명, 서양의 어떤 도구, 서양의 과학기술, 농업, 양잠, 의약, 병기, 배, 수레와 같은 그런 기술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그 교는 배척하되 기는 본받아야 한다. 무엇이야? 동도석이론. 옹건계화론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만약 저들의 기를 본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들에게 모욕당한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자, 위정척사와 동도석이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당연히 공통점과 차이점은 우리가 정리가 머릿속에 되어 있어야 되겠죠. 서양과 일본의 문물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니라고 했잖아. 위정척사는 서양과 일본에 대한 배척을 이야기하면서 정신과 물질 모두가 다 배척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적 수양이 철저하면 외세 배척은 필요하지 않다? 아니죠. 성약자들로서 성약을 중시하죠. 그렇게 성약적인 내적 수양을 강조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세 배척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악한 척사, 사악한 외세는 배척해야 한다라고 척사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정 척사를 떠올려 본다면 외세 배척 필요합니다. 서양의 발달된 과학기술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동도서기론자들의 대표적인 진술이죠. 서양의 종교와 정신, 이런 건 인정하지 않지만, 발달된 과학기술은 받아들일 수 있다. 이용, 후생을 위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서양 문물을 통해서 유교적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거 아니지. 왜 아니야? 그렇죠. 동도서기론자들은 동도, 즉, 유교적 가치관, 성리학적 가치, 성리학적 신분질서는 지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유교적 가치관의 변화 아닙니다. 민본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신분질서를 철폐해야 한다? 얘들아, 위정척사도 신분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고, 동도서기론도 신분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둘다 인정할 수 없겠네요. 3번의 답은 그렇죠. 3번이 되겠습니다. 근대 한국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 골라라라고 묻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에 바로 친구들이 핵심적인 힌트로 가져갈 법한 뭐가 나와 있어. 그렇지. 사람이 곧 하늘이니 인내천이 바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해라. 사인이어천까지 나왔어요. 누가 나에게 어른이 아니며 누가 나에게 스승이 아니리오. 나는 비록 부인과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배울 만한 것은 배우고 스승으로 모실 만한 것은 스승으로 모시노라. 자, 여기 보니까 남녀차별, 노소차별이 있었던 그 당시에 부인과 어린아이의 말도 그 부인과 어린아이의 마음 안에 천주, 하늘이 다 모셔져 있기 때문에 나는 배울 만한 거 배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다 천주를 모시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즉, 만물은 천주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이치를 알면 살생을 금하지 아니해도 자연이 금해 지리라. 자, 역시 그렇죠. 동학이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자, 동학에서 인정할 법한 내용들, 옳은 진술도 골라보겠습니다. 하늘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이다.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인내천이었죠.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고 길을 바르게 하는 수심, 정기 강조했고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님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기, 화, 지, 신 이런 표현들도 이제는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제 내 것으로 만들고 자꾸만 불라불라 내 입으로 말해낼 수 있어야 돼요. 좋습니다. 기억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오직 인간만이 하늘을 모실 자격이 있다. 여기 봐봐. 만물이 시천주 아님이 없으니라고 일부러 줬잖아. 출제하신 분들이 일부러 주셨죠? 모든 사람.

사람, 모든 만물은 하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이 하늘을 모실 자격이 있다는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아, 모든 사람, 모든 만물에게 다 하늘이, 그쵸? 모셔져 있다.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 안에 하늘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분 남녀 노소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 그렇죠? 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엔 하늘님이 모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평등주의 떠올려 보세요. 충효와 같은 규범을 멀리하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 왜 틀렸어? 이게 틀렸는데 왜 틀렸어? 그렇지, 나와야 돼. 최근에 출제 경향이라고 있어. 굉장히 중요하게 자주 다루어집니다. 동학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적인 차별적 신분 질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보국 안민의 자세, 그리고 성리학에서 중시하는 유교의 좋은 점들은 동학도 받아들인다고 했지? 성, 경, 신의 수양을 강조하고, 인간의 윤리를 강조하는 그런 오륜 중시하고, 이런 거 우리 배웠잖아. 따라서 동학도 어때? 춘과 효와 같은 그런 규범, 당연히 지켜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 이거 다 오륜이잖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다섯 가지 윤리 안에 들어가잖아. 도덕적인 윤리를 강조하는 성리학, 유교의 받아들일 것은, 유교로부터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동학이기 때문에, 충효와 같은 규범을 멀리하고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아요. 근대 한국 사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갑부터 볼게요. 일원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바로 나왔네. 원불교, 박중빈의 원불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안다. 또한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이 다르지 않음을 알며 생로병사의 이치가 계절의 변화와 같이 되는 줄을 안다. 또한 모자라거나 결함이 없이 모든 것을 두루 갖추어 있되 지극히 공평하여 치우침이 없고 사사로움도 없다. 이게 다 서클, 일원상의 진리로 표현이 된다라고 원불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각기 사상이 엇갈리고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하고 쟁투하게 된다. 얘들아, 쟁투라는 말보다 여러분은 이거 뒤집어서 투쟁이라는 말을 훨씬 더 익숙하게 알고 있죠? 서로 싸운다는 거야. 서로 반목, 대립하고 서로 싸운대. 이를 없애려면 원한을 해소한다. 해원, 그렇지. 원한을 해소함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시키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해야 하고, 얘들아, 천지 도수를 조정해야 한다. 기억나니? 천지 도수가 뭐였어? 그렇지. 우주의 운행을 숫자로 나타낸 거라 그랬잖아. 하늘에는 그 수많은 별들의 운행을 숫자로 나타낸 그 천지도수를 조정하는 걸 천지공사라고까지 불렀었죠? 천지도수를 조정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후천에 그 신선의 경치인 성경이 세워진다. 모든 원한이 해소돼서 서로 상생하는 해원상생의 후천개벽을 현세에서 실현시키고자 했던 네. 신흥민족 종교인 증상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강일순의 이제 증상교가 되겠네요. 원불교와 증상교에 대한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런 내용들도 다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1번 볼게요. 일원은 부처의 마음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네. 이 일원상으로 모든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부처의 마음이면서 그러면서 중생의 본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성품이 다르지 않대잖아. 아, 부처와 중생의 성품이 일원상의 진리로서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 유추할 수 있습니다. 출가수행만이 진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그렇죠. 얘들아, 기억나니? 원불교는 생활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한국형 생활불교를 주장했잖아. 그러면서 어때? 이사병행을 이야기하죠. 교리와 교리를 닦으면서 수행하는 것과 일상생활의 삶이 어때? 함께 갈수 있다. 꼭 일상생활을 떠나서 출가해서 수행하는 것만이 진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행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천의 시대는 상극하고 불행한 시기다. 네. 우리 선천 시대에는 다 문제가 많은 시기로 동학, 증상교, 원불교는 규정하고 있죠. 특별히 네, 증상교는요 서로 상극하는 불행한 시기 왜 원한이 많기 때문에 서로 상극하는 불행한 시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원한을 해소하는 해원상생의 후천개벽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전통적인 무속신앙은 배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아니죠. 증상교는 오히려
그 원한을 해소하고 그 원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무속신앙,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전통적인 무속신앙을 배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5번의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견세에서 이상세계의 실현이 가능하다. 너무 중요한 공통점이었어. 여긴 안 나와 있지만, 동학조차도. 동증원, 동학, 증상교, 원불교, 모두가 다 내세가 아닌, 즉, 죽음 이후에 가는 그 내세가 아닌 이곳, 현세에서 후천개벽의 이상세계, 후천시대 모든 문제가 사라진 그런 이상세계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번 아주 중요한 공통점으로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동양사상 가나다의 이상적 인간상이라는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네 가지로서 교화한다. 얘들아, 보살 나왔고 중생을 이롭게 한다 나왔으니까 이거 바로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첫째는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고, 둘째는 좋은 말 하는 것이고, 셋째는 이로운 일이고, 넷째는 중생과 함께 같이 합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인 보살을 우리가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지인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가는 것은 전송하지 않고 오는 것은 마중하지 않는다. 변화에 호응하되 감추지 않는다. 도를 체득하여 아무 조짐도 없는 경지에서 논인다. 언제나 마음을 텅 비울 따름이다. 혹시 얘들아, 우리가 동양의 유불도의 이상적 인간상 정리할 때 쌤이 한번 툭 던졌는데, 이 지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요, 지진신천이니까 도가죠. 친구들이 잘 알고 있지만, 아주 가끔씩 순자도 이상적인 인간을 표현할 때 지인이라는 표현 쓴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이제 지인만 보고서는 너무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고, 블라블라를 더 봐야 되지? 근데, 뭐뭐하지 않는다. 아, 뭐 인위적인 것을 덜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도를 체득해서, 와, 이런 지극한 경지에서 논인데, 우리 논다, 유람선, 뭐 이런 거 공부했었잖아. 소요? 유가 떠올라야지. 소요유. 그렇지. 장자가 논인다는 표현 굉장히 그래서 많이 썼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마음을 텅 비우라고 했잖아. 마음을 청소하는 심재. 왜 이런 거 강조하지? 도는 텅빈 곳에 머물기 때문에 도가 사상가들은 허심, 허정 이렇게 마음을 비워내는 걸 강조한다고 했어요. 나는요. 그래서 도가 사상이 되겠네요. 군자는 근본에 힘써야 하니 근본이서야 도가 생겨난다. 효도와 우애는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다. 효도하고 우애할 줄 알면서 윗사람 거스르기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자, 도라고 하는 워딩 자체는 유교, 불교, 도가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도를 보니까, 아, 인을 실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도덕적인 삶에 대한 도구나. 시비선 악을 분별해서 옳음과 선을 추구하는 그런 인을 바탕으로 하는 도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 다는 그렇지 유교 사상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대승불교 도가 그리고 유교입니다. 이상적 인간상에 대한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 보도록 할게요. 자기 수행의 완성을 중생 구제보다 우선시한다. 아니죠. 보살은요, 자기 수행과 더불어서 중생의 구제를 함께 추구하는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만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건 우리 도가 사상가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이런 인간의 관점에서 막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극복하고 도에 따라서 만물을 평등하게 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장자는 그런 부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절대적인 자유의 경지를 추구한다. 그렇죠. 장자는 이렇게 자연과 하나가 되는 절대적인 자유의 경지, 무라일체의 경지, 소요유의 경지, 만물을 평등하게 두는 나란히 재를 써서, 옳지, 재물의 경지, 만물 제동의 경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인을 갖추고 세속을 떠나며 공직을 멀리한다. 왜 틀렸니? 전반부에는 인을 갖추고는 참 좋아. 그런데 유학사상가들은 세속을 떠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인격을 수양한 이후에는 어때? 그렇지. 세상을 다스려야 되죠. 숙이한 다음에는 치인, 안인해야 되겠죠? 자, 세속을 떠나지 않고요.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게다가 공직을 멀리한다?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숙이, 수양한 이후에는 치인, 안인, 공직에 등용해서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후반부의 문장이 틀렸습니다. 친소를 구별하지 않고 만인을 평등하게 사랑한다 아니라고 했어.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인이라고 하는 건 존, 비,
친소에 구별이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친소를 반드시 구별하고요. 따라서 가까운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을 확장시켜서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천하 만물에게까지 이르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그 인을 출발하는 첫 스타트는 그렇지 가장 나와 가까운 부모님에 대한 효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유학사상가들은 효는 인의 첫걸음이다. 공자는 효가 인의 첫걸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효를 강조하잖아. 그리고 형제자매 간의 우애 있게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신화에 담겨있는 사상적 입장입니다. 오래전 하느님인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였다. 단군 신화가 소개되어 있네요.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니 사미태백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 곳으로 여겨졌다. 이에 환웅은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면서 먹고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곰은 시킨 대로 해서 여자로 37일 만에 변하였으나 호랑이는 천치 못하고 뛰쳐나가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그 여인 웅녀는 신단수 아래에서 아기가 끼를 기원하였기 때문에 그 환웅이 잠시 인간으로 변해 웅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고 당군한 겁니다. 선생님 갑자기 왜 당군 신화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한국의 여러 사상들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상의 가장 그 오리지널한 모습인 단군 신화가 종종 이렇게 연기 교재에 나와요. 그리고 학교 내신에서도 다루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 여러분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제시문 분석 수준에서 한번 살펴본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행복을 중시한다. 너무 유명하죠. 홍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조화되는 세상을 지향하죠. 그렇지. 여기 본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 그렇지. 그리고 땅에서부터 출발한 그렇지 웅녀. 그 둘의 결합으로 어때? 그렇지. 태어난 당군한 거. 결국은 하늘과 땅과 인간의 조화를 담고 있습니다. 내세에서 선한 인간으로 윤회하는 삶을 지향한다? 아니죠. 뭐 그런 모습들 전혀 담겨져 있지 않고요. 오히려 어때? 그냥 이곳에서, 현세에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형, 벌을 배제한 정의와 도덕의 실현을 중시한다. 이런 건 안 배웠잖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했지. 제 시문에 다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요. 가만히 보니까 형, 벌 등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라고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형벌을 배제한 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네요. 답은 그렇죠. 기업가 니은이 되겠습니다. 동양사상 가와 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우리 한번 가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에 순서가 없게 되고 말에 순서가 없으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예약이 융성하지 못하고 그러면 형벌이 공정해지지 못하고 그럼 백성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게 된대. 한마디로 통치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름을 바로 세우는 거야. 그래야지 말도 바로 설 수 있고 그래야지 사회 질서인 예약도 바로 설 수 있고 그래야지 형벌도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고 그래야지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통치의 기본은 정명,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 일단 사상을 물어봤으니까 유교 사상이고요. 요 사람 누구야? 공자잖아. 정명 사상을 이야기한 유학자 공자가 되겠네요. 공자의 유교 사상입니다. 돈은 늘 이름이 없다. 돈은 통나무처럼 소박하지만 천하의 누구도 돌을 신하로 부릴 수 없다. 만약 제후나 왕이 이 돌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이 저절로 복종할 것이고 천지가 서로 조화하여 백성은 명령받지 않아도 저절로 고르게 될 것이다. 자, 돌을 도라고 부르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노자의 도와 덕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도덕경의 첫 구절이라고까지 얘기했었죠. 아, 기본적으로 도가 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자가 되겠네요. 자, 공자와 노자, 즉 유교와 도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로 다스림이 덕으로 다스림보다 우선한다.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덕으로 다스리는 것보다 우선한다? 아니지. 공자가 형벌을 다 배제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야. 법이나 형벌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더 우선하는 건 뭐야? 그렇지. 덕으로 다스리는 것이 형벌로 다스리는 것보다는 더 우선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 이거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덕으로 다스림이 형벌로 다스림보다 우선한다. 덕치를 떠올려 보시면 1번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진리를 언어로 설명하면 예악이 바로 설 수 없다? 아니지. 오히려 이름을 바로 세우라고 했잖아.
이름이라고 한건 언어지. 그러니까 언어를 오히려 바로 잘 세워야죠.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그 언어에 합당한 그 명분을 잘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로 설명하면 질서가 바로 설수 없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인과 의를 강조할 때 백성의 마음은 소박해진다. 아니죠. 오히려 도

사상가들, 여기 나와 있는 노자 같은 도가 사상가들은 인과 의와 같은 인위적인 규범을 강조할 때 백성의 마음이 오히려 어때? 더 삐뚤어진다. 더 왜곡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미추와 빈부의 차이를 분별하면 도에 가까워진다. 완전 아니죠. 우리 노자, 장자도 마찬가지야. 도가사상가들은 이런 미추, 빈부 그런 차이를 분별하는 것 그게 너무 억지스럽다. 그게 너무 도와 거리가 멀다라고 비판하면서 도에 따라서 보면 만물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미추, 빈부 이런 거 분별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덕을 따르는 삶이 필요하다. 아, 이 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덕에 따를 때 이상적인 경지에 이를 수 있어. 얘들아, 유교 사상가들 인정하겠죠? 유학자들이, 유교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덕은 인, 의, 예, 이런 덕. 인의 예치, 이런 사덕, 이런 덕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도가 사상가들도 덕 자체라는 워딩 긍정적으로 사용해. 왜? 도가 현실에서 드러난 것이 덕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가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노자와 장자가 이야기하는 덕은 어떤 덕이야? 이제 나와야 돼. 옳지. 무지, 무욕, 순수, 소박. 순수와 소박을 결합해서 옳지. 순박. 잘했어. 졸졸졸 흐르는 물 생각해봐. 겸허, 부쟁. 이런 무의의 덕을 역시들도 강조하기 때문에 내용은 다르지만 요 정도의 워딩 자체는요. 공통점으로 인정할 수 있겠네요. 8번의 답은 그렇죠. 5번이 되겠습니다. 근대 한국 사상 가와 나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지금 잘못된 거 골라라라고 묻고 있으니까 우리 실수하지 않게 다시 한번 잘 표시해두고 풀기를 추천드립니다. 서양 오랑캐. 서양 오랑캐의 재앙이 오늘날에 이르러 홍수나 맹수보다 더 심합니다. 일단 서양 오랑캐라는 워딩 자체가 서양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잖아. 서양의 정신과 물질을 모두 다 비판하면서 성리학을 지키려고 했던 위정척사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전하께서는 부지런히 힘쓰고 경계하시어 안으로는 관리들로 하여금 이런 사악한 학문의 무리를 잡아 벌을 주도록 하시고 밖으로는 군사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적, 즉 서양의 적을 정벌하게 하십시오. 사람이 되느냐 짐승이 되느냐 하는 관건은 살아남느냐 망하느냐 하는 기틀이 호흡지간에 달려 있으니 실로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어떤 사상? 그렇죠. 위정척사 사상이 되겠네요. 서양의 법이 나오게 되자 그 기계의 정밀함과 부국의 방법에 있어서는 비록 주나라 건국의 1등 공신인 강태공이나 총나라를 다스린 제갈량이라 하더라도 그 사이에 관여하여 논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이런 기계의 사용은 서양의 것이 앞서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달했다는 거 인정합시다. 군신, 부자, 부부, 장유, 부모의 윤리. 이것이 바로 오륜이죠.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오륜이에요. 이 윤리는 하늘로부터 얻어서 본성에 부여된 것인데 천지에 통하고 만고에 뻗치도록 변하지 않는 이치로 위에서 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도는 동양의 성략, 동양의 도를 지키되 술래, 배, 군사, 농업, 기계는 백성에게 편하고 나라에 이로운 것으로 밖에 드러나 기가 되는 것이니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기이지 도가 아닙니다. 기는 서양의 것을 받아들입시다. 대신에 동양의 도는 지킵시다. 그렇죠. 우리 온건계와 동도서기론이 잘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서양의 일상용품을 사용하면 우리의 도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따라서 위정척사 사상가들은 서양의 이런 물질 문물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합니다. 정신과 물질 모두가 다 비판하고 있어요. 외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네, 기본적으로 보국 안민의 자세를 위정척사 강조하고 있죠. 보국 나라를 잘 지키고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보국 안민 정신 자체는 어떤 사상과 어떤 사상의 공통점을 우리 정리했었는데, 그치, 위정척사와 동학의 공통점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삼고 서양의 종교를 수용해야 한다? 얘들아,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렇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왜?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서양의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 라고 보는 게 동도석이죠. 서양의 종교는 동도석이도 어때? 배척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동도석이에서 수용할 것을 주장하는 건 서양의 종교가 아니라 서양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서양의 과학기술이었기 때문에, 종교를 수용해야 한다. 잘못된 진술이에요. 동도서기도 어디까지나 정신은 동양의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서양의 종교는 비판하고 있어요.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서양의 과학기술, 서기는 받아들입시다. 라고 동도서기론에서는 주장합니다. 유교적 인륜 도덕의 보편성과 질서를 중시하고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성리학적인 가치와 질서는 지켜나갑시다. 위정척사와 동도석의 공통점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0: 입니다.
1: 역시 한국 사상 입장입니다. 무릇
0: 이용과 후생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것이 있다면 위로 정덕을 해치게 된다. 일단 이용후생 정덕이 나왔으면 둘 중에 하나야. 그렇지, 실학사상. 박지원의 실학사상 자체인지 아니면 그것을 바탕으로 동도서기론을 이야기한, 그죠? 온공계와의 동도서기론인지 조금 더 한번 읽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백성이 이미 많아졌으면 부유하게 해주고, 부유해졌으면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였고, 관중은 의식이 풍족해야 예절을 안다라고 하였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민생이 날마다 곤궁해지고, 재용이 날마다 궁핍해가는데, 저 사대부들은 소매 속에 손만 꽂고 앉아서 이를 구원하지 않으려는가? 아니면 예법에만 의존하여 편하게만 지내어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것인가? 아, 그러니까, 실하게 그, 원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리학이 공리공론으로 이런 공허한 학문으로 변질되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백성들 굶주린 배를 좀 채워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실용적인 학문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까지만 얘기하지, 여기에 뭐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논의는 없으니까 그 실학사상이네. 우리가 어떤 거 공부했었어? 그렇지, 실학의 이용후생 정덕, 박지원의 사상 같이 공부했었죠. 근데 사실 박지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용후생 정덕을 얘기한 실학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 글은 실학사상가의 박재가의 글인데요. 친구들이 사람 이름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용후생 정덕을 얘기한 실학사상이네, 이 정도 생각하고 푸셔도 괜찮습니다. 기억 볼게요. 서양의 종교와 과학기술은 모두 정덕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 얘들아, 그런 얘기 따로 나와 있지 않잖아. 게다가 천천히 보자. 서양의 종교와 과학기술은 모두 정덕에 방해가 되므로 배제해야 한다? 아니지. 특별히 어때? 이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실학사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자. 청나라로부터 또 어때? 다른 나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기술, 실용적인 것은 받아들여서 이용후생을 이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모두 배제해야 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서양의 과학기술도 정덕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배제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예은입니다. 학문을 실천하는데 도덕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는 서로 양립할 수 있다. 네. 도덕적 가치가 뭐였어? 정덕. 실용적 가치가 뭐였어? 이용후생. 이용후생, 정덕은 서로 양립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렇죠. 니은은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노동을 경시하는 지배계층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네. 노동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지배계층의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라고 실학사상가들은 이야기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유학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려면 공리공론을 지향하고 백성의 후생에 힘써야 한다. 네. 유학의 본래 정신이 뭐야? 정덕의 실현이잖아. 그러려면 이런 공허한 이론만 얘기하지 말고요. 백성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후생에 힘써야 한다라고 이용후생 정덕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의 답은요,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아, 실학사상이구나 정도 생각하시고 풀면 되겠네요. 근대 한국 사상과 갑과을 입장을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어떠한 사상적인 배경이 있을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서양인들을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으로 우리 나라를 자기들의 부속물로 쓰고자 하고, 우리의 산과 바다를 자기들의 창고로 삼으려고 한다. 우리의 몸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고 한다. 우리의 백성을 이렇게 짐승처럼 금수로 만들려고 한다. 만일 교육의 길을 열면 저들의 욕심은 모두 때로 이루어져서 2, 3년 안에 우리 백성 중 서양에 동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서양의 정신과 물질 모두 반댈세. 그렇지, 위정척사. 너무 잘했어요. 서양의 학예는 수행하는 형식은 있으나 신앙이 나타나는 실체가 없어서 그 돈은 허무에 가깝다. 서양을 비판하면서 서양의 어떤 사상을 비판하고 있어. 우리의 돈은 서양과 달라서 한울림의 입법에 의하여 자연 그대로 이루어지는 도법으로 무위이화라고 말할 수 있다. 아, 한울림의 가르침으로. 그렇죠? 한울림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교화시켜야 한다라고 봅니다. 한울림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실천하면 이렇게 나와, 얘들아.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실천해 네 글자로 해봐. 수심 정기가 되겠죠. 하늘님의 성품을 거느리게 되고 하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받아 자연한 가운데 화해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연계 교재에서는 하늘님이 이렇게 많이 주어졌지만 최근에 평가원의 출제 트렌드는 하늘이라고 한 표현을 살짝 아예 안 주는 거야. 확 약화시키거나 아예 빼버려도 친구들이 읽으면서 동학인 걸 파악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묻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읽으면서 한울이 없어도 나는 동학인 걸 찾아내겠다 이런 힌트를
1: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정척사와 동

한글 우리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A는 위정척사가 네, 동학이 아니오. B는 위정척사가 네. 그렇죠. C는요, 동학이 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시는 보편적 수양의 원칙이 될수 있는가? 네. 기본적으로 성약을 강조하는 위정척사. 그리고 심지어는 동학도 성경신의 수양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둘다 예라고 대답할 진술이 되겠습니다. 이첫 번째 선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서양 문물의 주체적 수용을 통해서 백성의 삶을 개선해야 하는가? 얘들아, 위정척사 사상은 서양 문물을 수용하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자라고 하는 입장 인정하지 않았네요. 인과 의의 정신을 계승하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하는가? 그렇죠. 우리 성리학자들은 인과 의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3번의 답은요. 좋아요. 3번이 되겠습니다. 백성이 편안한 삶을 위해서 서양의 종교와 사상을 수용해야 하는 거 아니죠? 동학도요, 서양의 종교 사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리학적인 신분 질서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을 조화시켜야 하는가? 동학은요, 성리학적인 차별적 신분 질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5번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네요. 한국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의 도인이 하늘이 내린 속마음이며 밝은 덕이다.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양심이며 생의 덕이 되고 물의 법칙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밝은 덕이라고 하고 양지와 양능이라고 하며 타고난 천성의 저절로 있는 중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천지의 중이라고 하는 것이다. 생생한 하나의 이 하면서 생리라고 이렇게 한자도 주고 있습니다. 생생한 하나의 이가 깊고 멀면서 널리 퍼지는 것은 성의 근원이요. 근원이요, 나에게 부여된 것으로서 온전하게 갖춰져서 다 같이 흐르며 그치거나 끊어짐이 없는 것은 성의 명인 것이다. 좀 난해한 말들이 많이 써 있지만, 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치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치다라고 규정했던 한국 사상가. 그래, 강화학파, 정제두의 양명학 사상이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기억입니다. 사람은 도덕적 주체라는 것을 자각하고 사욕을 극복해야 한다. 네, 양지를 가지고 있는 도덕적 주체라는 걸 알아야 하고요. 악한 욕심, 사욕은 극복해야 되겠죠. 사람과 마음 밖 사물에는 모두 하늘의 이치가 주어져 있다. 아니죠. 양명학에 따르면 심외무리입니다. 오직 하늘의 이치인 양지는요, 사람의 마음 안에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밖 사물에는 하늘의 이치가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이치를 곧 양지라고 한다. 네. 사람의 마음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이치, 그 생리, 그것이 살아있는 이치고 걔가 바로 양지다라고 정제주는 해석했네요. 사람은 후천적 수양을 통해서 도덕적 시비 판단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얘들아,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이게 뭐야? 그치, 이게 양지잖아. 양지는 시비 지신과 같은 것이다. 라고까지 왕수인은 이야기했죠? 자, 이런 시비 판단하는 능력, 이게 양지인데, 이거는 수양을 통해서 갖추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었네요. 4번의 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아요. 한국 근대 사상. 근대 한국 사상을 공부하고 또 풀고 있습니다. 자, 갑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자. 선천시대는 죄로서 먹고 살았으나 후천시대는 선으로서 먹고 살 것이니 이제 후천의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서 먹고 살 도수를 짜놓았도다. 선천에서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의 일을 지배하여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천지인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며 재화. 각종 이런, 그렇죠? 안 좋은 일들. 이런 재난이, 재앙이 생겨났다. 이에 상제께서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며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 선경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구제하려고 하셨다. 자, 가만히 보니까 선천시대에 원한이 가득 쌓여있고 서로 상극이야. 그것을 개벽해서, 후천 개벽해서요. 아, 모든 원한이 제거된 그런 신선의 경치에까지 이르게 하고자 하는 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증산교. 강일순의 증산교가 되겠네요. 일체 중생의 근본 성품인 일원상을 모시는 것은 그 뜻이 실로 넓고 크니 부처님의 인격만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보다 우주 만유 전체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는 것이다. 우주 만유 전체를 다 부처로 모시고 있는 일원상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박중빈의 원불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마음 자리에 본래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이 없으나 경계를 따라 있게 됨을 알아. 자성의 정과 해와 계를 세우는 것으로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을 없애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개의 근대 한국 사상, 그렇죠. 증산교와, 그렇죠. 원불교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랜 상극의 이치를 풀고 상생하며 살아야 한다. 네, 해원 상생이 근본이었잖아. 해원 상생, 즉 원한을 풀고 상생하면 그렇지? 오랜 상극의 이치는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신과 육체의 조화로운 완성을 추구하면서 번뇌를 없애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육상전을 원불교는 주장하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물질개벽을 정신개벽보다 중시해야 한다? 이런 거 아니라니까. 영육상전은 물질과 정신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물질의 개벽, 정신의 개벽, 함께 이루어질 것을 강조합니다. 뭐가 뭐보다 중요하다? 잘못된 진술, 원불교와 맞지 않아요. 신분과 남녀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얘들아, 우리 동증원, 동아, 증상교, 원불교의 공통점으로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동증원 모두가 다 후천 개벽을 현세에서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당연히 이상적인 사회 속에 차별이 없겠지. 아, 동증원 모두가 다 어떤 신분이나 차별, 신분과 남녀의 차별이 없는 그런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평등의 가치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공통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과을의 공통점으로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요, 그렇죠. 기역, 니은, 그리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 입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늘을 기를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야 하늘을 보실 줄 아느니라. 하늘이 내 마음속에 있음이 마치 종자의 생명이 종자 속에 있음과 같으니 종자를 땅에 심어 그 생명을 기른 것 같이 사람의 마음은 도에 의하여 하늘을 기르게 되는 것이니라. 동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도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종자를 물 속에 던져 그 생명을 멸망케 함과 같아서 그러한 사람에게는 한 평생을 마치도록 하늘을 모르고 살수 있나니 오직 하늘을 기른 사람에게 하늘이 있고 기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없나니 보지 않느냐 종자를 심지 않는 자 누가 곡식을 얻는다고 하더냐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만물에는 하늘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동학의 입장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선한 마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그렇죠. 그 하늘이 뭐야? 이게 바로 한우를 뜻하겠죠? 하늘님이 다 부여해 준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를 모르는 백성은 하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없다. 아니지. 모든 사람은 다 마음속에 하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늘의 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교화해야 한다. 이거 뭐라고 우리 공부했어? 무위이화라고 공부했었죠?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도 알아두면 나왔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마음을 버리고 도를 완성하고 덕을 세우는 길은 없지. 하늘의 마음을 버리면서 도와 덕을 세우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모두 잘 표시한 학생은요. 그렇죠. 무가 되겠습니다. 자, 가와 나 동양사상입니다. 7번과 8번 세트 문항으로 제시가 되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너그럽고 여유가 있지만 작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매사에 안절부절 갈피를 잡지 못하며 남의 눈치만 봅니다. 소인의 지혜란 선물을 주고받고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범위를 떠나지 못하는 것인데도 하찮은 일에 정신을 지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태초의 묘한 이치를 알수 없지만 지극한 사람, 즉 지인은 정신을 시작도 없는 허무한 상태에 귀착시키고 아무런 물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물처럼 흐르며 높은 하늘에 텅 비고 밝은 경지로 나아갑니다. 자, 지인이 나왔어요, 일단. 그러면서 어때? 우리가 문장의 그 느낌을 가지고 이제 공부했으니까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인의예,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느낌이니? 아니면 시비, 선악을 초월해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유의 경지를 말하고 있니? 후자라고 하는 거알수 있죠? 자, 이렇게 그 무엇에도 구애됨 없이 물처럼 흐르면서 텅 비고 밝은 경지로 나아가는 지극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지인 신천 도가사상이다 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가는요, 도가사상과 장자가 되겠네요. 보살이 오래도록 육바라밀을 수행하고 일찍이 한량 없는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며 전생에 선근을 심어 오랫동안 큰 서원을 세웠고 좋은 법들과 교류하며 모든 법의 모양이 공한 뜻을 잘 배웠다고 하면 이 보살은 번뇌의 근본이 되는 대상 같이 행하고 번뇌의 근본이 되는 대상 같이 행하고 회향하는 마음 모든 선근들 무상보리 그리고 온갖 법에 대해 모두 모양을 취하지 않으면서 같이 기뻐하며 무상정 등 정각의 공덕을 돌려 향하게 할수 있다. 역시 말이 어렵지. 하지만 우리가 읽어보면서 알수 있어. 그렇지. 이상적인 인간을 보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때?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그러한 수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육바라밀까지 제시하고 있으니까 나는요, 대승불교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도가와
대승불교 입장으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인간이 세상의 근원인 인격적 존재의 의지를 따라야 한다고 본다? 얘들아, 도가에선 세상의 근원은 도였죠. 근데 그 도가 어떤 인격을 갖고 있니? 막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리니까 그 도의 막 의지를 우리가 막 따라야 하니? 아니었지. 도가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근원은 자연스러움 그 자체인 도였습니다. 이건 어떤 인격적 존재로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덕의 실현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아니죠. 오히려 도가 사상가들은 시비를 분별하는 것, 이것을 인위적인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중도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죠.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극단적인 쾌락과 극단적인 고통이 아닌 중도의 수행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보시를 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실천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아니죠. 이런 어떤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상에 머물지 않는 무주상 보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 경지에 이르는데 지혜의 역할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아니죠. 일단은 얘들아, 대승불교에서는요, 그렇지, 우리 깨달음의 지혜, 반야의 지혜, 이런 것들 계속 필요하다라고 우리 바라보고 있잖아.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상의 입장에서 가와 나 사상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 골라보겠습니다. 군자는 인으로서 마음을 간직하고 예로서 마음을 간직한다. 인한 사람은 남을 사랑하고 예를 지닌 사람은 남을 공경한다. 자,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인과 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자는 인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고 예에 어긋난 일은 하지 않는다. 아주 기본적으로 유교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유교라고, 네, 여러분 생각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맹자의 글이었어요. 유교의 입장에서 우리 두 개의 사상, 가사상과 나사상이 할 수 있는 비판 한번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일을 숭상하고 유능한 자를 등용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그렇죠. 유학사상가들은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고 유능한 자를 등용해야 한다고 봤지만, 도가사상가들은 무위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무위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면서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면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비판할 수 있네요. 인과 예가 실현되어야 사회가 조화되고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왜 도가사상가들은 인과 예를 비판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누구나 도를 성취할 수 있는 성품을 마음속에 타고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모르지 않죠. 오히려 대승불교는 누구나 다, 그렇지, 부처가 될 수 있다. 불성, 도를 성취할 수 있는 성품인 불성을 타고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고 오히려 강조합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러야 덕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왜 간과하십니까? 우리 가는요, 간과하지 않았죠.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기업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복습해보면서 여러분의 고백 후기에 남겨주세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오늘 3회째 되겠습니다. 저는 진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풀 때마다 감동스러운데 이거 진짜 학생들이 많이 알겠죠? 네. 여러분이 진짜 수능 특강까지 하고 수능 완성 전에 또는 수능 완성까지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중요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에 진짜 꼭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당연해. 이렇게 어렵다고, 시간 안에 풀기 이렇게 어렵다고 하다가 점점점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의 유형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나 15번 그리고 20번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일 어렵게 나오는 게 사회복지제도 표문제고 그리고 인구부양비 표문제입니다. 지난 시간 2회보다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야. 65세 이상 맨날 나오죠. 그렇죠?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이고요. 그리고 어디에 속해요? 맞아요. 공공부조에 속합니다. 따라서 A가 공공부조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두 번째,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을 사유로 해서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사회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공공부조의 수급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의 수급자, 그 다음에 비수급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 지역, 나 지역 전체 하고

이 문제 보시면 비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비율이 나와 있는데, 근데 묻는 것은 무엇을 물어본다? 수, 사람의 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관건은 무엇이냐면, 가, 나, 전체의 이 집단의 크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주어진 건 비율만 주어졌어. 이런 식으로 비율만 주어졌어. 그런데 수가 비수급자는 가 지역이 많아, 나 지역이 많아? 라고 하면 답할 수 없는 거야. 왜? 가 지역 전체 크기, 나 지역 전체 크기를 알아야지만 비율 적용해서 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단의 크기를 파악하는 이게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고, 얘가 가장 기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이 지금 이 내용이 숫자 다 있는 거 한번 가볼까요? 여기 65, 55, 61. 즉, 가 지역의 비수급자 비율이 65%. 나 지역이 55%. 그런데 전체는 61%. 이게 바로 뭘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 지역이 있고 나 지역이 있는데 65, 그다음에 55. 여러분 이거 점수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예, 수학 65점 맞았고요. 영어 55점 받았어요. 그러면요, 평균은요, 60점이요. 이렇게 하겠죠. 그쵸? 만약에 여기 국어 하나, 뭐 영어 하나, 수학 하나, 1대1이라고 한다면 둘이 더해서 정 가운데가 바로 평균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떠냐면 평균이 60이 아니야. 61이야. 가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봐. 이것도 역시 생각해보는데 65점, 55점, 수학 하나, 영화 하나, 65점, 55점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국어 봤더니 65점이야.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65점 쪽으로 올라가겠지. 그치? 즉, 가운데에서 가 쪽으로 간다는 건가 집단이 더 크다, 더 많다. 나 쪽으로 간다는 건나 집단이 더 크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60이 아니라 61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디가? 가 지역이 더 많다,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몇배더 많느냐? 이건 지금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줄게요. 여기 간격이 4만큼이고요. 여기가 6만큼입니다. 그래서 2대 3으로 또는 그냥 4대 6 그렇게 해서 가 지역이 600명이라고 한다면 나 지역은 400명이야. 이렇게 2대 3으로 이렇게 그 집단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증명할 수 있어요. 가 지역의 인구를 몰라요. 그래서 X, 나 지역을 몰라요. Y.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즉, X명 중에 65%. 그러면 0.65X지만 그냥 65X 더하기. 나 지역, Y명 중에 55%는 전체, X 플러스 Y가 전체 인구죠. 중에서 61%야.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풀어 보시면 여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4x는 네, 6y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쵸? 네, 6y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와 y의 상대적인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 6대 4 또는 3대 2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풀 수가 없어. 이거 뭐하러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녹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집단의 상대적인 크기를 가 지역은 600명이라고 두고, 나 지역은 400명이라고 두고, 전체는 그래서 1000명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역하고 니은도 다 구할 수가 있는데요. 기역 니은도 이대로 놓고 숫자를 굳이 넣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해볼까? 기역, 가 지역은 기역 비율만큼이야. 공공부조가. 그 다음에 나 지역은 40만큼이야. 그런데 평균은 34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여기가 6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4만큼 떨어져야 되지. 그치? 그러면 여기, 아, 30이구나. 그래서 A가 30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해볼게. 가 지역은 20이에요. 사회보험이 20입니다. 나 지역은 니은이에요. 예. 그렇죠? 전체는 얼마래요? 24래요. 24. 그럼 똑같이 또 하면 되잖아. 어디? 아, 여기는 4만큼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 6만큼 떨어져야 되네. 그럼 니은도 30.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30 이렇게 찾았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을 다 찾았다. 그러면 이제 이거 뭐 그대로 놔둘까요? 예.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게. 기역과 니은은 모두 30이다. 기역과 니은은 모두 30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맞고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이제 뭐가 나왔냐면 비수급자

수는 하고 나왔습니다. 비수급자 수는 하고 물었어요. 각국 전체가. 비수급자 한번 찾아볼까요? 각국 전체는 얼마야? 6,100명. 네. 아, 610명. 6,100명이 아니라 610명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 지역의 수급자 비수급자 수는 얼마가 되죠? 400에 55% 합니까? 220명 됩니다. 220명. 그래서 문제에 뭐라고 했냐면 두 배를 넘는다. 두 배를 넘네요. 그래서 두 번째도 역시 맞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가서 볼게요. 세 번째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는 어떤 제도? 공공부조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부조는 둘 중에서 A죠. 그쵸? A의 수급자 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수급자 수를 찾아보니까 30%, 40%돼 있어. 그러면 3번에, 네. 600에 30%, 638이요. 그다음에 400에 40%, 160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 지역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에 보면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수급자에만이라고 돼 있어. 바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야? 중복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중복을 찾아내는 게이 문제의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제 가입에 적용되는 제도, 즉 사회보험에만, 다시 말하면 비만 해당되는 걸 찾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중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한번 찾아볼게.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해서 그대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비수급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수급자 비율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네. 수급자 비율, 아, 가 지역은 35%야. 그렇죠. 나 지역은 얼마? 45%입니다. 네. 그런데 A랑 B를 더했더니 35를 넘어. 그쵸. 얼마예요? 50입니다. 그러면 중복이 얼만큼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5만큼 중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중복이 15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50인데 그중에서 15는 이쪽 들어가고 저쪽도 들어갔어. 그렇죠? 두 번째 여기도 보겠습니다. 45인데 비수급자는 이두개 더하니까 얼마야? 70이야. 그럼 얼마만큼 중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25만큼 중복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찾았단 말이야. 그러면 4번을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뭐 비만 해당되는 사람의 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만 해당되는 거 한번 볼까요? 20%에서 저 여기 다시 확대해서 볼게요. 가 지역을 보면 여기 20%에서 15%는 중독이야. 중독이야. 중복이야. 중복이야. 그러니까 비만 해당되는 거 5%.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나 지역도 보시면 30 중에서 25만큼은 중복이야. 따라서 비만 해당되는 비율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비만 해당되는 비율은 가 지역이나 나 지역 모두 5%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 지역은 600명 중에 5%고 나 지역은 400명 중에 5%니까 어디? 당연히 가 지역이 더 많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가 지역이 적다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거예요. 정답은 몇 번? 4번. 옳지 않은 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가 지역의 인구 중에서 AB 중복 수급자 비율은 가 지역의 인구 중에서 중복자 비율이 얼마? 15%. 우리 방금 찾았습니다. 나 지역의 인구 중에서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나 지역의 월준 상호부조의 원리 B죠. B의 수급자 비율을 보겠습니다. B의 수급자 비율을 보니까 몇 퍼센트? 30%입니다. 그렇죠? 여기. 그래서 30%. 절반이다. 맞죠? 예. 그래서 정답 옳지 않은 거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네,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강조하지만 바로 여기 지금 요거. 비율만 나왔을 때각 집단의 크기를 판단하는 거 엄청 좋아하고요. 올해까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20번 문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마지막 20번 문제보다는 얘가 훨씬 괜찮아. 왜냐하면 이 문제를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이 하나라도 부양 인구가 뭐지? 15세에서 64세야. 이 비율이 딱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거 부양인구, 다시 말하면 15세에서 64세 인구 비율 나와 있어요. 50, 50, 52, 그 다음에 5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냥 노령화지수가 그대로 나왔잖아. 노령화지수가 뭔데요? 노령화지수 아래 나와 있는 거를 볼까? 여기 쭉 가서 아래 이렇게 보면 유소년 인구 대비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유소년 인구가 얼마? 100이라고 쳤을 때 25입니다. 이렇게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얼마예요? 1대 4입니다. 4대 1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런 식으로 다 하시면 되고, 바로 이 옆에도 나와 있습니다. 150하고 나와 있어요. 150은 뭐겠어요? 그치. 유소년 인구를 2라고 쳤을 때, 노년 인구가 3입니다. 2분의 3 곱하기 100 하면 150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매우 매우 익숙해진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0에서 14세 인구가 0에서 14세 인구가 40이라고 했을 때 10. 이렇게 해야지 25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20이라고 했을 때30 해야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92 하고 나왔어요. 예, 외국에 보면 92.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 100이라고 쳤을 때, 여기 100이라고 쳤을 때, 노년 인구가 92다. 라고 하는 거지. 그치? 이걸 한번 약분을 해서 볼까요? 그럼 25분의 23 되죠. 그쵸? 예. 이거 그대로 들어가네요. 52, 23, 25 하면 100하고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얘는 노년 인구가 얼마? 23. 그 다음에 25. 이렇게 맞춰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100하고 나오는 건 너무 쉽죠. 100은 뭐지? 유소년 인구랑 그 다음에 노년 인구가 같다는 겁니다. 같으니까 어떻게 해? 같으니까 지워지고 뭐만 남아? 100만 남는 거거든. 그치나, 그치나. 따라서 둘이 같다. 여기 50이 있으니까 나머지 50을 둘이 똑같이 나눠서 25씩 나눠 갖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율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T 플러스 10년은 인구가 120명이란. 100명이라고 치면 120, 20%씩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12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비율만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다 됐고, 얘네들을 가지고 한번 뒤에 선지 한번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부양비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노령화지수 나왔습니다. T 플러스 10년의 총 부양비, 여러분 보시면 여기 T 플러스 10년 120, 120이라고 했지만 총 부양비 그 내, 그 안에서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120으로 환산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50분의 나머지 두 개. 그치. 따라서 50분의 나머지 두 개. 다시 말하면 유소년하고 노년 인구의 합이야. 50. 그치. 곱하기 100. 하면 얼마가 나와? 100이지 뭐. 100. 그래서 했고요. 그다음에 각국의 T년의 노령화 지수는 0에서 14세 인구 대비해서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령화 지수는 사실은 주어진 문제 안에서도 나와 있죠. 25하고 나와 있죠. 저 계산할 필요도 없이 위에 나와 있습니다. 4배이다. 맞습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T 플러스 10년의 노년 부양비는 T 플러스 10년 노년 부양비 어떻게 구해요? 노년, 여기 아래 공식이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자주 풀면서 여기 공식 볼 시간이 없는 거야. 15세에서 64세 인구. 다시 말하면 이거 대비해서 여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대적인 크기이기 때문에 120으로 바꿔서 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5분의 2. 그렇죠? 그래서 5분의 2. 아니, 아니죠. 유소년 부양비죠, 이건. 노년 부양비 물어봤으니까 5분의 3. 그렇죠? 그래서 크다 작다면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분의 3이 되는 것이고요.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하고 나왔습니다.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이게 50분의 30이고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바로 여기죠. 바로 요렇게. 그래서 뭐냐면 52분의 25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뭐 굳이 계산을 할 필요가 있나? 그렇죠? 분모는 여기가 더 크지. 그렇지? 굳이 계산을. 그래서 더 크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T 플러스 10년의 노년 인구는 각국이 울국보다 많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년 인구 한번 가서 볼까요? T 플러스 10년의 노년 인구 바로 여기 30%, 25%입니다. 비율이 높고 전체 120으로 집단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것도 계산할 필요도 없이 어떠냐면 각국이 많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양인구는 둘이 어때요? 둘다 50%, 50%입니다. 그러니까 부양인구는 둘이 어때?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120으로 하고 계산을 미리 해둘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저안한 겁니다. 마지막, 각국의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국의 경우

T년이 T 플러스 10년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보면 돼요? 여기죠. 그렇죠. 예, 40%, 20%니까 두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0번 문제, 15번, 20번 문제 다 풀어봤고요. 이제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실내 생활이 길어져요. 왜요? 추우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안에서만 생활합니다.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D의 부족이 뼈 건강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돼 있어. 이거는 인간의 의도 의지와 관련 없는 실내에만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자연 현상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비타민 D의 결핍으로 병원을 찾아요. 네, 실내 생활만 하거나.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돼? 사회문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리을에 비타민 D의 역할이 나와 있네. 칼슘과 이내 흡수를 도와서 뼈와 치아를 튼튼히 하는 그런 역할을 걔가 수행하고 있는 거지. 인간의 의도 의지와는 관련 없는 자연현상이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비타민 D는 연어나 고등어, 이런 거 먹으면 섭취를 할수 있네. 그래서 섭취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사회문화현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기억은 어때? 사회문화현상입니다. 따라서 가치를 내재하고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에 비해서 니은이 자연현상입니다. 인과관계가 어때? 명확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세 번째 가겠습니다. 디귿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현상이야.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리을은 자연현상입니다. 개연성이 아니죠. 뭐야? 확실하고 필연적이지. 그치? 네, 틀렸고. 마지막에, 달리 경험적 자료, 이거. 엄청 나온다.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는 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공통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달리 지우셔야 돼요. 정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이제 2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어떤 문제냐면, 이게 관점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엄청 맨날 나오죠. 여기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하는가?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하면 뭐가 돼? 거시적 관점이 되죠. 기능론, 갈등론이라는 거야. C 아니요 라고 했으니까 C가 뭐야?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는 것이고, 아래에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 어떤 게 그래? 그렇지, 갈등론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A가 바로 얘. 거시적이면서 얘니까 A가 갈등론, 그 다음에 B가 기능론, C가 상징적 상호작용론. 뭐이 정도 문제면 거뜬히 풀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네요. 1번, 가에는 스스로 사회가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균형, 조화, 안정. 예. 사회는 기본적으로 질서와 안정과 균형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이게 가에 들어가면 여기 기능론에 해당되는 얘가 아니요로 나오면 안 되죠. 따라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틀렸고요. 두 번째, 가에 지배 집단의 이익을 사실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 네,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 기능론의 특징.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는 비판을 받는 것도 바로 뭐예요? 기능론입니다. 기능론, 그러니까 외부에서 딱 보길래, 보기에. 그래서 기능론자가 지금 조화롭고 균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군.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군. 이라고 비판받는다는 얘기야. 따라서, 가이 얘가 들어가면 이게 아니오가 하면 안 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들어갈 수 없죠. 그렇죠? 만약에 기억이 얘가 된다면, 네, 기억이 얘가 된다면 갈등론이 얘 하는 질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에 개인의 행위가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잖아. 갈등론이 어떻게 얘라고 해? 그러니까 당연히 틀렸고요. 다음, 니은이 얘라고 한다면 이번엔 이제 니은이 얘입니다. 그러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얘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돼요. 갈등이 필연적인가? 아니죠. 이건 갈등론에서 얘.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좀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정답은 5번이 되겠네. 가에 사회에 내재한 구조적인 모순을 중심으로 여기 나와 있는 사회에 구조적 모순이 내재돼 있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원래 사람은 천부인권이라고 해서 평등하고 인간 존엄성이다. 라고 했지만 현실에 보면 사회는 지배, 피지배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야. 이걸 얘기하는 측면이 어디냐면 갈등론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갈등론 여기는 예라고 말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능론 당연히 아니요. 상징적 상호작용론도 아니요라고 얘기하겠죠.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에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네요. 예, 언제나 나오는 거. A와 비교한 B의 특징을 2개 써라 라고 했고,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는 B와 비교한 A의 특징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해볼게. 중간관리층의 비중이 높은 건 어떤 거지? 그렇지, 관료제죠. 그렇죠?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피라미드형 조직이야. 대규모 조직이야. 그래서 위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아래로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뭐? 가운데 이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걸 관료제의 특징을 적은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아래 옆에 과업수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어디예요?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왜? 매뉴얼이 있으니까.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약속이 중요하잖아요. 각각 제각각 하면 이거 어떻게 효율적으로, 워낙 대규모 조직인데.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높은 건 미매뉴얼, 규약 절차를 강조하는 관료제의 특징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도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 조직의 재량권 자율성. 이게 반대되는 측면이죠? 지금 설명했던 것과. 재량, 자율, 이거 맡기는 건 탈관료제의 특징이 되겠고.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용이한 것도 역시 탈관료제의 특징이죠. 관료제 조직은 워낙 대규모 조직이고 규약 절차를 강조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 변화에 바로바로 탁탁탁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향식 의사결정이 지배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바로 이거지. 위에서 정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방식입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해? 하향식이지. 그래서 이것도 관료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점수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점수를 쫙 확인해 보니까 값이 3점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야? 그렇지. 지금 쓴이 내용이 다 맞아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B가 탈관료제면, B가 탈료 관료제면 얘도 틀려요. A가 그럼 관료제가 되면 얘도 틀리고 얘도 틀려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B가 뭐가 되고, B가 관료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탈관료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틀린 얘기 써서 3점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보니까 2점하고 나왔네요. 2점. 그러면 관료제 쓴건 당연히 맞아야 되죠. 그쵸? 맞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 A가 탈관료제인데 관료제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틀린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2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2점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일단 1점은 확보한 상황에서, 을은 각 문제에서 한 개씩만 옳은 답변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는 틀린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다에 맞는 얘기가 들어가야지만, 다시 말하면 다에 탈관료제의 특징과 관련된 얘기가 들어가야지만 2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가에 업무 수행에 업무의 표준화와 세분화를 중시함. 그런 관료제의 특징을 맞게 적은 것이 돼서 그러면 4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연공 서열도 어때요?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다 역시나 4점이 되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고요.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조직 운영의 효율성하고 나왔어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은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공통점이잖아. 따라서 여기 나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지. 왜? 지금 관료제의 특징, 즉 탈관료제와 비교한 관료제의 특징만 써야 되는데 공통점 썼으니까 잘못된 거 틀린 걸로 쓰는 게 적당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나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엄격한 규약에 따른 과업수행을 중시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규약 절차 강조한다. 그럼 관료제의 특징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질문에 하나만 맞았다라고 했는데 두개다 맞게 돼.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면 안 되죠. 다의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여기 만약에 다의 관료제 특징 들어가면 두 번째 문제에서 둘다다 틀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지.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번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갑과 을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야. 옳지 않은 것인데, 이런 문제의 경우는 어떤 거 묻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얼른 선지 가서 보시면 갑이 소속된, 을이 소속된 거 찾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례에 제시된, 그리고 을의 사례에 제시된. 즉이 문제를 볼때 그래서 빨리 선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소속된 것도 한 번에,
제시된 것도 한 번에 이렇게 해버리면 훨씬 편하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푸는 게 훨씬, 선지를 먼저 분석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갑부터. 고등학교 동창인, 이게 제시된 거네. 제시된 거다 해보세요. 을의 권유로, 을이 다니는 회사로 이직을 했다. 소속된 것도 동시에 쓰면서, 갑, 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거네. 그렇지? 을이 같은 회사에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을과 함께 회사 내 야구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 적혀 있는 것도 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동호회, 사내, 동호회, 사내, 동호회 같이 하는 거. 최근에는 회사 내 축구 동호회에 가입을 고려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이건 소속된 건 아니네요. 그리고 가족의 화목을 해칠 것 같아. 가족은 소속된 거죠. 그러니까 갑의 경우 가족. 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소속된 것도 했고 적혀 있는 것도 다 표시를 했어. 이제 을의 경우를 회사 노동조합에 노동조합하고 나오네요. 그럼 얘는 가입했대. 노조. 이렇게 써줄게요.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야구에 관심이 많아서 회사 내 야구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야구 동호회. 야구 동호회는 앞서서 우리 같이 썼죠. 이게 사내 동호회니까 환경 보호를 위한 시민 단체에도 가입했어. 그래서 얘는 시민 단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단체. 최근에는 갑의 견해로 지역, 거주 지역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할지 고민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 마라톤 동호회. 가입할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소속된 건 여기 있죠? 그쵸. 소속된 건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해볼게요. 소속된 공식 조직의 수는 공식 조직의 수 찾아볼까? 회사. 하나 있네. 그렇지? 한 개. 을이 소속된 공식 조직의 수몇개 있어요? 회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세개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두개 적다. 어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볼게. 갑이 소속된 이익사회의 수. 이익사회는요? 가족 말고 나머지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지. 따라서 회사하고 갑, 사내 동호회. 그래서 두 개. 을이 소속된 이익사회의 수는요? 우리 지금 있는 네개다 어때요? 이익사회입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네 개.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두개 적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갑의 사례에 제시된 비공식 조직의 수는, 비공식 조직의 수는 사내 무슨 무슨 동호회, 이런 거야.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 축구 동호회도 나와 있고 야구 동호회도 나와 있어. 따라서 갑의 사례에 제시된 비공식 조직, 제시된 거니까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을이 소속된 비공식 조직, 을이 소속된 비공식 조직은 뭐밖에 없어요? 여기 사내 야구 동호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몇 개?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같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의 사례에 제시된 자발적 교사체의 수는 갑의 사례에 제시된 거야. 소속된 거 아니야. 제시된 자발적 교사체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여기 사내 축구 동호회 그다음에 야구 동호회 비공식 조직이자 자발적 교사체잖아. 따라서 몇 개?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을의 사례에 제시된 자발적 교사체 찾아볼까? 예, 을의 사례에 제시된 거. 노동조합 자발적 교사체예요? 맞아요. 자발적 교사체입니다. 그렇죠? 공식 조직이자 자발적 교사체지. 야구 동호회 역시. 그다음에 시민단체 역시. 마라톤 동호회 역시 자발적 교사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 내 마라톤 동호회는 공식도 비공식도 아닌. 그러니까 얘가 공식 조직이자 자발적 교사체. 이런 것도 해주면 좋겠지. 예. 사내 야구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이자 자발적 교사체. 시민 단체는요, 공식 조직이자 자발적 교사체. 지역 마라톤 동호회는 공식도 비공식도 아닌 자발적 교사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몇 개야? 네 개야. 그래서 두개 적다? 맞네. 마지막입니다. 을과 달리 갑이 소속된 사회 집단 중에서 본질 의지에 따라서 끝난 거지. 자연 발생적으로 끝난 거지. 이게 바로 뭐예요? 공동사회가 되겠습니다. 공동사회 어떤 건데? 가족. 네, 가족이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과정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정. 가나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순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알아보고자였다. 가가 제일 처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교내 스마트폰 사용 여부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앞에 게 뭐가 되는 거야? 독립 변이 되는 거야.
얘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이 되겠죠. 한 달 후에 A 집단과 B 집단에게 동일한 전과목 모의고사를 보도록 한 후 결과를 한 달 전에과 비교해 보니 이 A 집단에 비해서 B 집단의 점수가 월등히 높았다. 뭔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까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개의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전과목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모의고사 점수가 유사한 학생들을 선정하여 A집단, B집단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A집단은 한 달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했고 그 다음에 B집단은 스마트폰을 금지했다. 그래서 사용 여부가 그래서 바로 다에서 뭔가 자료 수집하는 연구 설계 자료 수집 거기 해서 다에서 그리고 나에서 분석한 내용.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면 다가 나보다 먼저죠. 그렇죠? 마지막에 보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학업 성취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가설을 설정했대요. 그러면 이제 순서 잡아볼 수 있겠네요. 알아보고자였다 라고 하는 가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가설 금지하는 경우에 더 학업 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A, B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A 집단은 사용하게 하고 B 집단은 어때요? 금지했어요. 이 B 집단은 금지했습니다. 금지했더니 여러분 위에 나에서 보시면 B 집단의 학업 성취 정도가 월등히 높았다. 가설이 맞아 떨어지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가라 라가 먼저죠. 가설. 다시 가설을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자료 수집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분석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종속변인, 기억은 뭐야? 독립변인이야. 둘이 반대로 썼습니다. 디귿은 실험집단, 디귿이 보면 디귿은 뭐냐면 디귿 어디죠? 네, A집단. 그리고 B집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설에 보시면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허용하는 경우보다 이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 정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디귿 A집단은 평소처럼 그렇게 하게 한 거야. 그리고 리을 집단에만 이 금지하는 처치를 한 겁니다. 따라서 디귿을 실험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평소처럼 하게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음은 모집단이다라고 돼 있어. 미음. 5개 고등학교 학생 여기가 모집단이에요? 아니지. 모집단은 여러분 어디서 찾으면 돼? 가설이나 연구 주제에서 찾으면 됩니다. 가설이나 연구 주제에서 보면 고등학생의 그다음에 여기 고등학생에 이렇게 나왔어. 따라서 고등학생 전체 집단이 모집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틀렸고요. 자료 수집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가설은 어떻게 돼? 허용되지. 금지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허용하는 경우보다 더 학업 성취 정도가 높을 것이다라고 해서 금지라고 하는 처치를 한 집단, B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가설이 수용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연구 과정에 따르면 어떻게? 가. 주제를 선정하고, 라, 가설을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여기 둘이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렇죠? 정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이제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고, 이 문제는 주류문화, 하위문화, 반문화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의복문화는, 갑국의 의복문화의 A는 가나 모두에 해당한다. 알겠네. 을국에서 의복문화는 다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어. 뭐냐면 가나 모두에 해당한다. 가나 모두에 해당하려면 바로 이 포함 관계죠. 하위문화하고 그 다음에 반문화. 어때요? 반문화는 모두 하위문화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복문화 A는 뭐였던 거야? 반문화였던 거지. 그치. 반문화였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하위문화에 표시가 된 겁니다. 가 나중에 지금 봐서는 어떤 게 반문화이고, 어떤 게 하위문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다가 뭐다? 다가 주류문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을국에서의 의복문화 A는 다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주류문화. 이렇게 찾았죠. 병국에서는 일탈문화로 규정되어 가였던 의복문화 A가 라고 돼 있어. 여기 일탈문화라고 아예 줬네요. 그러면 을탈문화로 규정되어서 가였던 이라고 줬어. 그러면 가가 뭐가 되겠어요? 반문화입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의복 문화 A가 가이자 나이다라고 했을 때이 나가 그래서 아 하이 문화.

0: 사라지는 거지. 최근에는 가하 성격이 없는, 즉 반문화 성격이 없는 하위 문화로 변했다. 저희도 반문화. 반문화 성격이 없는 하위 문화가 되었다. 상대성들이 나타나 있죠. 반문화는 늘 반문화고 하위 문화는 늘 하위 문화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회 내에서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왔던 선제예요. 가 나의 합은, 다시 말하면 반문화와 하위 문화를 합하면 주류 문화 전체 문화가 돼? 당연히 아닌 거지. 그치? 전체가 누려야 주류 문화가 됩니다. 대다수가 누려야 주류 문화이지, 부분 부분 부분이 누리는 걸 합쳐서 전체 문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틀렸고, 이건 진짜 많이 나오는 선지였어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정 지역의 사투리는 가에 해당하지만 특정 지역의 사투리는 하위 문화지.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입니다. 따라서 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가 아닌 나이다라고 하셔야 맞는 것이고요. 다가 나로 변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하면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성. 그리고 반문화가 네, 주류 문화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다 상대성이에요. 그래서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가 나는 다와 달리 달리가 아니에요. 예. 모두 다 뭐냐면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지금 앞에 나온 사례에도 갑국에서 이 의복 문화가 예뭐뭐 을국 갑국의 의복 문화가 뭐 반문화였는데 을국에서는 그 의복 문화가 주류 문화이기도 하고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규정됩니다. 사회 변화나 시대 변화나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틀렸고요.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국에서는 가장 처음에 찾았죠? A는 뭐였어요? 주류 문화 이렇게 가장 첫 번째에서 찾았습니다.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되죠.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7번을 가볼게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하고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죠. 사회 강조하느냐, 개인 강조하느냐인데 다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 만약에 가가 사회가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냐?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럼 여기서 강조되는 측면이 뭐야? 개인 강조하고 있는 거야. 가에 만약에 이 질문이 들어가면 A가 개인 강조하고 있는 사회 명목론, 개인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B가 사회 강조하고 있는 사회 실제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B는 사회 강조하는 거야.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갖는다. 어때? 맞죠. 그쵸? 맞는 얘기고. 두 번째, 나의 사회는 개인은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보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회가 정해준 범위 내에서 행동해.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거지. 이게 바로 나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예라고 했어요. 그러면 B가 사회 강조하는 거, A가 개인 강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B는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그치? 사회 강조하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A가 사회의 실제론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반대로 썼어요, 이렇게. A가 사회의 실제론이라고 한다면, A가 사회의, 그럼 B는 개인 강조하고 있는 사회 명문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사회의 실제론에서 예할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사회의 속성은 개인이 결정한다? 아니야. 사회의 속성은 개인의 합을 뛰어넘는 그 고유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지. 따라서 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B가 명목론이라고 한다면, B가 명목론이라고 한다면, 나 질문에 명목론에서 예할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사회의 구속력이 개인의 자유 의지보다 위에 있다. 그럼 이거 사회 강조하는 건데? 그럼 얘가 안 나오는데? 따라서 이게 들어갈 수 없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가에 개인에 대해서 사회 구조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불가항력적인 존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가항력, 개인이 사회에 저항하는 게 불가해. 이거야.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거지? 사회를 강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들어갔어. 그러면 A가 사회 강조하고 있는 사회 실제론, B가 개인 강조하는 사회 명목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당연히.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나에 들어가는 건 개인 강조하는 사회 명목론에서 예할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돼. 개인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사회 규범이 존재한다. 개인 강조하는 거네. 사회 규범도 개인이 옳다고 믿으니까 존재. 개인 강조하고 있는 거네. 딱 들어가면 딱 맞아요. 근데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니까 여러분 몇 번?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8번 문제예요.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고, 자, 이 문제는 아래 딱 보면 뭐 사회 운동,
1: 사회운동에 대한 문제.
0: 왜냐면 여기도 운동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은 현재 정치제도 중 일부가 현 사회에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게 과거에 채택했던 정치제도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과거에 했던 걸로 돌아가자. 아니, 복고적인. 이것도 사회운동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외국에서는 현재의 정치제도 중 일부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번. 기혁은 사회 구조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맞아요. 근본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걸 혁명적이라고 하거든. 근데 일부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과거에 채택했던 그 제도들을 몇개 다시 도입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혁명적, 근본적인 변화.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그치? 두 번째, 니은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에요. 개혁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변화 싫어해. 이건 바로 뭐야? 보수적인 거지. 그래서 아니고요. 기업과 달리 니은은 뚜렷한 사상과 신념에 기초한 지속적인 활동이다. 여기 밑줄 긁어 있어. 뚜렷한 사상과 신념이 있어.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 집단, 이 체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뚜렷한 신념, 사상의 기초에서 하는 걸 사회운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 니은 모두 사회운동이라고 볼수 있거든. 달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보면 니은과 달리 기업은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두개다 변하죠. 여기 몇 개의 제도를 과거에 했던 것으로 다시 도입하자. 이것도 변하잖아. 이것도 역시 변하고. 둘다 모두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사회 운동은 복고적 성격이건 개혁적 성격이건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거지.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 머튼의 아노미론, 차별규제이론, 낙인이론이다. 되어 있습니다. 예. 교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됐어.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다. 라고 했어요. 뭐지? 그렇지. 머튼의 아노미론입니다. 그러니까 A가 머튼의 아노미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B씨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객관적 기준이 없는 게 뭐죠? 낙인이론입니다. 그래서 낙인 찍히면 2차적 일탈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보는 것은 여기서 아노미론, 머튼의 아노미론하고 그다음에 차별 교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BC가 되는 건데 아노미론을 A라고 했고 둘 중에 한 명은 틀렸겠구나 싶죠. 그렇죠? 그리고 B는 병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일탈 행동을 학습했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B를 뭐로 본 거예요? 차별 교제 이론으로 본 겁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네요. 을과 병이 옳게 얘기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가 틀린 거야? 즉, 갑이 이렇게 틀렸고. 그러면 A가 머튼의 아노미론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B는 차별 교제 이론. 그러면 C가 머튼의 아노미론. 그러면 A가 낙인론. 다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B가 차별 교제 이론, C 아노미론, A가 낙인론. 다 정해졌어. 이제 아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는 모두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건 어떤 거? 아노미론만 해당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머튼의 아노미론은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괴리예요. 그래서 사회 제도가 미비한 거. 그러니까 거시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거시적 차원,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건 아노미론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두 개를 A, B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하나만 해당이 돼요. 즉 C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한 명만 옳게 얘기했어요라고 했으니까 옳게 얘기한 애가 무가 되겠네요. 그렇죠? 옳게 얘기한 애는 무입니다. 이한 명은 무. 이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B는 정상 집단과 어울려라. 맞지? 예,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서 학습하니까 차별교제 이론 맞습니다. 니은. C는 일탈 행동이 개인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건 바로 누구 입장이야? 낙인 이론의 입장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회적 반응이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규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네, 틀렸고요. C가 아니죠. C는 아노미론이니까. 그래서 틀렸고, 다음. A, B는 모두 이것도 중요한 거죠.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거,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건 차별 교제에서 사람들이 낙인

찍어서. 그래서 A, B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차별적인 제재라고 돼 있어. 차별적인 제재는 누구 거지? 차별적인 제재는 여러분 낙인이론 겁니다. 다시 말하면 A께 되는 거야. 그래서 차별 제재 이거를 차별 교제이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1차적 일탈을 했어요. 가벼운 일탈을 했단 말이야. 근데 누구는 낙인 찍히고 누구는 안 찍힐 수도 있어. 이게 바로 차별적인 제재야. 그래서 가에 A는 낙인 이론에 여기 가에 맞는 얘기가 들어가야 돼. 뭐 맞는 얘기 해야 되거든. 딱 맞는 얘기 했어. A는 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 이제 1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예, 이거 기본표 연습하기에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표를 그려볼게요. 부모, 자녀, 상중하. 진짜 기본표 연습. 그다음에 상중하. 그리고 100.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어디? 여기 대각선이 뭐예요? 상상, 중중, 하. 그래서 일치하는 거죠? 그렇죠? 일치. 하거나 불일치. 불일치가 뭐예요?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이동엔 뭐가 있는데? 상승 이동하고 하강 이동 있지. 그치?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 구성 비율 하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 상중하에, 이 상대하는 1대1이야. 그치? 예, 상대하는 1대1이고, 여기 보면 하 대비 중은 2야. 그러면 여기 부모의 상, 중, 하에 상대적인 크기라면 1대 2대 1 이렇게 되는 거네요. 어렵지 않죠? 네. 그럼 100으로 맞춰보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50, 25, 25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잔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이 2일 때 하가 얼마래? 5래. 그치. 그 다음에 하가 5일 때 중이 3이래. 그대로네. 2대 3대 5 이렇게 되네요. 2대 3대 5입니다. 예, 100으로 맞추려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예. 다음 가서 볼까요? 각 자녀 세대, 여기 자녀 세대의 각 계층의 인구 중 이동한 인구의 비율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동한 인구의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동한 건 여러분 봐봐. 자녀 세대 상에서 이렇게 봐봐. 상에서 20 중에서 이동한 건 여기가 이동한 거지. 중하로 떨어진 거예요. 두 칸이야. 두 칸에 나눠서 써야 돼. 그렇기 때문에 20 중에서 이렇게 이동했거나 아니면 어떻게 됐어? 여기 일치하잖아요. 일치 비율을 반대로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치 비율을 우리 먼저 써줄까? 일치 비율을 써줄게. 여기에다가 일치. 자녀 세대 상에서 25%가 이동했으면 75%가 일치하겠네. 80%가 일치하겠네. 그다음에 얼마? 40%가 일치하겠네. 그러면 써볼게요. 상, 20 중에서 75%, 4분의 3입니다. 15가 일치했어요. 그쵸? 30에 80%, 38에 24가 일치했어요. 50에 40%, 54, 20이 일치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하나만 뭔가를 주면 됩니다. 그게 어디 있어? 여기 보시면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여기. 부모가 중층인 자녀 중 하층인 자녀의 비율은 50%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대로 가서 하면 되지. 부모가 중층인 여기 자녀 중에서 절반은 뭐가 있다고? 하층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요 칸이잖아. 50의 절반 얼마? 25가 이렇게 하강 이동했습니다. 하층으로 갔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를 했으니까 다할 수가 있어요. 여기 1 쓰면 되죠. 15, 1 했으니까 얼마? 4 쓰면 되죠. 여기 1. 여러분 쭉 돌려가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5가 되겠네. 그럼 여기도 5가 되겠네. 다 되었습니다. 그래 놓고 한번 해볼까? 여기 1, 4, 1, 4, 1. 여긴 다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상승이동이지. 그치? 여긴 상승이동입니다. 왜? 부모는 중한대. 중한대 자녀는 상으로. 또는 한대 중으로 갔기 때문에 상승이동이 6 하고 나온 겁니다. 그쵸? 나머지 또 어디? 여기 5, 5, 25. 이건 어때? 하강이동이지. 그치? 그래서 예, 하강이동. 하강이동 해보면 얼마? 35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체 자녀 중에서 세대 간 이동을 한 자녀는
60% 미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0까지 갔네. 예. 근데 60% 미만이 맞긴 맞죠. 왜냐면 35랑 6을 더해서 41이니까 60%가 안 되긴 합니다. 한참 떨어져 있네. 근데 아무튼 맞지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상층인 자녀 중 중층인, 부모가 상층인 자녀 중 중층인 자녀의 비율과 그대로 부모가 상층인 자녀 중25 중에서 중층인 자녀 5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부모가 비율과 하층인 자녀의 비율. 그렇죠. 25 중에 5. 뭐 이렇게 쓸 필요도 없네요. 사실은. 어디냐면 바로 어디 말하고 있냐면 이거 이거. 예. 상층인 자녀 중 중층과 하층의 비율이 5% 5%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같다. 맞고요. 다음 D급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뭐예요? 중층이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요. 자녀 세대는 피라미드요. 그래서 사회 통합에 유리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부모가 중층인 자녀 중에서 상층인 자녀의 비율과 부모가 중층인 자녀 중에서 부모가 중층인 자녀 중에서 상층인 여기 이렇게 1. 그다음에 부모가 하층인 자녀 중에서 중층인 자녀 여기 1. 됐네요. 어때? 그렇지. 그래서 같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아니죠. 예. 이 비율을 계산해야 되죠. 네. 다시 쓰겠습니다. 중층인 자녀 중 상층인 자녀의 비율. 1, 1 이렇게 했네요. 중층인 자녀 50 중에서 얼마만큼? 1만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하셔야 되고, 부모 하층인 거 얼마예요? 25 중에서 1만큼 차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는 몇 퍼센트? 2%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몇 퍼센트? 4%가 되는 거죠. 예, 같다라고 할 뻔했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걸 비율 계산하는 거. 중, 비율. 그 다음에 중, 비율. 하면 다음과 같이 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기본 문제입니다. 꼭 풀어보셔야 되는 것이고, 11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진화론, 순화론입니다. 예. 이 문제도 약간 그냥 훅 읽고 가다 보면 안 틀려야 되는데 틀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사회 변동 이론 A는 사회가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단계적으로 변화한다고 보는 A에 대한 설명이야? B에 대한 설명이야? 그렇지, B지. A가 이러한 B와 달립니다. 따라서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 분화된 상태로 간다. 단계적으로 변화한다라고 보는 게 이게 진화론이고요. 진화론이 여러분 A가 아니라 뭐야? B야라고 보는 B입니다. 그러면 A가 뭐가 되죠? 순환론. 이거 반대로 써서 혹시 틀린 학생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달리 A는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을 거친다라고 보고요. A는 B와 달리 가라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A가 뭐냐면 순환론. 여기 가에는 순환론의 장점. 론의 장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 나에는 B는 A와 달리 B가 뭐가 되는데 진화론의 장점. 나에는 진화론의 장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가의 순환론의 장점이에요.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그렇지. 왜 어떻게 순환론이 나온 거야? 긴 역사 속에서 보니까 흥망성쇠, 흥망성쇠 하더라. 정답은 바로 1번이 됩니다. 옳은 거. 나에는 사회 변동의 방향을 예측하여 대응하기에 용이하다. 맞죠? 왜? 진화론의 경우에는 사회가 진보 발전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예측하면 돼.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딱 맞아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서구 중심적이야? 아니지. 진화론이 서구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운명론적 관점 어떤 거야? 흥망성쇠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어. 예. 즉 순환론입니다. A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B는 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사회 변동은 사회 발전이다 라고 보는 건 진화론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모두라고 말하면 안 돼. 진화론 B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문화 변동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을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그래서 각국의 국민들은 각국의 문화 요소를 버렸어. 그리고 을국의 문화 요소 B를 향유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전통적인 문화 요소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타 문화 요소를 받아들인 거야. 뭐하지? 동화된 거죠.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받는 과정이니까 직접이겠네.

이런 것들을 추론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을국은 병국과의 접촉으로, 간접 접촉일까? 아니면 간접 전파일까? 직접 전파일까? 아무튼 접촉했어. 외부와 접촉한 거야. 그래서 병국의 문화요소 C와 을국의 문화요소 D의 정체성이 모두 남아있는 새로운, 항상 이 구조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지? 융합. 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각국과의 또 접촉이야. 네, 이것도 역시 접촉, 외부와의 접촉인 거죠. 그래서 외재적 요인이 나타났습니다. 각국의 문화유서 A를 받아들여서 기존에 향유하던 F와 함께 같이 나란히, 그러니까 뭐가 나타난 거야? 병존이 나타난 거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에서는 문화 병존 아니지, 그치?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각국과 달리 병국에서는 문화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갑을 병국 모두 어떠냐면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서야. 그러니까 달리가 아닙니다. 다 외부와의 접촉이니까 외재적인 전파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틀렸고, 을국과 달리 병국에서는 동화 아니에요. 동화 안 나타났습니다. 예, 병존이 나타났죠. 그렇죠? 병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융합이 나타났죠? 그렇죠? 융합이 나타났습니다.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을 병국과 달리 갑국에서는, 여러분 갑국에서 지금 여기 강제적 문화적변이라고 나왔는데 식민 지배면 무조건 강제적 문화적변입니까? 아니죠. 예. 자발적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을국이 식민, 을국이 이걸 강요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강제적 문화적변이라는 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3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 갑은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가수 대학교 막 이렇게 나왔네요. 문제에서 뭐 묻는지부터 먼저 파악하고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위, 사회화 기간, 그리고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역할 갈등, 그래서 사회와 지위, 역할에 대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가수가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포기한 갑은 음식점 주방 일을 했고요. 음식점 사장은 이러한 갑의 태도를 높이 평가해서 음식 만드는 법 가르쳐줬어요. 음식점 차렸어. 그리고 아빠가 되었어요. 가수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예, 경연대회 나와서 1등 했어. 인기 날로 높아졌어. 그래서 이제 막 가수로 길로 들어섰어. 영화배우도 됐어. 네. 근데 영화배우 가수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거 할지 더 고민이 됐어. 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나오는 거. 기억. 가수. 가수. 그 다음에 사장. 아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수하고 사장은 아빠 달리 성취지예요? 아, 이제 그만 나와도 될것 같아. 우리 이건 진짜 안 틀릴 것 같아. 다 뭐야? 다 성취지야. 아빠, 엄마, 아내, 남편. 다 성취지이다.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니은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 맞아요. 대학교는 공식적 사회기관 맞습니다. 학교, 교육기관.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1차적이야? 기초적이야? 아니야. 전문적이야.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미음은 1등을 한 거야. 1등을 한건 기억으로서, 가수로서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을 때 경연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 거거든. 아직 가수가 되기 전입니다. 따라서 가수로서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야. 틀린 거죠. 네 번째, 비읍은 인기가 날로 높아졌어. 이 역할 행동이야? 아니지, 역할 행동은 갑이 지위에 맞춰서 실제로 수행한 것입니다. 그게 역할 행동이에요. 인기가 높아진 건 이걸 역할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틀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 내가 가수로도 영화배우로도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데 뭐에 집중하지? 이거 역할 갈등이야?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역할 갈등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지위에.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들이 충돌하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역할 갈등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14번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면접법, 실험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AD의 특성에 대해서 맞는 자료 수집 방법을 있는 대로 쓰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다음에서 주어지는 특성들과 관련해서 이제 정답을 우리가 먼저 정리해 봐야 되겠죠.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가? 이건 모두 해당이 되는 거지. 학교 생활 만족도?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어떻게? 예, 질문지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법으로 할 수도 있는 거야. 예. 그리고 어떤 뭐 흡연에 대한

대한 뭐 거부감 정도, 우리 앞에서 봤던 문제죠. 그걸 실용법을 통해서 거부감 정도, 이거 주관적인 인식이지. 실용법을 통해서도 했어. 따라서 이건 뭐냐면 모두입니다. 모두. 그런데 갑이 두 개만 썼으니까 첫 번째가 틀린 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점수는 3점. 그럼 나머지가 세 개가 다 맞았다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끝난 거지. 그쵸? 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가? 바로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 어떤 연구야? 양적 연구야.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게 뭐가 있어? 질문지법과 실험법이 있습니다. 아, 질문지법과 실험법이 B하고 D구나.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수집한 거, 이거 참여 관찰법이죠? 참여 관찰법이 C구나. 그럼 다 했습니다. 참여 관찰법이 C네요. 그쵸? 그러면 A가 면접법이네요. 그쵸? 예. 그리고 B와 D 중에 실험법하고 질문지법만 구분하면 되는데, 제일 아래 얘도 엄청 많이 나오는 거. 뭐냐면,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엄청 많이 나오죠. 어떤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에서도 보셨습니다. 면접법과 질문지법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면접법이 뭐였어요? A였어요. 그러면 B가 바로 질문지법이겠구나. D가 실험법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비해 B는, A에 비해, 면접법에 비해 B, 질문지법. 자료를 통계적으로, 양적 자료 수집하는 거니까 어때? 그렇지, 맞는 거지. 그렇지. 두 번째, A에 비해 D는 실험법입니다. 정서적 교감을 중시해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질적 자료의 수집에 주로 활용되는 것은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이죠. 여기서는 어떤 거? AC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갑의 답안 내용 중첫 번째 특성에 대한 답안 내용이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왜?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 해서 여러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15번은 풀었고요.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에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예, 이게 사실은 얘가 단독으로 우리 잘 나오지는 않는데, 최근에 출제 경향은. 그런데 파이널에서는 지금 2회, 3회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기능론, 갈등론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기억과 니은이 예 아니면 아니오 중에 하나라고 돼 있어.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냐면 두 번째입니다.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는가? 라고 하는 거야. 기능론자 눈으로 보건 갈등론자 눈으로 보건 어때요? 사회 불평등은 누구의 눈으로 봐도 어느 시대나 사회를 막론하고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바로 니은이 예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예입니다. 니은이 예면 기억이 뭐? 아니요. 그래서 기억이 아니요. 예. 이렇게 되네. 그러면 첫 번째 거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거에 사회제도는 지배, 피지배 관계를 재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지배, 피지배 관계를 전제로 설명하고 있는 관점은 바로 갈등론입니다. 따라서 예라고 하는 B가 갈등론. 그 다음에 A가 뭐? 기능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가는 거, 갈등론이 예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봅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보는가? 맞아요? 그렇지.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은 보편적이지만 제거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기능론은 그에 비해서 어떻게? 불가피하다. 자원이 희소한데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평한,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차등 보상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거해야 된다가 들어가면 딱 맞아요. 근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어때? 틀린 거지. 두 번째 가볼게. 사회적 희소 가치의 차등 분배가 개인의 성취 동기를 자극한다라고 보는 건 이건 누구야? 기능론의 입장인 거야. 예. 갈등론은 차등 분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등 분배의 기준을 기득권자 또는 지배층이 그들의 계급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거거든. 예, 들어갈 수 없습니다. A 기능론은 B와 달리 직업 간 사회적 중요도에 차이가 있다. 맞아? 그렇지.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 기능론에 대해 전제는 뭐라고 했어요?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했습니다. 유기체에 더 중요한 기관이 있고 뇌, 머리카락보다 덜 중요한 기관이 있는 것처럼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비갈등론이죠. 갈등론은 귀속적 요인, 뭐 가정 배경이나 권력이 훨씬 더 많이 좌우하고 있잖아.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7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가볼게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A는 기억이고 C는 니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예, 아니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사대주의지. 지금 A와 C의 응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A와 C 중에 예라고 한 사대주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 비판을 받는 건 뭐예요?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여기에 모두 비다, 아, 모두 니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A와 B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문화 중심주의만 예라고 하고 A, B가 같은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A, B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아니고 자문화 중심주의는 그래서 C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단 찾아낼 수 있고 니은은 바로 뭐가 된다? 아니오다라고 하는 것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니은이 아니오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 그러면 기억이 예. 그러면 결국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정체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대주의거든. 그의 질문에 대해서 A가 예라고 했으니까 A가 사대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A가 사대주의고 B가 상대주의고 그리고 자문화중심주의가 C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어떤 응답에 대해서 B, 우리 B 찾았는데 B가 상대주의. 상대주의는 예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C, 자문화중심주의는 아니요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 게 가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제 보겠습니다. 가에 다른 사회와 문화적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가? 상대주의가 얘라고요? 아니잖아. 그치? 따라서 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에 문화가 우열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가? 이건 어때? 그렇지. 상대의 문화 상대주의는 우열 평가하지 않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라고 할수 있고 자문화중심은 아니야.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딱 맞아요. 그런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어때? 틀린 거지. 그치? 다음. B는 AC와 달리, 상대주의는 AC와 달리, 각 사회의 문화가 형성된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죠. 그래서 그 사회의 맥락 속에서, 그 사회적 상황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맞는 얘기가 되고, 문화제국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가? 문화제국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건 어떤 거죠? 저 우리 문화가 최고야 라고 하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그렇죠. 자문화 중심주의가 그렇습니다. 이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없다. 맞아요. A는 뭔데? 그렇지. A는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아니요. 제국주의로 아니요. 라고 말할 거고 상대주의도 아니요. 라고 말할 겁니다. 둘다다 아니요. 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는 질문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 18번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다음 문제 여기에 지난 시간에도 이거 나왔네요. 산업사회 정보사회와 관련된 문제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건 요즘 최신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여기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관료제, 탈관료제, 대중매체 할때 계속 다 연결이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원화 정도. 여기 보면 A가 B보다 높게 나타나는 비교 기준을 세 가지만 써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의 답안을 보면 첫 번째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사회 다원화 정도. 어디서 크게 나타나지? 탈관료제에서. 아, 탈관료제가 아니라 정보사회에서. 예, 정보사회에서. 정보사회 탈관료제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도 어때요? 그렇지, 정보사회지. 그런데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는? 그렇지, 산업사회죠.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예, 산업사회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정보사회에서는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서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평가 기준에 가서 보니까 두 개의 비교 기준만 옳게 적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 옳게 적었다는 거야? 첫 번째하고 두 번째고, A가 뭐다? 정보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달라지겠지. 그렇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라고 하면 정보사회에서 분권화 정도가 크게 나타나지. 의사결정이 집중되어 있는 건 산업사회 관료제 조직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의 경우는 산업사회 정보사회 특징 비교하는 건 이런 식으로는 최근에 안 나오는 추세지만 관료제, 탈관료제, 뭐 정보사회와 산업사회 대중매체 할때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점수는 몇 점이 된다? 2점이 된다. 맞죠? 그렇죠? 왜? 두 개가 맞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맞고요. 두 번째. 만약에 가해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 간에 이거는 우리 대중매체에서 했던 거죠. 구분이 명확성 정도. 어디서 커? 산업사회에서. 전문가 집단이 정보를 만들어내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틀린 게 되고 그러면 점수는 몇 점이 되죠? 정보사회 특징이 아니니까 1점이 됩니다. 맞죠? 세 번째, 만약에 기억에 1점이 들어가게 되면 가해는 맞아 산업사회의 특징이 들어가게 돼야 돼요. 산업사회의 특징이 들어가면 됩니다. 익명성 정도 어디서? 그렇지 정보사회에서 크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다음 가겠습니다. 만약에 2점이 되면 가해 정보사회의 특징이 맞게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를 미치는데 미치는 공간적 제약의 정도는 작습니다. 왜? 왜? 이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얘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기역, 니은 해서 여러분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1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 보시면 빈곤의 유형 중에 A는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A가 뭐야? 절대 빈곤이야. 그렇지? 절대 빈곤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B는 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소득이나 자원을 적게 가져서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이 정의 그대로 나와 있죠? 그렇죠? 뭐가 됩니까? 상대 빈곤이 됩니다. 갑국은 전체 인구 중에서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보고 뭐냐면 A가 절대 빈곤 이렇게 쓸 거고요. B가 상대 빈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갑국. 갑국의 정보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체 인구 중에서 A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80%이며 라고 했습니다. A, 즉 절대 빈곤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 80%래. 그럼 절대 빈곤이 몇 퍼센트겠어? 20%지 뭐. 그렇죠? 예. 그리고요. B에 해당하는 가구는 모두 A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포함 관계를 따져보면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라는 얘기야. 그러면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몇 퍼센트여야 될까? 그렇지. 20%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이 만약에 20%면 그 20%는 모두 절대적 빈곤이 20%고 상대적 빈곤이 18%면 모두 절대적 빈곤에 포함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입니다. 다음. 을국을 이렇게 가볼게요. 전체 인구 중 B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의 비율이 70%이며 B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 70%래요. 그러면 B에 해당하는 가구가 몇 퍼센트인 거야? 30%지 뭐. 그렇죠? 예. 그리고요. A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은 20%이다. 타였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 빈곤율은 갑국과 을국이 같다. 맞아요. 20%로 같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상대적 빈곤율은 을국이 갑국의 두 배를 넘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을 어디 봐야 돼요? 여기입니다. 두배 넘어요? 모르지. 그쵸? 왜냐하면 갑국의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이 20% 이하다라고 하는 정보만 있는 거지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A와 달리 주로 저개발국에서 나타난다라고 돼 있어. 상대적 빈곤 가구가 주로 저개발국에서 나타난다. 맞아요? 아니지.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절대적이나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든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절대적 빈곤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저개발국이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A, B는 모두 사회 구성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수 있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둘다다이 빈곤의 기준선이 존재하는 객관적인 빈곤이지만 내가 절대적 빈곤이든 상대적 빈곤이든 그 빈곤 상황에 빠지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갖게 될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공통점으로 네, 모두

0: 이건 꼭 체크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 해서 여러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2회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역시 이게 시간 안에 점점 가면 이제 점점 갈수록 시간 안에 풀수 있게 될 텐데, 3회까지는 아직도 또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하면서 이게 시간을 줄여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도 여러분 20문제 푸느라고 애쓰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진짜 시험처럼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굿럭 투유.
1: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이용해 악성 코드 설치 후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날로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스미싱 예방법과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만약 주소를 클릭했다면 최근 다운로드한 앱을 검색해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을 삭제합니다.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공동인증서는 폐기하고 비밀번호는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피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는 112에 신고해 더 큰 2차 피해를 막도록 합니다. 스미싱 사고 예방법을 기억해 피해를 차단하세요.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엇바 모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13강에 오셨어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었냐면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 단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엔 뭐에 대해서 말을 할 거냐면 짠!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을 오늘 마무리 지어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출 문제에서 수식어와 준동사가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지 마무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원을 들어갈 거냐면 연결어의 활용이라고 하는 단원을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연결어라고 하는 것이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알고 있죠. 왜냐하면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결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결어의 활용에 대해서 오늘 개념 부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지막으로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오늘 첫 번째 풀 문제는요, 16번 문항이고요.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번 문제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Like life in traditional society, but unlike other team sports, baseball is not governed by the clock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치 삶은 삶인데 어떤 삶 같지?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삶과 같지만, but unlike other team sports, 다른 팀 스포츠와는 달리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직 진짜 주어는 안 나온 것 같아. 진짜 주어는 baseball입니다. 야구라고 하는 것은요, is not governed by, 뭐에 구애를 받지는 않냐면요, by the clock, 시간에 구애를 받지는 않는데, 즉 시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니까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마치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삶 같이, 하지만 다른 팀 스포츠와는 달리 야구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구애를 받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the football game is comprised of exactly 60 minutes of pl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축구라고 하는 경기는요, 뭐로 구성되어져 있다? 얘들아, 형광펜 쳐져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형광펜 치고 무엇무엇으로 구성되다? 라고 하는 거 위에다가 적어볼 거예요. 자, 축구 경기는요,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정확히 60분 경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And basketball game 40 or 48 minutes. 농구 경기 같은 경우도 40분 혹은 48분이라고 하는 딱 그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but 우리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Baseball, 야구라고 하는 것은요, has no set length of ti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딱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그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within whic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얘 뭐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겠네. 그래서 그 시간 내에

The game must be comple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조건 경기가 끝나야만 하는 그 시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뒤쪽에서 수식해 주고 있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문법 포인트로 나오진 않았지만 반드시 짚어야겠지. 왜? 나중에서는 within which 여기다가 밑줄을 긋고 문법적으로 맞습니까? 물어볼 가능성 충분히 있지. 여러분 아마 이제쯤이면 많이 느끼고 있을 거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정말 많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더라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the pace of the game, 그 게임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므로 즉 여기서 말하는 게임은 야구 경기겠죠? 야구 경기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therefore leisurely and unhurriedly일까 혹은 unhurriedly일까? 이거 두 개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용사가 올까? 부사가 올까? 지금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뭘 봐야 돼? 문장 구조를 봐야겠지. 자, 그럼 주어 한번 찾아볼까? The pace of the game이라고 나오고 있는 여기가 주어인 것 같고, 동사가 is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떤 문장이 와야지 올바른 표현일까? 를 지금 살펴본 거잖아. 자, 그러면 얘들아, 비동사 다음에는 어떤 문장 구성 요소가 와야 되지? 보어가 와야 되잖아.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선생님, leisurely라고 하는 부사가 왔는데요. 부사는 보어 자리 못 오잖아요. 얘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leisurely라고 하는 이 친구는 형용사입니다. 쌤, ly가 붙어 있는데 왜 형용사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ly가 붙는다고 해서 다 부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riendly kid라고 한번 해봅시다. 친근한 아이라고 했어. 이때 friendly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서 뒤에 나오는 명사인 kid를 꾸몄거든.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지. 앞에 leisure이라고 하는 명사에 ly가 붙으면 얘는 형용사로 쓰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지금 모르셨다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friendly도 마찬가지지. friend라고 하는 명사에 ly가 붙어서 friendly라고 하는 형용사가 된 거잖아. 또 다른 예시로 lively classroom이라고 하면 활기찬 교실이란 뜻이거든. lively라고 하는 이 표현도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ly가 붙어 있다고 해서 다 부사는 아니다. 그러면 보어 자리에 누가 오고 있어? 아, 잘 형용사가 오고 있으니 뒤에 있는 부분도 뭐가 와줘야 된다? 형용사가 와줘야 된다. unhurried라고 하는 형용사가 올 겁니다. 왜? 보어 자리에는 부사는 못 오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그 야구 경기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매우 여유롭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형용사가 들어가는구나. Like the world before, the discipline of measure time, deadlines, schedules, and wages paid by the hou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치 어떤 시대와 같냐면요. 어떤 세상과 같냐면 before the discipline, 얘들아 discipline 하면 규율이잖아. 규율이 있던 전 세상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에 대한 규율이냐면요. measure time, 뭔가 딱 정해져 있는 시간, 마감 기한, 그리고 schedule 하면 뭔가 일정, 그리고 and wages paid by the hou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시간에 의해서 급여가 되는 그러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없던 그 시대와 같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즉, 어떻다는 거야? 야구 경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유롭고 뭔가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baseball belongs to the kind of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야구 경기는 어떤 세상에 속해져 있대요? which일까? in which일까? 얘들아 이거 너무 많이 했다. 그치? 자, 뭐야? 관계대명사 올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올까? 지금 그거를 살펴보자는 거잖아. 그럼 어떤 걸 봐야 돼?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봐야지. 자, 봤을 때 야구 경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세상에 속해 있대요? people did not say I haven't got all d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하지 앉는 세상이래. 뭐라고 말하지는 않냐면, 나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는 세상에 속해 있대. 얘들아, 나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야. 이 뜻이 무슨 말이야? 나 시간 없어.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나 시간 없어. 라고 말하지 않는 세상에 속해 있다. 즉, 여유롭다. 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문장이 people did not say something. 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지. 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어떤 표현 써줘야 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in which를 써줘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구 경기는요,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세상에 속해져 있는데, baseball game does not do have all day to be played.

야구 경기는 하루 종일 행해지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경기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that does not mean that they can go on forever. 그 말인즉슨 야구 경기가 물론 하루 종일 경기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평생 그렇게 갈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겠지. 그치, 얘들아. 해지면 경기 끝내야지. 자, 그랬을 때 baseball like traditional lif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야구 경기는 마치 전통적인 삶과 같이 proceeds 진행되었다라고 지금 말해 진행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주어가 baseball 진행된다라고 하는 지금 동사가 쓰여져 있고 according to the rhythm of nat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연의 리듬에 따라서 뭔가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연의 흐름, 자연의 리듬이라고 하는 게 뭔데? Especially the rotation of the ear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지구의 자전과 같은 그런 자연의 흐름, 자연의 리듬에 따라서 진행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지구가 자전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낮과 밤이라고 하는 일이 생기죠.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서 낮에는 베이스볼을 할수 있지만 밤에는 베이스볼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다음 문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During its first half century, 그 야구가 등장한 첫 번째 반세기에서는요, 야구 경기는 were not played at night. 밤에는 행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즉, 앞에서 말한 그 로테이션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전에 의해서 이 발생하는 것처럼 낮에는 야구 경기를 하지만 밤에는 야구 경기를 하지 않았다. Which meant that.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했냐면 여기서 위치가 앞부분을 수식해주고 이때 등장하는 대시 뭔가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baseball games like a traditional work d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통적인 근무일처럼 야구는 그러면 얘들아 이 대절 안에서의 주어는 누구야? baseball game이라고 하는 야구 경기잖아. 그러면 여기 ending일까, ended일까 이게 온다는 말인즉슨 얘 여기 동사 올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애도 올수 있을까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이때 대시 누군지가 필요하겠다. 자, 이때 등장하는 대시는 얘들아 관계대명사 대시야? 관계대명사 대시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선행사가 없어. 그럼 얘는 뭘까? 얘는? 접속사 대시다라고 볼수 있겠네. 그러면 뒤에 무슨 문장이 와야 돼? 접속사 대시 오니까 완전한 문장이 와야겠지. 그럼 뭐가 필요해? 동사가 필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동사를 잡아줄 겁니다. 이런 야구 경기는요, ended when the sun se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해가 지면 끝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아, 야구 경기가 이렇게 진행된 경우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지문이었고요. 17번 지문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27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얘들아, 저기 별표가 쳐져 있습니다. 왜 별표가 쳐져 있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죠. It had long been something of a myst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랜 기간 동안 미스테리였다고 합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이 뭔지 얘들아 한번 찾아볼게. 무엇이 굉장히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냐면 where and on what the northern fur seals of the eastern Pacific feed during the wint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도대체 어디서 그리고 무엇을 이런 북방 모피 물개가 먹었는지 during the winter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Eastern Pacific 그 동쪽에 있는 동쪽 태평양 지역에 살고 있는 북방 모피 물개가 이 겨울이라고 하는 동안에 도대체 어디서 먹고 무엇을 먹는지가 오랜 기간 동안 미스테리였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가주어 it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진짜 주어는 어디 있어, 얘들아? 진짜 주어는? Where and what 이 부분까지가 전체가 다 주어 부분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북방 모피 물개가 겨울 동안에 어디서 무엇을 먹는지가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미스터리였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문장이 안 끝났어. 자, when일까 which일까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에 나오는 명사를 선행사를 한번 보자면 얘들아 the winter이라고 하는 겨울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선행사를 보자마자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어디로 갔냐면 when이라고 갔어요. 왜? 시기잖아. 그래서 when이라고 갔거든? 근데 차분해져야 돼, 얘들아.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이성적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앞에 지금 winter라고 하는 선행사가 온거 나도 알아. 그런데 지금 when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 which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사실 뭐가 중요한 거야?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가 중요한 거야. 그럼 뒤에 나오는 문장 보자. They spend all of the cost of a North America from California to Alaska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시간을 썼대. 그 winter이라고 하는 그 시간, 기간, 겨울이라고 하는 기간을 썼는데 어디서 썼냐면요. 그 북아메리카 연안, 어디서부터? 캘리포니아부터 알래스카에 이르는 그 북아메리카의 연안에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뒤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They spend something. 여기 목적어 부분이 없잖아. 그러면 when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올수 없고 뭐가 와야 된다? 관계? 대명사가 와야지. 자, 그래서 그 겨울이라고 하는 시기는요, 그 북방 모피 물개가 이러한 북아메리카 연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기였는데, 그 시기 동안에 걔네들이 어디서 무엇을 먹는지가 미스테리였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 A 포인트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틀렸거든? 그래서 쌤이 별표 붙여봤어. 앞에 winter이라고 하는 시기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when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두 번째 문장 보면요. There is no evidence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 대한 증거는 없냐면 They are feeding to any great extents of sardines, mackerel, and other commercially important fish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 대한 근거는 없대. 그 북방 물개들이 뭐를 먹는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어리들이나 혹은 mackerel 하면 고등어거든요. 많은 양의 정어리, 고등어, 그리고 다른 상업적으로 중요한 그런 물고기들을 먹는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presumably 아마도 4 million seals, 400만 마리의 그러한 물개들은요, could not compete with, 누구와 경쟁을 할 수는 없대요. commercial fisherm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업적인 어부와는 경쟁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For the same species. 이런 같은 종을 두고. 즉, 뭔가 상업적으로 잘 팔리는 그런 물고기들을 얘네들이 먹는다면 이런 물개들과 어부들은 경쟁을 해야 될 테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왜? Without the fact being일까 혹은 is known일까 이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즉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사실이 뭐야? 이런 물개들이 정어리나 아니면 이런 고등어와 같은 상업적으로 잘 팔리는 물고기를 먹어요 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 그래서 그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해석은 다된것 같고 without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 without이라고 하는 얘는 얘들아 품사가 뭐야? 품사가? 전치사야. 자, 전치사는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와야 돼. 자, 그래서 the fact라고 하는 명사가 왔거든? 그런데 여기 동사가 들어갈 수 있을까? 동사가 들어갈 수 없지. 그러면 문장이 오는 게 되잖아. 그럼 접속사가 와야 되니까 is라고 하는 동사는 못 오고 be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뒤에서 꾸며줄 겁니다. 자, 사실은 사실인데 알려진 사실 없이는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아, 여기 전치사 뒤에 명사 구가 오는구나라고 짚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 but there is some evidence on the diet of the fur se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모피 물개의 식단에 대한 증거들이 있대요. And it is highly significant.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얘네들이 뭘 먹는지에 대해서는 뭔가 증거가 나왔나 봐요. 뭘 먹죠? Their stomach have yielded the bones of a species of fis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북방 물개의 배는요, 무엇을 산출해 내었냐면 어떤 물고기 종의 뼈들을 산출해 내었대. 자, 그런데 그 뼈들은요, that has never been seen alive이라고 나오고 있어. 뭔가 조금 오싹한데요? T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고 있는 a species of fish 이 부분을 지금 수식해주고 있죠. 어떤 물고기의 한 종의 뼈를 산출해 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물고기 한 종이라고 하는 걔네들은요, 살아있는 채로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는 그런 뼈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배에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혹시 밑줄은 안 그어져 있지만 쌤이 여기다 has를 밑줄을 긋는다면 얘들아 맞는 표현인지 잘 잡아낼 수 있을까? 이때 관계대명사 대시 앞에 나오는 a species of fish라고 하는 단수 주어를 잡고 있으니까 자 단수 동사를 잡고 있는 거 너무 괜찮지, 그치? 그래서 문법 포인트들도 꼼꼼히 한번 짚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의 물고기는 한 번도 살아있는 채로 보여진 적이 없는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나타내는 거 현재 완료와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즉 현재 완료 수동태로 쓰여서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한 번도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 적이 없는 거지. 한 번도 살아있는 채로 보여진 적이 없는 그 물고기의 뼈들이 그들 물개 배 속에 가득 차 있었는데 사실은 not even its remains, 그 물고기의 remains 하면 잔해물들이거든요. 사실은 그 물고기의 잔해물들조차 has일까 혹은 have been found일까 지금 이거를 골라내고 있는데 앞에 주어를 봐봐 얘들아. 하지만 심지어는 그 물고기의 잔해들이라고 해서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주어 자체가 복수형이네. 그러면 얘들아 has는 안돼 일단. 자 그러면 have been found라고 해서 여기도 뭐가 쓰이고 있다? 아 현재 완료 수동태가 쓰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문법 포인트 같이 잡으면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잔해물들, 그 물고기의 잔해물들은 찾아지지 않았다, 발견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anywhere except in the stomach of se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물개의 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래서 Ichthyologists, 이런 어류학자들은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says that.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이제? 길게 설명 안 해도 이제 알것 같아요. 그쵸?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하니까 얘는 뭐다? 접속사 대시다. 그래서 이런 어류학자들은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This sealfish belongs to a gro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물개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 애들이냐면, that.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뭘까, 얘들아? 앞에 누가 봐도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와시구나.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짚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그룹에 속해 있냐면, 특히나 inhabits very deep water. 굉장히 깊은 바다에 살고 있고요. off the edge of the continental shel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대륙의 끝부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그 그룹에 속한다라고 주장한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출제된 문법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문장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 포인트를 반드시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8번 문제,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21번 문제고요. 1번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If you ever gone snorkeling, 너가 만약에 한 번이라도 스노클링을 해본 적이 있다면 You may have seen, 얘들아, 여기 파란색 표시를 해놨지, 쌤이? 이거 우리 동사의 활용 단원에서 배운 적 있어. May have PP라고 해서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거든요. 아마 뭐뭐 했을 수 있다. 아마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할 거야. 그래서 너가 만약에 한 번이라도 스노클링을 해봤다면 너는 아마 봤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서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배운 부분이 여기서도 이렇게 잘 쓰일 수 있네요. 그래서 너는 무엇을 봤을 수 있냐면요. An amazing sight.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볼수 있었는데, An entire school of fish suddenly changed directions as one un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 물고기 떼. 얘들아, 무리 떼라고 할 때, fish라고 하는 물고기는요, school이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무리. 때라고 하는 표현으로 fish는 school을 가져오고요. 반대로 birds라고 하는 새는요, flock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새 무리 그리고 물고기 떼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물고기 떼들은요, 갑자기 그 방향을 확 전환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모로써 뭔가 하나의 단위인 것처럼 뭔가 확 방향을 전환하는 광경을 봤을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the same goes for flocks of bi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현상이 그 새에서도, 새 무리에서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So, are they all following the commands of a lead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명의 리더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Researchers have determine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자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There is no leader or controlling for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명의 지도자나 혹은 뭔가 controlling force 이라고 하면 뭔가 세력이겠죠? 하나의 통제하는 세력이 있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Rather, 그보다는 the individual fish or bird is reacting almost instantly to the movement of its neighb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새나 물고기들은요, 반응을 하는데 almost instantly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almost는 품사가 뭐야? 품사가? 부사잖아. 자, 그러면 거의 즉각적으로라고 해서 부사가 누굴 꾸며주고 있어? 부사가 뒤따라 나오는 부사 instantly를 꾸며주고 있어.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는 표현 너무 잘 쓰고 있네. 자, 그랬을 때그 각각의 물고기나 각각의 새들은요,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 반응을 하게 되냐면요, to the movements of its neighbor in the school or floc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무리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이웃의 움직임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래. 즉, 한 명의 지도자가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의 움직임에 따라서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을 바꾸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인간 눈에서 봤을 때는 뭔가 하나의 단위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구나. 내용은 이해가 됐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any individual can initiate the move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떠한 개체도 이런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자,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뭐냐면, such as the change in direction, 어떤 방향을 전환하는 것 같은 이런 움직임을 그 어떠한 개체도 시작할 수 있고요. And this sends out, 이것은 어떤 것을 내보내게 되냐면, maneuver wa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움직임 파장이라고 하는 것을 내보내게 되는 건데, 움직임 파장이 뭐야? Which send through the group of an astonishing spe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놀라운 속도로 그 그룹에 쫙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wave 파장이라고 하는 것을 뿜어내게 된다,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해석은 잘 됐는데 얘들아 이때 들어가는 any 괜찮을까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몇몇 똑똑한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쌤, 제가 배울 때는 any라고 하는 표현은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쓴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는 의문문도 아니고 부정문도 아니니까 얘는 틀렸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잘했어, 얘들아. 그거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뒤에 나오는 문법 포인트 하나만 더 볼까? Some은 긍정문 혹은 제안의 표현에서 쓰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쵸? Any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사용한다 라고 아마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Any라고 하는 것이 긍정문에 쓰이면 강조의 의미로 어떤 누구누구라도 라고 해석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 배신당한 느낌이 들겠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Any가 긍정문에 쓰일 수 있는데 그때는 강조의 의미로 어떤 누구누구라도라고 하는 표현이구나.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석했어? 그 어떠한 개체도 이러한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해석했잖아. 그랬을 때 이때 Any는 누구든지 제한 없이 누구라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때 등장하는 A는 애니는 맞는 표현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because individuals can see or sense the wave coming toward th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각각의 개체는 볼수 있고 느낄 수 있대요. 그 파장을. 파장은 파장인데 어떤 파장이냐면 그들에게 다가오는 파장. 즉 여기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얘 주체를 찾아보라고 했잖아. 이때 wave라고 하는 파장이지.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파장을 느낄 수 있고 볼수 있기 때문에 they are ready to react more quickly. 그들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상황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냐면요. They would without such advance noti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사전에 공지 없을 때보다 즉, 이런 파장이 없을 때보다 이런 본인들에게 다가오는 파장이 있을 때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커밍도 괜찮은데, 그럼 답이 안 나오고 있지? 조금 불안하겠지만 조금 참고 가보면 That appears to us as stimulus, simultaneous is actually a kind of follow your neighbor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대시 괜찮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뭐 먼저 살펴볼 거야? 앞에 선행사가 있나 볼 건데, 어? 앞에 선행사가 없어. 그럼 얘는 뭐여야 돼? 접속사 대시여야 돼. 그럼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겠네 라고 하면서 봤더니 얘들아, appears라고 하는 동사부터 등장하고 있어. 즉, 문장이 완전하지 않다. 자, 그러면 얘가 틀린 포인트일 텐데, 그러면 뭐로 고쳐줘야 될까? 이게 진짜 중요해. 틀린 거를 잡아내는 거 너무 잘했지만, 뭐로 고쳐주는지가 중요하거든. 이때는 앞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as로 바꿔주면 좋겠지. 그래서 what appears to us as stimulus simultaneo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정말 즉각적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is actually 실제로는 a kind of follow your neighbor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이웃을 따라해라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죠. moving faster than the eye can see 눈이 보는 것보다 더 빠르게 너의 이웃을 따라해라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괜찮죠? 그러면 저희는 1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1번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 겁니다. Remember what it was like to report on a daily deadline for the first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daily deadline 하면 일일 마감 기한이잖아요. 일일 마감 기한에 맞춰서 첫 번째로 보고를 한 그날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 자, 그럼 두 번째. Or to interview a city official for the first time. 첫 번째로 그시 공무원을 인터뷰한 그 순간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Or to begin to maneuver a desktop publishing progra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출판 프로그램을 첫 번째로 조작을 시작한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지금 세번 질문을 던지고 있어. 이 질문 뭐야?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뭐뭐 한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We know that.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That the journalism program at our college, 우리 대학교에 있는 이런 언론 프로그램이요. was a source of 뭐의 원천이었냐면요. many일까 혹은 much일까? 얘들아, 이건 솔직히 너무 쉽다. 그치? much나 many. 이거는 뭘 보는 거야? 뒤에 나오는 명사가 셀수 있는 명사야, 없는 명사야. 지금 그거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그 언론 프로그램이 뭐에 대한 원천이었다? Many 혹은 much of these firsts for you. 너에게 있어서 많은 첫 번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many 혹은 much 뒤에 무슨 표현 등장하고 있어? Main firsts 라고 해서 복수형이 등장하고 있잖아. 즉, 셀수 있는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many라고 하는 표현이 오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너에게 있어서 많은 첫 번째 순간의 원천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We are still providing these important first experiences to budding young writers and edit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A를 누구에게 제공하고 있냐면 이런 중요한 첫 번째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을 누구에게 제공하고 있대? budding 하면 신진의, 즉 뭔가 새로 막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young writers. 어린 작가들이나 혹은 어린 편집자들에게 이런 첫 번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And we are hoping, 그리고 우리는 희망하는데 무엇을 희망한대? You will be willing to help. 기꺼이 도와주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무엇을 도와줄 거냐면, These students make it through the progra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잘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희망합니다. As you know, 아시다시피, the cost of providing first-rate education just keeps going 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말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비용은, 여기서 진짜 주어는 누구야? 비용이죠. 그래서, 진짜 이런 고급의 교육을 제공하는 비용이 just keep going up,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We've done everything we can.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contain이라고 하는 동사가 올 것인가? to contain이라고 하는 투부정사가 올 것인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자,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얘들아, 이미 동사가 나왔지? 또 접속사 없는데 동사가 나올 수 있어? 동사가 나올 수 없잖아. 그럼 뭐가 나와야 돼? to contain이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everything을 수식해 줄 겁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ontain cost. 얘들아, contain은 억제하다라는 뜻도 있거든. 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해봤어요. 뭐 없이 without compromising qua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compromise 저해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퀄리티 즉 품질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해 보았습니다. One of those things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것들 중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것들 중에 하나는 자, 여기서 진짜 주어는 그럼 누구야? 모든 것들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으니까 이때 one이 진짜 주어가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해본 여러 활동들 중에 하나는 is 그러니까 동사가 단수로 받고 있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To set up a scholarship fund for stud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장학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었대요. 자, 누구를 위해서? For students with special financial nee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장학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장학 기금에 조금 기부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이어지지 않을까요? We hope, 우리는 희망합니다. 무엇을 희망한대요? You would consider 고려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Contributing generously to our fun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너그럽게 우리의 자금에 기부해 주실 것을 우리는 희망합니다. 자, you will get a great feeling. 당신은 엄청 좋은 기분이 들 거예요. 자, 뭐 하면서 기분이 좋을 거냐면요. Known일까? 혹은 knowing일까? 이거 두 개를 볼 건데, 얘들아, 여기서도 뭐야? 분사 자리 물어보고 있어. 자, 분사 자리 물어보면 우리 뭐 생각해야 돼? 얘? 주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You라고 하는 주체입니다. 자, 얘가 정말 아는 건지, 알아짐을 당하는 건지, 그거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거야. 너는 엄청 기분이 좋을 거야. 무엇을 알게 되면서, You are helping support the formation of future leader in the proces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전문 분야에 미래의 리더들을 형성하는데 정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얘들아, 너가 알게 되는 거지, 알아짐을 당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러면 수동의 의미가 아니로, 알게 되면서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knowing이 오면 좋겠죠. 그래서 너가 아 내가 이 분야에 정말 젊은 그런 신진 전문가들을 키워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아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20번 문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제 되겠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You have to pay close attention to someone's normal patter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신은 그 일반 사람, 누군가의 normal pattern,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일반적인 패턴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notice the deviation from i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일반적인 행동으로부터의 deviation 하면 일탈, 뭔가 다른 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 사람들의 일반 행동, normal pattern 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알아채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원래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잘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언제? When she or he l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나 그녀가 거짓말을 할때 어떻게 이런 일상적인 패턴에서 달라지는지를 알아채려면 뭐 해야 된다? 일상적인 패턴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sometimes the variation 때때로는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is as subtly까 as subtly as a pause일까? 이거를 지금 말하라는 건데 여기 뭐야 얘들아? 형용사 들어갈까? 부사 들어갈까? 이거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 그때 뭐 파악하라고? 문장에 구조 파악해 보라고. Sometimes the variation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비동사 나왔다. 여기 무슨 자리야? 보어가 들어갈 자리야. 자, 보어 자리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어? 부사는 들어갈 수 없을 테니 형용사 넣어줄 겁니다. 쉽게 풀렸죠? 자, 때때로는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묘할 수도 있대요. 뭐인 것처럼 마치 pause라고 하니까 침묵처럼 아주 미묘할 수도 있고요. Other times, 다른 때는요, it is obvious, 굉장히 명백할 수도 있고, 혹은 an abrupt, 급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거짓말을 할때 굉장히

미묘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굉장히 명백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드러날 수도 있는데, I recently saw a news interview with an acquainta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최근에 나의 지인이 뉴스 인터뷰한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훌까 훔일까? 자, 이거 물어보고 있는데 얘들아, 훔은 무슨 관계대명사야? 주격 관계대명사야. 훔은 무슨 관계대명사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즉,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주어 자리가 비어 있어,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어.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지인은 지인인데 어떤 지인이냐면, I was certain was going to lie about a few particularly sensitive issu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문장이 좀 이상한데? 갑자기 was certain was 이라고 하는 동사가 뭔가 두번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 당황하지 말고, 이때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살짝 묶어보면, 여기는 삽입되어진 겁니다. 삽입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주 확신했는데, 무엇을 확신했냐면, 그 지인이 was going to lie. 분명히 거짓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신했다라고 해서, 이때 문장이 안에 삽입되어진 거야. 그럼 얘들아, 문장 구조가 좀 쉬워졌지? 지인은 지인인데 어떤 지인이냐면, was going to lie. 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자리가 비어 있어? 뒤에 문장에서 주어 자리가 비어 있잖아. 그러면 후로 가주는 게 맞겠지. 그래서 내가 아주 확신을 했는데 그 지인이 분명히 거짓말을 할 거야. 뭐에 대해서? About a few particularly sensitive issu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특히나 예민한 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 분명히 거짓말 할 것을 확신한 그 지인이 하는 인터뷰를 봤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Lie, she did. 그녀가 결국에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얘들아, 이 문장도 조금 보니까 이상해. 어디가 이상해? Lie, she did. 이게 무슨 문장이에요? 라고 한다면, 얘들아, lie,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동사를 강조해주고 싶어서 뒤에 나오고 있는 원래 어떤 문장이었을 거야? She lied라고 하는 원래 그냥 일반적인 문장이었을 거야.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lie라고 하는 동사를 강조해주고 싶어서 앞부분으로 뺀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지인의 인터뷰를 봤는데 결국에는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뭔가 일상 행동과는 약간 다른 행동을 보였을 것 같아요. 맞죠? 그랬을 때, during most of her interview, 그녀의 인터뷰 대부분 동안은요, she was calm and dir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는 굉장히 차분했고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when she started lying, 그녀가 거짓말을 시작하자마자 her manner changed dramatically. 그녀의 태도는 아주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She threw her head back. 그녀는 그녀의 막 고개를 뒤로 젖히기 시작했고요. Laughed in disbelief. 불신의 미소를 띠기 시작했고요. And shook her head back and forth. 그녀의 머리를 앞뒤로 마구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거짓말을 하게 됨으로써. 그랬을 때, it is true that 그것은 사실입니다. 무엇이 사실이냐면, the question, 그 질문들 자체가 dealt일까, dealing일까? 지금 여기 뭘 물어보고 있어? 분사 물어보고 있어. 얘들아, 이제 입도 아파. 분사 물어보면 뭐 찾아봐야 돼? 얘, 주체를 찾아봐야 돼. 앞에 주체 있네. questions라고 하는 거네. 자, 질문들이 스스로 다룰까 혹은 다루어질까? 그걸 물어보는 거지. 얘들아, 질문이 스스로를 다룰 수 있니? 다룰 수 없어요. 그쵸? 그 말인즉슨 다루어진이라고 하는 분사, 과거 분사를 써주는 게 맞겠네. 자, 그래서, 자, 그것은 사실입니다. 뭐가 사실이냐면 그 질문이 다루고 있었던 건 사실이래. 무엇을? With very personal issues.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but I have found that 나는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었냐면, that 이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어? In general, 일반적으로, no matter how touchy the question, 그 질문이 얼마나 까다롭든지 간에, if a person is telling the truth, 만약에 사람이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his or her manner will not change significantly or abrupt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나 그녀의 그런 태도는요, 절대 상당히 혹은 급작스럽게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0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 준동사와 뭔가 수식어의 활용이라고 하는 단원을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바로 다음으로 어떤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냐면, 짠!

연결어의 활용이라고 하는 단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Unit 4이라고 되어 있죠? 연결어의 활용인데, 역시나 앞에서 말했듯이 연결어의 활용 매우 중요합니다. 왜? 문장이 길어질수록 어디서, 어디로 연결이 되는지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자,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같이 짚어볼 건데, 얘들아, 대명사라고 되어 있어. 대명사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조금만 한번 볼까? Every day has its own meaning. 여러분 아마 교재에 이 예문이 써져 있을 거예요. 그쵸? 자, 매일매일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문장이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대명사 its를 한번 주목해 볼까? 자, 이때 its는 누구를 받아준 거야? 앞에 나오는 everyday라고 하는 그 단수 명사를 받아준 거지. 자, 단수 명사를 대신해서 소유격으로 받아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앞에 나오는 단수 명사 받아준 거면, it으로 받아주는 게 맞구나. 그래서, every day has its own meaning. 매일매일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이요. The trees in the park are shedding their leav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공원에 있는 나무들은, 얘들아, 주어누구야? 나무? 들이잖아. 자, 공원에 있는 나무들은요, are shedding, 나뭇잎을 떨구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의 나뭇잎들을 떨구고 있다.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그들의 나뭇잎의 그들 누굴까?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trees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같이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there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써줄 수 있구나. 즉,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가리키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맞춰서 적절한 대명사를 써야 한다라고 아마 여러분의 위에 설명이 써 있을 거야. 그치? 자, 쌤은 어떻게 갈 거냐면 예문을 먼저 많이 읽어주고 그 예문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설명할 거거든. 오케이? 잘 따라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얘들아, 가리키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맞춰서 대명사를 쓸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얘들아, 쌤이 예시 문제를 하나 가져왔어. 이 문제가 맞는 문장인지 아닌 문장인지 한번 확인해 볼래? Each student must bring their own laptop.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학생들은 그 각각의 노트북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하는 문장이야.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there와 each student라고 하는 주어의 수일치가 되면 되는 거잖아. 얘들아, 수일치가 되고 있어? Each student 하면 얘들아 무슨 표현이야? 단수 표현이잖아. 각각의 학생들은 가져와야만 합니다. 그들 자신의 랩탑, 노트북을 가져와야만 합니다라고 했는데 앞에 나오는 주어는 단수야. 근데 뒤에 나오는 소유격은 뭐야? 복수형이야. 그럼 안 되지. 그럼 이때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각각의 학생들은 his or her 이라고 가져와야 됩니다. 그의 혹은 그녀의 개인 노트북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받아줘야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앞에 가리키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적절한 대명사, 즉, 단수 대명사, 복수 대명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했고요. 자, 두 번째. He uses position to enrich himself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는 그의 지위를 사용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스스로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행위를 한 거, 스스로 부자를 만든 행위 자체가 앞에 나오는 주어인 he가 한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때 뭘쓸수 있다? himself라고 하는 재귀 대명사를 쓸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귀 대명사 우리 문제에서 되게 많이 풀어봤거든? 그치? 목적어 자리에 만약에 재귀 대명사가 쓰이면 우리 뭐를 확인해 보라 그랬어? 빨리? 주어가 누군지 확인해 보라고 했었어. 자, 그랬을 때 himself라고 하는 목적어에 재귀 대명사가 쓰이고 있으니 앞에 주어를 싹 보고 주어, he면 여기 himself라고 하는 재기대명사를 쓸수 있구나를 파악하실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A scientific theory does not necessarily prove itself to be absolute tru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증명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대. 무엇을? 그것이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얘들아,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오고 있어? itself라고 하는 재귀대명사가 오고 있는데, 얘 주어랑 같은 애 맞아? 라고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a scientific theory라고 하는 이 주어가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주어 부분과

목적어 부분이 같으므로 얘는 재규대명사 itself를 쓰는 것이 맞구나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여러분 한국어 설명 뭐라고 되어 있을 거냐면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일 때 목적어를 재귀대명사로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한국말 표현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쌤이 밑에 연습 문제 하나 더 가져왔지. 얘 한번 풀어볼까? 이때 themselves가 오는 게 맞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맞을까? 한번 재빠르게 주어 자리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In a highly competitive society, 매우 경쟁적인 사회에서는요, individuals may lose sight of who they are,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시야를 잃을 수 있다. 결국에는요, finding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어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될 거냐면, conforming to social expectation rather than their own valu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자신의 가치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기대에 순응하는 그들 스스로를 보게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이때 목적어 자리에 이런 재귀대명사 오는 거 맞아? 를 확인하려면 누굴 파악해야 된다? 주어를 파악해야 된다. 자, 주어 누구예요? Individuals라고 하는 복수형 주어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개인들은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 라고 지금 해석했잖아. 그럼 얘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재귀대명사 들어갈 수 있지. 자,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더라도 얘들아 쫄지 말고 목적어 자리에 재기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를 파악하자? 앞에 있는 주어를 파악하자. 주어만 파악하면 얘랑 같은 인물인지만 살펴보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관계사 부분입니다. 자, 관계사 어떤 것을 관계사라고 부르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거야. Mom bought me a suitcase that folds out four sh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이 예문이 쓰여져 있겠죠. 어머니는 나한테 여행 가방을 사주셨다. 여행 가방은 여행 가방인데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지. 자, that folds out four shelves. 네 부분으로 접을 수 있는 여행 가방을 사주셨다 라고 하는 문장이잖아.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치? suitcase라고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folds out, 동사로 시작하고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니 얘는 관계대명사 되시구나 라고 하는 거 살펴볼 수 있겠네.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은 I believe what you told me. 나는 너가 나한테 말해준 거, 그거 난 믿어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지겨울 정도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선행사를 포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 즉,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하고 you told me something, 여기 목적어 부분이 비어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뭐다?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으로 잘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 맞죠? 자, 그러면 쌤이 준비한 예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겁니다. We must focus on,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요. Thing truly matters, 진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고 지금 해석했지. 자, 그럼 우리 재빠르게 살펴볼 거 뭐 있어?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일단 앞에 선행사가 없어. 그치? 그러면 관계대명사 that은 못 오겠네. 그런데 뒤에 문장을 봤더니 truly matters,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뒤에 목적어 부분이 빠져있어. 그럼 얘 뭐가 와야 돼?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아, 여기 목적어가 빠져있는 게 아니죠, 얘들아. 주어 부분이 빠져있지? 주어 부분이 빠져있으니까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진짜 중요한 것. 새 추점을 맞추어야 된다 라고 하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에 선행사가 없고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얘들아, 이때 관계대명사 that 뿐만 아니라 관계대명사 which 또한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I reached the point where 혹은 at which I could enjoy the scene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지점에 도달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내가 enjoy the scenery, 그 경관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그 지점에 도착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들어가려면

관계대명사지. 내가 일전에 무엇무엇을 묘사했던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아, 얘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관계대명사 위치구나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문장을, 쌤이 문제를 지금 준비해 봤죠? 한번 같이 풀어볼 거야. We need to create an environmen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때 환경 다음에 어떤 표현이 올지는 뭐에 따라 달려 있다? 이 다음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환경은 환경인데 어떤 환경이냐면, 모든 직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해석은 됐지. 자, 그러면 이때 빈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에 따라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올 수 있다? 관계 부사가 들어올지 관계 대명사가 들어올지 그것이 결정된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뒤에 문장 볼까? Every employee, 모든 직원은 실현할 수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잠재력을. 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올수 있다?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나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올 수도 있겠지. 뭐, in which, 그 환경에서 그 모든 직원들이 본인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 줄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도 볼까? We need to protect the environment. 자, 조금 비슷한 문장이긴 하지만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쌤이 가져와 봤어.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뭐가 올까는 뭐에 달려 있다?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에 달려 있다.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데, human activities have severely damaged over decad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활동이 수십 년 동안 파괴해 온그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뒤에 문장을 한번 봐봐. Human activities, 인간의 활동은 have severely damaged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 얘들아. 그러면 그 뒤에 문장이 어떻다는 말이야? 불완전하다는 말이잖아.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므로 우리는 이 빈칸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관계 부사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Which 관계 대명사 which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혹은 관계 대명사 that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돼?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데 어떤 환경을 보호해야 하냐면요. 인간이 수십 년에 걸쳐서 아주 극심하게 파괴해 온 그런 환경을 우리는 보호해야 된다라고 지금 해석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얘들아, 이 화면에서 뭐를 알수 있을까? 뭐를 정리할 수 있냐면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오고, 맞죠? 관계부사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자리 온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머릿속 안에 넣고 계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출 문제 풀면서 이거 수도 없이 많이 다뤘을 거거든? 그러니까 개념으로 다시 한번 도장 찍듯이 꿍 찍자는 의미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온다까지 해서 오늘은 관계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개념 정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떤 거부터 할 거야? 아, 연결어부터 할 거야.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개념마저 마무리하고 그 다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그래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서관은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K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산과 물이 어우러진 길, 자욱한 안개에 취하고 조금은 천천히 걸어도 좋을 곳. 대청호 500리 길은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둘레길입니다.

대청호 500리길 16구간은 벌라 탄지마을길입니다. 이 길에는 첩첩산 중에 들어앉은 마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에서 전쟁이 날 때도 일어난 줄 몰랐을 정도로 깊은 산속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화전민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마을에 당나무를 심어 한지를 생산했고 그 때문에 유명해지기도 했죠. 지금은 한지 사용이 줄어 한지 체험 학습 정도만 가능합니다.

0: 마을의 유래는 담안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자 아래는 맑은 샘물이 흐르는데 바로 이 샘물을 발견하고 사람들은 이곳에 터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청호가 생기면서 이곳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 이곳 사람들은 물길을 따라 배를 타고 농사를 지으러 다니거나 외지로 나갔습니다. 대청댐이 생기고 나서 그 물길은 막혀버렸고 지금은 나루타만이 옛 기억을 되살리게 합니다. 뱃길은 끊겼지만 마을 당산나무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1년에 한 번씩 나무 아래서 마을의 풍요와 안정을 기리는 당산제도 열립니다. 대청호 500리 18의 1구간은 마동 창작마을길입니다. 대청호에서는 한참을 안쪽으로 들어가 앉은 골짜기끈 마을이죠. 고요하기 그지없는 이곳을 창작마을로 만든 것은 서양화가 이용원 씨입니다. 1995년 폐교된 회교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공동 창작 공간과 갤러리를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설치 미술, 조각, 도예 등 여러 분야의 작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도시가 싫더라고 자꾸. 작업은 시골에 묻혀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그렇게 이제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죠. 이제 여기 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막 올리고 서로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이 어쨌든 오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잠시나마 실

0: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가지고 전시장도 만들어 놓고 휴게실도 만들어 놓은 거죠.
1: 뜻밖의 선물 같은 마을.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잠시 쉬어가도 좋을 듯합니다. 대청호 500리길 29가는 문이 과거 마을길입니다. 이 길은 거대한 생태 습지공원을 만날 수 있는 구간이죠. 생태 습지공원은 대청호로 유입되는 풍곡천 물을 정화시켜줍니다. 습지 끝쪽에서는 호수의 물을 정화시켜주는 인공 수초 재배섬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생태습지공원에는 자전거 여행자를 위한 자전거길이 조성돼 있고 계절 따라 다양한 들꽃들이 습지를 덮어 여행자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29강길에서 만날 수 있는 문희 문화재단지는 수몰 위기에 처한 마을들의 문화유산을 옮겨와 조성한 곳입니다. 단지 내에는 양반가옥과 민가, 주막집, 대장간 등이 옹기종기 모여 마을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상관입니다. 조선시대 지방관리들의 숙소이자 중앙관리들의 객사로 쓰이던 곳입니다.

0: 관정리 민가는 전형적인 중부지방의 황토 초가집입니다. 황토는 여름엔 습기를 빨아들이고 겨울엔 습기를 내뿜는 특징이 있죠.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사대부 양반 가옥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행랑채, 사랑채, 안채가 있습니다.
1: 양반 가옥에서 그 대문을 소실 대문을 한 집은 4대부 이상의 벼슬을 한 그런 신분이 높은 사람만 그런 소실 대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높다 보니까 말이나 가마를 타고 출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4대부 이상의 벼슬을 한 그런 가문이구나 하는 것을 대문만 보고도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0: 대청호 500리길, 그 길에서 만난 문화유산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만든 삶의 흔적들입니다.

0: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인생의 자본금 시간.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시간 관리는 성적 향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데.
1: 공부할 때 시간을 얼마큼 늘리고 또 그 늘린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닌 진짜 공부 시간을 점검한 후 기본에 충실한 시간 관리 전략으로 목표 한 바를 이뤄냈다는 오늘의 주인공.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뤄낸 명공군의 공부 슬럼프를 극복하는 비법을 공개한다. 얼마 남지 않은 여름방학, 2학기 개강 준비로 바쁜 명공군을 만났다. 학과 특성상 미리 공부해두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상황. 철저한 예습은 필수다.
1: 제가 다니고 있는 우주항공공학과는 비행기에 관련된 원리와 역학을 배울 수 있고 또 우주상학과 관련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0: 특히 우주항공공학의 기본이 되는 수학 공부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명공군. 수학은 잠시라도 손을 놓는 순간 따라가기 힘든 과목이란 것을 알기에 몇 배 더 시간을 투자해 공부한다는데, 어릴 적부터 명공군에게 수학은 이겨내야 할 도전과제와도 같았다.
1: 아버지 일 때문에 중국에서 4년 반 동안 살다가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수학을 엄청 어려워했어요. 처음 시험을 쳤는데 70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고 또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왜 그렇게까지밖에 못하나.
0: 공부 욕심이 많았던 명공군은 다른 과목에 비해 성적이 낮은 수학 때문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풀리겠지라는 마음으로 노력해봤지만 오르지 않은 성적. 이유를 몰라 괴로워하던 당시 명공군에게 도움을 준 이가 있었으니 바로 누나였다.
1: 누나는 저와 결혼을 한 명의 라이벌이자 또 누나는 저를 이끌어주는 한 명의 길잡이였어요.
0: 명공군의 수학 문제 푸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본 누나는 문제 풀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대충 계산하고 넘어가는 동생의 모습을 발견한 후 절대 눈으로 계산하지 말고 꼼꼼하게 풀이 과정을 적어가며 문제를 풀 것을 명공군에게 조언했다. 그리고 꾸준히 실천한 결과 계산 실수가 준 것은 물론 암기력도 향상, 성적 또한 90점대로 올라섰다. 하지만 고등학교 2년 동안 90점 안팎만 맴도는 성적. 수학 만점을 향해 달리던 명건군은 결국 슬럼프에 빠지고 마는데. 대한민국 학생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공부 슬럼프. 과연 명건군은 어떤 방법으로 극복했을까?
1: 원래 저는 공부를 다른 애들보다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그 말을 하니까 누나가 저보고 그 공부 시간을 재보라고 했어요.
0: 고등학교 2학년, 학교 등교 후부터 야간 자율학습까지 평균 하루 12시간은 공부한다고 생각했던 명건군. 하지만 누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다.
2: 너 시간 재봤어?
1: 아니.
0: 명건군은 타이머를 활용해 실질적인 공부 시간을 체크해보기로 했다.
1: 공부를 할 때 과목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공부한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는 거예요. 친구랑 이야기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혼자 공부하다가 잠깐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엔 또 타이머를 끄고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타이머를 끄게 되고, 심지어는 선생님이 수업하시다가 혹시라도 농담을 던지시게 되면 그때는 타이머를 잠깐 꺼뒀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 이제 다시 타이머를 눌러요. 이제 보통 학교에 도착하면은 이제 아침 8시에 시작해서 그러면 한 50분 정도 수업을 하게 되고, 또 쉬는 시간 안 하고 9시부터 또 50분, 그 다음에 쭉 해서 7교시까지. 원래 수업 시간이 50분인데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수업 준비하시는 시간, 또 그리고 수업 중간마다 이제 가끔 다른 소리도 하시기 때문에 총 수업 시간을 재우면 약 4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 그게 7교시까지 이어지니까 약 280분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0: 여기서 이제 야자를 할 때 한 보통 야자가 4시간인데 여기서 한 3시간 정도를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280분에다가 3시간을 더하면 한 7시간 40분 정도? 그래서 적을 때는 7시간, 많을 때는 7시간 30분 정도 공부를 했어요.
1: 점검 결과 수업 시간엔 충실했지만 쉬는 시간엔 따로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학년 때부터 지켜온 공부 시간. 명공군은 너무도 익숙해 공부 시간이 전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타이머로 점검한 실질적인 공부 시간은 7시간. 큰 충격을 받았다는데.
0: 그래서 처음 시간을 쟀었는데 7시간밖에 안 나와서 좀 놀랐거든요. 생각보다 공부를 적게 하는 것 같아서요. 7시간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수업 시간을 대략 5시간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수업 시간 외에 공부한 시간은 약 2시간밖에 안 된다는 소리니까 그건 생각보다 적은 양인 거죠. 그래서 놀라서 아 점점 공부 시간을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매일 공부한 시간을 체크하고 그거를 그 공책에 적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9월 1일에는 8시간을 공부했고 이제 가다 보면 한 8일에는 10시간 33분 이렇게 시간을 써놓고 이제 항상 아, 전날보다는 많이 공부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조금씩 공부 시간을 늘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더 이상 늘릴 공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야겠구나 싶어서 쉬는 시간, 그리고 점심시간, 그 다음에 아침에 학교 와서 수업 들어가기 전까지 수업하기 전까지 공부를 했던 거죠. 아침에 학교에 와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이야기하지 말고 또 공부를 하는 시간 30분 더 할 수 있어요. 수업 시간은 똑같이 280분이고 이제 쉬는 시간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공부를 했을 때 한 30분 정도를 더 할 수 있고요. 또 점심시간 밥 먹은 다음에 30분 정도 더 할 수 있고 또 저녁 식사하기 전에 20분 정도 더 할 수 있고 또 저녁 먹은 다음에 30분 정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야자 시간에 4시간을 집중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면은 총 12시간 정도가 나와요.
1: 공부 시간 점검으로 약 4시간 이상을 확보한 명건군. 이때 한 번에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전날보다 조금씩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실천. 자투리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타이머 공부법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학생들이 이런 타이머를 많이 씁니다. 실제로. 그런데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 때 계획은 정말 거창합니다. 그래서 수학 5시간. 영어 3시간, 국어 2시간, 뭐 이렇게 세워요, 계획을. 하지만 그게 며칠 못 갑니다. 사실 안 하다가 그런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시간이 얼마나 지겹고 고통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시간, 그럼 한 일주일 익숙해졌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정도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3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더 늘려가면 많은 공부 시간을 확보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0: 우선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하는 방식이 갖춰져 있으면 공부 효율은 사실상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공부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자기만의 공부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죠. 또 취약한 과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늘어난 시간만큼 그 과목에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타이머에서 시간이 늘어난 걸 보면 좀 성취감이 느껴지니까 사실 공부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취감이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1: 공부 슬럼프를 극복하고 싶다면 타이머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공부한 시간, 즉 나의 진짜 공부 시간을 점검해보자. 그런 다음 자투리 시간을 찾아 점차 공부 시간을 늘린 후 취약한 과목을 공부하는 데 투자한다.
0: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는 그 확보한 시간 중에 많은 부분을 수학을 공부하는 데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투자한 시간 대부분을 개념을 정리하는 데 투자했어요.
1: 만점을 목표로 다시 한번 수학 공부에 도전장을 내민 명건군. 가장 먼저 취약한 단원의 개념 정복에 나

0: 썼는데. 명공군의 개념 정리 포인트는 교과서부터 개념서, 문제집, 수업 시간에 나눠준 유인물까지 총집합,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다.
1: 여기서 나온 개념들을 전부 조합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저만의 언어로 이 공책에 적어놓는 거예요. 이 많은 책들을 굳이 한 권의 개념서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요. 이 개념을 정리하다 보면 가끔 교과서에는 적혀있지만 문제집에는 적혀있지 않은 개념들이나 혹은 문제집에는 적혀있지만 교과서에는 적혀있지 않은 개념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 권으로 정리해서 보게 되면 이쪽에는 없지만 저쪽에 있는 거를 비교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뜨리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저는 이거를 한 권으로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0: 네 가지 개념서를 참고해 한 권의 노트에 단권화를 시킨 명건군.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은 물론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나 생소한 개념도 꼼꼼하게 정리했다. 더 나아가 문제를 풀고 난 후 발견한 문제풀이나 꼭 알아야 할 개념 또한 추가로 정리했다.
1: 수학에서는 사실 굉장히 비슷한 개념들이 많은데 이 개념서를 적음으로써 비슷한 개념들을 명확히 구분하는 그런 눈을 키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에 적응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었고 덕분에 수학 성적도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2: 한 단원이 끝났다? 이 단원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건지 그걸 마인드맵을 그려보듯이 자기만의 개념서를 만들고 문제를 풀다 보면 소소하게 나타나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추가하면서 더 정말 강화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수학 개념서가 되는 거겠죠. 실제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 개념을 한번 잘 정리했고 그걸 반복하면서 그걸 머릿속에 내 걸로 체화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근데 그게 아니고 정리만 하다 끝나는 거죠. 이게 정말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정리를 했다라는 거는 그 정리된 내용을 계속 반복 숙달함으로써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데 1시간이 걸렸다면 두 번째는 40분, 세 번째는 20분, 어떨 때는 1분만 봐도 그게 머릿속으로 싹 들어옵니다. 그게 만든 노트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0: 기본에 충실한 시간관리 전략으로 슬럼프를 극복한 명건군의 수학 공부법. 먼저 타이머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공부한 시간만 체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그런 다음 자투리 시간을 찾아 점차 공부 시간을 늘리고 그에 맞는 공부 계획을 세운다. 특히 성적 향상을 높이고자 하는 취약 과목인 수학의 시간을 투자, 부족한 개념 공부부터 다시 점검해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나갔다. 며칠 후 밀착 멘토링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명건군이 모교를 찾았다.
1: 안녕 얘들아. 나는 서울대 우주항공공학과 박명건이라고 하고 나는 너희들한테 내가 했던 공부 방법을 소개해주고 그거에...
0: 성적 향상을 위해선 공부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일. 그래서 명건군은 멘티 지원자들의 의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그 공부 시간을 늘린다는 게 상당한 노력과 또 열정과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려면 이 성적을 향상시키려는 욕구가 강한 친구가 적합한 것 같아서 그런 멘티를 뽑으려고 해요.
0: 멘티 지원자들이 떠난 후 신청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명건군. 멘티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한참을 고민하던 명건군이 어딘가로 전화를 건다.
1: 친구야, 나 박명건인데 그 내가 너를 이번에 이 멘티로 뽑았거든.
0: 오늘의 멘티 명덕고등학교 2학년 정재훈군.
3: 1학년 때까지는 제가 수학이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었는데 2학년 들어와서 내용도 많이 어려워지고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수학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선배가 수학을 이렇게 멘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1: 멘티 신청서를 봤는데 근데 2학년 들어와서 조금 성적이 떨어졌더라고. 많이 어렵니? 아니 좀 힘들지?
4: 막 문제 푸는데 1학년 때는 막 술술 풀리는 느낌이었는데
1: 맞아.
4: 막 2학년 때 오니까 막 안 풀리는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5: 그래서 나도 이때쯤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좀 나도 문제가 안 풀리기 시작하니까 어느 정도 아 개념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미적분투 개념을 정리해서 이렇게 공책으로 만들었어.
0: 미적분투를 완전 정복할 수 있었던 개념 노트 공개. 멘토는 평소 개념 정리를 하자나던 학생들도 자신이 취약하다 생각하는 단원이 있다면 시간을 투자해 개념 정리를 해볼 것을 추천한다.
4: 그냥 막 교과서에 있는 완전 기본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정원하게.
5: 나도 이런 거는 보통 다 알지만 사실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 네. 근데도 적어놨잖아.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기본이 되는 거니까. 네. 기본이 되는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니까 다 알지만 적어둔 거지.
4: 그럼 만약에 지금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풀이를 거의 안 해본 상태면 문제풀이를 한번 풀고 개념서를 정리합니다.
5: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문제를 풀면서 얻는 그런 특유의 방식?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알고 나서 다 배운 다음에 그거를 공책에 정리해두는 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렇게 푸는 거를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공책을 다시 보고 아 내가 이런 식으로 풀었었지 했던 거를 기억하고 다시 다음번엔 적용할 수 있으니까.
4: 이런 개념 노트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그러면 이걸 어떤 시간에 만들었어요?
5: 아 물론 이 개념 노트를 만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 너는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생각해?
4: 저는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5: 근데 그거는 너가 공부한 시간이 아니라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잖아.
4: 네.
5: 나도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을 체크를 해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나는 그 여기 타이머를 이용해가지고
0: 슬럼프를 극복하고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기존 공부의 틀을 깨는 것이 중요. 즉 자신의 실질적인 공부 시간을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5: 다음에 타이머에서 늘려나간 시간을 이용해서 그 중에서 대부분을 이 개념 노트를 만드는 데 투자를 했어.
0: 멘토는 타이머를 활용해 공부 시간을 체크하는 방법부터 자투리 시간 찾는 법, 나아가 확보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까지 소소하지만 공부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공부 팁을 전수했다.
5: 아니면 과탐? 더 공부해두면 좋고.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수업을 조금 일찍 끝내주시잖아. 그런 쉬는 시간은 조금 이제 앞뒤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수업 시간에 수업 공부를 하고 있었다면 쉬는 시간에도 계속 수학 공부를 해서 하던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서 이제 조금 과목을 바꾸는데 드는 불필요한 시간을 없애는 그렇게 해서 공부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 아 그리고 문제 풀 때 나는 이렇게 문제를 풀이를 다 이렇게 깔끔하게 썼거든.
0: 개념 노트에 이어 예쁜 글씨로 풀이 과정을 적어놓은 문제집까지. 멘티는 쉽게 접해보지 못한 광경에 어리둥절, 존경심마저 드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멘티는 진심 궁금하다.
5: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적으로 실수가 줄어. 그래서 만약에 계산 실수가 많다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쓰면은 너가 만약에 다 풀고 나서 한번 검산을 할 때 처음부터 그냥 흐름 따라가듯이 따라가면서 너가 실수를 했나 안 했나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 그 실수를 안 하고 좀 더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0: 수학은 손으로 하는 공부다 라는 말처럼 차근차근 풀이 과정을 적는 것은 수학 공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4: 지금 저 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려면 좀 많이 연습해야 되겠죠?
5: 연습은 필요하긴 한데 너무 그거를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처음에는 순서대로 쓴다는 걸 갖고 그 다음은 조금씩 이렇게 정리해서 쓴다 그 다음에 또 예쁘게 쓴다 그런 식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아. 오늘 내가 얘기해 준 거 있잖아.
4: 네.
5: 집에 가서 한번 해보고 내일 한번 다시 만나서 얘기해 보자.
4: 네.
0: 1차 멘토링 후 재훈군은 배운 공부법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실질적인 공부 시간을 체크해보기 위해 타이머를 켜놓고 공부하는 멘티.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공부 시간을 늘려갈 계획이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예쁜 글씨로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적는 것도 잊지 않는데. 평소보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차분하게 문제를 푸니 맞는 개수가 늘었다는 멘티. 직접 해보니 멘토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다.
3: 타이머를 껐다가 켰다가 이러는데 집중력이 아무래도 많이 흐트러질 때가 있는데 그런 점들을 형이 어떻게 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0: 멘토링 2일차. 멘토를 만나자마자 집중력을 유지하는 방법부터 묻는 멘티.
1: 사실 공부할 때 그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 너가 시간을 늘려도 그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공부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데 집중을 하려면 먼저 너가 가장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해. 그래서 나는 우선적으로 먼저 공부하는 책상을 정리를 했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것만 딱 올려놓고, 나 같은 경우엔 타이머, 문제집, 연습공책, 필통 이렇게 네 가지만 올려놓고 공부를 시작을 했어. 또 집에서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물건들이 많잖아. 그런 거는 다 방에서 치우거나 아니면은 그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옮겨둔다거나 그런 식으로 다 정리를 했어.
0: 확보한 공부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집중력 유지는 필수.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1: 나는 공부를 할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이 뭐냐면 나는 손에서 땀이 엄청 많이 나는 체질이거든.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다 보면 종이가 막 젖고 그래. 그래서 막 글씨도 안 써지고 펜 해도 다 번지고 그랬던 경험이 많거든. 그래서 나는
0: 가한증 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각했던 멘토. 과연 그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해결책은 바로 흰 장갑.
1: 흰 장갑을 준비해서 공부를 할 때 항상 그걸 꼈어. 그래서 땀이 나도 장갑이 흡수해서 별로 종이는 젖지 않게. 그렇게 해서 나는 항상 시험 볼 때, 정기고사 그리고 모의고사 볼 때 항상 장갑을 끼고 시험을 봤어. 그러면은 좀 더 이제 내가 원하는 환경에 맞출 수 있겠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너는 너만의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만들었으면 해. 그래야 너가 좀 더 효율을 올릴 수 있고 좀 더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있다고 치자. 이 중에서도 일부분만 시험 범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 이렇게 쑥 훑어보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거야. 모의고사에다가.
0: 명공부는 내신 시험 범위가 정해졌을 때 모의고사 안에 나온 내신 범위의 개념만 체크. 따로 개념별로 묶어서 집중적으로 풀었다. 이렇게 개념별로 문제의 풀이를 복습함으로써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익히고 변형된 문제 유형까지 정복했다.
1: 나는 문제를 풀면서 좀 어느 정도 문제들의 유형이 비슷한 게 계속 나오잖아. 아, 비슷한 유형의 문제에서는 비슷한 규칙으로 푸는 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 프리즘을 보면서 그 풀이에서 공통된 부분을 찾아낸 거야. 그 29번이나 30번 같은 어려운 문제 유형에 가장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중 하나가 일단 절대값이 들어간 그래프랑 그 다음에 9랑 1, 9 또는 1이 나오는 내적 문제거든. 근데 먼저 절대값이 들어간 그래프 문제는 먼저 미분해서 분석을 하고 그래프의 개형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리고 또 이런 30번 같은 경우는 9가 나오는 이제 벡터의 성분 분석하는 문제인데 먼저 얘는 가장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C라고 했을 때 이 벡터를 무조건 C를 지나가게 하는 방향으로 분해를 한 다음에 해서 문제를 풀었어. 그런 규칙들을 너가 머릿속에 생각해두고 만약에 모의고사나 아니면 내신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내 문제 푸는 데 많이 도움돼.
3: 문제를 풀 때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으로만 푸는 것보다 어떤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좋고 어떤 다른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유동성 있게 푸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1: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라면 그 모든 풀이를 다 시도해보는 게 좋아. 그만큼 너가 시험장에 들어와서 더 다양한 문제 풀이를 시도할 수 있는 혹은 그런 게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시험장에서 너가 풀던 도중에 또 다른 풀이가 생각났어. 그러면은 그거는 너가 이미 풀고 있었는데 또 다른 풀이를 시도할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너가 원래 풀던 방식대로 계속 푸는 게 좋고 그럼 만약에 규칙을 정해놓으면 그런 풀이 방법을 찾는 게 더 쉽다 이거지.
0: 여기서 끝이 아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알아두면 좋은 명공군의 실전 시험 대비 꿀팁 공개.
1: 이렇게 세로로 둬서 이렇게 써가는 게 아니라 가로로 둬서 얘를 3등분을 해서 썼어. 근데 이게 3등분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모의고사 문제의 크기가 하나 문제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근데 이걸 3등분을 하면은 이 A4용지 하나 한 칸의 크기랑 이 문제지 한 칸의 크기랑 굉장히 비슷해.
0: 기출문제를 복습해서 풀 때는 연습장보다는 시험지 풀이 공간과 비슷한 종이를 준비해 문제를 풀어보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이 습관은 문제를 여기저기 어지럽게 푸는 것을 방지하고 꾸준한 풀이 연습으로 시간 단축은 물론 실전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나는 목표를 입 밖으로 내뱉는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 목표는 하나였는데 나는 항상 사람들한테 수능 만점 맞을 거다 얘기를 하고 다녔어. 내가 아쉽게 그 꿈을 못 이뤘으니까 너가 이번에 내 꿈을 이뤄서 수능 만점을 받길 바래.
3: 형 바람대로 수능에서 좋은 결과 거두어서 꼭 수능 끝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
3: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들고 그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했는데 그 길을 형이 이렇게 뚫어준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이 좀 잡힌 것 같고 형이 저에게 부탁한 수능 만점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 어떤 위기가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그 값진 경험이 명건군을 더욱 성장시킬 것이다.
1: 고등학교 때는 좀 공부만 하느라 친구와 이렇게 많은 추억을 만들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드는 그런 대학 생활을 보내고 싶어요.
0: 그리고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응원한다.
6: 불리하진 딱히 불리하진 않아. 어차피 내신 아니까 그러니까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0: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탑. 저 경비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안전!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자, 오늘 이제 29번째 강의입니다. 영자 이슈도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아쉽지 않나요? 자, 여러분, 송강호 배우님 좋아하세요? 오늘은 송강호 배우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슈퍼스타 송강호 배우님은요, 우리 칸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남우 주연상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연기력을 인정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송강호 배우님이 연기하는 캐릭터들을 보면은 사실 되게 평범한 인물들인 경우가 많아요. 뭔가 되게 슈퍼히어로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아니면 뭐 엄청나게 잘생긴 인물 이런 거를 연기하기보다는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인물들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은요,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He doesn't act like a star. He feels like someone next door.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같다고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범함 속에서 엄청나게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감정을 잘 전달했기 때문에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고 또 그가 출연한 영화들이 이렇게나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거겠죠. 자, 그래서 쉬운 연기란 도대체 뭐고 어려운 연기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좋은 연기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볼 지문에서도요, 이 연기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니까 우리 지문을 읽으면서 좀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만나요. 자, 이제 29번째 강의. 오늘은 빈칸 순서 삽입을 다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34번 빈칸부터 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할수 있고, 자, 여기에 있습니다. 빈칸이. As we become more fearful. 자, 우리가 더욱더 공포를 느낌에 따라서 빈칸이 become increasingly more pronounced. 자, 이것이 더욱더 명료해집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이것도요, 마지막에 밑줄이 있네요. 마지막에 밑줄이 있으면 뭐라고? 지난 시간에 퀵체크로도 했었는데, 그치, 주제랑 엄청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뭔가 fearful, 두려움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두려움을 더 느끼게 됨에 따라서, 자, 이것이 더 명료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자, 근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The overcompliance with all legislation and great effort to avoid any risk까지 끊어볼게요. 자, compliance라고 하면은 순응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준수하는 거. 근데 과도하게 준수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무엇에 있어서? 법에 있어서. 그리고 great effort to avoid any risk. 어떠한 리스크도 피하려는 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 are only one sign. 하나의 sign이래요. 신호래요. 무엇에 있어서? Of a spreading culture of fear. 두려움에 퍼져나가는 문화에 있어서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법률을 준수를 한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great effort to avoid any risk. 리스크를 피하려고 최선을 다한대요. 자, 그것은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요. A spreading culture of fear. 자, 두려움의 문화. 가 퍼져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첫 번째 문장만 봐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자, 그래도 여기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이네요. 자, 좀더 읽어봅시다. 자, it is not just legal consequences from wrongdoings and major existential threats such as nuclear war, environmental disaster, and disease which sparks fear today. 자, not just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뭐뿐만이 아닙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무엇의 리스크뿐만이 아니냐면

자, 법적인 결과래요. 무엇으로부터? 잘못한 일로부터. 내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 자, 그러면 법의 심판을 받겠죠. 뭐 그런 종류의 위험이라던가 아니면 a major existential threat. 자, 중요한 어떠한 존재론적인 위협. 예를 들어서 핵전쟁이라던가 아니면은 환경적인 재앙이라던가 아니면은 diseases. 어떠한 병인데 which sparks fear today. 오늘날 fear.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diseases라던가. 자,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라고 해. 자, 그러면 뭐도 있냐? We also harbor. 자, 우리는 또한 뭐를 품고 있냐면은 low level fear. 낮은 수준의 두려움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뭐에 대해서? About much smaller threats. 자, 아주 작은, 훨씬 작은 수준의 위협에서도요. In our day-to-day lives.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에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는 큰 리스크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뭐 핵전쟁이라던가 아니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던가 큰 리스크도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은요 훨씬 작은 리스크들, 스몰러 리스크들도 있더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두려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This has led the sociologist Frank to identify a culture of fear. 자, 이것은요 이러한 현상. 자, 큰 것뿐만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까지 두려움을 느끼는 이러한 현상을 얘기를 하겠죠. 이것은요, has led sociologists, 자, 이 프랭크로 하여금, 사회학자인 프랭크로 하여금, to identify, 확인하게 했습니다. 무엇을? A culture of fear, 두려움의 문화를요. 두려움의 문화? 두려움의 문화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which entails a perception of fear. 자, fear에 대한 인지를 포함하는데, 그것은 that to a great extent 상당한 정도로 can be described 묘사가 될수 있어요. 무엇으로서? As a culturally conditioned habit 문화적으로 적관화된 어떠한 습관이다 라고 묘사가 될수 있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두려움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습관과도 관련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in a fearful culture 자, 이렇게 두려워하는 문화에서는요 Everything becomes a risk. 모든 것들이 다 리스크가 됩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든 게다 리스크예요. 자, men become seen as a risk factor for women. 자, 남성은요, 여성들에게 리스크 팩터가 되고요. 자, 매니저들은요, risk to a employee, 직원들에게 리스크가 될수 있고요. 부모들은요, risk to their children, 아이들에게 리스크가 될 수가 있고요. Education. 자, 교육은 becomes a potential risk to students. 학생들에게 리스크가 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모든 것에 대해서 리스크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it becomes a health risk. 자, health risk가 돼요. to low status. 낮은 지위에게. 그리고 and a health risk. health risk가 to have an income below average. 평균 이하의 어떤 소득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건강상의 리스크가 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veryone is at risk of being discriminated against. 또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차별을 받을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리스크가 될수 있다. 자, 내가 소득이 낮아? 그러면 건강에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 뭐 내가 지위가 낮아? 건강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 또 내가 그냥 존재하면은 저 사람한테 차별받을 리스크도 가지고 있고, 그냥 모든 리스크들이 쭉쭉쭉 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야. 어디에서? 두려워하는 사회에서. 그래서 the philosopher Lars, 자, 이 철학자인 이 사람은요, argues that, 자,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in this culture, 이러한 문화에서 fear has become a kind of culturally determined magnifying glass through which we consider the world. 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었냐? 일종의 문화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magnifying glass, 확대경이 되었다는 거야. 근데 그 확대경으로 through which we consider the world. 우리는 세상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려움이라는 확대경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생각을 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더 두려워질수록 어떻게 된다? 빈칸이 become increasingly more pronounced. 더 명료해진다. 확실해진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두려워짐에 따라서 무엇이 더 명료해지고 확실해지는지를 보면 되겠네요. 자, 1번부터 봅시다. The tendencies to overlook minor safety rules라고 합니다. 자, overlook 하면 뭐였지? 배운 단어인데? overlook.

넘어서 보는 거니까 간과하다라는 뜻이죠. 자, 이런 사소한 safety rules, 안전 규칙을 간과하려는 경향성이 명료해지나요? 자, 뭔가 규칙을 무시한다. 이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고. 자, our sensitivity is to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자,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민감성이라는 건데, 우리가 뭐 차별받을 리스크에 노출이 된다. 뭐이 정도의 얘기가 예시로 한줄 정도 나온 적은 있지만, 전체적인 주제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2번도 아닙니다. 자, 3번. Strong beliefs in technological solutions for safety. 라고 하면은, 자, 기술적인 솔루션에 대한 강한 믿음이에요. 뭐에 있어서? 안전에 있어서. 안전 얘기도 아니었고, technological solutions, 기술적인 솔루션에 대한 얘기는 더더욱 아니었잖아. 3번 아니지? 4번 볼게요. Efforts to rebuild mutual trust in human relationships. 자,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적인 trust, 뭐요? 신뢰를 다시 만드는 노력. 상호적인 신뢰도 전혀 키워드에 맞지 않아요. 자, 그럼 5번 볼게요. Our urge for social order. 자, 사회적인 질서. 그리고 demand for regulations. 규제에 대한 요구에 대한 우리의 자, our urge for social order. 다시 할게요. For social order. 자, 사회적인 질서에 대한 우리의 욕구, 촉진. 그리고 and demand for our regulation. 자, 어떤 규제에 대한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때요? 자, 지금 법률, 그리고 리스크를 피하려는 거, 이런 거가 fear를 피하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 자,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요. 뭔가? 규제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사회적인 질서를 더 만들어야 된다. 그런 욕구가 있다. 라고 이어지는 거 괜찮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5번이다.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1, 2, 3, 4번 마찬가지로 내가 계속 설명했잖아요. 뭐라고요? 키워드가 완전 벗어나는 것들 소거하라고요. 그러면 정답이 가장 가까운 게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정답으로 골라주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35번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 35번, 무관한 문장 찾는 거잖아요. 자, 요거 영자 시크릿픽 한번 볼게요. 자, 최근 평가원 트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ABA. 자, A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뜬금없는 소재를 하나 끼워 넣는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쉬운 유형의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조금 어렵게 내면 어렵게 낼수 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속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대수능 내용 어땠냐면요. 자, 앞에서 self-care라는 키워드를 던져줬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self-care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self-care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woodworking 클래스의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완전 다른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 5번에서 다시 셀프케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갑자기 딴 얘기하는 게 하나 등장할 거거든요. 자, 액팅 테크닉. 자, 액팅 나왔다. 연기. 아이고, 오늘 영자 이슈에 나왔던 거네. 자, 액팅 테크닉은요, could be viewed. 바라봐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As said, which allows the actor to perform a given role.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그것은 허락해요. 배우로 하여금, 자, 어떤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또는 part of it, 자, 그것의 어떤 일부를 perform,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봐질 수 있어요. 자,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연기. 자, 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요. 자, 그런데요, admittedly, 물론, such an inclusive definition. 자, 이러한 어떤 포괄적인, 이러한 포괄적인 정의는 does not distinguish. 뭐 하지 않냐면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Between roles. 역할들을요. That are demanding. 어떠한 역할? 뭔가 되게 어려운, 요구하는 게 많은 그러한 역할이랑, and those that appear easily performed. 뭔가 되게 쉬워 보이는 그러한 역할을 구분을 하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자, 이러한 정의는요, 뭔가 쉬운 거, 그리고 어려운 거 있는데, 이거 두 개를 딱 구분하는 정의는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근데 테크닉이라는 것은 그러나 can be taken to mean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A role can showcase skills. 자, 어떠한 역할이라는 것은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스킬을요. That we would not normally take to be part of a

kind of actions. 자, 어떤 역할이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수반하냐면 the kind of actions. 자, 어떤 액션의 종류인데 that we are used to performing in our everyday life. 자,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수행하는 것, 그런 것의 액션을 수반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송강호 배우님이 했던 것처럼 뭔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밥 먹는 거, 문 여는 거, 운전하는 거, 이런 당연한 것들을 포함을 할 수도 있습니다. Like driving a car, 여기 예시도 나오네요. 운전을 한다던가, 문을 연다던가, such actions can appear anything but artful. 자, 그러면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액션들은 전혀 뭔가 기교가 담겨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4번 볼게요. The history of theater shows that advances in stage design and lighting technology have continually changed how audiences experience live performances 라고 합니다. 자, 티어러의 역사는 뭐요? 티어러 하면 극장이잖아. 극장의 역사는 shows, 뭐를 보여주냐면 advances in stage design, 스테이지 디자인과 조명 기술의 발달이 계속해서 변했대요. 변하게 했대요. 뭐를 어떻게 관중들이 라이브 퍼포먼스를 감상하는지에 대해 변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계속 어떤 역할, 그리고 그에 대한 액션, 연기, 액팅,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근데 갑자기 웬 역사? 그것도 극장의 역사? 극장의 역사가 관중들의 경험을 바꾸었다라는 완전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소재 자체가 확 바뀌었습니다. 정답 4번이에요. 자, 그럼 4번 빼고 다시 5번에서 돌아가는지 봐야 되겠죠. To account for the way in which mundane actions can sometimes be considered aesthetically valuable properties of a performance. 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the way in which. 자, 어떠한 것이냐면 자, 일상적인 행동이 때때로 어떻게 고려가 될수 있냐면 미적으로 가치 있는 특성으로서 고려될 수가 있어요. 어떤 행동에 있어서. 자, we are probably best served.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냐면, with an inclusive and non-normative view of acting technique. 자, 무엇에 대해서? acting technique. acting technique 다시 나왔죠. acting technique. 자, 어떤, 연기하는 기술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수용적이고 규범적이지 않은 그러한 견해를 갖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액팅 테크닉에 대한 얘기로 돌아왔으니까 4번만 딴 얘기하는 거 맞죠?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돼요.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6번으로 가볼게요. 자, 순서 보겠습니다. 자, 순서. 자, 첫 번째 거 읽고 그다음에 ABC 첫 번째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문장부터 봅시다. 자, not all aspects of urbanization hinder sustainability라고 합니다. 자, 모든 측면. urbanization이라고 하면 urban이 뭐야? 도시잖아. 그럼 urbanization 하면은 도시화라는 뜻이 되죠. 자, 도시화의 모든 측면이 sustainability, 뭐를요? 지속 가능성을 hinder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망치는 것은 아니에요.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그럼 뭐야? rather 그게 아니라 by hosting half of the population. 자, 무엇을 해요? half of the population. 인구의 절반을 수용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into less than 3% of the land. 땅의 3% 이하의 공간에다가. 자, 그럼으로써 cities made it possible. 자, 도시는요, 가능하게 합니다. to keep most of the land for primary production. 자, 이 대부분의 땅을요, 주요한 생산을 할수 있게 만들어줍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도시화. 도시화가 꼭 지속 가능성. 에 있어서 힌들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했잖아. 자, 이거를 망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망치는 건 아니다라니까 다시 말해서 도시화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올 수도 있더라라는 얘기인 거죠. 부정의 부정이니까. 자, 그러면서 자, 첫 번째 A로 가볼게요. For example이 나왔어요. 자, for example 나오면은 우리 뭐 생각하기로 했지? 이거 영자 퀵 체크에서도 나왔던 겁니다. 자, 이런 거 나오면 예시잖아요. 그러면 이첫 번째 문장이 바로 전에 내용의 예시가 맞는지를 봐야 되죠. 그럼 바로 전에 내용이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땅을요, 뭐를 사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생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어. 그거에 예시가 맞는지 봐야 돼.

그럼 1번 볼게요. A번. 예를 들어서, 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더 적은 resources, 자원을 사용하고 더 적은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1인당. As compared to, 뭐랑 비교했을 때, those living in rural areas, 시골에 사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거는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원도 적게 사용하고 쓰레기도 적게 만든다라는 게 주요 생산을 땅이 할수 있다에 대한 예시는 아니죠. 그러니까 A는 단절이 있는 거야. A는 첫 번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B를 볼게요. However, 그러나 past experiences with urbanization. 자, 과거의 경험인데 도시화에 대한 과거의 경험은요, have almost always resulted in 항상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냐면 a cluster of problems. 자, 문제의 덩어리를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때요? 자, 도시가 꼭 나쁜 건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고, 자, 땅이 있는데 땅에서 주요 생산을 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과거의 경험들을 보면은 항상 문제가 있었어. 라는 건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C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C, studies also show that. 자, 연구는 또한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urban ecosystems. 자, 이 도시의 생태계는 are more diverse. 더 다양하대요. 무엇보다 rural ecosystems. 자, 이 시골의 생태계보다. 그리고 can provide 중요한 에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대요. 제대로 관리가 된다면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어때요? C도 첫 번째 오는 게 이상하지 않단 말이야.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B, C의 상대적인 순서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를 보시면 사실 B 같은 경우에는요, however이라고 나오면서 자, 도시가 지속 가능성에 원래는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되게 많아요.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자, 이 C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연구가 보여주는데 자, 도시에 있는 시스템이 사실은 더 다이버스하고 자, 그다음에 이게 관리만 제대로 잘 된다면은 서비스를 잘 제공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도시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 플러스 도시의 긍정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고 B는 부정적인 거, C는 긍정적인 거라면 뭐가 먼저 오는 게 맞겠어? 일단 긍정적인 내용이 먼저 이어지고 그다음에 however 하면서 넘어가는 게 맞겠죠. 플러스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게 맞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는 거는 C가 맞아요. 자, 그러면 C를 좀더 꼼꼼하게 읽어볼게요. 자, 도시가 또 중요한 역할들, 긍정적인 역할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리고 the accumulation of human activities. 자, 이런 인간 활동들의 축적은 enables 가능하게 합니다. 뭐를 가능하게 하냐면 more efficient resources utilization. 더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through scaling effects. 뭐를 통해서 scale 하면 규모란 말이야. 그래서 규모의 효과. 규모의 효과라는 거는 뭔가 커지면은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and optimizing resource flow. 뭐예요? 자, 바로 자원의 흐름을 optimize, 최적화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더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C의 마지막 내용은요, 자원의 활용에 대한 내용으로 끝났어요. 그거를 긍정적으로 잘할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자원의 활용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다. 에이, 봐봐. 예를 들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뭐를요? 자원을 더 적게 쓴대요. 그리고 쓰레기를 더 적게 만든답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시골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For example로 자원에 대한 얘기가 딱 연결이 되죠. 아, 그러면 C 다음에 올수 있는 건 A겠구나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A를 뒤에까지 읽어볼게요. The versatility of urban activities also increases. 자, 다재다능이죠. 자, 도시 활동의 다재다능성은 또한 증가시켜요. 뭐를 증가시킬 수가 있냐면, the feasibility of recycling, reusing, and implementation of industrial ecology. 자, 뭐를 증가시키냐면요. recycle. 뭐니? 재활용하는 거잖아? reusing 하면은 뭐야? 다시 사용하는 거. 재활용, 재사용. 그리고 이런 산업사회의, 산업의 ecology, 생태계의 어떤 현실, 실현. 이런 것들의 실현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재활용, 재사용,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더 증가시켜 줄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도시가요. 자, 그러면 여기는 도시의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했죠. 그 다음에 B가 오는데 여기 먼저 읽고 가야 되겠다. In addition, 더해서요. Large scale, 더큰 스케일에서. Versatile. 자, 이렇게 다재다능하고 and delicately divided economic structure. 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섬세하게 나뉘어진 경제적인 구조. 이 도시 영역에서. 는요, is much more adaptable. 훨씬 더잘 적응을 할수 있고, efficient. 더 효율적이래요. 뭐랑 비교했을 때, than the mono industry economy in rural areas. 자, 이 시골 지역에 하나밖에 서 industry, 산업이 없는 그러한 환경과 비교했을 때, 도시에 여러 가지가 같이 있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같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adaptable하고 efficient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시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비가 올 수가 있나? 하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past experiences with urbanization. 그러나 도시에 대한 과거의 경험들은 항상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냐면, a cluster of problems.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however에 대한 연결이 맞죠. 지금까지 긍정적인 얘기만 쭉 하다가, 그러나, 도시,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던데? 라고 이야기가 연결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CAB가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그냥 읽으면 됩니다. The key for successful urban sustainability engineering. 자, 성공적인 이런 도시의 sustainability engineering. 지속 가능한 어떠한 기능, 공학, 이런 것들은요. is a transformative and sound ontology. 무엇이냐면은 변화하고 사운드. 사운드를 형용사로 쓰면 건강한이라는 뜻이잖아. 건강한 존재론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self-reflective and adaptive nature of the urban systems. 자, 이런 자기 성찰적이고, 그 다음에 적응적인 속성. 무엇에 있어서? of the urban systems. 자, 도시 시스템에 있어서. as an integrated organism. 통합된 유기체로서. 그리고 based on this ontology, 이러한 존재론에 기반하고 new engineering methodologies, 새로운 engineering methodology, 방법론에 기반하는 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치만 우리는 사실 이 뒤에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however를 중심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내용이 바뀐다는 게 포인트였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C 다음에 A 다음에 B니까 몇 번?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다. 자, 우리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거 나올 거예요. 또는 A에 대한 얘기가 있고 B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순서 문제 풀때 어떻게 풀어야 돼? 플러스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거나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플러스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야 되고, A에 대한 얘기 먼저 다 끝나고 B로 넘어가고, B에 대한 얘기 다 끝나고 A로 넘어가야 된다. 라는 게 순서 문제 푸는 팁이 되겠어요. 알겠죠? 좋아요. 자, 이제 37번으로 가볼게요. 자, We live in a culture of narcissism이라고 합니다. The narcissism, 나르시시스트라고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죠. 자기중심적인 걸 갖다가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and this affects organizations. 자, 이것은요, 조직에 영향을 끼칩니다라고 해. 자, even the most mundane firm. 자, 가장 평범한 회사도요, tries to shine. 뭐를 하냐면요, 빛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함으로써? Cultivating fantasies of grandiosity. 자, grandiosity라고 하면 거창함이거든요. 자, 거창함의 판타지를 만들어냄으로써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가봅시다. 자, 회사들이요.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하냐면요. shine 하려고, 빛나려고 노력을 해요. 뭐를 함으로써? 거창함을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곳이야 라고 강조를 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some organizations do this by trying to show off their excellence. 자, 어떤 조직들은 이거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함으로써? by trying to show off their excellence. 자, 그들의 탁월함을 자랑함으로써 라고 해요. 자, 그들의 탁월함을 자랑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 라는 거
이어지는데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 자, B 볼게요. As well as coping with others and trying to be similar to other organizations. 자, 뭐를 하냐면요. So coping with others, 다른 이들과 적응을 하고 다른 이들의 대응을 하고 and trying to be similar to other organizations, 다른 조직들과 비슷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many organizations, 많은 조직들은요, often want to be seen as, 어떻게 보여지길 원하냐면은 distinctive. distinctive 하면 별개의인 거잖아.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보이길 원한다는 거야. 그리고 and emphasize their superior qualities, 그들의 우월한 자질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요, 우리 처음에 주어진 문장이랑 이어서 읽어봤을 때 끝말잇기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같은 말 하고 있잖아요. 회사들에서 자신의 특별함을 강조하고 싶고 자기가 잘하는 우월한 자질을 강조하고 싶어한다 라고 하는 거 괜찮아요. 자, 그러면 C는 어떨까요? Achieving uniqueness among similar organizations can be difficult 라고 합니다. 자, 독특함을 성취하는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 Similar organizations. 자, 이런 비슷한 조직들 사이에서 독특함을 성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도요. 뭐 사실 회사가 거창함을 강조하고 싶어 한다. 근데 비슷한 회사에서 독특함을 성취하려고 하면 어렵다. 라고 하는 거, 막 눈에 띄는 단절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A와 B와 C의 상대적인 순서를 맞춰가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B로 한번 와볼게요. 자, B를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B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들의 독특함이라던가 아니면은 superior, 우월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Many organizations, 많은 조직들은 claim,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they have unique creatures which are based on very particular stories. 자, 그들이 아주 뭘 가지고 있냐면 unique creatures, unique cultures,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것은요, based on very particular stories, 아주 특별한 어떤 이야기에 기반을 한. 그러나 when you take a closer look, 만약에 그 이야기를요, 좀 다시 잘 보잖아요. Of these unique organizations, 이러한 독특한 조직에 있어서. 그러면, 자, 그것들은요, 사실은요, relatively similar. 사실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If not identical. 거의 똑같거나 아니면 되게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우월함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비슷해. 이 이야기들 다 비슷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B에서 하고 있었어요. 자, 그 비슷하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이어지냐면 C의 첫 번째 문장에서 이어지는 거죠. Achieving uniqueness among similar organizations. 아, 뭐라고? Similar organizations. 자, 이런 비슷비슷한 조직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독특함을 성취하는 것은 어려워요. It is a balancing act of following norms.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규범을 따르는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somehow still standing out. 그러면서도 여전히 stand out, 두드러지는 거죠. 그래서 being similar, 비슷하지만 but also different, 여전히 다르고 우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walking this tight rope. 자, tight rope라고 하면 이렇게 줄타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Requires. 그런 것은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organizations to convey an optimal image to an external audience. 자, 무엇을 필요로 하냐? 조직들로 하여금 아주 최적의 이미지를 외부의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the image should be, 이 이미지는요, unique해야 돼요. 독특해야 돼요. 그치만 너무 독특하면 안 되고 similar, 비슷하지만 너무 비슷하면 또 안 돼요. 아, 그래서 C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그 뭔가 두드러지려는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 이걸 하려면은 이 조직들이 외부에 있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된다. 근데 너무 독특하지는 않지만 독특하고 너무 비슷하지는 않지만 또 적당히 비슷한 그러한 상태에서 줄타기를 잘 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외부에다가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C 다음에 A가 올 수 있는지 봐야 되겠죠. A에서는

이 this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C 다음에 A가 온다면은 자, 이러한 노력을 한다를 받는 걸거 아니야. 자, 그래서 조직들은 이러한 것을 해요. 어떻게 함으로써? By trying to show their excellence. 자, 그들의 탁월함을 보여줌으로써 by highlighting their positions in ranking or league tables. 랭킹이나 어떤 리그 테이블에서 그들의 위치를 강조함으로써 탁월함을 보여주려고 해요. 아, 맞네. 자, 앞에서 자, 그들의 좋은 이미지, 옵티머한 이미지를 어디언스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걸 어떻게 하냐? 그들의 엑셀런스를 표현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포지션을 강조함으로써. 그게 가능합니다라고 이어지는 게 괜찮네요. 끝말잇기가 잘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요, 또 어떤 일들을 할수 있냐면은 수료증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퀄리티 배지를 보여준다던가 talking about world class product. 자, 세계적으로 클래스 있는 어떤 자신들의 자신 있는 상품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은 서비스를 보여준다던가 showcasing their superior sustainability performance. 그들의 우월한 지속 가능한 퍼포먼스를 자랑을 한다던가 또는요, or the high standard of the people who work in the organization. 그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높은 기준을 보여준다던가 이러저러저러저러한 방법으로 그들의 좋은 이미지를 외부에 전달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적절하죠. 그래서 정답은 BC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 BCA니까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제 38번으로 가볼게요. 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삽입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삽입 문제 주어진 문장을 봤는데 여기 엄청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뭐냐면 this unease라는 표현이 있죠. 자, this, these 이런 거 나온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이거 엄청 중요한 힌트인 거 알지? 자, 그러면 이 unease에 대한 내용이 앞에 등장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 어? 그런데 unease가 뭔데? 이 단어의 뜻을 모르면 곤란하죠. unease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 불편함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easy 하면은 쉽고 편하는 건데 unease라고 하면은 뭔가 불편함, 뭔가 불안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자, 이거 unease라는 단어. 우리 uneasy라는 표현으로요, 지난번에 모의고사에서 그 심경의 변화를 물어보는 그 문제 있죠. 그 문제에 요 uneasy라는 단어 등장한 적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는 unease로 등장을 했습니다. unease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불편함 또는 불안감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영자 퀵 체크 나갈게요. 자, unease의 단어 요 의미 모르시면 안 돼요. 요거 의미 다시 한번 적어주는 게너 숙제야. 알았지?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자, 다시 가볼게요. 이러한 unease는 maybe one reason why 하나의 이유일 수 있어요. Although he seems to have developed calculus late in 1665. 자, 뭐에도 불구하고 그가 발견을 한 것으로 보여요. 무엇을? calculus. calculus라고 하면 미적분이거든요. 미적분을 발명한 걸로 보여요. 언제? 1665년 말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he did not publish his discovery then. 자, 그의 발견을 그때는 발표하지 않았던 이유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라고 해. 자, 그러면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힌트에 집중을 할 거야. This unease. 자, 이러한 불편함, 불안감이라는 어떤 불편함이나 불안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를 생각을 하면서 아래 문장을 봐볼게요. 자, Newton은 was primarily interested in measuring rate of change of speed at instant in time. 뉴턴은요, 원래 primarily interested, 원래 관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 measuring rate of change of speed. 자, 스피드의 변화를 측정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언제? 근데 at instant in time. 그 시간에 딱그 찰나의 순간에 자, 이 스피드의 변화를 측정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 찰나는 갖다가 infinitesimals, 바로 무한소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자, 그런데 this was in order to understand the motions of the planets. 자, 이걸 왜 궁금했냐? 이걸 왜 측정하고 싶었냐라고 하면은요. in order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함이었어요. the motions of the planets. 자, 이 행성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함이었고요. 그것은요, which change speed throughout their orbits. 자, 이 planet은요, 궤도에 따라서 스피드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거예요. 자, 그런데 뉴턴은요, was a superb mathematician who had already made important advances in summing infinite series before tackling this problem. 자, 뉴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superb, 아주 훌륭한 수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은요, made important advances,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발전들을 만들어냈어요. 자, 뭐에 있어서? In summing infinite series. 자, 이런 단어들이 되게 어려운 것들이, 처음 보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자, 이거 뭐냐면은 무한급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른다고 쳐도요. 어쨌든, 자, 뭐 이런 것에 있어서요. 중요한 발전들을 이뤘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도요. 그러니까 원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in developing his method of calculus. 자, 그의 calculus라는 이 미적분의 방식을 개발하기 함에 있어서 which he named fluxions. 그거를 갖다가 그는 유율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뉴턴은 was aware of the logical problems. 자,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요. 논리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 논리적인 문제라 함은 associated with infinitesimal quantities. infinitesimals라고 하면은 아주 작은 거를 얘기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무한소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 무한소의 양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어떤 논리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어요. 자, how could they exist? 자, 그것들이 어떻게 애초에 존재를 할수 있는 것인가? If they were infinitely small, 그것이 그렇게 무한하게 작다면 어떻게 이게 존재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지금 수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될수 있어. 그리고 수학 용어들이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 정신을 잃기가 되게 좋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제는 풀수 있어. 왜? 우리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거든. This unease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뭔가 불편함, 불안함이 있다라는 거잖아. 자, 근데 바로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logical problems를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렇게 작다면 애초에 어떻게 존재하는 게 가능하지?라는 문제를 의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의식했다라는 내용 뒤에 이 문장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라고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뒤랑 연결되는지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1665년에 이것을 개발을 했는데, 발견을 했는데도 그것을 퍼블리시하지 않았다.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20년 후에도 in his great work, 그의 위대한 작품인 이 프린시피아라는 것에서도 뉴턴은 avoid setting out his complete method of fluxions. 자, 이 fluxions는 전문 용어고 아까 여기 나왔었죠? 유율법이라고. 자, 유율법의 완전한 메소드를 내놓지가 않았고요. 그 다음에 refers instead 대신에 뭐를 가리켰냐면 first and last ratios. 자, 뭔지 몰라요. 따옴표로 들어있잖아요. 이런 건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뭐 어떤 비율이겠죠. 이 비율을 가리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1665년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년 후까지도 그걸 제대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라고 내용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4번은 적절한 자리가 맞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다시. 자, 앞에 logical problems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문제를 의식을 했대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여기서 this unease로 받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의 뒤에 부분에서 보면은, 자, calculus, 미적분을 발달시킨 게 1665년인데, 그 20년 후까지도 그의 위대한 논문에서 이 사람은요, 이 complete method, 완전한 방식을 다 내놓지 않았다라고 이어지는 게 앞내용과 뒷내용 둘다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 4번이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좀더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An idea similar to later mathematical concept of limit. 자,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나중에 어떠한 개념으로 정립이 된 거냐면은, 수학적인 개념, limit라는 개념으로 정립이 된 거래요. 뭐가? 이 따옴표 안에 있는 이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자, 뉴턴은요, was perhaps, 아마도요, right to be cautious. 자, 옳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중했던 것이요. 왜요? As a logically rigorous foundation for infinitesimal calculus. 자, 이렇게 논리적인 기반 for infinitesimal calculus. 뭐에 있어서 이런 아주 무한소의
calculus, 미적분에 있어서 아주 논리적인 기반은 not achieved. 어떻게 되지 않았냐면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Until the mid 19th century, 19세기 중반까지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1600년대 얘기하고 있는데 19세기 중반까지도 그걸 어떻게 미적분을 하는지 뭔가 이론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1600년대에는 그가 조심하는 것이 아마 옳았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오늘 마지막 영자 퀴즈 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요, 중간에요, 클러스터라는 단어가 잠깐 나왔거든요. 자, 클러스터.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자, 우리 한국어로도 어떤 뭐 산업의 클러스터를 만들었다, 공장의 클러스터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으로 자주 쓰곤 하거든요. 이 클러스터의 의미를 적어주는 게 오늘의 마지막 퀴즈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가 오늘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이 30강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은요, 순서, 삽입, 빈칸, 그리고 무관한 문장, 이런 것들을 풀어봤는데요. 되게 공부할 것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나 지시어 플러스 명사가 나왔을 때는 그 명사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전에 나와야 된다라는 힌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on is에 대한 표현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는 연습을 했었었죠. 그리고 빈칸에서도 앞뒷 내용, 그리고 전체적인 주제를 파악을 하고 또 속어를 이용해서 키워드가 맞지 않는 선택지들을 날려버리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연습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했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삽입 하나 남았고, 요약문 남았고, 그다음에 1지문, 2문항 남았습니다. 1지문, 2문항도 이거 좀 어려운 게 아직까지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까지 잘 달려오셔서 저랑 같이 유종의 미를 좀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습 잘 하고 마지막 시간에 나랑 같이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 6강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3과 3회죠. 3회 7번부터 6, 7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이 문법 문제인데 문법 문제에서 처음에 나온 다루는 이 문항은 여러분 딱 봐도 정답을 알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위에 걸 보지 않고 무엇을 묻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알코라투 알히다우 아샤리카투 소라투, 아다라자투. 뭐예요? 공통적으로 타마르부다가 아투, 아투, 아투, 아투가 있죠. 하나만 없어요. 이 문제는 위에 걸 읽지 않아도 남성, 여성형을 구분하는 거구나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할 뭐뭐뭐 제디둔 무엇이 새 것이니?라고 물어봤어요. 뭐가 새 것이니? 또는 신제품이니? 남 후와 제디둔 그럼 후아라고 했죠. 후아는 남성형 대명사예요. 그럼 여기 남성형이 왔다는 얘기죠. 여기서 남성형을 찾는 게이 문항의 기본 그 의도입니다. 그래서 남 후아 제디둔 했을 때이 후아에 해당되는 단어 찾는 겁니다. 알코라투 여성형이에요. 히아로 받아야 되죠. 마찬가지 샤리카투 소그라투 나라자 전부 다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이네 개는 안 되고 알히다우 하나만 됩니다. 코라투는 공이에요. 공 축구공 할때 공. 그다음에 히다우 이건 신발이죠. 할 히다우 제디둔 남 후와 제디둔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아샤리카투 회사가 새 회사입니까? 여성이라서 여기가 잘못 일치되지 않죠? 주어가 여성이면 수로도 여성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술 관계에서 일치가 안 돼서 맞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소라투 소라는 사진입니다. 안 되고 다라자투 자전거도 안 돼요. 이처럼 남성 여성형은 일반적으로 타마르부따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고 심지어 아주 드물게 여러분 배우는 교과 과정은 없지만 여성형 타마르부따가 있는데 그것이 남성에도 쓰이고 여성에 쓰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뒤에 수식어를 보고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것은 인칭 전미 대명사. 대명사가 독립형으로 쓰이면 주격이고요. 전미대명사, 그러면 다른 단어 뒤에, 꼬리에 붙는다. 전미. 꼬리에 붙는 대명사. 이 전미대명사를 제대로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마, 다카수스카. 마, 다카수스카. 그러면 너의 전공. 다카수스는 전공이에요. 너의 전공은 마,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랬을 때, 나의 전공은 아랍을 아랍이. 아랍을 아랍이. 그러면 아랍 문학이죠. 내 전공은 아랍 문학이야 라고 했습니다. 너, 네 전공이 뭐니? 내 전공은 아랍 문학이야. 했을 때 나의 전공을 찾는 거죠. 그랬을 때 카나 키로 물어보면 무조건 여기는 이, 나의가 됩니다. 너의 전공, 나 여기서 물론 2인칭 남성이지만 키로 물어보고 여성으로 물어봐도 똑같아요. 1번, 타카수시, 나의 전공은 정답이죠. 나의 전공은. 타카수수크. 다카수수카 그러면 너의 전공은 무엇이니? 너의 전공은 아랍 문학이다. 말이 안 되죠. 다카수스키 역시 여성형이고 2인칭 여성. 다카수수후 그의 전공, 다카수수하 그녀의 전공. 그러므로 이 문항에서는 대명사를 찾는 것인데 카로 묻거나 키로 물으면 항상 2로 답한다. 지금 뭐예요? 2인칭으로 물으면 1인칭으로 답한다. 여기가 3인칭이면 다카수수후 그러면 똑같이 다카수수후가 되겠죠. 그의 전공은 무엇이니? 그의 전공은 아랍 문학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칭 전미대명사, 꼬리에 붙는 이 뒤에 붙는 대명사가 1인칭은 이고요. 2인칭은 카. 앞에 연결돼서 2인칭 여성은 키. 3인칭은 아. 3인칭 여성은 아트. 이렇게. 3인칭 남성은 아. 3인칭 여성은 아트. 미안합니다. 카가 착각했어요. 후, 그 다음에 하, 이렇게 되겠죠? 하, 이렇게. 이, 카, 키, 후, 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 나의, 너의 남자, 키, 그러면 너의라는 여자, 후, 그러면 그의, 하는 그녀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카, 키, 후, 하, 이런 식으로 전미인칭 대명사가 뒤에 붙을 수 있습니다. 자,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하이야. 하이야는 조금 어려운 문법이긴 한데, 이전에 내가 잘 모르고 잘못 가르친 적도 있어요. 왜냐면 어렵거든요, 이게. 하이야 그러면은 남에게 뭐뭐 하자라는 권유형인데, 그 뒤에 단축법이 오는 아주 특이한 문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도 공부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몰랐던 걸 이제 이 수능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하이야, 자, 나즈합, 이렇게 단축형으로 와야 돼요. 하이야, 뭐뭐뭐, 리시바하, 수영하러 가자, 이런 말이에요. 하이야, 나즈합, 리시바하. 하산한, 좋다, 좋아. 알저우, 하르, 알저우, 저우우, 저우, 하르. 그러면 날씨가 덥다. 하이야비나, 하이야비나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자, 하자, 자, 가자, 이렇게 뭐 Let's go 뭐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호등에 불이 들어왔어요. 녹색 불이 파란 불이 들어왔어요. 건너가자 할때 하이야비나. 그다음에 다 모였어. 이제 우리 모여서 어디 산에 가기로 했어요. 자, 다 모이는 장소, 만남의 장소에서 다 만나고 다 확인하고 이제 가려고 그래요. 하이야비나, 갑시다 할때 쓰는 말이에요. 하이야비나. 하이야, 자, 뭐뭐 합시다, 이런 말이에요. 아즈하부, 나는 간다. 타즈하부, 당신 남자가 간다. 또는 3인칭 여성도 돼요. 그녀가 간다. 타즈하비는 접속법이나 단축형으로 쓸수 있어요. 근데 2인칭 여성으로 쓰는데, 타즈하비, 여기 원래 눈이 있었죠. 눈이 있던 게 떨어진 형태입니다. 타즈하비, 이렇게 이 장모음 뒤에 눈이 떨어진 형태가 접속법 또는 단축형 형태로 쓰이는 겁니다. 나드합은 복수, 우리의 1인칭 복수죠. 뭐뭐 합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답이죠. 하이야 나드합, 우리 갑시다, 이런 말이에요. 야드하바, 그가 갑니다, 간다라는 접속법이에요. 그래서 1번, 2번은 직설법. 그냥 아무 그 앞에가 제약이 없고 이것을 갖다가 지배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간다, 너는 간다 할때 앞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쓰일 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쓰일 때 이렇게 쓰이고요, 형태로. 타다비하고 야드하바, 이거는 접속법으로 쓰면은 딱 되는데, 접속법뿐만이 아니라 이 타다비는 단축형도 이렇게 쓰여요. 그러니까 이거 단축형 접속법 자세히 알고 싶으면 수능 특강에 가서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서 하이야 나드합, 이렇게 갑시다라는 말입니다. 하이야 나드합. 아랍에서도 잘안 쓰이는 이 표현이에요. 그래갖고 저도 아랍 사람이 이걸 아주 그 언제 가르쳐줘서 알았는데, 이렇게 쓰는군요. 쓰더라고요.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이 너무 집중해서 할 필요는 없고, 이 수능에서만 보면 평생 쓸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10번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의사소통 그 문항들은 대부분 이렇게 짧은 거나 아니면은 대화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또는 게시문,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항상 정형화된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완성이나 또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보면 일정한 패턴들이 있으니까 그 패턴들에 주의하면 크게 변하지 않고 문항들이 계속 출제될 겁니다. A, 뭐뭐뭐, 아이날 한마음. 한마음이라는 것은, 한마음은 원래 샤워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로 쓸 수도 있는 곳이에요. 뭡니까? 일반 그 대중 그 화장실은 샤워할 수 있는 기능은 많지 않죠. 보통은 가정집에 많이 있어요. 아이나 함맘, 이렇게 하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호와 피따 비크 세니, 2층에 있어요. 그랬는데, 이건 지금 집이 아니라 어떤 건물, 그냥 공용 화장실을 물어보는 것 같죠? 그럴 때는 함맘으로 보통 안 쓰고, 아다우라트 미야를 씁니다. 아다우라트 미야. 아, 그러니까, 다우라투 알미야, 나우라 툴미야히, 이렇게 써요. 화장실이라는 것이, 이것은 공용으로 같이 쓰는 화장실, 이거는 보통 샤워까지 할수 있는 집안에 보통 있는 화장실, 그래서 개인 주택에서 쓰는 화장실인데, 뭐 사람들이 구분하지 않고 쓰니까 쓸 수는 있겠죠. 이런 2층에 있는 화장실을 물어봤는데, 이렇게 아이날 함맘,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나 나우라 툴미야하로 쓰는 게 원래 정확한 말이에요. 후와 피 따비크 세니, 그러면 그것은, 그 함맘은, 화장실은 따비크 세니, 2층에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넣어야 되죠. 2층에 있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2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물어볼 때 신뢰합니다 하고 물어봤겠죠? 몸타즈, 훌륭합니다. 살리미 리, 나를 위해서 전해주세요. 뭐예요? 안부 전해달라할 때 쓰는 말이죠. 살리미 리, 알라 누구누구, 누구에게 나의 안부를 전해주세요 할 때, 살림 리, 이렇게 써요. 근데 여성형이에요. 명령형인데, 여성형으로 썼어요. 살림, 남성형, 살리미 하면 여성형. 전해주세요. 라우사마티, 허락해주신다면, 이 말이죠. 기름 모을 때 쓰는 말, 허락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신뢰합니다만,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하람은 알레이키. 너에게 그것은 몹쓸 짓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할때 쓰는 말. 하람 알레이키. 그다음에 5번. 라큼 하따. 라큼은 번호고요. 하따. 잘못입니다. 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거셨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아돈. 아돈노란 단어는 여러분 그 수능 특강에서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나는 생각한다. 보통 나는 생각한다라는 그 단어로 여러분 많이 쓰는 것이 알아예요. 알아. 알아. 나는 본다라는 뜻인 말인데, 이것이 본다라는 눈으로 보는 것도 되고, 생각한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알아를 많이 쓰고, 아돈노 쓰기는 많이 쓰는데, 여러분 많이 다루진 않았을 겁니다. 아돈노. 나는 생각합니다. 안나. 생각이 들어서 안나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생각이에요? 계획이나 미래의 얘기는 아니에요. 하다라이야 마꿀룬. 안나니까, 안나 뒤에 목적격 주어가 와요. 항상 설명하죠? 안나, 인나, 리안나, 라킨나. 요네 가지 뒤에 주어가 오는데, 주어가 주격이 아니고 목적격이 와요. 그것은 요 안나가 지배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지배해. 그래서 지배하는 힘이 작용해서 하다라이야 주어입니다. 이 의견이, 이것이 의견이고 의견이 이것이에요. 두 개는 수식이 아니고 동격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것은 동격인데, 한국말로는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것은 지시 형용사로 가르쳐요. 형용사는 아니고요. 이건 지시사인데 동격으로 쓰이다 보니까 우리말로 말할 때이 의견 이렇게 생각, 이 의견 이렇게 보통 그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관사같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수식어같이 느껴져서 뭐 지시 형용사 이런 말 하는데, 지시 형용사는 대한민국에 있는 말이고요. 다른 곳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견이고 의견이 이것이니까, 이 의견은 마골. 마골은 이성적이다.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끌이라는 것이 이그저그 생각이 뭐야 저기 그 리전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말로 치면은 이성이에요. 이성. 그래서 이성적이다 뭐 이런 말인데, 자, 비가 뭐뭐뭐 아인디 라이온 아하루, 다른 생각이 나에게 있어. 나는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해라고 했는데, 비는 나에겐 다른 생각이 있어. 반대하는 거죠. 이것이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야, 난 다른 생각이야. 그러면 여기 앞에 무슨 말이 올까요? 1번 빠바안, 물론이지. 빠바안. 2번 따이분, 좋아, 따이분. 3번, 아나 마크, 나는 너와 함께야, 나는 내 편이야, 했습니다. 4번, 아나 모아프, 아나 모아프, 그럼 나는 찬성이야, 라는 뜻이에요. 5번, 라 아돈노 달리크, 라 아돈노 달리크, 이렇게 써야 되는데, 라 아돈노 달리크, 그러면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 이것은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한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어떤 사람은 이 그렇게를 여기다 카를 붙여서 가달리카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라 아돈노 달리카, 그러면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게 다른 의견이 있어. 다른 생각이 있어. 정답이 5번이죠. 그래서 반대하는 생각, 반대하는 말을 찾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12번. 와, 칼라로 되니까 훨씬 눈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는 칼라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컴퓨터 담당해 주시는 분이 전부, 이제 그래픽 담당해 주시는 분이 전부 다 이걸 바꿔주셨는데, 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가 아나 조와나 툰. 아나 조와나 툰은 조완의 여성용이에요. 조완. 조와누, 이격 형용, 이격 형태의 형용사.

사입니다. 이것의 여성형은 원래 조아예요. 조아. 조아예요. 근데 조아누 조아 이게 어렵잖아요. 아랍 사람들에게도 어려워요. 왜? 여성형이면 타마르부터 붙이면 간단한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쓰니까 어렵잖아요. 이건 이제 표준말. 예전부터 쓰던 표준말인데 심지어 조아누는 좌이어라는 단어 쓰지 좌우하는 안 써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아랍어는 아니고 옛날에는 좌이어라는 말이 있어요. 좌이어. 좌이운. 이게 이제 가장 표준말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써요. 신체의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여성형은 좌우한데 이것도 어려우니까 좌우하나 툰 이렇게 썼습니다. 뭐 편법이긴 하지만 또는 구어체이긴 하지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표준말은 아니에요. 구어체예요. 아나저와 아나툰. 나는 배가 고파. 할 나타나왈룰 가다 그러면 점심 식사죠. 나타나왈룰 가다 점심 식사 할까? 어디에서? 필 마따미. 필 마따미 그러면 그 식당에서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식당이 이두 사람이 맨날 다니는 그 식당이면 가능해요. 또는 학교인데 학교 식당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건 알 마따미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식당에 가서 밥 먹을까? 점심 먹을까 했을 때 어떤 식당인지 모른다면 전관사 빼야 되죠. 그래서 우리말에 전관사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 갈까? 뭐 이제 이렇게 특정한 식당 얘기할 때그 식당 갈까 할 수는 있지만 식당에 갈까 했을 때 그것이 한정인지 비한정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이 지금 어떤 갇힌 공간에 있으니까 그 식당에 갈까? 우리 매일 점심 먹는 그 식당 가서 밥 먹을까? 뭐 이런 말이겠죠. 그렇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네. 그랬더니 비가 뭐뭐뭐 하야 비나 앞에 나왔죠. 하야 비나 가자 했습니다. 그러면 비가 뭐뭐뭐 하야 비나 했으니까 하산은 좋아. 그다음에 뭐 맘루은 금지되었어. 그다음에 씨는 피크라툰 쇼미라툰 예쁜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A와 C는 찬성하는 거죠. 그다음에 D 라 유지브니 그러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A와 C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산한 하야비나, 피크라툰 쇼미라툰 하야비나. AC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AC가 어디 있어요? 2번이 AC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1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타드로스 제이단? 할타드로스 자이이단? 제이단 했을 때, 자이단이라 제이이단. 제이이단. 이가 두 번이에요. 제이이단. 할타드로스 제이이단? 잘 들어보세요. 할타드로스 제이이단? 이가 길죠. 제이이단? 그죠? 제이이단? 그런데 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라 아드로스 제이이단. 무슨 말이에요? 공부 잘하고 있니? 공부 제대로 하고 있니? 이런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공부를 잘하는 게 좋은 점수 받고 있니가 아니라 공부를 하고 있니?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니?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이단은 그러니까 제이단 했을 때 제이단이 우리말로 공부 잘하니? 이런 말이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니? 이런 말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공부를 너는 성적이 좋은 공부를 잘하고 있니? 뭐 이런 공부 잘하니? 이런 말로는 해석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니? 이런 말이에요. 제대로 하지 못해요. 라 아드로스 제이단. 그러면 앞에 뭐예요? 부정의 의미가 있겠죠? 부정의 의미? 1번. 아산타. 당신이 잘했습니다. 누군가 뭔가 일을 잘했을 때. 발표 잘했어요. 아산타. 누군가 뭐 좋은 일을 하고 도와줬어요. 아산타. 길 가는데 보니까 어떤 분이 되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막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옆에 지나간 사람이 아산타 할수 있어요. 이렇게 아나 사이둔 나는 행복합니다. 아나 무아피크 아나 무아피꾼 앞에 나왔죠? 나는 찬성이다. 아나 무아피꾼. 말 아사피 말 아사피는 아사프는 원래 유감스럽다 또는 뭐 미안하다 이런 거죠. 미안하게도 유감스럽게도 라 아드로스 제이단 말 아사프 4번이 정답이죠. 유감스럽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열심히 못해요. 뭐 요새 뭐 컴퓨터 게임 하느라고 잘 못해요든지 뭐 아니 요새 아 무슨 뭐 집에서 뭐 문제가 있어서 잘 못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할때 쓰는 말입니다. 5번 비꼴리 소루린 비꼴리 소루린은 모든 기쁨으로 이런 말인데 모든 기쁨으로 기꺼이라는 말입니다. 기꺼이 그래서 정답
말 아사프.

4번이 되겠죠? 14번 문항입니다. 이런 그 문항들이 나올 때 누누이 얘기했는데 숫자의 중요성. 여러분, 뭐, 잘 알고 있죠?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B가 귀가하는 시각은 A. 마타 타루제아 일라베이티카. 언제 너는 집으로 돌아오니? 너의 집으로 돌아오니? 라고 물어봤어요. B가 아루제아 일라. 아루제아 일라는 나는 돌아간다. 타루제아 일라 너 돌아오느니? 돌아오니? 아루제아 일라 내가 돌아온다. 어디로? 바이티. 바이티카 바이티. 너의 집으로 돌아오니? 우리 집으로 돌아와. 이렇게 했죠. 피사틸 하미사티. 다섯 번째 시각에. 뭐예요? 간단하게 5시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3시 아사투 아살리사투. 살리사투. 살리사투는 그러니까 피사티 살리사티죠. 여기 샷다가 붙어야 되고 피사티 살리사티. 3시 반은 와니스피. 여기 앞에 피가 있으니까 피사티 살리사티 와니스피 이렇게 됐어요. 4시는 아라비아티. 아라비아티. 왜? 피사티 뒤에 오는 말이니까 소유격으로 피사티 라비아티. 4시 라비아티. 4시 반은 아라비아티 와니스피. 또 절반을 여기 뒤에 붙여서 와니스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5번이죠? 15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알마리드와 따비브의 대화예요. 마리드는 환자고요. 따비브는 의사입니다. 알마리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사아시프 렉 더와안. 사아시프 와사파라는 말이 있는데 와사파. 이것은 설명하다, 기술하다, 하다 그런 말인데 여기서는 처방하다는 뜻이에요. 와사파는 내 병에 대해서 내가 잘 처방전을 쓰다 이런 말이에요. 사아시플라카 더와안 약을 너를 위해서 처방해 줄게.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약을 써줄게 이런 말이에요. 와사파가. 근데 와사파인데 여기에 1인칭 전미 1인칭 그 행위자가 이렇게 아가 붙으면 아와 와가 두 개가 약자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 아시프 이렇게 됐습니다. 왜? 특징목이 이니까 아시프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로 시작하는 단어는 많은 경우에 모든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와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붙습니다. 행위자가 아시풀 락 너를 위해서 처방해 줄게 써줄게 이런 말이에요. 너와 안 무슨 약인지 모르지만 약을 써줄게 한 가지 약을 써줄게. 홧 그러면 테이크 하라 들어 먹어라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약을 복용해라. 홧 하다 너와 앞에 너와가 한번 나왔죠. 그 약을 복용할 때 이번에는 한정으로 썼습니다. 무언가 약을 처방할 때는 비한정, 그 다음에 한번더 나올 때는 한정으로 썼죠. 그래서 호드 하다더와 그럼 이 약을 너 복용해 이렇게 복용하세요. 알마리드가 하더르는 제가 참석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예전에 보통 주인이 종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누구누구 그러면 예 왔어요 하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예, 알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예, 제가 참석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예, 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하들. 슈크란, 예, 알겠습니다. 슈크란,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에게 처음에 말할 때 뭔가를 얘기를 했겠죠. 1번, 라스트, 무아피칸. 아나 무아피클 했죠. 아나 무아피클. 앞에서 두 번이나 아나 무아피클 했어요. 아나 무아피꾼. 아나 무아피꾼 했을 때 나는 찬성이야 라고 했습니다. 나는 찬성이야. 근데 나는 찬성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뭐가 붙냐면 이거를 부정을 나타내는 보조동사를 넣어줘야 돼요. 부정을 나타내는 보조동사는 보통 라이사라고 하는데 라이사는 3인칭 남성형이고요. 라이사의 1인칭. 라이사 1인칭은 라스투입니다. 이 라스투예요. 그래서 아나 대신에 라스투를 넣습니다. 그러면 아나를 넣고 라스트 넣는 게 아니라 이 라스트 자체에 1인칭이 들어가 있어요. 아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라스트 무아피칸 라이사 보조동사 뒤에는 목적격이 돼요. 수로가. 그래서 나는 찬성이 될 때는 주격 주격이었지만 라스트를 쓰는 순간 목적격 수로가 됩니다. 무아피칸. 라스트 무아피칸. 나는 찬성이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다. 이것의 부정 형태가

4번, 우리도 일라잔 리 주캄. 주캄이란 패턴은 이프와일룸 패턴이란데 주캄은 이렇게 수다운. 수다운도 그렇고 주캄도 그렇고 이런 식의 패턴들이 아랍어 패턴의 병을 나타내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주캄 그러면 감기죠. 감기를 위해서 엘라주 치료입니다. 엘라주 치료를 원합니다. 감기 치료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감기 들렸는데 좀 치료하기 원합니다라고 처음에 얘기한 거죠. 4번이 의사한테 할수 있는 말이네요. 감기 치료를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5번, 우리도 나프타 히사반. 나는 히사반 어카운트예요. 은행에서 계좌를 여는 것을 히사비라 해요. 계좌죠. 계좌를 아프타 여는 것을 우리도 원합니다. 우리도 안 뒤에 아프타하 접속법이 왔죠. 안과 접속법은 항상 뭐뭐 하기, 계좌를 개설하기 이런 말이에요. 계좌 개설을 원합니다. 계좌 개설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건 은행에서 쓰는 말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6번. 그림과 대화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지금 투탕 아문 투트 앙 아문이에요. 투트 앙앙 아문. 그래서 투트 앙 아문 그래서 뭐 정확한 뜻은 모르는데 상수리 나무에 뭐 어떻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 개의 단어가 그 뭉쳐져 있는 투트와 앙흐와 아문 이런 그 왕의 이름입니다. 투탕카멘이라고 보통 하죠. 예. 이런 거 앞에 두고 지금 사진 촬영 금지라고 떠 있네요. 그래서 촬영하지 마세요라고 돼 있는데 글쎄요. 이게 촬영하지 마, 안 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카메라 플래시만 안 쓰면 그러니까 뭐 빛이 특별하게 뭐 노출만 안 되면 될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A가 할 윰키누니 할 윰킨 그러면 윰키는 가능합니다. 아니 할 무엇이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나에게 가능합니다. 저에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할 윰키누니 저에게 가능합니까? 뭐가? 타스위르 하달 아사르. 아사르는 유적이에요. 유물이죠. 아사르는 흔적 같은 거예요. 조상들이 살면서 남겼던 흔적. 보통 유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유물을 타스위르 사진 촬영하는 거, 이 유물을 찍는 것이 할 윰키누니 나에게 가능합니까? 이런 말이죠. 이런 말 다르게 쓴다면 요 부분을 할 아스타띠우 이렇게 씁니다. 아스타띠우 할 아스타띠우 타스위라 목적격이 되겠죠. 내가 할수 있습니까? 할 아스타띠우 타스위라 하달 암으로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 유적 촬영하는 것을 내가 할수 있습니까? 라고. 이건 잠깐 그 약간 나 중심으로 내가 할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고 이것은 윰키누니를 쓰면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유물 사진 찍는 것이 윰키누니 저에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B가 이제 직원 분이겠죠? 라 아니요, 라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안 됩니다 많이 나왔죠? 이렇게 안 됩니다. 리 꿀릴 아사리 꿀릴 아사리 아사리의 복수예요. 유물들 유물이고 유물의 복수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물의 복수, 꿀리 아사리, 모든 유물의 사진 촬영을 금합니다. 금할 이유는 없는데, 사실은. 네, 이렇게 뭐 카메라를 놓고 들어가라든지, 뭐 이렇게 그 박물관에서 얘기를 하니까. 다힐 알 마타피. 다힐 알 마타피. 그러면 이 박물관 내에서 다힐 알 마타피. 오늘날엔 이 박물관이 이제 예전에 이집트에 그 메이단 타하리르, 마이단 타하리르라서 해방 광장이라는 곳에 옆에 이제 그 힐튼 호텔 옆에 조그맣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이그 작은 걸 때도 하루 반을 봤습니다. 하루 종일 보고 그 다음날 가서 또 4시간을 더 봤어요. 그러고도 그냥 거의 서랍은 못 열어봤습니다. 서랍은 열어볼 수 있는데 그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미기라가 한개 전시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밑에 서랍들이 쫙 있는데 전부 미이라예요. 한번 열어보면 그 서랍마다 다른데 그걸 열어볼 시간이 없어요. 유물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GEM이라서 그랜드 이집트 뮤지엄이라고 해갖고 아주 큰 데다가 짓고 이사 갔거든요. 거긴 못 가봤는데 거기는 굉장히 그 크고 아주 유물들이 밖에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놀라운 유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가는 걸 도전해 보세요.

자, 사진 촬영이 모든 유적지에, 박물관의 모든 유적지에, 모든 유적에, 유물에 사진 촬영이 금지되었습니다. A가 파힘 투, 이해했습니다. 파힘 투. 1번, 맘누운 알 아클. 맘누운. 이렇게 맘누운이 앞에 오는 거는 금지되었습니다. 금지된 이런 말인데, 이게 수로예요. 수로가 앞에 왔고, 주어가 뒤에 왔습니다. 보통 주어가 뒤에 올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주어가 뒤에 올 때는 주어가 확실하지 않은 어떤 그 묘사로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면 아라줄룬 한 사람이 집에 있습니까? 할때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 집에 있나요? 할때 누군가 또는 뭐 책이 한 책이 이럴 때 비한정으로 쓰는 주어는 수로 뒤에 옵니다. 근데 이처럼 수로가 한정 주어가 한정인데도 수로가 앞에 오고 한정 주어가 뒤에 오는 것은 요 수로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금지되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뭐를 위해서? 뭐가 금지되었어요? 알라클 먹는 게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음식 드시는 게 금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미술관이든지 이런 데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요. 뭐 마시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맘누운 알라클로 이렇게. 그다음에 맘누운 역시 수로예요. 앗슈룹 마시는 게 금지입니다. 예, 음용수 이 사용 뭐 금지 뭐 이렇게. 자, 맘누우나 두훌 입장 금지. 두훌 입장 금지죠. 맘누우나 시바하투 여기서 수영 금지. 어디겠어요? 맘누우나 시바하투 뭐 양식장이라든지 아니면 위험한 곳이라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맘누우나 타스위르 사진 촬영 금지. 타스위르 앞에 나왔었죠. 맘누우나 타스위르 찍는 거. 이 사진 찍는 거 있죠. 타스위르 사진 찍는 거 금지 해갖고 정답이 5번인 걸알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투탕하문이죠. 근데 우리말로는 투탕카멘이라고 하더라고요. 투탕 아문인데 아멘이 됐습니다. 어떻게? 박물관에 전시한 적이 있는데 못 가봤어요. 되게 아쉽게도. 그래서 여러분도 못 가봤다면 중동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봐야 될 겁니다. 네, 한번 그런 꿈을 꾸고. 한번 이렇게 공부하면서 내가 언제고 가보겠다. 수능 끝나면 바로 이집트로 달려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우리두 안 아두르사. 안 뒤에 무슨 형태가 온다고요? 안 뒤에는 동사의 연결. 동사를 지배하는 이 지배소가 돼갖고 종사를 지배해요. 어디를 지배합니까? 어마를 지배합니다. 우리두 안 아두르수가 아니고 아두르사. 했습니다. 아두르사. 우리도 안 아두르사. 내가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 나는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요. 뭐 공부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공부해요? 마크. 너와 함께 공부하는 것을 원해. 나 너랑 공부 같이 하고 싶어라는 말이죠. 너랑 공부 같이 하는 거 내가 원해. 그러니까 너랑 공부 같이 할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두는 내가 원하는 거죠. 근데 친구하고 예를 들면 이제 얘기했어요. 친구한테 너랑 같이 공부할까? 뭐너 나랑 같이 공부할래?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친구가 오케이, 뭐 좋아라고 했으면 할수 있는 건데 만약에 친구가 아, 나 지금 약속 있어 나가야 돼. 공부 안 되겠는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라는 말은 뒤에 오는 내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현실이 아닌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아직 그 상황이 어떨지 모르는 그런 상태를 쓸 때. 우리도 뒤에다가 뭘 쓰냐면 안을 써요. 안이라는 말은 뒤에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믿는 거는 안나로 써갖고 뒤에 것은 확실한 상태예요. 그래서 안나로 쓰고 동사가 아니라 처음에 명사, 목적격 주어가 이끄는 명사문이 와서 뭐 예를 들면 알아 안나 이렇게 해갖고 뒤에 명사문이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우리도 안나가 안 되고 안 이렇게 그다음에 접속법 동사 이렇게 아두로사 이렇게 옵니다. 아이나 안탈 아나 아이나 안타 너는 어딨니? 아이나 안타 어디 너는 있니는 없어요. 아랍어에 있다 동사는 없습니다. 아이나 안타 너 어디야? 너 어디? 그다음에 여러분 너 어디 있니라는 말 여러분이 넣으세요. 알안 지금 너 어디니? 아날 알 아나 나는 지금 피 막타바틸 마드라사티

في 막타바틸 마드라사티 학교 도서관에 나는 학교 도서관에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너라 그랬죠, 이렇게. 나는 지금 학교 도서관에 있다. 그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넣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A가 하산한 좋아. 하산한 좋아. 사아드하부 일라이카 할란. 사아드하부 일라이카. 나는 너에게로 갈게. 한국식 표현입니다. 우리말과 그 다른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너에게 가고 있어. 그럴 때 아나 아티 레이크라고 씁니다. 이럴 때 어떻게 쓰냐면 사 아티 레이크. 사 아티 레이크. 사 아티 레이크라고 씁니다. 영어도요. I will go to you라고 쓰고 I'll come to you라고 써요. I will come to you. I'm coming이라고 써요. I'm going이라고 안 쓰고 내가 너한테 가고 있다 쓸 때도 I'm coming이라고 씁니다. 그게 우리는 come이라는 말이 온다라는 말로만 배웠는데 내가 너한테 가고 있어. 그럼 I'm coming 이렇게 써요. 그때 마찬가지로 아랍어도 내가 너한테 갈게라는 말을 오다란 동사로 써요. 되게 희한하죠?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다 맞는데 쓰지 않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갈게라고 안 쓰고 내가 너한테 올게라고 써요. 아랍어의 문법적으로는 맞는데 쓰지 않는 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잘못, 안 쓰는 말이니까 일반적인 말이 아니죠. 이런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흑백 텔레비전이라고 했는데 백흑 텔레비전이라고는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흑백 텔레비전인데 외국인이 공부를 했어. 한국어 공부해갖고 옛날 50년대, 60년대 백흑 텔레비전을 갖다가 낮밤으로 봤더니 공부가 잘안 되더라. 뭐 이러면서 그럼 뭐가 이상해? 낮밤으로 봤어? 밤낮 아니야? 한국말도 낮밤 아니었어? 밤낮이었어? 뭐 이렇게 동서남북 그럼 못 알아들어요. 북남동서 뭐 이렇게 해야지 알아듣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순이 다른 거, 그다음에 사용하는 용어가 다른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구분은 쉽게 이루어지진 않고요. 경험을 통해서 써봐야 아랍어를 가서 써봐야지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한국식 표현이죠. 사아드하부 일레이크가 아니라 사아티 일레이크. 아티는 아타 동사에서 왔어요. 아타. 오다예요, 아타. 그러니까 사야티 야티 일레이야. 그럼 누가 나한테 올 거야? 하고 이제 사야티 예를 들면 뭐 제이둔 일레이야. 제이드가 나한테 올 거야라고 말할 때도 써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나 너한테 갈 거야 할때 사아티 일레이카로 씁니다. 그래서 사아티 이거의 1인칭이에요. 여기다가 아가 또 붙어서 이게 아가 두 개가 돼서 이 물결 모양으로 아티 예. 이게 이제 그 맞다라고 그러는데 이 맞다가 생겼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갈 거야 이렇게요. 하알란 즉시 내가 너한테 갈게. 하알란은 지금 즉시 내 곧바로 너한테 갈게 이런 말인데 하산은 사아티 레이카 하알란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아니고 자 들어갈 말 1번 아프완 실례합니다. 아프완은 실례합니다도 되고 또 미안합니다도 돼요. 그래서 아프완 그러면 누군가 이제 이렇게 길을 가는데 막고 있어요. 그러면 아프완 이제 뭐 어떤 그 녹는 얼음을 들고 가는데 앞에 길을 막고 있으면 지나가야 되잖아요. 아프완 얼음 지나갈게요. 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아프완 같은 경우. 그다음에 다알라는 이리 와 이런 말이에요. 다알라. 다알라라는 것은 명령형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리 와 이런 말이에요. 훈아 이리로 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앞에서 나 지금 학교 도서관에 있어. 이리 와. 이리로 와 했을 때 다알라 훈아.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아인디 라이온 아하루. 아인디 라이온 아하루는 나에게는 있다. 이게 수로죠. 이게 수로고 이게 뒤에가 주어예요. 주어를 자세히 보면 정관사가 없죠. 비한정이에요. 아까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비한정이면 주어가 뒤에 옵니다. 근데 라이윤 정관사 없으니까 탄윈 붙었고요. 아하루, 아하루는 탄윈이 없어요. 수식어인데 탄윈이 없어요. 수식어인데. 왜? 아하루는 이격 형태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하루는 아하루, 아하라, 아하라. 소유격, 목적격이 전부 다 아하라로 돼요. 마치 목적격처럼 됩니다. 소유격, 목적격이 똑같이. 그런 단어를 보고 우리는 이격 형태의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격 형태의 단어가 수식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탄윈이 없습니다. 눈, 그러니까 아하룬 아니고 아하루. 그래서 아인디 라이온 아하루. 내게는 다른 생각이 있어. 라는 말이죠. 하다 가이루 사히힌.

하다 가이루 사히는 옳지 않다란 말이에요. 연결형이에요. 가이루 사히, 하다 사히훈, 그럼 이것은 맞는 말이야. 하다 가이루 사히힌, 이것은 맞지 않아, 옳지 않아, 이런 말이죠. 하다 가이루 사히힌, 그러면 맞지 않다. 연결형에서 가이루 사히힌 연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꿀루 아민 완툼 비하이리, 매년 또 당신이 잘 지내시기를, 뭐예요? 1년에 한번 오는 그날에 인사말로 쓰는 거죠. 명절이나 생일 같은 때 1년에 한 번씩 갔다가 돌아오는 그날. 그러니까 명절도 갔다가 1년 만에 오잖아요. 생일도 1년에 한 번씩 오는 날이죠. 그러니까 또한 해도 한해 동안도 당신이 잘 지내기를. 그래서 안툼이라고 쓴 것은 여러분들이 잘 지내시라는 말도 되겠지만 보통은 사람 한 사람의 어깨 위에 두 천사까지 합해서 안툼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할 때도 꿀로 아민 와 안툼 비하이린이라고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오늘날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는 꿀루 아민 와 안타 따입 하는데 안타 쓰는 경우 있어요. 안타로 쓰면 그냥 너 사람 한 사람, 천사 그냥 빼고 너잘 지내기를, 뭐 이런 말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옴미 알 아지자투, 친애하는 어머니. 여기서는 뭐 사랑하는 어머니쯤 되겠죠? 옴미 알 아지자투. 그리고 편집말의 맨 앞에서 이렇게 편집말 반따옴표 앞에 쓰는 말은 좋은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딱 정형화된 표현이 있어요. 처음과 이 뒤에는 알 무클리사, 이런 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대부분 대체로 딱 정해진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이거 안 보고도 라하사탄, 잠시만요. 일랄리카, 만날 때까지. 또 봅시다. 뭐 이런 말이에요. 푸르사툰 사이다툰, 만나서 행복한 기회였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마살라마티, 안녕히 가세요. 역시 헤어질 때 인사 말이에요. 다히야툰 따이바툰 와바드, 좋은 인사, 그리고 나서, 와바드, 그리고 나서, 좋은 인사를 건네고 나서,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건네고 나서, 카이파스 하투키, 엄마 건강은 어때요?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딸이 엄마한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로 하겠습니다.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카이파스 하투키. 아르주 안타쿠니, 원래 타쿠니 나였었는데, 아니라는 이 지배사. 그러니까, 동사문을 이끄는 접속사. 동사문. 왜 동사문 이끈다 그랬어요? 이것이 아루주 같은 단어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뒤에 오는 것이 바램이거든요. 뭐뭐 하기를 바래요 할때 바라다는 말은 아직 사실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루주 안타쿠니 비하이린, 그러면 잘 지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잘안 지내란 말은 아닌데 잘 지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확실하지 않은 내용의 이 안을 씁니다. 아루주 안 해놓고 동사문 썼어요. 동사는 어떤 것을 쓰냐? 안 뒤에 동사는 미완료 동사의 접속법을 씁니다. 접속법을 쓰면 보통 이렇게 나가 붙는 게 정상인데, 지금 2인칭 여성형, 2인칭 여성형은 타쿠니나로 되어 있어요. 타쿠니나, 원래. 거기서 안이 지배하면 뭐가 떨어지냐면, 장모음 뒤에 오는 눈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눈이 떨어져요. 장모음 뒤에 오는 눈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루주안 타쿠니 비하이린, 잘 지내고 계시리라고, 계실 것을 계시길 바랍니다. 아, 뭐잘 지내고 계시겠죠? 이런 말이죠. 아슈타크 일레이키 캐시란, 굉장히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아슈타크 일레이키. 예, 아슈타크 일레이키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아슈타크, 또는 아슈타크가 동사문인데 무슈타크 일레이키, 아나 무슈타크 일레이크, 그러면 나너 보고 싶다, 너 오랫동안 못 봤네. 아, 무슈타크 일레이크 쓰는데, 아슈타크 일레이키, 많이 보고 싶어요. 캐시란, 많이 보고 싶어요. 아나 마슈울라툰 비, 무엇으로 바쁩니다. 마슈울 비, 그러면 무엇으로 바쁘다요. 아나 마슈울라툰 빌림 티아나 티니 하이야티, 니 하이야, 마지막이죠. 마지막 시험으로 굉장히 바빠요. 기말 시험으로 바쁜 거죠. 저는 기말 시험으로 바빠요. 하디힐 아야마, 목적격이 있었어요. 그럼 이건 부사어예요. 하디힐 아야마, 요즘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fee를 썼다면 fee, 하디힐 아야미가 됐겠죠. 요즘에 이렇게 썼는데 fee 빼고 바로 목적격으로 쓰면 요즘에는 기말 시험 준비로, 기말 시험으로 바빠요. 사아라키, 뵐게요. 뵐게요. 바달림 티아나티, 시험 끝나고 뵐게요.

마다림 티아나 시험 끝나고 볼게요. 이브나 투키일 모홀리사투. 아, 이브나 어머니의 당신의 아, 뭐 신실한 딸이 누구의 이름이 자이나부. 자이나비란 딸이 편지를 보낸 거죠. 메일을 보낸 거죠. 이랬을 때 처음에 쓸수 있는 말 인사말 5번이에요. 타히야툰 타이바툰 아바드. 항상 이 서간문에서는 앞에 이거 쓰고 뒤에 알무클리스 쓰는 거 기본으로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5번이었고요. 이 시간 마지막 문항입니다. 1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할 나잘타 피 마하타틸 파스. 파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런 그 지역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페스나 마라케시 같은 곳은 여러분이 꼭 관광지로 가 이집트에 모로코에서 페스나 마라케시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정말 이렇게 복잡한 골목이 있구나.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골목으로 알려진 이 페스죠. 이 페스에 가보면 자꾸 파스인데 페스라고 해요. 왜냐면 이렇게 입에 붙어서 그래요. 이렇게 한국말로 페스라니까. 페스에 가보면 여러분이 간 길로 또못 돌아와요. 이렇게 막 골목 따라 가잖아요. 그럼 그 길로 못 돌아와. 골목이 너무 많아갖고. 그리고 똑바른 골목이 하나도 없어요. 다 구불구불하게 돼 있어서, 기억력이 좋아도 오기 쉽지 않습니다. 자, 페스 역에서 내렸니? 할 나잘타피 마하타티 페스? 나암 나잘툴 아나. 지금 나 페스 역에서 내렸어. 그래서 나 지금 내렸어. 라고 했죠. 나암 나잘투. 나 내렸다. 알 아나. 지금 내렸다. 그랬더니 A가 뭐라 그랬어요? 리안나카 라 타리프 타리크. 길을 잘 모르니까 리안나카 왜냐하면 너는 라 타르프 아타리까 길을 모르니까 길을 모르니 뭐 어떻게 해라고 했겠죠. 비가 하드 알겠어. 사르카부후. 그럼 여기서 아르카부후는 여기서 타라고 했겠죠. 타 내가 탈게. 알아나 지금 탈 거야. 내가 지금 탈게라고 했습니다. 그럼 뭘 타라고 말한 거예요. 그죠? 페스가 길이 복잡하니까 네가 찾아올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뭘 타고 와라고 했습니다. 물론 페스 그 안에는 그 차가 못 다녀요. 페스 안에는 차가 못 다니고 아마 페스 역에서부터 페스 그 마을까지 가는 이 페스에 가면 가장 유명한 게그 염색입니다. 그래서 염색하는 거를 가서 볼수 있는데 오전 일찍까지 볼수 있어요. 이렇게 오후에 가면 염색들이 다 염색 그 물들이 섞여 갖고 다 똑같은 색깔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오전에 가면은 그게 색깔별로 그큰그저 웅덩이가 다 다른 색깔을 띠고 있거든요. 거기다 가죽을 넣고 염료를 뿌린 다음에 염색하는 걸볼수 있는데 그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페스가. 근데 어쨌거나 자, 지금 뭘 타고 오라 그랬어요? 1번 하다 사기룬 이것은 작다. 2번 아나 아투샤누 나는 목마르다. 3번 호드 택시. 호드 택시는 택시를 타라 이런 말이죠. 3번이 정답이죠. 너 길을 잘 모르니까 택시 타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일 거예요. 그때 하드 사르카불 안 지금 그걸 탈게. 4번 알 하트 마시골룬 선이 전화선이 마시골 그러면 바쁘다. 전화선이 바쁘다는 건 뭐예요? 통화 중이단 말이죠. 5번 아샤리아 와세운 거리가 넓다. 거리가 넓다? 아니죠. 여기서는 택시를 타라 길을 잘 모르니 그랬더니 그래 탈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능 완성을 통해서 새로운 걸 배우진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확인하고, 모르는 게 혹시 있다면, 차근차근 여러분이 잘그 복구를 해서, 다시 복기해서 공부한 거를 다시 되새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고생 많았어요. 마살라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약간, 이 사람은, 이 옷, 이제 좀 바꿔봐야지라고 하지만 잘안 바뀌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긍정적인 메시지, 또 많은 격려, 오냐,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 팩폭이 강하죠, 제가. 예. 이 칭찬도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또그 반면에는 지나친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칭찬

표현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실제 보면. 그러니까 그런 말보다는 오히려 칭찬, 여러분들 다독이고 자꾸 격려해주고 이러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걸잘 알아요. 그런데도 이 버릇을 잘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미안하. 한편으로는 저번 시간에 너무 너무 심하게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열심히 잘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길 바라는 거지. 너무 건성건성 그냥 의무감에 뭔가 하는 그런 게 너무 싫지 않나?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이성의 친구를 만날 때 그냥 그 사람이 좋으면 막 밤에 이렇게 자려고 눈을 감아도 막 떠오르고 내일 빨리 해 떴으면 좋겠어. 빨리 만날 수 있잖아.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이성 간에 사귀는 사이가 되는데 오늘 또 만나야 돼? 그럼 2시간을 채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만난다고 생각을 해봐. 왜 만나? 그런 거 아니겠죠, 분명히. 그래서 이 공부라는 거를 할 때도 내가 의무감이라는 것보다 좀 이렇게 즐겁게 하려는 마음을 그나마 가져야 된다. 합리화를 시켜서라도 가져야 된다라는 점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조금만, 조금씩, 내가 조금 더 하면 뭔가 보이겠지, 조금 더 하면 뭔가 보이겠지, 이런 생각으로 산 정상까지 오르는 거야. 산 정상을 오르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끝이 어디야?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정상까지 얼마 남았어요? 그러면 아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얼마 안 남았구나. 가다 보면 또 내려와.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또 얼마 안 남았대. 근데 그렇게 1시간, 2시간 가. 그러니까 다 알면서 힘내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네, 그런 의미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열심히 개념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속도에 관한 유형 문제를 풀고 있고요. 11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Q, 두점 PQ가 있고, P는 얘의 운동을 나타내주고, Q는 얘의 운동을 나타내, 위치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두점 PQ가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이거지. 그 순간의 시각이 언제냐 이거야. 그때 그 시각에서의 두점 위치가 있을 거고, 그 위치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속도, P의 속도를 보면 널 미분할 거니까, 3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그 다음 이 Q의 너의 속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미분해주면 되겠죠? 미분해서 2t제곱 플러스 4t 이렇게 나올 건데, 너가 같다.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정리해 주시면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 이퀄 제로니까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2 이퀄 제로라는 거 알아? 그럼 t는 마이너스 4 또는 t는 2가 될 건데, t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과거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f2라는 게 p의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2를 넣어줄 거니까. 8 플러스 4, 3, 12, 마이너스 2 넣어주면 16, 이렇게 될 거니까, 4가 되겠네. 4라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G2, 2에서의 Q의 위치를 볼 거니까, 얘는 3분의 8이 16, 플러스 2 넣어주니까 8, 마이너스 15, 이렇게 해주겠다. 얘는 5 플러스 3분의 1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5에다가 18 더해주면 13.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5다. 이런 거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너하고 너하고의 거리라고 그랬으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2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니까 플러스 5. 그래서 3분의 17이라는 거리를 구해내 주실 수 있겠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3회 유형을 맞춰봤고요. 이제 끝이 보입니다. 유형 4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자, 유형 몇 번째예요? 얘가 34번째 유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졌어. 출발한 후 원점을 지나는

순간을 찾아야 된다. 그때의 시각을. 그러면 시각이 언제 위치가 0이 됐냐 이거잖아. 원점을 지난다라는 거. 그럼 너가 0일 때의 시각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지. 예. 그럼 얘가 t세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9t 마이너스 9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는다면 3 아니겠어요? 3? 27? 3 넣어주면 마이너스 27, 3의 제곱 9, 마이너스 9 없어지네. 그래서 3 끝. 뭐 이렇게. 아니면 조립제법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찾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3 넣어봐. 1, 3, 4, 12, 3, 9, 0. 이렇게 딱 떨어지지. 그럼 결국 얘가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 t 플러스 3이다라는 거 알게 되는 거고, t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t가 얼마야? 3일 때 얘가 위치가 0에 있다 이거지. 그 순간이 바로 t가 3일 때다라는 거야. 그 t 이퀄 3일 때에 p의 가속도를 묻고 있으니까 쟤를 한번 미분해 준게 속도. 3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고, 또 한번 미분해주면 가속도 6t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여기다 3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 6, 3, 18에 2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20이다라는 정답을 찾아내 주실 수 있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냥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파트라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초의 문제라고 할수 있어. 이게 예. 그다음 문제가 중인데 한번 중의 이 느낌 한번 보세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건데 가속도가 7일 때야. 그러면 속도를 구해 보면 미분할 거니까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1이 돼 버릴 거고. 또한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될 거니까 3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0이 될 건데 너가 얼마가 되는? 7이 되는 시각이 언제냐 이거지. 7이 되는. 그럼 넘어가서 빼주면 3. 3으로 묶어낸다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니까 3에 t 마이너스 1의 제곱 이퀄 0. 그래서 t가 얼마? 1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가속도가 7이 될 때의 순간은 t가 1일 때야. 그때의 속도를 묻고 있으니까 v1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예. 1 넣어줄 거야. 1, 11, 12에서 3 빼주면 되니까 9가 최종적인 정답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중이야. 여러분, 중처럼 느껴져?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하죠. 하. 그죠? 예. 충분히 할수 있는 거잖아. 우리 이런 문제 나오면 뭐 누구나 맞추는 문제니까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도 기초를 거쳐야지 또갈수 있는 거니까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세요. 자, 이 문제 봅시다. 한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요 정도는 이제 느낌이 있지. 이요 k 값이 정해지지 않은 값이 있는 거야. 그전에는 우리가 위치 함수나 속도 봤을 때 저런 미지수가 들어가 있지는 않았잖아. 예. 근데 요번에 이런 게 있는 거지. 그게 가속도가 8이 되는 시각이 있을 거다 이거야. 그 시각에서의 속도가 얼마가 되고 있어? 1이 되고 있다. 이걸 식으로 적어보면 되는 거지. 그럼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속도부터 구해봅니다. 속도 구해보면 3t 미분하겠지. 2kt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럼 가속도는 한번더 미분하는 거니까 6t 플러스 2k가 될 겁니다. 예. 그런데 너가 뭐가 되는? 얘가 8이 되는 그런 t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 t에 대해서 t에 넣어줬잖아. 그 속도가 얼마가 된다고? 너가 1이 된다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와 너를 만족시키는 k 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똑같은 t에 대해서. 똑같은 t에 대해서. 뭐그 t를 갖다가 그때 시각 t를 갖다가 알파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t 대신에 알파가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알파. t 대신에 알파. 이렇게 된 거고 너가

너. 그래, 얘그 시각을 알파라고 했고, 그 알파, t가 알파일 때의 속도가 얼마가 돼? 1이 되는 그런 k값을 찾아라.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k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이식과 이식을 잘 버무리면 끝나는 거죠. 버무리면 끝나는 거야. 여기 2K가 있잖아. 여기도 2K가 있고. 이 알파에 대해서 다 K로 바꿔가지고 풀수 있는 게 아니니까 2K 대신에 여기서 2K는 8-6알파가 될 겁니다. 그래서 2K 대신에 얘를 넣어줄 거야. 그러면 3알파 제곱. 예. 그다음 이게 2K이고 여기다 알파를 곱해. 알파를 곱하니까 8알파. 마이너스 6 알파 제곱 플러스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3 이퀄 제로. 너 하면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넘어가니까 3알파 제곱 마이너스 8알파 마이너스 3 이퀄 제로. 그럼 알파 3알파 3 1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이퀄 제로가 나오니까 알파는 시각이잖아. 이건 시각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3이다. 마이너스 3분의 1은 안될거 아니야.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네. 그럼 알파가 3이면 얘가 3이야? 그러면 2K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다 넣어주면 되지. 8에서 마이너스 18? 그럼 마이너스 10이지. 따라서 K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5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다.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렵지만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가면 되는 거야. 가속도가 8이 되는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 그런 시각에서의 속도가 얼마가 됐어? 1이 됐어. 그래서 너라는 식 하나, 너라는 식 하나, 미지수 두 개, 미지수 두 개, 식두 개, 그러니까 풀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가 있겠다. 121번. 요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12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이제 응용 버전인데, 요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익혀둬야 돼.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라는 게뭘 나타내는 거냐, 이거지. 예. 이거는 속도의 부호 변화예요. 속도의 부호 변화가 있는, 예, 그 순간. 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같은 말이야.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음의 방향, 여기서 턴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뭐냐 이거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다. 이쪽으로 가는 게 양의 방향이었고, 일로 가는 게 음의 방향이었으면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다. 뭐 여기다 그리는 거 웃기지만, 요 시각에서 속도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양수에서 음수. 예.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쟤를 한번 미분해 주는 거야. 그러면 3t 제곱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15가 될 거니까 3으로 묶어주면 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 그래서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는 거다. 속도의 그래프를 제가 그려준다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다라고 하면 이런 그래프에서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아, 이 속도의 그래프라는 건 이거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만을.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 속도라는 게 속도는 도함수잖아. 위치함수의 도함수잖아. 부호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가 음수에서 뭘로 가? 양수로 가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얘를 점의 어떤 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얘가 어디에서 출발을 해? t가 0일 때. 그래서 왼쪽으로 가다가 방향을 턴하는 이 시점이 있는데 요 시점이 t가 얼마일 때야? 5일 때다라는 이런 뜻이다 이거야. 그럼 그때의 위치를 물었으니까 그냥 x 제가 XT라고 이야기하면 X5의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예. 그럼 이것도 5의 세제곱 125, 5의 제곱 25에다가 6하면 마이너스 150 이러지 마시고, 자, 요거 두 개를 본다면 T제곱으로 묶어낸다면 5의 제곱 25로 묶였던 거고, 그러면 5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 다음 5를

1을 넣어줄 거니까 마이너스 75 플러스 20이 되는 건데 얘가 마이너스 100이니까 마이너스 80이 되겠지. 그래서 T가 5일 때의 위치는 마이너스 80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도 여러분들이 잘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렵지 않은 거 맞죠? 자, 123번 가볼게. 문장이 더 길어졌어. 근데 그냥 잘 읽어보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졌어. 근데 출발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의 점피의 위치를 A. 그리고 점피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에서의 점피를 B, A값, B값을 위치를 B, 이걸 찾아라. 그러면 쟤를 미분하면 2차 함수일 테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됐고 0은 여기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양수에서 음수로 처음 바뀌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두 번째로 바뀌는 시각,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구해 본다면 얘가 3t 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12가 될 거고 3으로 묶어주면 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니까 얘는 3에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4.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였네요. 예. 자, 그럼 물어보고 있는 게 a라는 거는 시각이 1일 때의 위치잖아. 그냥 1 넣어주면 되는 거야. 예. 그럼 1, 마이너스 2분의 15 플러스 12니까 얘는 2분의 13이 26에서 15 빼주는 거니까 1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B라는 거는 시각이 4에서의 위치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4를 넣어줄 거야. 네. 그 4의 제곱으로 해. 아니, 4의 제곱? 4의 제곱으로 해. 아니면 그냥 64. 64의 3제곱 64. 4의 제곱 16, 8. 8 곱하기 15 하면 마이너스 120. 4 넣어주면 12 곱하기 4는 4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11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8. 그래서 너의 위치와 너의 위치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잘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제가 그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3차 얘 위치를 3차로 준다면 이거의 속도는 이제 2차가 될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이제 t이퀄 0일 때 위치 근데 예를 들어서 0이 여기 있어. 0 출발한 후한 번만 운동 방향을 바꿔야 된다. 한 번만 운동을.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니까 한 번만 운동 방향을 바꾼 거지. 만약에 최고차의 음수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위로 볼록이 형태가 뭐 이렇게 가서 한 번만 운동 방향을 바꿨다. 뭐 이런 모습을 해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야. 운동 방향을 출발한 후 전혀 바꾸지 않았다. 만약에 최고차 양수일 때. 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 운동 방향을 단한 번도 바꾼 적이 없대. 예. 그럼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여기 대칭축이 뭐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이게 바뀌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판별식? 어? 그러면 여기가 0이었어? 이렇게 되면 0 이후부터니까 바뀌지 않네. 이런 것도 되겠지. 그런 가능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대칭축이 0보다 작을 때는 이러지만 대칭축이 0보다 큰 쪽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대칭축이.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접하더라도 돼안 돼? 운동 방향 전혀 바꾸지 않았지. 플러스로 가다가 다시 계속 플러스로 가고 있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낸다라는 거는 이 개념은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 그냥 그런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2차 함수에 대한 해석이야. 이게 중요해지는 거라고.

제가 위치 함수를 만약에 4차를 주면 얘가 몇 차가 되는 거야? 3차가 되는 거고, 그 3차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수 있냐? 이게 변별력 있는 문제로 낼 수가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늘 우리가 관심 갖는 건 이거 함수에 대한 해석을 잘해줘야 된다. 그 2차, 3차, 4차는 정말 늘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아주 단편적인 문제지만 이제 이런 데에다가 어떤 미지수를 딱 심었을 때 그땐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거야. 대칭축이 어떻게 되지? 그다음 함수값은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다. 아시겠죠? 자, 12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아, 이것도 좋아.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의미는 도대체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가 이쪽 방향이라면 Q는 이쪽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너가 양수였다면 너는 음수다라는 얘기잖아. 그런데 얘가 무조건 양수여야 돼? 얘가 이러 음수였다면 이 반대 방향이라면 너는 양수였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케이스를 나눌 거야? 아, P가 양수였을 때 Q가 음수인 거? P가 음수였을 때 Q가 양수인 거 이렇게 따져? 아니, 부호가 다르니까 곱한 게 음수다라는 해석으로 가능할 것이다. 예. 이거는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이 P의 속도 제를 미분해 준 거를 제가 VPT라고 할까? 전 P에서의 속도.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3T제곱 마이너스 9T 마이너스 30이 될 거고. 예. 그 다음에 Q의 속도를 VQT라고 할까요? 그러면 2T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얘 인수분해 그 3으로 묶어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이니까 요거 인수분해 되지 않나요? 3으로 묶인 상태에서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2. 그다음 얘도 2로 묶이지 않나요? 예? 그래서 곱하기 2에 t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너하고 너를 곱해준 게 뭐다? 음수다. 그러니까 부등식 푸는 거예요. 3차 부등식. 그럼 2, 3, 6은 의미가 없고 그래프 이용할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3일 때, 5일 때. 최고 차이 계수 양수니까 여기서부터 출발 3차 함수는 요런 모양으로 간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t가 뭐부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만을 얘기해주고 있는 요런 식이 돼버리는 거고. 그게 음수가 되는 t 값은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라는 이런 범위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지. 그 너가 A고 너가 B였던 거죠. 두개 더해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8이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가능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아, 두 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속도의 부호가 다른 거다. 근데 운동 방향을 바꾼다? 속도의 부호에 변화가 생기는 시각이다. 속도 부호에 변화가 생기는 거다. 네. 이런 점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개 남았는데, 125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 그래프로 주는 거거든요. 이 그래프에 대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해석. 자,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를 준 거야. 속도 그래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 t가 0일 때 원점에 있었대. 얘가 원점이래. 그러면 처음 출발을 해서 얘가 음수, 속도는 부호가 중요한 거라고. 그럼 음수잖아. 그러니까 일로 가는 거야. 일로 가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 부호가 바뀌네. 방향 전환을 한다며. T 콜 B에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거야. 어디까지? 일단 D까지 쭉 가고 있는 거지. 얘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이거의 넓이만큼 이동하는 거야. 요거의 넓이만큼 왼쪽으로 간 거야.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T 콜 D였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도 계속 양수니까 얘가 이렇게 쭉더 가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속도의 그래프를 줬을 때 우리는 점의 움직임, 점의 이동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얘를 보고 얘를 해석하는 거 당연한 거고, 얘를 보고 얘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속도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다시 양수구나. 이런 느낌. 이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 T 콜 A에서 가속도가 0이다. 자, 속도야. 얘를 한번더 미분하면 가속도라고 했잖아. 가속도. 그럼 가속도가 지금 0 되는 걸 봤어? 어? 여기 0이잖아. 미분 계수가 0 되잖아. T 콜 A에서 가속도가 0이다.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지. 그 다음, T가 A서부터 C까지, A서부터 C까지를 보면, P의 속도가 증가한다. 속도가 지금 증가하고, 이게 속도잖아.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거 맞잖아. 아니,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잖아. 속도가. 예. 그래서 속도는 증가하고 있다? 맞는 말이지. 예.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고. 0부터 D까지. D까지. 운동 방향은 두번 바뀐다. 0부터 D까지 봐. 0일 때 이쪽으로 가다가 D까지 이렇게 가고 있잖아. 운동 방향 몇번 바꿨어? 한번 바꿨지? 한 번. 한번 바꿨잖아. 그래서 너는 틀린 말이 되겠지. 예. 그래서 얘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이런 의미야. 보통은 또 이런 거. 얼마만큼 이동했냐, 이쪽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냐,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이렇게, 뭐. 그래서 내려와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간다, 이거야. 그이 넓이만큼 왼쪽으로 갔다가, 이 넓이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 넓이만큼 다시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점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야, 수직선. 수직선에서 여기에서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합답형 문제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 기역 니은이 정답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26번 보겠습니다. 그래프 속도도 바뀌었죠. 예. 한번 해석만 해봐. 해석만. 그게 0부터 B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양수니까? 예, 오른쪽으로 간다 이거지. 원점을 출발하겠대. T콜 0일 때 여기가 원점이래. 그럼 B까지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다시 D까지는 여기가 T콜, 예, T콜 B가 되는 거고. 그다음 D까지는 운동을 바꾸잖아. 여기를 T콜 D라고 놓을 수 있는 거고. 다시 여기에서 양의 방향으로 턴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F부터 여기가 T콜 F라고 한다면, F라고 한다면 다시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 여기 점이 있어. 그냥 보면서 양수로 갔다가, 음수로 갔다가, 다시 양수 갔다가, 음수로 가고 있는 거지. 이런 모습이라고. 그런 점의 이동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라는 얘기지. 시각 T콜 A에서 A소와 T일 때의 운동 방향은 반대다. 얘 A에서 운동 방향은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잖아. 그다음 C에서는 어디로 가고 있는 상태야? 왼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A는 여기 있는 거래 지금. C는 이쪽으로 갈때 이런 데 있는 거지. 예.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다? 맞는 말이지. 예.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예.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 운동 방향이 반대다. 예.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방향을 바꾸는 횟수를 봐라. 방향 바꾸는 거한 번.
두 번. 이다.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지. 그 다음, 0부터 F까지, 여기까지. 가속도가 0인 거? 그러면 속도를 한번 미분해 준게 가속도라고 그랬으니까, 이 미분 계수가 0 되는 걸 찾아봐라, 이거지. 0 되는 거. 여기까지에서 몇번 나타나? 세번 나타난다.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옳은 거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자, 그 다음 유형이요. 이 127번부터 129번까지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이, 별도 처리해야 될것 같아. 이게, 그, 넓이의 변화율이라든지, 아니면 길이의 변화율이라든지, 이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넓이 S, 부피의 변화율이라든지, 변화율. 이 부피를 V라고 할까요? 이 변화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시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시각 T에 대한 어떤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이다 그러면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야. 뭐 해달라는 얘기야? 미분해 달라는 거야. 기호로는 이렇게 적어. 이 L이라는 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렇게. 네. 아니면 이 L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해라. 요런 기호로 적을 거야. 네. 그러면 넓이에 대해서 해라. 그러면 ds, dt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v를 구해. 그거를 뭐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T에 대해서 미분해. 이게 넓이의 변화율, 이게 부피의 변화율. 이걸 의미해 주는 거야. 근데 제가 왜 여기서 다시 설명하냐? 이거 수능에서 다루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내신을 미적분 원인을 나갈 때 이건 꼭 한번 뭐 물어본다, 여쭤본다라는 게좀 웃기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걸 가르쳤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어? 그러면 내신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설명하신 거 아니겠어? 정 믿어오면 여쭤봐. 선생님, 이 문제가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이라는 게 수능에서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 내신에서는 다루실 의향이십니까?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아니면 선생님들이 분명히 저처럼 설명을 해 주실 수도 있을 거고, 이건 수능에, 최근 수능에서는 다루는 개념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실지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 파트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게 출제 요소로 지금 작동할 거냐? 라는 거를 확인하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시각 T에 대한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자, 그냥 저는 그림을 그려볼게. 여기가 지면이라고 얘기할게요. 여기가 지면이야. 땅이야. 지면이 있어. 근데 지면으로부터 25, 여기가 25m, 네, 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20m per sec, 1초에 20m죠. 지면과 수직으로 위로 물체를 던질 거야. 여기에서. 던지는 거지, 여기서 물체를. 그럼 물체를 위로 던지면 이 물체가 계속 올라가나? 아니,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올라가다가 떨어질 거 아니야. 납득됩니까?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할게요.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떨어질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뭐 여기서 딱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면에서 여기까지. 근데 그걸 시각에 따라서 그 위치를 갖다가 보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리고 던지고 딱 피해줬다 밑에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죠. 얘가 똑같은 높이를 갖는 거지. 여기가. 여기가. 얘를 식으로 주고 있지만 어찌됐든 어떤 상황에 그림이 그려질지

하면 속도가 돼버리는 거고, 예. 그 20-10t가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지면에 닿았다라는 얘기는 너가 얼마가 됐다라는 거지? 0이었을 때의 시각을 우리는 찾고자 하는 거지. 0일 때. 그러니까 뭐 5로 다 나눠버려서 저쪽으로 넘겨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 이퀄 제로가 될 거니까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돼서 t는 양수일 테니까 5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5일 때의 속도라고 했으니까 그 순간 5 넣어주면 되는 거지. 20에서 5 곱하기 10에 50 빼니까 마이너스 30이다 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단위도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이니까 이쪽 방향이 아니고 밑으로 가는 방향이었고 그때의 순간 예, 요거의 예, 접선의 기울기 이걸 의미해 주는 거 아니겠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장면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근데 여러분들 혹시 아니 선생님 시각 T에서의 이 점의 이동은 직선 운동만을 얘기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위치 함수를 봤더니 지금 위치 함수가 이게 이차 함수라는 건 직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얘가 지금 운동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운동이죠? 얘지? 직선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 이동을 시간에 대해서 잡아당긴 거지. 시간 축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 얘가 위치고 XT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이게 2차인데 왜 직선 운동이 아니지?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시라는 거야. 직선 운동은 여기야. 근데 그걸 시간으로 잡아당기니까 이런 그래프의 모습이 보인 것뿐이고. 근데 우리는 얘를 갖다가 밀어서 보는 거지. 예. 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원에서 이그뭐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그다음에 부피의 변화율 그거는 아니지만 요런 해석 그냥 이거는 지면에 닿았다 위치가 0이다라는 뜻이야. 지면에 도달했다 위치가 0이 되는 그 순간에 속도를 지금 묻고 있는 거니까 앞에 개념의 유형의 문제랑 똑같은 스타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게 지금 넓이의 변화율을 묻고 있는데 넓이를 봐야 되는 거야. 아니, 정사각형이 있거든? 정사각형이. 이게 얼마인 정사각형이 있어?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이 있어. 근데 매 초마다 얘가 얼마가 길어진다라는 거야? 변의 길이가 1cm씩이 길어진다 이거야. 1초가 지나면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1. 1초가 지나면. 2초가 지나면 얘가 2가 늘어났겠지.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럼 제가 1초일 때 1씩 늘어난다고 그랬어? 그럼 t초일 때는 얼마 늘어난 걸까? t초일 때. 1초일 때1 늘어났어. 2초일 때2 늘어나. 3초일 때3 늘어나, t초일 때 얼마 늘어나? t 늘어나는 거지. 여기가 t가 되는 거지.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t 플러스 5가 되는 거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럼 넓이 s라는 게 뭐야? t 플러스 5의 제곱 아닙니까? 그런데 이 넓이가 얼마가 되는? 100이 되는 그 순간 t가 있을 거 아닙니까? t 얼마야? 5 또는 t는 마이너스 15 아니야? 근데 음수 필요 없으니까 아 t가 5일 때구나. t가 5일 때의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그랬어. 이게 넓이잖아. 그러니까 이 넓이를 뭐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t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그 우리 합성함수의 미분 알고 있죠? 두 배의 t 플러스 5. 아, t 제곱을 미분하면 2t.

0: t에 대해서 미분해봤자 1이니까 곱하나 많아. 근데 시각이 얼마일 때? 5일 때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5를 넣어주면 5 더하기 5, 10에다가 2 곱해서 20이라는 변화율을 우리는 구해낼 수 있다. 예. 당연히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단위의 변화를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이거만 잘 잡아내면 이 문제는 얘기는 끝나는 거죠. 이걸 못 잡으면 문제는 어려운 거고. 예.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아니야? 네. 자, 이제 유형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 높이가 6인 원뿔이 있어. 원뿔. 그러니까 얘가 밑면의 반지름이 얼마? 2. 그다음 높이 원뿔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직원뿔 아니어도 되고 여기가 얼마? 6.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근데 이 밑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씩 늘어나. 1초에 1, 2초에 2, 3초에 3, t초에 t. 아, 그러니까 t초에 t만큼 늘어나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네. 예. 여기가 t, 늘어난 거지. 이렇게. 근데 높이는 매초 2씩 늘어나. 1초일 때 2, 2초면 4, 3초면 6, 4초면 8.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거야. 그럼 t초면 2t가 되겠지. 여기가 2t가 늘어나 버리는 거야. 그래서 원뿔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얘도 움직이고 t 또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이 밑면의 넓이가 36파이. 밑면의 넓이가 얼마인지 봐봐. t 플러스 2 아니야? 밑면의 넓이 t 플러스 2의 제곱 파이가 되겠지. 파이 r 제곱. 이게 밑면 원 넓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얼마일 때? 36파이가 된대. 그럼 너가 6의 제곱이거나 마이너스 6의 제곱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t 값이 얼마라는 거 알아? 4. 음수인 거 필요 없겠지. 마이너스 8이었겠지. 마이너스 8 플러스 2 하면 마이너스 6의 제곱은 36 나올 테니까. t가 4인 순간이야. 그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라. 그럼 부피를 구해야 되네. 부피.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건데? vt라고 할까요? 부피는 밑넓이 파이 t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높이. 높이는 얼마야? 2t 플러스 6 아니야?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원기둥이지. 원뿔이니까 그거에 몇 배? 3분의 1 곱해주면 되는 거지. 3분의 1배 해주면 되는 거지. 이게 부피야. 이게 부피. 그이 부피를 우리는 t에 대해서 뭐 해달라고? t에 대해서 미분해달라고. 얘를. 요런 기호가 어색하면 v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세요. 예. 이거거든요. 예. 그럼 이거 곱의 미분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3분의 파이 원래 있던 거 그냥 냅두고요. 여기를 미분하자고요. 그러면 앞에 거얘 미분하면 두 배의 t 플러스 2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해주면 2. 이렇게 되겠네. 그죠? 여기다 얼마 넣으라고? 4 넣어주면 끝나. 3분의 파이에다가 4 넣어주면 6, 4 넣어주면 14. 예. 네. 그러면 2 곱하면 12 곱하기 14. 그럼 12를 14번? 12를 12번 하면 얼마야? 144. 144에다가, 예. 네. 12, 12를 해줄 거니까 168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14 곱하기 11을 해도 28에 14니까 168 되는 거잖아. 168. 플러스. 4 넣어주면 6의 제곱 36에다가 2 곱할 거니까 72. 72. 얘 3으로 이거 3분의 1 곱해버릴까? 3분의 1 곱해버리면 3, 5, 15, 3, 6, 18. 3, 2, 6, 3, 4,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6에다 24니까 80파이라는, 예, 이런 정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겠다. 이 단위는 부피니까 지금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아니,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잖아. 엄청 어려워요? 아니, 부피 구하는 거 몰라? 원뿔 부피? 밑 넓이가 원이잖아. 그러니까 원 넓이, 파이 알 제곱에다가 높이 곱하고, 그럼 원기둥이지. 원뿔은 곱하기 3분의 1만 해주면 되는 거고. 아니, 뭐, 직사각형이다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하고, 정사각형이면 한 변의 길이에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고. 아무것도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거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얘기한다. 부피의 변화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다음 문제를 제가 뭐 풀면 1분 내에 풀 자신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풀지 않고 해설지대로 풀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서술형이니까 제가 그 원칙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될 의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는데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원 넓이라는 거 있잖아.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넓이는 파이 r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 알죠? 그냥 이거 상식에서 구의 부피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9라는 게 이렇게 있고 이런 걸 우리가 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구. 구는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의 겉넓이.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상식선에서 r에 대해서 미분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4파이 r 제곱이다. 요런 것도 좀 챙겨 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서술형과 고난도 도전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유형 끝났으니까 복습 열심히 하시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1: 해도 용룡이 나라시라.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2: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3: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의 김현준입니다. 오늘 34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는 가끔 인생이라는 숲속을 걸어갈 때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좀 어려울 때, 성적이 떨어질 때, 그리고 당황해서 무조건 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수록 잠시 멈춰 서서 우리를 둘러싼 주변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용히 나를 응시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보이거든요. 자, 인문학과 수학이 함께하는 고품격 강의. 자, 34강 가볼게요. 자, 모평균이 45고요. 모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자, 한번 끊어줄게요. 자, n의 값이 81이니까 표본평균의 분산이 영향을 받겠네.

자, 이때 X바가 다음과 같은 확률, 범위를 가질 때 확률에다가 1000을 곱하시오. 자, 그리고 0부터 1.5까지의 값은 0.433이다. 자,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 먼저 모집단에 대한, 한번 정보를 써볼게요. 자, 모집단은 평균이 뭐예요? 45죠. 자,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제곱했을 때 144가 모집단의 분산이 된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X바, 그러니까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바로 모평균과 같다. 그래서 그대로 복사하자. 하지만 분산은 조금 더 컴플렉스하다.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을 어떻게 구한다? n분의 1 곱하기. 근데 이때 n의 값이 뭐예요? 표본의 크기 81이니까 딱 긋고 81분의 1 곱하기. 자, 모분산 144죠? 근데 81은 9의 제곱, 144는 10의 제곱이니까 9분의 10의 제곱으로 한 번에 묶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9분의 10을 간단히 하면 뭐다? 3분의 4다. 그렇다면 3분의 4가 바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된다. 그럼 이제 표준화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췄잖아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바로 47보다 표본 평균이 크거나 같을 때 곱하기 1000이니까 먼저 X바가 47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을 구해볼까? 자, 표준화했을 때 X바는 G가 되고요. 이제 47에서 뺄 거야. 뭘 빼야 돼요? 표본 평균의 평균인 45.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인 3분의 4로 나누겠다. 이걸 구하면 되죠? 자, 이제 간단히 해보면, 자, G는 크거나 같다. 자, 4분의 7에서 45를 뺐을 때, 자, 47에서. 자, 47에서 45를 뺐을 때 2고요. 이랑 잘 계산해 보면 4분의 6. 그러니까 2분의 3. 1.5예요. 자, 간단한 계산은 선생님이 할게. 자,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자. 자, 표를 보면, 자, 표준 정규 분포는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고 중심에 0이 있는데 이쯤 어딘가에 1.5가 있을 테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요만큼의 넓이잖아요. 이게 곧 확률이 되지. 1.5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구해보면 이건 사실 절반인 0.5에서 a만큼을 뺀 거죠. 자, 0.5에서 a만큼을 뺀 거죠. 그래서 잘 해보면 자, 0.5에서 이렇게 뺀 거죠. a는 뭐예요? 0부터 1.5까지의 확률이자 넓이죠. 자, 그래서 해보면, 자, 0.5 곱하기. 자, 조건에 보면 0부터 1.5까지가 뭐예요? 0.433. 그래서 0.433을 뺄 거야. 이렇게. 여기다 이제 뭐 4, 9, 10을 잘 집어넣어서 빼보면 0.0, 그리고 6, 7이잖아요. 근데 최종적인 물음은 뭐냐면 여기다 이제 1000을 곱하는 거다. 1000을 곱했을 때 67. 답은 67이 나온다. 정리할게요. 자, 표본 평균의 어떤 표준화에 대한 단순한 문제입니다. 일단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표본의 크기를 알려주면 이와 같은 표본 평균의 분포, 정규 분포가 특정이 되고요. 자, 그 친구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표준화할 수 있잖아요. 자, 그다음부터는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좌우대칭성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자, 오늘 13번 문제 아주 단순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했던 문제로 시작했다. 자, 난이도는 하. 자, 그다음 보면요. 14번. 자, 난이도 중이죠. 자, 고등학교 학생이 등교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그러니까 등교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자체를 뭘로 보자? 확률 변수 X로 보자. 자, 평균이 40이라는 것은 모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10은 모표준 편차를 알려준 거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자, n명을 뽑았대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를 알려주지 않았죠. 대신에 확률을 알려준 거지. 자, 보통은 n의 크기를 알려주고서 확률을 물어봤지만 이 문제는 확률을 알려주고서 자, 그걸 통해서 n의 값을 구하는 문제다. 자, 표본 평균이 45분 이하일 확률. 표준화한 다음에 여기 있는 표를 잘 이용했을 때 n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 했던 대로 해볼게. 여기 모집단이 있는데요.

전기분포예요. 평균이 뭐야? 40이다. 표준 편차는 10이니까 분산은 100.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표본 평균이 있을 텐데, 자, X바 물결 전기분포를 따를 때, 자, 모평균을 그대로 갖고 오면 되죠. 여기 40이 있고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n분의 1 곱하기, 그리고 모분산. 여기 100 있잖아요. 100. 이렇게. 그 n분의 100이니까 결국에는 뭐야? 이렇게 루트 n분의 10의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평균인 40과 자,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10을 통해서 표준할 수 있겠다. 자. 자, 문제 조건에 의하면, 자, X바가 45분 이하. 그러니까 P 가르고 X바 작거나 같다 45. 자, 확률이 뭐냐면 0.9938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이제 문장을 수학적 기호로 받아쓰기 한 거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표준화해야죠. X바를 표준화하면 G가 되겠네, 이렇게. 자, 45에서 뭘 빼야 돼요? 표본 평균의 평균을 빼야 돼. 마이너스 40. 자, 뭘로 나눠야 돼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나눠야 돼. 그래서 여기는 루트 n분의 10. 이게 바로 0.9938. 자, 이렇게 는 써볼까? 이렇게. 좀 간단히 해보면, 자, P 가열고 G가 작거나 같다. 자, 분자는 5고요. 잘 계산하면 2분의 루트 n이야. 2분의 루트 n이 되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표준 전기 분포의 이제 대칭성을 좀 활용해 볼까요? 여기 이제 지축이 있고요. 좌우 대칭인 종 모양, 중심은 0이 있을 텐데, 2분의 루트 n. 그러니까 어떤 양수가 되겠죠? 여기에 2분의 루트 n이 있어서, 지금 여기 있는 영역과 절반인 0.5를 더했을 때, 두 개를 더했을 때요 값이 되는 거잖아, 여기. 0.9938. 그럼 질문. A 값은 뭐야? 두 개를 더했을 때 0.9938이 되려면 여기는 뭐예요? 0.4938이에요. 자, 표에 0.4938이 있어요, 있어요. 있잖아. 자, 그렇다면 A란 친구는 어떻게 볼수 있냐면 0부터 2분의 루트 n까지의 확률인데 그 친구는 바로 0.4938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요 값은 바로 2.5가 돼야겠다. 그래서 같다. 2.5랑. 자, 그래서 2분의 루트 n은 2.5는 2분의 5잖아요. 따라서 n의 값은 어떤 값이 될까요? n의 값은 25가 돼야 된다. 되죠? 이렇게. 자,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는 확률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확률을 알려주고서 표본의 크기를 물어봤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n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나타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잘 대입하니까 n의 값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어렵지 않죠? 중문제. 자, 아까 전에 확률을 단순히 물어본 문제는 난이도 하, 그리고 확률을 통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이 문제는 난이도 중. 자, 그 다음에 상이 올까요? 자, 상. 자, 표준 편차가 35인 정규분포 따르는 모집단. 그러니까 35는 뭐다? 모표준 편차. 자, 크기가 49인 표본, n의 값은 49고요. 자, 표본 평균과 x바와 m의 값의 차이가 4 이하이다. 이때 표준 정규 분포표를 통해서 구한 것은, 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주어진 문장을 그냥 받아쓰기 하면 돼요. 일단 하던 대로 해보면, 자, x란 친구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자, 평균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m으로 쓰고, 자, 표준 편차 35니까 제곱했을 때 분산이 되겠다. 그러면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자, 평균은 모평균을 그대로 갖고 오고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은 지금 보니까 크기가 49죠. 그래서 n분의 1 곱하기, 그리고 주어진 모집단의 분산인 35의 제곱을 쓰면 되겠다. 근데 4는 7의 제곱이고 분자는 35의 제곱이니까 한 번에 제곱하면 여기 누가 올까요? 자, 7을 제곱했을 때 49고요. 여기는 35의 제곱이니까 35. 그러니까 5의 제곱. 여기는 25다. 25. 자, 여기까지는 잘 순조롭게 됐죠. 그리고 요 문장이 좀
처음 만난 친구들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대로 받아쓰기 해볼게. 자, P 가로 열고, 자, 표본 평균 X바와, 자, 조심해야 돼. 표본 평균의 평균이 아니야. 그냥 표본 평균이야. 그러니까 X바고요. 모평균, 이 친구의 차이. 근데 누가 더 큰지는 알수 없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고, 자, 4보다 작거나 같을 요 확률을 물어본 거죠. 근데 지금 이 친구가 너무나 친숙하지 않아요? X바 빼기 M은 표준화했을 때 분자잖아요. 따라서 표준 편차로 나눴을 때 그냥 G가 되는 거야. 근데 무표준 편차로 나누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X by 표준 편차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M의 값은 X by 평균이죠. 밑에는 X by 표준 편차가 와야 돼. 그러니까 35를 쓸 것이 아니라 5를 쓰는, 5의 제곱이죠. 5를 쓰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5, 이렇게. 양변을 똑같이 나눴을 때 부등식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이만큼은 뭐냐고, 요거. 요만큼 자체가 이제 지잖아요. 근데 밖에 있는 절대값을 잘 반영하면 P 가로 열고, 지 절대값, 지. 그리고 작거나 같다, 0.8. 0.8 여기 있네. 이걸 잘 풀어주면 뭐예요? 자,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플러스보다 작거나 같다. 아, 이거 좌우대칭성을 활용하면 되겠다. 자, 0을 대칭 축으로 해서 좌우대칭이니까 절반만 구해서 두배 하면 되죠? 이왕이면 0에서 출발하게끔 하자. 그래서 0부터 0.8까지 확률이자 넓이를 구해서 두 배를 해주면 되는데 0부터 0.8까지의 확률이 뭐냐? 0.2881. 0.2881. 자, 계산해 볼까? 2881 곱하기 2. 이렇게. 2, 2, 8, 2, 16, 8, 2, 16, 그리고 5가 돼서 0.5762. 답은 0.5762가 되겠다. 자, 정리할게요. 자, 문제에서는 모평균을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문제 풀때 전혀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표준 편차죠. X바이 표준 편차로 나눴을 때 예쁜 모양이 되잖아. 어떤 모양? G가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순식간에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문제로 바꿀 수가 있고요. 뭐 그다음부터는 대칭성과 주어진 표를 이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상인데 뭐 처음 본 이런 유형을 처음 본 친구들은 요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사라는 요 조건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좀 쉽죠. 앞에 있는 친구들과의 그 차이점은 크게 없다. 자, 이제 16번 볼게요. 난이도 상이죠. 자, 문제 길이만 보더라도 이제 머리가 좀 지끈거리는데 이 복잡한 현상 안에 담겨 있는 단순한 수학적 정보를 딱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니까 볼게요. 어느 공장에서 사실 이런 거 중요해요? 어느 공장? 뭐 청주에 있는 공장, 부산에 있는 공장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죠. 그런 거 무시하면 돼. 중요한 것은 초콜릿 한 개의 무게죠. 보통 이걸 확률 변수 X로 보면 되겠다. 그래서 모평균이 5.1이다. 모표준 편차가 0.8이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자, 초콜릿 중 100개를 추출했대. 그러니까 뭐 n의 값을 알려주겠구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500g 이상이면 판매한다. 네, 조심할게. 표본 평균이 500 이상이 아니죠. 100개를 뽑았는데 500 이상이니까 100으로 나눴을 때 그게 표본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X바가 5g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려운 거야. 다시 한번. 100개의 무게가 500 이상인 거지. 표본 평균이 500 이상인 게 아니라고요. 100개 무게가 500 이상이니까 100으로 나눴을 때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조건이 바로 X바가 5 이상일 때 그게 바로 판매한다는 얘기죠. 판매. 자, 그다음 이 문제가 좀 특별한 것은 뒤에 또 조건이 나오는 거야. 500개를 이미 추출했을 때. 자, 이거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500번의 독립시행. 이항분포가 생각나야 돼. 500번의 독립시행 이렇게. 오른쪽에 어떤 수가 와야 될까요? 한 번의 시행에서 성공할 확률. 여기서 한 번의 시행에서 성공할 확률이라는 것은 한 개를 뽑았을 때 판매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사건이잖아요. 이 P를 구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P를 구했을 때 이제 기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이 기대값이라는 것은 이항분포에서 NP잖아요. N이 뭐다? 500번의 독립시행. P는 뭐다? 한번 뽑았을 때 판매할 수 있을 확률. 500P를 구하는 게이 문제의 관건이다. P를 어떻게 구하냐? 바로 앞에 있는 조건을 통해서 P를 구할 수 있다.

자, 가볼게요. 자, 일단 X는 뭐예요? 초콜릿 한개 무게죠. 그래서 모집단은 정규분포 따르고 평균이 뭐다? 5.1이다. 자, 표준 편차가 뭐냐? 0.8이다. 그렇다면 분산은 0.8의 제곱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X바가 중요하겠다. X바의 평균은 모평균을 그대로 이어봤고요. 이제 X바의 분산은 좀 생각을 해야겠죠. 지금 100개를 뽑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는 뭐다? 100이다. 그러니까 모분산을 100으로 나눠줄 거예요. 즉, 100분의 1 곱할 거야. 자, 모분산은 0.8의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뭐야, 이거? 100분의 64죠. 이걸 보면, 만분의 64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8의 제곱이야. 자, 잘 해보면, 100분의 8의 전체 제곱이라고요. 그렇다면 0.08의 제곱이니까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0.08이죠. 그런데 언제 판매하냐? 자, 어떤 경우에 판매하냐? 100개를 뽑았을 때 자, 그 친구들의 무게 중간에 뭐가 빠졌냐면 합이 빠진 거예요. 100개 무게 합이 500 이상이면 판매한다. 그러니까 지금 100개를 뽑았을 거 아니야. 자. 한 개, 두 개, 이렇게 100개를 뽑았는데 요게 이제 50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판매한다고요. 그럼 양변을 나눠봐. 100으로 이렇게. 자, 지금 요 문제 풀이의 시그니처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집중해야 돼. 자, 100개 합에 100을 나눴어. 100개 합을. 이게 뭐예요? 크기가 100인 표본 평균이죠? 좌변은 X바예요. X바. X바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한다? 판매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뭐가 중요했다고 했었죠? 우리의 목표는 500p라니까? 500p. 500번의 독립시행. 이 p라는 것은 한번 시행했을 때 사건이 발생할 확률. 한번 추출했을 때 판매할 수 있을 확률. 그걸 여기서 이걸 통해서 구할 수 있다고요. 자, 판매할 수 있는 확률이 뭐라고? p 가로 열고 x바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5보다. 이거 풀면 되죠. 그럼 X바를 이제 표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평균과 5.1이라는 평균과 0.08이라는 표준 편차를 이용하겠다. X바는 표준했을 때 G가 되고요. 이제 오란 친구에서 뺄 거야, 이렇게. 누구를? X바의 평균. 그리고 나눌 거야. 뭘로? X바의 표준 편차로. 자, 그러면 분자는 뭐가 돼요? 분자는 0.1이 모자라네. 0.1이 서운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0.1이 되고 여기는 0.08이 되죠. 자, 분모 분자의 100을 곱했을 때 8분의 10, 마이너스 8분의 10이니까 잘 계산해 보면 지는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마이너스 1.25보다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뭐 우리가 했던 대로 어렵지 않게 풀수 있다. 자, 이제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에 이제 0이 있는데 마이너스 1.25. 이쯤 어딘가에 마이너스 1.25가 있겠다. 그러면 여기는 A라는 영역과 절반인 0.5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그럼 A라는 친구는 어떻게 구하냐? 0에서의 좌우 대칭성을 활용하면 A라는 친구는 다음처럼 구할 수 있다. 0에서 출발해서 1.25에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0.5. 그러니까 지금 이게 A인 거예요. 이게. A 이렇게. 주어진 표를 통해서 0부터 1.25까지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0.39예요. 그렇다면 0.89가 뭐예요? 한 개를 뽑았을 때 판매할 수 있는 확률. 자, 지금 이 문제의 목표는 500개를 추출했을 때, 그러니까 500번의 독립시행에서 기대값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NP, 이 P가 중요했다. 근데 지금 P를 구했죠? 자, 대입해 보면 일단 500 곱하기 P예요. P라는 게 뭐였어요? 아까 0.89였죠? 그러니까 100분의 89. 그러면 사라지고, 자, 사라지고 지워져서 5가 되고요. 잘 곱해 보면 답은 445. 그래서 이 문제는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 표준화 이런 것들을 주제로 갖고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이항분포를 갖고 있어서 좀 의미가 있다. 자, 이항분포의 편리성은 잘 기억하고 있죠. 일반적인 확률 분포에서의 평균이라는 것은 x값과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일일이 다 더했어야 됐죠. 하지만 이항분포에서는 그 복잡한 과정을 np라는 단순한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상 문제 풀었습니다. 오늘 푼 문제 벌써 4개인데 그중에서 제일 의미가 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모평균의 추정으로 갈게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통계는 개념이 너무 중요하니까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바의 값이 스몰 x바일 때 자,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다. 자, 95%의 신뢰 구간은 자, 이때 1.96을 쓰고요. 자, 99%일 때는 2.58을 쓴다는 것이 다르고 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집단 자체가 너무 거대하면 그 모집단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그 표본 평균을 구한 다음에 이제 역으로 모평균을 추정하는 건데요. 그 추정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확도가 95%. 그러니까 100번 정도 이제 추정하면 이 영역 안에 m이 있을 정도가 95번 정도는 맞는다. 자, 99%일 때는 100번 정도 추정하면 이 구간 안에 m이 있을 경우가 뭐 99번 정도로 기대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집중. 자, 때론 좀 필기도 하고요. 자, 저번에 했던 얘기 좀 이어서 해볼게요.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m이고요. 자, 표준 편차가 시그마야. 그러니까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죠. 자, 정규 분포의 가장 큰 특징은 자, 확률 밀도 함수의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좌우대칭이다. 그리고 중심에 누가 있다? m이 있고요. 이때 x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다. 자, 이제 이 친구와 더불어서 표본 평균의 분포도 볼게요. 자, 표본 평균. 이 친구도 이제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이때 추출한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자, 평균은 그대로 갖고 오면 되죠. 하지만 분산은 좀 다르죠.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눴을 때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죠. 그렇다면 질문.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뭐가 될까? 바로 여기 있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씌우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그래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 지금 기존에 있던 친구와 차이는 루트 n으로 나눴잖아요. 근데 보통 루트 n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더 표준 편차가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표준 편차가 작아지겠지. 작아지니까 편차가 작으니까 중앙에 몰리는 경향이 커서 이렇게 더 위로 솟아오르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이제 정규 분포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아니까 x바를 뭐할수 있다? 표준화할 수 있다. 그래서 표준을 해보면 자, x바에서 x바의 평균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는 거죠. 뭘로 나누죠? x바의 표준 편차를 나눴을 때 표준 정규 분포가 되고 너무나 잘 알겠지만 평균은 0이고요. 표준 편차는 1이 되잖아.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정규 분포의 표준 정규 분포의 편차는 1이 되죠. 자, 그래프 그려보면 자, 여긴 지축이에요. 여기는 뭐 x 좌축이라고 볼수 있고 여기는 x축이죠. 자, 이때도 좌우대칭인 종 모양인데 자, 평균은 0이고요. 표준 편차가 1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제 어떤 얘기를 또할수 있냐면 자, 지금부터는 전에 안 했었던 새로운 얘기예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1.96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어디쯤에 1.96이 있겠죠? 자, 이 친구의 넓이는 뭐가 될까? 자, 데이터를 통해서 잘 구해보면 0.95예요. 요만큼의 넓이가. 자, 이거를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죠. 잘 봐. 지금부터 조금 어려워. 자, 마이너스 1.96보다 z가 크거나 같고 1.96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 확률이 0.95잖아. 근데 z 대신에 뭘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게 z잖아. 이게 z가 있을 자리에 저걸 써볼게. 그래서 쫙 그어주시고 여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쓰고 그리고 x-m 이게 바로 작거나 같다. 1.96.

깊이보다. 자, 이때 확률이자 넓이는 뭐다? 0.95다.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각 변에 똑같이 곱할 거야. 따다단 이렇게 곱해보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자,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작거나 같다. 1.96 곱하기 여기는 루트 n분의 이렇게 시그마가 오겠죠. 이게 같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친구의 확률도 0.95가 되는 거다. 근데 잘 봐. 여기에 이두 수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만 다르잖아. 예를 들어서 부분만 다른 친구가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이제 A-B야. 그러면 B-는 어떻게 돼요? 각 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4가 되고요. 얘는 빼는 순서가 바뀌죠? 자,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고요. 방향 바뀌잖아. 그래도 A 빼기 B의 범위나 B 빼기 A의 범위는 어때요? 똑같잖아. 따라서 여기 있는 X바 빼기 M을 뭘로 대체할 수 있다? M 빼기 X바로 바꿔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부호만 다르니까. 그래서 M 빼기 X바로 바꿔도 괜찮다. 그럼 각 변에 X바를 더할 거야. 우린 지금 M을 추정하는 공식을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각 변에 X바를 더해봐. 더하면 어떻게 돼요? 같다. P 가로 열고. 자, X바가 등장했죠? X바 빼기 1.96.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크거나 같다. M. 작거나 같다. 여기는 X바 플러스 1.96.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이것의 확률이 0.9야. 이걸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 축이 있는데, 닫힌 구간이 있는 거예요. 이 닫힌 구간. 이 닫힌 구간 어딘가에 누가 있다? M이 있다. 정중앙에 있다고 볼수 없어요. 어딘가에 M이 있다고요. 그럼 여기는 끝에는 누가 있냐? 자,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자,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와 같은 닫힌 구간 안에 M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자, 그것에 대한 정확도는 몇 퍼센트다? 95%란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모집단이 거대할 때는 모집단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자, 모집단에서 표본을 꺼낸 다음에 그 표본의 표본 평균을 통해서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자, 지금 여기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엄마. 모집단. 모집단의 평균 구하는 것이 장난이 아니어서 어떻게 했다? 일부를 추출했죠. 이렇게 추출했어. 자, 표본의 크기가 N개예요. 여기 있는 귀염둥이에서는 평균 구하는 것이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표본 평균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건데, X바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K가 필요해요. K는 뭐냐면 여기서는 1.96이죠. 자, 그리고 필요한 것이 또 뭐예요? 표본의 크기. 자, 하나 더 필요하다면 뭐예요? 모호표준 편차, 이렇게 시그마,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X바 K, N, 시그마. 네개 데이터를 통해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수 있다. 자,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바로 1.96에 대한 얘기인데, 우린 방금 전에 이걸 이용했잖아요. 자,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넓이는 0.9였잖아요, 이렇게. 0.9라는 것이 뭘 의미했다? 95%의 신뢰도를 의미했고요. 이때는 상수로서 1.96을 사용한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 2.58이 왔어, 이렇게. 이건 0.99임이 알려져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 99%의 신뢰도로 조사할 때는 K 값에 뭘 써야 돼요? 이때는 K 값에 2.58을 써야 돼요. 이건 암기는 아니고요. 문제에서 조건으로 줄 건데,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쓰자고. 자, 정리할게요. 자, 시작은 X의 분포로부터 시작했죠.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특징이 있다면, 바로 분산이자 표준 편차는 N의 값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와 표본 평균의 평균을 통해서 우리는 표준화할 수 있다.

자, 표준화하면 평균이 0이고요. 편차가 1인 이런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데, 자, 마이너스 1.6부터 1.9, 자,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사이의 넓이는 0.95예요. 그러면 이제 G가 있을 자리에 뭘쓸수 있다. 이게 G잖아요, 이게. 이거 자체가. 대체한 거잖아요, 이렇게. G 대신에 이렇게. 식을 잘 정리해 봤더니 이렇게 모평균을 다음 같은 범위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추정의 정확도는 95%이고요. 정확도를 99%로 올리려면 K에는 다른 값을 써야겠죠. 기반은 여기 있다. 이런 과정들을 알고 쓰자고요. 그러면 이제 모평균의 추정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면 완벽한 겁니다. 이거 이상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냥 공식이자 어떤 개념을 알려준 거고요. 문제를 풀면서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질 거예요. 거기서 끝내지 말고 다시 개념으로 돌아와서 정독하고 공부하면 더 깊어지고 이렇게 문제와 개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를 높여야 됩니다. 자, 문제로 가볼까요? 자, 17번. 자, 마트에서 판매하는 오리 불고기 한 팩의 무게는, 자, 한 팩의 무게를 그냥 X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평균이 M이고요. 그리고 모표준 편차가 10인데, 우리 요건 좀 정리하고 가자고. 이걸 다 읽으면 너무 힘들잖아. 현상 안에 있는 단순한 본질을 봐야 돼요. 우리 모평균 추정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몇개 있었어요? 네개 있어요. N, 시그마, X바, K. 이네 개로 결정된다고. 1, 2, 3, 4. 2, 열, 산스. 딱네 개만 있으면 바로 모평균 추정할 수 있다고. 이걸 써놓고서 문제를 읽으라고. 우리 영어 풀 때도 리딩 스킬 있잖아요. 리딩 스킬. 보기를 먼저 보고서 지문을 읽으면 이렇게 선택적으로 중요한 정보들을 집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멍하니 읽지 말고 무조건 이네개 데이터를 써놓고서 이걸 채워가면서 읽으라고요. 가볼까? 자, 지금 M이란 친구는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야. 신경 꺼도 될것 같고요. 표준 편차가 뭐예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니까 시그마의 값을 알려준 거잖아요. 자, 16팩을 추출했대요. 표본의 크기가 16이잖아. 그리고 표본 평균, X바를 얘기하죠? 표본 평균의 평균이 아니야. 하나의 표본에 대한 그냥 평균이야. 표본 평균. X바의 값이 602예요. 자, 그리고 95% 신뢰도니까 K 값으로 1.96을 쓰면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뭐 객관식 문제니까 그냥 신뢰 구간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신뢰 구간을 A부터 B까지를 할때 2B 빼기 A 값을 물어본 거다. 이걸 통해서 한번 추정해 볼까, 이렇게? 자, 시작은 이제 600이죠? 600, 2 마이너스 1.96. 자, 루트 n. n이 16이니까 루트 씌웠을 때 4가 되죠? 그럼 시그마 10. 크거나 같다 m. 얘가 이제 a 빼기 b 꼴이면 오른쪽에는 a 플러스 b 꼴이니까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4분의 10. 자, 1.96은 4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나눠주면 여기는 0.49가 돼서요. 10이랑 곱했을 때 4.9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가 A니까, 자, A는 뭐다? 602에서 빼자. 자, 0.49에 10을 곱했을 때 4.9니까, 자, 마이너스 4.9. 그러면 B는 602 플러스 4.9인 것을 자동으로 알 수가 있겠다. 됐죠? 자, 그래서 602를 뺄 거니까 뭐 6, 0, 1, 10 이렇게 빼주면 597.1이 되고, 여기 잘 더해주면 606.9가 되죠?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EB-A를 물어봤죠. EB-A. 그럼 이에다가 이제 곱하면 되겠다. 누구를? B. 606.9-. A를 빼자. 597.1. 자, 그럼 17번의 답은 뭐냐면, 616. 7이 됩니다. 자, 단순한 계산은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자, 어쨌든 이 푸는 과정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친구가 필요하다. 모평균을 추정할 때는 내 친구가 필요하다. N, C, X바, K 네 개를 잘 채워 넣으면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 구간을 알려줄 수도 있어. 실내 구간을 알려주면 여기는 네개 데이터 중에서 두개 정도를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식이 두개 나오잖아요. 식이 두 개니까 뭐 미정계수 두 개까지가 있을 때 우리가 연립해서 두개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 구간을 특정한 다음에 여기 있는 4개의 데이터 중에서 2개를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크게 유형은 두 가지예요. 직접 실내 구간을 물어볼 때, 아니면 데이터 2개를 물어볼 때. 자, 가볼게요. 18번.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러니까 모표준 편차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려준 거죠? 자, 한번 써볼까? N, C, X바, K. 자, 지금 모표준 편차가 2잖아요. 자, 크기가 36이니까 N의 값을 알려줬네. 자, 그 다음 표본 평균이 42니까 X바를 알려줬다. 이렇게. 자, 지금 신뢰도가 99%니까 자, K 값으로 2.58을 써달라라고 출제자가 부탁하고 있잖아. 일단 신뢰 구간이 A부터 B까지일 때이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봤죠. 자, 바로 가볼게요. 자, 지금 여기 X바가 있고요. X바 마이너스, 그리고 2.58 곱하기. 자, 루트 N. 자, 루트를 씌웠을 때 6이 되고요. 그다음 위에는 시그마가 오잖아요. 이렇게 히. 이렇게. 크거나 같다, M. 그리고 작거나 같다. 자, 여기가 A 빼기 B 꼴이니까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꾸면 된다. 자, 플러스 2.58. 여기는 루트 36. 그리고 시그마가 2가 되겠다. 자, 간단히 할 여지가 있나? 자, 보니까 사라지고 지워져서 3이 되고요. 2.58을 3으로 나눴을 때 사라지고 여기는 0.86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A잖아요. 그래서 A는 42 마이너스 0.86. B란 친구는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꿔주면, 그러니까 A만 잘 구하면 B는 쉽게 가져갈 수 있지. 42 플러스 0.86. 잘 구해보면 여기는 뭐41 그리고 90을 쓰고 잘 빼보면 뭐가 될까요? 41.14가 되고요. 여기는 42.86이 되죠. 우리가 찾는 EA 플러스 B, EA 플러스 B는 AB를 여기다 잘 대입해서 구해보면 18번은 125점. 자, 답은 125.14. 이게 답이 되겠다. 자, 어때요? 앞에서 푼 거랑 뭐 차이가 없죠? 4개 데이터만 확보하면, 아무리 복잡한 문장이 있어도 그 안에 숨어 있는 4개 데이터만 확보하면 단순히 대입해서 풀수 있다. 자, 대신 중간에 좀 소수, 뭐 셋째나 넷째 자리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산해야 된다. 요 점이 좀 주의점이죠. 자, 하다 이제 좀 피곤하면 기지개도 좀 피고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몸이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반대로 몸을 이렇게 뒤로 펴줘야 돼. 어깨를 이렇게 조여줘야 돼. 그래야지 몸의 균형이 맞습니다. 자꾸 내려다보면 반대로 위를 보고. 이게 오른손이니까 자꾸 오른쪽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왼쪽도 보고. 그래야지 몸의 균형이 맞겠죠. 자, 거의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자, 끝까지 집중해 볼게요. 자, 어느 회사에서, 자, 물 한잔 먹고 하겠습니다. 이때도 뭐 문장은 길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네 가지다. N, C, X바, K. 자, 평균이 M이래요. 모평균. 우리가 구할 대상이죠. 자, 그 다음에 100대를 추출했대요. 표본의 크기가 100. 자, 그리고 최대 거리의 평균. 어쨌든 표본 평균이니까 216. 표준 편차가 2.5다. 자, 이 문제 좀 별표 좀 칠게. 자, 그동안 다뤘었던 문제랑 약간 결이 달라요. 일단, X바가 216인 것까지 똑같은데, 이게 뭐예요? 표준 편차. 이거는 뭐 표준 편차일까요? 하나의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일까요? 지금 보면, 지금 100대를 뽑은 거에 대한 표준 편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조심해야 돼. 잘 봐. 이 모집단 있잖아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있고, 추출했을 때이한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가 있고요. 지금 여기 이제 여러 개 표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X바들에 대한 표준 편차가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읽냐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구하죠? 루트 n분의 모 표준 편차. 그래,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보통 이렇게 시그마로 쓰고요. 근데 이건 뭐냐? 하나의 표본에 대한 요 안에서의 표준 편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시그마랑 근사한다고 알려져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모집단의 M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이용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모순이죠. 왜냐하면

편차 자체를 구하려면 일단 모 평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m 값을 알아야지 보통 이걸 구할 수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m을 추정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그마 자체는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조사해야 되니까 보통 하나의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해서 시그마 대신 이 s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려준 표준 편차는 엄밀히 말하면 시그마가 아니라 s인데, 그 s를 시그마 대신 써도 괜찮다. 이걸 알고 쓰자고요. 그래서 시그마 대신에 s인 2점을 쓰겠다. 자, 이때 95%의 신뢰도니까 k 값을 1.96을 쓰면 되죠. 그럼 모든 정보가 다 갖춰진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신뢰 구간을 구해 보면 시작은 x 봐죠. 216 마이너스 그리고 1.96 곱하기 자, 루트 n. n이 100이니까 루트를 씌웠을 때 10. 자, 그리고 표준 편차는 2.5. 자, 모양이 아주 예쁘죠. 왜냐하면 사라지고 지워져 4가 되고요. 4로 나눴을 때 0.49가 되니까. 자, 그래서 크거나 같다. m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216 플러스지 이번엔. 그리고 1.96 루트 n 그리고 시그마이자 s. 자, 이 수를 문제에서는 a라고 했기 때문에 a는 216 마이너스 0.49 이미 다 계산했잖아요. 자, 그리고 b란 친구는 거저 먹는 거지. 얘가 a 빼기 b 꼴이면 b는 a 플러스 b 꼴이니까. 자, 계산해 볼게요. 216이니까 여기에 이제 215를 쓰고 9를 쓰고 10을 써보면 잘 뺐을 때 215. 5점 그리고 51이 되죠. 215.51. 자, 그다음 더했을 때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216.49가 되고, 우리의 목표는 자 뭐예요? EB -A잖아요. EB -A. 자, 두배 하자. 누구에게? B에게. 그리고 빼자 A를. 누구를? 215.51.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9번의 답은 뭐가 되냐면 217.47. 자, 답은 217.47이 되죠. 자, 앞에 있던 문제와 그 데이터만 바뀌었지 거의 똑같은 문제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표준 편차, 이거는 모 표준 편차가 아니라 추출한 하나의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고요. 그거를 모 표준 편차로 대체해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모 표준 편차. 두 번째는 표본 평균 XY 표준 편차. 세 번째는 하나의 표본에 대한 표본 표준 편차. 이세 개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모집단이 M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자, 이때도 뭐 데이터 4개 확보하면 되겠죠? N, C, X바 K. 지금 표본 평균이 스몰 x바래요. 자,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가 s래요. s란 친구는 시그마로 대체해서 쓰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99% 신뢰 구간이니까 계수로서 2.58 쓰면 된다. 2.58. 자, n의 값은 알려주지 않았네. n의 값을 알려줬나? 자, 지금 크기가 64 알려줬네. 여기 64. 자, 이렇게. 이렇게 네 개를 딱 쓰고 보면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다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서 좋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신뢰 구간을 물어봤는데, 신뢰 구간을 알려줬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정계수가 있는 거죠? 이두 친구의 합을 구하시오. 자, 결과적으로 연립방 정식을 풀면 되죠. 일단 주어진 공식에 집어넣어 보면, 자, 여기 보면 x바 마이너스, 그리고 2.58. 자, 루트에는 8이 되잖아요. 여기다가 8분의. 자, 시그마는 s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써주시고, m 작거나 같다. 자, 그리고 x 바 플러스 2.58 여기는 8분의 s가 되는데 이게 바로 뭐다? 108.7. 그대로 써볼게요. 108.71은 자, x 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8분의 s가 되고요. 자, 여기 있는 녀석이 바로 111.29예요. 자, 111.29 그대로 써보면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죠. 2.58 곱하기 8분의 s가 되죠. 이거 사실 연립 1차 방정식이다. 지금 미정계

0: 자, 108, 7 있잖아요. 이거 정도 이제 계산해 줘야 돼. 여기다가 이제 110을 주고서 여기다 90을 잘 주면 9. 자, 여기는 뭐 그렇게 부를 필요가 없겠네. 자, 여기다가 10을 줄게요. 여기다 10을 주고 빼면 8, 빼면 3 더하면 5가 되고요. 잘 빼면 2.58. 아, 이거 좋은 모양이네. 그냥 K가 나오네. 자, 좌변끼리 뺐을 때 2.58이 나오고, 자, 우변끼리 뺐을 때 X바가 없어지면서 2배, 2배 곱하기 2.58 곱하기 그리고 8분의 S가 돼서 지금 사라지고 지워져서 1이 남고요. 그럼 좌변은 뭐야? 1이잖아요. 우변은 뭐예요? 4분의 S가 되니까 S의 값은 뭐다? 4가 되죠. 끝났지 뭐. 자, X바도 구했고 그리고 S도 구했잖아. 자,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의 목표는 X바 플러스 S예요. X바는 뭐다? 110. S는 뭐다? 4가 돼서 114가 됐습니다. 답은 114. 어때요? 자, 오늘 모평균의 추정을 했었는데 아무리 긴 문제가 나와도 당황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N, C, X바, K 네 개만 잘 확보해서 대입하면 어렵지 않게 실내 구간을 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실내 구간을 알려줬다면 아마 네개 데이터 중에서 두 개를 물어보는 문제일 확률이 99.9%다. 그 모평균의 추정은 뭐다 정복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4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많이 배웠죠? 자, 선생님은 언제나 여러분보다 더 많이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잘 준비해 오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사실 서술형 완성하기 문제만 풀었어야 됐지만 이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활용 문제들이 좀 많아서 삼각형의 넓이에서 그 뒤에 덧붙여서 사각형의 넓이 문제 유형이 있었죠? 거기에 있었던 43번 문제부터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4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3번 문제를 보시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안내해 드렸던 대로 얘가 지금 요 변에 대해서 평행한 선을 하나 그리고 두 개를 더 긋고 이 변 AC에 대해서 평행한 직선을 두 개를 그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교재의 유형 8에서 사각형의 넓이 해서 그 특이하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외우기보다는요. 실은 어떤 원리로 해서 나오게 된 거냐면 보조선을 일단 먼저 그려볼게요. 보조선 평행하게 그어봅시다. 평행하게. 평행한가요? 네, 얘랑 얘랑 또 평행하게 C점 지나게끔 그어봅시다. 네. 자, 그러면 요거 세 개의 변이 지금 현재 평행한 상황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선분 AC에 대해서 요 평행하게끔 선 점 D를 지나게끔 또 그어볼게요. 네, 너무 안 평행하네요. 그래서 이거 지우고 평행하게 그어보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대략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또 평행을 할 거예요. 네, 평행하다. 마찬가지로 이 선분 AC에 대해서 이 점 B를 지나는 평행선을 또 그어볼게요. 물론 이제 얘네들 연장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요거, 요거, 요거 세 개가 서로 평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 선으로 외곽선 그은 것이 뭐가 되냐면 평행 사변형이 돼요. 그럼 평행 사변형인데 지금 보면은 요것도 평행 사변형, 이것도 평행 사변형, 이것도 평행 사변형, 이것도 평행 사변형이에요. 예. 네. 그래서 평행 사변형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요 8이 요만큼 다 똑같이 평행해서 그었으니까 8이고요. 이 7이 이만큼 평행해서 그었으니까 똑같이 변 길이는 7이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얘도 평행 사변형이기 때문에 이게 세타가 동일하게 여기까지 또 진행이 됩니다. 아, 요각 세타가 여기까지도 오는구나. 네. 물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각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그려놓고 나니까, 그러면은 얘는 지금 전체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 왜냐? 여기가 7이면 요 반대쪽도 얼마니까? 7이니까.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요거 두 개가 반으로 갈라진 평행사변형, 여기도 이거 두 개가 반으로 갈라진 평행사변형, 요거 두 개가 서로 반으로 갈라진 평행사변형, 요것도 두 개가 서로 반으로 갈라진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에다가 2분의 1을 해주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에 8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세타에다가 우리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몇배 한다고 했어요? 두 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 그것에 얘가 절반만큼 들어가 있는 거니까 2분의 1한 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라고요. 네. 근데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7이니까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랑 같은 값에 대해서 제곱해서 더하면 1이어서 얘가 16분의 7이잖아요? 현재?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는 16분의 9가 돼서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것은 4분의 3으로 바꿔치기해서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7, 3, 21이 되겠죠. 4, 2, 8, 여기 8이니까 다 지워지고 나서 정답은 21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 커다란 평행사변형을 그려준 다음에 이 사각형이 결과적으로 이 평행사변형 넓이 전체의 절반이 된다라는 걸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43번을 했고요. 이제 4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에는 삼각형의 넓이를 두 개를 붙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사각형 넓이에서 결국에는 대각선끼리 뭐 끼인각이 안 나왔다? 그럼 평행사변형 버전으로 푸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삼각형을요, 선분 BD를 그어서 나눌 수도 있고요. 선분 AC를 그어서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제시되어 있는 각 자체가 코사인 D로 되어 있으니까 D를, 각을 쪼개는 것보다는 안 쪼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조선은 어떻게 그을 거다? 선분 AC로 그어서 문제를 풀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는 해설 어떻게 할 거다? 삼각형 두 개로 넓이를 쪼개서 썰 거다. 삼각형 ABC의 넓이랑 삼각형 ACD의 넓이로 쪼개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얘는 구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왜냐? 이 위에 있는 삼각형 ACD의 넓이는 2분의 1에 2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각 D를 세주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코사인 D의 값을 알았기 때문에 사인 D의 값은 금방 찾을 수 있죠. 왜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사인 D의 값은 얼마다? 5분의 4다라는 거 바로 알수 있죠. 그래서 삼각형 ACD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는 4다라는 게 바로 나와요. 그럼 문제는 삼각형 ABC의 넓이예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얘는 변 길이 정보가 3하고 6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뭘 찾아야 되냐면 사인 B의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사인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사인 B는 그럼 어떻게 찾지? 그럼 코사인 B로 찾으면 되나? 코사인 B를 찾으려고 봤더니 선분 AC 길이를 몰라요. 그래서 난 어떻게 할 거다? 네, 맞아요. 선분 AC 길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를 찾는다? 코사인 B를 찾고 그 과정에서 누굴 찾는다?

둔다, 사인 B를 찾는 방식으로 풀이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인 B 전에 코사인 B를 찾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선분 AC 길이. 근데 선분 AC 길이는 구할 수 있어요. 왜냐? 코사인 D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선분 AC의 길이를 제가 X라고 둔다면 코사인 D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5분의 3은 2 곱하기 2 곱하기 5 해서 20. 분의 2의 제곱, 5의 제곱, 그 다음 x의 제곱, 요걸 계산을 해주면 되거든요. 예. 네. 그러면 위에 분자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12가 되면은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29 마이너스 x 제곱에 값이 마이너스 12. 따라서 x 제곱의 값이 얼마다? 네, 41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x제곱에 해당하는 값을 구했으니까 코사인 b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b는 2 곱하기 3 곱하기 6한 것분에 그다음 3의 제곱, 6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입니다. x의 제곱은 방금 계산해놨듯이 이게 41이었고요. 그러면 45에다가 42를 빼면은 4. 그래서 얘는 9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코사인 b의 값을 구했으니까 사인 b의 값도 구할 수 있겠죠? 네. 루트에 1 마이너스 9분의 1의 제곱이니까 81분의 1. 요거를 빼줘서 계산을 해주면 되고, 이걸 계산해주면은 9분의 4 루트 5가 나옵니다. 네. 계산해보세요. 그래서 사인 b의 값이 9분의 4 루트 5가 나와서 여기다가 이제 대신 대입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18이고 2로 나누면 9. 거기에다가 9분의 4 루트 5 나누어서 들어가면 4 루트 5. 정답은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합친 것이기 때문에 4 더하기 4 루트 5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네요.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44번의 경우는요, 보조선을 그어서 두 개의 삼각형으로 뜯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두 개의 삼각형으로 뜯어서 생각했을 때 여기는 코사인 값을 아니까 사인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는 사인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없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사인 값을 구해야 돼서 이변의 길이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변에 대한 코사인 법칙 써서 계산을 한 다음에 사인 찾고 그 다음에 넓이 구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어줘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45번 보도록 할게요. 자, 45번의 경우는요, 삼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얘도 쪼개야겠죠? 그럼 얘는 뭐를 기준으로 쪼갤 거냐면, 지금 보시면 3분의 파이, 여기가 각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으니까, 얘는 보조선을 이번에는 BD에다가 그어볼게요. 네. 그러면 삼각형 ABCD의 넓이는요, 삼각형 ABD의 넓이랑, 삼각형 BCD의 넓이를 합쳐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삼각형 BCD 넓이는 금방 나와요. 이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에 4 곱하기 5에다가 사인 3분의 파이를 계산해주면 되잖아요. 네. 사인 3분의 파이는 사인 60도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얘를 2분의 루트 3으로 바꿔치기 해주고, 그럼 얘는 5 루트 3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한쪽 부분의 넓이는 이미 찾아놨어요. 근데 이 반대쪽에서도 우리가 넓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가 사각형이죠. 네. 원에 내접한 사각형의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은 뭐라고 했죠, 항상? 네, 180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3분의 파이면 반대쪽은 반드시 뭐다? 3분의 2파이가 돼요. 그러면 요 각도도 알았고, 여기 변길이 알았으니까 나는 선분 AB 길이까지 찾아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선분 AB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다가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분 BD 길이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스텝, 선분 BD 길이를 찾자. 그럼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BD 길이의 제곱은 4제곱, 5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 하고,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죠. 요거를 빼줘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뒷부분만 계산해주면은 20이 되고, 네. 16에다가 25 더한 다음에 20을 빼주면은
41에다가 20을 뺀

21이 되겠네요. 그럼 BD의 값이 나와요. BD의 값은 루트 21이 되겠죠. 그럼 선분 BD의 길이를 찾았으니까 루트 21이고 여기 길이 알고 나머지 AB 길이도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3분의 2파이에 해당하는 걸로 찾아줘야 되니까 여기를 제가 모르니까 이번에는 여기를 X라고 둘까요? 네. 그러면 얘는 4X분의 224X 제곱 마이너스 루트 21의 제곱이니까 2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누구랑 같아요? 네, 개념에 의해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네. 그러면 한쪽으로 이항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7인가요? 네, 마이너스 17은 0.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8은 0. 따라서 x는 길이이기 때문에 양수로 나와야 돼서 루트 18 마이너스 1로 나와야 돼서 얘가 9 곱하기 2 꼴이니까 3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3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네. 그러면 x 길이까지 다 찾았으니까 이제 요 위에 있는 작은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요 넓이를 찾읍시다. 삼각형 ABD는 2분의 1에 선분 AB 길이에다가 AD 길이. 그래서 AB 길이는 뭐였어요? 아까 구해놓은 이 3루트 2 마이너스 1이네요.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인데, 사인 3분의 2파이는 사인 3분의 파이랑 같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더하기 삼각형 BCD 넓이는 찾아놨었어요. BCD 넓이는 5루트 3이었었죠. 자, 이제 요거 계산 마무리 해줍시다. 요거 2, 2 서로 나누어지고요. 2분의 1에 뒤에 있는 거 3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 거기에다가 플러스 5루트 3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분배하면 2분의 3루트 6 분배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데 얘는 2분의 10 루트 3이 되니까 2분의 9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각형 ABCD의 넓이는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었을 때 정답 2분의 3 루트 6 더하기 2분의 9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계산량이 조금 많고 좀 식이 복잡하기는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쓰는 과정에서 특히 코사인 법칙을 쓸때 제곱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루트가 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뭔가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돼서 값으로 떨어지는 숫자들보다는 근의 공식, 즉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길이를 계산해 줘야 되는 파트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자, 이번에는 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 얘는 지금 문제가 좀 독특해요. 각이 서로 같다라는 정보. AB 길이가 3, AC 길이가 5다라고 해서 길이 정보를 그림에다 표시해주면 여기 3, 여기 5. 그 상태에서 CAB에 해당하는 코사인 값이 나와 있으니까 사실 BC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를 풀때 구할 수 있다고 해서 다 구할 필요는 없고요. 문제에서 이제 필요한 것만 따지면 되니까 어쨌든 BC는 구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거알수 있고. 지금 사각형의 넓이를 찾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각을 온전히 다쓸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 문제 조건은 CAB로 되어 있으니까 사각형의 넓이도 그냥 삼각형 ABC 전체 하나랑 삼각형 BDC를 찾아서 더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 얘는 2분의 1에 3 곱하기 5한 다음에 사인 각 BAC, 즉 CAB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CAB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CAB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기 때문에 사인 값은 바로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같은 각에 대해서 더하면 1나?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코사인은 마이너스 3분의 1로 돼 있어서 사인 각 CAB 이것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이어서 9분의 1 플러스 1이 돼서 이 값이 9분의 8이 된다는 걸 알아요. 제곱한 게 9분의 8이다. 네. 그러면 어차피 사인 값은 삼각형 내각에 대해서는 늘 양수의 값을 갖기 때문에 얘는 얼마다? 3분의 2 루트 2가 됩니다. 좀 넓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주면은 3 나누고 여기에다가 5 해주고 2 나눠서 들어가면은 아, 이 값은 5 루트 2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5 루트 2다. 하나 찾아냈습니다. 이제 삼각형 BDC를 찾아줘야 되는데, 삼각형 BDC에서 우리는 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기 때문에 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수 있어요. 왜냐? 개념 중에 원은 서로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내접한 사각형에 대해서 항상 파이, 라디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다. 요 개념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즉, 이각에 대한 코사인의 값이 플러스 3분의 1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정보, 코사인 각 D가 얼마 나온다? 플러스 3분의 1이 나온다. 요거를 활용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말이죠, 여러분. 원주각의 크기의 길이가 같으면 호의 길이가 같고요. 그 호를 끼고 있는 현의 길이마저 같아요. 그래서 그 정보 때문에 얘네 두 개의 길이가 같고, 이제 얘를 뭐로 둘 거냐면, 각각 X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BC 길이까지 알아야지 이각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쓸수 있기 때문에 선분 BC의 길이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분 BC의 길이의 제곱은 339552525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30 곱하기 코사인 A 값인 마이너스 3분의 그러면 34에다가 10을 더해서 얼마다? 네. 44가 될 거고요. BC 길이의 제곱이 44라는 거 알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코사인 D를 활용할 거예요. 코사인 D에 해당하는 것은 이 길이의 제곱이니까 얼마? 44는 X제곱, X제곱 두개 더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X에다가 코사인 D인 3분의 1. 그러면 2x제곱에다가 3분의 2x제곱을 곧 빼준 거니까 얘는 3분의 4x제곱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x제곱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33이 되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가 두개 곱한 게 33이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삼각형 BDC의 넓이는 식 금방 세울 수 있죠. 2분의 1에 x 곱하기 x니까 x제곱 곱하기 코사인 아니고 사인 각 D가 되겠죠. 근데 이 사인 값은요, 얘를 통해서 구할 수 있죠. 사인 각 D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다. 요걸 이용할 거니까 얘는 3분의 2 루트 2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3분의 2 루트 2를 바꿔치기 해주면 계산할 수 있겠죠. 네, 3분의 2 루트 2. 게다가 x제곱은 얼마? 33이죠. 그래서 33. 네.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요거 지워지면은 11. 이거 지워지고 5루트 2에다가 11루트 2두개 더하면 얼마다? 네, 정답은 16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45번, 46번의 같은 경우는 두 개로 쪼개가지고 각각의 삼각형에 대해서 사이에 끼고 있는 변 길이까지 찾아야 되는 좀 부담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들은요, 계산량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문제를 풀어봤을 때. 그래서 44, 45, 46번 다 계산량이 좀 있는 문항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서술형 완성하기 하기 전에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제 한 판으로 정리를 할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의 정의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정의를 내릴 때 어떻게 내렸냐면 원이 있는데

4분면 위에 중심이, 원점이 원이 있어요. 그러면 시초선을 보통 원점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있는 요 선을 기준을 시초선, 처음 시작하는 선이다 라고 둔다고 했는데, 얘를 기준으로 각을 이제 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선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이 동경 하나만 하나마다 각이 결정이 돼요. 동경마다의 각이 결정된다. 근데 이 각을 우리가 일반적인 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 이때 이 동경이 만나는 점이 있어요, 원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만나는 점이 x, y라고 했을 때, 코사인 x, 사인 x, 탄젠트 x. 정확히는 여기는 세타죠. 세타 각 하나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였으니까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죠, 결과적으로. x분의 y.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정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서 또 하나 알수 있는 것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하면,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결과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r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그냥 1이 나옵니다. 1. 그리고 사인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x분의 y가 돼서 탄젠트 세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사인 세타 나누기 코사인 세타다 라는 거. 그래서 삼각함수의 정의, 그 다음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 얘는 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동경의 위치 관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서 따라가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얘네들을 확장을 시킬 거예요. 어떻게 확장을 시킬 거냐면, 사인은 각 하나당 사인 값이 하나씩 대응되니까, 그각 하나당 사인 값에 대응되는 함수를 사인 함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타 대신에 이제 x를 써서 함수로 만들어주는 거죠. 사인 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r분의 y를 쭉 쫓아가다 보면은 얘 기본형, 기본 주기의 그래프는 사인 x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파이, 0과 2파이, 0을 지나고 최댓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갖는다라는 거. 그 내용 알고 있어야 됐고요. y는 코사인 x 그래프는 사인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이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이게 y는 코사인 x. 그 다음에 탄젠트죠. 탄젠트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y는 탄젠트 x. y는 탄젠트 x의 경우는 얘는 2분의 파이라는 게 점근선으로 들어와요. 90도에서 탄젠트의 값을 정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 파이일 때도 0을 지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2분의 3파이일 때는 또다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탄젠트의 값이. 그래서 쭉 무한히 가버리고, 그 다음 다시 무한히부터 0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이고요, 코사인 함수의 주기도 2파이고요, 탄젠트의 주기만 파이씩 끊긴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점근선의 방정식까지 알아두면은 웬만한 문제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는 어떤 내용을 배워요? 더 나아가서 이제 사인 법칙 배우죠.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랑 같고, 사인 c분의 c랑 같다라는 내용인 사인 법칙.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a제곱,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라는 거.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두개 추가로 알아야 했고요. 이제 요거 넓이를 통해서, 아,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ab 사인 그 사이에 끼인 각 c 요거. 물론 다른 버전으로도 쓸수 있죠. 그래서 요 내용까지가 삼각함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 판으로 그냥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냥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호의
길이를 각각 x, y, z라고 했을 때 AB의 길이는 6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호 길이 B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호의 길이는요, 항상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를 합니다. 중심각 크기에 비례. 그러면 얘네들의 중심각의 크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체를 다볼 거잖아요. 원 전체를. 그러면 360도, 2파이 라디안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X에 해당되는 것은 어디에 있나고 봤더니 호 AB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의 중심각을 보려고요. 요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선을 그었는데 얘는 중심각의 크기가 어떻게 될 거냐. 전체 2파이에서 X에 해당되는 것은 12분의 3이 되는 거죠. 즉,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 그러면 얘는 2분의 파이가 돼요. 2분의 파이 라디안이면 사실은 90도잖아요. 네, 이게 90도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1대 루트 2 비율을 가져가니까, 여기가 3루트이고, 여기도 3루트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호 BC의 길이에 대한 걸볼 건데, 호 BC에 대한 건 2네요. 그래서 호 BC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뭔가 하고 봤더니 얘는 12분의 2, 즉 6분의 1이에요. 얼마냐? 3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란 얘기인데 3분의 파이는요, 몇 도냐면 60도예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니까. 그래서 여기가 60도.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의 크기는 같으니까 똑같이 다 60도, 60도, 60도를 가져갑니다. 무슨 삼각형이냐? 정삼각형이 돼버리네요. 끝났습니다. 그럼 선분 BC의 길이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3루트 2, 3루트 2, 3루트 2니까 정답은 3루트 2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거 이용하면은 손쉽게 중학교 지식만으로도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B의 최대 최소를 각각 구하는 문제입니다. 선분 AB 길이가 4고요. 선분 BC 길이가 3일 때 CA의 값이 자연수가 될때 사인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변 길이가 있죠. 얘도 변 길이가 있어요. 그다음 얘도 변 길이에요. 변 길이에 대한 세 개의 정보를 종합하면은 네. 뭘 찾을 수 있죠? 코사인의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얘를 N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쓸 거냐? 코사인 법칙을 쓰겠다. 코사인 B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코사인 B를 구하려면은 얘는 스몰 C, 얘는 스몰 A, 얘는 그냥 N이라고 쓸 거니까. 그럼 얘는 2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4의 제곱, 3의 제곱, N이라고 두면 N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은 16 더하기 9니까 25 마이너스 n제곱 그리고 얘는 8에다가 3 곱해서 24. 네,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코사인 b의 값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때 요 n으로 쓴 것이 사실은 스몰 b잖아요, 보통은. 네, b로 많이 쓰니까 일단 b로 쓸게요. 코사인 값이 b의 각이 최대가 되면 될수록 코사인 값은 음수로서 작아지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쓰고 싶은 거예요. 사인 제곱 b 더하기 코사인 제곱 b가 1이니까 변 길이 3개에 대한 정보로 코사인으로 가능한 값의 범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얘의 범위를 알면은 사인 제곱의 값은 1 빼기 코사인 제곱의 값을 빼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사인의 범위를 역으로 추론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b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b를 제일 긴 변으로 볼 거예요. 제일 긴 변. 제일 크게 가져가면은 코사인 값은 제일 작은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b를 제일 길게 가면은 제일 긴 변은 나머지 두변 길이의 합보다는 완전히 작아야 되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정보, B는 무조건 7보단 작아야 돼요. 그 다음, 두 개의 차보다는 항상 커야 되니까 1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값이

B라고 했으니까 이 스몰 B로 가능한 값들은요, 2 이상, 6 이하인 자연수가 돼요. 자, 요거 제가 N이라고 썼지만 요거 B라고 했죠? 그럼 코사인 B의 값의 범위가 나와요. 코사인 B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B가 2일 때 최대가 되겠죠? 2, 2, 4에서 24분의 21. 그 다음 B가 6일 때 6, 6에 36. 그러니까 24분의 마이너스 11. 이렇게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코사인 B의 값의 범위를 구해놨고요. 그럼 여기는 약분하면 8분의 7일 거고, 코사인 제곱의 B의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B의 제곱, 어차피 가운데 누가 있으니까? 0이 있으니까 0 이상. 두 개의 절대값으로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를 제곱한 64분의 49가 될 겁니다. 네. 근데 두개 더해서 1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인 제곱의 B의 값의 범위가 나오죠? 얘는 얘가 제일 클때 제일 작을 거니까 64분의 15가 될 거고요. 네. 그 다음 여기서는 0하고 1 더해서 1 넣어야 되니까 최댓값은 1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사인 B의 최댓값은 1이고 최소값은 8분의 루트 15가 되겠네요. 정답 8분의 루트 15 최소값 1이 최댓값이다. 끝. 할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의 경우는요, 변 길이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뭘쓸 거야? 네. 코사인 법칙을 쓸 거야. 근데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 우리가 b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코사인 b를 구할 거고, 코사인 b는요, 요거 3분 길이를 b라고 하면 요거 b로 쓸게요. 네. 2 곱하기 ac 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쓰고, 식을 요렇게 다 정리해놓고 나니까, 삼각형의 변 길이에서 얘가 만약에 제일 긴다고 하면은 나머지 두변 길이보다 합한 것보다는 작고 나머지 두변 길이의 차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정리를 한번 해준 겁니다. 네. 그리고 자연수에 대한 특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1보다 크고 7보다 작은 자연수는 2 이상 6 이하인 자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걔를 대입해서 코사인 b의 값의 범위를 구하고 그럼 제곱의 값의 범위를 구했으니까 사인 제곱 b 더하기 코사인 제곱 b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인 제곱 b의 범위를 구해서 사인 값의 최대 최소를 따진 겁니다. 네, 단계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서술형 완성하기 두 번째 거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거볼 건데요. 얘는 사다리 꼴이래요. 그리고 어디가 평행한지를 알려줬어요. AD랑 BC랑 서로 평행하다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평행선의 성질,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엇각의 크기가 서로 어떻습니까? 같습니다라는 거를 활용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쓴 것과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쓴 것이 서로 같은 값으로 나와야 되죠. 왜냐면 삼각 B를 우리가 삼각 함수로 만들 수 있었던 거는 각 하나당 코사인 값이 딱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함수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의 모양이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각이 같다면 뭐가 같다? 코사인 값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해결을 할 거예요. 자, 이제 AB 값을요, 저는 X로 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각을 여기다 세타, 세타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값은 삼각형 ACD에서는요, 7 곱하기 4 곱하기 2에다가 77에 49, 4, 4, 16 더한 거에 5, 5, 25를 뺀 것이 될 거예요. 자, 삼각형 ACB에서는요, 코사인 세타가 2 곱하기 7 곱하기 9에다가 7, 7에 49, 9, 9, 8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같은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식을 정리해주면 7 곱하기 8분의 얘네 두 개를 더하면은 65. 65에다가 25를 빼면 40이죠. 네, 이렇게 써주고, 얘네들 정리해주면은 얘는 130 마이너스 X제곱. 얘는 7 곱하기 18.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7, 7 똑같으니까 네, 지워주고요. 40을 8로 나누면 5. 그래서, 아, 130 마이너스 X제곱이 18 곱하기 5구나. 그러면 얼마예요? 90 나오네요. 따라서 X제곱은 얼마? 40이 나오고요. 우리가 원하는 X의 값은
2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서술형 완성하기 3번은요, 엇가게 크기가 같다라는 걸 꼭 앞에다가 써주시고 이렇게 서술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평행하기 때문에 엇가게 크기 같아, 각이 같기 때문에 코사인 같아, 코사인 법칙 두 번 써서 같다라고 두고 풀면 끝나는 문제. 네. 자, 이번에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요, 딱 보더라도 변 길이, 사인, 코사인 다 섞여 있죠? 어떻게 하자? 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떤 삼각형인지 궁금하기도 하니까 얘네들을 다 뭐에 대한 것으로 바꿀 거다? 네.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꿀 거예요. 자,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우선 A, B를 뭘로 보면 되고, C. BC를 A, CA를 B로 두고, 각각의 코사인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면 되는데, 마침 삼각형 내각의 크기 합이 파이 라디안이잖아요. 파이에다가 B를 빼면 A 더하기 C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뭘로 바꿔치기 한다? 파이 마이너스 B로 바꿔치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쓸게요. 주어진 식을요,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C 곱하기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에요. 그죠? 그다음 더하기 A 곱하기 코사인 A잖아요. 그러니까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식은요, B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를 써줍시다. 는 0. 그러면 여기에서 식 정리가 처음에는 될 만한 게 없어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예.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써줄 거냐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가 뭐예요? 네, 마이너스 코사인 B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한 줄 쓰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B랑 같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작성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을 걸러서 한 번 더 써주시면 되는데 그 걸러서 쓴 식에는 코사인 B값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BC에다가 네,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양변에 2를 곱하면 2 사라지죠. 네, 저는 이번에는 양변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 이거 B만 있어야 되죠. 네. 뭘 곱할 거냐면 이제 ABC를 곱할게요. 그럼 ABC를 곱하면 ABC 해서 AB 날아가고 앞에 C 하나가 더 곱해져서 C제곱의 식이 이렇게 나와요. 얘도 ABC를 곱하면은 플러스 A제곱에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나오고요. 얘도 ABC를 곱하면 앞에 마이너스 B제곱이 있고요.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게 식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네. 식이 조금 계산이 좀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요거 마지막 라스트로 정리하면은 A4제곱 마이너스 2C제곱 A제곱. 그리고 뒤에 남는 식이 C4제곱, B4제곱 빼기 B4제곱은 0.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이 뒤에 부분의 식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합차 공식을 쓰게 되면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A제곱에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B제곱. 여기는 A제곱에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 따라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니까 즉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거나 여기서는 네, A제곱이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식에서는요, 각 C가 90도란 얘기잖아요. 근데 각 여기서 A가 90도란 얘기죠. 네, 왜냐하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직각삼각형이란 얘기니까 여기는 C가 90도, 여기는 A가 90도란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에 보시면은 A가 사인 A가 13분의 5이기 때문에 A는 절대 2분의 파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A가 2분의 파이가 아니므로 얘가 아니고 각 C가 뭐가 된다? 90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각 C가 2분의 파이
라디안.